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종전 제안에 대한 이란의 응답이 수용 불가능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방금 이란 대표들로부터 온 답변을 읽었다며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이란에 종전을 위한 제안을 보낸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SNS 게시글에서 이란과의 휴전을 유지할지 여부와 이란과의 협상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은 47년 동안 미국과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을 가지고 놀아왔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이같이 밝힌 뒤 버락 후세인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자 마침내 횡재를 했다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미국의 제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이 중재국인 파키스탄에 건네졌다는 보도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시절 이란의 호의적이었으며 미국에서 이란으로 거액의 현금이 넘어갔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화재는 미상 비행체 타격에 의한 것이라고 외교부가 발표했습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HMM 소속 남우호는 미상의 비행체 2기로부터 타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비행체는 선미 좌현 평형수 탱크 외판을 1분 간격으로 두 차례 타격했으며 이로 인해 선미 외판이 폭 5m, 깊이 7m 규모로 훼손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피트 엑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안 장관은 오늘 오전 미 국방부 청사에서 헤그세스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시작으로 공식 방미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번 회담에선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미국의 한국 핵추진잠수함 건조협력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장관은 3박 4일간의 방미 일정을 소화한 뒤 오는 13일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새벽 4시 20분쯤 부산 사하구 동매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지 3시간 반 만에 큰 불은 잡힌 상태며 임야 1000제곱미터가량의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력 70여 명과 헬기 넉대 등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고 주민과 등산객에게 입산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어제 오후 3시 50분쯤 부산시 감천동의 LNG 화력발전소인 한국남부발전 빛드림 본부에서 불이 나 8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LNG 화력발전소에서 뿜어져 나온 연기가 바람을 타고 주변 아파트 단지 등으로 날려 시민 신고가 5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증기 터빈 윤활유 누유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발전소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역은 오전엔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지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고 내륙 곳곳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6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기온 15.7도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몸 어딘가가 간지러울 때 우리는 참지 못하고 금방 손을 가져다 댑니다. 간지러움, 그건 우리 몸이 느끼는 통증 중에서 가장 약한 단계의 고통이라고 하죠. 신기하게도 우리는요, 암으로 가는 상처는 물론이고 수술 이후의 통증도 잘 참아내는데 유독 그 미약한 고통, 즉 간지러움을 참질 못합니다. 강한 고통이 오면 우리의 뇌는 즉시 이걸 위험 신호로 분류하고 이성이 개입해서 참아내도록 합니다. 엔돌핀 같은 천연 진통제를 분비하면서 그 고통에 대비하고 있고요. 하지만 간지러움은 너무 미세하고 불확실한 자극이어서 뇌의 입장에서 이게 더 헷갈린다고 합니다. 이게 위험한 건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오히려 신경을 극도로 곤두세우게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간지러움에 너무 크게 집중해버리는 거죠. 피해야 하는 건지 그냥 웃고 말면 되는 건지 그 정체를 알 수 없으니까 자꾸 답을 유보한 채 그저 반사적인 회피 신호만 계속 보내는 겁니다. 우리 생활에서도 그런 게 많습니다. 나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거대한 자연재해도 아니고 큰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잠깐 확인하고 싶은 마음, SNS 하나만 더 보고 싶은 마음, 5분만 더 자고 싶은 마음, 이게 필요한 건지 아닌지 위험한 건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미세한 것들이 나의 하루를, 나의 성장을 헤집어 놓습니다. 신기한 건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간지럽힐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미 그 움직임을 스스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루의 행동도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선택하고 내가 먼저 시작하는 순간 그 애매한 자극과 모호한 불쾌감은 사라질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5월 11일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4369님이 벌써 한 주 내내 행복하세요. 성공할 예감이 듭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반갑습니다. 8729 쓰시는 분께서는 대호 왔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 네, 대호 왔습니다. 그리고 박용철님이 오늘 8000 돌파, 코스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사상 처음으로 7800까지 돌파하는 엄청난 또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경제상식 퀴즈부터 일단 내드리고 여러분께 또 선물 나눌 준비도 해볼게요. 집을 빌릴 때요, 매달 임대료를 내는 대신에 큰 돈을 한꺼번에 맡기는 우리나라 특유의 임대 방식이 있죠. 근데 또 이 제도를 악용한 이것 사기 피해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해서 정부가 특별법 개정안 그 국무회의까지 통과를 시켰는데요. 그 핵심은요, 국가가 이것 보증금의 일부를 보전하는 겁니다. 세입자가 이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이 되지 않으면 부족한 부분을 국가가 지원하겠다라는 건데요. 이른바 이거 보증금 최소 보장제가 도입이 된다는 거죠. 3분의 1까지는 이것 보증금을 국가가 책임져 준다. 자, 월세 말고 정답은 두 글자겠죠. 혹시 또 여러분이 살아보셨던 그 경험담 같이 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1: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오늘의 경제뉴스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환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자, 어떤 소식 준비했는지 우선 강영현 기자부터요.
2: 네, 어제죠.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작됐습니다. 네. 중과가 시작되기 전에 막판 거래가 몰렸다는 부동산 소식 전해드리고요. 또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 사고가 났던 이제 나무가 있는데 이 원인이 밝혀졌다는 뉴스, 그리고 정책 자금으로 가맹점에 고금리 장사를 해온 명륜당 소식 전해드린 적 있는데 제재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0: 네, 그리고 이환주 기자는요.
3: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앞으로의 주택 정책부터 또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 협력 소식까지 알아보고요. 이어서 삼성전자 노조가 오늘 마지막 협상에 돌입한다는 뉴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0: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현재는 6.7% 올라서 28만 6,500원, 시가총액이 1675조 원에 이르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9.85% 올라서 185만 원대까지 올랐어요. 시총이 1300조 넘었고요. 어휴, 막 상상이 안 가는 숫자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코스피가 7797, 뭐 7800, 한 4% 상승률 정도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약보합 상황이네요. 0.25% 내린 1204. 그리고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67원으로 오히려 지난주 후반보다 한 3원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증시 흐름은 또 계속해서 중간중간 짚어보고 오늘 2부에 김학균 센터장님 나오는 날이니까 개미스쿨 시간에도 또 한번 깊이 있게 들어보실게요. 자, 우선은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소식. 그러고 보니까 5월 9일부로 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났습니다.
2: 네, 그동안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 제도를 유예하는 조치를 시행해 왔는데 지금 4년 만에 이제 끝나고 이제 다시 적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기본 세율 6에서 45%에다가 중과 세율을 더해서 과세를 하게 되는데요.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세율에다가 20%포인트, 그리고 3주택자 이상은 이제 30%포인트가 각각 가산이 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붙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5% 기본 세율에 30%포인트가 붙고 여기에 10%가 적용이 되면은 3주택자 이상 보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차익에 따라 다르지만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세가 2배 이상으로 커질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조정지역에서 10억 원의 양도차익을 냈다고 했을 때 1주택자는 3억 3천만 원, 2주택자라면 5억 7천만 원, 3주택자라면 6억 8천만 원이 세금이 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제 부동산 거래 위축 그리고 매물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서 2022년 5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오다가 이번에 종료를 한 건데, 다만 이제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중과 없이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 뒤에 정해진 기간까지 양도 절차를 완료하면은 중과를 피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네. 5월 9일까지 신청을 했으면 됐고요. 그래서 지난해 15대책으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신규 편입된 서울의 21개 자치구 그리고 경기 12개 지역은 매매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그리고 이전부터 조정 대상 지역이었던 강남 3구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용산구는 4개월 이내에 양도를 완료하면 됩니다.
0: 막판까지 거래가 몰렸다면서요?
2: 네, 서울 곳곳에서 막차 거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네. 장기간 동안에 이제 가격 협상을 이어오던 매도 매수자들이 기한이 임박하면서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허가 신청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뭐 지역별로 조금 다르게 나타났지만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가격을 낮춰서 급하게 매물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동시에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전세를 끼고 매수하려는 투자 문의도 급증을 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집주인들이 호가를 높이거나 매물을 걷어들이면서 거래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일단 거래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 초까지 접수된 서울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3만 3천 건을 넘어섰는데요. 특히 4월에는 한 달 동안 만 건 이상 신청을 했습니다. 또 이달 들어서는 평균 820건 정도가 접수가 됐는데 특히 마지막 날인 지난 토요일 9일에 원래는 25개 구청이 문을 닫는 날인데 문을 모두 열었습니다. 아. 그리고 대신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 관련 민원만 접수하는 것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0: 그 정도로 또 많은 거래가 몰렸고요. 신청이 몰렸고요. 그러면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고 난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어떨 것인가? 어떤 전망들이 나와요?
2: 일단 시장은 다시 관망세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인데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지금 매물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두 달 사이에 15% 감소했는데, 그러니까 팔 사람은 이미 다 팔았다는 거죠. 그리고 다만 이제 전월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확대되고 또 계약 갱신 청구권의 영향이 겹치면서 신규 전월세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강북 저가 전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하면서 전세값 강세 여기에 월세 가격도 함께 오르는 모습입니다.
0: 이환주 기자 통해서도 이어서 들어볼게요. 그러면 정부는 5월 9일 이후에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본답니까?
3: 예,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이제 집주인들이 우려 집을 안 내올 것이라는 그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 이번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다를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감을 네. 보였습니다. 이 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내릴 것으로 판단이 되면 누가 말려도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을 것이고 오를 것 같으면 매물을 걷어들인다라고 하면서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재설계해서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어내겠다라고 밝혔는데요.
0: 네.
3: 쉽게 말해서 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켜서 다시 말해 내려서 부동산의 기대 수익을 낮추고 이를 바탕으로 주식시장을 키우는 생산적 경제구조로 전환시키겠다라는 건데요. 이 주식시장이 커지면 단순히 투자자들의 시세 차익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0: 네.
3: 이 기업들이 낮은 금리로 시장에서 투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마치 기업과 국가 경제 성장에 쓸 수 있다라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0: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된 글을 SNS에 올렸다면서요?
3: 예,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비거주 1주택자가 새가 끼어있는 집을 팔 경우에 무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0: 네.
3: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 갭 투자를 허용하는 거란 비판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한마디로 억까, 즉 억지로 비난하는 것에 가깝다라고 일축했는데요.
0: 아,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3: 예, 예, 맞습니다. 이게 집을 샀지만 이제 바로 입주할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1주택자에게 이제 기회를 주는 건데요. 단 2년 안에 반드시 보증금을 내고 직접 입주하라는 뜻인데 이걸 갭 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건 과해 보인다라는 의미입니다.
0: 그렇죠. 사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팔고자 하면 근데 다른 사람들이 무조건 실거주해야 한다면 그럼 세입자의 전세 매물은 사라질 테고 그 매매 자체가 거의 안 될 것 아닙니까? 현실적인 방식은 또 우리가 이해해야죠. 또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소식.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사고 났던 그 나무 호 배 이름이에요. 화재 원인이 밝혀졌어요.
2: 네, 외교부가 어제 저녁에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정부가 정밀한 현장 조사 그리고 CCTV 확인, 선장을 면담한 결과 4일 오후에 미상의 비행체 2기가 HMM 남우호를 약 1분 간격으로 두 차례 타격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진동을 동반한 하염 및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다만 CCTV 영상에 해당 비행체가 포착은 됐는데 발사 주체라든지 정확한 기종 그리고 그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화재 원인은 또 선박 내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 선박의 엔진이라든지 발전기, 보일러 등에서 특이점이 없었고요. 또 기레나 어뢰에 의한 피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나무는 중동 항로에서 귀향을 하던 중에 미국과 이란 전쟁이 발발하면서 지난 2월 말부터 호르무즈 협에 발이 묶였었는데요. 이후 사고가 나면서 운항이 중단되었습니다.
0: 그래도 뭐 진짜 큰 사고는 아니어서 다행이긴 한데 인명피해도 없었다고 하니까. 근데 이런 우려들 자체가 사실은 없어져야 할 테고 우리 정부가 주한 이란 대사 우리나라에 있는 이란 대사를 불러들였어요.
2: 네,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가 외교부 총사를 방문해서 박윤주 1차관을 만난 건데요. 외교부는 이란도 이번 사안의 관련국이기 때문에 우리 조사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동안 사실 외부 공격설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고수해온 정부가 현지 조사를 마친 직후에 이란 대사를 부른 게 사실상 이란에게 책임을 묻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외교부에서는 공격의 주체를 예단하지 않을 것이고 이번 조사 결과 관련해서 이란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과 소통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또 동시에 미국의 해양자유연합 참여 검토 어리비를 비롯해서 국제사회와도 공조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0: 자, 그리고 이환주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하나 더 들어볼게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지금 봉쇄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잠수함을 배치한다고 했어요.
3: 예, 맞습니다. 이란 육군 대변인이 미국에 협력하는 국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언론에 밝혔는데요. 사실상 미군에 협력하는 외국 배들에 대한 무력 행사까지 예고를 한 겁니다. 미국이 이란의 무기, 드론 생산에 관여한 중국과 홍콩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제재를 하자 이 대응에 나선 건데요. 이란 측은 호르무즈 해협에 경잠수함을 증강 배치하고 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이란과의 휴전을 연장해서 최종 협상을 이어가고 이란 핵 문제를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네. 이제 이란은 미국의 최신 휴전안에 공식 답변을 전달하면서도 추가 공격에는 이제 강경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0: 미국과 이란이 서로가 호르무즈 해협을 우리가 강력히 통제하겠다라고 똑같이 하고 있고 그 사이에서 종전 협상은 진전되질 않고 있고 답답하네요. 또 산업부 김정관 장관이 미국 순방 마치고 갔다 왔던데 미국의 투자는 그 대미 투자 조금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3: 예,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이요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서 대미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10일 귀국을 했습니다. 네. 김 장관은 여러 차례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말을 꺼냈는데요. 우리 정부가 총 $3,500 520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데 이게 단순한 투자가 아닌 우리나라의 국익에도 도움이 돼야 한다라는 조건을 다시금 강조한 겁니다.
0: 그렇죠.
3: 예, 이를 위해서 우리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키고요. 다음 달 중순까지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이 공사가 출범을 하게 되면 사실상 대미투자처 검토는 물론 투자금 관리 같은 대미투자 전반을 담당하게 됩니다.
0: 한미전략투자공사 공기업 만든다는 거죠. 그럼 가장 유력하게 꼽히는 투자처는 어디예요?
3: 예, 앞서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루이지애나 LNG 수출터미널 건설이 유력하다라고 언론 등이 알려졌는데요.

0: 다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 본체 공사를 이미 다른 해외 사업자가 주도하고 있어서 한국은 주변 영역만 참여 가능하다라는 한계가 있고요. 김 장관 역시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만 밝혀서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양국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하고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는 이 마스가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이 유력한 상황인데요. 네.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뒤처진 조선업 경쟁력을 회복하고 싶어하고요.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업 실력을 보유해서 미국 선반을 생산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사업 등에서 양국이 협력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1: 그리고 또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소식 한번 또 들어볼게요. 예전에 보도로는 몇 차례 좀 나오기는 했었습니다만 그 명륜진사갈비 운영하는 명륜당이라는 회사 국가 정책 자금을 싸게 빌려서 이걸로 이자 장사를 한 사실이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대요.
2: 네, 정부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네. 명륜당이 산업은행, 기업은행,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정책금융자금을 연 3에서 6%의 저리로 빌렸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돈이 명륜당 대표가 소유한 대부업체들로 흘러들어갔고요. 그리고 이 대부업체들이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들에게 인테리어 비용 충당 등의 목적으로 연 12에서 18%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해준 금액이 총 2,300억이 넘는데요. 네. 명륜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가 육류같이 필수 품목 납품 단가에다가 대출 원리금을 얹어서 가맹본부에다 대금을 납부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본부가 대출 원리금을 대부업체에다가 대납하는 방식으로 이제 상환을 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 대부업체가 금감원의 관리나 감독을 피하기 위해서 금융의 등록 요건이 있습니다. 총 자산 100억 원, 뭐 대부잔액 50억 원 이런 게 있는데 이 등록 요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총 자산을 100억 원 미만으로 관리하면서 쪼개기에서 등록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가맹점 인테리어를 공사를 할 때 특정 업체와 거래를 하도록 명륜당이 강제한 정황도 드러났는데요. 그래서 공정위는 이 같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심의 절차가 시작됐다라고 밝혔습니다.
1: 뭔가 좀 명륜당이 좀 치밀하게 준비했다라는 그런 정황으로도 읽히기도 하네요. 그러면 이제 제2, 제3의 명륜당 같은 이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정부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정부가 앞으로는 고금리 대출과 같이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이 되면은 신규 정책 대출이나 보증은 제한하고 또 기존 대출이나 보증권은 만기 연장을 제한하거나 분할 상환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부업 쪼개기 등록이 의심이 되면은 금감원이 직권으로 지자체의 등록 대부업체를 검사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고요. 또 공정위는 가맹 희망자에게 사업 준비 단계에서 신용 제공이라 든지 알선 조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1: 자, 그리고 이환주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하나 더 들어볼게요. 이게 참 시간이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는데 삼성전자 노사 이게 파업 예고한 게 21일부터잖아요. 열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협상 들어간다고요.
0: 예, 오늘부터 이틀간 이 사후 조정 절차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 사후 조정 절차란 노조가 파업관을 획득한 후에 사후에 이제 파업에 돌입하기 직전 정부가 중재를 해서 이 마지막으로 대화를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자리거든요. 예, 다만 이제 노사의 의견 차이가 크고 노조 안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만큼 이 사후 조정이 잘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이것과 별개로 삼성전자 회사 측은 법원에 노조의 파업을 막아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인데요. 네. 예, 노조의 총파업이 21일로 예고가 됐는데 이제 법원은 늦어도 하루 전에는 이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 정리를 하면 이 사후 조정에서 만에 하나 이제 협상이 불발이 되더라도 법원이 회사 측에 손을 들어서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노조의 파업이 일단 멈출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업권 같은 경우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서 이 법원이 가처분 인용될 확률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1: 그러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삼성전자 주주분들도 굉장히 애타하실 거예요. 주주단체 한 곳이 호소문을 내기도 했더라고요.
0: 예, 어제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요. 이 노조에게는 너무 큰 욕심을 부리지 말고 이 회사는 협상을 잘 못해서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면 이 책임을 묻겠다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주주본부는 먼저 노조가 요구하는 15% 성과금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너무 높다라는 네. 뜻이고요. 또 회사가 밀실에서 성과금의 개념, 성과금의 분배에 대한 원칙 없이 협상을 해서 주주에게 피해가 가면 법적 책임을 지우겠다라고까지

0: 했는데요. 회사의 영업이익이 과도하게 성과금으로 지급되면 이 주주에게 돌아올 배당이 줄어들어서 이 손해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 최근에는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있는 분들 뭐 월요병이 없어졌다라는 얘기까지 하시는데요.
1: 월요병. 월요일에 예. 장 열리면 주가 오르니까.
0: 예, 맞습니다. 예.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요. 이 기업이 좋은 성과가 날 경우에 현금 보상을 하는 대신에 이 주식으로 보상. 주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쵸? 이 노조와 회사가 모두 윈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한번 참고를 해볼 만해 보입니다.
1: 그렇죠. 그렇게 이해관계를 좀 일치시켜가야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늘 6%대, 하이닉스는 9%대 오르고 있고 최근에도 보면 하이닉스 상승률을 삼성전자가 잘 못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래도 좀 파업에 대한 우려가 좀 담겨 있는 것 같고 이 불확실성이 잘 좀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오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은 두 글자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월세 말고 큰 보증금을 한 번에 맡기고 집을 빌리는 독특한 임대 방식이 있죠. 근데 이것 사기 사건들이 참 많아서 국토교통부가 조사해보니까 현재까지 인정된 사례만 3만 8천 건이 넘는다고 하고요. 그래서 정부가 최근에 이것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은 국가가 지원하는 이른바 최소보장제 같은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도 했죠. 그 두 글자는 무엇일까요? 김명환님과 9836 쓰시는 분을 비롯해서 지인 중에서 이것 사기에 당한 적 있다라는 분들이 참 많이 글을 올려주고 계시네요. 9836님은 보상은 어찌저찌 받았지만 나쁜 사람들이 없으면 더 좋겠죠. 이렇게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6090 쓰시는 분께서 태우씨 안녕하세요. 이 라디오 내가 이것 냈어요. 라고. 왜 주변에서 왜 떠들 때 있죠. 야, 이 자리 네가 이거 냈냐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임대 방식인데 그만큼도 익숙하고 친근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것 사기 이후에 또 저금리 시절이다 보니까 월세로 좀 많이 넘어가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요. 오성민님 정답 말씀해 주셨고 월세를 살고 있는데 월세를 내야 할 한 달 한 달은 참 금방 돌아오네요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자, 그래서 뭔가 성장 사다리? 주거 성장 사다리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그 두 글자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3: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는 달인데요. 올해는 1,333만 명이 대상자라고 합니다. 맞네요. 근데 또 항상 또 5월이 다가오면 헷갈리기도 하고요.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에 한번 들어보실까요? 누리세무그룹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1: 이게 직장인의 연말정산하고는 항상 다르죠?
4: 맞습니다. 직장인들은요, 매년 1월이나 2월에서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연말정산이라는 거를 합니다. 네. 이제 회사에서 직원 대신에 세금을 정리를 해주는 건데요. 월급에서 매달 나도 월급 받기 전에 떼어간 세금을 1년치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봐서 네. 더 냈으면은 돌려주는 거고요. 덜 냈으면은 더 걷어가는 이 작업을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1: 그렇죠.
4: 그런데 그거랑 반대로 종합소득세는요. 본인이 직접 하나부터 알아서 다 신고를 하는 거예요.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프리랜서분들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본인이 직접 다 합산을 해가지고 세금을 계산을 해보고 신고도 해야 합니다.
1: 그러면 이게 소득의 종류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4: 맞아요.
1: 그럼 모두 다 포함하는 거예요?
4: 예,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종합이에요. 종합적으로.

0: 으로 다 포함해서 하는 세금이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소득은 6가지로 일단 구분을 해놨어요.
1: 네.
0: 하나씩 쉽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아시죠? 월급 받는 거, 보너스 받는 거 여기 근로소득으로 해서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 이제 사업소득입니다. 가게, 매장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프리랜서로 내가 일을 해서 받는 것들 사업소득으로 해서 들어가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이자소득. 은행에 이제 돈을 맡겨주고 받는 이자 같은 거 있으면은 이자소득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네 번째로는 배당소득이라고 해서 주식을 갖고 있다. 근데 그 회사에서 배당금을 나눠줬다. 그럼 배당소득. 다섯 번째는 이제 연금소득입니다. 이제 국민연금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연금에서 받는 돈.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요, 기타소득이라고 해서 강연료, 원고료, 뭐 대회 나가서 받는 상금 이런 것처럼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해당하지 않는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기타소득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요즘 많이 헷갈리시는 게 부업을 네. 한다든지 아니면 플랫폼 등에서 이제 수익을 받는데
1: 네.
0: 예를 들어서 뭐 쿠팡 파트너스 뭐 이런 걸로 해서 월 뭐 30만 원씩 받았다. 아니면 블로그에 광고를 달았더니 조금 돈이 들어오더라.
1: 네.
0: 유튜브 했는데 뭐 애드센스 수익이라든지 인스타그램 같은 걸 해서 협찬을 받았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전부 다 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1: 그렇죠.
0: 예, 대부분 이제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되고 그게 어쩌다가 한번 발생했던 일회성이라고 한다면 기타 소득이 될 수는 있어요. 핵심은요, 돈을 벌었으면 그 방법이 무엇이든 간에 어떻게 돈을 받았든 간에 세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플랫폼을 통해서 받았든 그렇죠. SNS를 통해서 받았든 현금으로 받았든 계좌이체로 받았든 소득은 다 소득이니까요.
1: 그래서 그걸 다 묶어서 종합적인 소득.
0: 네,
1: 종합소득
0: 맞습니다.
1: 세신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네. 근데 이게 아니 난 그래봐야 뭐 배당소득 받은 거 한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네. 아니면 어디서 기타 소득으로 받은 네. 거 연간으로 따져봐야 20만 원이면 한 달에 2만 원도 안 되는 건데 라고 하면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거든요.
0: 네.
1: 소액여도 다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0: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소액 기준도 소득의 종류, 앞에서 말씀드렸던 6가지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1: 네.
0: 이제 강연료, 뭐 상금 받는 이런 기타 소득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내가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썼던 돈, 필요 경비라고 합니다. 이걸 빼고서 남은 내 진짜 주머니에 남은 돈이 1년에 300만 원이 안 된다. 라고 하면은 분리과세라는 걸 합니다.
1: 네.
0: 분리과세라는 게 뭐냐면 이미 내가 그 돈을 받을 때 내한테 주머니에 내 통장에 꽂히기도 전에 미리 세금을 떼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끝낸다는 거를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1: 다른 네. 종합소득이나 합치지 않고요.
0: 맞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소득은 조금 달라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타 소득이랑 다르게 사업소득 프리랜서로 해서 뭐 3.3%를 떼인다.
1: 네.
0: 그리고 나서 내가 뭐 나머지 금액을 받았다라고 하면 금액이 적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1: 그리고 이제 개인 사업자로서 버는 것들.
0: 네. 이런 경우는요. 오히려 금액이 적잖아요. 그럼 신고하면 이미 떼었던 돈 3.3%를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1: 아.
0: 그래서 이제 소액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시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돌려받을 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확인해 보는 게 유리합니다.
1: 개인 사업자의 사업 소득이 너무 적으면 오히려 이제 환급 대상이 되니
0: 예.
1: 이거 무시하면 안 되겠네요. 그냥 네. 넘어가면 안 되겠네요.
0: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1: 또 사례별로 좀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 프리랜서 이분들은 종합소득세를 무조건 신고해야 돼. 이게 일종의 또 사업소득이니까요.
0: 네.
1: 아르바이트생이나 네. 일용직 노동자는 어떻습니까?
0: 네, 아르바이트생은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4대 보험에 가입도 되어 있고요. 근로계약서를 써서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생은 그냥 근로소득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 경우에는 이제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줬다. 라고 한다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직장인처럼 별도 신고를 따로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연말정산을 안 했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여러 군데서 일했다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것과 반면에 이제 3.3%를 떼이는 아르바이트생은 세법상 이제 사업소득자, 프리랜서로 분류가 됩니다.
1: 네.
0: 이럴 경우에는요 반드시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연간 한 200만 원 벌었어요.
1: 네. 근데
0: 3.3%를 떼고 6만 6천 원을 떼고 나머지 금액만 이제 내가 월급으로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런 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이 6만 6천 원 떼었던 거를 다시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른 소득이 없으면 세금이 빵원이기 때문에 내가 냈던 6만 6천 원은 오히려 환급을 받는 거예요. 일용직 분들은 좀 다른데요. 하루 단위 일당으로 받는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벤트 행사 도우미 이런 분들 같이 이렇게 일당에서 이미 세금을 미리 떼고 끝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원천 징수로 해서 납세 의무가 종결됐다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일당 받을 때는 세금으로 끝이고 네. 따로 그 다음에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3개월 이상 같은 곳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이분은 일용직이 아니라 그냥 일반 근로소득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1: 반복되는 같은 소득에 대해서요.
0: 네, 맞습니다.
1: 또 직장인 입장에서 보면 뭐 종소세 그런 거는 개인 사업자나 뭐 프리랜서 하는 사람들이 신경 쓰는 거겠지? 내 얘기는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또 의외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있다면서요.
0: 네, 직장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종합소득세랑 무관한 건 아니고요.
1: 네.
0: 이제 이분들도 종합소득세를 고려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N잡 뛰시는 분들. 회사 다니면서 뭐 블로그 광고 수익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주말에 또 따로 프리랜서로 일한다든지 아니면 대리기사로 운전을 하신다든지 부동산 월세를 받고 있다. 뭐 이런 분처럼 월급 외에도 소득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다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되고요.
1: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SNS로 뭐 올려서 한 달에 몇만 원씩 쌓이면 네. 1년에 몇십만 원 되니까
0: 네, 맞습니다.
1: 이런 거 신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0: 또 직장 자체가 뭐 두 군데 이상이어가지고 월급을 두 군데 이상에서 받는 직장인 분들 계세요. 그러면은 연말정산은 보통 메인 직장, 주된 직장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직장의 급여가 이제 합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5월에 두 개를 다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소득이 이제 연간 2천만 원을 넘는다라고 하면 이자랑 배당 소득 합쳐가지고 2천만 원 초과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다시 한번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1: 근데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도 참 헷갈리는 게 중간에 퇴직하신 분들이거든요.
0: 네.
1: 또 중간에 퇴직하고 다른 일을 또 하실 수도 있는데
0: 네.
1: 그러면 이제 종합소득 신고도 또 신경을 써야 되고 이거 좀 복잡할 것 같은데요.
0: 네. 중도에 퇴사하시는 분들 중도 퇴사자라고 부르는데요.
1: 예.
0: 이분들이 정말 중요해요. 이제 작년에 회사를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둔 분들은 회사를 그만둘 때 퇴사할 때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이라는 걸 회사에서 해줘요. 근데 이때는 기본적인 공제만 가능합니다. 뭐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 공제, 보험료 공제 이런 거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을 실제로 본인이 내야 될 세금보다도 더 많이 낸 상태로 끝나게 됩니다.
1: 네.
0: 근데 이런 분들이 5월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은 본인이 놓쳤던 공제들, 빠졌던 공제들을 다 반영을 해서 과다하게 냈던 세금을 오히려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뭐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환급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작년에 퇴사하신 분들은 반드시 챙겨야 하시고요. 혹시나 내가 안 했다라고 하면 이분들은 이제 5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습니다. 경정 청구를 해서 돌려받으시면은
1: 5년 이내에는 경정 청구 그러니까 바로 잡는 거죠.
0: 예, 맞습니다.
1: 가능하니까
0: 네.
1: 알아야죠. 그래서 또 퇴직하고 나서 연금만으로 생활하시는 분들 이분들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돼요?
0: 맞아요. 연금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1: 네.
0: 쉽게 말해서 나라에서 주는 연금이다. 이러면 공적연금, 금융기관에서 주는 연금이다. 라고 하면 사적연금으로 볼 수가 있어요.
1: 네.
0: 먼저 공적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라든지 공무원연금 같은 것부터 설명을 드리면 공적연금은요 금액이랑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다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돼요. 다만 이제 연금을 받을 때는요 이제 나한테 미리 세금을 떼는데 연금소득 간이 세액표라는 거를 보면서 여기에 따라서 세금을 미리 뗍니다. 그래서 공적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이것도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소득이 있으면 같이 더해서 세금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조금 전 말씀했던 사적연금. 은행 같은 데서 받는 건데 뭐 IRP를 받는다든지 연금저축을 통해서 받는 건 조금 달라요.
1: 네.
0: 이거는 기준이 1,500만 원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적연금 소득이 연간 1,500만 원보다 적다라고 하면 적은 세율 3.3%에서 한 5.5% 정도로 원천 징수를 하고 끝내고요.
1: 네.
0: 이거는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는 분리과세는 하겠다. 나는 그렇게 선택을 하면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1,500만 원이 넘어간다. 사적연금이.
1: 네.
0: 이런 분들은 이제 종합과세가 된다든지 아니면 높은 세율로 분리과세 15%로 분리과세 되는 걸 둘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1: 이게 조금 복잡해서 예를 들어서 좀 네. 노후에.
0: 네.
1: 그래서 사실 뭐 국민연금도 있고 내가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사적연금도 있는데 그게 얼마씩 나온다. 좀 사례를 들어서 좀 비교를 좀 해주세요. 세금 얼마나 내게 되는지.
0: 예, 뭐 예를 들어서 퇴직을 하고 나서 나라에서 국민연금을 매달 150만 원씩 받고요.
1: 네.
0: 금융기관에서는 연금저축에서 월 100만 원씩 받는 분이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네. 아니, 월 250만 원 받는데
1: 네.
0: 국민연금, 공적연금에서는 150만 원씩 받으니까 1년에 곱해보면 1,800만 원이고요.
1: 네.
0: 여기서 이제 빼야 되는 이제 연금소득공제라는 걸 빼면
1: 그래서 공제되는 게 있어요.
0: 예, 거기에다가 이제 6%에서부터 15% 정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적연금은요. 내가 1년에 받는 게 월 1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 1년에 받는다고 했으니
1: 네.
0: 이건 1,500만 원보다 아래잖아요.
1: 네.
0: 그래서 분리과세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1: 아, 저율로?
0: 네. 저율로요. 그럼 이렇게 되면 실제로 내는 세금은 연간 한 수십만 원 수준 정도로 이제 끝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금으로 받고 생활하시는 연금 생활자분들은요. 공적연금이랑 사적연금을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령하시기 전에 미리 세무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1: 그러니까 사적연금도 내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연금도 연간 1,500만 원 이하면
0: 네.
1: 3.3에서 5.5.
0: 네. 그러니까
1: 연금소득세 좀 낮은
0: 맞습니다.
1: 금액 그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고 1,500만 원 연간으로 넘어가면 네. 종합과세가 되는 거예요.
0: 네. 종합과세가 되든지 아니면 15%의 높은 과세로 분리과세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본인에게 유리한 걸로.
0: 예.
1: 그러게 또 이제 연금만으로 이제 노후를 살아가야 하는데 또 이게 세금 문제도
0: 맞습니다.
1: 맞고다치면 좀 이게 어려우니까요. 또 주식 시장이 좋아가지고 주식으로 돈 버신 분들 많거든요. 이 모두 종소세 대상이 되는 건 아니죠?
0: 예, 금융소득은요 이제 이자 소득이랑 배당 소득을 합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이자랑 배당 받은 게 1년에 2천만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크게 좌우가 됩니다. 내가 1년 동안 받았던 이자 소득이랑 배당 소득을 합쳐봤더니 2천만 원이 안 되더라.
1: 네.
0: 그럼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나에게 줄 때 미리 뗐던 세금 15.4%만 떼이고 끝나게 됩니다. 이분들은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요. 내가 1년에 받았던 뭐 이자랑 배당을 합쳐보니까 2천만 원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 그렇죠.
0: 금융소득 전체 다가 다른 소득이랑 합쳐져 가지고 종합과세가 됩니다. 세율이요. 어마어마해요.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최고 49.5%. 그 반절이죠.
1: 최고 세율까지 이제 구간이 간다면 과세 표준 예. 구간이 간다면
0: 네, 반절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를
1: 그게
0: 들어서 네.
1: 종합소득 금액이 그러니까 배당 이자로 받은 게
0: 네.
1: 2천만 원이랑
0: 네.
1: 2천만 1원이랑
0: 네.
1: 1원만 넘어도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0: 네.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1원이 넘든 100만 원이 넘든 1천만 원이 넘든 일단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십니다.
1: 그 1원에 대해서가 아니라 전체 금액에 대해서?
0: 네. 계산을 해보면 1원에 대해서만 계산은 하는데요. 이제 기준을 나눌 때는 2천만 원을 1원이라도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이걸로 따지게 됩니다.
1: 그 대상이 되는 자체는?
0: 네.
1: 또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0: 예, 맞습니다.
1: 특히 해외 주식은 그 양도세를 내니까 이것도 신고를 꼬박꼬박 해야죠.
0: 네. 해외 주식 하시는 해외 투자자분들은요. 해외 주식을 팔아가지고 벌었던 양도 차익을 금융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세로 해서 세금을 내셔야 돼요.
1: 그렇죠.
0: 1년에요. 250만 원까지 벌었다. 이분들까지는 세금을 안 걷어요. 250만 원 넘게 벌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걷는데요. 250만 원 초과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22%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거는요. 5월 말까지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거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데 해외에서 투자했는데 해외 주식 투자했는데 배당금을 받았어요. 이런 경우는 해외 현지에서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를 냈던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1: 그렇죠.
0: 네, 미국 주식이면 보통 한 15% 정도를 이제 배당을 줄 때 미국에서 먼저 세금을 떼갑니다.
1: 네.
0: 이런 거는요.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나 외국에서 세금을 떼었어요. 미리 냈어요. 라고 해서 외국에서 낸 세금, 외국 납부 세액 공제라는 거를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세금을 안 걷어요. 그래서 이중과세 두 번 세금 내는 거를 방지할 수 있으니까 꼭 챙기셔야 됩니다.
1: 종합소득세. 항상 우리가 또 5월이 되면은 김철훈 세무사통에서 듣고 있는데 항상 또 1년 지나고 나면 또 헷갈립니다.
0: 네, 맞습니다.
1: 그리고 오늘 다 다루지 못한 내용들도 있어가지고 요거는 또 계속해서 우리가 또 배워봐야겠네요. 이어서도 김철훈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세를 낀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을 매수할 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위 억가, 즉 억지로 비난하는 것에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이다들어 열흘간 수출은 반도체 수출의 급증에 힘입어 1년 전보다 43.7% 증가한 148억 달러로 집계돼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무역 수지는 17억 달러 흑자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측과 노조는 오늘부터 이틀간 노동위원회가 한 번 더 개입하는 사후 조정 절차를 통해 협상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코스피 200이 5.9% 현재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는 4.96% 현재 올라서 7,869. 얼마나 됐죠? 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제가 몇 포인트만 더 오르면 이제 7,000이 보이겠습니다 이랬는데 지금 8,000선까지도 한 130여 포인트밖에 안 남았네요. 어마어마합니다. 코스닥은 0.98% 외려 더 떨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시장이 많이 올라가는데 혹은 기업들이 또 AI 시대 수혜주들이 엄청나게 또 말 그대로 수혜를 보고 있는데 다 같이 좀 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국민성장펀드가 이번 주 금요일에 출시가 됩니다. 정부가 특히 20%의 손실까지를 먼저 책임지고 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도 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돈워리 투자 백서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죠.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국민 성장 펀드예요.
3: 네.
1: 그러면 국민이면 다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3: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맞습니다. 네. 일단 기본 조건은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 이상 청소년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고등학생도 가입할 수가 있는 거죠.
1: 네. 근데
3: 단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점은 순서가 있다는 점인데요.
1: 순서가 있어요? 가입이?
3: 네. 5월 22일부터 6월 4일까지 첫 2주 동안은요. 전체 판매액의 20% 그러니까 1,200억 원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서민층에게 우선 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근로소득이 5천만 원 이하라고 하면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1: 네.
3: 그리고 그 이후인 6월 11일부터는 전 국민이 대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아셔야 될 게 이제 전용 계좌라고 있거든요.
1: 네.
3: 이 국민상담펀드에는 전용 계좌와 일반 계좌가 있는데 전용 계좌로 가입을 하셔야만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최근 3년 안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셨던 분들,
1: 네.
3: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융소득이 많으신 분들인 거거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용 계좌가 제한이 됩니다.
1: 네. 대당 이자 소득이 1년에 2천만 원 넘는 분들은 아예 가입할 수가 없다.
3: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하면 다 해당이 되는데
1: 네.
3: 특히 연봉 5천만 원 이하라고 하면 초반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죠.
1: 먼저 가입할 수 있다.
3: 네.
1: 그게 5월 22일부터 6월 4일까지는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인
3: 네.
1: 사람에게 먼저 배정이 된다는 거예요.
3: 네.
1: 먼저 판매가.
3: 네.
1: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까지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제한이 있나요?
3: 네.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1: 네.
3: 전용 계좌냐 일반 계좌냐에 따라서 한도가 다릅니다. 일단 혜택을 다 챙길 수 있는 전용 계좌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1인당 1년에 최대 1억 원 그리고 5년 누적으로는 2억 원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1: 1년에 1억, 5년에 2억까지.
3: 네. 근데 반면에 세제 혜택이 없는 일반 계좌로 개입을 하게 되면 1년에 한도가 3천만 원으로 확 줄어들게 됩니다.
1: 그러네요.
3: 네. 그러니까 사실 일반 계좌보다는 전용 계좌가 훨씬 더 혜택이 많다라고 할 수가 있고
1: 네.
3: 전용 계좌 같은 경우에는 여러 판매사에서 동시에 가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은행에서 한 곳, 증권사에서 한 곳 이런 식으로도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 근데 그 한도는 통합 관리 되겠네요.
3: 네. 한도는 1년에 1년, 5년 누적으로 해서 2억. 이 한도는 절대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소득 공제 혜택을 주거든요.
1: 네.
3: 내가 1억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소득 공제 혜택 같은 경우에는 연 7천만 원까지. 예, 네, 그게 좀 납입분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내가 1억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소득 공제 혜택은 7천만 원까지다. 요거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1: 요거를 좀 구간별로 좀 나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역시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할 만한 네네.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국가에서 네. 해줄 수 있는 건 역시나 말씀하신 세제 혜택이잖아요.
3: 그렇죠. 이제 뭐 정부에서 추진하는 네. 네. 요런 것들은 항상 이제 당근을 주는데 요 당근이 이제 세제 혜택이라고 볼 그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세금 세제 혜택이 일반 펀드에서는 거의 보기 힘든 그런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소득공제 혜택. 근로자들이 항상 이제 연말 정산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때 받을 수 있는 건데 연말 정산 때 투자금의 최소 10%에서 최대 40%까지. 이거는 무조건 빼주는 거죠. 소득에서 빼주기 때문에 이제 많이 넣으면

0: 20%고요. 그래서 5천에서 7천까지는 10%가 차등 적용이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억까지는 투자가 가능한데 7천만 원 넘어가는 3천만 원은 소득공제 빠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을 본다라고 하면 1,800만 원이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7천만 원까지 내가
0: 네.
1: 납부를 했을 때.
0: 네. 그렇죠.
1: 그게 상한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고
0: 네.
1: 그러니까 3천만 원 투자했을 때 소득 공제가 1,200만 원.
0: 네네.
1: 5천만 원까지 갔을 때 거기에 400만 원 추가되고 7천만 원까지 투자했을 때 200만 원 추가가 돼서 총액 1,800만 원까지
0: 네.
1: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0: 네. 이게 첫 번째고요.
1: 네.
0: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배당 소득에 붙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배당을 받게 되면 배당금의 15.4%의 세금을 떼게 되는데 이 펀드에서 만약에 배당을 받는다라고 하면 5년 동안 9%로 분리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금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1: 아하.
0: 이번 이 국민성장펀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그렇죠. 있는 거죠.
1: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5년 동안 9%로 분리과세가 네. 된다. 이게 또 매력적인 거고요.
0: 네.
1: 또 기존의 절세 상품 개인 자산 형성 네. 계좌 있지 않습니까? ISA.
0: 네네.
1: 이거랑 비교하면 얼마나 이득일까요?
0: 사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좀 뭐야 그럼 기존에 있었던 거랑 뭐가 다르지라고 생각이 분명히 드실 텐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상품 두 상품 자체는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먼저 ISA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났을 때 그러니까 내가 ISA 계좌에서 투자금이 생겼다라고 하면 플러스권이 된 거죠.
1: 네.
0: 그랬을 경우에 200만 원까지는 아예 세금을 안 매기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ISA 계좌로 이제 해외 주식을 투자했을 때 굉장히 비과세 혜택이 있으니까
1: 네네네.
0: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반면 이제 국민성장펀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 단계의 세금 혜택을 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금을 넣는 그 순간 그러니까 내가 수익을 그 펀드에서 수익이 나느냐 나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소득공제가 되다 보니까
1: 네.
0: 연말 정산 때 환급을 받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배당 소득에 대해서 9%로 저율 분리과세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은 두 상품 자체가 이 세금 혜택을 받는 거는 맞지만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소득공제 혜택은 국민 성장 펀드에 좀 더 있는 거예요.
0: 네, 그래서 만약에 배당 소득 그 자체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저는 ISA가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무조건 뭐 넣자마자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국민 성장 펀드가 맞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 뭐 두 개 다 하시면 더 좋고요.
0: 네.
1: 근데 사실 네. 이게 한 번 돈 넣었을 때 좀 오랫동안 돈이 묶인다라는 단점 아닌 단점이 좀 있다면서요.
0: 사실 저는 이 단점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사실은 5년 동안 묶인다라는 게 리스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최근에 미국에서도 보면 이제 그 사모펀드 대출 같은 경우에도 환매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는데 장기 상품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는 기간 동안에 이 상품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소프트웨어 쪽에다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5년 동안 돈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상품이 가장 큰 단점이고 5년 만기 환매 금지형 펀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5년 동안 뺄 수가 없다. 근데 만약에 뺄 수는 있습니다.
1: 해지하면 그동안에 받았던 혜택을 이제 뱉어내야죠.
0: 그렇죠. 네. 만약에 이제 이거를 첫 번째 3년 안에 판다라고 하다면 그 전에 받았던 세제 혜택을 전부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투자를 안 하니만 못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1: 근데 그 정부가 네. 한 20%의 손실까지는 먼저 감당한다는 거잖아요.
0: 이것도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아니 이제 원래 펀드라는 거의 취지는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투자 상품이라는 걸 항상 그 고지가 나가잖아요. 원금 손실의 리스크가 있고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1: 그렇죠.
0: 이것도 똑같은 건데 사실은 정부가 나서서 손실을 메워준다라고 하니까 이게 그러면은 원금이 보장되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1: 그거는 아니고.
0: 근데 자본시장 법상
1: 네.
0: 펀드는 원금 보장이 아예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1: 그렇죠. 그런 말 써서도 네. 안 되고.
0: 그렇죠. 그래서 금융위에서도 이제 원금 보장이 아니라 초기 손실 흡수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1: 그러니까 20% 정도의 범퍼가 있다는 거예요.
0: 그렇죠. 원금 네. 20%까지는 이제 네. 손실이 났을 때 정부가 메워준다는 거고. 근데 만약에 30% 손실이 났다라고 하면
1: 그렇죠. 10%는 이제
0: 본인
1: 가입자 몫이.
0: 네, 그렇게 됐어요.
1: 어썸인의 성선화 대표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2부에서는요, 개미스쿨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죠.
2: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3: 마음소리 예술단 예술총감독 이재성입니다. 저희 예술단은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성악, 기악, 사물난타 등의 공연을 전문적으로 하는 예술단입니다. 2024년에는 국내 최초로 발달장애 예술가가 참여하는 점막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공연을 올렸고 꾸준히 무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는 발달장애인이 주인공이 되는 오페라를 통해서 발달장애인도 주도적으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도 삶과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나오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수도권에 약하게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지역에 비가 시작되겠고요. 내일 오전에는 그 밖의 지역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칠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도에 5에서 20mm, 충청에 10에서 50mm, 호남에는 최대 60, 영남과 제주 도에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오늘과 내일 내리는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지만 비가 내리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쌀아구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15에서 20m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곳곳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이 해소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1도, 대전 24도, 대구 26도, 광주 25도로 어제보다 낮겠고요. 평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다시 서울의 낮 기온이 26도, 주 후반에는 30도에 육박하는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3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4: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5: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오전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관련 사전 전화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저녁 베이징에 도착해 이튿날인 14일 환영 행사에 이어 양자회담을 할 계획입니다. 켈리 부대변인은 이번 회담 의제로 미중 무역위원회 및 투자위원회 논의와 에너지 분야 등에서 양국 간 추가 협정 등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12일에 도쿄에서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와 가타야마 사스키 재무상을 만나고 13일에는 서울에 들러 허리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회담한 뒤 베이징으로 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도 홈페이지를 통해 허리핑 부총리가 12일에서 13일 한국을 방문해 미국 측과 경제 무역 협상을 진행한다며 미중 사전 협상을 위한 한국 방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종전 제안에 대한 답변에서 향후 20년간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고 핵시설을 해체하라는 요구사항을 거부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란은 현지 시각 10일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에 보낸 수페이지 분량의 공식 답변서에서 미국의 핵시설 해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 일부는 희석하고 나머지는 제3국으로

0: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종전 제안에 대한 이란의 응답이 수용 불가능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방금 이란 대표들로부터 온 답변을 읽었다며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SNS 게시글에서 이란과의 휴전을 유지할지 여부와 이란과의 협상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화재는 미상 비행체 타격에 의한 것이라고 외교부가 발표했습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HMM 소속 남우호는 미상의 비행체 2기로부터 타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비행체는 선미 좌현 평형수 탱크 외판을 1분 간격으로 두 차례 타격했으며 이로 인해서 선미 외판이 폭 5m, 깊이 7m 규모로 훼손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안 장관은 오늘 오전 미 국방부 청사에서 헤그세스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시작으로 공식 방미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미국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장관은 3박 4일 간의 방미 일정을 소화한 뒤 오는 13일 귀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달 1일에서 11일 기간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관세청이 오늘 발표한 수출입 현황을 보면 이달 10일 동안 수출은 18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7% 늘었습니다. 이는 5월 1일에서 10일 수출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8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9% 급증하며 5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세를 낀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을 매수할 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위 억까 억지로 비난하는 것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오전부터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오후에 중부와 경북에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오전까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충청과 호남에 10에서 60mm, 수도권과 강원도에 5에서 20mm 등입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KBS
1: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5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5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 정말 쉽죠? 전세. 참 전세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참 독특한 제도라고 하는데 전세 사기 그 피해도 참 컸었고 해서 정부가 특별법을 바꿔서 그 3분의 1까지는 정부가 좀 보전하는 방식으로 법을 바꿨죠. 다만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그것도 참 부족하다라고 느끼실 테고 어떤 분들에게는 그걸 국가가 보증하는 게 맞느냐 뭐 좀 생각은 엇갈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또 공동체를 또 유지를 해야 할 테니까요. 2877 쓰신 목께서 전주 찐팬입니다. 김재욱 이렇게 보내주셔서 정답. 예, 전세도 맞춰주셨고요. 딱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0364님 전세로 살다가 두 달 전에 내 집 마련을 했습니다. 주인을 잘 만나는 것도 행운인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 제도라는 걸 집 주인의 뭐랄까 신뢰 자금력 그렇게 또 이제 일종의 또 운에 맡겨야 하나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제도가 많이 바뀌기도 했죠. 예를 들어서 뭐 집주인이 체납한 기록을 미리 사전에 이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 등 하나하나씩 또 바꿔나가는 거죠. 2884 쓰시는 분께서는 딸이 전세집 구하러 다니는데 전세값이 너무 올랐고요. 마음에 드는 집 구하기도 쉽지 않네요. 이번 주에는 꼭 구했으면 좋겠어요.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손문호님. 전세 살다가 얼마 전에 집을 사서 이사했어요. 아직은 은행 집이긴 하지만 우리 집이 있다는 게 좋대요. 라고. 내 집 마련 항상 또 축하드릴 일이기도 하죠. 아이고 이은송님은 1년 넘게 전세 보증금을 못 받고 소송 중이라고 하시네요. 괴로워요. 얼른 제 돈 받고 싶어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여전히 또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 많습니다. 이은송님도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6, 또 그리고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 어플리케이션도 참 좋습니다. 오늘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고 현재는 7760인데 개장 초에는 7876까지 갔다 왔네요. 어마어마합니다. 다만 예, 코스닥이라는 시장이 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오늘도 빠지고 있네요. 0.4% 내린 1202를 나타내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1469원, 1469.5원으로 5원 이상 올라가고 있네요. 삼성전자의 상승폭이 5%로 약간 둔화됐는데 SK하이닉스는 상승폭 10%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현대차도 1.8% 강세, 현대중공업도 3%대 강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3%대 강세,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조선, 방산 등등 고르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갈까요?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항상 또 우리 고민을 같이 나눠주시는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의 김학균 센터장과 함께하는 개미스쿨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무님.
3: 네, 안녕하십니까.
2: 그 월요일 개장이 설렌다는 분들 참 많이 계세요.
3: 네. 아마 500만 명 이상 되실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주주가 예. 400만 명 넘고요. 네. 하이닉스까지 포함하면 예, 두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지난 주말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미국의 반도체 회사가 뭐 15% 내외의 급등세를 기록했으니까요. 네.
2: 장 열리기만 해봐라 막 이렇게 또 이제 되는 거죠.
3: 예.
2: 리서치센터 계시는 분들은 또 애널리스트 분들은 대부분 주말에 하루는 또 출근을 하시잖아요.
3: 네. 네.
2: 그래서 그 월요일을 또 맞이하는 그 기분이 또 다르실 것 같아요.
3: 뭐 딱히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다만 시장이 계속 뭐 안 봤던 숫자를 제가 증권회사 직원으로 한 28년 정도 생활했는데
2: 네.
3: 주로 많이 봤던 게 앞에 2자 붙었던 2000포인트 때 세상을 오래 봤고 3000포인트 때 잠깐 보다가 이제 작년 가을 이후로 앞에 4자, 5자, 6자, 7자까지 보게 됐네요. 네. 뭐 8000포인트도 뭐 거의 뭐 다 와 있으니까요.
2: 참
3: 수에 대한 어떤 익숙한 수에 대한 좀 관념이 좀 흔들리는 이제 그런 느낌입니다. 주가가 너무 급격하게 오르니까요.
2: 보지 못했던.
3: 네.
2: 그 센터장님 책이 5000포인트 시대를 위한 투자 대전환이었는데.
3: 네.
2: 그게 제가 찾아보니까 25년 9월 1일 이 정식 출간이었더라고요.
3: 쓴 거는 작년도 초여름에 썼거든요.
2: 25년 초에.
3: 예, 그거 썼을 때 사실 뭐 5000포인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은 뭐 제목에 대한 주변의 반응은 조금 너무 좀 과한 거 아니야? 라는 그쵸, 반응들이 네, 있었죠.
2: 저희끼리도 네. 농담만 진담만 이거 출판사에서 좀 너무 욕심을 냈다 제목에.
3: 예.
2: 한데 어유 5000은 저 뒤로 이제 보이지도 않습니다.
3: 네.
2: 거의 뭐 고속도로 지나오듯이 확 지나온.
3: 지금은 정말 고속도로였던 것 같습니다.
2: 이슈 몇 가지를 한번 또 따져볼게요. 그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이 터진 그 2월 말 3월 초에 특히 이제 3월에 우리나라 증시 정말 많이 흔들렸었는데
3: 네.
2: 근데 사실상 종전협상은 진전이 아직까지 없더라고요.
3: 네.
2: 또 뭔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한 장짜리 합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3: 네.
2: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 나온 뉴스 보면은 이란이 제시한 거는 난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이렇게 퇴짜를 놓고.
3: 네.
2: 이 전쟁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이거는 더 이상 어떻게 뭐 변수가 되지 않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3: 아닙니다.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전쟁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는 물가를 자극하고 그럼으로써 금리가 올라가는 게 주식시장에 타격을 주는데 지난주에 미국 금리가 좀 오르긴 했어도 아주 발작적으로 막 올라가는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10년짜리 국채 수익률이 전쟁 이후에 좀 높아도 뭐 4.4%대를 벗어나지 않았는데 지금도 뭐 지난 주말에 4.3%대 후반에서 끝났으니까
2: 네.
3: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뭐 전쟁 자체는 악재입니다만은 중앙은행이 뭐 그렇게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진 않을 거다라는 기대가 투자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금리가 잘 안 올라가다 보니까 뭐 우리가 외신 뉴스를 보면 참 세상이 너무도 참 험악한데 실제로 험악한 것도 맞죠. 근데 자산 시장은 좀 다른 세계인 것 같고
2: 그러게요.
3: 그리고 지금 뭐 많은 나라 시장이 또 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강세인 건 맞지만은 지금은 뭐 한국 같은 나라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뜀박질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AI와 반도체 뭐 이것도 뭐 극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2: 그리고 환율도 잠깐 보자면 지금은 1470원 다시 올라섰네요. 1450원대까지 내려가기도 했다가 1470원대 또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좀 증시가 강하면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주에도 좀 순매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원화 강세, 원달러 환율이 좀 하락하지 않을까 싶은데 안 내려오네요, 환율은.
3: 잘 안 내려오죠.
2: 왜 그럴까요?
3: 이게 사실 작년 이후에 작년에도 주가지수가 2300에서부터 작년에 4000포인트 넘어까지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 들어서 5000, 6000, 7000 이렇게 온 건데 사실 그 기간 동안에서도 환율은 잘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와 좀 다른 모습이고 일단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주식을 아주 열심히 사고 있다 이렇게 보긴 힘듭니다. 뭐 지난주에도 한 이틀 동안 12조원 넘게 팔았고 크게 보면은 작년도 주가가 4월부터 이제 지금까지 강세장인데 4월부터 10월까지는 주식을 많이 사다가 11월 이후로 한국 주식 판 게 아마 80조 원 내에 팔았으니까요. 이제 외국인이 사면서 올라가는 흐름도 아닌 것 같고.
2: 그렇죠.
3: 근데 과거에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제 주식을 사면서 올라가고 이 강세장의 고점 부근에서 한국인들이 이제 뒤늦게 돈이 들어오면서 조금 더 올라가고 시장이 그 꺾이는 그런 패턴들이 반복이 됐는데.
2: 과거에는.
3: 근데 이제 그 코로나 직후에 나타났던 강세장부터 조금 달라졌습니다. 2020년, 2021년에는 한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사면서 주가가 올라갔고 그래서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파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어떤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내에서의 비중 조절의 성격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한국 주식이 1년 조금 넘는 사이에 3배 올랐거든요.
2: 네.
3: 그러면 자기 펀드에서 포트폴리오 내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이렇게 많이 오르는 나라가 없으니까요. 뭐 그렇게 되면 좀 이제 비중을 줄이는 모습이 나타나기 쉬운데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는 이제 그걸 반영하는 것 같고.
2: 그러니까 비중을 따져서 정량적으로 투자했는데 네. 한국이라는 바구니가 너무 커지고 무거워져서 조금씩 이제 덜어낸다는 거죠.
3: 뭐 그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되지 싶고요. 또 반대편에서 들어오는 돈의 규모도 또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올 들어서 가계 자금이 5월까지 주식형 펀드와 직접 투자 자금 통틀어서 뭐 한 70조 원 정도 들어왔거든요.
2: 네.
3: 그러니까 외국인 파는 것만큼을 흡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2: 그쵸.
3: 조금 과거와는 뭐 환율이나 뭐 외국인들의 매매 양태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2: 그러게요. 진짜 확실히 과거와는 다른 형태들이 이어지고 있고 근데 또 이게 환율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이고 국제 유가도 여전히 높고 이 상황에서 보면은 이게 또 이제 우리 국내의 물가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또 이제 소비를 더 제약하는 요인이 계속 될 수밖에 없을 테고.
3: 네.
2: 그럼 이제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 사이에 좀 간극이 더 벌어지지 않을까?
3: 그럴 수 있겠죠. 예. 지금 뭐 주가가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주가가 올라가면은 약간의 부의 효과 같은 것들은 이제 그 윌스 이펙트라고 하는 자산 효과 같은 거는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인과관계가 뭐 아주 뚜렷진 않더라고요.
2: 특히 우리나라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라 하더라고요.
3: 네. 뭐 다른 나라도 실은 뭐 아주 장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한국은 1년 사이에 뭐 순식간에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를 말하지 않더라도 지금도 주가 지수와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인으로서의 경제 사이의 괴리는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고 봐야죠. 예.
2: 이게 사실 체감이 되고 자산 증가 효과로 인해서 소비도 같이 늘고 그래야지 돈이 계속해서 돌고 돌 텐데 그 혈맥이 어딘가에 좀 막혀 있는 그런 좀 답답한 모습. 또 이제 물가가 높다 보니까 소비를 또 돌리기도 그 쉽지도 않고요. KDI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번 주 수요일에 이제 수정치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물가 때문에 좀 제약되는 요인이 더 강할지 아니면 반도체의 또 엄청난 수출 네. 덕분에 좀 올라가는 요인이 강할지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3: 이미 KDI가 지난 연초에 전망한 이후에 1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이미 나왔거든요. 네. 1분기가 생각보다 더 나왔죠. 양호하게 나왔는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수출이 워낙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말씀 우리가 대화 나눈 것처럼 뭐 성장률 전망치가 0.1%포인트, 0.2%포인트 뭐 상향 조정되는 거는 이거 전망하는 경제학자들이나 아니면 금리에 민감히 반응하는 자산인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이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또 주식시장에도 큰 영향 못 준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전망치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조금 지금 시장에서는 작년에 봤던 것보다 조금 상향 조정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어서요. 그래서 뭐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KDI 성장률 전망치가 뭐 깜짝 놀랄 정도로 충격을 줄 가능성은 낮은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전쟁과 뭐 물가 상승과 높은 환율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 뭔가 이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이 엇갈리는 것들이 참 많이 이제 느껴집니다.
2: 그러게요. 그러니까 또 사실 우리나라는 내수 경기보다는 또 수출이 절대적으로 또 성장률에 네. 영향을 또 주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
3: 그거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네. 우리나라의 이 GDP를 구성하는 항목을 보면 이제 민간 소비 또 건설 투자 설비 투자 정부 지출과 같은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90%가 넘습니다.
2: 그 안에서는.
3: 네, GDP 자체가 내수 중심의 지표고 이제 우리나라의 다국적 기업들이 이제 벌어들이는 일들. 예컨대 이 현대자동차가 예전에는 자동차가 부품업체도 많이 쓰고 고용도 많이 하고 굉장히 자동차 산업이 잘 되는 게 내수에 미치는 효과가 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지금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현대차가 이 울산이나 한국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대수보다 해외 생산 대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럼 이거는 한국의 수출에도 안 잡혀요. 그렇죠. 해외 법인에서 수출하는 거는. 근데 내가 현대차의 주주가 된다 그러면 그건 주주들의 부에는 잡히는 거거든요.
2: 연결 재무제표로.
3: 잡히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기업들의 활동이 뭐 다국적 기업. 우리가 예전에 다국적 기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들이 사실 다 다국적 기업들입니다. 이미.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기업들의 활동은 상당히 많이 아주 역동적이고 기업들은 돈을 잘 버는데 이게 내수에 잡히는 활동들은 상대적으로 좀 작기 때문에 뭔가 좀 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80년대 초 이때만 하더라도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GDP보다는 네. GMP라고 하는 맞아요. 국민 총생산 같은 거 봤었어요. 맞아요. 1인당 GMP라고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세계화가 진행이 되고 하면서 이제 국적이 가진 중요도가 사실 좀 약해지고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GDP라고 하는 우리 한국 땅에서 벌어진 경제활동을 개척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데 저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GMP적 관점의 접근이 조금 더 유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2: 투자자 입장이라면.
3: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면 그 수출의 비중이 훨씬 크게 작동을 하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순수하게 한국 땅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이라기보다는 GDP에 포괄되지 않는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장률이 낮아지고 이런 것들은 그 자체를 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볼 필요는 있는데 이게 주식시장과는 조금 어떤 산식 자체에서도 괴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2: 미국의 물가도 또 우리가 신경 안 쓸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하신 사실 전쟁 자체보다는 네. 전쟁이 자극하는 물가 그게 끌어올릴 금리 그게 또 이제 자산시장 입장에서는 또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3: 네.
2: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요? 4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3: 네. 지난 3월 달이 전년 동월비 3.3%였습니다.
2: 네.
3: 2월이 2.4%였어요. 전쟁 나기 전에. 네, 전쟁 나고 3.3%이 됐고 지금 시장의 예상치는 한 3.7%까지 가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전망치가 높게 나온다 그러면 금리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물가를 발표할 때 이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걸 따로 발표합니다. 네. 코어 CPI라고 불리는 건데 지금은 코어 CPI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2: 우리로 따지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뭐 이런 느낌으로 에너지하고 식품류를 뺀.
3: 네네. 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금융시장에 주식시장에 그 자체가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물가 올라갈 때 그런 것들을 고객들에게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기업은 돈 더 벌 수 있고요. 그 자체는 매우 중립적이에요. 네. 소비에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늘어나지 않으면 부정적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상승이 그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로는 결국 금리를 통해서 영향을 주고 또 금리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이미 미국의 물가는 3월부터 들썩들썩 거립니다. 지난 3월 달에 물가 상승률이 3.3. 올해 이번 주에 발표될 4월 물가 상승률이 3.7이라 그러면 꽤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사람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야 그렇다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까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의 물가 상승이 미국인들이 엄청나게 뭐 과잉 소비를 하고 많이 써서 수요가 많아서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올려서 수요를 좀 잡아주면서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거의 전적으로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올라가서 물가가 올라가는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근원 물가 지수, 미국의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든 항목에 다 들어가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 2월 달에 2.4, 3월 달에 3.3. 네. 그 4월 전망치가 3.7인데 이 그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는요. 2월 달에 2.5. 3월 달에 2.6이었어요. 조금 올라갔고 지금 전망치도 2.7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물가가 상당히 높더라도 이건 미국인들이 많이 써서 그런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상당히 금리 올리는 거에 대해서 인내할 거란 기대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물가 상승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할 때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변수는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 같아요. 식품과 에너지 같은 가격 변동폭이 큰 거를 제외한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제 생각에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전년 동월비 2.7% 상승인데 그거보다 높게 나오면 제 생각에는 미국의 금리도 올라가고 주가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2: 이게 사실 러우 전쟁 당시에도 우리가 그 치솟는 물가로 경험을 했습니다만 뭔가 수요가 과열된 게 아니라 공급 쪽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다 보니까 중앙은행들은 좀 당시에도 그렇고 지켜봤던 거고요. 초반에는.
3: 네.
2: 근데 이게 또 얼마나 또 격하게 그럼요. 이어질 것인가를 또 우리는
3: 또 이게 순수하게 전쟁 때문에만 물가가 올라가는 건지 이거를 정확히 가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4월 미국의 고용도 비교적 양호하게 나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저런 걸 다 걸러놓고 보면은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중요한 것 같고 러우 전쟁 직전에 미국 연준이 그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6%가 넘어갔는데도 파월 의장이 그때 금리를 안 올렸어요. 이제 그때도 이 공급망 교란에 따른 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이 굳이 금리 인상으로 대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사인을 이제 준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 그래서 이번 달에는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를 조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이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제 미국은 소비 중심의 국가였는데 네. 미국 내에서 소비는 굉장히 또 둔화되고 있고 안 좋고 거의 뭐 AI를 비롯한 이제 투자 시장으로 또 시장도 굉장히 돌아가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좀 뭔가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클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쏠림이죠. 예. 지금은 참 과한 쏠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다시 또 이제 나스닥 내에서도 나스닥의 반도체 주식,
2: 네.
3: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이런 것들만 급등하고 있고 그렇죠. 지금 다우 지수는 아직 5만 포인트 못 갔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이제 쏠림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쏠림이라는 게 하여튼 금융시장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건 맞거든요. 뭐 사람들의 집단 지성으로 갈 수 있는 쪽으로 돈이 몰리면서 가는 건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사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이 몰리게 되면 예컨대 반도체나 AI가
4: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좋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근거들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이 그쪽으로 몰려가게 되면 좋은 게 빨리 반영될 수 있어요.
2: 그렇죠.
4: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좋은 기업과 또 좋은 산업을 찾는 것도 있지만 그 기업이 좋은데 주가가 이 좋은 걸 얼마나 반영하고 있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쏠림이 나타나고 포모가 나타나서 특정 그 섹터라든가 종목으로 쏠림이 나타나게 되면 그게 좋은 것도 주가가 올라감으로써 그 투자 메릿이 희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쏠림이 나타났을 때 그 쏠림의 끝이 언제냐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게 버블이라고 하더라도 버블이 훨씬 더 부풀어 오른 다음에 또 터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아주 길게 봤을 때는 좋은 신호는 아닌 것 같아요.
2: 그러게요. 근데 또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쏠림 현상은 좋은 건 아니니까 나는 저기 소외받는 주식만 사가지고 수익은 못 내더라도 가만히 기다릴 거야. 또 사실 이러기도 쉽지가 않고요.
4: 근데 뭐 저는 자기 선택이라고 봐요. 예. 그건 우리가 지금 가는 흐름에서 주도주가 올라가고 이런 흐름들이 뭐 저는 당장 바뀔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뭐 다른 철학으로 내가 시간을 가지고 또 기다린다라고 생각하면 제 생각 그 의사결정이 지금 반도체가 잘 올라가는데 내가 반도체보다 지금 레이스에서 더 빨리 달릴 수 있어라는 판단이라면 제 생각에는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고 뭐 그런 투자가 있고 또 뭐 다른 사서 기다리는 투자가 있다 그러면 또 뭐 2년 3년 혹은 뭐 1년 정도로 이렇게 길게 봤을 때는 또 뭐 결국 자기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2: 그래서 또 그 안에서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같은 주식이라 하더라도 섹터별로 좀 나눠서 네. 투자할 필요가 또 그래서 있는 것 같고요.
4: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 이제 딜레마는 뭐냐면 네. 이게 이 싼 주식들 밸류에이션이 싼 주식들을 뭐 가치주라고 하는데 지금 그런 주식들이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제일 싸요. 예, PER이 뭐 올해 실적 기준으로
2: 그렇죠.
4: 뭐 SK하이닉스는 6배가 안 되고 삼성전자 7배가 아니다 안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뭐 나타나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조금 어떤 거를 고를 거냐의 문제는 지금의 레이싱 하는 데서의 어떤 빨리 달리는 걸 고른다라고 하는 의미로 저는 지금 다른 반도체 말고 다른 걸 찾는다는 건 상당히 실망스러울 수 있는데 또 많이 오른 주식은 또 조정받게 되면 또 조정도 세게 받아요. 그 곤란은 결국 자기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2: 참고로 하이닉스가 올해 실적 전망치 한 248조 기준으로 PER 주가 수익비를 보면 한 5.8배, PBR은 한 3.6배. 내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PER은 또 이제 선행으로 보니까 4.48배, PBR은 2배 이렇게 나오네요. 시장 코스피 자체가 뭐 한 8배에서 12배 왔다 갔다 거렸고 최근에도 8배가 좀 안 된다면서요. 코스피.
4: 코스피 PER이 지난 주말에 보니까 7.7배더라고요.
2: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참 저렴한 그 밴드 하단에 예.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대부분 실적을 끌어올린 게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니까 네. 반도체는 여전히 또 가치에 그렇죠. 비하면 저렴한 상황이라는 거고요.
4: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빼고 PER을 보면 12배 정도 되니까 그 정도는 실은 또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보면은 싸고요. 또 한국의 역사적인 경험으로 보면은 뭐 싸진 않고.
2: 그러니까 참 저렴한 가치주 안 오른 가치주 찾는데 따지고 보면은 많이 올랐지만 지금 반도체 관련 주식이 제일 싸다. 그렇죠. 이런 이제 또 역설적인 네. 상황에 또 마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메커니즘을 좀 메커니즘도 아닙니다만 투자의 기본을 좀 이해하시는 분들이 좀 더 투자에 또 유리할 것 같고요. 미국 이야기 잠깐 더 하자면. 이번 주 금요일이네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임기가 이제 끝납니다. 연준 의장 이제 교체기인데 케빈 워시 체제가 되는 거고요. 또 얼마 전에 마지막 기자회견 보니까 제롬 파월 의장은 당분간 이사로서는 네. 그 이사회에 남을 것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요. 이게 불편한 동거일까요? 좀 어떻게 보세요?
4: 사실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 제도가 네.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가 7명입니다. 대통령이 지명하고 또 상원에 또 인준을 거쳐야 되는데요. 7명 중에서 연준 이사가 나오는 거예요.
2: 네.
4: 근데 연준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임기는 14년이나 됩니다.
2: 길죠.
4: 예. 뭐 4년 임기에 행정부 세 번 넘게 바뀌는 거니까 이 정치 바람에 휘둘리지 말고 이제 독립적으로 통화 정책을 하라라고 하는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5: 그렇죠.
4: 그래서 뭐 이제 그래서 파월 의장도 임명된 이후에 자기 임기는 14년이에요. 근데 대체로 이제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차기가 결정이 되면 임기가 남았더라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5: 후임에 좀 부담을 예. 줄여주기 위해서
4: 그렇죠. 근데 네. 지금은 이제 남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예. 뭔가 좀 이제 통상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따지면 뭐 파월 의장이 이 그 결국 뭐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임명하는 건데 이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임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그 인격 모독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공격을 받았거든요.
5: 네,
4: 그래서 뭐 지금 시장의 해석은 이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좀 지키기 위한 뭐 노력이다 뭐 이런 해석이 좀 나오는데요.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과거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5: 그러게요. 또 케빈 워시 후보자가 청문회 때도 이야기를 한 게 점도표 같은 거.
4: 네.
5: 뭐 좀 없애는 방안.
4: 없애고.
5: 그러면은 네. 예를 들어 좀 금리 예측 가능성이 네.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4: 또 물가 기준도 좀 뭐 바꾼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5: 네.
4: 제가 아까 이제 미국의 이번 주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 지수 중에서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그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70년대 초에 만들어졌어요. 네, 70년대 초에 아서 번스라고 하는 연준 의장이 있었는데
5: 네.
4: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 자기를 임명해 준 닉슨 대통령에게 완전히 뭐 중앙은행 독립성을 버리고 했었어요.
5: 그렇죠.
4: 그래서 그때도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갔던 게 이 그 유가가 올라가고 뭐 굉장히 이제 물가가 불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고 싶으니까 사실 유가를 빼기 위해서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뭐 그 저는 그 자체의 씀씀이가 있다고 봐요. 지금 국면에서도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건 그 자체로 좀 여러 가지
5: 필요성이요.
4: 그 예, 필요성이 있는 건데 이제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실은 이제 중앙은행이 이 정치 권력에 굴종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저는 케빈 워시가 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 금리를 낮추고 특히나 지금 만약에 이 그 파월 의장이 연준 이사에서 그 의장에서 물론 그만둔다 그러면 트럼프가 한 사람 더 꽂아 넣을 수 있거든요.
5: 아, 그 이사 자리에.
4: 예. 그럼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이 스티브 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난번 회의 때도 금리 낮춰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소수 의견으로.
5: 그렇죠. 계속해서.
4: 그러니까 그게 좋을 거냐라고 생각하면 시장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70년대 아서 번스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완화적인 어떻게 보면 통화 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잡아주는데 적절하게 견제하는데 실패하니까 미국이 70년대 10년을 그냥 보냈어요. 주식시장도 그냥 왔다 갔다 박스권에서 보냈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 뭔가 그 연준 내에서의 격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시사하는 파월 의장의 선택이기도 한 것 같아요.
5: 그러게요.
4: 그래서 어쨌든 케빈 워시 바뀐 다음에 연준이 어떻게 처신하고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5: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이제 푸시 덕에 연준 네. 의장까지 오르는 케빈 워시지만 또 시장에는 중립성이라는 걸 또 보여줘야 하고
4: 네.
5: 일종의 정치적 보은을 또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네. 되게 또 명분을 또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보다 또 되게 어려운 위치일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개미스쿨 시간 김학균 센터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또 현재까지 들어있는 뉴스도 한번 정리해드리고 개미스쿨 대담 계속 이어갈게요.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6: 코스피가 장 초반 4% 넘게 급등하며 사상 처음 장중 7,800선을 돌파했습니다. 정부가 부정청약 당첨자를 적발하기 위해 성인 자녀의 직장 소재지를 확인하는 등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계와 정부의 첫 공식 협의체인 돌봄 분야 노정협의체 간담회가 오늘 열립니다. 돌봄 노조들은 기본급 인상과 명절 상여금, 식대, 교통비 지급 등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는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파업 가능성이 한국 반도체 공급에 의존하고 있는 회원사의 불확실성을 넘어 글로벌 기술 생태계 안에서 한국의 신뢰성과 회복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5: 개미스쿨 시간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인 김학균 전무와 이야기 이어갑니다. 사실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이벤트가 미중 정상회담이죠.
4: 네.
5: 이게 사실 2월 말 뭐 3월 초에 이란 전쟁 터졌을 때만 하더라도 그 뭐 한 달 정도 이제 미룬 거였죠. 미중 정상회담을.
4: 네,
5: 그러면서
4: 네.
5: 이제 뭐 중국의 역할론 이야기 나오고 미중 정상회담 전까지는 이란 전쟁이 막 종전될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했지만
4: 네.
5: 종전까지는 가지 못한 채 일단 현재 상황으로만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게 됐습니다. 시장은 이 정상회담을 좀 어떻게 볼까요?
4: 사실 지금까지 정상회담하고 나서 이제 금융시장 기대를 충족시켜준 적은 없었어요. 이제 대체로 이제 미국의 대통령과 또 시진핑 주석이 만났을 때 바이든이건 트럼프건 좀 갈등이 노출된 경우가 많았는데 근데 지금은 뭐 아직까지 뭐 뚜렷한 어떤 아젠다가 부각이 되면서 뭐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잡히는 건 없는데
5: 그렇더라고요.
4: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뭐 어떠신가요? 제가 느끼기에는 뭐 미국과 중국이 가진 적대성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월에 취임했을 때보다 중국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으세요?
5: 그러니까 중국의 이른바 뭐 히토류 반격도 좀
4: 네.
5: 컸고
4: 네.
5: 지금 또 세상의 포인트도 워낙 이란 쪽에 이제 맞춰져 있다 보니까
4: 네.
5: 미중 정상회담이 글쎄요. 한참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이슈에서 후순위에 네. 갔죠.
4: 그래서 지금 저는 미국은 어쨌든 11월에 중간선거를 치르는 입장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그리고 또 이 여러 가지 상호 관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도 뭔가 턱턱 걸리고 있잖아요. 미국 내부적으로도.
5: 네.
4: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초반에 원달러 환율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위안화 환율이 상당히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6.8까지 떨어졌어요. 작년 봄에 7.35가 고점이었는데.
5: 위안화가 약세로요?
4: 위안화가 강세입니다.
5: 아, 강세로?
4: 예, 예.
5: 달러 당
4: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니까 이제 그 위안화가 강세고 달러가 약해지는 건데요.
5: 네.
4: 이게 저는 미중 간의 갈등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생각하는데 작년도 1월 달에 어떤 얘기들이 외신에서 흘러나왔냐면 중국의 인민은행이
5: 네.
4: 위안화 약세를 그냥 용인할 거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관세를 올리고 하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수출하는데 부담이 커지는 거잖아요. 가격
5: 네.
4: 경쟁력에서.
5: 네.
4: 그랬을 때는 자국 통화가 조금 약해지게 되면 환율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그 가격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위안화 약세를 용인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5: 네.
4: 근데 지금은 위안화가 강해진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은 미중 간의 관계에서도 저는 뭐 전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100% 수용 가능한 사람이나 국가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뭐 중국이 미국과의 교역에서 벌어들이는 대미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중국은 미국에서 많이 벌고 미국이 밑지고 있다는 사실이 바뀌진 않거든요.
5: 네.
4: 그럼 이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중국이 미국의 물건을 좀 수입을 좀 하고 뭐 그래야 돼요.
5: 네.
4: 그렇게 되면 결국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달러는 조금 약해지는 게 미국에게 유리하고요. 반대로 달러가 약해지면 위안화가 강해진다는 얘기죠.
5: 네.
4: 이거는 뭐 미국 상품을 수입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불균형이 직면하는 나라의 환율은 많이 버는 나라의 통화 가치가 강해지는 게 불균형 완화에 도움이 되고 또 역사적으로도 80년대 중반에 지금은 뭐 중국이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벌지만 그 당시에는 일본이 무역수 흑자 규모가 컸을 때 플라자합의라는 걸 통해서 인위적으로 엔화 가치를 왕창 약하게 했거든요.
5: 네.
4: 그래서 중국은 플라자합의 때처럼 위안화가 지금 그때 이제 일본의 엔화 가치가 강해진 거였죠.
5: 네.
4: 일본의 80년대 엔화 가치가 강해진 것처럼 중국 위안화 가치가 그 속도로 강해진 건 아니지만 뭔가 균형을 잡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위안화 환율이 인접국에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IMF 외환위기의 저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도 위안화 가치의 인위적인 절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90년대 초에 이제 개혁개방을 하면서 자본주의 블록에 들어오면서 거의 고정환율제처럼 이제 환율이 잘 안 움직이다가 그 90년대 초에 일시적으로 중국의 무역수지가 적자가 되니까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94년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인위적으로 인민은행이 위안화 가치를 평가절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 중국과 경쟁하고 있었던 태국 또 한국의 경공업 전부 다 위안화가 약해지니까 중국과의 경쟁에서 손을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97년도 저는 동아시아 외환위기도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중국 위안화의 절하가 저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97년도 외환위기를 맞고 나서 원달러 환율이 2,000원까지 갔습니다. 네. 그럼 중국 입장에서 보면 주변국의 통화가치가 너무 약해진 거예요. 그럼 자기들도 위안화를 추가적으로 더 절하를 할 수 있는 요인이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인 일입니다마는 98년도에 이 국제금융계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중국이 추가적인 위안화 절하를 언제 하느냐였는데 그때 중국이 안 했어요. 뭐 저는 글로벌 역내 균형을 위한 중국인들이 나름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네. 중국이 위안화 절하를 안 하니까 다른 나라들이 수출을 통해서 빨리 외환위기를 극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동아시아는 중국의 위안화가 약해질 때 별로 좋았던 적이 없고 2000년대 뭐 초반의 사례를 제가 뭐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 없습니다만은 중국의 위안화가 약해질 때 동아시아가 되게 어수선했어요. 근데 지금 중국이 위안화가 강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미국과의 관계나 아니면 중국과 경합하는 다른 나라들에게나 상당히 좋은 신호고 저는 이 시그널이 한국의 원화의 선행지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원달러는 상당히 높지만은 장기적으로는 환율이 중국 위안화에 저는 한국 원화도 수렴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5: 그러게요. 앞부분에 자꾸 우리 환율 이야기할 때 여쭤봤었습니다마는 외국인 자금 유입이라든지 증시 강세에 비해서 원화는 여전히 약세인 상황이고 그리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도 또 이제 해외에서도 한국 주식 막 반도체 이렇게 오르는 거 보고 우리도 한국 기업들에 투자하고 싶어요. 이런 또 미국 개미 투자 수요도 되게 높아진다고
4: ETF 같은
5: 하는데.
4: 것도 만들어지고
5: 그렇죠. ETF도 많아지고. 네. 그럼 그 자금들이 들어오면 또 원화가 강세로 갈 수 있을 텐데 네. 약간 그 방향으로 조금 더 보시는 것 같네요.
4: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속도나 이런 거는 뭐 제가 알기 어렵겠지만 방향으로 보면 환율이 떨어지고 그런 어떤 한국 자산의 매력이나 한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조나 거기서 또 하나 또 말할 수 있는 거는 한국 사람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했던 소위 서학개미들의 투자 열기도 조금 약해지고 있죠. 예, 지난 4월에 전체적으로는 아마 순매도했을 겁니다.
5: 네.
4: 서학개미의 한국인들의 미국 주식 순매수가요. 순매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돈이라는 게 결국 수익률을 보고 움직이는데 지금 한국 주식의 성과가 훨씬 더 좋으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저는 뭐 그중에 뭐 한 요인으로 위안화가 강해지는 위안달러가 떨어지는 게 동북아시아 통화에 굉장히 선행적인 신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5: 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원화가 만약에 강세로 방향을 튼다라고 하면 또 주식을 살 때도 이제 평가 이익을 보는 측면이 있잖아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4: 네.
5: 그 또 뭔가 더 유입세를 또 가속화시키려지.
4: 뭐 길게 보면은 이제 그럴 수는 있겠죠. 뭐 짧게 보면 이 환율의 변동성보다 주가의 변동성이 크니까 환율을 환율 보고 주가를 살 수는 없어요. 사실 주식을 보는 게 먼저죠.
5: 아니죠, 예. 사실은.
4: 그렇지만 이제 길게 보면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약한 환율이라고 보면
5: 네.
4: 이제 뭐 매크로 플레이를 하는 투자자들은 환율 자체가 지금 뭐 10% 15% 원화 가치가 강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가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외국인들 매수세 유입에는 원화가 강해지는 게 어쨌든 어느 정도 규모일지 계측할 수는 없지만 플러스 요인이라고 봐야죠.
5: 플러스요?
4: 네. 긍정적인 네. 요인이라고요. 네.
5: 그리고 아까도 잠깐 이 관세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만 미국 법원에서 대법원도 그렇고 계속해서 연달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이제 위법 판결이 나왔고 이거를 증시에서 또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또 이게 또 불확실성 해소된 것 같진 않고요. 또 뭘로 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4: 제 생각에는 뭐 여러 가지 행정명령이나 네. 뭐 이런 것들이 우회로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거보다는 중간선거가 중요할 것 같아요. 트럼프가 과연 지금 뭐 여러 가지 보궐선거나 이런 데서는 트럼프가 미는 그 공화당 후보들이 뭐 잘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중간선거

0: 선거 때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공화당이 참패를 한다 그러면 정책의 동력은 상당히 약해진다고 봐야죠.
1: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0: 11월이니까.
1: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재임이 또 안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중간 선거에서 패배해서 공화당이 힘도 좀 약해진다라고 하면 굉장히 빠른 이제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라는 네. 게 현재까지의 예상인데.
0: 네.
1: 그럼 또 이제 금융시장 입장에서 보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사람은 또 아니고.
0: 네.
1: 이게 아, 뭐. 불확실성 해소인지 뭔지 참 헷갈린다는
0: 그럼요,
1: 거죠.
0: 그럼요. 그럼요. 그건 뭐 어떻게 네. 지금 상황에서는 독자적인 어떤 우리가 투자 판단의 중과의 틀로 삼기에는 불확실성이 좀 큰데
1: 예.
0: 여러 가지 보호무역이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뭐 타격을 받을 개연성은 있다고 봅니다.
1: 아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뭐 김학균 센터장님 성향상 막 그 시장 전망을 뭐 강하게 이렇게 하시는 스타일은 또 아닙니다만 골드만삭스에서 보면 최근에 코스피 전망치 8,000을 올리고
0: 네.
1: 20일 만에 그걸 또 9,000으로 올리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0: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꼴대를 옮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고 모든 전망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보이는 거에 영향을 받고
1: 네.
0: 근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8,000이라는 게 지금 의미가 없죠. 7,700인데 8,000 가네 안 가네가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1: 몇 발짝 안 남아서.
0: 예. 네. 뭐 9,000 이런 것들도 제 생각에는
1: 예.
0: 이제 뭐 저를 비롯한 이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나름의 어떤 논거나 이런 걸 가지고 전망을 하는데 그것 자체가 물리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연과학처럼 아주 확정된 고정된 진리값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된 어떤 가정적인 값인데 그래서 지금은 제 생각엔 오히려 어디까지 갈 수 있다라는 생각보다 이게 가면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하게 되면 이게 사실 가이던스가 되는지도 의심해 봐야 되지만은 그러니까 꺾이고 나서 한 어깨쯤에서 판단을 내리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1: 그러니까 왼쪽 어깨에서 못 팔더라도 오른쪽 어깨에서
0: 예, 왼쪽 어깨에서 팔면은 네. 저는 지금 상당히 포모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주식을 안 가진 사람, 반도체가 없는 사람은 박탈감을 느끼는 거. 근데 제 생각엔 그건 작년 가을 이후로 지속되는 현상이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올라가면 갈수록 커지는 건 맞지만 그 본질은 크게 바뀌진 않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아예 올랐으니까 내가 좀 뭐 팔자라 그랬으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게 개별 주가건 시장이건 어디까지를 맞추기가 힘든 게 뭐냐면 우리는 이 주가가 저평가됐는지 고평가됐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거기서 자기 선택을 할 수 있을 따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고평가됐다고 하더라도 뭐 고평가됐던 건 우리가 쉽게 버블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버블이라는 것 자체가 균형으로부터 벗어난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버블이라고 하더라도 버블이 얼마나 부풀어 오른 다음에 터질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투자 의사결정을 내릴 때 버블이 의심이 되는 자산이 있을 때 내가 저걸 안 사겠다라고 의사결정은요. 그거는 버블에 대한 나의 선택이지 이게 어디까지 오를 거란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1: 판단보다 선택.
0: 예, 더 오르더라도 이게 조정받았을 때 데미지도 생각하고 그런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그렇죠. 하는 거거든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단하는 것보단 이게 또 지금 뭐 반도체 주식이나 이런 거는 또 버블이라고 보기 힘든 측면도 존재하거든요.
1: 그렇죠. 실적이 또 네. 어마무시하니까요.
0: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단하는 것보다
1: 아하.
0: 예 그냥 한방 조정이 있을 때 맞고 나서 그때 의사결정을 좀 잘하는 게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1: 그게 뭐 이란 전쟁 같은 외부 변수가 아니라 네. 만약에 뭐 반도체 전
0: 주가 자체라고 봐요.
1: 예. 어떤 뭐 문제가 있다면.
0: 20% 정도 조정을 받고 그러면 그때 한번 의심을 한번 해보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다만 또 올라갈 때는 예단할 게 아니고 또 어마무시한 또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반도체 주식들이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밸류에이션으로는 여전히 싼 거고 네. 오히려 코스피 현재는 PER이 7배 뭐 8배도 안 되지만 반도체 기업들을 뺐을 때 12배라는
0: 네.
1: 건 오히려 또 그만큼 반도체 기업들이 얼마나 실적을 또 잘 내는가를 또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일 테고요. 오늘도 역시 많이 배웠습니다.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인 김학균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이 시각 현재 증시 상황만 잠깐 보면은 코스피는 7,838까지 가고 있네요. 4.5% 오른 흐름들 이어지고 있고요. 내일 아침도 역시 9시 5분입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0: 됐지 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1: 나에게 소율이 지우는 위로다. 아이들을 낳고 나서 되게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힘들 때 오로지 나를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밖에 없다고 느꼈어요. 소율아, 지우야, 엄마가 너희가 꽃길을 거둘 수 있게 항상 옆에서 노력해볼게. 엄마한테 항상 위로가 되어줘서 고마워.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입니다. 칼릴 지브란은 1883년 레바논의 작은 산골 마을 브샤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했고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미국 보스턴으로 이민을 떠났으며 어머니와 누이, 형제를 잇따라 잃는 깊은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은 그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슬픔이 그를 빚었습니다. 마치 도공이 흙을 빚듯 고통이 그의 영혼을 빚어 시인으로, 화가로, 철학자로 만들었습니다. 1923년에 발표된 이 책은 출간된 지 100년이 넘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시집 중 하나입니다. 알 무스타파라는 예언자가 오르팔레스라는 도시에서 12해를 살다가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가 떠나려 하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들은 그에게 묻습니다. 사랑에 대해 말해주세요. 결혼에 대해 말해주세요. 자녀에 대해, 일에 대해, 기쁨과 슬픔에 대해, 죽음에 대해 말해주세요. 그리고 알무스타파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책 예언자입니다. 먼저 사랑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웃고, 사랑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섭니다. 지브란은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그들을 부를 때 그를 따르라. 비록 그 길이 험하고 가파를지라도 사랑의 날개가 그대를 감쌀 때 그에게 몸을 맡겨라. 비록 그 날개 속에 숨겨진 칼이 그대를 상처 입힐지라도 사랑이 그대에게 말할 때 그를 믿어라. 비록 그 목소리가 그대의 꿈을 산산히 부수어 북풍이 정원을 황폐하게 만들지라도. 얼마나 솔직한 말인가요? 사랑은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고. 사랑에는 상처가 있고, 사랑에는 두려움이 있고, 사랑에는 때로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부수는 힘이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라고, 몸을 맡기라고, 믿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브란에게 사랑이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가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5살 세리미의 하루는 또래 친구들과는 조금 다르게 시작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고 어린 동생들을 챙긴 뒤에야 학교로 향하는 세리미. 두 동생을 돌보고 아버지의 상태를 살피는 일은 이제 세림이의 일상이 됐습니다. 이혼 후 연락이 끊긴 엄마의 빈자리는 세림이 마음속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데요. 2018년 심장마비로 쓰러진 아버지는 수술로 심장 제세동기를 이식한 채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더해가는 마음속 불안감과 수입이 끊긴 뒤 더욱 힘겨워진 가족의 생활. 늘 가족 걱정뿐인 세림이가 미래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희망과 용기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 15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맑았던 주말과 달리 오늘부터 내일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수도권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현재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 충남 북부에는 약한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그 밖에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에도 비가 시작돼 내일 새벽에는 전남과 제주도, 내일 오전부터는 경남으로도 확대되겠고요.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도 5에서 20, 충청에 10에서 50, 호남에는 최대 60, 영남과 제주도에는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일 때가 많겠지만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고요. 쌀아구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을 중심으로 바람도 순간 풍속 초속 15에서 20m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과 일부 충북과 경북에 건조 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1도, 대구 26도, 광주 25도로 평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고요. 모레 낮에는 서울의 낮 기온 26도, 주 후반으로 갈수록은 3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7,8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전 거래일보다 3.7% 오른 7,775.31로 출발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4% 넘게 급등하며 7,800선을 넘으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달 들어 10일까지의 수출이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오늘 이달 10일 동안 수출이 18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7%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5월 1일에서 10일 수출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85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49% 급증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종전 제안에 대한 이란의 응답이 수용 불가능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루스 소셜에 방금 이란 대표들로부터 온 답변을 읽었다며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란과의 휴전을 유지할지 여부와 이란과의 협상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종전 제안에 대한 답변에서 향후 20년간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고 핵시설을 해체하라는 요구사항을 거부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현지 시각 10일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에 보낸 수페이지 분량 공식 답변서에서 미국의 핵시설 해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 일부는 희석하고 나머지는 제3국으로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4일 오전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미국과 중국이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현지 시간 13일 저녁 베이징에 도착해 이튿날인 14일 환영행사에 이어 양자회담을 할 계획입니다. 중국은 현재까지 정상회담 주요 의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백악관은 미중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

위원회 논의, 그리고 항공우주 에너지 분야에서 추가 협정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12일과 13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도쿄와 서울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세를 낀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을 매수할 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위 억까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가 부정청약 당첨자를 적발하기 위해 성인 자녀의 직장 소재지를 확인하는 등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수도권 규제 지역 모든 단지와 그 외 지역 인기 분양 단지입니다. 정부는 위장 전입부터 위장 결혼, 이혼, 문서 위조 등 청약 자격 조건 전반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특히 청약 가점제 만점 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가족과 함께 경북 청송 주황산 국립공원을 찾은 초등학생이 실종돼 이틀째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소방본부와 경찰은 어제 오후 가족과 함께 주황산 국립공원 내 사찰을 찾은 11살 초등학생이 홀로 주봉으로 등산에 나섰다가 실종됐다며 인력과 헬기 등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종된 학생은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았고 키 145cm가량의 마른 편으로 실종 당시 삼성 라이온즈 유니폼을 입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오후에 중부와 경북에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오전까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충청과 호남에 10에서 60mm, 수도권과 강원도에 5에서 20mm 등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1도를 보이겠습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혜원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인 오는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양측은 관세,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희토류 등 경제 현안뿐만 아니라 이란, 대만, 북한 문제 등 안보 분야까지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최대 관심사는 이란 전쟁 종전과 관련한 진전 여부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뒷배인 중국이 나서서 이란을 설득하도록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미중 양국 정상이 어떤 성과를 내놓을지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은 뉴질랜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가 시민권 시험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시험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그 전에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이민자들이 신청을 서두르는 움직임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월 11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0: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종전 제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을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의 휴전과 이란과의 협상 지속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마이크 왈츠 주 유엔 미국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에 최대한 기회를 주고 있다면서도 언제든 공격을 재개할 준비가 돼

0: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종전 제안에 대한 답변에서 향후 20년간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고 핵시설을 해체하란 요구를 거부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대신 미국이 이란 선박 및 항만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이후 30일간 핵 문제를 논의하는 방안을 제안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핵 관련 제안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이란 내부에 남아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제거해야 한다고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직접 이란에 진입해 핵물질을 확보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요. 또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에 들어가길 원한다고 밝혔고 물리적으로 가능한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하면서도 합의를 통해 핵물질을 처리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현지 시각으로 14일 오전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미중 무역위원회 및 투자위원회 논의, 또 항공우주와 농업, 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 간 추가 협정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는데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워싱턴 DC로 시 주석을 초청해 답방 행사를 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타 바이러스가 발생한 크루즈선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0일 미국과 프랑스 등 10여 개 국가에서 전용기를 보내 자국 승객들을 본국으로 송환했는데요. 오늘 오후 호주 전용기로 승객 6명이 송환되고 나면 탑승객들의 송환 작전은 끝나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최소 6주간 이들을 격리 조치할 것을 요청했고 각국 보건당국의 기준에 따라 격리 조치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지난달 아르헨티나 남부를 출항한 혼디우스호에서 한타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발생해 지금까지 3명이 숨지고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연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
0: 네, 라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란의 종전 제안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 아주 강하게 불만을 나타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란이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부분을 수용할 수 없다는 건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핵심 쟁점인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이견을 보이지 않았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요. 네. 양국이 전쟁을 공식 종료하고 30일간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핵 협상 등을 진행한다는 게 핵심인 14개 조항의 양해각서를 논의 중인 걸로 알려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이제 진행을 해서 오늘 방영된 풀 메저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 이렇게 또다시 강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란의 농축 우라늄 회수와 관련해서도 언젠가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걸 확보할 거다. 내가 창설한 우주군은 이란을 24시간 내내 감시하고 있어서 누군가 시설 안으로 들어가면 이름과 주소 심지어 배지의 번호도 즉시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과시를 했는데요. 네. 반관영 타스님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서 트럼프의 반응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란에선 누구도 트럼프를 만족시키기 위한 계획을 만들지 않는다. 협상팀은 오직 이란 국민의 권리를 위한 계획만 작성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상이 돼가고 있는데 이게 또 좌초되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편 미국의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중국 방문을 하면서 시 주석에게 이란 문제를 직접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전했는데 미국은 중국이 이란과 러시아에 제공하는 경제적 수익 또 이중 용도 부품, 구성품, 무기 수출 가능성 등을 우려한다라는 점을 전달을 할 거라고 합니다.
1: 네.

0: 이란이 미국에 전달한 종전협상 답변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가 이제 관심사인데
1: 네.
0: 미국과 이런 언론들이 보도한 관련 내용 좀 정리해 주실까요?
1: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소식통을 인용해서요. 이란이 보낸 답변서에 우라늄 농축을 중단할 뜻은 있는데 미국이 제안한 20년보다는 짧은 기간을 제시했다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0: 네.
1: 또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은 일부를 희석을 한 뒤에 미국이 아닌 제3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라는 건데요. 대신 이란이 이제 미국이 이란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면 호르무즈도 점진 개방하고 그 이후에 이제 핵 문제를 논의하겠다 이런 내용을 보냈다는 겁니다.
0: 네.
1: 그래서 미국의 요구 사항이 전혀 해소되지 못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분석을 했는데요. 반면 이란 국영방송 IRIB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으로 발생한 전쟁 피해 보상,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자국의 주권을 인정하라라는 요구가 포함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혁명수비대와 가까운 곳이 타스님 통신인데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란 측의 문서가 대이란 제재 해제를 핵심 조건 중에 하나로 제시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란은 지금 모든 전선에서의 군사 충돌을 즉각 종료해라. 앞으로 미국과 동맹국 국의 추가 공격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장 장치를 마련해라 이걸 또 요구를 했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미국 재무부가 이란산 원유 판매와 관련해서 부과했던 제재를 30일 이내에 철회해야 된다라는 조건도 포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란 국영 매체 프레스 TV도 이란이 과도한 요구를 담은 미국의 제안을 거부했고 미국이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을 재차 강조했다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0: 네. 자, 다음 키워드 이제 둘이 아닌 셋.
1: 네. 가족 얘기가 아니고요. 7일 영국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웨일스에서 지방선거가 치러졌는데요.
0: 네.
1: 강경 우파 정당이죠. 영국 개혁당이 기록적인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 개혁당은 브렉시트 여론을 주도해온 나이절 페라지 대표가 이끄는 정당인데요.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주장하고요.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입니다. 지금 영국 의회에서는 의석수가 8석밖에 안 되는 미니 정당입니다. 그런데 영국의 경제난 또 반이민 정서가 이제 심해지면서 지지율이 양대 정당인 보수당과 노동당을 압도할 정도로 치솟고 있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개혁당이 승리할 거다라고는 예측을 했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압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양당제 시대가 끝나고 다당제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런 평가까지 나왔는데요.
0: 네.
1: 특히 주목받은 곳이 잉글랜드 지방의회 선거였습니다. 총 5천여석을 새로 뽑았는데 우리로 치면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선거에 해당하는 선거였습니다.
0: 네.
1: 그런데 개표 결과 이전까지 지방의회 의석이 딱 2석밖에 없었거든요. 개혁당이. 근데 1454석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기록이 나왔는데요. 반면에 노동당은 기존의 2500석 정도에서 절반이 훨씬 넘는 1496석을 잃었습니다. 이제 한 1000여석으로 훅 줄었고요.
0: 네.
1: 보수당도 지금 1300여 석이었는데 801석만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혁당으로만 표가 간 게 아니고 중도좌파인 자유민주당, 녹색당 같은 다른 소수 정당들로 표가 흩어졌는데요.
0: 네.
1: 그러니까 단순하게 양대 정당에 대한 투표를 넘어서 기성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전면적인 거부권 행사다라고 스카이뉴스가 평가를 했습니다.
0: 네.
1: 이 밖에 스코틀랜드 웨일스 의회 선거에서도 개혁당이 강세를 보였는데 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잉글랜드랑 차별화를 꾀하는 지역 정당들이 의회를 주도하고요. 노동당과 보수당이 이제 뒤쫓는 흐름을 보였는데 원외 정당이었던 개혁당이 지금 스코틀랜드에서는 공동이당, 웨일스에서는 단독 2당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집권 노동당 참패가 주목을 받는데요. 노동당 지지세가 견고했던 레드월, 붉은 장벽이라고 불리던 텃밭에서도 줄줄이 참패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노동당이 기존 49석에서 5석만 건졌는데요. 개혁당이 0석이었거든요. 58석이나 가져갔습니다.
0: 이쪽으로 네.
1: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집권당이 해결하는 데 실패해서 표심이 이탈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0: 네.
1: 지금 보수당은 야당이 된 뒤에 당내 내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큰 세력을 펼칠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개혁당의 페라지 대표가 단번에 총리 후보로 지금 떠오른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스타머 총리는 아주 거센 퇴진 압력을 받게 됐고요.
0: 네.
1: 한편 이번 선거에서 역대 최다인 5명의 한국계 지방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특히 이제 노동당 소속의 권보라 의원이 수도 런던 쪽에 있는 지역구에서 3선에 성공했거든요.
0: 네.
1: 근데 한국계가 영국의 선출직 선거에서

0: 3선에 성공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 네, 먹고 사는 문제가 네. 네, 중요하죠. 유권자들에게는. 네. 다음 키워드 미국의 등에 업히지 않겠다.
0: 라면서 캐나다에서 군 입대 지원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신규 입대한 사람 숫자를 봤더니 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최근 30년 새 최대치인데요. 입대 지원자 수가 1년 새 2만 1,700명에서 4만 116명으로 두 배 가까이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네. 2년 전만 해도 굉장히 인력난을 겪었어요. 국방장관이 군 상황이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이렇게 경고를 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커진 안보 불안 또 카니 총리의 국방 강화 정책에 맞물려서 입대자가 늘게 됐습니다. 지금 카니 총리가 군 현대화 병력 확대 정책에 속도를 내면서 국방비 지출을 2% 가까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나토 기준을 충족한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정규군 8만 5,500명 최대 30만 명 규모의 예비 전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운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영향을 미친 게 또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만들겠다. 그렇죠. 그래서 캐나다의 반미 정서 민족주의가 이례적으로 자극이 됐다라고 BBC가 분석을 했고요. 또 캐나다가 오랫동안 사실상 미국의 안보를 의존해왔던 구조도 영향을 미쳤는데 그래서 존슨 미국 하원의장이 작년에 캐나다는 미국의 등에 업힌 나라다 이렇게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왜 미국이 공짜로 캐나다를 지켜줘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네. 영향을 미쳤 쳤고요. 그리고 경제 상황도 그 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청년 실업률이 3월 기준으로 14% 수준인데요. 카니 총리가 군인에 대한 급여를 수십 년 만에 최대폭으로 인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군인이 되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그렇죠. 바꿀 수 있고 또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다만 병력 확대와 국방비 증액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전력이 강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1: 네. 다음 키워드 집으로
0: 가는 분들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0일 스페인령 카나리아제도 테네리페 섬에 정박하고 있었던 네덜란드 선적의 크루즈선 MV 혼디우스호에서 승객과 승무원들의 이송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방호복을 입고 크루즈선에서 내립니다. 네. 작은 보트를 타고 육지로 이동한 뒤에 대기하고 있던 군용버스에 올라타서 곧바로 공항으로 이동을 했고요. 거기에서 또 한 번 보호장비를 교체하고 각국의 귀환 항공편에 탑승해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스페인 보건당국이 19개국 출신의 승객과 승무원 94명이 본국으로 돌아갔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 배에는 한 150명 정도가 탑승해 있었고요. 국적은 23개국에 걸쳐 있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간 이 크루즈선 승객들은 집으로 바로 가진 못합니다. 의료시설에 한동안 격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세계보건기구가 탑승객 전원을 고위험 접촉자로 분류해서 최대 42일간 의료 감시를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프랑스로 돌아가던 승객 5명 중에 한 명이 비행 중에 증상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즉각 엄격하게 격리가 됐고 네. 귀국한 사람들이 병원에 격리된 상태로 종합검사를 받고 있고요. 스페인 싱가포르 보건당국은 이 사람들을 뭐 군병원이나 국립감염병센터에 격리를 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증상이 없다면 42일간 자택격리를 해라 이렇게 허용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최초 발병지가 어디인지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네. 일부에서 크루즈선이 출항했던 그 우수아이아 외곽의 쓰레기 매립지에서 최초로 발생했다. 이런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네. 이 우수아이아 쪽 환경보건국은 이 한타바이러스를 옮기는 긴 꼬리쥐의 아종이 우리 섬엔 없다. 섬이라서 바다를 건너서 이동해왔을 가능성도 낮다. 이러면서 반박을 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의심 사례 8건 중에 6건이 공식 확인이 됐는데요. 그래도 WHO는 코로나 같은 수준의 글로벌 위험 상황은 아니라고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1: 네. 다음 키워드 나도 모르는 나.
0: AI가 이런 대답을 할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 네. AI가 앞으로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었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일자리가 대체될 것인가. 네. 이걸 AI 모델들에게 물어봤거든요. 그때 답이 다 다르게 나왔습니다. 미국 노스웨스턴대와 아메리칸대 경제학자로 이루어진 연구진들이요. 네. 챗GPT5, 구글 딥마인드의 제미나이 2.5, 앤스로픽의 클로드 4.5에게 직업별 AI 노출도를 평가하게 했는데 답변이 다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시장 충격을 예측하는 데 쓰이는 이른바 AI 노출도 지표의 신뢰성에 의문이

0: 제기된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는데요. 네. 어떤 모델은 법률 보조원이나 데이터 입력 사무원이 가장 위험한 직군이다 꼽았는데 다른 모델은 창의적 사고가 필요한 마케팅 전문가 또 분석적 판단이 요구되는 금융 분석가의 노출도가 더 높아서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AI가 직업의 성격이나 개별 업무의 난이도를 해석하는 기준이 모델마다 다르게 학습이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네. 그 데이터셋과 미세 조정 방식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델은 텍스트 기반의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에 더 집중해서 이 분야의 직업적 노출도를 높게 평가했는데 다른 모델은 고도의 추론이 필요한 영역에서의 잠재력을 더 높게 평가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결국 AI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거나 아니면 특정 작업의 인간적 맥락을 오해함으로써 발생하는 판단의 편차가 존재했다라는 분석이 그러네요.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기업이나 정책 위반자들이 AI한테 물어봐서 네. 이 예측 결과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위험하다라는 게 이번 연구 결과 밝혀진 건데 네. 또 경제학자들은 AI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답변을 번복한다라는 겁니다. 계속 업데이트가 되니까요.
1: 그렇죠, 그렇죠.
0: 학습을 하면 할수록. 그래서 노동 이 지금 기술 자체가 워낙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니까 한번 네. 물어본 걸로 섣부르게 판단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 네. 또 자녀들 진로를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물어보고 직업을 네, 바꿔야 맞아요. 된다. 자녀의 전공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섣부른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네. 연구진이 권고했습니다.
1: 예,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 네, AI를 네, 계속 맹신해서는 안 된다.
0: 여러 곳에 물어보시고 예, 반복해서 자주 물어보시고.
1: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3세 판이 기본이지.
0: 가위바위보는 아니고요. 예. 국제축구연맹이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3개국이 공동 개최하는 북중미 월드컵에서 세 번 개막식을 열면서 오. 별도의 행사를 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최국마다 자국에서 첫 번째 경기를 치르는 날이 다르거든요. 이걸 고려했다라는 건데 개막식이 이렇게 여러 번 치러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 그렇죠.
0: 일단 출발은 멕시코에서 하게 됩니다. 북중미 월드컵의 공식 개막전은 다음 달 11일 멕시코 시티 아스테카 스타디움에서 개최 국가인 멕시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기로 출발이 되는데요. 네. 멕시코 쪽에서는 그래미상을 수상한 멕시코의 대표 락밴드인 마나, 팝가수인 알레한드로 페르난데스가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 팀인 남아공에서는 최근에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팝가수 타일라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 다음 날에 토론토에서는 캐나다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상대로 조별리그 첫 번째 경기를 벌이는데요. 네. 세계적으로 인기가 굉장히 많은 가수들이 나옵니다. 마이클 부블레, 엘라니스 모리셋이 온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0: 또 똑같은 날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잉글우드에 있는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파라과이와의 첫 번째 경기가 열리는데요. 미국 개막식이 이번 월드컵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케이티 페리가 나온답니다. 래퍼 퓨처가 또 참여를 하게 되고요.
1: 네.
0: 미국 개막식에서는 블랙핑크의 리사 씨도 지금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개막식이 킥오프 하기 저기 90분 전에 시작이 되고요. 16분 30초 미국과 캐나다는 한 13분 뭐 그래서 13분에서 16분 정도 공연이 펼쳐집니다. 아무래도 지금 FIFA가 대형 엔터테인먼트 쇼의 성격을 이 월드컵에 가미하고 싶어하는 게 반영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1: 네.
0: 지금 축구만 접목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음악, 문화 이걸 다 접목을 시켜서 수익을 좀 극대화해보겠다고 인판티노 회장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개막식에서 강력한 임팩트를 여러 번 남겨보겠다라는 건데요.
1: 네.
0: 지금 FIFA가 이제 7월 18일에 미국에서 열리는 결승전에서도 별도의 사전 행사, 사상 첫 번째 하프타임 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 아주 또 큰 관심이 쏠릴 것 같은데
1: 네.
0: 일단 결승전 하프타임 쇼의 공연자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1: 그러게요. 세 번의 개막식이군요.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연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보이 조지의 Everything I Own 함께 듣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1: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2: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 4% 넘게 급등하며 사상 처음 장중 7,800선을 돌파했습니다.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 7,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사이드카가 3거래일 만에 발동됐습니다. 이달 들어 열흘간 수출은 반도체 수출의 급증에 힘입어 1년 전보다 43.7% 증가한 148억 달러로 집계돼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무역 수지는 17억 달러 흑자로 나타났습니다. 가구별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10만 원에서 25만 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오늘 18일부터 시작됩니다. 고액 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세를 낀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을 매수할 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위 억가, 즉 억지로 비난하는 것에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부정청약 당첨자를 적발하기 위해 성인 자녀의 직장 소재지를 확인하는 등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김건희 씨 수사 모마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최재훈 부장검사와 김민구 검사를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뉴질랜드 오클랜드 김운대 통신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뉴질랜드 정부가 시민권 시험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이 시험 생기기 전에 시민권 신청해야지 하는 이민자들이 급증하고 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라디오 뉴질랜드 보도에 따르면요. 새 시민권 시험 제도가 발표된 직후에 시민권 신청 문의와 접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네.
1: 뉴질랜드 정부는 시민권이 단순한 행정적인 절차를 넘어서 뉴질랜드 사회의 일원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기존의 시민권 신청서에는 권리와 책임을 이해한다는 선언에 서명하는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민권 시험 도입은 이를보다 실질적인 검증 절차로 바꾸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0: 네.
1: 지금은 시민권 시험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 단계고요.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일부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시험 시행 전에 신청을 맡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계 이민자들 중심으로 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시민권 신청 절차, 처리 기간, 그리고 신청 자격 등에 대한 정보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1: 아무래도 시험이라고 하면 부담이 되기 때문일 겁니다.
0: 그렇죠. 그럼 누구나 시민권 얻으려면 이 시험을 봐야 하는 건가요? 시험 대상자 또 시험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네, 시민권 시험의 대상자는 시민권을 신청하는 16살에서 64살 사이의 성인이고요.
0: 네.
1: 16살 미만이나 65살 이상 그리고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 테스트가 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험 방식은 영어로 진행되는데 모두 20개 문항의 객관식 시험이고요. 75% 이상, 그러니까 15문제 이상을 맞춰야 합격합니다.
0: 네.
1: 기존의 시민권 인터뷰 때에도 뉴질랜드 기본 상식을 질문했는데 지금 내년부터는 객관식 시험 문제로 테스트한다는 겁니다. 조금만 관심 있는 분이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면 이 시험에 어떤 문제들이 나올까요? 예를 들어서.
1: 네, 시민권 시험에 예상되는 문제로는 뉴질랜드 정부 구조와 민주주의 원칙이 다루어질 것 같고요.
0: 네.
1: 인권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투표권에 대한 법적인 책임 그리고 여권 사용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1: 뉴질랜드 정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와이탕이 조약의 정신, 보통 3P라고 얘기합니다만 네. 파트너십, 파티스페이션, 참여, 프로텍션, 보호, 이 세 가지 정신을 알고 있는지도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1: 또 시민권 테스트에 응시료도 부과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불합격했을 때는 최대 6차례까지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뉴질랜드의 법과 원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뉴질랜드 시민권 얻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1: 내년 하반기 시민권 시험 제도가 본격 도입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절차를 따르게 되는데요.
0: 네.
1: 뉴질랜드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뉴질랜드 영주권을 보유하고 5년 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해야 합니다. 또 기본적인 영어 소통 능력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인터뷰나 서류로 증빙해야 합니다. 이밖에 범죄 기록이 없어야 되고
0: 네.
1: 세금 체납이나 벌금 미납 같은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신청은 내무부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서와 수수료 뉴질랜드 달러로 560달러입니다. 한화 50만 원 정도를 내야 됩니다. 시민권을 신청하면 승인 기간은 넉 달에서 1년 정도가 걸립니다. 시민권 승인이 나면 마지막 단계로 각 지역 카운슬에서 시민권 수여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뉴질랜드 법을 잘 지키겠다는 맹세를 하고 시민권 증서를 받게 됩니다. 만약 뉴질랜드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고민 중인 분이라면 내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시험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신청하시는 것이 추가적인 공부나 또 시험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귀화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 뉴질랜드의 시민권 시험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 한국은 시민권이라고 말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적이라는 개념을 그렇죠. 사용해야 됩니다. 네. 우유국인이 한국 국적을 얻으려면 귀화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이 시험은 한국어와 기본 소양을 평가해서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었는지 한국 사회에 적응할 준비가 됐는지를 확인합니다.
0: 네.
1: 반면에 뉴질랜드는 이민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국적보다는 거주 상태와 공동체 참여를 폭넓게 인정합니다. 뉴질랜드는 전 세계에서 드물게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 즉 영주권만 가진 사람도 1년 이상 거주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0: 네.
1: 뉴질랜드에서는 시민은 단순히 국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1840년에 맺어진 와이탕이 조약에 기반한 공동체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0: 아.
1: 결국 한국의 귀화 시험은 한국 사회에 들어올 준비를 확인하는 과정이고 뉴질랜드 시민권 시험은 마오리와 그 밖에 정착민들이 어우러져서 뉴질랜드라는 공동체를 유지한다는 철학을 이해하고 또 뉴질랜드 시민으로서 민주주의와 공동체 가치를 함께할 준비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김운대 통신원이었습니다.

0: 미국과 중국이 오는 14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전 세계가 불안한 상황에서 미중 양국 정상의 만남에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글로벌 이슈 사흘 앞으로 다가온 미중 정상회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일단 그 전에 미-이란 휴전 협상부터 좀 살펴봐야 할 텐데요.
1: 네.
0: 사실 중국과 정상회담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좀 해결이 됐으면
1: 맞아요.
0: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을 텐데 아 쉽지는 않네요.
1: 네, 뭐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뭐 이제 대답을 기다린 이란 측의 대답을 기다린다고 해서 뭐 모종의 이제 뭐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을 좀 높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다 무산이 됐죠.
0: 예.
1: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지금 뭐 생각할 수 있는 건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0: 네.
1: 뭐 상식적이긴 하지만
0: 네.
1: 이런 상황에서는 다시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서 뭐 좀 제한적인 수준이라도 다시 폭격을 재개한다든지 군사활동을 뭐 재개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고
0: 네.
1: 또 뭐 중국과의 이제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협상 국면을 이어가려는 노력을 할 수도 있겠죠.
0: 네.
1: 근데 조금 전에 CNN 보도를 보니까 이 민감한 상황에 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일요일 저녁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자세하게는 알려지지는 않고 있지만 이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직 우리가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이란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0: 네.
1: 뭐 중요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이제 네타냐후 총리와의 대화 뭐 이런 접촉이 참 관심을 모으는데 이런 상황에서
0: 네.
1: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조금은 뭐 좀 어떤 군사활동을 확대하는 해서 이란을 압박하는 쪽으로 조금 무게가 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예.
1: 뭐 그런 만큼 이런 상황이기만큼 뭐 14일에 있을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이제 트럼프의 정상회담에서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가 오가고 또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가 더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 네. 이번 정상회담 에서
1: 네.
0: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협상력이 이전에 비해서 좀 낮을 것이다.
1: 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0: 네,
1: 같아요.
0: 지금 상황이 아무래도
1: 예, 이 정상회담 앞두고
0: 네.
1: 이란과의 이제 휴전 협상에서 뭐래도 하여튼 뭐 긍정적인 사인이 나왔다면 좀 더 자신감을 가질
0: 그렇죠.
1: 수 있었겠지만
0: 네.
1: 지금 참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좀 고민스러운 상황이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0: 네.
1: 이 트럼프 대통령 뭐 작년 1월에 취임한 직후를 다시 되돌아.

0: 가 보면은 그때는 네. 중국에 대해서 정말 기세등등했습니다. 아, 뭐 펜타닐 대응 문제 삼아서 뭐 총 145% 관세를 그때 부과를 했잖아요. 뭐 물론 이제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그 부산에서 약 100분 동안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고율 관세 일부를 유예한다라고 네. 하는 좀 이런 어떤 온건한 제스처를 쳤고 그래서 중국과의 직접적인 대결을 좀 피하는 모양새를 갖췄죠. 그리고 그 이후에 중국은 미국이 원하는 뭐 농산물 이런 것들을 대두를 포함해서 네. 뭐 이제 구매 미국산을 농산물을 구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또 어떤 조치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좀 원하는 바를 얻어내기는 했죠. 그리고 또 지난 1월에 1월 초에 마두로 베네수엘라 당시 네. 대통령을 전격적으로 이제 체포해서 제거하는데 성공한 이후에도 그 중국에 대해서 보내는 메시지가 정말 강경했습니다. 이때 기세등등했는데
1: 네.
0: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때하고 비교해서는 완전히 좀 달라졌다. 중국과 시진핑 주석과의 어떤 처지가 바뀌었다라고 보는 뭐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1: 네.
0: 뭐 당연한 거 분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이제 이란 핵개발 포기하고 네. 어떻게든 이제 휴전 협상 테이블에 다시 복귀해서 미국이 원하는 바들을 이제 수용할 수 있도록 좀 중국을 통한 압박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네. 되면은 상당히 좀 입지는 좀 수세에 몰려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1: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좀 초조한 모양새고 네.
0: 반면에 이제 시진핑 주석은 이제 별로 뭐 급할 게 네. 없는
1: 그렇죠.
0: 거죠.
1: 예. 네. 그래도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뭐 이란 전쟁도 그렇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좀 경제적으로는 타격이 있는 거죠.
0: 예, 뭐 예상보다는 그렇게 큰 타격은 아닌 것 네. 같지만 그래도 중국도 타격이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1: 네.
0: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서 석유 수입 급감했고 또 물류 대란 이런 걸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이 예, 상당히 있습니다.
1: 네.
0: 특히 이제 이 국내외 바이어들의 구매력이 약화되는 거는 중국 경제에 상당히 악영향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최근 특히 중국 정부는 그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고유가 타격으로 인해서 중국산을 구매하는 이 구매력이 감소하는 데에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걸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1: 아, 네.
0: 그런 반면 또 뜻하지 않은 반사익도 상당해요. 중국이 고유가 타격을 예상보다도 그렇게 크게 받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이제 뭐 전기차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에너지 부분에서 태양광이라든지
1: 네, 태양광.
0: 많이 이쪽으로 바꿨던 것이 에 대한 덕이 크죠.
1: 네.
0: 그런데다가 최근에는 이 중국산 전기차, 태양광 설비 관련 수출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이제 긍정적인 영향이 되겠고
1: 네.
0: 이보다 더 의미심장한 거는 사실 위안화 국제 결제액수가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그렇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하다. 중국 정부는 위안화 결제를 위안화를 국제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들여왔는데 이 전쟁 때문에 뜻하지 않은 이런 효과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4월에 하루 거래액이 1조 위안을 넘어섰거든요.
1: 네.
0: 아마 5월 들어서는 더 늘어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1: 네.
0: 이런 만큼 뜻하지 않게 이제 이 위안화의 국제화에 뜻을 이제 꿈에 좀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서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1: 네.
0: 러시아, 이란뿐만 아니라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40%대를 위안화로 결제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1: 네.
0: 최근에 아랍에미레이트가 OPEC에서 탈퇴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외신 보도에 따르면 아랍에미레이트가 이제 전쟁이 장기화돼서
1: 네.
0: 달러화 보유액이 좀 줄어들 경우를 대비해서 위안화 결제를 뭐 본격적으로 좀 고려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앞으로 전쟁 상황이 어느 정도 이어지는지를 봐야겠지만 중국은 위안화 결제액이 늘어나면은 상당히 큰 이익을 얻는 것은 분명할 것 같아요.
1: 네.
0: 또 국제 정세에서 중국의 위상 강화도 또 얻은 효과라고 볼 수 있죠. 최근에 유럽 정상들이 중국에 많이 이제 잇따라서 방문하기도 했고 네. 또 이제 미국에 대한 불신감 때문에 중국에 의존하려고 하는 국가들의 움직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0: 최근에 그 영국 시사 주간지 이 이코노미스트의 커버 스토리가 상당히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커버의 그림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막 이제 뭔가를 열심히 얘기 목소리를 높이며 얘기하는 그런 모습 뒤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제 빙그레 웃는 아. 그런 그림이었고 제목은 뭐라 붙었냐면은 네. 적이 실사하고 있을 때 그 기회를 방해하지 말라 오. 이런
1: 게 뭐 있어
0: 놔둬라 이런 거인데 예, 좀 그래서 이런 것도 두 정상들의 현재 입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물론 중국도 이렇게 중동 불안 또 뭐 우크라이나 전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지. 이런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계속되고 있는 거는 좋은 일은 아닙니다.
1: 그렇죠.
0: 예, 네.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안정을 원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정상에서 과연 이제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이 국제 정세와 관련된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1: 네. 자, 그럼 미중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경제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0: 예,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관세죠. 1년 아, 동안 그렇죠. 유예했 이제 관세 이제 그 부과하기로 했던 게 뭐 10월 말 정도면은 이제 끝나게 되는데 네. 그래서 이번 정상에서 이 관세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가 역시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관세 문제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과거 뭐 예전과 달리 그렇게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그렇죠. 지금 크게는 없어요.
1: 지금 계속 알고, 위헌이라고.
0: 네. 알고 계시겠지만 네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통상정책 상호관세 부과 네. 이게 위법이다라고 판결을 했고 네네. 또 글로벌 10% 관세에 대해서도 이제 법원에서 무효 판단을 내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중국은 이 지금 상호관세 문제 뭐 이렇게 급한 문제가 그렇죠. 아닙니다. 이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은 현재 미국 정부는 그 대신 현재 뭐 무역법 301조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법적인 조항들을 이제 이용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결론이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1: 그렇죠.
0: 상황을 지켜보자라고 하는 게 중국의 입장이 될 것 같아요.
1: 네.
0: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어떤 그 미국과의 통상에서 그 이제 그 무역 이 적자를 미국이 많이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미국산 대두 뭐 농산물을 네. 좀 더 확대한다든지 뭐 항공기 구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좀 맞춰주는 발표가 있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1: 네.
0: 또 뭐 이란산 원유 수입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오갈 것 같고요.
1: 네.
0: 또 중국의 히터류 문제, 또 AI 문제,
1: 네.
0: 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기 언론들 보도 보면은 지금 두 나라가 이 미중 간의 어떤 무역 구조 개선을 위해서 좀 새로운 플레임워크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그동안에 좀 공감대가 있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플레임워크를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건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뭐 잘 된다면 이번에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1: 네. 또 한 가지 대만 문제도 아마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고요.
0: 예. 중국은 대만 문제를 제일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1: 네.
0: 뭐 미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제어 확인하려고 할 거고요. 특히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 제한 문제가 아주 중요하게 시 주석이 거론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듭니다.
1: 네.
0: 이 앞서 지난해 12월에 미국 정부가 대만에 우리 돈으로는 16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1: 네.
0: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한 거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한 바 있습니다.
1: 네.
0: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이 논의가 될 것인가에 관한 질문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중국 측이 이 문제에 대해 이제 미국의 입장을 좀 이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미국 역시 중국의 입장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나 중국 모두 이렇게 좀 불안정한 사건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가 좀 관심사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주목되는 건 대만인데 대만이 지난 8일에 그 대만의 국회죠 입법원이 또 3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이런 국가 안보 보위, 또 뭐 전력 강화 이런 특별 조례안을 가결을 했는데 네. 결국에는 이 내용은 미국산 어떤 이 무기

0: 북한 핵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논의가 되느냐라고 하는 데에서는 지금 뭐 구체적인 즉답은 좀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백악관 관계자가 지난 7일에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북한과 미국과의 앞으로의 관계 뭐 예를 들면은 북미 정상회담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과 협조를 요청할 중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이 나왔는데 이 관계자가 뭐 트럼프 대통령은 전제 조건 없이 언제든지 김정은과 만날 용의가 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0: 물론 일각에서는 뭐 이번에 북한까지 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거는 현실적이지는 않고요.
1: 네.
0: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다만 뭐 이런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에게 어떤 조언 또는 그 뭐 내밀한 얘기가 뭐 어느 정도는 오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다만 정상회담의 지금 일정이 굉장히 짧잖아요.
1: 이번 주 목금이거든요.
0: 네, 목금이고 13일 중국 시간으로 13일 저녁에 도착해서 14일 오전에 정상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에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는 일정이거든요.
1: 네.
0: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제 몸은 중국에 가 있지만 모든 관심은 그렇죠. 지금 이란 이 중동에 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북한의 핵 개발이라든지 뭐 앞으로 뭐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이슈까지 깊이 있게 논의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1: 자주 만나야 될 텐데요.
0: 예, 이번에 이제 일정이 짧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뭐 국제적인 상황이든지 뭐 두 나라 모두의 상황에서 봤을 때
1: 네.
0: 만남을 갖는 것 자체가 뭐 두 나라의 어떤 경색된 분위기를 푸는데 어떤
1: 중요하죠.
0: 첫 물꼬를 떴다라는 점에서도 네. 뭐 충분히 의미는 있는 이런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 올해 내에 또 만나는
0: 네 있습니다. 뭐 작년 말에 그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보면은 2026년에 두 정상이 뭐 최소 네 차례 만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 네.
0: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니까
1: 네.
0: 또 시진핑 주석도 이제 답방 형식으로 미국을 방문할 수도 있고
1: 네.
0: 또 연말에는 뭐 미국 마이애미에서 G20 정상회담도 있고 또 중국 선전에서는 11월에 APEC 정상회담도 있거든요. 이런데 모두 네, 트럼프 네. 대통령이 참석하고 뭐 시 주석도 참석한다면
1: 네.
0: 이렇게 하면 이제 네 차례의 만남이 이어질 수가 있는데 뭐 어느 때보다도 불안정한 국제 정세 또 경제 상황 속에서 두
1: 네.
0: 정상이 뭐 양대국 G2의 정상들을 자주 만나서 대화하는 건 바람직한 일이고
1: 네.
0: 이번 정상이 그 첫 의미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
1: 네.
0: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1: 자주 만나서 또 얼굴 보고 해야
0: 예,
1: 또 마음도 좀 풀어질 수 있는
0: 네네.
1: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0: 예.
1: 정상회담이 이번 정상회담이 그 첫 걸음이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이번 주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정책토론회가 방송됩니다. 저는 수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0: 날씨.
1: 현재 중부지방은 하늘빛이 흐린데요.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호남과 제주도, 오전부터는 경남으로도 비가 확대되겠고요. 내일 오후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은 호남에 10에서 60, 충청에 10에서 50, 영남과 제주도에 5에서 40mm 정도고요. 경기남부와 강원 내륙에 5에서 20, 그 밖에 수도권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소강 상태를 보일 때도 많겠지만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고요. 쌀아구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을 중심으로는 순간풍속 초속 15에서 20m 안팎의 강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면서 낮 동안에는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낮 기온도 광주 25도, 대구 26도, 경산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하늘빛이 흐린 중부지방은 서울과 춘천의 낮 기온 21도에 머물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비가 이어지는 내일까지는 낮 기온 서울과 대구 22도로 평년보다 선선하겠고요. 모레 낮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목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 28도까지 올라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1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이번 주 목요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란 종전에 대한 최종 해법이 나올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 청약에서 만점자가 많아지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위장 전입이나 부양가족 부풀리기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안이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오가고 있습니다. 이란 우라늄 농축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5월 들어서도 수출이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지난해 대비 150%가량 폭증한 게 견인차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들에게 지급하되 고액 자산가는 제외했습니다. 한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4: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다음 주 월요일인 18일부터 시작됩니다. 지급 대상자는 국민 70%인 약 3,600만 명입니다. 지급 금액은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고 인구 감소 지역은 2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입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하는데 기준은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입니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 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인 가구 13만 원, 4인 가구 32만 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1명을 추가한 기준 금액이 적용됩니다. 지역 가입자는 1인 가구 8만 원, 4인 가구 22만 원 이하가 지급 대상입니다. 건강보험료 정보로 파악할 수 없는 고액 자산가는 별도 기준을 통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해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을 신용 체크카드로 받기 원하면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거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기 원하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유일제가 적용됩니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안에 있는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가맹점에서 쓸 수 있고 주유소에선 매출액 관계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3: 최근 주택 청약에서 당첨자 상당수가 이른바 만점 통장 보유자였는데 정부가 부양가족 수가 이례적으로 많은 만점 통장 당첨자와 위장 전입 등을 통해 부정하게 주택을 청약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조사를 벌입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0: 수도권에 사는 한 남매는 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모 소유 창고 건물에 위장 전입해 아파트 청약에 각각 당첨됐습니다. 세종에 사는 부부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시부모를 자기 집으로 위장 전입시켜 노부모 특별주택 공급에 당첨됐습니다. 자녀까지 합쳐 부양가족은 5명으로 늘었습니다. 위장 혼인 신고를 통해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당첨된 뒤 곧바로 이혼한 남녀. 따로 사는 성인 자녀를 부양가족에 포함해 청약에 성공한 사례 등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등 주택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을 관계부처 합동 조사를 통해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 지역의 모든 주택단지와 다른 지역의 일부 인기 분양단지로 모두 2만 5천 세대입니다. 위장 전입이나 위장 결혼 이혼, 통장 매매, 문서 위조 여부 등이 집중 조사됩니다. 특히 부양가족 수가 이례적으로 많은 만점 당첨자를 중심으로 가족 실거주 여부 등이 전수 조사될 예정입니다. 자녀의 직장 소재지나 노부모의 병원 약국 이용 내역, 부양가족이 체결한 전월세 내역 등 방대한 정보가 조사에 활용됩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성인 자녀의 단기 편법 전입을 막기 위해 거주 요건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주택공급 규칙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1: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 남긴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더 무겁게 매기는 양도세 중과가 재개됐습니다. 체결되지 않은 다주택자 매물들이 회수되면서 당분간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방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매물 유도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지난 9일부로 종료됐습니다. 유예 조치 4년 만입니다. 이제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은 가파르게 오릅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82.5%까지 높아집니다. 다주택자가 10년 전 8억 5천만 원에 산 서울 마포 아파트를 25억 원에 팔면 지난 9일까지는 5억 6천만 원의 세금을 내면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대 12억 5천만 원이 매겨집니다.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아예 팔지 않으려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이에 따라 시장의 매물이 자취를 감추는 잠김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 실제로 지난 3월 말 기준 하루 8만 건까지 늘었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 건대로 줄었습니다. 다만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정부의 추가 대책에 따라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물 잠김 우려를 일축하며 비거주 1주택자도 집을 쉽게 팔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 예외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대책위 체제로 전환한 뒤 첫 현장으로 강원도를 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남호 피격 대응과 부동산 정책 등을 고리로 정부 공세에 집중했습니다. 보도에 박효빈 기자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은 강원 춘천에서 중앙선대위 회의를 열고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우 후보가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눈이 번쩍 뜨일 만큼 강원도를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접경지역 규제 혁파와 DMZ 평화관광지구 조성 등을 공약했습니다. 우 후보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강원도를 찾았다가 김진태 후보에게 쓴소리를 들었었다며 민주당은 원팀이라고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정부 때리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남우호 피격 대응을 문제 삼으면서 국민을 지킬 의지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특히 정부가 이란에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면서 때린 사람이 자백하는데 맞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부동산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집 있는 사람은 세금 폭탄, 집 없는 사람은 전세 폭등, 월세 폭탄을 견뎌야 하는 부동산 지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 공개 토론을 제안하면서 떳떳하면 나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KBS 뉴스 박효빈입니다.
1: 미국과 이란 간의 불안한 휴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재국을 통해 협상안이 오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종전안에 대한 답변을 이란이 파키스탄에 보냈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0: 이란의 국영통신사 IRNA는 이란이 미국의 종전안에 대한 답변을 중재국 파키스탄에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답변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IRNA는 전쟁의 영구적인 종식에 협상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내용을 잘 아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란은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을 미국이 원하는 20년보다 짧게 합의되길 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농축 우라늄 희석과 제3국 이전 방안 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방금 이란의 답변을 읽었지만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셜미디어에 썼습니다. 이에 앞선 게시글에선 자신은 전임 대통령들과 다르다며 이란이 47년 동안 미국과 세계를 기만해왔지만 이제 더는 웃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우라늄 농축과 관련한 이견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마이크 왈츠 주 유엔 미국 대사는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에 최대한 기회를 주고 있다면서도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종전 협상에 찬물을 끼얹어온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핵물질 제거를 포함해 아직 할 일이 남은 만큼 이란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전에 잠정 합의라도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1: 나무호와 관련해서 이란 정부가 아직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공격을 사실상 인정한 듯했던 국영 매체들도 뚜렷한 반응이 없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에선 또 다른 상선이 피격됐고 이란군은 잠수함까지 증강 배치하며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한울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우리 정부가 나무호 조사 결과를 밝힌 이후에도 이란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선박을 겨냥한 건 이란의 주권 수호 신호라며 공격을 인정한 듯한 논평까지 실었던 국영 매체도 이렇다 할 후속 보도가 없습니다. 대신 이란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잠수함을 증강 배치하고 있다고 반관영 메흐르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의 선박은 해협 통항 자체를 막겠다는 경고도 내놨습니다. 군 최상층 움직임도 분주해졌습니다. 이란군 알리 압둘라히 통합사령관은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만나 새 군사작전 지침을 받았다고 반관영 파르스 통신이 전했습니다. 압둘라히 사령관은 적이 실수를 저지른다면 신속하고 강력하며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선 피격도 이어졌습니다. 현지 시각 10일 카타르 수호 도하에서 약 40km 떨어진 호르무즈 해협 안쪽 해상에선 또 한 척의 벌크선이 정체모를 발사체에 피격됐습니다. 카타르 정부는 항행의 자유 원칙과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란이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수위를 높이는 건 미국과의 협상 막바지까지 호르무즈 카드를 지렛대로 쓰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4일 오전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미국과 중국이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현지 시간 13일 저녁 베이징에 도착해 이튿날인 14일 환영행사에 이어 양자회담을 할 계획입니다. 또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12일과 13일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도쿄와 서울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관세청이 오늘 발표한 수출입 현황을 보면 이달 10일 동안 수출은 18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가량 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8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9% 급증했습니다. 경북 소방본부와 경찰이 어제 오후 가족과 함께 경북 청송의 주황산 국립공원 내 사찰을 찾은 11살 초등학생이 홀로 주봉으로 등산에 나섰다가 실종됐다며 이틀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종 학생은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았고 키 145cm가량의 마른 편으로 실종 당시 삼성 라이온즈 유니폼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최재훈 대전지검 부장검사와 김민구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해줬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사업에 참여한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전관단체인 도성회의 자회사와 도로공사 관계자 등 5명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성회 자회사인 HND 대표와 도로공사 관계자 등 5명을 입찰 방해와 배임권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사후 조정 절차를 통해 집중교섭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양측교섭위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사후 조정에 참여했습니다. 사후 조정은 조정이 중지돼 파업이 임박한 사업장에 노동위원회가 한 번 더 개입하는 절차입니다. 돌봄 노동자들이 기본급 인상과 명절 상여금, 식대, 교통비 지급 등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입니다. 민주노총 산하 돌봄 노조들은 오늘 오후에 열리는 노정협의체 간담회에서 논의할 요구안 초안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돌봄 분야 노정협의체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계 정부 간에 이루어진 첫 번째 공식 협의체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오전부터,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오후에 중부와 경북에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오전까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1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 승객들이 마침내 본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현지 주민들의 반대로 입항은 끝내 무산됐는데 WHO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현장을 찾아 코로나 때와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파리에서 강푸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대서양 항해 도중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 MV 혼디우스호가 현지 시각 10일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에서 승객 하선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한타바이러스 사망자가 나온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전 세계 20여 개국 140여 명의 승객들을 받아들인 스페인은 증상이 없는 승객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현지 주민들의 반대로 혼디우스호의 입항은 끝내 무산됐습니다. 승객들은 국적별로 작은 배에 옮겨 탄 뒤 항구에서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전세기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가 최장 45일간 자가격리와 모니터링 등을 거치게 됩니다. 이들이 탔던 혼디우스호는 혹시 모를 전파를 우려해 사망자 시신과 승객들의 짐을 싣고 선적인 네덜란드로 돌아갑니다. 앞서 이 배에서는 고가의 크루즈 항해가 벌어지던 지난달 중순부터 탑승객 3명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한타바이러스의 사람 간 감염이 의심되는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스페인 현지 주민들의 우려에 확산 위험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러스의 특성이 코로나19와는 다르고 스페인 정부가 하선을 철저히 준비해 감염이 확산할 위험은 낮다고 했습니다. 다만 프랑스는 자국민 중 한 명이 귀국 항공편 안에서 의심 증상을 보였다고 밝혀 전 세계 방역 당국은 여전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1: 미국 유권자 과반수가 트럼프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대응책과 경제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유권자 58%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이슈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매우 또는 약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이란 전쟁에 대해서는 부정평가가 54%였고 긍정평가는 32%에 그쳤습니다. 카카오티 택시 기사용 앱을 불법 변조해 승객 호출을 가로채는 악성 프로그램 개발자와 판매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20대 악성 프로그램 개발자와 40대 판매자 그리고 이를 구매해서 사용한 택시기사 31명 등 모두 33명을 검거했습니다. 개발자와 판매자는 카카오티 택시 기사용 앱을 불법 변조한 악성 프로그램을 개발, 판매해 부당이득 1,300만 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광주광역시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24살 장모 씨는 반사회적 인격장애, 이른바 사이코패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광산경찰서는 오늘 피의자 장 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검사를 한 결과 40점 만점에서 분류 기준인 25점에 미달해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4시 20분쯤 부산 사하구 동매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지 3시간 반 만에 큰 불은 잡힌 상태이며 임야 1,000제곱미터가량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력 70여 명과 헬기 넉대 등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고 주민과 등산객들에게 입산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영유아가 자석이나 동전 같은 이물질을 삼키거나 고령자가 음식 섭취 중 질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유아와 고령자의 삼킴,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이물질 삼킴 사고는 모두 4천여 건으로 이 가운데 67%가 7세 이하 영유아에게서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오늘부터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정보는 온열질환자, 기상변수 등을 고려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국 범위 또는 17개 광역시도의 나흘간의 온열질환 발생 위험을 4단계로 구분해서 제공됩니다. 서울 현재 기온 19.1도입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제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KBS
4: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유린구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유린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오늘 코스피 7,800선 뚫으며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그런데 해외 투자 은행들은 9,000까지 얘기하고 있네요. 지금 우리 증시 아직 더 갈 수 있는 걸까요? 꽉 잡히는 진짜경제 97.3%에서 따져보겠습니다. 다수당에서 차지하는 후반기 국회의장 경선이 박지원, 조정식, 김태년 3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당원 투표까지 도입되면서 강성 당원 눈치 보기가 시작됐다는데요.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 후보들 괜찮은 걸까요?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이란의 종전한 답변을 받아들고 도저히 용납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과 이란 다시 강대강 충돌로 가는 걸까요? 국제설레발 코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5월 11일은 동학농민혁명의 날인데요. 130여 년 전 세상을 바꿔보자며 일어섰던 분들이 있었죠. 그 정신을 기려봅니다. 그래서 오늘 문자 주제는 이렇게 받아보죠. 내가 요즘 가장 바꾸고 싶은 것 무엇입니까? 뭐 회사 문화도 좋고요. 우리 집 규칙도 좋고요. 물가, 출근길 교통, 내 뱃살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 작은 혁명 지금 바로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샵9730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중에 추첨해서 주유권 보내드릴게요. 오르는 기름값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기름통을 채워드리겠습니다. 5월 11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시작합니다.
6: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5: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7: 안녕하세요. 네.
5: 오늘 주식시장 월요일부터 뜨겁게 올라가고 있네요.
7: 네, 그야말로 파죽지세라는 말이 절로 떠오르는데요. 8,000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개장하자마자 7,800 넘어서면서 급등세 매수 사이드카도 발동했는데요. 국내 증시 시총도 사상 처음으로 7,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6,000조 원에서 1,000조 원 더 늘어났는데 열흘이 채 안 걸렸고요.
5: 어마어마하군요. 예,
7: 그렇습니다. 코스피 현재도 4% 넘는 높은 오름폭 보이면서 7,800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면 기관과 개인 동반 매수 나서고 있고 외국인 홀로 팔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초호황에 연일 랠리 이어가는 모습인데 국내외 증권사들은 코스피가 AI 산업 발전 수혜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잊게 될 것이다 라고 보면서 지수 눈높이를 잇따라 올리고 있는데요. 이제는 만피 전망까지 심심찮게 그래요. 보일 만큼 네, 잔매피 전망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5: 네, 지금 시각 7813.6이 코스피 지수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고유가 피엔 지원금 2차 지급 기준이 오늘 나왔죠. 이게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겁니까?
7: 네,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2차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으로 약 3,600만 명이 해당이 됩니다. 판단 기준으로는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이 활용되는데요. 외벌이 가구 중 직장 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 원, 2인 가구는 14만 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고요. 지역 가입자는 1인 가구 8만 원, 2인 가구 12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직장 가입자 32만 원, 지역 가입자 22만 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 되고 직장 지역 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 가구는 3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5: 네.
7: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다소득원 가구가 불리하지 않도록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 원수를 한 명 추가한 기준 금액을 적용한 것도 눈에 띄는데요. 다만 소득 하위 70% 국민에 해당이 되더라도 지난해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2024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는 가구 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 금액은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 감소 지역 중 우대 지원 지역 20만 원, 인구 감소 지역 중 특별 지원 지역 25만 원입니다.
5: 네. 이게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신청하시면서 그 자격 기준을 확인해 보시는 방법도 있겠네요.
7: 네.
5: 근데 이게 어디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갖고 있는 핸드폰 안에서도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7: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정리를 해보면요. 지원금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으실 분들은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시거나 은행 영업점 방문하실 수 있고요. 모바일 혹은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길 희망하는 분들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다음 날 지급이 됩니다. 또 선불카드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으실 수 있고요. 온, 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막기 위해서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1차 지급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국민은 2차 지급 신청기간 중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 또 받으신 지원금은 8월 말일까지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것 잊지 마셔야겠고요. 신청과 지급 관련 문의는 110 국민콜센터, 전담콜센터, 지방정부 콜센터에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네, 받으신 지원금은 5, 6, 7, 8, 4개월 동안 이제 쓰시면 되는 거네요.
7: 네.
5: 저는 국민연금에서 이런 사업하는 줄은 처음 알았네요. 노인복지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요?
7: 네, 국민연금이요. 최근 사업 성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을 맡기기로 했는데요. 노인 주거 복지 체계 안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보고 시니어 주거 모델을 직접 고민해 보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이라고 하면 보통 연금 주는 곳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되실 텐데,
5: 그러게요.
7: 예, 수급자를 위한 복지 사업도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상보다 일찍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복지 주택 사업의 사회적 효과성 검토를 마쳤다는 게 공단 측의 설명입니다. 작년 비슷한 구상을 했을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연금 기금으로 시설을 짓고 수급자들이 입주하는 형태로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니라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물 복지가 예시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5: 네. 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제 예외 방안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마디 했습니다.
7: 네,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세를 낀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을 매수할 때 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하니까 한편에선 사실상 갭투자를 허용하는 거다 이런 주장이 나왔었잖아요. 이걸 두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주장은 소위 억까다, 억지로 비난하는 것에 가깝다 자신의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고 자녀 임대 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 보증금을 포함한 매매 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 투자를 허용하는 거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 부동산 투기가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느냐 협조를 요청드린다 이렇게 또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8: 네. 이제 어제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고가 부활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매물 잠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요?
7: 네,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부터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되면서 이 다주택자가

0: 보유주택을 팔 때 내야 하는 세금이 대폭 늘었죠. 시장은 매물 잠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숫자만 봐도요.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이 양도세 중과세계 첫날 하루 새 1,500건 넘게 줄었습니다. 금매 거래는 이미 2-3주 전에 대부분 마무리가 됐고 네. 거래세가 대폭 오르면서 남은 다주택자들은 증여를 택하거나 본격적인 버티기에 나설 거란 전망이 많이 보이는데 양도세 중과를 피해야 한다는 압박도 사라지고 시장 불확실성도 계속되는 만큼 단기적으로 이 매물 잠기 흐름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실제 금매 물건이 사라지면서 일부 핵심 지역 매도 호가가 소폭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우려에 대해서 정부는 연일 시장 안정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양도세 장특공 조정 향후 보유세 강화 여부 등에 따라서 시장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만큼 정부 정책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1: 이 와중에 이제 전셋값은 계속 뛰고 있다고 하잖아요. 집값보다 더 빠르게 오르고 있다고요?
0: 네. 집값 잡는 건 좋은데 이러다가 세입자 허리까지 휘게 생겼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통계를 봐도요. 전세시장 불안이 심상치 않습니다. 올 들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1.56%로 매매가 오름세보다도 높게 나타났는데요. 특히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전셋값 오름세가 더 강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집값 상승폭이 조금 더 크긴 하지만 격차가 많이 줄었어요. 네. 특히 이달 첫째 주 같은 경우에는요. 전셋값이 거의 10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을 정도입니다.
1: 이게 전세 매물이 없기 때문에 또 가격이 오르는 거겠죠?
0: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물량이 없습니다.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면서 네. 세금 부담을 우려해 주택을 처분한 다주택자와 달리 지금까지 버틴 사람들은 장기 보유나 증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흐름은 결국 앞서 짚어본 매물 잠김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또 전월세 가격 인상으로 또 이어지게 되죠. 이 매물 유도 정책이 오히려 임대차 시장 공급 축소를 부추긴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또 서울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까지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까지 겨냥하고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의도와 반대로 집주인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세입자를 내보내면서 전세난을 더 키울 수 있다. 이런 지적들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선 전세 공급 감소와 월세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보고 있습니다.
1: 네, 요즘 결혼식도 많습니다. 이 축의금을 얼마 해야 할까 고민들 많으실 텐데 예전에는 이제 뭐 3만 원, 5만 원, 7만 원 이렇게 나눠서
0: 했는데 3만 원대도 있었습니까?
1: 벌써 옛날 얘기고 뭐 최근 그 보도 나오는 걸 보니까 10만 원은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0: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또 결혼 시즌이잖아요. 이제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화면 보시면 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청첩장을 받았거든요. 실제로 네, 매번 네. 결혼식 할 때마다 축의금 얼마 해야 하나 참 고민인데 이제 이 기준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넘어간 듯합니다. 간편 결제 서비스 보시면 축의금을 화면상에 디지털 송금 봉투로 보내는 그런 서비스 있잖아요. 축의금 봉투로 가장 많이 송금된 금액이 3-4년 전까지만 해도 5만 원이었지만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10만 원이 1위에 올라 있습니다. 네. 또 부의금 같은 경우에도 올 들어 처음으로 10만 원 비중이 5만 원을 넘었고요. 아무래도 식대가 비싸졌고 전반적으로 체감 물가도 오른 영향으로 보이는데 다른 조사 결과도 비슷합니다. 지난해 한 취업 포털이 직장인 800여 명을 조사해봤더니 식사를 포함한 직장 동료 적정 축의금으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 약 61%가 10만 원을 택했는데요. 축의금 기준은 3년 새 이렇게 두 배나 높아졌는데 왜 제 월급분들 할겨 같은지 좀 씁쓸한 생각도 듭니다.
1: 그렇게 말입니다. 자, 경제 인사이트 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선우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자, 130여 년 전 오늘이 이제 동학 농민 혁명이 있었던 날입니다. 세상을 바꿔보자는 외침을 뒤로 하고 오늘날 우리들 생활 속에 필요한 혁명들 문자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6077님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방송이네요. 바꾸고 싶은 것은 자꾸만 빠지는 모발입니다. 젊은 날의 풍성함이 사라져서 점점 넓어지는 두피 면적이 슬프긴 합니다만 그래도 나이 들어가면 여유로워지는 의미겠지요 라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또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4364님 자식들이 커서 집 나가고 보니 우리 아내에게 좀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하셨고요. 7540님 매일 야식을 먹어서 식도염이 생기고 살도 쪘어요. 오늘부터라도 금식과는 단호하게 바이하고 싶습니다 하셨고요. 6814님 저는 제 성격을 바꾸고 싶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조금씩 바꿔보려고 노력하니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문자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희구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3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겠습니다.
2: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송내 부근입니다.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빗길에 차량들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판교 쪽으로는 서운 분기점 부근부터 지체입니다. 일산 방향 장수에서 송내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작업 여파를 받는 곳들 살펴드리면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내천 부근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는 장성 부근 1차로에서 작업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천안 쪽으로 가는 차량들 광주 요금소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대구고속도로 광주 쪽으로 가신다면 해인사 부근의 정체를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서울시내 간선도로 소통 대체로 원활한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남대교로 지나서 작업하고 있으니까요. 차로 변경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0: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꽉 잡히는 진짜 경제 97.3%.
1: 사랑하는 우리님들과 경제를 한층 더 깊이 보는 꽉 잡히는 진짜 경제 97.3% 코너입니다. 고란 경제 전문 기자 김치영 경제 뉴스 큐레이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 첫 소식은 뜨거운 증시 얘기입니다.
2: 네.
1: 7,000 넘은 지 좀 됐고 7,800을 오늘 또 찍었더라고요.
2: 그렇습니다.
1: 지금도 7,800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투자 은행들은 뭐 9,000 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2: 네.
1: 어떻게 된 거예요, 김치영?
3: 어떻게 된 거예요?
1: 선상님.
2: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 아침에 거의 7,900까지도 갔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강하게 올랐고요. 아까 이제 외국계 글로벌 IB가 우리 코스피 지수 9,000 목표치 제시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이에 또 다른 글로벌 IB가 만까지 갈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또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JP모건이 주말 사이에 세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하면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일 때 한국 코스피 지수가 만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기본 시나리오는 9천이고 그리고 베어마켓 혹시나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뭐 6천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어쨌든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골드만삭스도 지금 9천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근간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워낙 반도체가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어서 한국의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이익 자체가 당초 예상하는 것보다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한국 시장을 아시아에서 가장 선호하는 시장 탑마켓이다 이렇게 꼽았고요.
1: 네.
2: 아마 가장 확신하는 투자처다 뭐 이런 표현까지도 등장했으니까 지금 현재 한국 시장이 뜨거운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단순하게 이 반도체 메모리 업종의 이익 증가가 여기서 끝날 것이냐 또는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일단 하지 말고 일단은 올라타는 게 전략상으로 맞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보고서에 들어 있습니다.
1: 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처음 보는 숫자를 이렇게 자주 봐도 되는 겁니까?
2: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당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산을 할 때 막 일단 암벽 등반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체력이 되면 가다 보면 꽤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밑을 한번 딱 바라보면 아찔하거든요. 내가 이렇게까지 올라왔어? 너무 무서운데? 라는 느낌을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조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의 체력은 앞만 보고 달리면 훨씬 더 갈 수 있다라고 주변에서 야, 너 더 갈 수 있으니까 더 가봐. 저 꼭대기까지 갈 수 있어라고 지금 막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반도체가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이익들을 지금 내고 있어서
1: 그러니까요.
2: 그리고 전망 자체도 굉장히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1: 네. 고란 기자는 지금의 우리 저 8,000피를 앞두고 있는 우리 증시 어떻게 보세요?
3: 증시 좋죠. 그리고 이제 실적을 감안해서 그 코스피 지수를 보면 사실 여전히 저평가다. 보통 코스피가 한 8배에서 11배? 시장 진짜 좋을 때 11배까지 갔거든요. 이제 네. PER이라고 하는 지표요. 그러니까 PER이 11배라는 건 이 기업이 11년 동안 장사해서 버는 돈을 돈으로 시가총액이 설명된다는 거거든요. 8배에서 11배?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진짜 코스피 지수 좋을 때 11배. 근데 지금 12개월 영업이익 예상치로 따지면 코스피 전체로 보자면 7.6배 정도 된대요. 그럼 여전히 그냥 저평가 상태에 있는 거예요.
2: 역대급 저평가 상태입니다. 그렇게 보면.
3: 그래서 지금 그 최근 1년간 보면 지수가 뭐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150% 넘게 올랐거든요.
1: 예.
3: 근데 영업이익 전망치가 150% 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실적이 오르는 만큼 코스피 지수도 있어? 같이 오른 거예요. 뭐 과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비유를 많이 쓰는데 그 이제 주식 투자를 그 개를 산책시키는 것에 비유를 하잖아요. 앙드레 코스티날레가 이제 말했던 것처럼 그러면 주인은 실적이고 강아지는 이제 주가거든요.
1: 네.
3: 근데 우리가 지금 느끼기에는 강아지가 저 앞서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목줄에 매어 있지만 그런데 실상은 보자면 강아지가 주인이 달리고 있는 거야. 실적이 달리고 있는데 주인이 이제 사람이 더 빨리 뛰잖아요. 강아지보다. 그러니까 사람을 못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주가가 오히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1: 됩니다. 강아지보다 사람이 빨리 뛰니까? 개가 더 빨리.
3: 죄송합니다. 네네.
1: 제 몸이 둔해서.
3: 네네.
1: 어쨌건 지금 또 이 증시를 이끌고 있는 거는 국내 증시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
2: 네.
1: 그리고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이익 전망치는 밝다.
2: 네, 맞습니다.
1: 라고 보시는 거죠.
2: 그러니까 방금 전에 그 고란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시장의 주가는 꽤 올랐죠.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한 700, 800부터 시작해서 작년 한 6월부터 시장이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 거의 8,000 그러니까요. 9천까지 가고 있으니까요. 뭐 몇, 두 배 이상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섭게 지수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저평가라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더 무섭게 기업 이익이 늘었고 그중에는 이제 반도체가 있다는 건데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기억하시겠지만 1분기에 분기 실적이 57조 원 이익이 나왔거든요. 네. 이게 2분기 되면 80조 원을 넘길 걸로 지금 증권사들 보고 있고요. 3분기에는 100조 원 넘어설 거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거든요.
1: 더 많아지는 거네요.
2: 네. 훨씬. 점점 더 늘어납니다. 뭐 역대급 실적을 떠나서 이 정도면 전 세계 모든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기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내는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의 평가를 증권시장에서 주가로 해주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그러니까 무섭게 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익만 증가하냐. 이걸 이익률로 우리가 팔아서 얼마를 남기느냐를 보면 1분기에 삼성의 영업이익률이 43%, 반도체 쪽만 놓고 보면 66% 정도였거든요. SK하이닉스는 더 높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률이 72%가 나왔으니까.
1: 네.
2: 근데 이제 2분기가 되면 이것보다 영업이익률 조금 더 높아질 걸로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이익의 질도 좋아지고 이익의 폭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엄청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거고 반도체 상황이 실제로 어떻느냐 빨리 메모리를 우리가 최대한 확보해야 되니까 우리 3년치 뭐 2년치 그냥 고정가격 정하고 가져갈게 라고 하는 장기계약 맺자고 이제 미국의 빅텍 그러니까요. 업체들이 나서고 있고요. 네. 지금 주말 사이에 나온 또 다른 뉴스는 그것마저도 잘 안 되니까 우리가 투자도 해줄게. 너네 뭐 이제 생산라인 늘려야 되고 여기 고가 장비 들어가잖아. 그 장비 우리가 사줄 테니까 대신에 우리한테 장기 공급 계약해줘. 라는 요구를 미국의 빅텍 업체들이 할 정도로 시장에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 구하려고 난리니까 지금 현재 굉장히 호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1: 근데 아까 고란 기자가 이제 그 저 반려견과 주인의 네네. 달리기에 빗대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이게 너무 속도가 빨리 이렇게 치솟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뭐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2: 사실은 걱정은 있죠.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달릴 수 있느냐의 걱정은 있는데, 일단은 객관적인 수치로 봤을 때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고평가를 받는 건 아니니까 쉬는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평가를 받으려면 여기서 주가는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정말로 연초 이후에 지금 코스피 시장이 77% 오늘 올랐으니까 아마 거의 80% 이상 주가 상승이 나왔을 것 같고요. 이동안 미국은 지수가 한 10%, 유럽이 한 6%대 그리고 일본도 한 10%대 올랐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역대급 상승률이고 지난해 이미 하반기에 우리 증시가 75%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면 뭐 말도 안 되는 지금 상승률이 나오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증시의 특징인데요. 특성인데 원래 증시는 우리가 이제 보통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세상의 모든 걸 10명이 있으면 2명이 20%가 80%를 이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주식이 오르는 기간은 10년 동안 2년 내에 다 오르거든요. 보통 네. 고점은. 그래서 지금이 이제 한국 증시에 오르는 기간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또 재밌는 거는 내가 10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두 종목이 모든 수익률을 결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1: 네.
2: 그렇게 보면 지금 한국 증시의 모든 수익률은 반도체가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파레토의 법칙이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 좀 적용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1: 네. 근데 아까 뭐 그 PER이 뭐 적정하다? 내지는 저평가다 네. 그랬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주가 지수에 비해서.
2: 앞서는 이제 그 강아지와 사람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는 보통 이 얘기할 때 커피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샷 하나가 들어간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의 아메리카노를 우리가 적정 주가 수준이라고 보면
1: 네.
2: 샷은 기업의 이익이고 톨 사이즈의 이 물의 양이 우리가 어떤 종합주가 지수라고 본다라고 하면
1: 네.
2: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수는

0: 이 샷을 하나 넣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원두는 이게 진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너네는 물 부으려면 한 숏 사이즈 정도만 부으면 적정한 주가야 라고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보니까 한국산 원두도 좀 좋아졌네. 기업이 실적이 괜찮네. 그러면 네. 톨 사이즈까지 부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기업 이익이 훨씬 좋아지면서 샷이 2개, 3개, 4개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물량을 더 안 넣고 지금 톨 사이즈 정도의 한국 시장이 있는 정도라고 네.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전에 우리가 톨 사이즈 샷 한 잔 정도의 그 맛을 커피를 만들려면 거기다 물을 여러 번 부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양이 엄청 늘어나겠죠. 그러면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폭이 그 물의 양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 증시는 그냥 톨 사이즈에 샷을 막 한 네다섯 잔 때려 넣은 에스프레소화 돼 있는 톨 사이즈 정도 이렇게 지금 시장은 평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그렇다면 이제 물을 더 부어도 된다. 그러니까 그 주가 지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그렇죠. 있다는 말씀.
0: 우리가 이제 적절한 평가를 샷 하나 들어간 톨 사이즈 정도의 맛을 커피가 이 정도 진하기가 주가가 적정히 평가받는 거야라고 보면 거기에 기업 이익이 너무 늘어나가지고 너무 진해 에스프레소화 돼 있으니까 그러면 물 부어서 이제 묽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작업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거다라고 시장에서 보는 거죠.
1: 그러면은 지금 이제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는 지금이라도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는 두 분께 공통 질문으로 드릴게요.
0: 먼저 답변하실래요?
2: 네. 저는 뭐 물어보면 늘 답하는데 그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 인상적이 왔어요. 왜 반도체 다음에 주도주를 찾아라라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반도체 다음에 주도주는 없다. 그냥 꺾이면 꺾이는 거다. 그리고 저는 이제 반도체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저는 그냥 AI 묻은 거라는 말씀 많이 드려요. 반도체도 가지만 반도체가 AI 들어가잖아요. 네. 데이터 센터 짓는데 데이터 센터에서 지금 가장 병목이 있다고 하는 게 전력이거든요.
1: 데이터 센터 뭐 네. 전력.
2: 네. 그러니까 전력 기기가 또 가요. 그 반도체 근데 반도체를 또 만드는데 뭐 광학기가 필요해. 광섬유가 필요해. 이게 또 요쪽 테마들도 잘 가거든요.
1: 그렇더라고요.
2: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그냥 AI 묻은 거. 그리고 야 이거 다음에 주도주. 야 바이오 못 갔으니까 이번에 바이오 아니야? 야 내수주 한번 기대해 볼까? 저는 그냥 네, 반도체 거기 꺾인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주도주 테마를 타야 되는 거고 AI 묻은 거 그냥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그냥 반도체가 이제 마음이 편한 거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자면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거는 그 해당 기업의 리스크에 노출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산업에 투자하는 좋은 수단이 이제 생겼잖아요. ETF라고 해서 조금 약간 비겁한 답변일 수도 있지만 ETF에 반도체 ETF나 아니면 뭐 전력기 ETF 아니면 조금 더 크게 좀 안정적으로 가자라고 하면 무슨 코덱스 200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그 우리 증시에 투자하는 이런 ETF를 분할 매수하셔라.
1: 그게 너무 조바심을 갖지 않고 네네. 조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다.
2: 네네. 네.
1: 김치현 큐레이터는 어떻게 말씀을 하세요?
0: 투자합니까, 이게 투자라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신의 돈의 성격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ETF를 활용하는 것도 좋고 주도주가 너무 올랐으니까 차기 주도주를 찾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예를 들어 스포츠팀에서 손흥민 선수에 투자할래 아니면 다른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에 투자할래 그러면 사람들 다 손흥민 선수에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도주를 사시는 게 첫 번째 길이고 그다음에 내가 이미 투자를 해서 수익이 좀 나셨다라는 분들은 불안하면 빨리 그 수익을 실현하시는 게 맞다. 이게 정신 건강에 좋다. 네. 왜냐하면 앞으로 분명히 주가는 출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의 정신 건강을 위하면 수익은 빨리빨리 현금화하시는 게 맞고 그게 아니고 내 이 자금은 조금 내 오랫동안 가져가도 큰 문제가 없어라고 하시면 길게 가져가시고 신규 투자를 고민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손실에 대한 위험성을 내 충분히 견딜 수 있다라고 하시면 저는 주도주 매매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1: 이제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에게는
0: 뭐 증권사의 분석이나 네. 뭐 이런 것들이 맞다 논리적으로 나는 여기에 동의한다라는 가정하에 나는 투자를 한번 해보겠어라고 하시면 뭐 목표가들이 지금 이거보다 훨씬 높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목표치를 정하시고 저는 충분히 투자를 임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투자의 판단은 본인들의 맞아요. 이제 선택의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거는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되죠.
1: 알겠습니다. 자, 오는 22일에 이제 국민성장펀드라는 게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이름이 거창합니다. 고 기자님 이게 어떤 펀드입니까?
2: 이 정부랑 민간이 손잡고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첨단 산업, 예를 들면 뭐 AI, 반도체, 바이오 등에 5년 동안 총 150조 원 투자하는 메가 프로젝트인데요. 이 중에서 일반 국민이 직접 투자자로 참여해서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된 게 바로 국민 참여형 국민 성장 펀드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게 22일 날 출시가 되잖아요.
1: 열흘 정도 후네요.
2: 그쵸? 굉장히 약간 눈에 띄는 게 원래 22일 날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배 레버리지 ETF가 나오기로 했었어요.
1: 아, 했었어요?
2: 했었어요. 어. 네, 왜 했었었냐면 과거형이냐면 그런데 요날 국민성장펀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이 펀드 이거 5년 동안 투자해야 되는 거거든요. 5년 동안 돈이 묶이고 지금이 펀드 투자할 때냐. 두 배짜리 레버리지 다 이쪽으로 관심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관심이 조금 이제 좀 뭔가 덜해질까 봐 앞서 말씀드린 두 배짜리 레버리지 ETF는 5월 초로 미뤄졌다. 6월 초로 미뤄졌다라고 합니다.
1: 아, 뭐 기간을 네. 좀 조정을 네. 했군요.
2: 어쨌든 정부에서 굉장히 신경 쓰는 상품이다라고 볼 수 있죠.
1: 국민성장펀드, 뭐 이름에서도 그렇듯이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있는 겁니다.
2: 네, 19세 이상이거나 15세 이상 근로소득자고요. 이 그리고 여기 좋은 점이 하나가 이제 세제 혜택이거든요.
1: 아, 그렇군요.
2: 네네, 세제 혜택 받으려면 전용 계좌 개설하시면 되고요. 1차 판매분은 총 6천억 규모입니다.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3주간 10개 은행, 15개 증권사에서 가입 가능하고요. 이게 약간 세제 혜택 있다 보니까 이게 약간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넣어가지고 세제 혜택 많이 가져가면 국민과 함께 과실 누린다. 이거 취지에서 좀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초기 2주간은 서민 전용 물량으로 20% 1,200억을 우선 배정했습니다.
1: 아, 예.
2: 네,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 가입자에게 우선 배정한대요. 왜 우선 배정이냐. 이 상품 자체가 선착순으로 가입 신청을 받기 때문입니다.
1: 네.
2: 때문에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너도 나도 신청하게 되면 그냥 조기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가입액은 연간 1억 원까지고요. 5년간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상품의 특징 이거 중요합니다. 5년 만기입니다.
1: 네. 그러면 이게 어떤 분들이 좀 투자할 만한 겁니까?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겁니까?
2: 이게 사실 다른 거 다 떠나서 세제 혜택이 제일 핵심입니다. 네, 정부가 이게 아까 지금
1: 많아요.
2: 네, 정부, 네, 맞아요. 정부가 신경 써준다는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두 개의 큰 틀에서 보자면 세제 혜택이 있는데 일단 소득공제. 3년 이상 투자하면 투자 금액 최대 7천만 원 한도입니다에 대해서 구간별로 10에서 40%까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많이 넣을수록 공제액은 늘어나는데요. 공제율은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구조예요. 예를 들면 3천만 원까지는 투자 금액 40%를 공제해주고요. 5천만 원까지는 20%, 7천만 원까지는 10%를 적용을 해줍니다.
1: 공제율은 줄어드네요.
2: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7천만 원을 투자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은 최대 1,800만 원. 예를 들어서 8천만 원 연봉자가 3천만 원을 넣으면 연말 정산 때 288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2: 이게 뭐냐면 그냥 이 펀드에서 수익이 한 푼도 안 나도 그냥 소득공제로 288만 원이 그냥 떨어진다는 거예요.
1: 그렇죠.
2: 그리고 1억 원까지 제가 아까 투자할 수 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그 제가 소득공제가 최대 7천만 원을 말씀드렸잖아요.
1: 네.
2: 그럼 1억 원까지는 투자할 수 있지만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요.
1: 그러니까 네. 7천만 원까지만
2: 네, 맞습니다.
1: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그리고 요건 아마 이제 부자분들한테 해당할 텐데 분리과세. 이게 5년 만기 시 배당 소득이 15.4거든요. 그게 아니라 9% 저율 분리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 합산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소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이 사실 분리과세가 상당한 혜택이거든요.
1: 네.
2: 절세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특히나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그분들이 이제 좀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볼 수 있죠.
1: 네. 그 절세라면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게
2: 네.
1: 뭐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2: 그 ISA는 하나의 계좌 안에 예금, 펀드, ETF, 주식 운용하고 거기서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순이익에 대한 세제 혜택이에요. 그래서 일정 수익까지는 비과세고 초과분의 분리과세예요. 그런데 국민참여형 성장펀드는 투자금을 넣을 때 이게 수익이 아니라 넣을 단계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줍니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저율 분리과세 적용하고요. 그래서 배당소득만 놓고 보면 ISA가 유리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분리과세가 되고 투자금을 넣는 단계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다음 연도 이제 연말정산에서 환급효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자, 정부가 손실을 책임져 준다면서요?
2: 네, 책임을 져주지만 원금 보장되지 않습니다.
1: 아,
2: 네.
1: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펀드니까 손실이 날 수도
2: 당연하죠.
1: 있고 이익이 날 수도 있고.
2: 그런데 이게 약간 좋은 건 원금 보장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손실이 나면 왜 이제 투자 원금에서 손실이 이제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1: 네.
2: 정부 재정 1,200억이 먼저 매를 맞는 후순위 투자 방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나면 정부 몫을 먼저 까요. 그래서 만약에 손실이 20%가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국민이 투자한 원금이 손실액에 손실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20% 마이너스 20%까지는 안전판이 있는 셈이고요. 그 이상의 큰 손실이 난다라고 하면 원금 손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네. 김천 큐레이터는 네. 이게 5년 만기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그럼요. 투자하시는 네. 분들이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0: 5년 안에 그 돈을 빼게 되면 이런 혜택

0: 맞아요. 네, 맞습니다.
1: 5년 동안 가입을 하셔야 되니까.
0: 네. 중간에 팔거나 아니면 딴 사람한테 양도하게 되면 세금 받은 혜택 다 토해내야 돼요.
1: 3029님께서는 국민성장펀드 진짜 쏠쏠한데 언제부터 가입이냐고 물으셨어요.
0: 22일부터 시작입니다. 네. 10개 은행과 15개 증권사에서 판매 시작하고요. 선착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 2주간은 서민 전용 물량으로 20%를 우선 배정하고 있습니다.
1: 네, 이게 수익률은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0: 아, 이게 투자 상품이라서
1: 고 기자님도 모르는 거죠?
0: 네, 확답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운용사의 성과보수 기준을 보면 기준 수익률이 연 6%예요. 그러니까 연 6%를 초과하면 자기들이 이제 그 투자 수익에 대한 보수, 성과 보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측정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운영사들이 야, 우리가 못해도 최소 6%는 더 벌겠다. 왜냐하면 6%보다 밑에 벌면 자기들 성과 보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6%를 목표로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목표로 하는 겁니다.
1: 네, 목표로 하는
0: 네, 것이다. 목표로 하는 겁니다.
1: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치영 큐레이터, 고란 경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바닷가에서 하루에 두 번씩 밀물과 썰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때를 물때라고 하는데요. 물이 나갔을 때 뭍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조개를 줍다가 물이 들어와 당황한 적이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밀물 때는 물에 잠기고 썰물 때는 물 밖으로 드러나는 모래점토질의 평탄한 땅을 가리켜 갯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한자어로 나타내면 간석지와 간척지 중에 어느 것이 맞을까요? 이 경우엔 간석지가 맞습니다. 간석지는 밀물 때에는 바닷물에 잠기고 썰물 때에는 물 위로 드러나는 갯벌을 말하는데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석지를 개간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간석지를 새로 만든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반면에 간척지는 바다나 호수 따위를 둘러막고 물을 빼내어 만든 땅이고 인위적으로 개발된 안정적인 상태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서해안은 갯벌, 즉 간석지가 발달해 있는데 현재 해안선에 형성된 논과 염전은 대부분 과거에 간석지를 개간한 간척지에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토론 좋아하세요?
1: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 재미없다는 편견도 맞는데
0: 토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설명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하나하나 맨날 똑같은 소리거든요.
0: 어렵게만 느껴지는 토론 사라져야 할까요?
4: 그럼에도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귀를 사로잡는 새로운 열린 토론 황현희와 함께합니다.
0: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5: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시작합니다.
6: KBS 58분 날씨.
7: 현재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에 산발적으로 약한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후부터 그 밖에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에도 비가 시작돼서 내일 새벽부터 호남과 제주도, 오전부터는 경남으로도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게 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호남에 10에서 60, 충청

0: 충청에 10에서 50, 영남과 제주도에 5에서 40mm 정도고요. 경기 남부와 강원 내륙에 5에서 20,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동해안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고 싸락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면서 낮 동안에는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낮 기온도 광주 25도, 대구 26도, 경산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하늘빛이 흐린 중부지방은 서울과 춘천 21도에 머물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낮 기온이 서울과 대구 22도로 평년보다 선선하겠고요. 모레 낮부터는 기온이 다시 올라서 주 후반에는 30도에 육박하는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0: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동학농민혁명 132주년을 맞아 부당한 권력에 항거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독립운동과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을 거쳐 촛불혁명과 빛의혁명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꽃피운 원천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18일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의 세부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하되 고액 자산가는 제외했습니다. 최근 주택청약 당첨자 상당수가 만점 통장 보유자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부양가족 수가 이례적으로 많은 만점 통장 당첨자 등을 대상으로 부정청약 여부에 대한 대대적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사후 조정 절차를 통해 집중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앞서 노조는 영업이익 15% 성과급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고 사측은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김건희 씨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2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네, 월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 23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전국 주요 격전지 민심 경쟁도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 지원 사격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여의도 현미경에서 들여다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종전 제안에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했습니다. 협상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 국제설레발 코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광주 도심에서 벌어진 여고생 피습사건 이후에 친구의 죽음을 외면하지 말아달라 또래 고교생들의 안타까운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성과 청소년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 우리 사회는 과연 이 문제 충분히 들여다보고 있는 걸까요? 우리 동네 수사반장 코너에서 살펴보죠.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1: 뉴스 너머의 맥락, 정치판의 핵심을 포착한다. 여의도 현미경.
2: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을 짚어드립니다. 여의도 현미경 오늘 함께하실 두 분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네.
2: 내일 모레 13일이죠. 이제 민주당에서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자 경선이 열립니다. 보통 국회의장은 이제 다수당에서 나오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헌정사 최초로 당원 투표가 도입이 되고요. 그래서 경선 후보자들이 강성 당원들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4: 네, 국회의장 선거 이제 여야를 모두 아우르는 이 국회 어른을 뽑는 선거인데요.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지닌 제1당 그중에서 이제 높은 선수의 의원을 이제 자당 의원들이 직접 뽑는 게 이제 그간의 오랜 관례였습니다. 일단 의장이 되면 임기 2년 동안 이제 당적을 내려놓는 게 법적 의무이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일단 심판은 유니폼을 입지 않는다 이런 논리인데요. 여야가 치열하게 싸울 때 의장이 이제 자기 친정편만 좀 들면 국회가 좀 공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법으로 아예 이 중립성을 강제하는 겁니다.
2: 그러니까 의장 기간은 당적을 내려놓죠.
4: 예, 내려놓고 네. 기간이 이제 의장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는 이제 네. 그게 관례인데 사실 그래서 이번 국회의장 선거가 좀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후보 선출 과정에서 이 권리당원 투표 20%를 새로 반영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인데요. 네. 일단 왜 이런 룰이 그럼 갑자기 도입됐냐 이 정치적인 배경을 한번 좀 살펴보면 지난 국회의장 경선 당시에 강성 당원들의 좀 지지를 받던 추미애 의원이 낙선하고 우원식 의장이 좀 선출되면서 그때 당시에 당내 지지층의 반발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 뒤에 민주당 지도부가 좀 부랴부랴 당심도 그럼 의장 선거에서 좀 반영하자 이렇게 룰을 바꾼 건데요. 문제는 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회의장 경선이 마치 전당대회처럼 좀 당심에 소구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현재 이 경선 대진표를 보면 6선의 조정식 그리고 5선의 박지원 김태년 의원이 3파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새 후보 모두 협치보다는 속도 그리고 이 정부 지원론을 좀 앞세우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 18개 상임위를 여당이 모두 독식할 수 있다는 이 전망에도 새 후보 모두 선을 긋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벌써부터 좀 굉장히 강한 불만이 감지가 됩니다.
2: 네.
4: 오기 전에 중진 의원, 국민의힘 중진 의원과 통화를 했는데 말을 하기를 심판을 상대팀 응원단이 뽑게 되면 경기가 과연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겠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2: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선과 고령 순으로 국회의장을 이제 추대 형식으로 하는 거였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렇게 경선 체제로 갔나요?
3: 네, 다선 고령 이것은 국회 전체적으로 합의를 해서 추대할 만한 그런 요인 그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실 국회의장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하고도 다른 게 대통령 국무총리는 반드시 모든 국민을 다 항상 아울러야 되거나 이럴 필요는 없죠. 근데 국회의장은 전체 의원을 다 아울러야 되는 중립적인 자리고 박성희 기자님 표현대로 심판에 가까운 그런 위치입니다. 근데 다만 네. 뭐 만장일치라든지 여야 합의라든지 이렇게는 도저히 뽑을 수 없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일단 국회 다수파 제1당이 하는 것으로 한다. 여기까지 관례가 돼 있는 거겠고요. 근데 여기서 제1당의 후보 경선이 곧 의장을 선출하는 경선 이렇게 되면서 좀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민주당의 경우는 또 당원들에게도 투표권을 주면서 왜곡이 더 심화될 수 있다. 사실 당원 주권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의 당직자라든지 공직 후보로 뽑을 때 정도에 유효한 건데 네. 국회의장 선거까지 당원들의 바뀔 것이냐 이런 것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장들의 행동 양식도 조금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그 의장을 하고 있는 우원식 의장 같은 경우에 근래 민주당 소속 지방선거 후보들 후원회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런데
2: 네.
3: 이렇게 되면은 국회의장에게 무소속을 강제했었던 이런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이런 측면이 또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국회의장을 다른 방식으로 뽑으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생각해 볼 만한데 다수당에서 하는 걸로 하되 예를 들면 다수당에서 복수의 후보를 추천한 다음에 전체 국회의원이 다 같이 투표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뽑을 거냐. 그러면 다수당 소속에서 의장은 나오겠지만 동시에 소수당에서도 비교적 선호하는 사람이 되기 쉽다. 이렇게 만약에 선거를 했다면 현재의 국회의장 후보들이 보이는 그런 행보가 나왔을까. 전혀 다른 행보를 했을 가능성이 또 높겠습니다.
2: 네. 자, 6.3 지방선거 이제 2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야 지도부에서도 이제 후보들 지원하기 위해서 발걸음이 분주해졌습니다.
4: 네. 이제 지방선거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여야 지도부 모두 이 총력전에 나선 상황인데요. 일단 민주당이 어제 이 중앙당 차원의 선대위를 먼저 출범시켰습니다. 이 선대위 명칭을 보면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선대위입니다. 이 의미를 좀 보면 12.3 내란 이후에 아직 대한민국이 좀 정상화되지 않았고 이번 지방선거 승리로 그 마침표를 찍겠다 이런 의미를 좀 담았는데요.
2: 예.
4: 총괄 이 상임선대위원장은 정청래 대표가 맡고요. 한병도 원내대표와 이 이시종 전 충북지사 등이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은 구체적인 선대위 출범 일정을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목요일 전에는 선대위를 띄우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선대위 출범이 왜 다소 늦어지고 있느냐 이런 질문에는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고 이 중도 무당층에 소구할 수 있는 확장성 있는 인물을 모시기 위해서 당이 좀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이 국민의힘 중앙선대위가 발족하면 당내 갈등이 오히려 좀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시선도 있는데요. 당은 관례대로 이 장동혁 대표가 이 선대위 전면에 나선다는 방침인데 후보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장동혁 2선 후퇴론 이 목소리가 좀 적지 않습니다. 일단 장동혁 대표는 이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텃밭인 영남을 중심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는데요. 지난주 이 대구와 부산을 방문한 데 이어서 오늘은 이제 울산을 찾아서 울산시당의 이 선대위 발대식을 찾았습니다. 이에 맞서서 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이 춘천과 서울을 찾을 예정이고요. 여야 대표의 유세 경쟁은 계속 점진적으로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네. 이 본격 선거전에서 각 당의 제1스텝이 무엇인가를 일단 보여주고 있는데 민주당 중앙선대위원회에서는 국가정상화라는 슬로건을 걸었거든요. 이거는 내란청산이라든지 이런 중앙정치 이슈가 여전히 유효하다,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지방선거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앞으로 필요할 텐데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이 다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또 지방정상화라든지 뭐 네. 지방정권 교체 이런 그런 식으로 스텝을 옮겨가지 않을까도 전망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과제는 영남 지역 득표율을 또 어떻게 올릴 것이냐 뭐 여기까지 1, 2, 3 스텝으로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현 단계에서 일단 영남을 사수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고 박빙 약세였던 그런 판세를 역전시키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장동혁 대표 거취도 여기에 직결돼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첫 번째 스텝으로 영남 사수를 잡은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다만 영남에서 국민의힘이 재역전을 한다고 해도 전국 다른 지역 중부권이나 이쪽에서 선전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2024년 총선 때도 보면 국민의힘이 영남에서 조금 낭패를 볼 뻔하다가 상당히 이제 수성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영남 바깥에서는 또 여의치 않아서 전국적으로는 패배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영남 지역을 사수하는 것 이상의 전략으로 또 나아가는 그런 숙제가 남아있겠습니다.
2: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부산 북갑 후보들 또 어제 공교롭게도 이제 개소식이 함께 열렸네요.
4: 네, 어제 부산 북갑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이 동시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는데요. 그런데 하나 눈길을 좀 모은 게 어제 이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 개소식에 정청래 대표가 등장하지 않은 겁니다.
2: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는 지역 아닌가요?
4: 예, 맞습니다. 왜 안 왔습니까?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민주당에 좀 입장을 물어봤는데 요약을 하면 안 간 게 아니라 예, 앞서 말씀드렸던 이 중앙당 선대위 출범식이 좀 있다 보니까 정 대표가 못 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청래 대표 표와 이 하정우 후보의 이 동반 유세에서 불거졌던 이른바 이 오빠 논란을 좀 의식해서 예 괜히 정 대표가 내려갔다가 지역 여론이 오히려 다시 악화될까봐 정 대표가 그래서 불참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있습니다.
2: 또 이제 그 이미지가 나타날까봐
4: 예, 또 한번 거론되면 네. 괜히 또 여론에 좋지 않을까봐 안 갔다 이런 시선이 있는 건데요. 대신 하정우 후보 개소식에 이제 참석한 인사가 부산 북갑에서 이제 삼선 의원을 지냈던 그리고 이번 부산시장 후보로 나서는 전재수 전 의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2: 네.
4: 전재수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하 후보에게 이 배턴을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좀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배턴을 넘겨받은 하 후보가 앞서서 이 오빠 논란에 대해서 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말을 하기를 저는 정치로 보자면 완전 생 슈퍼 초짜다. 예, 이렇게 사과를 했고요. 또 구수한 사투리로 재수행님이 시작한 일에 나의 이 AI 실력을 더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출마 포부를 전했습니다.
2: 네.
3: 정청래 대표가 불참을 한 거는 앞서 있었던 오빠 논란의 부정적인 여파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영남 지역 선거에 정 대표가 굳이 뭐 가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또 전략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고 결과적으로 하정우 후보 개소식에서 눈길을 가장 많이 끈 인사는 아무래도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가 될 수밖에 없었다. 사실 이 부산 북갑 지역은 노년층이 비교적 부산에서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국민의힘 지지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의원을 그런 지역구에서 어부지리 없이 항상 맞대결을 해가지고 의원을 했던 의원이거든요.
2: 네.
3: 그러면은 이제 전재수 지지자를 하정우에게 옮겨준다. 이런 작전을 펴는 것이고 또 사실은 최근에 한동훈 후보조차도 전재수 후보를 공격을 하면서도 전재수보다 더 전재수가 지휘하겠다. 그러니까 그 후보의 그 의원의 장점을 취하는 전략을 취할 정도로 전재수 의원 존재감이 상당히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정청래 대표보다는 전재수 의원을 더 앞세우는 거 이것이 더 선거 전략상 이 하정 후보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는 당내 인사들이 많이 당 주요 인사들이 많이 참석했고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구민 위주로 해서 개소식 행사를 치렀더라고요.
4: 네 맞습니다. 박민식 이 한동훈 후보의 이 선거사무소가 한 불과 한 10분 거리 정도에 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서 또 오후 2시라는 같은 시간에 개소식을 열다 보니까 정치권에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먼저 이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는 장동혁 대표 포함해서 이 국민의힘 지도부 그리고 이 박형준 부산시장 그리고 나아가서 안철수 의원 등 이 중진들이 총 출동하면서 굉장히 네. 관심을 모았습니다. 일단 박 후보가 이 자리에서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가짜 북구 사람 대 진짜 북구 사람의 대결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필승으로 보답하겠다 이렇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발언도 좀 주목을 받았는데 말을 하기를 이 분열의 씨앗을 뿌린 후보가 아니라 보수 정당을 굳건히 지킨 후보가 당선돼야 부산 북갑이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한동훈 후보를 겨냥한 네. 발언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와 좀 대비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 개소식은 조금 시민들의 발걸음이 좀 더 많았습니다. 반면에 친한동훈계 의원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2: 오지 말라고 했다면서요.
4: 맞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가 만류를 해서 오지 않은 건데 있는데 대신 한 후보는 그간 만났던 이 북갑의 주민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하면서 이 지역 현안을 좀 거론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또 관심을 모은 장면이 얼마 전에 이 좌판에서 한 후보에게 이 찰밥을 건네면서 예, 네. 화제를 모았던 이른바 이 찰밥 할매. 예, 김복악 씨를 직접 초대하면서 화제를 모은 건데요. 이 한나란시에 진행된 이 맞불 개소식의 양측의 세대결도 좀 가열이 되고 있지만 동시에 이 연대 요구도 좀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어제 이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참석한 뒤에 기자회견을 따로 열었는데 두 후보의 연대 필요성을 좀 강조했습니다. 일단 두 후보 모두 이 완주 의사를 좀 밝힌 상태라 이른바 이 북감 내 보수 경쟁 계속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2: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김수민 네. 평론가도 이제 선거 치러봤잖아요. 네네. 선거사무소 개소식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3: 개소식은 사실 뭐 진짜로 개소할 때 한다기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본부를 가동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그 자리에 또 어느 정도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또 관건이 되는 거거든요.
2: 나의 새해를 이제 보여주는
3: 그렇죠.
2: 약간 그
3: 네. 개소식이 뭐 신뢰가 아주 크진 않기 때문에 수천 명 이렇게 모을 필요는 없지만 네. 그래도 딱 보기에 언론에서 봤을 때 꽉 차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와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사실 너무 이름난 사람들만 와 있는 것보다는 진짜 말 그대로 일반 주민인데 그리고 남녀노소 다양한데 이렇게 보이면 더 이제 그 후보가 저변이 넓다. 이런 것들도 표현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 박민식 후보 한동훈 후보 개소식에 누가 가느냐보다는 누가 안 가느냐
2: 맞아요.
3: 예,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어떻게 하느냐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그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갔어요. 근데 가서 힘을 실어준다기보다는 단일화를 촉구를 했거든요. 네.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일단은 같은 당이니까 힘을 실어줄게 플러스 그래도 단일화는 해야 돼 알겠지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좀 어느 정도는 부담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 개소식 같은 경우는 최근 논란이 됐던 정영근 후원회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2: 알았어요.
3: 네, 근데 건강 사정 때문에 대리인이 대신 참석을 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쪽으로 만약에 그분이 나타났으면 스포트라이트가 확 쏠렸을 건데 안 나타났다는 점 그리고 현역 의원들 배려해가지고 못 오게 하고 이제 주민들이 일반 주민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좀 많이 왔는데 이런 그 개소식 분위기의 장점이라면 아 정말 시민 속에서 출발하는 무소속 후보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는 게 장점이고 근데 단점은 대세를 불러일으키기에는 아직 부족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또 심어줄 수 있다는 것도 단점이라면 단점이겠습니다.
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방미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가서 만난 그 현지 의원들 절반 가까이가 쿠팡 후원을 받는 인사들이었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당초 이 장 대표가 방미 기간 동안 이 미국 정계 인사들을 만나서 한국 정부가 좀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 이런 우려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예. 알고 보니까 이 장 대표가 만난 이 주요 인사들 중에 상당수가 이 쿠팡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은 이 후원 명단에 좀 들어있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좀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상하원 의원 이 4명에서 5명이 쿠팡으로부터 연간 이 법정 최대 한도인 $5,000.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7,740만 원씩 각각 후원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특히 이들에 대한 후원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그러니까 이제 장 대표의 방미 일정이 좀 조율되던 시기에 좀 집중됐다. 예, 이 점이 좀 의구심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이 탓에 이 여권을 중심으로 이 쿠팡에 돈을 받은 이 미국 의원들이 장 대표를 만나서 이 쿠팡 사태의 우려를 표한 거는 이거 사실상 이 대리 로비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고조되고 있는데요. 장 대표 측은 이에 대해서 미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에 비해서 이 차별받는다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은 이거는 팩트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만난 인사들이 왜 유독 쿠팡 후원 의원들을 좀 쏠려 있는지 면담 과정에서 쿠팡 측의 조력이 과연 없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좀 야권 내에서도 방미 성과가 오히려 좀 당에 독이 되어서 돌아온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2: 김평론가는 어떻게
3: 네.
2: 보세요?
3: 일단 쿠팡 문제에 대한 장동혁 대표 행보가 같은 당의 최형두 의원하고도 다소 대비된다라는 점이 있겠습니다. 최형두 의원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를 향해서 아마존 고객 정보가 중국에 유출되면 어떻게 했겠는가 이렇게 반문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이 쿠팡 문제가 물론 어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해서는 다들 의견이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심각한 문제고 정부가 같이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여야의 초당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나 의회에서 미국 기업 차별이라고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불식시켜주는 것이 맞다. 이런 것이 좀 중론일 것 같은데, 근데 반면에 무작정 어떤 쿠팡 편을 든다거나 한국 정부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그리고 또 당적 입장에서도 효과적인가, 이런 문제에서는 오히려 최영두 의원이 취했던 자세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 자, 여의도 현미경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넘치는 정보 속 필승 전략, 당신의 갓생을 위한 일타쌍피 요약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5: Ladies and gentlemen.
6: 다 같이 살자 국제 설레발.
2: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 우리가 읽어야 할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복잡한 국제 뉴스를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국제 설레발 이용주 외신 캐스터,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만났었죠. 이집트 출신 방송인 세미 라시아드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7: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네.
2: 우리 세미 라시아드 씨는 제가 받은 명함을 보니까 우리 한국 이름이 정세미 씨더라고요.
8: 아, 예, 제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네.
2: 세미는 이제 세미 라시아드니까 이해가 가는데, 예. 그 성은 정자는 어디 정 씨예요?
8: 한국 정 문화가 너무 좋아서 제가 예, 스스로 정이 많다고 자칭하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네, 정 씨를 제가 택했습니다.
3: 따뜻해지네요.
2: 우리의 정 그러면 예. 일대 됐네요.
3: 일대네 진짜.
2: 정세미 씨.
8: 예, 맞습니다.
2: 자, 오늘도 예. 정이 넘치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8: 아, 예.
2: 오늘 아침에도 이제 계속 이란 미국 소식이 전해지고 있던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의 종전 제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네. 선언했습니다.
3: 맞습니다.
2: 이게 이제 파키스탄을 거쳐서 이란에 넘어갔다 온 거를 다시 답변을 받은 거잖아요.
3: 맞습니다. 네. 미국이 지난주에 이란에다가 종전을 위한 제안을 보냈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데드라인을 설정을 했습니다. 9일까지 답변을 달라 했는데, 이란이 데드라인이 9일을 넘어서 10일에 이제 파키스탄을 통해서 미국에 전달을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트럼프는 뒷목을 잡았죠. 이란의 이 침대 축구에 일단 한번 당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온 답변을 보니까 트럼프가 이 제안을 했던 거에 이란이 애당초 그냥 이 합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미국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 20년 유예하고 호르무즈 해협 자유로운 항행 보장하라라고 했는데, 이란은 아 그거 아니고 우리는 고농축 우라늄 일부 희석해서 제3국으로 반출할게라고 하니까, 트럼프가 이거를 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완전 받아들일 수 없다, totally unacceptable 이렇게 답변을 한 상황입니다.
2: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고 가는 그 저 협상 내용들을 보면은 서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렇게 평행선만 계속 달리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싶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휴전 상태인데 네. 이게 계속 지속되느냐, 그리고 협상을 계속할 것인가, 뭐 거기에 대한 후속 보도가 나왔습니까?
3: 네, 일단 지금 현재 휴전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휴전인데 휴전 같지 않은 휴전이거든요. 왜냐면은
2: 며칠 전에 저 미국이 유조선에 공격도 했었죠.
3: 맞아요. 지금 뭐 이란도 미국 뭐 구축함을 공격하고 있고요. 미군도 그에 반격해서 이란의 이 뭐 항구 같은 데를 좀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력 충돌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어디까지 이게 번져질까? 진짜 나중에 좀 확전돼가지고 다시 또 전쟁 시작하는 거 아닌가? 약간 좀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지금 이 상황이 이 제한적 교전입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만 일어나고 있고, 이 미국과 이란 양측 모두 이 소규모 무력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전을 하기에는 서로 약간 조금 뭐랄까요? 시쳇말로 좀 쫄리는 거예요. 진짜 이게 더 커지면은 이게 수습이 안 되니까. 그래서 계속 휴전은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는 게 이게 외신의 보도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 서로 이제 뭐 상행성 하에서 따로 가는 길이지만은 그래도 뭐라도 조금 체결해 보려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좋은 시도다. 전 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 세미 씨, 그 네.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전 그 MOU 체결이 임박했다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8: 예. 그 뭐 한 장의 MOU.
2: 네. 한쪽짜리.
8: 예. 한쪽짜리 양해 각서를 체결하는 데 매우 근접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처음에는 미국 악시오스에서 나왔다가 이제 그에 따라서 로이터 통신이라든지 아니면 중동 알아라비아 방송 등에서 잇따라 이 내용을 보도했는데 네. 워싱턴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란이 48시간 이내 대답할 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관측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전쟁이 발발되고 지금까지 양측이 협상이 있어서 이렇게 가까웠던 적이 없다. 이게 제일 가까웠던 시점에 달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란이 일단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기로 약속하고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고 동결됐던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자금을 풀어주는 그런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일단 답변은 아직 우리가 알 수 없고 그 캐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적극적인 반응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그러니까 네. 서로 간의 협의는 계속 되고 있는데 네. 이걸 과연 받아들일지.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한 것에 대해서 또 수정안이 나온다면은 네. 여기에는 핵합의 관련 조항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5: 네, 그 기억을 다시 되돌려 보면은요 첫 번째 협상을 할 때는 미국이 20년 동안 너희 그 핵 관련돼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란이 거기다가 아니 우리는 5년만 그거를 아무것도 안 할 거고 그 뒤부터는

0: 최근에 나왔던 그 협상 내용을 들어보면 이란은 그래도 최대 15년 동안은 우리가 농축을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하자면 이란은 자신들의 입장을 조금 이제 한 발짝 뒤로 물러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평행선이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미세하게 조금씩 서로
1: 조정이 돼가고 있는 네, 중인 거예요.
0: 오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1: 근데 이란 내부 사정도 굉장히 지금 복잡하다면서요. 초강경파들이 협상을 반대하고 있다는데 이건 사실입니까?
2: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제가 그 뉴스를 보다가 퇴직한 혁명 수비대 한 장군의 인터뷰를 보게 됐는데
1: 네.
2: 본인은 이제 군사 일을 그만두고 지금 그냥 일반 시민으로서 살고 있는데도 아직 그 사상, 그 이념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강경파의 사상을 대표하는 시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네.
2: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항복하는 나라가 될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된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어떠한 나라도 우리나라를 이렇게 때려도 된다는 그런 표시를 주는 것이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거나 정부가 아니면 우리 뭐 지도부에서 보고 있는 이 협상의 타겟을 절대 양보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진짜 일반 시민들은 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쟁도 아니고 그렇다고 휴전도 아니다. 그래서 한 시민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휴전 중 전쟁 중입니다. 휴전을 하고 있지만 휴전 중에 전쟁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당연히 그것 때문에 이란의 내부 경제도 문제가 있고 불만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큰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시민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란의 성공은 이번에 있어서 이란의 성공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몇 척 배를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협상에 있어서 이 폭력의 순환을 끊을 수 있는 그런 그 방안을 도착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지가 이란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런데 네. 예. 이런 와중에 그 모스타파 하메네이는 안 보여요. 계속 안 보이고 있단 말이죠.
2: 네, 모스타파 그 아저씨는요. 2026년 2월 28일에 자기 아버지가 사망하는 그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사진 한 장도 영상 한 개도 공개한 적 없이 그냥 계속 서면으로 그러니까 종이로만 지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게 맞나? 왜냐하면 그 메시지 내용을 보면 알자지라에 따르면 내용이 모두 추상적이다. 현실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럼 그 사람은 진짜 밖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보고 그에 맞게 지시를 하고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1: 그러니까 뭐 사망설, 뭐 심각한 뭐 예. 부상설, 뭐 여러 가지 억측만 나오고 있잖아요.
2: 예. 그래서 다른 중동 큰 방송사인 아랍에미레이트 알라인 방송사에 제가 보도를 봤습니다. 그 보도에 따르면 그 사람은 얼굴과 정강이에 심한 부상을 입어서 아직도 회복 중이다.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알라인은 이란 그 국영 TV를 인용한 거예요.
1: 네.
2: 국영 TV 앵커가 그 단어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잠바즈. 잠바즈라는 단어는 페르시아어로 심하게 부상을 입은 전사. 그러면은 부상을 그러니까 살아는 있는데 부상의 규모가 피해가 워낙 커서 아직 회복을 못 하고 있다는 상황이 가장 유력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1: 그런 네. 그 이란 관련 소식통들을 종합해 볼 때 세미 씨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모스타파 하메네이의 상태는
2: 살아 있는 것이다. 하지만 네, 하지만 의식이 없거나 아니면 솔직한 보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진실된 보도를 받지 못하는 상황 고립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자 호르무즈 해협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그 배죠
0: 예.
1: HMM 남호호 이게 화재가 발생했다 그랬는데 외교부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죠?
0: 네, 우리 정부 합동 조사단이 8일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니까요. 미상의 비행체가 HMM 이 나무호의 선미를 타격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 이란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가 보죠, 아직?
0: 없죠. 왜냐면 드론은 뭐 양측에서 다 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CCTV가 있었는데 CCTV 영상을 보니까 이 비행체가 날아 들어오는 건 이제 확인이 됩니다.

0: 근데 누가 쌌는지 주체가 누군지 그리고 기종이 뭔지 그 이런 거를 확인하기가 좀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 그래요. 그래서 현장에서 수거된 비행체 엔진 잔해 뭐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분석할 거라 그러고요. 그래서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4일 오후 3시 반쯤에 비행기 두 채가 와서 이 선미 평행수 탱크를 부딪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이게 전형적인 더블탭이거든요. 드론이 한 대 부딪히고 잇따라서 한 대 더 부딪혀서 확인 사살하듯이 하는 게 이 드론 공격인데 말하자면 지금 이거는 드론 공격을 받은 게 확실해 보인다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 네. 우리 한국이 여기서 덧붙이자면 이 전쟁 초에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에 있는 미국 기지를 폭격을 했거든요. 그때 누가 폭격을 했는지 다 알고 있기에 보도에서도 이란이 쏘았다 이렇게 네. 확실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미국 기지가 아니라 민가가 폭격되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네. 국내 당국은 발사지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아마 한국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지 않을까. 그때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스라엘의 소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야 이 전쟁이 더 이상 이스라엘이란 전쟁이 아니라 이제 아라비아와 이란의 전쟁이 되고 우리는 그냥 무기만 팔아주면 되니까 이렇게 전환 시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번 한국 그 배가 이렇게 그 폭격을 당한 것도 누구의 소인인지 밝혀지면 속 시원해질 것 같아요. 아랍 사람으로서는.
2: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남호 관련 질문을 했더니 한국을 사랑한다라고 좀 엉뚱한 답변을 내놨거든요.
1: 예, I love South Korea. 네. 이전에는 트럼프가 이 부분을 언급하긴 했어요. 자기 그 트루스 그 소셜 미디어에서 이렇게 확실히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란은 관계도 없는 관련도 없는 나라의 배를 공격했다. 그 중에 하나는 사우스 코리아 그 대한민국 배였다. 이제는 한국이 작전에 동참할 때가 됐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차피 예전에 한번 이렇게
2: 요청을 했었죠.
1: 요청한 적도 있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잘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야 한국은 자극을 받아서 트럼프가 그동안 원했던 동참을 해줄 수 있으니까.
2: 네. 예. 이 가운데 이제 호르무즈 해부에서는 계속 조금조금한 충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유조선이 공격받을 경우에 미군 기지와 선박에 보복하겠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군사력 충돌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0: 네, 어제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란을 2주간 더 공격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자신의 이 소셜미디어에 이란 해군이라는 제목으로 이란 군함들이 해저에 가라앉은 인공지능 그 이미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지금 협상을 앞두고 계속 윽박지르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협상을 할 때 윽박지르기만 할 게 아니라 뭔가 좀 단 것도 좀 줘야 될 텐데 단 거를 주지 않고 윽박지르기만 하니까 계속 군사적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도 지금 호르무즈 해협 안에서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네. 말씀하신 대로 SNS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란 군함들 파괴돼 있는 걸 AI 추정으로 네. 보이는 이미지들을 올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란 드론 생산을 지원한 중국 홍콩 기업 10곳도 제재 대상에 올렸고요. 이제 다음으로 미국이 꺼낼 카드는 뭐라고 보세요?
0: 트럼프의 다음 무브먼트, 다음 행동은 정말 전 세계가 아무도 모릅니다.
1: 예측할 수 없어요.
0: 트럼프 자신도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근데 지금 미국 재무부가요, 중국과 홍콩 기업, 그리고 개인들을 상대로 10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근데 네. 그 기업들의 면면을 보면은, 이란의 중국산 무기 구매를 지원한 곳으로 지목된 회사 그리고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소재를 공급한 회사 이렇게 무역회사들을 조금 이제 제재 대상에 올렸어요. 그 말 뜻은 뭐냐면 이란의 군수산업 공급망을 조금 이제 막아보겠다라는 건데 이제 조금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미중 정상회담이 2박 3일 일정으로 이제 곧 열리거든요. 그 전에 이 중국 관련된 무역회사들을 이 제재를 했다는 것은 중국에 또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또 약간 윽박 지르듯이 내가 언제든 니들 제재할 수 있어라는 걸 조금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사료됩니다.
2: 네. 저는 이것도 궁금해요. 저 이란이 디지털 통로도 받겠다고 했다면서요? 이게 저 호르무즈 해협 아 밑에 이제 바다에 인터넷 케이블이 깔려 있나 봐요?
0: 네, 맞습니다.
2: 그 사용료를 받겠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0: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솔직히 이거는
2: 이란 입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뿔이 나긴 뿔이 난 것 같아. 이런 얘기까지 꺼내는 걸 보니까.
0: 근데 이게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4월 중순쯤에 뭐 언급은 있었습니다. 그 디지털 통행료를 내자. 왜냐면 그 인터넷 케이블이 그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니까.
2: 네.
0: 근데 이 지도를 자세히 보면요. 인터넷 케이블 지도가 인터넷에 있는데 그걸 자세히 보면은 사실 그거 이란 땅도 아니에요. 오만 쪽으로 가는 케이블인데 네. 호르무즈 해협이니까 그거를 자기들이 이제 받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케이블이 굉장히 중요해서요. 세계 인터넷 및 금융 데이터 트래픽의 20%를 전송하는 굉장히 중요한 케이블입니다.
2: 아.
0: 요거 만약에 뭐 이란이 자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인터넷 접속이 잘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케이블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볼모로 잡아서 뭐 돈을 뭐 이제 받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아니 이게 말도 안 되죠. 솔직히 인터넷은 자유의 공간인데 이게
1: 그렇죠.
0: 호르무즈만 막는 것도 아니고 호르무즈 밑에 있는 케이블까지 자기들이 통제를 하겠다는 게 아 이거는 이렇게 되면 진짜 또 전 세계를 또 적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2: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제 이란을 압박해 오니까 이란에서도 그 대응 수단으로 이런 그 아이디어까지 낸 게 아닌가 싶은데 또 하르그섬 인근 해상에서 원유 유출이 포착됐다면서요? 이거는 뭐 어떤
0: 네, 그 하르그 섬이요. 그 이란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유 수출 산지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파이프가 있고 원유를 계속 뽑아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수출이 막히니까 나오는 기름은 있는데 이걸 저장할 곳이 부족한 거예요.
2: 네.
0: 근데 이 저장을 못 하게 되면 이제 파이프를 이제 멈추면 파이프가 바로 막혀요. 파이프 막히면 이건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장하는 거 용량이 이미 꽉 차서 이걸 계속 어디다가 흘려보내야 되겠는 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란이 그렇다면 그냥 바다에다가 흘리자. 어쩔 수가 없다. 이건 파이프 막힐 수가 없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한 3천 배럴 정도의 원유가 유출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 외신 보도가
2: 나왔습니다. 하르그섬의 저장시설을 멈추는 걸 막기 위해서 원유를 네. 일부러 이제 바다로 흘려보냈다는
0: 네.
2: 거죠. 그 저장량은 또 이제 포화가 된 상태.
0: 이미 포화가 된 거고요.
2: 그렇죠? 네. 자, 이런 가운데 또 러시아가 카스피해 통해서 이란에 군수물자 지원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요.
1: 예, 그 카스피해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거든요.
2: 일단 어떤 곳입니까?
1: 러시아 남쪽에 있고 이란 북쪽에 있는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거기에다가 투르크메니스탄이라든지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들이 공유하는 그런 바다인데 그동안 이 러시아가 어차피 미국과 이란은 걸프에서 해협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북쪽 이란 북쪽에 관심을 크게 주지 않은 상황, 않은 틈을 타서 러시아가 그동안 이란에 물자라든지 그 전쟁에 필요한 이런 지원 또는 아니면 뭐 곡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요통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2: 아. 예. 그러면은 이 루트를 통해서 뭐 러시아의 지원이 계속되면 이란도 좀 버티기에 숨통이 트이는 겁니까?
0: 네, 아무래도 뭐 그렇겠죠. 그게 카스피해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도 보면은 호수거든요. 호수인데 그 예전에 바다였는데 그게 이제 막히면서 이제 카스피해라고 이제 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2: 어마어마한 크기.
0: 정말 정말 큰 이제 호수인데 이제 거기를 통해서 이제 큰 배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러시아가 북쪽에 있고 남쪽에 이란이 있어서 둘이 이제 왕래를 하면서 뭐 먹을 것 같은 걸 좀 이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란은 그동안 제재를 거의 10년, 20년 가까이 받아온 나라이니까 버티는 데는 진짜 도 같은 나라예요. 예, 이미 잘 버티고 있고 지금도. 근데 북쪽에서 러시아가 지원을 해줘서 먹을 것도 들어온다? 그러면은 지금 이 버티기, 침대 축구가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는 거죠.
2: 장기화될 수 있다. 네. 이 질문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미 쉽게 묻고 싶은데요. 이제 네. 지금 이스라엘하고 레바논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미국이 좀 그 협상을 좀 중재를 하고 있죠?
1: 예, 중재를 해서 대화를 계속 이어지고 있고 양측은 긍정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레바논은 이 전쟁에서 엄밀히 말하자면 한 전선이었어요. 전쟁은 미국 이란 전쟁이지만 이스라엘이 개입했고 레바논의 이란에 충성하는 헤즈볼라라는 이제 시아파 무장 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2: 네.
1: 한 전선이었는데 그 전선을 좀 무력화 좀 약화하는 시도로 보이고 또 레바논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제안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레바논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재건도 포함되어 있었고 지원도 포함되어 있었고 종전 유지도 조건이 있기 때문에 레바논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 안 그래도 레바논 대통령이 헤즈볼라에 대한 적대적인 그런 태도를 그동안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 부분에서 정부, 중앙정부를 지원해준다면 레바논 정부 입장에서 많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2: 그럼 네. 이스라엘과의 레바논 그 협상이 잘 진행된다면 이게 이제 미국과 이란 종전협상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 영향을 주겠죠. 왜냐하면 히즈볼라가 이란이 가지고 있는 해외에서 가장 강력한 가장 큰 카드였으니까 이 카드를 잃게 되면 어느 정도 이란의 입장에서 일부에 잘렸다. 나의 일부가 잘렸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제안하는 그런 조건에 대한 좀 수용적인 그런 태도로 바뀌지 않을까. 바뀌는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 자, 두 분과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용주 외신캐스터 세미라 샤트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4: 사건 사고의 진실을 추적한다. 우리 동네 수사반장.
2: 네, 월요일은 우리 주변의 사건 사고를 짚어보고 그 이면의 진실과 법률을 꼼꼼하게 들여다봅니다. 범죄의 재구성부터 판결의 의미까지 짚어보는 우리 동네 수사반장. 날카로운 시선으로 사건을 분석해 주실 서혜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네, 안녕하세요. 서혜진입니다. 네.
2: 그냥 뭐 이거 저 웃고만 볼 수 없었던 게 네. 이수지 씨가 워낙 연기를 잘하기도 했지만
5: 맞아요.
2: 우리 개그우먼 이수지 씨가 그 병원 진상환자 캐릭터 연기를 했단 말이죠.
5: 네.
2: 근데 이게 현실 속에서도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면서요.
5: 네. 이게 그냥 웃고 넘길 수만은 없는 콘텐츠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수지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새롭게 선보인 황정자라는 캐릭터가 있는데요. 이제 중장년 어떤 여성의 특유의 말투나 제스처를 굉장히 이제 세밀하게 표현하면서 사람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중인데요. 최근에는 이 황정자 씨가 병원에 입원한 환자로서의 상황을 그려냈는데 이게 폭발적이었습니다.
2: 네.
5: 병원에 입원한 황정자 씨가 간호사에게 야 간호사야 밥 언제 내오니 아직 똑같이 하라고 주문을 받았는데 똑같이 못했습니다. 반말로.
2: 서 변호사님은 아주 우아하게 말씀하셨지만은
5: 네.
2: 야 간호사야. 뭐.
5: 네, 조금 무례하게.
2: 네, 네. 아주 무례하게.
5: 뭐 간호사에게 반말했다가 언니라고 됐다가 호칭도 굉장히 좀 불규칙적이고요. 또 반찬 투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대뜸 우리 아들을 한번 만나보라고 하면서 아들을 소개하는 모습까지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봤거나 들어봤을 그런 장면들을 좀 절묘하게 풍자를 했어요. 근데 이게 화제가 되면서 더 반응이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그 컨텐츠에 달린 그 댓글 때문이었는데요. 병원 간호사들의 댓글이 아 대학병원 간호사인데 황정자님은 순한 맛이다. 네. 어제도 본 것 같다. 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댓글을 달면서 단순한 코미디가 아니라 지금의 어떤 의료 현장의 적나라한 현실을 비추는 이제 거울이 되면서 이제 논쟁적 콘텐츠로 번지게 된 겁니다.
2: 이걸 보면은 이제 간호사분들도 감정 노동자 직군 중에 한 그
5: 네.
2: 부류가 아닐까 싶은데 네. 이 간호사분들이 겪는 인권 침해 상황은 뭐 어떻습니까?
5: 대한 간호사협회가 지난해 발간한 간호사 인권 침해 실태 조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간호사의 50.8%가 최근 1년 내 인권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어이구, 나타났습니다.
2: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5: 네, 인권 굉장히 많죠. 겪었군요. 그러니까 네. 유형을 보면 폭언이 81%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네. 그다음이 직장 내 괴롭힘이 69.3%. 그리고 환자와 보호자에 의한 피해가 43%나 차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심각한 거는요. 이 피해를 입은 이 간호사들의 71.8%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라고
2: 그래요?
5: 답했다는 겁니다.
2: 이건 또 놀라운 얘기네요.
5: 네. 그래서 뭐 10명 중 7명은 아무런 대응을 못하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는요.
2: 네.
5: 근데 이게 뭐
2: 보호받을 네.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까?
5: 네. 이게 예를 들어 황정자 씨 같은 경우에 이런 행동했던 거는 사실 법적으로 좀 제재할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맡겨진 최소한의 상식과 예의의 문제인데 위법이라기보다는 좀 최소한 병원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나 상식 정도인데 만약에 이런 무례한 행동을 넘어서서 의료인을 폭행이나 협박하는 정도의 행위를 했다면은 일반적인 폭행 협박 상황보다는 또 엄중히 처벌합니다. 의료법에 네.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폭행이 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진다면 의료진을 폭행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가중처벌됩니다.
5: 네.
2: 그렇군요. 네, 다음 소식은 이제 전국을 또 충격에 빠뜨린 사건인데 광주 도심이었어요. 네.

0: 여고생을 상대로 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고생이 사망한 사건이죠.
1: 네. 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자정을 막 넘긴 0시 10분 광주 광역시 광산구의 월계동 도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24세 남성 장모 씨가 귀가 중이던 여자 고등학생 A양을 흉기로 수차례 찔렀고 또 A양은 비명을 지르고 A양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또 다른 남자 고등학생 B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사고로 결국 A양은 끝내 숨졌고요. B군은 이제 중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0: 네.
1: 또 장 씨가 바로 잡히지도 않았어요. 범행 직후 자신의 차량을 타고 도주를 했거든요. 그리고 1km 떨어진 공터에 차량과 흉기도 버렸고요. 인근 무인세탁소에 들러 피 묻은 옷을 세탁까지 해서 택시를 이용해서 다시 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이제 두 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개는 뭐 영산강에 버렸다고 하고요.
0: 예.
1: 도주 과정에서 자신의 집이 아닌 비어있던 다른 원룸에 일정 기간 머물기도 했습니다. 결국 바로 잡히지 못하고 이 가해자 장 씨는 약 11시간 만인 오전 11시 24분경 거주지 인근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고 지난 7일 구속됐습니다. 장 씨는 예.
0: 네.
1: 경찰 조사에서 왜 이런 일을 벌였냐라고 하니 지금까지 일관해서 사는 게 재미없어 죽으려 했다. 지나가던 여학생을 보고 충동을 이렇게 범행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0: 아이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더 걱정이 되는 거죠. 어떻게
1: 그렇죠.
0: 이런 이유로 아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렇게 할 수
1: 네.
0: 있는가. 특히 이렇게 어린 학생을 말이죠.
1: 그리고 이 학생은 자신의 이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귀가하는 길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상 아무런 죄 없이 그냥 귀가하던 그 여자 고등학생을 이렇게 살해를 한 건데.
0: 근데 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은 이게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1: 네.
0: 이게 준비가 돼 있고 사후에도 상당히 치밀했는데요.
1: 그렇죠. 이게 계획 범죄 가능성을 지금 경찰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자살하려고 뭐 내가 이렇게 했다. 사는 게 재미없어. 나도 죽으려고 하다가 우연히 여학생을 보고 살해했다. 이런 게 이 사람의 주장인데.
0: 아니 근데 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냐
1: 그렇죠.
0: 말이죠.
1: 그렇죠. 그리고 근데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일단 이 장 씨가 사건 이틀 전부터 흉기 두 점을 소지하면서 소지한 채로 거리를 배회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0: 네.
1: 이틀 내내 이렇게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녔고 최근 경찰 조사에서는 사건 당일 이 피해자인 A양과 두 차례 마주쳤다고 합니다. 처음 본 것이 아니라 두 차례 마주친 뒤에 A양을 앞질러가 기다렸다가 공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0: 네.
1: 이런 정황을 보면 그리고 또 이후에 범행 후에 치밀하게 세탁도 하고
0: 그러니까요.
1: 휴대전화도 버리는 이런 증거인멸의 정황을 본다면 사실 이 가해자의 말을 믿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게다가 장 씨는요. 사건 이틀 전에 스토킹 혐의로 다른 여성으로부터 신고까지 당한 상태였습니다. 과거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여성에게 이사를 가니 떠나지 말라라며 찾아가 실랑이를 벌이고 좀 가벼운 폭행까지 입힌 사건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이 성인 남성인 가해자 장 씨가 여자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우연히 보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신체적으로 자신보다 좀 약한 대상을 사전에 찾아서 계획한 범행이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아니 저는 이렇게 좀 전조 행동이나 전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좀 엄격하게 분리할 수 없는 우리가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겪어왔잖아요.
1: 네, 맞아요. 이게 사실 우리가 엄벌하고 막 사후 처벌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너무나 이제 이런 좀 이해하지 못할 범행들이 일어나고 실제 피해자들이 사망하면 사실 돌이킬 수 없잖아요.
0: 그러니까 스토킹 혐의로 신고까지 며칠 전에 당한 그 상태였다면은 조금 더 좀 엄격하게
1: 그렇죠. 좀 여기서 아쉬운 지점이 이때 물론 다른 피해 여성이었지만 저 스토킹 사건을 조금 더 면밀히 봤다면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다른 범행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경찰이 조금 더 사전 예방을 했다면 사실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제로는요.
0: 이번 사건의 피의자도 뭐 신상이 공개됩니까?
1: 예, 신상 공개 이미 결정이 되었는데요. 5월 8일 광주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이 장 씨의 이름, 나이, 머그샷, 그러니까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말하는 건데요. 이 공개를 의결을 했습니다. 법률상 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범행이 잔인하고 또 피해가 중대해야 되고 증거가 충분해야 되고 국민의 알 권리나 공공의 이익에 모두 해당해야 하는데 이 모든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한 것인데요. 다만 이게 곧바로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24년 1월에 시행된 중대범죄 신상 공개법에 따르면요. 피의자 그러니까 가해자 장 씨가 이 신상 공개에 서면으로 동의하지

0: 않을 경우에는 5일간의 유예 기간을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장 씨가 자신의 신상 공개를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5일의 유예 기간을 가지게 되고요. 결국 네. 공개 시점은 5월 14일 오전 9시로 정해졌고요. 이때 이 장 씨의 신상이 공식적으로 경찰에 의해서 공개가 됩니다.
1: 오늘 그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가 발표됐다면서요?
0: 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경찰이 했는데 사이코패스는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그래서 사이코패스 뭐 여부에 해당하는가는 뭐 유무죄 판단에는 당연히 고려가 되지는 않고요. 다만 어떤 범행의 동기라든지 이후 판결 선고할 때 실제 형량을 정하는 양형 과정에서 좀 다뤄지게 됩니다.
1: 네. 이게 사실 같은 또래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또 이게 좀 불안의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고교생들도 성명서 발표하고
0: 맞아요.
1: 있다면서요?
0: 예, 이게 그 일단은 광주 지역 학생들을 시작으로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피해자 추모를 넘어서서 성명의 형태로 이 사건에 대한 정말 사회적인 책임을 묻는 그런 성명인데요. 이게 이 움직임이 전국으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은 응급구조 사와 간호사를 꿈꾸던 누구보다 따뜻한 아이고. 마음을 가진 제 친구였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범행보다 더 화가 나는 건 세상의 무관심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예, 뭐 그동안 강력 범죄에 대한 목소리가 뭐 유족 중심이나 시민 단체 이런 중심이었는데 이번에는 또래의 청소년들이 직접 자신들의 언어로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청소년들이 처한 이런 일상의 안전이나 위험에 대한 이런 우려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그 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뭐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경찰에서는 이번 사건 이상 동기 범죄를 규정했다고 하는데 이상 동기 범죄는 뭡니까?
0: 네, 뭐 처음에 이상 동기 범죄로 규정을 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사건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동기라는 것은요, 이제 경찰이 23년부터 공식적으로 개념화한 어떤 범죄 유형인데요. 일단은 피해자 가해자가 일면식이 없어야 되고 뭐 원한이라든지 치정, 뭐 금품 이런 통상적인 범행 동기가 없거나 좀 비합리적이거나 그리고 범행이 사회 통념을 벗어나서 과도하게 좀 비정상적인 경우 이런 모든 요건을 충족할 때 이상 동기 범죄로 규정을 합니다.
1: 네.
0: 일반 강력 범죄와도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0: 사회적인 국가적 책임보다는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려고 하고 동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상 동기로 분류하는 것은 굉장히 좀 신중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끝으로 이게 뭐 순찰도 하고 뭐 경찰에서도 대응을 합니다만은 이게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네요.
0: 그렇죠. 일단 뭐 이상 동기 범죄라고 이제 우리가 분류하는 범죄는 해마다 지금 한 연 평균 50건 정도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줄고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찰이 모든 사건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결국 이 문제는 뭐 경찰, 형사사법 체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라든지 뭐 복지 이런 모든 시스템이 함께 작동하면서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떤 조기 개입하는 그런 구조가 갖춰져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 네. 2938님, 3215님 다 엄벌해야 한다고 이제 문자를 주셨습니다. 이 또 지켜주지 못한 어른으로서 미안하고 또 이 숨진 그 소녀한테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또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오늘 끝곡으로 마이클 잭슨의 You Are Not Alone 띄워드리면서 또 서혜진 변호사님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하겠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비 예보가 들어있는 5월의 11번째 날이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지만 오후가 돼도 내내 비가 소강 상태인 곳이 많은 편입니다. 내일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이렇게 비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간혹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는 곳이 현재 있는 상황이고요. 소강 상태가 많겠습니다. 돌풍, 천둥, 번개, 우박도 동반할 전망인데요. 중부지방은 현재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차츰 흐려지고 있고 제주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수도권, 강원, 충남의 곳에 따라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의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이어질 텐데요. 주로 대부분 비가 이어지다가 오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남과 제주는 내일 저녁까지 이어지겠고 예상 강수량 중부지방은 5에서 20mm, 충청권은 10에서 50, 남부지방은 10에서 60mm가 많은 상황입니다. 대체로 충청과 남부는 5에서 최대 60mm까지 비가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분포입니다. 전국 20도에서 20

0: 26도까지 오를 전망인데요. 서울은 오늘 21도의 낮 기온으로 아주 선선한 편에 들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그래도 기온이 약간 올라서 광주 25, 대구 26도 등으로 조금 더운 곳이 있겠습니다. 대기질은 내일까지 좋겠고요. 바람이 좀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0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중계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영입니다. 뉴스 중계탑 출발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란이 미국의 종전안에 대한 답변을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에 전달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절대 수용 불가라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핵 문제가 핵심 쟁점입니다. 오는 18일부터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기준이 발표됐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되는데 고액 자산가는 제외됩니다. 정부가 서울 등 규제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합니다. 부양가족이 이례적으로 많은 청약통장 만점 당첨자들은 실거주 여부 등을 전수조사합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가 사후 조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성과급 비율과 상한 폐지 등에 대해 노사가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이상이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불안한 휴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측은 중재국을 통해 협상안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종전안에 대한 답변을 이란이 파키스탄에 보냈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이란의 국영통신사 IRNA는 이란이 미국의 종전안에 대한 답변을 중재국 파키스탄에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답변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IRNA는 전쟁의 영구적인 종식에 협상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내용을 잘 아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란은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을 미국이 원하는 20년보다 짧게 합의되길 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농축 우라늄 희석과 제3국 이전 방안 등도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방금 이란의 답변을 읽었지만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셜미디어에 썼습니다. 이에 앞선 게시글에선 자신은 전임 대통령들과 다르다며 이란이 47년 동안 미국과 세계를 기만해왔지만 이제 더는 웃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우라늄 농축과 관련한 이견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마이크 왈츠 주 유엔 미국 대사는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에 최대한 기회를 주고 있다면서도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종전 협상에 찬물을 끼얹어온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핵물질 제거를 포함해 아직 할 일이 남은 만큼 이란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전에 잠정 합의라도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1: 우리 화물선 나무호와 관련해 이란 정부는 아직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공격을 사실상 인정한 듯했던 국영매체들도 뚜렷한 반응이 없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해협에선 또 다른 상선이 피격됐고 이란군은 잠수함까지 증강 배치하며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한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우리 정부가 나무호 조사 결과를 밝힌 이후에도 이란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선박을 겨냥한 건 이란의 주권 수호 신호라며 공격을 인정한 듯한 논평까지 실었던 국영 매체도 이렇다 할 후속 보도가 없습니다. 대신 이란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잠수함을 증강 배치하고 있다고 반관영 메흐르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의 선박은 해협 통항 자체를 막겠다는 경고도 내놨습니다. 군 최상층 움직임도 분주해졌습니다. 이란군 알리 압둘라히 통합사령관은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만나 새 군사작전 지침을 받았다고 반관영 파르스 통신이 전했습니다. 압둘라히 사령관은 적이 실수를 저지른다면 신속하고 강력하며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선 피격도 이어졌습니다. 현지 시각 10일 카타르 수호 도하에서 약 40km 떨어진 호르무즈 해협 안쪽 해상에선 또 한 척의 벌크선이 정체 모를 발사체에 피격됐습니다. 카타르 정부는 항행의 자유 원칙과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란이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수위를 높이는 건 미국과의 협상 막바지까지 호르무즈 카드를 지렛대로 쓰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당한 남우호가 선박 수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남우호 선사 HMM 관계자는 오늘 사진에 나타난 파손 부위를 보면 단기간에 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수리에 길게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어서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효빈 기자. 6.3 지방선거가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지도부 발걸음도 어느 때보다 분주한 것 같은데요. 민주당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0: 네, 국민의힘보다 앞서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총괄상임 선대위원장으로서 오늘은 강원, 내일은 충청과 호남을 방문하며 본격적인 선거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1호 공천자인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청와대 출신인 점을 강조하며 강원 공약으로 접경 지역 규제 혁파와 DMZ 평화관광지구 조성 등도 내세웠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강원도를 방문했을 때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에게 쓴소리를 들었던 것을 겨냥하며 민주당은 원팀이라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정상화라는 선대위 명칭처럼 이번 선거를 통해 내란 세력을 청산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울산을 방문하는군요.
0: 네, 한때 공천 갈등과 방미 논란으로 거취 압박을 받았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이젠 여의도를 벗어나 전국으로 선거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주말 내내 부산과 대구, 충청권을 다녔는데 오늘 울산을 시작으로 앞으로 충남과 경북 등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오늘 장 대표는 울산시당에서 열리는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공천장 수여식에 참석해 지지층 결집과 당내 단합을 도모합니다. 국민의힘은 공천이 마무리되는 이번 주 내로 중앙선대위를 발족할 계획입니다.
1: 네, 호르무즈 해협의 남우호 폭발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선 정부합동조사단이 외부 피격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0: 국민의힘은 어제 저녁 남우호의 외부 공격이 확인되자마자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해상 안보 위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대표는 이미 이란 측에서 한국 선박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는데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미상의 비행체라고 부른다며 일갈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중대한 안보 사안의 대응이 너무 늑장 축소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 의지도 없다며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즉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현안 질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1: 네, 여당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의원들의 입장에 맞불을 놨는데요.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책임 회피, 안보 참사를 운운한다며 또다시 정쟁의 군불부터 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근거 없는 억측으로 갈등을 조성할 때가 아니라 정부의 최종적인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의 조사가 모두 끝나고 난 뒤 상임위를 개최하는 것이 국익에 더 부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지난 비상기원뿐 아니라 이번 개헌투표에도 불참했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하되 고액 자산가는 제외했습니다. 한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4: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다음 주 월요일인 18일부터 시작됩니다. 지급 대상자는 국민 70%인 약 3,600만 명입니다. 지급 금액은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고 인구 감소 지역은 2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입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하는데 기준은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입니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 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인 가구 13만 원, 4인 가구 32만 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1명을 추가한 기준 금액이 적용됩니다. 지역 가입자는 1인 가구 8만 원, 4인 가구 22만 원 이하가 지급 대상입니다. 건강보험료 정보로 파악할 수 없는 고액 자산가는 별도 기준을 통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해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을 신용 체크카드로 받기 원하면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거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기 원하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유일제가 적용됩니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안에 있는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가맹점에서 쓸 수 있고 주유소에선 매출액 관계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1: 최근 주택 청약에서는 당첨자 상당수가 이른바 만점통장 보유자였습니다. 정부가 부양가족 수가 이례적으로 많

0: 은 조사를 벌입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수도권에 사는 한 남매는 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모 소유 창고 건물에 위장 전입해 아파트 청약에 각각 당첨됐습니다. 세종에 사는 부부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시부모를 자기 집으로 위장 전입시켜 노부모 특별주택 공급에 당첨됐습니다. 자녀까지 합쳐 부양가족은 5명으로 늘었습니다. 위장 혼인 신고를 통해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당첨된 뒤 곧바로 이혼한 남녀. 따로 사는 성인 자녀를 부양가족에 포함해 청약에 성공한 사례 등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등 주택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을 관계부처 합동 조사를 통해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 지역의 모든 주택단지와 다른 지역의 일부 인기 분양단지로 모두 2만 5천 세대입니다. 위장 전입이나 위장 결혼 이혼, 통장 매매, 문서 위조 여부 등이 집중 조사됩니다. 특히 부양가족 수가 이례적으로 많은 만점 당첨자를 중심으로 가족 실거주 여부 등이 전수 조사될 예정입니다. 자녀의 직장 소재지나 노부모의 병원 약국 이용 내역, 부양가족이 체결한 전월세 내역 등 방대한 정보가 조사에 활용됩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성인 자녀의 단기 편법 전입을 막기 위해 거주 요건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주택공급 규칙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0: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사가 오늘부터 다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사후 조정 절차에 돌입한 건데 막판 타협을 이룰지 주목됩니다. 방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삼성전자 노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세종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 조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사후 조정은 교섭이 중지돼 파업이 임박한 사업장에 다시 한번 노동위원회가 개입하는 절차입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오늘부터 이틀간 사후 조정을 통해 집중 교섭을 하게 됩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쌍방 합의로 단독 조정위원을 선정했습니다. 노사는 각각 준비한 협상안을 먼저 밝히고 이후 조정위원이 양측의 의견을 절충한 조정안을 권고하게 됩니다. 현재 노사는 영업이익이 얼만큼을 성과급 몫으로 할당할지 이런 할당을 장기간 매년 시행할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사측은 특별포상 등 반도체 부문에서 영업이익의 13%를 성과급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노조 측에 제안했습니다. 노조는 반도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배분할 것과 상한 폐지, 정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월 노동위 조정을 거쳤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노동위는 3월 조정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사측은 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맞서고 있습니다. 사측이 신청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의 두 번째 심문기일은 오는 13일 수원지법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0: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암참이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파업 가능성이 한국의 신뢰성과 회복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암참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삼성전자에서 상당한 수준의 생산 차질이나 운영 불확실성이 발생할 경우 반도체 시장의 공급 병목 현상과 가격 변동성 확대 등에 대한 우려가 한층 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 승객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현지 주민들의 반대로 입항은 끝내 무산됐는데 WHO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현장을 찾아 코로나 때와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파리 강푸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3: 대서양 항해 도중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 MV 혼디오스호가 현지 시각 10일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에서 승객 하선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한타바이러스 사망자가 나온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전 세계 20여 개국 140여 명의 승객들을 받아들인 스페인은 증상이 없는 승객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현지 주민들의 반대로 혼디우스호의 입항은 끝내 무산됐습니다. 승객들은 국적별로 작은 배에 옮겨 탄 뒤 항구에서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전세기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가 최장 45일간 자가격리

0: 격리와 모니터링 등을 거치게 됩니다. 이들이 탔던 혼디우스호는 혹시 모를 전파를 우려해 사망자 시신과 승객들의 짐을 싣고 선적인 네덜란드로 돌아갑니다. 앞서 이 배에서는 고가의 크루즈 항해가 벌어지던 지난달 중순부터 탑승객 3명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한타바이러스의 사람 간 감염이 의심되는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스페인 현지 주민들의 우려에 확산 위험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러스의 특성이 코로나19와는 다르고 스페인 정부가 하선을 철저히 준비해 감염이 확산할 위험은 낮다고 했습니다. 다만 프랑스는 자국민 중 한 명이 귀국 항공편 안에서 의심 증상을 보였다고 밝혀 전 세계 방역당국은 여전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1: 간추린 뉴스 박사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2: 이번 달 1일에서 10일까지의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관세청이 오늘 낸 자료를 보면 이달 10일 동안 수출은 18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7% 늘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8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9% 급증하며 5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연구기관인 KDI가 최근 국제유가 상승이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최대 1.6%포인트 상승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KDI는 최근 국제유가 급등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원유 운송 차단이 주 요인으로 운송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과거 오일 쇼크 시기와 유사한 수준까지 급등했다고 봤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정부의 달러 강제 매각 가짜뉴스와 관련해 군인 1명 등 작성자 8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초 구윤철 재경부 장관은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인터넷상의 주장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유포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관세청이 수입 유통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이익을 취한 의혹을 받는 업체 10곳에 대해 관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관세청은 오늘 수산식품과 의료용품 등 수입업체 10곳에 대해 관세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밥상 먹거리 품목인 수산식품과 정부 수급 관리 품목으로 매점 매석이 금지된 의료용품, 수입가격과 유통가격 편차가 큰 생활용품 등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것이 사실상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토지거래허가제도의 틀을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보도 해명자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더라도 입주 후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며 토허구역 지정 전의 경우처럼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에 최대 20mm, 영남, 제주도 최대 40, 충청권 최대 50, 호남 지방 최대 60mm 정도입니다. 비가 올 때 천둥, 번개와 우박을 동반하는 곳도 있겠고 바람도 거세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중계탑 마칩니다. 이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이규봉입니다. 지난주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구입하신 분들 아마 꽃값이 많이 올라서 잠시 좀 망설이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한데요. 실제로 최근 일주일간 국화와 이 카네이션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각각 46%와 18%씩 올랐다고 합니다. 많이 올랐죠. 우선은 중동전쟁 여파로 면세 등유값이 1년 전보다 27%가량 껑충 올라서 마음껏 불을 떼지 못해 추라기를 맞추지 못하면서 물량이 줄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비료는 물론 플라스틱 화분이나 포장재값도 올라서 꽃값에 영향을 미쳤다는데요. 하여간 이렇게 꽃값이 오르자 또 사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화훼농가의 이것은 이래

0: 계절에 더욱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디 화훼농가 뿐이겠습니까? 뭐 치솟는 영농비와 자재비 또 유가 때문에 저절로 이것에 잠기는 분들 많으시죠. 자,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문제인데요. 마음에 걸려 풀리지 않고 항상 남아있는 근심과 걱정을 뜻하는 두 글자 단어입니다. 마음에 걸려 풀리지 않고 항상 남아있는 근심과 걱정. 자, 초성 힌트 드리면 시옷 리을입니다. 시옷 리을. 오늘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모쪼록 잠시만이라도 마음속 이것을 좀 덜 수 있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좀 힌트가 되셨을까요? 자, 오늘은 정답과 함께 중동전쟁 장기화로 여러분은 어떤 점이 가장 힘드신지 또 요즘 여러분의 가장 큰 이것은 무엇인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 이것 쌓아만 두지 마시고 이렇게 함께 나누면 좀 덜 수 있지 않을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휴대전화 유료 문자 샵 9730번으로 문자 주셔도 좋고요. 무료인 KBS 콩 게시판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사연 함께 나누고 몇 분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이 시각 교통정보부터 살펴봅니다. 김민혜 씨 전해 주십시오.
1: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 흐름은 수월하지만 곳곳으로 작업 구간이 많이 늘었습니다. 우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계양 진출로 1차로에서는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양재에서 반포까지 5km 정체에 꾸준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은 내촌 부근 2차로에서 도로 관련 작업으로 내촌 나들목 일대로 3km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마성터널 부근 3, 4, 5차로와 갓길에 걸쳐서 화물차 관련 화재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은 7원 분기점에서 함안 2터널까지 3km 주춤하고요.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향은 장성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도로 작업을 하면서 일대로 짧은 정체 감안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을 사들일 때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갭투자 허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억지 비난에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 4% 넘게 급등하며 장중 7,800선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증시 시가총액은 7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3거래일 만에 발동됐습니다. 돌봄 노동자들이 오늘 오후 열리는 돌봄 분야 노정협의체 간담회를 앞두고 기본급 인상과 명절 상여금, 식대, 교통비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요구안 초안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카카오티 택시 기사용 앱을 불법 변조해 승객 호출을 가로채는 악성 프로그램 개발자와 판매자, 택시기사 등 3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 IP와 명단 파일 등을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이었습니다.
3: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4: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0: 네, 오늘의 퀴즈 내드렸습니다. 앞서 이 화훼 농가들의 성수기인 5월에도 농가들이 대목을 맞지 못하고 이것에 젖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요즘 중동전쟁 여파로 등유값 등이 폭등하고 꽃 소비가 줄어든 것도 큰 이유가 되겠지만요. 수입산 꽃이 점점 늘면서 폐업하는 화훼 농가가 요즘 그렇게 많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 게다가 요즘 화훼 농가마다 국회 비준을 앞둔 한 에콰도르 전략적 경제협력 협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이 에콰도르가 장미 수출 3위국입니다. 이 에콰도르산 꽃이 무관세로 들어오게 되면 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하여간 점점 이것이 오늘 정답인 이것이 커져만 가는 화훼 농가를 지원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에 걸려 풀리지 않고 항상 남아있는 근심과 걱정을 뜻하는 두 글자 단어, 시옷 리을의 초성을 갖고 있는 이 두 글자 단어 무엇일까요? 오늘 문제였는데요. 보내주신 문자들 좀 몇 개 보죠. 먼저 조혜영 님이 꽃집에서는 화분 하나에 15,000원인데 인터넷은 생화 화분 두 개에 8,800원 하길래 그거 사드렸습니다. 카네이션 향기가 표현 그대로 하면 끝내줍니다 하셨어요. 예. 인터넷이 훨씬 더 저렴하군요. 확실히. 8994번 쓰시는 분은 저는 딸만 셋인데 모두 결혼을 안 한다고 해서 이것에 잠깁니다. 저도 예쁜 손주 보고 싶은데 말이죠 하셨어요. 아, 요즘에 이 비혼 추세 어떡하죠? 그래도 뭐 최근 들어서는 뭐 결혼도 좀 많이 늘고 인구도 뭐 출생아 수도 늘었다 이런 반가운 소식도 들리던데 여전히 뭐 결혼을 안 하겠다는 이렇게 따님들이 있는 가정도 있군요. 5380님. 저는 경유값이 이것이자 고통입니다. 직업이 차를 운전하는 건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네요 하셨어요. 운수업 종사하시는 분들 그럴 수 있죠.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예. 2281님. 여행사 운영 중입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류 할증료 인상으로 항공요금이 너무 올라서 여행 손님이 없습니다. 아하. 그나마 예약한 손님들도 취소하시네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유류 할증료가 뭐 북미노선 먼 곳 같은 경우는 이 유류 할증료만 100만 원 이상 뭐 예전에 비해서 더 낸다고 하는 뉴스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더 올랐을 수도 있고요. 하여간 여행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시겠네요. 하여간 어렵지 않은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정말 증시는 활황인데 그러나 이제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큰 것 같아요. 빨리 좀 이게 어쨌든 전쟁이 끝나고 상황이 좀 반전되길 기대해 봅니다. 자, 이제 지역 소식 전해 듣겠습니다. 오늘 먼저 부산으로 갑니다. 이혜지 리포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부산입니다.
0: 네, 먼저 날씨부터 전해 주십시오.
5: 네, 오늘 부산은 햇살 가득한 포근한 날씨로 바깥 활동하기에 더없이 좋은 날인데요. 다만 대기가 건조한 만큼 산불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요. 내일 오전부터는 비와 강한 바람이 예보되어 있으니까요.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산의 기온은 22도입니다.
0: 네, 또 비 예보가 있군요. 자, 부산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5: 네, 요즘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즐기길 좋은 장소 찾는 분들이 많으시죠?
0: 네.
5: 부산에서는 여유롭게 산책하면서 즐길 수 있는 도모원이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0: 네.
5: 가정의 달을 맞아 도모원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중심으로 꾸며지면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2026년 도모원 가정의 달 문화행사 현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0: 네, 부산의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는 도모헌. 어떤 곳입니까?
5: 네, 원래 도모원은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1984년 처음 지어졌는데요. 과거 군사정권 시절 대통령의 지방숙소로 사용되면서 부산판 청와대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0: 네.
5: 이후에는 부산시장 공간으로 사용되는 등 약 40년 동안 일반 시민들의 출입이 제한됐던 곳인데요. 그러다 2024년 부상시가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하면서 문화와 전시, 공연, 교육이 어 벌어진 복합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했는데요.
0: 네.
5: 이 개관한 지 1년 7개월 만에 누적 방문객 50만 명을 넘길 정도로 많은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0: 어쨌든 지금은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됐다는 거죠. 그럼 그런 도모원에서 이번 가정의 달을 맞아서는 어떤 행사들이 준비됐나요?
5: 네, 이번 행사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창작아동극 피터팬을 비롯해서 마술 공연과 퓨전 국악 공연, 가정의 달 콘서트 등이 열렸고요. 또 대형 캠퍼스 월 퍼포먼스와 각종 체험 부스, 포토존, 소소풍 정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됐습니다.
0: 네.
5: 특히 도모원 공간 곳곳이 피터팬 동화 속 장면으로 꾸며져 있었는데요. 방문객들이 공간을 이동하면서 포토존에서 배우들과 사진도 찍기도 하고 이후 정원 무대에서 공연까지 관람할 수 있도록 구성 완성된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0: 네, 뭐 직접 현장에 다녀오셨을 텐데 분위기 어떻던가요?
5: 네, 제가 방문했을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요. 일부 야외 프로그램을 실내 공간으로 옮겨 진행됐습니다. 네. 그런데도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은 계속 이어졌고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공연 음악 소리가 건물 곳곳에 퍼지면서 실내 분위기도 무척 활기찼습니다. 네. 특히 부모와 아이가 함께 체험에 참여하는 모습이 많았는데요. 단순히 보는 행사가 아니라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0: 네, 뭐 듣자니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된 것 같긴 한데 그중에서도 그럼 가장 반응이 좋았던 건 어떤 거였습니까?
5: 네, 특히 소소풍 정원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는데요. 가족이 함께 작은 정원을 꾸며보는 미니 정원 만들기 체험이었습니다.
0: 네.
5: 작은 정원 안에 돌길이나 오브제를 자유롭게 배치하면서 가족의 시간을 그 안에 담아내는 방식이었고요. 또 정원을 배경으로 가족 사진을 찍고 바로 출력해서 액자로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0: 네.
5: 무엇보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와 부모님이 함께 추억을 이야기하며 체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적이었는데요.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6: 부모님과 아이가 우리 가족이 생긴 그날부터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들을 서로 얘기 나눠보고요. 그걸로 연표를 만들어서 정원을 꾸미고요. 그 정원 사이에 저희가 색돌로 길을 만들었어요.
7: 자, 친구들도 원하는 색깔 하나부터 먼저 가져올 거예요. 많이 가져오지 마시고 한 숟가락 푹 떠가고 봅니다.
8: 뭔가 크리스마스처럼 가운데 이렇게 뾰족한 걸 세웠고 그 약돌은 약간 꽃처럼 생긴 얘가 예뻐가지고 초록색으로 감쌌어요.
9: 그럼 파랑색이랑 보라색의 의미는 뭐예요?
8: 밤하늘이.
7: 우리 집에 있었던 이야기도 보고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8: 네.
7: 네. 사랑해요. 다음번에 보자.
0: 아주 가족 정원 만들기 현장 소식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지난 그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의미 있는 체험도 진행됐다고 하던데요.
5: 네, 맞습니다. 대형 카네이션 만들기 체험이었는데요. 이 프로그램도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0: 네.
5: 아이들이 꽃잎을 하나하나 펼치고 꾸미면서 부모님께 전할 마음을 직접 표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완성된 카네이션을 들고 부모님께 편지를 읽어주거나 또 서로 안아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0: 네.
5: 또 가정의 달 분위기를 가장 잘 느끼게 해주는 훈훈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10: 가정의 달 맞이해서 어린이들 카네이션 이제 만들어주는 행사 하고 스스로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머니 어머니께 편지도 많이 적는 친구들도 있고
11: 그거를 철사 이렇게 사이에서 슉 넣어볼까요? 철사를 안으로 해서
10: 맞아요.
12: 제가 대왕 카네이션을 들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말할 거예요.
13: 그냥 빨간색으로 하기에는 뭔가 어두워 보여서 핑크색으로 약간 벚꽃 느낌을 준 것 같아요.
14: 엄마 아빠 사랑해요. 카네이션처럼 활짝 피워주세요.
15: 우리 딸 지유도 잘 자라줬으면 좋겠어. 사랑해 고마워.
0: 예, 뭐 직접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도 만나보셨을 텐데 반응들이 어떻던가요?
5: 네, 아무래도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는데요. 아이와 함께 시간 보내기 좋았다. 도심 속 여유를 즐길 수 있었다. 또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0: 네.
5: 또 과거 시장 관사였던 공간이 이젠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찾는 공간으로 바뀌었다는 점에 의미를 두는 시민들도 있었는데요. 참가자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시죠.
16: 너무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저도 재밌었습니다. 다시 오고 싶어요.
17: 같이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좀 더 의미 있는 것 같고 네, 더 대화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보기가 되게 좋아요.
18: 제가 다른 지역 사는데 아이랑 저희 부모님이랑 잠깐 방문했어요. 너무 친절하시고 잘 알려주셔가지고 생각지도 못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다육이 화분 만들고 가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9: 네. 꽃잎 같은 거나
18: 네.
19: 뭐 자유롭게 하는 그 식물이나 뭐 그런 걸 그리고 있습니다. 여행인 거예요. 직접 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좀 좋고 재밌어요.
0: 예,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행사 이후에도 도모원에서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 준비하고 있다고요?
5: 네,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야외 재즈 공연도 확대 운영됩니다.
0: 네.
5: 부산 재즈에 물드다 시즌2가 오는 10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도모원 소소풍 정원에서 열립니다. 국내외 재즈 뮤지션과 부산 지역 음악가들이 함께 무대를 꾸미고요. 시민들은 피크닉처럼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0: 네.
5: 지금까지 부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도모헌 좋은 장소 같네요. 부산 소식 잘 들었습니다. 이예지 리포터였고요. 이어서 전주로 가봅니다. 고경민 리포터 안녕하세요.
20: 네, 안녕하세요. 전주입니다.
0: 전주는 날씨 어떤가요?
20: 네, 전주는 파란 하늘 보이고 있다가 조금씩 흐려지고 있습니다. 공기질 상태는 깨끗

0: 한데요.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 보이고 있어서 일상적인 실외 활동하기에 무리 없겠습니다. 다만 구름 사이로 일사가 강합니다. 모자나 양산 등으로 자외선 차단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전주의 기온 24도입니다.
1: 네, 전주는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0: 네, 요즘 전주에서는 도심 곳곳이 꽃과 나무로 물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민들이 직접 정원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박람회가 열리고 있다고 해서 다녀와 봤는데요. 바로 전주 월드컵 경기장과 덕진공원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2016 대한민국 전주 정원 산업 박람회 현장입니다.
1: 네, 정원 산업 박람회라 뭐 이름만 들어도 뭔지 좀 초록초록할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이 푸르른 날씨에 딱입니다. 올해 박람회는요, 기존보다 규모가 훨씬 커져서 도시 전체가 하나의 정원처럼 꾸며졌는데요.
1: 네.
0: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다양한 정원 산업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이, 덕진공원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걸으며 즐길 수 있는 정원 산책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현장 분위기 먼저 느껴보시죠.
2: 지금 저기 가면은 색깔이 한 6-7가지 종류는 있어요.
3: 이건 얼마씩?
2: 저희 작은 거는 지금 2개 15,000원 판매하고 있고,
3: 2개 15,000원.
2: 지금 저기 가면은 큰 화분 같은 경우에는 네네 만 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광을 좋아해가지고 광이 없으면은 약간 웃자람이 있어요. 근데 광이 좀 강하면은 좀 땅땅하게 꽃이 이쁘게 자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좋은 꽃, 요 드림랜드 백일홍 지금 딱 제철인.
4: 이분은 모든 초점을 비가 왔을 때 비를 사람들이 즐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나무의 색깔들도 보시면 저기 빨간색 단풍이랑 보이시잖아요. 색깔이 초록만 있는 게 아니라 붉은빛도 돌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야 색깔이 비 오면 더 진해지는 거 아시죠? 다. 그래서 그 풍경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조성을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보라색으로 해가지고 이 컬러 테라피를 한번 오늘 만들어보는 시간 열심히 가져봐요. 알겠죠? 잘할 수 있죠? 야자!
1: 뭐 산업박람회라고 해서 어떤 느낌일까 싶었는데 아주 활기차고 즐거워 보이는 현장이네요.
0: 맞습니다. 사실 산업박람회라고 해서 단순히 상업적인 전시 중심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접 와보니까 완전히 달랐습니다.
1: 네.
0: 그저 사고팔고의 거래장에 치중한 것보다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서 정원과 친해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거죠. 미니 꽃다발 만들기, 식재 디자인 체험, 뭐 또 정원 향기를 담아가는 방향제 만들기 등등 약 14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1: 네.
0: 정원이 생소한 사람도 또 관심이 많은 사람도 다 같이 즐길 수 있어서 더욱 많은 발걸음이 오갔는데요. 현장을 찾은 시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5: 예쁘게 아기자기하게 다 치유의 공원이나 이런 걸 다 해놓으시고 아기자기하게 다 해놨는데 그걸 몰랐거든요. 근데 오늘 좀 섬세하게 했더니 아, 여기 잘했다. 여기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정원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좀 보는데, 정원이라는 건 휴식의 공간, 그다음에 그 마음을 내려놓고 쉬는 공간, 앉아서 어디서든지 좀 앉아놓고 돗자리 까놓고 쉴 수 있는 공간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멀리 가서 좀 휴식을 취하고 좀 바람을 쐬러 가고 나무를 보러 가고 좋은 공기를 마시러 가는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다.
6: 저는 뭐 평소 꽃이나 정원 꾸미는 거 좋아해가지고 가족이랑 같이 나와봤는데요. 생각보다 규모도 꽤 크고 볼거리도 많아가지고 기대 이상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작가 정원이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요. 그 이 배치에 따라서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는 게 좀 신기했고, 또 이게 집에서도 한번 따라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7: 너무 깨끗하고 처음 보는 물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사람들이 선인장이면 선인장, 또 꽃이면 꽃, 어쨌거나 저런 그 아름다운 꽃들을 많이 가지고 나와서 전시를 하니까 아주 참 보기 좋아요. 그리고
1: 예,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 요즘 같은 시대에 충분히 힐링이 될 것 같네요.
0: 맞습니다. 방문객들의 손에는 각 부스에서 구매한 야생화와 화분들이 가득 들려 있었고요.
1: 네.
0: 일부 방문객들은 그 소위 마트카트라고 하죠. 이 카트를 끌면서 정원용품 쇼핑에 한창인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셨어요.
1: 네.
0: 이 정원 박람회는요, 정원 산업과 시민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다는 점이 특징이거든요. 이렇게 시민들의 마음에도 여유를 찾아주고 있지만 역시나 참여 업체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1: 네.
0: 요즘 이쪽 업계에서도 각종 자재값이 천

0: 천정부지로 뛰면서 근심이 좀 많으실 텐데 조금이나마 짐이 덜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현장에서는 국내 14개 또 140여 개 업체들이 참여해서 최신 조경자재나 정원용품들, 화훼나 종자산업까지 다양한 분야를 선보이고 있었고요. 생산농가와 바이어를 연결하는 비즈니스 라운지도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산업 플랫폼 역시 이 역할까지 톡톡히 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1: 네.
0: 요즘은 반려식물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이 식물을 가까이 두고 생활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만큼 정원산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는 걸 현장에서 피부로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참여업체 관계자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2: 요즘은 반려식물이라고 하듯이 그 식물을 직접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걸 좀 체감하는 것 같아요. 또 처음 그 접하시는 분들, 뭐 구경 오신 뭐 시민분들한테는 휴식도 되고 뭐 힐링도 되고 또 흥미가 생겼으면 하고요. 저희 같은 지역 상인이나 뭐 정원 업계에서는 좀 새로운 그 판로라고 할까요? 홍보 기회가 잘 되는 그런 장이니까요. 그리고 그 아무래도 전주가 정원 도시? 약간 그 도시 정원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서로 뭐 윈윈하고 상부상조하면서 그런 정원 문화를 좀 잡아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3: 네, 뭐 예전에는 정원 하면 조금 어렵고 전문적인 분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정말 일상 속 문화로 자리 잡아가는 느낌이네요.
0: 맞습니다. 이번 박람회는요 올해로 6회째를 맞았는데요. 올해부터는 명칭에도 대한민국을 공식 사용하면서 전국 단위 정원산업 박람회로 규모를 키웠다고 합니다.
1: 네.
0: 특히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다 보니 한바탕 전주 정원마당 시민이 만드는 하나의 정원이라는 이번 박람회의 주제가 더 잘 느껴졌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12일 바로 내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전주 정원산업 박람회에서 초록빛 쉼표 같은 시간에 보내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네, 전주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고경민 리포터였습니다.
4: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3: 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원 지역 소식들 집중적으로 살펴보죠. 강원일보 이현정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3: 네, 정선 사북 사건이 46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국회에서 국가가 사과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됐는데요. 자, 일단 이 사북 사건 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 네. 이 사북 사건은 1980년 4월 이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서 광부들이 열악한 작업 환경과 부당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항의하던 과정에서 비롯된 사건입니다. 예정된 집회가 불허된 가운데 이 사북 경찰과 광부 사이의 충돌을 계기로 사태가 급격히 악화됐는데요. 이후에 격양된 이 광부들이 사북지서 등 주요 건물을 습격하고 기물을 파괴하는 과정에서 이 대처하던 경찰관 한 명이 사망하고 70여 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3: 네.
5: 노사정 대표의 합의로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계엄사령부가 이 사북사건 합동수사단을 구성해서 약 200여 명의 광부 또 주민 등을 체포 연행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 체포와 구금, 고문 등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습니다.
3: 예, 정말 들어보면 대단히 상황이 심각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이 사태가 잘 알려지지 않은 걸 보면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정말 오랜 세월 그 침묵하거나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5: 네. 이 당시 신군부의 강경 진압 또 부당한 인권 침해 이후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입 밖에 피해를 꺼내기 어려워했습니다. 더욱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약 한 달 전에 발생한 사북사건 관련자들은 오랫동안 폭도라는 불명예를 안고 살아야 했는데요.
3: 네.
5: 무혐의로 풀려난 사람들도 국가가 자행한 고문 등 폭력 행위에 대해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또 아무리 가까운 사람에게라도 고문을 당했다는 소리를 하면 다시 잡아드리겠다는 협박도 있었는데요. 고문 또 허위 진술, 고문을 반복적으로 겪은 광부들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3: 참 얼마나 억울했을까 싶은데 정부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기까지 이 사북과 고한 지역 주민들이 참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들었어요.
5: 네, 이 사북 고한 지역 주민들이 이 사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 진실 화해 위원회 또한 2008년 제1기 조사와 2024년 제2기 조사에서 이 사북 사건을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공식 사과와 또 피해자 명예 회복, 기념 사업 추진 등을 권고했는데요.
3: 네.
5: 네,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는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이 지역구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지난해 11월 여야 국회의원 73명의 초당적 참여로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 결의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3: 그렇군요. 그럼 이번 결의안에 담겨있는 내용도 좀 살펴볼까요?
5: 네. 이 결의안은 1980년 정선군 사북읍에서 발생한 사북 사건과 관련해서 광부 또 주민 노조위원장 가족 경찰 등 모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공식 사과와 위로를 촉구하고 진실화해위원회가 권고한 피해자 명예회복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피해자 명예회복과 관련한 기념사업 추진 등 진화의 권고 이행을 촉구한 건데요. 특히 피해자 상당수가 고령이거나 또 이미 별세한 현실을 고려할 때 국가의 책임 있는 조치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명시했습니다.
3: 네.
5: 이번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이를 계기로 정부의 공식 사과는 물론이고 또 피해자나 유족의 명예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3: 어쨌든 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공식 사과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지역사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5: 네, 우선 이 당시 광부로서 고문을 당했던 한 피해자는 국가는 고문과 폭력을 문화 교육이라고 말했다면서 46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살아온 무고한 사연을 굳이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가난한 약자에게 배려를 가진 대통령이 그동안 두 차례에 걸친 공식 사과 권고 결정을 이행해 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이 사북 사건에 대해 오랫동안 목소리를 내온 사북 민주항쟁 동지회에서는 국회 결의안 통과를 계기로 이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 또 피해자 명예회복이 하루빨리 이행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3: 네.
5: 또 이 정선지역사회연구소에서도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공감과 합의 과정이 국가사과 이행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 통과까지 이어진 걸 뜻깊은 일로 생각한다면서 이 결의안 통과는 사북 문제 해결에서 큰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이 사북 사건이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였음을 국민의 대표들이 공식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3: 네, 이건 이 문제 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죠.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원도 양구군에서 발생한 그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임금 착취 사건이 수사와 집단 대응으로 확산되면서 또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죠.
5: 네. 이번 사건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양구 지역 농가에 배정된 필리핀 계절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브로커가 개입해서 임금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로챈 구조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3: 네.
5: 이 브로커 3명과 공무원 2명 등 5명이 관련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피해는 이후 추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절 근로자 184명이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한 3억 2천만 원의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했고요. 또 일부 근로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 신청까지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금 지급 책임을 둘러싼 갈등도 격화되고 있는데요.
3: 네.
5: 노동당국은 농가에 임금 지급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농민들은 행정 절차에 따라서 근로자를 도입했을 뿐이라면서 책임을 부인하고 있어서 혼선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3: 지금 지자체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5: 네. 이보다 앞서 91명의 피해자들이 지난해 9월 1차 집단 진정을 제기했었는데요. 이후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고용주가 계절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이 춘천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도 단기 체류 자격으로 재입국한 근로자도 계절 근로 비자로 변경할 수 있도록 구제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3: 네.
5: 하지만 피해자들은 최근 양구군에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 신청 권장 의무를 이행해달라는 민원도 냈습니다. 국가배상법은 손해배상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이 피해자를 위해 국가배상 신청을 권장해야 한다고 규정한 건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 또 노동당국의 조사 결과 공무원 한 명과 기간제 공무원 한 명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서 국가 배상 신청이 가능한 사안임에도 이 피해자들이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3: 네.
5: 이에 따라서 이 강원경찰청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으로부터 각각 직업안정법 위반 사건 또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넘겨받은 춘천지검이 최근 양 기관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3: 사태가 이렇게 확산되자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죠?
5: 네. 이 법무부가 계절근로 제도 전반에 대해 전국 단위 점검에 착수하고 브로커 개입과 임금 착취 구조를 집중 조사하는 한편 이 위법 행위에 대해선 수사 전환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3: 네.
5: 또 지역사회에서도 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는 지적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3: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대형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산불 감시가 중요하다는 거 모두들 뭐 알고 계실 텐데 근데 지금 강원 지역 산불 감시 진화 인력 중 75%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자들이어서 산불 대응에도 뭐 영향이 좀 있다면서요.
5: 네. 강원 지역 산불 감시 진화 인력 통계에 따르면 올해 강원도 산불 진화 감시 인력은 총 2,400여 명입니다. 연령별로는 20대 2명, 30대 7명, 40대 40여 명, 50대가 190여 명이고요. 60대가 950명, 70대가 800명, 80대 이상이 80여 명 등으로 심각한 연령 불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3: 네.
5: 60대 이상만 보면 1,800여 명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겁니다. 이 같은 인력 구성은 산불 대응 체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한 명의 산불 감시원이 광범위한 산림을 맡아야 하는 상황 속에 인력 고령화로 인해 발화 지점 조기 확인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 급경사 산지에서 장비를 메고 이동해야 하는 고강도 진화 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3: 예, 뭐 그뿐만 아니라 운영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5: 네. 춘천시 등 도내의 일부 지자체는 감시 및 진화 대원들을 연중 또는 장기 운영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상당수 시군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3개월에서 5개월의 단기 채용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력이 매년 교체되면서 경험이 축적되지 못하고 단기 교육과 훈련에 머무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3: 네.
5: 또 단기 인력이 근무 안정성이 낮고 또 처우도 제한적이니까 청년층 유입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불 감시 진화 인력의 고령화 또 단기 고용 구조가 겹치면서 현장 대응력은 약화되고 있는데요. 산불은 점차 대형화되는데 이를 막을 인력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재난 규모와 대응 역량 사이에 간극이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3: 네.
5: 현재 산불 대응 예산도 헬기나 장비 복구 분야에 집중.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하기 전에 보내주신 문자들 몇 개 더 살펴보겠습니다. 끝번호 3585님, 전선 관련 업을 하고 있는데요. 원자재 값이 많이 올라서 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도 빚으로 남아 힘든 상황이네요 하셨어요. 아, 제가 뭐 이쪽 업종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뭐 어쨌든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이 자영업자분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크시네요. 9228번님은 시아버님이 큰 수술을 받으시고 몸이 많이 쇠약해지셨어요. 퇴원은 하셨는데 연세가 많으신 어머님이 옆에서 많이 힘들어하시네요. 두 분 모두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너무 걱정입니다. 쾌차하셔서 이것 한 이것 놓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죠. 예, 힘내시라고 커피 쿠폰 하나 선물로 드립니다. 자, 1부 마무리하면서 뭐 곳곳에 비도 오고 비 소식도 있던데 이은하의 봄비 들려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죠.

0: KBS 58분 날씨.
1: 내일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비 소식이 들어있지만 곳에 따라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중부지방은 서울 등 곳곳에 서서히 서쪽에서 다가오는 비구름의 영향을 받아서 비 내리는 곳이 좀 늘었고요. 오늘 비는 점차 수도권 강원 충남 쪽으로 곳에 따라 내리겠고 오후부터 그 밖에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권의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와 경북권의 곳에 따라 비가 오고 새벽부터 전라권과 제주, 내일 오전부터 경남권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 경남과 제주는 내일 저녁까지 이어질 텐데요. 예상 강수량 수도권과 강원이 5에서 20mm, 그 밖에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는 5에서 최대 60mm로 전라권의 비가 가장 많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현재 남아있는 강원 동해안, 경북 일부에 건조주의보가 해제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도 그렇게 높지 않은 곳이 중부지방 위주로 예보가 돼 있는데요. 서울이 21도까지 오르는데 그치겠고 세종, 대전, 강릉이 24, 광주는 25, 대구 26도 등으로 일부 남부지방은 오늘도 활동 많이 하시면 약간 더울 수 있겠습니다. 대기질은 내일까지 괜찮겠고요. 오늘 중부와 전북, 경북에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주말부터는 초여름 더위 예상됩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

0: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동학농민혁명 132주년을 맞아 부당한 권력에 항거한 동학혁명의 정신은 독립운동과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을 거쳐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꽃피운 원천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씨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2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공수처가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규현 부장판사를 지난 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6개월 만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측근이자 법조 브로커로 지목된 이모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3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첫 사례입니다. 최근 주택 청약 당첨자 상당수가 만점 통장 보유자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부양가족 수가 이례적으로 많은 만점 통장 당첨자 등을 대상으로 부정 청약 여부에 대한 대대적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이었습니다.
1: 네, 라디오 전국 일주 2부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꽃이 좋아진다는 분들 많으시죠.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가장 힘을 얻는 주장은요. 나이가 들수록 삶의 경험이 쌓여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돼서요. 자연이 선사하는 특별한 선물인 꽃에 더 끌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뭐 다들 공감이 좀 되시나요? 어쨌거나 이렇게 좋은 봄날 칙칙한 집안 분위기를 바꾸고 싶을 때 프리지어 한 다발, 뭐 장미 한 송이만 꽂아놔도 왜 집안 분위기가 확 살기도 하잖아요. 기분도 좋아지고요. 아, 요즘 뭐 수년째 화훼농가의 오늘 퀴즈 정답인 이것이 커져만 갖고 있다는데 게다가 최근에 또 중동사태 여파로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께 꽃 한 송이 이 기회에 들여놓으시면 어떨까 제안드려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정답인 이것은 마음에 걸려 풀리지 않고 항상 남아있는 근심과 걱정을 뜻하는 두 글자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어렵지 않게 정답들은 잘 맞춰주고 계신데 잠시 후에 보내주신 문자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프로그램 소개 먼저 좀 드리면 오늘 월요일이죠. 지자체 살림살이를 통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알아보는 시간 우리고장 살림살이가 또 2부 끝순서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가 나올지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내주신 문자 좀 보겠습니다. 끝번호 7534님. 예전엔 어버이날이면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다니는 분이 많았는데 요즘은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꽃재배 농민들이 이것을 좀 덜 수 있게 카네이션은 물론이고 꽃들 좀 많이 팔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아, 이게 뭐 가격만 조금 잘 적절하면 또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래저래 뭐 참 양쪽 모두 눈치만 보는 상황이 됐네요. 7392님, 저는 부모가 돼보니 항상 자식 걱정하느라 이걸 풀 날이 없네요 하셨어요. 부모님들은 그러시죠. 뭐 구순 노모가 칠순 자식 걱정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박동훈님은 유가 상승으로 저같이 뚜벅이 직장인들은 그렇지 않아도 붐비는 지하철이 진짜 더더욱 지옥철이 돼서 너무 힘드네요. 대중교통 이용하는 건 좋은데 너무 붐벼요 라고 하셨어요.

0: 여러 가지 뭐 대책 마련들이 되고는 있을 것 같은데 증차라든지. 아, 이게 참 쉽진 않은 것 같아요. 1547님, 남편 회사가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절로 이것에 잠기게 됩니다 하셨네요. 아, 모쪼록 힘내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볼까요? 3385님, 7년째 푸드트럭을 운행하며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경유값이 올라 힘들어서 그런지 퀴즈 정답인 이것이란 말이 너무 와닿네요. 요즘처럼 어려운 적이 없지만 그래도 다 함께 힘냅시다 하셨어요. 실제로 이 기름값이 많이 오른 것을 체험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문수업 종사하시는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역 뉴스 브리핑으로 넘어갑니다.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일전에 전해드린 소식인데 홈플러스가 전국 37개 점포의 영업 중단을 결정하면서 지금 지역에 미치는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죠. 실제로 노동자들의 불안감이 많이 커지고 있다면서요.
1: 예, 이 홈플러스는 지난 8일 전국 104개 매장 중에서 37개 매장 영업을 7월 3일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서 경남에서는 마산점, 진해점, 김해점, 밀양점, 진주점, 삼천포점 등 6곳이 해당되고요. 이번 조치로 당장 일터를 잃거나 휴업에 들어가는 경남 지역 노동자는 모두 567명에 달합니다. 이 노동자들은 사측이 제시한 휴업수당 지급이라든가 이 희망자 전환 배치 약속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전환 배치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0: 네.
1: 경남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홈플러스 점포는 창원점과 거제점뿐이고요. 이 진해점 노동자들이 출퇴근 가능한 곳으로 보는 점포는 사실상 창원점이 유일합니다. 또 직원들은 회사가 말한 잠정 중단이라는 표현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를 구조조정의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일주일 뒤면 5.18인데요. 전국 학교 도서관 169곳에 이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한 도서 300여 권이 비치된 걸로 확인됐다죠.
1: 예, 5.18 기념재단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운영하는 학교 도서관 정보관리 시스템 독서로를 통해서 5.18 왜곡 도서 현황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 169개 학교에 도서관이 이 5.18 역사 왜곡 도서 331권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 네.
1: 이 5.18 민주화운동 왜곡 도서를 소장한 학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30건으로 이 가장 많았고요. 서울 66건, 부산 39건 순이었습니다. 단일 학교로는 부산에 있는 한 고등학교가 5.18 왜곡 도서를 5종 21권 소장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2024년 10월 24일 같은 도서를 14권을 이 한꺼번에 등록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0: 네.
1: 이 재단은 이번 조사 결과가 학교 도서관 장서 관리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 자율성과 지적 자유를 이유로 이 교육청이 직접 개입할 수 없다 보니 왜곡 논란 도서가 학교에 남아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한편 재단은 이달 중 전국 공공 도서관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0: 네. 자, 그리고 백제왕도의 핵심 유적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백제왕도 정비 사업에도 다시 힘이 좀 실리게 됐다죠.
1: 예,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백제왕도 핵심 유적 보존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2024년 국가유산청 조직개편 과정에서 폐지됐던 백제왕도 추진단을 재구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0: 네.
1: 이 추진단은 충남 공주 부여와 전북 익산 일대의 핵심 유적을 전담하는 조직인데요. 이 추진단이 다시 가동이 되면 유적 보존은 물론 학술 연구와 교육 홍보 사업까지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백제왕도 핵심 유적 보존 관리 사업은 지난 2017년에 시작해서 2038년까지 모두 1조 4,02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요. 이 백제왕도 추진단 폐지로 중단 우려가 커지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0: 네.
1: 도 관계자는 백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 을 견인할 역사 문화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 네. 그리고 가족과 함께 경북 청송군 주황산 국립공원을 찾았던 초등학생이 실종됐다고 하던데 지금 이틀째 수색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직도 못 찾은 건가요?
1: 예, 그렇습니다. 이 경북 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어제 오후 가족과 함께 대구에서 출발해 주황산 국립공원 안에 있는 사찰을 찾은 이 초등학교 6학년생 11세 A군은 이후 홀로 이 주봉으로 등산에 나섰다가 실종됐습니다. A군 부모는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채 산행에 나섰던 아들이 상당 시간 지났음에도 돌아오지 않자

0: 실종 당일 오후 5시 53분께 소방당국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1: 네.
0: 이 소방과 경찰 등은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해서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A군 행방을 확인하지 못했고요. 실종 이틀째인 오늘도 이 현장에 인력 96명과 헬기 한 대, 장비 등을 동원해서 현재도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키가 145cm가량의 마른 편인 A군은 실종 당일 파란색 삼성 라이온즈 유니폼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군 가족은 경찰 등에 실종 당일 애가 조금만 올라갔다 오겠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1: 빨리 구조 소식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뉴스 브리핑 내일 신문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지방이 튼튼해야 대한민국이 건강해집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길을 고민합니다. 우리 고장 살림살이.
1: 네, 우리 고장 살림살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국지방정치연구소 우지영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네,
1: 자, 오늘은 어떤 예산 얘기 나눠볼까요?
2: 네, 최근 학력 인구 감소로 문을 닫는 학교가 급증하면서 이 폐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가 지방 재정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1: 네.
2: 오늘은 폐교 관련된 예산과 정책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그렇군요. 일단 그 전국적으로 이 폐교하는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한데 지역별로도 좀 자세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2025년 3월 기준 지방교육재정알림위와 교육부의 공식 집계를 분석해보면요. 전국 누적 폐교 수는 총 4,008개입니다. 이 중에 전남은 누적 폐교가 854곳으로 전국 1위거든요.
1: 네.
2: 그 뒤를 이어서 경북은 732곳, 경남은 587곳, 강원은 489곳 순이거든요.
1: 네.
2: 즉 도지역. 그중에서도 농산어촌 비중이 높은 곳에 폐교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1: 그러네요.
2: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누적 수치뿐만 아니라 발생 속도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새로 문을 닫은 학교 49곳 중에 전남이 10곳, 충남이 9곳, 전북 8곳으로 상위권을 차지했거든요.
1: 예.
2: 즉 전남은 과거에도 많았고 지금도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폐교 고위험 지역인 셈입니다.
1: 전남이 이제 가장 많고 그럼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곳은 또 어딘가요?
2: 네. 서울이나 대전, 광주 같은 광역시는 폐교 수가 매우 적거나 발생하더라도 즉각 교육청 자치시설로 전환되어 미활용 폐교가 거의 없습니다.
1: 네.
2: 결국 폐교 문제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의 재정력과 인구 격차가 낳은 자산의 양극화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1: 네.
2: 특히 이 중에서도 교육청이 보유는 하고 있지만 아무런 용도를 찾지 못한 미활용 폐교가 전국에 376곳이나 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1: 네.
2: 전남 78곳과 경남 60곳 등에 이 방치된 학교들이 몰려 있는데 관리비만 축내고 이 공간들은 어떻게 수익 모델이나 복지 모델로 전환하느냐가 교육청과 지자체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1: 약간 정부와 지자체도 골머리를 좀 앓고 있을 것 같은데 뭐 폐교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좀 추진하고 있나요?
2: 네,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즉 학교가 문을 닫지 않게 하는 폐교를 막는 정책과 이미 문을 닫은 학교를 새롭게 변신시키는 폐교를 활용하는 정책으로 나뉘고 있거든요.
1: 네.
2: 먼저 폐교를 막는 정책에서 폐교를 늦추고 줄이는 데 활용되는 대표적인 예산은 교육부의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과 농산어촌은 총사업비의 최대 80%까지 국고 지원을 받아서 학교를 지역 생활 SOC, 즉 생활 밀착형 사회 기반 시설로 이렇게 변모하는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1: 네.
2: 또 분교 폐교를 직접 막기 위한 정책으로는 통합 불편 해소하기 위한 스쿨버스 지원, 학생 수가 적어도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완하는 소규모 학교 맞춤 교육, 도시 지역 학생을 소규모 학교로 유입하기 위한 전학과정 이주비 지원 같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1: 예. 그래서 이렇게까지 큰 돈을 들여 그런 폐교를 막으려는 이유는 뭘까요? 뭐 단순히 학교 건물 아까워서는 아닐 것 같은데요.
2: 네. 학교와 교육시설은 사람이 모이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초등학교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그 지역에 계속 살지 떠날지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하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인구가 줄고 있는 농산어촌과 지방소멸 위험 지역에서 폐교가 늘어나면 단순히 학교 하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아이를 둔 가정의 이탈 가속화, 그다음에 지역 상권과 주택시장 침체, 지역 공동체와 문화생활의 약화로 이어지면서 인구 감소와 지역 사태가 서로를 밀어올리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1: 예.
2: 이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가 폐교를 막거나 최소한 학교 기능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려고 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거는요. 단순히 건물 하나를 살리기 위한 지출이 아니라 이 마을에 사람이 계속 살 수 있을지를 좌우하는 지방소멸 방어형 투자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1: 그렇군요. 어쨌거나 뭐 이렇게 학령인구 감소로 뭐 분교를 통합한다든지 뭐 지역에서도 전학생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다고 하지만 이 폐교는 뭐 막을 수 없는 현실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 폐교를 활용하는 정책이 더 뭐 주목받고 좀 있다고 들었어요.
2: 네. 최근 언론 보도나 지방교육 재정 알림이 자료를 보면 전남교육청의 경우는 2026년 한 해 폐교 활용과 관리에만 약 4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 네.
2: 전국적으로 보면 폐교 한 곳을 예술촌이나 체험센터로 바꾸는 경우 20억에서 30억 이상, 대형 프로젝트는 50억 원대까지 투입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1: 네.
2: 전국에 미활용 폐교가 370곳이 넘으니 이들을 모두 재활용하고 뭐 제대로 활용하려면 조 단위의 예산이 필요한 거대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러네요. 그 폐교를 이제 활용하는 방식도 물론 뭐 과거와는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그 폐교를 리모델링하고 재활용하는 방식 예전과 비교해봤을 때 실제로 어떤 점이 좀 달라졌나요?
2: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폐교가 많이 늘어나는 곳이 바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인데요.
1: 네.
2: 이런 지역에서 폐교를 그냥 방치하지 않고 사람과 일자리를 붙잡는 거점으로 다시 쓰려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고 있거든요.
1: 네.
2: 폐교 관련 예산은 단순히 건물 하나 손보는 비용이 아니라 인구 감소로 사라져가는 마을을 되살리기 위한 지방 소멸 대응 전략의 핵심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폐교 활용이 단순히 개인에게 빌려주어서 카페나 캠핑장을 만드는 1차적인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예산의 성격 자체가 공공성과 지역 거점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1: 예. 그럼 실제 현장에서는 이 폐교를 활용해서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뭐 대표적인 유형들을 좀 사례 중심으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먼저 교육과 복지가 결합된 대전 성전초등학교 사례가 있는데요.
1: 네.
2: 이 학교는 교육부 공모에 선정되면서 총 147억 정도 이 가운데 국비 104억을 들여서 학교 복합시설로 바뀝니다.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과 체육시설 돌봄 평생교육 공간까지 다 같이 넣어서
1: 예.
2: 학교 문이 닫히지만 아이들이 다시 찾아오는 지역 교육 복지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거든요.
1: 네.
2: 안산에서는 폐교 부지를 내국인 외국인 아동이 함께 이용하는 보육시설로 쓰고 있습니다.
1: 어허.
2: 지자체 예산으로 외국인 아동 연장 보육료까지 지원하면서 이 공간을 다문화 아이들이 섞여 지내는 사회적 통합의 장으로 만드는 게 특징이고요.
1: 네.
2: 전남 신안군처럼 폐교를 활용해서 정착 지원 프로그램이나 언어 발달 센터를 운영하는 곳도 있고 제주 명월 초등학교처럼 갤러리 카페로 꾸민 뒤 마을 협동조합이 직접 운영해서 주민 일자리까지 만드는 모델까지 나옵니다.
1: 네.
2: 또 전북교육청은 폐교를 사갈 수 있는 주체를 지자체에서 법인, 비법인 단체까지 넓혀서 민간의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더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1: 네.
2: 전체적으로 보면 요즘 폐교 활용은 그냥 놀고 있는 건물을 처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교육, 복지, 일자리를 한꺼번에 담는 지역 재생 사업, 지방 소멸 대응의 일환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네, 어쨌든 뭐 다양한 방안으로 활용들이 많이 되고는 있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서도 잠깐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여전히 방치된 폐교들이 전국적으로 한 370여 곳 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폐교가 방치되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2: 네.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이 폐교들이 지역의 흉물로 남아서 세금만 축내는 미활용 폐교가 전국에 되게 많거든요.
1: 네.
2: 2025년 기준에서 전국의 미활용 폐교는 총 376곳인데요.
1: 예.
2: 전체 폐교의 약 9.4% 수준입니다. 10%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1: 네.
2: 이 376개의 학교가 지역사회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수치 이상입니다.
1: 예, 뭐 세금 문제 이런 것도 있겠죠.
2: 네. 세금이 낭비되죠.
1: 예.
2: 학교가 비어있으면 잡초도 패고 방역도 해야 되고 점검하고 CCTV 돌리느라 한 곳당 해마다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들어가고
1: 네.
2: 전국으로 합치면 수십억 원이 들어갑니다.
1: 예.
2: 또 방치된 폐교는 금방 흉물로 변해서 청소년 비행이나 쓰레기 투기 장소가 되기 쉽고요.
1: 네.
2: 주민들 입장에서는 치안과 경관에 불만이 많게 되죠. 그래서 민원 대상이 됩니다. 게다가 오래 비워두면 건물이 급속히 노후해져서 나중에 활용하려고 보면 리모델링 비용이 신축 못지않게 들어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1: 예, 그러니까 뭐 사람 사는 집도 비워두면 안 된다고들 하는데. 근데 어쨌든 앞서 말씀하신 사례처럼 좋은 아이디어들도 참 많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여전히 폐교가 방치되고 있는 건가요?
2: 가장 큰 이유는 돈과 규제입니다. 땅값이 올라서 지자체가 폐교를 이제 사고 싶어도 매입비를 감당하기 어렵고 건물 짓는 비용은 뭐 국비를 어떻게 해보더라도 이후 인건비, 관리비 같은 운영비는 지자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해서 선뜻 나서기가 힘들거든요.
1: 네.
2: 또 한동안은 법으로 쓸 수 있는 용도가 교육, 문화, 복지 등으로 좁게 묶여 있었어요. 학교니까.
1: 네.
2: 그런데 지금 이제 마을 돌봄센터나 주민 장업장 처럼 꼭 필요한 기능으로 이제 바꾸려 해도 이제 뭐 규제가 있었는데 뭐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등장해서 법이 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폐교를 주민 공동 이용 시설과 통합 돌봄 시설로 좀 폭넓게 쓸 수 있도록 이제 법이 개정됐고요.
1: 네.
2: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무상 임대나 장기 분납 같은 혜택을 줘서 지자체 부담을 덜어주려는 움직임이 함께 진행되고 있긴 합니다.
1: 예. 그렇다면 이 폐교가 어쨌든 지역의 흉물로 이렇게 방치되지 않도록 뭐 지자체와 이제 교육청이 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보면서 지혜를 모아야 할 텐데 현재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2: 폐교 활용이 막히는 데는 교육청과 지자체의 그 협치와 돈의 문제가 결부가 돼 있거든요.
1: 네.
2: 교육청 입장에서는 폐교도 언젠가 다시 학교로 쓸 수 있는 교육 자산이라고 보고 팔더라도 감정가에 가깝게 받아야 하는 입장이고요.
1: 예.
2: 반대로 지자체는 아니 지역을 살리려고 공공사업을 하는데 같은 공공기관끼리 땅값을 다 받아야 하냐. 무상임대나 큰 폭의 할인 장기 분납을 요구합니다.
1: 네.
2: 이 줄다리기만 몇 년 이어지면서 폐교가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예, 그렇군요. 이건 뭐 듣고 보니까 기관 간의 입장 차가 꽤 큰데 그렇다면 뭐 이런 차이를 조율해서 그 폐교 활용을 좀 비교적 잘 해내는 지역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2: 네. 앞서 전북교육청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1: 네.
2: 이곳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 폐교 재산 활용 관리 계획을 세우면서 폐교를 먼저 공공 목적으로 쓰려는 시군 지자체 우선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1: 예.
2: 지자체가 우리는 못 사겠다고 할 때만 법인이나 이제 비법인 그 민간단체에 공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연 겁니다.
1: 네.
2: 근데 민간이 들어오면 또 아이디어가 또 다양해지겠죠.
1: 그렇겠죠.
2: 그래서 쉽게 정리를 하자면 전북교육청은 폐교를 먼저 지자체와 필요하면 민간과 함께 쓰는 지역 자산으로 정의를 해놓고 그에 맞게 제도를 손질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하여간 뭐 다른 쪽에서도 이런 사례를 좀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어 보여요. 오늘 하여간 이 폐교 관련 정책과 예산을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대략 훑어보면서 짚어봤는데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그럼 뭡니까?
2: 네. 반복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1: 네.
2: 저는 폐교를 지방소멸 대응 거점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 네.
2: 그래서 생활 일자리 복합형 재생 모델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경북 문경시의 문경 큰사람 마을은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주민 체험 공간, 교육 문화 공간, 숙박과 체험 프로그램이 결합된 농촌 재생 거점으로 만든 사례거든요.
1: 네.
2: 여기서는 마을 주민이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체험과 관광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부 인구를 끌어들이면서 지역 소득과 공동체 회복을 동시에 노리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아이와 노인 돌봄, 청년과 귀촌인의 창업 또는 체류 공간, 지역 문화 관광 콘텐츠를 접목한 사람이 머무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모델이 가장 실효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이런 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끝으로 오늘의 한 줄평 부탁드립니다.
2: 네, 오늘의 한 줄평은 폐교는 방치하면 세금 낭비지만 활용하면 지역 자산입니다.
1: 네. 정말 이 얘기 귀담아 들으셔서 잘 각 지역에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구장 살림살이 한국지방정치연구소 우지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퀴즈 정답 알려드리고 프로그램 마무리합니다. 정답 시름이었습니다. 요즘 뭐 전쟁이 장기화되고 여러 어려움이 겹치면서 시름에 잠긴 농가들도 많고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 많은데 힘내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사태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기를 또한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죠. 이규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입니다. 칼릴 지브란은 1883년 레바논의 작은 산골 마을 부샤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했고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미국 보스턴으로 이민을 떠났으며 어머니와 누이, 형제를 잇따라 잃는 깊은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은 그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슬픔이 그를 빚었습니다. 마치 도공이 흙을 빚듯 고통이 그의 영혼을 빚어 시인으로, 화가로, 철학자로 만들었습니다. 1923년에 발표된 이 책은 출간된 지 100년이 넘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시집 중 하나입니다. 알 무스타파라는 예언자가 오르팔레스라는 도시에서 12회를 살다가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가 떠나려 하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들은 그에게 묻습니다. 사랑에 대해 말해주세요. 결혼에 대해 말해주세요. 자녀에 대해, 일에 대해, 기쁨과 슬픔에 대해, 죽음에 대해 말해주세요. 그리고 알무스타파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책 예언자입니다. 먼저 사랑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웃고, 사랑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섭니다. 지브란은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그들을 부를 때 그를 따르라. 비록 그 길이 험하고 가파를지라도 사랑의 날개가 그대를 감쌀 때 그에게 몸을 맡겨라. 비록 그 날개 속에 숨겨진 칼이 그대를 상처 입힐지라도 사랑이 그대에게 말할 때 그를 믿어라. 비록 그 목소리가 그대의 꿈을 산산히 부숴 북풍이 정원을 황폐하게 만들지라도. 얼마나 솔직한 말인가요? 사랑은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고. 사랑에는 상처가 있고 사랑에는 두려움이 있고 사랑에는 때로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부수는 힘이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라고, 몸을 맡기라고, 믿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브란에게 사랑이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가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 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0: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성공이 보장된 길을 과감히 버리고 불확실하고 거칠지만 자신이 믿는 길을 선택해 좋은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이비리그 영국의 명문대학 명문 로스쿨 타이틀을 뒤로하고 로큰롤 밴드를 결성해서 풍요와 혁명을 노래하고 동물권 보호, 환경운동, 사회운동뿐 아니라 역사를 바로 알리기 위한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쳐오고 있습니다. 폐업 위기였던 인문사회과학서점을 인수해서 책방 주인으로도 살아가고 있는 로큰롤 밴드 양반들의 리더 전범선 씨 지금 만나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전범선 씨.
1: 반갑습니다.
0: 네. 네. 아유, 하시는 일이 진짜 많은 분이시더라고요. 무슨 동물권 그 주장하시는 동물 해방 물결 이사장님이시고,
1: 네.
0: 네, 또 서점 주인이시고,
1: 네.
0: 그렇죠? 또 작가이시고,
1: 네.
0: 또 밴드 리더라고 지금 소개를 해 드렸는데.
1: 맞습니다.
0: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요? 이력이 너무너무 화려하셔서 본인의 정체성은 주로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한 가지만 꼽는다면.
1: 한 가지로 꼽기 어려워서 항상 소개할 때
0: 네.
1: 글 쓰고 노래하는 전범선입니다.
0: 아.
1: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딱딱하게 얘기하면 가수 겸 작가죠.
0: 네, 그러니까 두 네. 가지가 주력 사업인 셈이네요.
1: 그렇죠. 저한테는 둘 다 사실 다 쓰는 일이고 창작하는 일인데
0: 네.
1: 어쨌든 글을 써서 책을 내고
0: 예.
1: 음악을 만들고 노래를 해서 음반을 내는
0: 예.
1: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방송 오기 전에도 바쁜 일정을 하는 소화를 하고 오셨다고 예, 들었습니다.
1: 아침에는 저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0: 네.
1: 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동물해방물결이라는
0: 네.
1: 단체에서 청도 소싸움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그 열었습니다.
0: 청도 소싸움 하면은 되게 전통적으로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그런 거죠. 예.
1: 그렇죠. 우리나라의 뭐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예외적으로 원래는 동물을 이용해서 오락이나 유희로 이용하면 안 되는 것이
0: 네네.
1: 동물보호법의 기본인데요. 청도 소싸움만은 예외적으로 제가 법이 허락을 하고 있어요.
0: 네네.
1: 네, 이것도 사실 전통이라는 어떤 미명하에 너무 폭력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오랫동안 반대 의견을 내왔습니다.
0: 네. 그래도 이 오랫동안 내려온 데는 무슨 또 이유가 있을 텐데 또 반대하시는 네. 입장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취지에서 네. 이 소싸움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1: 사실 일단 기본적으로 얼마 전에 저희 개식용 종식법도 통과가 됐고
0: 네네.
1: 뭐 개고기도 사실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사실 문화잖아요.
0: 예.
1: 민족의 문화였고 전통이었는데 국민의 여론이 1500만 명의 어떤 반려인구가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0: 네.
1: 이제는 굳이 개를 먹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어떤 질문에서 전통도 바뀔 때가 되었다. 라는 차원으로 우리가 국민적 합의가 이런 것 같은데요.
0: 네.
1: 소싸움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사실 강원도 사람이라 청도에서 소싸움이 있는지도 몰랐고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대부분 세금으로 청도 소싸움이 유지가 되고 있고
0: 약간 그 규칙도 있고 좀 스포츠처럼 이렇게 맞아요. 룰도 있고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 맞아요. 네. 상설 경기장이 있고 거의 네. 되게 매주 가까이 이제 그 소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거기 안에서 저희가 3개월 동안 그 조사를 해봤는데 저희 동물해방 물결에서 알고 보니 미성년자가 있는 상황에서 불법 도박도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소들이 사실 소싸움을 한다고 하면 되게 자연스럽게 소들이 싸우는 것 같잖아요. 근데 소들은 평소에 뭐 이렇게 영토 싸움, 그 영역 싸움을 하기 전까지는 굳이 싸우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보니까 한 40% 가까운 소들이 싸움을 거부하고 있었고 굉장히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그런 광경도 보았고요.
0: 그러니까 싸움을 붙이는 거다.
1: 억지로 저희 붙이고 뭐 약물 주입도 하고 하면서
0: 네.
1: 억지로 붙이는 그런 것이 당연히 교육적이지도 않으면서 불법 어떤 사행산업처럼 보이는 어떤 그 도박까지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장을 과연 청도 지역의 세금만이 아니라 전 국민의 세금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지역의 여론도 사실 60% 70%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이거를 과연 2026년에 대한민국 네. 선진국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문제 제기를 네. 했습니다.
0: 일리는 지적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저희가 이제 반대쪽의 의견은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1: 그렇죠.
0: 예. 예, 우리 전범선 씨
1: 네.
0: 그리고 그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의 또 의견이라는 걸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1: 네네네네.
0: 만약에 그럼 그런 일들이 좀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좀 잘 관리가 되면서 행해진다면 어떨까요?
1: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행해진다고 해도 저희의 입장에서는
0: 네.
1: 어쨌든 동물을 오락과 유희의 목적으로 네.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활용하는 것이 그러한 폭력이 과연 국가가 뭐랄까 지원할 만한 네. 것인가 교육적인 것인가 이런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지금 네. 동물권을 지키려고 운동을 하시는 운동가의 입장에서 네네네. 사실 이제 밴드 보컬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1: 음반 홍보하러 온 건데
0: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 사실 굉장히 스펙이 화려하셔서 데뷔할 때부터 화제가 됐어요. 그렇죠.
1: 그렇죠. 제가 여기 처음 왔던 게 5년 전에 아. 첫 책 나왔을 때 예. 지금 이 사람에 나왔었습니다.
0: 그러셨군요. 네네네. 저는 그때 못 뵀습니다만은 네. 진짜 부러워할 만한 스펙을 가지셨어요. 뭐 민사고 아이비리그 뭐 옥스퍼드 국제 로스쿨 변호사 뭐 그래서 뭐
1: 변호사가 되진 않았죠.
0: 네. 합격은 안 했어요?
1: 아니, 로스쿨에 합격을 했는데.
0: 아, 로스쿨 합격은 했는데.
1: 입학을 안 한 거죠. 아. 가려고 하다가.
0: 근데 그 로스쿨 들어가면 대부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 뭐 그렇겠죠. 예.
0: 그렇죠. 예. 혹시 이제 한 10년 정도 이렇게 네. 제야에서 활동하셨잖아요.
1: 맞습니다.
0: 아, 내가 그때 눈 감고 글로 갈 걸 그랬다 이런 미련 같은 건 없으십니까?
1: 아, 제가 최근에 좀 크게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제 네. 고등학교 동기 결혼식이었어요.
0: 예.
1: 결혼식 때마다 사실 보게 되잖아요. 이런 그렇죠. 동기들은. 근데 곰곰이 제가 보니까 결혼을 안 한 게 저밖에 없더라고 이제.
0: 이제 30대 중반 정도 되신 거죠?
1: 그렇죠. 막 34인데 와 이제 진짜 다들 그리고 그러니까 민사고 동기들이니까 네. 다들 뭐랄까 내로라하는 그런 뭐 번듯한 전문직 고소득 네. 직업을 갖고서
0: 가정을 이루고
1: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주류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반갑기도 하면서 약간 저도 나만 너무 소외되었다.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0: 그러니까 그게 솔직한 얘기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맞습니다.
0: 예. 왜냐하면 20대에 한참 막 패기가 있을 때랑 또 30대 중반 정도 되면은 네. 또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1: 맞습니다. 네. 현실을 좀 더 느끼게 되죠.
0: 그런데 본인은 내가 원하는 거를 네. 내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또 괜찮지만 약간 부모님 입장에서는 진짜 엄친아였는데 그런 마음이 좀 드실 것 같아요. 저는 엄마 입장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1: 예. 저희 어머니가 듣고 계실 거라. 네. 그렇죠.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네, 걱정도 되긴 합니다.
0: 네. 하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는 뭐 부럽기도 합니다.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보장된 길을 놔두고 네. 내 신념을 따라서 간다라는 게 살아보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1: 맞아요. 네.
0: 자, 그럼 밴드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밴드 네. 양반들. 네. 제가 지향하시는 걸 보면 네. 뭐 밴드 머슴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렇잖아요.
1: 왜요?
0: 아니 어쩜 사회 정의라든가 뭐 이런데 양반이라는 거는 어떤 기득권을 쥐고 있는 집단 그렇죠. 아닙니까? 왜 양반들입니까?
1: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제가 양반들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게 미국에서 대학 생활을 할 때였어요.
0: 네.
1: 그래서 미국에서 락밴드를 하려고 하니까 락음악이라는 게 미국 음악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미국 친구들보다 멋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제가 미국 뭐 영어 이름을 쓰거나 뭔가 미국식 이름을 지으면 좀 따라하는 것 같잖아요.
0: 네.
1: 그래서 뭔가 한국적인 이름을 짓고 싶다. 근데 일본 하면은 사무라이는 아는데 한국 하면 양반은 잘 모르더라고요.
0: 예.
1: 그때만 해도 네. 한 10년 전이니까. 그래서 그때 양반들 할까 선비들 할까 한량들 할까 뭐 화랑들 할까 뭐 이런 거 하다가 네. 양반이 가장 좀 뭐랄까 범용성이 있는 것 같아서 양반들이라고 지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양반이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뭐 재수 없는 뭐 그런 느낌일 수 있지만 저는 상인의 자식이기 때문에
0: 네.
1: 일종의 양반 탈을 쓴 거죠. 양반 행세를 하는 거죠.
0: 약간 뭐 그러네요. 좀 풍류적인 것도 있고 반업적인 맞아요. 것도 있고 네. 예
1: 풍류를 즐기는 삶을 꿈꿨습니다.
0: 네, 네. 그렇게 지금 살고 계신데 이게 로큰롤 밴드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약간 보면은 뭐 전통 음악하고도 좀 많이 겹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쪽의 음악을 지향하시는 거예요?
1: 저희가 뭐 당연히 이제 서양 락 음악의 작법을 가져와서 서양 악기를 네. 쓰니까 그걸 부정할 수는 없는데 저희도 하다 보니까 이게 저 안에 있는 어떤 그 한국적인 정신,
0: 네.
1: 저의 뭐 DNA겠죠. 그거를 숨길 수가 없어서 락큰롤이라는 이름을 쓰다가도 최근부터는 저희가 우리는 록큰롤도 아니고. 뭐 R&B, 리듬 앤 블루스도 아니고 윈드 앤 플로우다.
0: 윈드 앤 플로우?
1: 네. 풍류다. 바람과 흐름이다.
0: 아, 윈드, 바람, 플로우, 흘러간다.
1: 풍류.
0: 풍류. 아, 풍류를 그렇게 번역할 수 있군요. 윈드 앤 플로우.
1: 이제 우리는 뭔가 로큰롤이라는 것도 이제 장르라는 것도 이제 록 앤 롤에서 온 거고 리듬 앤 블루스, RM. 그러니까 미국의 음악의 장르를 이야기할 때 사실 어떤 한 장르에도 저희가 속하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양반들 멤버들이 사실 워낙 출중한 또 연주자들이라서 온갖 장르들을 다 구사하거든요.
0: 네네.
1: 뭐 록, 펑크, 소울, 뭐 R&B, 가스펠, 뭐 힙합 다 하는 친구들이라.
0: 몇 인조예요?
1: 저 6인조입니다.
0: 6인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1: 제가 노래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드럼, 기타, 베이스, 건반 그리고 퍼커션 치면서 기타 치는 친구까지.
0: 예.
1: 그래서 6명 양반들이 풍류를 즐기고 있는데 다들 정말 수준급, 정상급 이제 연주자들이라서.
0: 네네.
1: 외국인들한테 저희가 외국에서도 최근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공연을 했는데 장르를 종잡을 수가 없다. 너네는. 그랬을 때마다 저희는 윈드 앤 플로우다.
0: 풍류.
1: 풍류다. 양반들이니까.
0: 근데 어떻게 모으셨어요? 그분들도 다 전범선 씨 같이 어떤 뭐 동물권이라든가 뭐 이런 사회적인 것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모이신 건가요?
1: 그건 아니고요.
0: 네.
1: 그 원래 저는 전범선과 양반들이라는 이름으로 그 3집 까지 발매를 하고 활동을 20대 때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원년 멤버들은 저의 이제 민족사랑고등학교 동문들이었어요.
0: 네.
1: 제가 2016년에 그때 이제 광화문에서 촛불 문화제가 있을 때
0: 그때 좀 화제가 됐었죠.
1: 맞아요. 예. 그때 아래로부터 혁명이라는 노래로.
0: 저는 좀 제목이 좀 보시무시해요.
1: 보시무시한 제목이죠. 네. 제가 그 옥스퍼드에서 혁명사를 주제로 석사 논문을 썼는데
0: 그걸 전공하셨군요.
1: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 그 음박을 쓸 때는 실제 촛불 뭐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전혀 생각을 안 했고 그냥 제 논문 주제랑 관련된 음악을 만들었던 거고 근데 그게 정말 묘하게도 적절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그 상황과 맞아 떨어져서 그때 광화문에서 100만 명이 있는 앞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인생의 전환점이었죠.
0: 아, 그 길로 나는 전업으로 밴드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셨습니까?
1: 그죠. 솔직히 100만 명 앞에서 공연을 하면은 그거보다 재밌는 게 어디 있습니까?
0: 그렇죠.
1: 그거보다 의미 있고 재밌다고 느껴지는 게 많지 않고 그때 음악을 하기로 음악으로 내가 직업을 삼아보겠다 결심을 했고 그때 원년 멤버들은 다 떠났고요.
0: 네.
1: 아무래도 쉽지 않은 결정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 군대 갔다 오면서 수소문에서 영입한 친구들이고요. 지금의 멤버들은.
0: 그 이제 전문 음악인들이군요.
1: 완전히 전공생들이고 아주 대단한 연주자들입니다.
0: 그러니까 음악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겠다라는 열망이 가득해 보여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뵈면은.
1: 뭐 욕심이지만 음악을 통해서 세상과 교류하고 싶다. 어떤 이 특히 한국의 흐름이 저는 한류가 정말 재밌어요. 역동의 역동적이고 격동의 어떤 그 흐름이 있어서 그거를 좀 흐름을 즐겨보고 싶다.
0: 네.라는
1: 어떤 꿈이 있죠.
0: 그렇군요.
1: 네.
0: 제 차림새도 굉장히 뭐랄까요? 이게 자유로워요.
1: 정장을 차려입고 왔는데.
0: 오늘 나름대로 차려입고 오신 거군요.
1: KBS 온다 그래서 제가 격을 갖추고 왔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수염도 멋지게 기르셨고 머리도 저보다 조금 더 기시고.
1: 그러네. 비슷하네요.
0: 네. 길이도 저랑 비슷하고.
1: 네네.
0: 저희가 이제 동물권 관련해서 지금 운동을 하신다는 말씀을 아까 이제 드렸잖아요.
1: 네.
0: 동물 해방 물결, 동해물이라고 줄여서
1: 맞습니다.
0: 이렇게 하더라고요.
1: 네, 애국가의 첫 소절이죠.
0: 예. 왜 동물권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1: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철학사를 공부를 했고요.
0: 네.
1: 서양 철학사를 공부를 했는데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냥 우연히 영국 철학을 공부하다가 동물 해방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0: 네.
1: 피터 싱어라고 하는 호주의 철학자가 쓴 책인데요. 그 책에 설득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책의 주장이 저한테 고기를 먹으면은 종차별주의자라는 거예요. 종차별이라는 말을 좀 처음 들었거든요.
0: 네.
1: 영어로는 스피시시즘이라고 하는데.
0: 뭐 인종차별은 들어봤지만.
1: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때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미국에 그 유학을 가서 소수 인종으로서 약간

0: 서름, 인종차별이 공기 중에 있는 은연한 그 인종차별에 대한 좀 화가 있었던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양반들이란 이름도 지었고, 약간 저의 어떤 정체성, 네. 뭐 민족 정체성이라고 하면 좀 거창하지만 그런 뿌리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인종차별에 되게 민감했고 뭐 성차별이나 이런 다른 어떤 차별에 대한 좀 저의 고민이 많았는데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소수자가 되어 보니까 근데 어떤 백인 철학자가 나한테 뭐 개인적으로 저한테 그러신 건 아니지만 네. 종차별주의자라는 거야.
1: 네.
0: 그 저한테 너무 좀 충격이고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그걸 반박하려고 열심히 발버둥을 쳐봤는데 도저히 제가 반박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채식을 시작하고 네. 동물권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1: 책 한 권이 이렇게 사람의 인생을 바꿨네요.
0: 맞아요. 그래서 저는 책의 힘을 지금도 믿고 그래서 책방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네.
1: 그래서 지금 채식주의자라고 들었어요.
0: 맞아요.
1: 예. 네. 이 이후로 이제 채식주의자가 그렇죠. 되신 건가요?
0: 네. 네. 채식을 한 지가 지금 한 13, 4년이 됐네요.
1: 13, 4년.
0: 네.
1: 그게 동해물에서는 네. 어떤 일을 합니까?
0: 동물의 방 물결은 저희가 2017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저희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이제 비거니즘을 네. 전면에 내세우고, 그러니까 비거니즘이라고 하면은 이제 동물에 대한 착취와 살생을 반대하는 차원에서 동물성 제품들에 대한 불매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1: 네, 그러면 반드시 먹는 것뿐만 아니라
0: 네, 입는 것, 그다음에 뭐 이제 동물원이나 수족관처럼 이제 즐기는 것,
1: 네,
0: 혹은 이제 의약품이나 화장품에 들어간 동물 실험 이런 전반적으로 산업에서 동물을 이용해서 인간의 편의를 위해
1: 네.
0: 착취하거나 이제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을 반대하는
1: 네.
0: 그런 운동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 8년째 운동을 네. 하고 있는데 가장 주력했던 거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도살 종식 개고기 문제를 없애는 것을 가장 집중을 했고 근데 개뿐만 아니라 저희는 모든 그 동물에 대한 착취를 없애고자 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우리가 먹고 입고 또 뭐 바르고 뭐 즐기고 하는 것에 동물을 다 배제시키면은 사실 우리 산업을 완전히 홀딱 뒤집어서 다시 세우지 않으면 힘들지 않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드네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떠나서.
0: 그렇죠. 예, 큰 일이죠.
1: 예.
0: 큰 변화죠. 예.
1: 그렇죠.
0: 네.
1: 같이 하는 분은 어떤 분이세요?
0: 사실 그거가 저를 좀 덜 불안하고 덜 외롭게 하는 네. 요인인 게 저희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1: 아, 그분은 원래 이렇게 동물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던 분인가요?
0: 저와 함께 이제 관심을 갖게 되어서
1: 네.
0: 지금 벌써 20년 지기네요.
1: 네.
0: 그 아까도 기자회견도 같이 하고 왔던 동물의 방 물결의 이지연 대표. 대표님이 이제 단체를 창립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끌고 있고요. 네. 함께 하니까 오랜 친구이자 동지가 함께 하니까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동물 보호소를 폐교 부지를 활용해서
0: 네.
1: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0: 네.
1: 어떤 건가요?
0: 저희가 달 뜨는 보금자리라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소 보금자리를 만들었어요. 이제 해외에서는 생추어리라고 해서 일종의
1: 네.
0: 성역이자 안식처죠. 그러니까 동물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평생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 2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축산 동물을 위한 보금자리는 뭐 개,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위한 보호소나 보금자리는 있었는데 저희가 우연치 않게 인천에 있는 어떤 불법 개농장을 2021년에
1: 네.
0: 만나게 됐어요. 어떤 그 계양산의 어떤 그 대기업 재벌 회장님의 사유지에 불법 점유를 하고 개를 키우시던 농장주분이 계셨는데 그게 이제 인천시에 대해서 강제 철거가 될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소도 키운 거예요.
1: 네.
0: 유구라고 부르는 이제 홀스타인종 흔히 젖소라고 젖소. 생각하는
1: 예.
0: 소의 이제 남자 소들이었고요.
1: 네. 수소를 키우셨고.
0: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근데 저희 같은 이제 비건 단체에서는 동물 해방을 주장하는 단체에서는 개는 구조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손을 못 쓰는 게 너무 슬픈 거죠. 그래서 저희가
1: 법의 사각지대 같은 데 있는 건가요?
0: 법의 사각지대 있기도 하고 사실 이제 시민분들이 그때 마음을 모아서 돈도 모으고 해서 이제 구조를 했거든요. 개들은.
1: 예.
0: 근데 소들은 어떻게 구조를 해도.
1: 그러니까.
0: 개들은 뭐 해외 입양도 마지막에 갈 수도 있고 뭐 그냥 가정으로 입양도 할 수 있는 건데 예. 소들은 갈 데가 없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종차별, 그러니까 사람과 다른 동물을 차별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개와 고양이나 다른 뭐 이런 소돼지닭을 차별하는 것도 좀 가슴 아프다. 소들만 해도 사실 원래 우리나라가 개고기를 먹었던 거는 소가 가족이라서.
1: 네.
0: 개는 동네에 돌아다녀서 소는 우리 집안에 살았고 소

0: 가 어떻게 보면은 그 가족의 재산 1호였던 문화였잖아요. 농경 그렇죠.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 그런 나라에서조차 소를 이제 구할 수도 없다. 불법 철거가, 그러니까 불법 점유 농장이라 강제 철거가 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철거를 하는데도 도살장으로 보내줘야 된다는 상황이 좀 안타까워서 저희가 그 국민 모금을 했고요.
1: 그래서 그 소를 거기서 키우는 거예요? 그 유구를?
0: 거기서 구조를 해서.
1: 구조해서.
0: 그런데 이제 전국을 저희가 돌아다녔어요. 네. 소를 살릴 수 있는 땅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정말 뭐 울릉도, 뭐 전라도, 고흥, 평창, 뭐 안 가본 데가 없었는데 연이 닿아서 얘기가 잘 통했던 곳이 강원도 인제군
1: 네.
0: 남면 신월리라고 하는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었고요. 자 삼고초려해서 찾아가서 이장님들을 설득하다가 저희를 받아주시기로 한 마을이 신월리
1: 네.
0: 달뜨는 마을이라는 마을이고. 거기에 마침 폐교가 하나 있었어요.
1: 네.
0: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만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참 묘한 게 또 역설적인 게 알고 보니까 거기 마을이 소농사 짓는 마을이에요.
1: 아.
0: 사람보다 소가 많아요. 근데 인구가 완전 소멸 위험 지역인 것이 청년들이 없고 다 60대 이상.
1: 네.
0: 인구도 한 80분이 안 되는 굉장히 작은 뭐 가게도 아무도 없어요.
1: 네.
0: 편의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버스도 안 가고
1: 예.
0: 그런 마을이었는데 이장님을 뵙고서 제가 소를 저는 살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같이 도시에서 자란 청년이 소를 모르잖아요. 안 키워봤으니까. 네. 근데 어르신들이 소를 잘 아시니 소를 살려주시면 저희가 마을을 살리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경계하시다가 동물 해방 뭐 비건 이러니까 경계하시다가
1: 그렇죠. 농사 짓는 분들은 아유 소농사 지어가지고 지금 내가 자식 대학도 보내고
0: 그렇지.
1: 결혼도 시켜야 되는데 뭔 맞아요. 소리를 하는 건가 하시죠.
0: 맞아요. 네. 저희도 맨날 막 시위도 하고 뭐 이렇게 네. 캠페인도 하고 하다가 막상 농촌의 현실을 보니까 너무 솔직히 보면 가슴이 아팠고요.
1: 예. 아,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들이시고 대신에 그러면 농촌을 어떻게 살리셨어요?
0: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저희가 이제 요새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로컬 브랜딩 사업이라고
1: 네.
0: 지역 재생을 하기 위한 이제 사업들에 저희가 지원도 하고 인제군과 함께 사업을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해서 지난 저희가 3년 동안 이 사업을 수행을 했고 그래서 폐교에다가 북카페도 만들고
1: 아.
0: 지역 축제도 만들고 네. 작년에 저희가 1회 축제를 뉴문 페스티벌이라고 신월이라서 뉴문이거든요.
1: 네네.
0: 뉴문 페스티벌이라고 제가 또 음악을 하잖아요.
1: 그렇죠.
0: 제 원래 본업이 네. 문화기획이다 보니까 이 마을에서 굉장히 성대한 축제를 만들어서 청년 인구들이 지금 벌써 10명 넘게 이주를 했고
1: 이 동물해방과 지역재생이 어떻게 이렇게 조화를 이룬
0: 맞아요.
1: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0: 맞습니다. 네.
1: 예. 아, 근데 동물을 살리는 것도 좋은데 사람도 참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0: 맞아요.
1: 이 동물을 살리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0: 동물을 살리는 게 뭐 동물권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동물을 살리는 것 자체에 어떤 저는 생명을 살린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이 방금 말씀드린 저 인제군에서의 사례를 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1: 네.
0: 소를 키우시고 농사 짓는 것도 먹고 살라고
1: 그렇죠.
0: 하는 거였고 소들이 뭐 소싸움을 하기 싫어서 막 몸부림치고 눈물을 흘리는 것도 소가 살고 싶어서
1: 네.
0: 그러는 거고 그래서 제가 곰곰이 고민했었어요. 이 비건이즘이라는 말을 전 사실 영국에서 처음 배웠던 거고
1: 네.
0: 비건이라는 말이 요새 뭐 우리나라도 많이 쓰긴 하지만 영국에서 만들어진 영어잖아요.
1: 네.
0: 이 비건이즘의 본질을 어떻게 한국어로 번역할까를 제가 거의 지난 10년간 고민을 했는데 그리고 책도 많이 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비건이즘 하면은 완전 채식주의.
1: 네.
0: 뭐 베지테리아는 채식주의. 비건이즘은 완전 채식주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게 아니 더라고요. 왜냐하면 비건이즘의 본질은 육식 반대가 아니라 죽임 반대예요.
1: 아.
0: 그러니까 저희는 고기가 싫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고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기 맛있게 먹었거든요.
1: 네.
0: 그리고 콩고기도 지금 잘 먹고
1: 네.
0: 요새는 뭐 식물성 대체육, 배양육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고기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고기를 만들기 위해 동물을 죽이는 것을 반대하다 보니까 근데 그거는 죽임 반대고 죽임 반대는 살림이잖아요.
1: 네.
0: 결국에는 이게 동물을 살리라는 마음이 지역을 살리라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게
1: 네.
0: 옛날에는 동물 해방이냐 지역 재생이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다른 거였는데
1: 뭐든지 다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0: 그렇죠.
1: 시작을 하셨다.
0: 살리고 살리고.
1: 예. 이 얘기만 해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0: 네네.
1: 또 음반도 지금 나왔다고요.
0: 네. 양반들 2집 저희 붕새의 날개라고 하는 네. 2집이 나왔습니다.
1: 붕새는 뭔가요?
0: 붕새는 그 장자에 나오는
1: 네.
0: 그 신화 속의 새인데
1: 아, 예, 예, 예.
0: 제가 이제 동양적인 철학을 이런 서양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바닷가에서 하루에 두 번씩 밀물과 쌀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때를 물때라고 하는데요. 물이 나갔을 때 뭍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조개를 줍다가 물이 들어와 당황한 적이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밀물 때는 물에 잠기고 썰물 때는 물 밖으로 드러나는 모래점토질의 평탄한 땅을 가리켜 갯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한자어로 나타내면 간석지와 간척지 중에 어느 것이 맞을까요? 이 경우엔 간석지가 맞습니다. 간석지는 밀물 때에는 바닷물에 잠기고 썰물 때에는 물 위로 드러나는 갯벌을 말하는데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석지를 개간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간석지를 새로 만든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반면에 간척지는 바다나 호수 따위를 둘러막고 물을 빼내어 만든 땅이고 인위적으로 개발된 안정적인 상태를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서해안은 갯벌, 즉 간석지가 발달해 있는데 현재 해안선에 형성된 논과 염전은 대부분 과거의 간석지를 개간한 간척지에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중부지방 중심으로 곳곳에 약하게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대부분 이렇게 비가 내릴 텐데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내일 충청과 전라권, 경남 서부를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내릴 전망이라서 이들 지역의 양은 많은 편인데요. 현재 남아있는 강원 동해안과 경북 일부의 건조주의보는 비가 내리면서 해제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비가 오는 지역은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비 오기 전까지 강원 동해안과 경북권은 일부 대기가 계속 메마른 곳이 있겠고요. 오늘 중부지방은 이렇게 비가 오고 저녁부터 전북과 경북권에도 비가 시작돼 내일 전국적으로 비가 오는 곳이 많겠고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경남과 제주는 내일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이 5에서 40, 충청과 경상권, 제주가 대부분 10에서 50, 전라권 이 가장 많은 20에서 70mm 예보도 있습니다. 모레 늦은 오후에 강원 산지에는 또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 있고요. 내일까지 비가 오면서 대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좋음 상태 예보도 있고요. 오늘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21, 2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지만 주말에 더워지겠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정박 중에 발생한 HMM 남호가 미상의 비행체 타격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데 대해 청와대는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 행위는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추가 조사를 통해 공격 주체와 정확한 기종, 물리적 크기 등을 식별해 나가고자 한다며 그에 따라서 필요한 대응 조치도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달러 강제 매각 가짜뉴스와 관련해 경찰이 작성자 8명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달러 강제 매각 관련 게시글 작성자 8명을 특정해 5명은 조사했고 군인 1명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초 구윤철 재경부 장관은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인터넷상

주장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유포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측근이자 법조브로커 역할을 한 이모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3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첫 사례입니다. 대법원 일부는 오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건진법사에게 부탁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며 청탁 대가로 4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여당이 제기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지 부장판사를 소환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7일 지 부장검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장이었던 지 부장판사는 변호사 지인에게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 남부경찰청이 관련 IP와 명단 파일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삼성전자 사내 업무 사이트에 100회 이상 접속한 IP 사용자들을 특정해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8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압수수색해 노조 미가입자 명단으로 추정되는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특정된 관련자는 4명 안팎입니다. 국세청이 지난주 하나은행 하나금융지주에 이어 메리츠증권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오늘 서울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사에 조사요원을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국세청은 메리츠증권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포착해 세무조사에 나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코스피가 7,8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4.32% 오른 7,822.24로 장을 마쳤습니다. 장 초반 급등세에 코스피 시장에 대한 프로그램 매수 호가 일시 효력 정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자 주인임을 일깨운 동학농민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첫 발걸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에서 대독한 축사를 통해 사람답게 사는 대동세상을 꿈꾼 동학혁명의 정신이 4.19와 5.18을 거쳐 지금의 민주주의 국가로 꽃피운 원천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부정청약 당첨자를 적발하기 위해 성인 자녀의 직장 소재지를 확인하는 등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조사합니다. 국토교통부 등은 부정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해 6월 말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특히 청약 가점제 만점 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에 최대 20mm, 영남지방과 제주도 최대 40, 충청권 최대 50, 호남지방 최대 60mm 정도입니다. 비가 올 때 천둥, 번개와 우박을 동반하는 곳도 있겠고 바람도 거세게 불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동쪽 안쪽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뮤링구였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7822.24의 장을 마치면서 사상 최대치를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정박 중인 우리 선박 나무호와 관련해서 미상의 비행체가 1분 간격으로 두 차례 타격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피격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공격 주체를 밝히지 않고 미상 비행체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다면서 사건을 축소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발사 주체 등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국민의힘의 비판은 국가의 책임 있는 신중함을 왜곡하는 억지 해석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후 청와대는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을 강력 규탄한다고 했고 그러면서도 공격 주체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나무 피격 지방선거 자세히 짚어봅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하남갑에 출마하는 이광재 민주당 후보를 전화로 만나봅니다. 삼선 국회의원과 강원지사를 지낸 중진 정치인으로 하남갑에서의 청사진과 각오를 직접 들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호르무즈 해협 정박 중인 우리 선박 나무 화재가 미상 비행체 타격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정부가 지난 주말에 발표했습니다. 이동수 대표님이 정부 발표 내용이 뭐였는지 간략히 좀 정리를 해주세요.
3: 예, 일단 지난 4일이었죠.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이던 HMM 소속
1: 발음이 어려워요.
3: 예, 나무에서 화재가 났는데요. 이에 이제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현재 급파해서 사고 원인을 이제 조사를 했어요.
1: 예, 예.
3: 근데 어제 이제 외교부에서 정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조사 결과 말씀하신 대로 미상의 비행체 두 기가 1분 간격으로 선미 좌연 외판을 두 차례 타격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1: 네, 네.
3: 선미에서 이제 폭 5m 그리고 깊이 한 7m 정도 파손이 있었고요. 정부는 이게 이제 기뢰나 어뢰에 의한 건 아니다. 다만 이 미상의 비행체가 뭐 드론인지 아니면 미사일인지 그거는 아직 알 수 없고 또 누가 쐈는지도 아직 모른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1: 네. 자, 그런데 발사 주체는 이제 아직 이제 발표를 안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정부가 늑장 대응하고 있는 거다. 국민의 안전에 관한 건데 밝힐 수 있는 부분은 밝혀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제일 뒤에 나옵니다.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비판했는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4: 어제 나온 정부의 나무 피격 관련 1차 조사 결과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두 글자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이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피격이라고 하는데도 우리 정부는 피격 가능성이 낮다고 우겼습니다. 이재명 청와대는 한술 더 떠 선박 화재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제 피격이 확인되자 공격 주체는 예단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미 이란 국영TV가 한국 선박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때린 놈이 자백을 하는데도 맞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CCTV 영상까지 확인하고도 미상의 비행체라고 합니다.
1: 자, 여튼 뭐 야당의 비판이 많이 있고 여당은 좀 거기에 저 방어를 해줬고 이런 상황에서 아마 한 2시간 전에 청와대가 입장을 내놨어요. 뭐라 그랬냐면 민간 선박 공격 강력 규탄한다. 비행체 정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필요하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께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뭐 야당에선 상임위도 열자 뭐 이러고 있는데 국가 간의 민감한 사안이다. 정확한 팩트체크가 먼저다. 이게 이제 여당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 보통 긴급 상임위 열어서 뭐 확인된 거 내에서 좀 이렇게 좀 물어보고 대답하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왜 지금은 조금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5: 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신속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조사단을 현지에 이제 급파를 했고 남우호에 대한 조사 결과를 어제 파악을 해서 국민들께 정확한 사실을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을 두고 이제 은폐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너무 과한 정치 공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 호르무즈 해협의 다른 국가들의 이제 선박들도 대처 그 이제 피격을 당했다, 공격을 받았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국가들도 공격 주체에 대한 언급은 아직 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면밀하게 이제 다른 나라의 대처들도 보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미상의 비행체에 의한 타격이 있었다라는 것은 밝혔고, 그와 관련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면밀히 조사해서 이제 파악을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 좀 더 지켜봐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공격의 주체가 아직 이제 특정 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최대한 지금 상황에서는 실체를 파악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신조 부대변인, 국민의힘의 입장은 뭡니까?
2: 그러니까 지금 공격 주체를 특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 선박을 향해서 이른바 드론이라고 하죠, 사실상. 이 드론을 날렸느냐, 이거를 명확하게 따진 다음에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그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이 아닌 다른 나라가 그 비행체를 집어넣어서 다른 나라의 선박을 공격했다. 이건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 유실된 기뢰에 의한 공격을 받았다 이래버리면 이것이 외교적 문제라든지 군사 문제로 비화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이건 어찌됐든 의도를 가지고 특정 선박, 특히 대한민국의 선박을 향해서 공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는 우리 선박들이 더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러한 상황에서 공격한 나라에서 본인들이 했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 왜 그거는 믿지 못하고 우리가 공격한 곳을 특정하지 못한 채로 지금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이렇게 돼버리면 거기에 묶여있는 우리 다른 선박들도 위험에 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적에 빨리 이란이라는 나라를 특정해서 그 다음에 미국과 공조를 하든 아니면 서방과 공조를 하든 그 유기적인 체계를 확립해가지고 나머지 우리 국민들의 안전까지 보호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고 또 국민적인 요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를 앞두고 대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점에 있어서는 분명히 정부와 청와대가 강력하게 그리고 가감 없이 숨김 없이 국민들께 진실을 밝혀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1: 이동수 대표님,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좀 단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우리가 막 긴박하게 직접 조사를 하기 전에도 여러 경로로 이제 확인을 해봤을 거고 좀 시일이 상당히 흘렀고요. 그다음에 이란이 또 한국을 표적으로 삼았다, 이런 공격했다는 표현은 아니었지만 표적으로 삼았다는 게 있었고, 또 이란 대사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공식 입장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과연 이란이 이란의 드론이 공격했다 안 했다 이 부분이 과연 확인이 안 됐을까, 이런 의문이 일단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외교적으로 모든 게 전모가 확실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주체를 밝히는 것도 좀 민감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3: 일단은 그 남우호에서 이제 파공이 이제 사진이 공개가 됐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란에서 이제 요즘에 쓰고 있는 샤헤드 드론, 이 샤헤드 드론이 가오리 모양으로 생겼는데 마침 또 이제 그 남우호의 파공이 좀 그 샤헤드 드론 형태랑 좀 비슷하게 난 거예요. 네. 사실 많은 국민들이 저도 그렇고 아 이거 이란 아니면 누가 있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고, 정부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란이라고 단정하고 이란이 너희가 이제 우리를 공격했으니까 싸우자라고 하긴 좀 어려운 상황일 것 같은 게, 일단 이 호르무즈 해협 내에 우리나라 선박이 현재 26척이 아직 이제 좀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고요. 우리나라 선원이 이제 160명 정도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도 이란이랑 좀 협조를 좀 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선박에 대한 정보를 또 이란 정부에다 넘겨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격적으로 나갔을 때 사실 이제 호르무즈 해협 내에 있는 이제 우리 선박과 선원들의 좀 안전이 좀 위협받을 그럴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들이 벌어진 게 좀 전에 박성민 최고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프랑스 선박이랑 중국 선박도 이렇게 공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들도 굉장히 이제 대응을 자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 남우호도 그렇고 선박들이 공격을 받은 시점이 미국에서 이제 프로젝트 프리덤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 안에 있는 배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데리고 나오겠다. 있다, 빼와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런 발표를 하고 나서 잠시 이제 작게나마 미국과 이란 사이에 교전이 있었습니다. 이제 교전이 있다 보니까는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부담을 느끼고 이제 다음 날 그거를 이제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건이 벌어진 지 한 일주일이 넘게 지났고 이 사안이 이제 좀 소강 상태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제 이 공격 받은 게 확인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선뜻 나가긴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한 2시간 전에 청와대가 민간 선박 공격 강력 규탄한다.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갸우뚱해지는 게, 공격한 주체도 없는데 규탄을 해요? 이거는 뭘까요?
3: 근데 이제 네. 우리가 공격을 당했는데 또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6: 공격한 주체도 없는데 누구를 규탄을 해요?
3: 일단 공격한 대상을 이제 규탄을 네. 하겠지만은 그게 누구다라고 아직까지 정확하게 말하지는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는 공격받았는데 우리가

0: 아, 이거 별일 아니야. 이렇게 넘어가면 또 이제 국민들이 볼 때도 사실 보기 좋지 않잖아요. 그냥 공격받은 사실 자체는 규탄을 하되 공격한 대상은 우리가 조금 더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지금 스탠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2: 네, 박상민 최고위원.
1: 그러니까 앵커께서 가지시는 의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네. 공격이 있었던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박이 어떤 뭐 내부적인 결함이나 사고에 의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 어쨌든 공격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명확하니 그 지점에 대해서는 뭐 어쨌든 공격한 대상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주체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격을 받은 거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비판의 입장을 내야죠. 그 입장은 저는 빠르게 나오는 게 맞고 아무리 이제 뭐 인명피해라든지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생명 위협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는 당연히 강경한 입장을 내는 게 맞고 다만 이제 정부가 지금 좀 밝혀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공격 주체에 대한 특정 그리고 이것이 의도된 타격인가 뭐 언제부터 어떻게 계획된 타격인가 이런 세세한 전말들은 이제 조만간 조사를 해서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그래요.
3: 근데 이게 규탄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정부로서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은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재산상의 피해가 지금 사실상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공격 주체를 특정해서 보복을 하든 아니면 더 큰 강도 높은 대응을 하든 그 무언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허울 좋은 소리를 한다면 그 정부로서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죠.
2: 어정쩡하다?
3: 네. 어정쩡한 걸 넘어서서 정부의 역할을 좀 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겠느냐.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SNS상에 이스라엘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가 망신을 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이스라엘을 악마화를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란이 주체가 돼서 우리 선박을 공격했다라는 게 드러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현실 인식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국민적인 비판이 거세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심기경호를 위해서 이란이라고 특정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돌아가실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규탄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발빠른 대응을 하고 그 대책을 수립해야지 이런 식으로 남일 바라보듯이 하는 것은 저는 정부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봅니다.
1: 근데 이게 오히려
2: 네, 박상민 최고위원님.
1: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 대통령이 뭐 망신당할까 봐 대응을 안 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2: 논란이 된으로 말을 고칠게요.
1: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기에는 사실 그거는 외교의 이제 1차적인 원칙이나 그 지금 국제정세를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프랑스나 중국 선박도 공격을 받았지만 이들 역시도 이 공격 주체에 대한 언급은 삼가고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국제정세가 굉장히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 타격이 있었고 사실상 피해가 좀 있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어떻게 냈을 때 또 추가적인 피해가 우리 국민들께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 간과할 수 없다라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지금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다뤄져야 되는 문제이니만큼 대응들을 굉장히 면밀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마치 뭐 특정하지 않는다, 얘기하지 않는다, 은폐하고 있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이 외교의 이 복잡한 곡차 방정식을 저는 무시하는 거다. 현실을 사실은 못 보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 민감한 사안을 이렇게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되는데 왜 이거를 막 방금 명백한 답을 빨리 꺼내라 그러냐 이렇게 이제 여당 정부 여당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야당은 이런 식으로 뜨뜻미지근하게 하면 소말리아 해적한테도 표적이 되겠다. 뭐 예컨대 그건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겠지만 그 어쨌든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이동수 대표님.
0: 네, 그냥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각자의 뭐 입장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다만 저는 이게 너무 이제 좀 논란이 돼서 왜 우리나라 정부는 이제 이란에 항의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논쟁이 번지면은 이 정부 입장도 굉장히 난처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야가 좀 합심해서 이제 정부의 힘을 좀 실어줘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2: 네, 지방선거가 2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시키고 선대위 체제로 본격 돌입했습니다. 국가정상화 선대위, 명칭이 국가정상화 선대위입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민주당 선대위 면면 의미를 좀 소개를 해주세요.
1: 그러니까 일단 이번 선거 자체에 대해서 그 두 가지를 좀 내걸었는데요. 첫 번째는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이고 두 번째는 일자라는 지방정부 이 두 가지를 좀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보여주는 행태를 보면 뭐 윤어게인에 대한 공천이라든지 여전히 이 윤어게인과 궤가 비슷한 주장을 장도혁 대표가 사실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 네.
1: 여전히 내란 잔존 세력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을 이번 선거를 계기로 완벽하게 심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선대위 이름 자체를 국가정상화 선대위라고 지은 거고요.

0: 뭐 좀 공동상임 선대위원장을 소개를 해드리면 뭐 한병도 원내대표, 이시종 전 충북지사, 그 다음에 뭐 안선아 전 대외경제연구원 정책연구원, 그 다음에 좀 제가 눈여겨본 분이 이 금희정 씨라고 대구에서 대구 시민이자 외과 의사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지난 대선 때 유세 현장에서 TK 장녀로 좀 이름을 알리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던 인물이라서 뭐 지금 아무래도 대구 선거가 굉장히 핫하고 또 이제 중앙당에서도 굉장히 집중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선거인이만큼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한 것 같고 이 미얀마 출신 귀화 한국인 이보나 씨 이런 분들도 이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들을 다양한 아젠다 하에서 좀 모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1: 네.
0: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국가를 정상화하는 면 그리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겠다라는 그 포부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래요. 이게 이동수 대표님께 네. 짧게 여쭤보면 이게 뭐 일 잘하는 지방정부 이건 당연히 지방선거니까 당연한 건데 이제 국가정상화 이거는 정청래 대표의 최근 워딩을 보면은 내란의 싹까지 다 자르겠다. 내란 척결. 그래도 역시 여당 입장에서는 이게 먹힐 수 있는 이슈라고 보시는 건가요?
2: 지지층에 소구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이 이름이겠죠. 근데 네. 이제 저는 민주당 선대위 이름으로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지금 여당이잖아요. 근데 여당이 지금 국가 정상화를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정부 상태가 비정상이다라는 어떤 반대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왜 여당이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이제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 그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강조를 하는 게 훨씬 더 선거에 유리한 구도를 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국가 정상화, 뭐 내란 청산 이런 걸 강조하다 보면은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강조하는 쪽보다는 민주당 대 국민의힘 대결 구도로 이제 선거판이 짜여지는데 사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민주당이 막 아주 유리하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일 것 같아요. 저는 왜 이제 여당에서 이렇게 국가 정상화라는 이름을 내걸고 선대위를 구성을 했는지는 사실 의문이긴 합니다.
1: 예컨대 신조부 대변님 쭉 지난 1년 동안의 과정을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내란 청산이라는 거 이게 어떤 전가의 보도처럼 생각이 될 거예요. 그래서 특검도 또 하고 특검도 네. 또 이게 다 그런 흐름일 텐데 자 이번 총선에서는 어느 정도 그게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죠.
3: 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번에 이해원 전 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내란 청산, 내란 심판이라고 하는 구호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대통령께서 직접 증명하셨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말 맞다나 실사고시, 뭐 중도실용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중도실용을 위해서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했었던 인사까지 내각에 포진시키겠다라는 그 의도를 이미 내비쳤기 때문에 거기서 내란에 대한 심판은 좀 끝났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선거 구도가 어떻게 흐르냐? 결국에 최근에 민주당에서 발의한 특검법 있지 않습니까? 공소취소 구도로 바뀌었습니다. 내란, 계엄 사태는 이미 지지난해, 재작년에 끝난 일인데 그걸 언제까지 울고 먹을 것이냐라는 국민적인 비판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이 공소취소, 대통령의 죄를 없애주려고 정부 여당의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동원되고 있구나라는 국민적인 비판의식이 고조되다 보면은
1: 네.
3: 결국에 지방선거의 특성상 분노의 투표를 하러 대다수 야권 지지자들이 투표장으로 가실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낮은 지방선거 투표를 해서 누가 더 심판 선거를 하느냐 누가 더 이 과거의 일들을 돌이켜 생각하면서 미래를 바라볼 것이냐 하는 선거의 국면에 가게 되면은 내란은 더 이상 먹히지가 않을 것이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슈인 공소취소 이것과 관련돼서 아마 저는 더 많은 결집이 일어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국가정상화 선대위라고 명명한 것은 굉장히 그 부적절한 선거 전략상 굉장히 부족한 거라고 좀 봅니다.
2: 그리고 이제 제가
1: 이동수 대표님
2: 네, 이제 요즘에 뭐 식당이나 카페 이런 데 가서 이제 있다 보면은 주변에 네. 계신 분들이 다 주식 얘기하세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재명 정부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온 국민의 관심이 여기에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아니 민주당에서 이제 유리한 카드를 충분히 잡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불리한 카드를 자꾸 선택을 하는지 그게 좀 의아하긴 합니다.
0: 근데 뭐 네. 불리하다고만 볼 수는 없는 게 이게 사실은 뭐 내란이 끝났다라고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안 끝났죠. 왜냐하면 이제 윤 전 대통령의 뭐 호위무사 뭐 혹은 2인자 이런 분들이 뭐 출마도 하고 출마 선언도 하고 뭐 안 된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뭐 공천을 받은 분도 계시고 뭐 이용전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진석 전 비서실장 관련한 공천도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뭐 윤곽근 변호사도 이제 경선에서 탈락했지만 출마는 하셨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준숙 전 방통위원장을 이제

0: 공천을 한 것도 그렇고 그냥 보면 사실 장동혁 대표도 최근에 뭐 얘기하는 걸 보면 뭐 계엄에 대해서 어떤 진솔하고 진실된 사과 사죄보다는 뭐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상처를 입고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 뭐 그리고 하나님이 뭐 다 지켜보셨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면 여전히 이제 윤어게인과 관련해서 깔끔한 정리가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최근에 특히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나 이런 걸 봤을 때 처절한 사과와 반성 이런 건 보이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 내란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가 겪는 지방선거이고 그리고 여전히 그런 세력들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 윤어게인 세력이 휘둘리고 있다라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더 따끔하게 회초리를 때려달라라는 얘기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1: 저 이제 선대위가 민주당은 출범을 했는데 국민의힘도 뭐 조만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지호부 대변인.
2: 그 박성훈 수석 대변인의 브리핑에 의하면 네. 금주 안에 아마 선대위가 출범할 것으로 그래요? 보입니다. 예. 그 공식 선 그 후보 등록 전에 어느 정도 완성을 해 놔야지 네. 후보 등록 이후에도 본 선거 운동 기간 전까지 해서 전략을 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내주 금주 중으로 할 것 같습니다.
1: 자. 진지호부 대변인께 하나 여쭤보면 오늘 국민의힘에서 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주광덕 국민의힘 남양주시장 예비후보가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선 후퇴하지 않으면 후보 등록하지 않겠다. 이게 이선 후퇴를 요구했습니다. 자 이제 당내에 그동안 뭐 쭉 장 대표가 과연 그 선거 전에 국민의힘의 얼굴로 그 전국을 누빌 거냐. 뭐 예를 들어서 오세훈 후보 이런 사람들도 좀 약간 아니 뭐 안아주셔도 된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3주 남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주요 후보들의 얘기를 보면 예를 들어서 박형준, 추경호 이런 분들이 막 절규하듯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절대로 분열된 모습은 남은 기간에 보이지만 장동혁이 안 오는 게 더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분열된 모습을 안 보이는 게 중요한 겁니까?
2: 가장 중요한 게 분열되지 네. 않는 그래도 네. 국민의힘이 어쨌든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겠다라고 선포한 상황에서 저희가 이렇게 흩어지지 않고 힘을 하나로 모아서 지방선거 승리를 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좀 해달라라는 이야기들이 사실 많죠. 그런데 네. 그러한 그 명분이라든지 그런 대의가 이번 공소취소 특검 때문에 하나로 합쳐졌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소취소 특검을 통해서 대통령의 죄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그 아주 악랄한 반헌법적인 구상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국민들의 민심으로 심판을 해야 된다. 그렇지가 않으면 사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켜버리면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국회 차원에서 아무리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도 법력권이 그것을 중단 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일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통과를 시켜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대한민국의 법치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망국의 길로 가는 그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저는 분열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주광덕 시장 후보의 이 말씀이 전 좀 뜬금포라고 봤어요. 이런 얘기는

0: 안 하시다가 왜 지금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1: 자, 이동수 대표님. 네. 이게 제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좀 이따 저희가 이제 교통정보 들은 다음에 부산 북구갑 얘기를 할 건데 네. 거기 있는 질문 중에 하나를 제가 미리 갖고 오면 한동훈 전 대표도 자기 개소식에 오지 말라 그랬어요. 뭐 분열로 비치는 거 이런 거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그 정도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과연 박민식 한동훈 오후 2시 차로 1분 걸어서 10분 거리에 개소식을 하는데 예상했던 대로 이제 저쪽에 지도부는 박민식 쪽으로 갔는데 어쨌든 분열되고 막 이렇게 진흙탕이고 이런 건 없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은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어떻게 보세요?
2: 그러니까요. 그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현명하게 대응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선거 앞두고 당내에서 이제 막 분란 생기고
1: 당내
2: 싸우려면
1: 혹은 보수 진영 내에서
2: 네, 그 전체가 이제 유권자들이 봤을 때 별로 좋지 않게 보이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당 내에서 이제 박지원 당시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이랑 의원들 간에 좀 마찰이 있으면서 그게 또 이제 좀 지지율이 좀 하락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물론 이제 장동혁 대표의 책임을 묻는 건 중요하지만은 막 분란을 앞서서 막 만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광덕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엔 이런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선거를 좀 포기하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남양주 지역 자체가 사실은 젊은층들이 많이 좀 유입이 되면서 민주당에 이제 유리한 판이 됐잖아요.
1: 네.
2: 근데 이제 지금 선거가 불리한데 가뜩이나 이제 장동혁 대표가 또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면
1: 또 예민하게 돼.
2: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네. 선거 이제 아 이거 이러다 너무 어렵다. 차라리 한번 세게 들이받고 강력한 인상이나 남기려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1: 그래요?
2: 하고 있습니다.
1: 박성민 네. 최고위원은 주광덕 그 시장 후보 요 얘기는 어떤 배경이었을까요?
3: 사실 뭐 이분도 이제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나 싶어요.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보면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네. 뭐 공천 관련해서 쓴소리를 하는 분들 아니면 장동혁 대표 관련해서 쓴소리 하시는 분들 뭐 굉장히 많은데 지금 그거를 사실 장동혁 대표가 모르쇠를 해왔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점점 차이가 좀 격차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중앙에 있는 분들은 이제 점점 입을 다물고 계시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을 해도 네. 이 장동혁 대표 체제에 변화가 없으니까 중앙에 있는 뭐 의원들이나 지도부는 뭐 점점 어떤 지도 체제의 변화, 쇄신 이런 거는 이제 입을 닫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현장에 있는 후보들은 선거를 현장에서 뛰면 뛸수록 이 유권자들의 냉담한 반응을 접하고 아 이게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1: 네.
3: 이게 결국에는 이 현장에서 뛰는 후보들이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2: 네. 근데 저는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장동혁 대표가 미국 순방 다 다녀오고 나서 직후에는 여론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당내에서도 그렇고 당 밖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한동안은 좀 잠자코 계셨었는데 최근에 이제 부울경 지역이나 뭐 대구 지역 이런 데서 이제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다 이런 보도들이 또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는 좀 자신감을 얻으신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요즘엔 또 광폭 행보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이제 수도권에 출마하는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좀 부담으로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4: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내렸던 비로 도로가 많이 미끄럽습니다. 퇴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양지에서 용인까지 밀리기 시작했고요. 더 가서는 동수원에서 북수원 그리고 군자분기점에서 월곶까지도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안성에서 안성휴게소 부근까지 밀리고요. 서울요금소에서 판교분기점 그리고 양재에서 반포까지 각각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방향 원효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더 가서는 천호대교 부근 1, 2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고요. 잠실철교부터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반대 일산방향은 한남대교에서 난지 나들목 사이 더디내름이고요. 내부순환도로 성산방향은 월곡에서 정릉터널 그리고 다시 홍은에서 성산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5: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1: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와

0: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산 북구 갑으로 가봅니다. 지난 주말 이곳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같은 날 일요일 날 오후 2시에 뭐 저 그 사무소 개소식이라 그러네요. 선거사무소 개소식 박민식 한동훈 그다음에 1시간 뒤에 하정우 그래서 막 그쪽이 북적북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자 일단 예상했던 대로 박민식 후보 사무실에 국민의힘 지도부 또 주요 중진들 이렇게 많이 출동을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한동훈계한테도 오지 말라 그래서 뭐 이랬는데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장동혁 대표는 갈등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될 것이냐 보수를 진정 지켜온 사람이 보수 정당을 새롭게 만들어야 될 것이냐 하면서 또 저격을 하기도 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또 이제 눈에 띄는 게 신지호 부대변인 네. 박형준 시장이 왔더라고요. 네. 박형준 시장이 왔고 그다음에 같이 이제 손을 번쩍 들고 박민식 후보하고 가서 SNS로 빨리 단일화 해야 된다는 그렇죠.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이 전체 흐름이 국민의힘 내에서도 단일화 가능성 제로라는 박민식이 있고 세상에 안 되는 건 없다는 한동훈이 있는데 어떤 흐름으로 갈 것 같아요? 막판으로 가면.
1: 저는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결국에 단일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개소식이 제가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던 것은 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한다는 게 공지가 미리 됐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바꿀 수 있어요. 시간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날짜를 바꾼다거나 해가지고 이 두 후보가 보수 야권의 두 후보가 정면 충돌한다라는 인상을 안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동훈 후보와 박민식 후보가 치킨게임 양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누가 더 많이 세를 모았느냐 그러한 것으로 흐르게 돼버리면 사실 될 만한 단일화도 안 된다고 좀 보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박민식 후보의 그 개소식 현장에 부산 지역의 지역구를 두는 의원들 상당수가 불참했습니다. 그 불참한 이유는 부산 지역의 민심

0: 민주당이 갖고 있었던 지역이고 또 국민의힘이 북구 간만 탈환을 하면은 부산에서 완전체 국민의힘으로 이제 완성이 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끼리 이런 식으로 이전 투구로 해서 분열이 되는
1: 불참으로서 한동훈에 가지는 않았지만 불참으로서 예. 의사를 보여줬다.
0: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오.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네. 단일화를 사실상 압박한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선거 특히 사전 선거가 있기 전까지 해서 단일화 협상을 충분히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어쨌든 여기서 좀 시너지 효과를 낼 필요가 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들이 아마 부산 지역 의원들의 불참 그 의중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1: 그래요. 이동수 대표께 비슷한 질문인데 자 이것이 정치는 생물이니까 과연 될까 아니면 아 절대로 안 될까 어느 쪽의 가능성이 더 높아요?
2: 단일화요. 예. 네,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단일화를 한다는 게 사실 이 되는 당 입장에서는 뭐 좋겠지만은 후보 개개인 입장에서 그냥 본인의 모든 걸 포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이 누구 한 명이 이제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두 분이 또 비슷비슷한 상황인데다가 또 이제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가 막 크게 앞서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이제 마치 이제 87년도에 민주화하고 나서 대선했을 때도 보면은 각 후보들이 1로 3김이 그 당시에 그냥 사자가 쪼개지면 내가 이긴다 생각해서 나갔다 결국에 노태우 후보가 당선이 됐었잖아요. 그런 상황처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 사이에 2등 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 게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하정우 후보가 조금 앞서긴 하지만은 박민식 한동훈 두 분이 합쳤을 때는 뭐 이 보수 진영이 좀 쉽게 이길 수 있는 구도가 형성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유권자들 입장에서 사표 방지 심리든 뭐 민주당을 막기 위해서든 막판에 이제 2등 후보한테 좀 표를 몰아줄 가능성이 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직전까지 못해도 한 5%포인트 정도를 3등을 앞서는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2등 싸움인데 결론에 있어서는 그게 생각보다 많이 몰리면은 여당 후보와도 해볼 만한
2: 역전을 할 수 있는 뭐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박성민 최고위원께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하정우 민주당 후보 어제 오후 3시에 개소식을 했는데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가 참석해서 지원사격에 나섰습니다. 자, 정청래 대표 이런 지도부 모습이 이제 보이지 않은 게 좀 특이한 경우였는데 어저께 개소식에 최근에 송영길 전 대표가 한 얘기가 있어요. 거기
3: 네.
1: 그쪽에 그 사정이나 그쪽이 원하는 사람을 보내주고 차라리 거기 전세수 보고 좀 이렇게 하라 그러든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송영길 전 대표 얘기하고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3: 뭐 아무래도 이제 지역에서는 사실 뭐 중앙의 지도부가 좀 더 뭐 주목받고 혹은 뭐 논란이 일어나고 이런 것보다 이 전재수 후보와의 어떤 러닝메이트로서의 케미를 더 살리는 것이 왜냐면 하정우 후보가 또 이제 바톤 터치를 하는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1: 네.
3: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제 그 박형준 후보, 국민의힘의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보수 진영의 후보가 어떻게 보면 둘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박형준 후보가 오히려 잘 안 보이고 박민식 대 한동훈 이게 좀 더 부각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민주당 후보의 입장에서는 이 지역에서 평판이 좋은 전재수 후보, 그러니까 전임자이시기도 한 거죠.
1: 네.
3: 그러니까 이 전재수 후보와의 어떤 그 연대 케미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강조하고 뭐 중앙 정치인들을 내세우기보다는 그냥 지역 토박이 지역을 샅샅이 훑는 그런 현장감 있는 후보의 모습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더 중요한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전략을 조금 더 먼저 빨리 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1: 아직 사실 많이 남았어요. 3주 이상이면 선거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13일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선거에서 생각보다 20일 이상이면 3주 이상이면 많이 남은 거고 여튼 그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계속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기로 하고요. 이번에 경기 평택 을로 가봅니다. 자 여기서는 또 김용남 민주당 후보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연일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대답해야 된다. 뭐 그중에 세월호도 있고 뭐 이태원도 있고 뭐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오늘 사과를 했는데 사과 얘기 요 녹취 듣고 할게요. 박병원 조국혁신당 선임 대변인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4: 또 김용남 후보께서 지역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기호 3번 후보인 조국 후보 3번을 찍으면 2번이 된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행동이야말로 전형적으로 내용 없는 네거티브입니다. 방금 전에 저희 선대위원회 공개회의에서 신장식 중앙선대위 선임선대위원장께서 영상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0: 과거 김용남 후보의 발언 중에는 분명하게 청산되어야 될 발언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명시적인 입장 표명을 거부하고 상대방만을 비난하는 것이 전형적인 검사스러운 태도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 자, 지금 조국혁신당 대변인 얘기 들었고 김용남 후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사과 이런 요구에 대해서 아니 내가 그때 다 저 해명을 한 건데 뭐 예를 들어 세월호 얘기도 뭐 예산 얘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뭐 이런 원칙적인 얘기를 할 건데 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그 영상을 조국혁신당에서 이렇게 요약을 해서 틀었고 그다음에 어쨌든 뭐 이런저런 배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동수 대표님. 네. 사과를 했어요.
2: 네.
1: 자, 사과를 왜 했을까요?
2: 일단 사과한 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세월호 과거에 이제 특조위 활동을 했었잖아요. 이제 김용남 의원이 당시에 그 보수 진영에 있으면서 이거 세월호 특조위 예산 낭비다 이런 비판을 했어요.
1: 원내 대변인이었을 거예요. 네.
2: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과라기보다 해명을 했는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선거 운동 할 당시에 대선 캠프에서 이제 그 대변인 역할을 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제 뭐 과거에 검사로서 뭐 인연이 있고 해가지고 그때 판단을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네, 해명을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민주당 지지층의 어떤 역린과 같은 이슈들인 거잖아요. 윤석열 캠프 그리고 세월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과를 했는데 그동안 또 조국 혁신당에서 문제 제기했던 게 과거에 조국 사태 당시에 조국 대표 공격했다 이건데 이건 또 절대 사과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그 집단의 어떤 분화 이거를 지금 김용남 후보라는 인물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1: 네.
2: 저는 좀 전에 이 녹취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오디오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조국혁신당에서 지금 이제 김용남 후보가 지역에서 뭐 3번 찍으면 2번이 된다고 홍보를 하고 다닌다. 뭐 근거 없는 네거티브다. 이런 식으로 지금 비판을 예. 한 거잖아요.
1: 네.
2: 근데 저는 그런 소리는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1: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니다.
2: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걸 또 네거티브라고 보기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국혁신당이 지금 급한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 되게 이제 예민한 것 같아요. 과거에 자기네 어떤 그 상징 과도 같은 조국 대표에 대한 과거의 공격, 그 다음에 어떤 그 민주진영 지지자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가장 핵심 역린과도 같은 그런 부분들을 건드린 부분에 대한 해명 이런 거 하는데 박성민 최고위원님 뭐 검사스럽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상당히 감정 양상으로 가거든요. 이게 선거에서 이성적으로 할 것 같은 게 이게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의 두 당 간의 어떤 갈등 기류 좀 해소될 수 있는 거라고 보세요?
3: 지금 상황에서 약간 힘든 것 같다.
1: 그래요?
3: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왜냐하면 그 이제 김용남 후보가 이제 질린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잖아요.
1: 네, 네.
3: 그러니까 사실은
1: 뭐 팔을 비튼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3: 근데 예. 사실 뭐 이제 조국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과거 본인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했던 발언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이게 상할 수는 있는데 이제 그게 너무 뭐 당 차원에서도 공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조국 후보가 직접적으로 또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러니까 김용남 후보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거예요.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내세웠던 게 뭐였냐면 국힘 제로였어요. 이제 국민의힘 제로로 만들겠다.
1: 근데 공격은 민주당 후보만 해요.
3: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국힘 제로가 아니라 민주당 제로를 바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평택 선거를 보면 유희동 후보가 굉장히 신나 있어요. 뭐 방송에 나오셔서 얘기하시는 거 보면
1: 네.
3: 뭐 이제 김용남 후보에 대한 검증 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조국 후보가 대신 해주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1: 예.
3: 그러니까 이게 조국 후보가 감정적으로 상한 거는 이해를 하겠지만 이게 선거 전체적인 영향을 봤을 때 결국 국힘 제로를 외치셨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국힘 후보만 좋은 그 양상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1: 그래요.
3: 그러니까 유희동 후보가 손 안 대고 코 풀기 전략을 쓸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조국 후보께서 좀 돈 없는 공격 혹은 지나친 네거티브 이런 것들은 오히려 조금 자제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동안 이 조국혁신당과 이 민주당이 우군으로서의 어떤 관계를 맺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보 진영 전체의 판세라든가 이런 상황 양상에 대해서도 이런 행보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조금 톤다운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용남 후보의 과거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게 있는데 사실 민주당으로 입당을 한 분이잖아요. 근데 조국혁신당은 어쨌든 그 진보 진영의 스펙트럼에서도 조금 더 이렇게 강한 그 강도를 갖고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은 왜 우리 동네 왔지? 마치 이런 약간 선입견이 있지 않나 이 김영남에 대한 이 공방을 보면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죠?
4: 그 조국 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김영남 의원을 공격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영남 후보를 향해 있는 민주당 지지,

0: 사람이 아니냐라는 그 의구심을 건드려주는 거죠. 계속 그 약한 고리를 계속 건드려.
1: 그런 식을 때려서 그 사람들을 데려올라는
0: 그렇죠.
1: 거다.
0: 예,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을 끌어올려고 하는 목적이라고 전 봐요. 그런데 네. 이게 사실 조국 대표가 압도적으로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왔다면 이렇게 안 할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을 향해서 공격을 했을 텐데 지금 이 평택을 같은 경우에 여론조사 양상을 보면은 뭐 그 김용남 후보, 유희동 후보, 조국 후보 이렇게 셋이 각축전이거든요. 세 후보가.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홈으로 들어올라 그러면 1루, 2루, 3루를 먼저 밟아야 되는 거죠. 근데 1루, 2루, 3루에 유희동 후보가 있는 게 아니라 김용남, 민주당 후보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선제적으로 제거를 해야지 본인이 당선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민주당 내 강경층,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 중에 아주 강성 지지층들을 끌어올려고 지금 계속해서 김용남 의원의 과거를 끄집어내는 거라고 봐요.
1: 그래요. 그
0: 민주당 지지층들께서는 이 세월호라든지 그런 과거에 대해서 김용남 의원이 이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사과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아마 등을 돌리실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난번 지민비조처럼 본인이 쇄빙선이 되겠다라고 해서 강성 지지층들을 규합하려고 하는 그 목적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시간이 한 6분 정도 남았는데 서울로 가봅니다. 정원호 민주당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오세훈 후보가요. 신조 부대변인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연일 토론하자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법정 토론회는 어차피 열리는데 그거 말고 지금 하자는 거예요. 네. 이유가 뭡니까?
0: 지금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이슈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확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공식 토론을 하게 되면은 양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력한 후보들 간의 그 진검 승부 혹은 검증이 아니기 때문에
1: 아, 둘이서 한번 해보자.
0: 둘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원 후보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절호의 기회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장 후보 자리에 못 오를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명픽 하나 때문에 서울시장 지위를 부여받았다라는 서울시민들의 그 의심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오세훈 후보 측에서 제시하는 1대1 토론에 응해서 본인의 역량 그리고 본인의 능력을 검증하면은 그것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피하는 걸 보니까 최근에 그 보좌진 참모가 그 공약을 대독해서 발표하고 그 와중에 가서 이거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야 됩니다라는 게 지금 포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로 미루어 짐작하면은 정원호 후보가 천만 그 시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아직 없구나. 이런 공약이라든지 본인의 아젠다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토론을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토론을 계속 회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여러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는지를 검증받는 자리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1: 자 박정민 최고위원님 법정 토론 말고 양자 토론을 하자는 오세훈 측의 요구 어떻게 보세요?
2: 아니 근데 이제 이게 법정 토론에 빠지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토론을 잡는데 잡자라고 이제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뭐 법정 토론을 회피하는 것도 아닌데 그건 다 나간다고 했거든요. 근데 토론의 장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는데 추가 토론을 하자라는 오세훈 후보 측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게 무슨 약간 도망가는 것처럼
1: 그렇게 마치 실력이 없어서 그러는 것처럼 네, 이거는 너무 억측이다.
2: 네. 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 얘기를 정원 후보가 다 들어줘야 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뭐 네. 정원 후보가 오세훈 후보한테 뭐 요청하면 오세훈 후보는 그럼 다 응할 겁니까? 분명히 아닐 거란 말이에요. 본인도 입장 따라 상황 따라 뭐 다른 후보들이 토론회 하자라고 했을 때 피했던 과거도 있잖아요. 오세훈 후보도. 그래서 저는 본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법정 토론의 의무를 분명히 다 하겠다 라고 한 사람에게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이동욱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3: 제가 이제 오세훈 후보 이제 정무 담당하시는 분들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정당에서는 우리가 확실히 밀린다. 하지만은 인물이랑 이슈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물과 이슈를 계속 부각하려고 지금 토론회를 하자고 하는 것 같고요. 일단 인물 같은 경우에는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유능한 걸로 유명하신 분이긴 하지만은 이분이 정치 경험이 없잖아요. 행정가 출신 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됐을 때 대응을 제대로 못할 거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네. 그거를 끊임없이 이제 좀 부각하려고 이제 이게 토론이나 이런 걸 제안하는 게 있고 또 이슈 같은 경우도 사실 서울이 그동안 좀 많이 보수화됐거든요. 왜냐하면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사실 서울이라는 지역 자체가 중상위 중산층들의 도시처럼 되어버렸는데 최근에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뭐 부동산 규제도 많이 하고 장특공제도 이제 좀 축소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는 이런 이슈 이슈를 계속 부각함으로써

0: 이제 정원호 후보를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난처한 상황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역시 서울시 최대 이슈 부동산입니다. 뭐 어제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제 시행이 다시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지방선거 이후에 과연 장특공을 어떻게 손을 과연 볼지 보면 어떻게 볼지 그다음에 보유세가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이제 이목이 쏠리는 부분들이 많은데 집값 상승 원인 해법 두고 이제 정원호 오세훈 맞서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 4, 50초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먼저 박성민 최고위원님 이 공방은 어떻게 보셨어요?
2: 네, 사실 일단은 이제 장특공 관련해가지고 계속 이제 국민의힘에서 마치 지방선거 끝나면 세금폭탄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고 뭐 청와대에서도 당정에서도 얘기하지 않았다. 논의 한 바 없다라고 분명히 밝혔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1: 네.
2: 그리고 이제 뭐 예고했던 대로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동안 계속 정부 정책의 부동산 정책의 일관된 흐름대로 지금 뭐 정책이 시행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신지호 부대변인 어떻게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보세요?
3: 지금 집값 주택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공급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세금을 부과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 집을 안 팔 거예요. 버티면 된다라는 인상이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는 더욱더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이 세금 부담하는 것을 결국에 매수자들, 사는 사람한테 전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매물도 잠겨서 공급이 줄어들고 그나마 있는 공급 차원에서도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네.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1: 그래요. 자, 두 분 말씀해 주셨고 이동수 대표님은 두 분이 너무 시간을 아껴주셔서 무려 네. 1분을 얘기했는데
0: 무려 지금 1분. 정부에서 이제 뭐 양도세 중과도 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축소하고 이런 것들의 핵심이 결국에 다주택 하지 말아라 그리고 실거주 해라 이거잖아요.
1: 네.
0: 근데 전통적으로는 이제 다주택자만 규제를 해왔다면은 이재명 정부는 1주택이지만 실거주를 하지 않는 소위 똘똘한 한채 수요까지 잡겠다라는 건데
1: 네.
0: 저는 평소에 하고 싶은 말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뭐 보수 진영은 이제 계속 뭐 공급을 늘려야 된다. 진보 진영은 뭐 규제나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게 서울에 대한 수요는 안 바뀌었잖아요. 모두가 지금 서울로 모이려고 하고 청년들도 일자리 때문에 다 서울로 모이는 상황에서
1: 지금 그거를 분산은 못 시킨 상태죠.
0: 어느 대책을 쓰든 저는 결국에 서울에 대한 수요는 못 잡으면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저는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 쏟는 이 열정의 반만큼이라도 균형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어떤 본사나 이런 것들을 뭐 광역시 정도로라도 이렇게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면은 서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테고 그러면은 이제 집값도 어느 정도 안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들 이제 요 부분은 생각을 이제 말씀을 안 하시고 이제 뭐 규제를 어떻게 하네 아니면 공급을 어떻게 하네 요것만 이제 논의가 되다 보니까는 계속 우리가 지금 도돌이표처럼 이게 이런 논쟁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에 대한 부동산 그 문제만 집중하기보다는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더욱더 크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구조적으로 접근하면 더 좋겠다는 이동수 대표님 말씀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1: 뉴스레터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0: 두 동생을 돌보고 아버지의 상태를 살피는 일은 이제 세림이의 일상이 됐습니다. 이혼 후 연락이 끊긴 엄마의 빈자리는 세림이 마음속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데요. 2018년 심장마비로 쓰러진 아버지는 수술 후 심장 재세동기를 이식한 채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더해가는 마음속 불안감과 수입이 끊긴 뒤 더욱 힘겨워진 가족의 생활. 늘 가족 걱정뿐인 세림이가 미래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희망과 용기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KBS 58분 날씨.
2: 내일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충청 호남, 경남 서부에는 매우 강한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들 지역은 시간당 30mm 안팎으로 그 밖의 지역도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형태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한 요란하게 오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 동반되겠고 우박까지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동해안과 경북권의 대기는 매우 건조합니다. 이 건조함을 해소시켜줄 꼭 필요한 단비이긴 한데 이렇게 단시간에 강하게 쏟아지는 특징이 있고요. 일부 강하게 내리는 지역에서는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감속 운행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에 비가 먼저 시작됐는데 저녁부터는 경북 전북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내일은 제주 포함 남쪽 전체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대부분 비가 그치겠는데요. 경남과 제주 지역은 저녁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소강 상태도 좀 있겠고요. 강수량의 지역차가 크겠습니다. 중부와 영남 제주 5에서 50mm, 호남은 10에서 최대 70mm 안팎으로 내리겠습니다. 중부와 경북 전북에는 바람이 오늘 강하게 불겠고요. 오늘과 내일에 걸쳐 서해와 남해 서부 해상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내일 아침 12도에서 16도의 기온 분포 보이겠고 낮 기온 19에서 23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8.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1: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반도체 대형주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가운데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7,800선을 돌파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시가총액은 7,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 정박 중에 발생한 HMM 나무호의 화재 원인이 미상의 비행체 타격인 것으로 확인된 데 대해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 행위는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무주택자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을 매수하면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갭투자 허용이라는 주장은 억지 비난에 가깝다고 반박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측근이자 법조 브로커로 지목

0: 구속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3대 특검 기소 사건 중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첫 사례입니다. 공수처가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귀연 부장판사를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강제 수사 착수 약 6개월 만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이었습니다.
1: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2: 6.3 지방선거 격전지를 돌아보는 순서. 오늘은 경기 하남 갑입니다. 이 지역구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경기지사 선거에 나서면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입니다. 현재 민주당 이광재 후보와 국민의힘 이용 후보 그리고 개혁신당 김성열 후보가 뛰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민주당 이광재 후보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광재 후보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바쁜 시간 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3: 네, 감사합니다. 네.
2: 바쁜 일정 이제 보내시고 계실 건데요, 연일. 오늘은 어떤 일정 소화하셨어요?
3: 오늘 아침 새벽 인사하고요. 그 네. 미래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학교 문제가 중요해서 그 네. 미래 초중고등학교 앞에서 인사를 했고, 오늘은 중요한 일정이 있었는데,
2: 네.
3: 지역의 최대 현안이 이제 교통 문제인데요.
2: 네네.
3: 이 GTX-D 문제, 미래 신사 감일까지 연장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요. 오늘 지역 주민 초청 행사에 그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세 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오셨어요.
2: 아, 그래서 그러셨군요.
3: 그간 준비했던 부분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고, 교통 문제 새로운 좋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선거법상 막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2: 네네.
3: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2: 네. 그 교통 문제는 뒤에 따로 또 질문을 드릴게요.
3: 예. 네네.
2: 하남 지역에서 이제 유권자들 당연히 많이 만나실 텐데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십니까?
3: 그 하나는 일을 잘해달라는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네. 떠나면 안 된다. 일을 정말 잘해달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제 모든 것을 바쳐서 이 하남의 발전이
2: 네.
3: 이 저의 발전이 되도록 할 거고요. 이 하남을 땀으로 적시겠습니다.
2: 네.
3: 일의 성과로 보답하려고 합니다.
2: 정청래 대표가 이광재 후보는 어디를 가든 경쟁력 있는 후보다 했는데 하남의 주민들은 제발 여기 머물러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이시고요.
3: 네. 아마 일에 대한 기대하고 제가 이제 중도층이 볼 때 제가 좀 안정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것 같습니다.
2: 네네.
3: 일을 잘할 것 같다 그게 제일 많으세요?
2: 일을 잘할 것 같다는 말씀 제일 많이 들으시고 강원도지사 삼선의원 지내셨고요. 지난 총선에는 분당갑에 이제 출마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남갑 재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한 이유 출마의 변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3: 근데 저는 하남의 제 그 마지막 정치 인생을 여기서 마감하려고 합니다.
2: 네.
3: 그 하남의 경제 성장이 이광재의 성장이 되고 저는 하남의 온수제 고향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2: 아 그래요?
3: 예, 마치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아, 이 도시를 이렇게 하면은 성장하겠다는 구상이 많았었는데요.
2: 네네.
3: 이게 하남이 바로 강남하고 붙어 있고 분당 판교하고 또 붙어 있거든요.
2: 네네.
3: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데 그 그린벨트가 70%고 북극 유지가 940만 평이 있는데.
2: 네.
3: 이게 대부분 그린벨트입니다. 그러니까 예. 계획을 잘 세우면 거대한 미래 도시,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그 부분을 위해서 지금 집중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 네. 출마 선언에서 이광재 후보님께서는 하남의 성적표가 곧 정치인 이광재의 성적표가 될 것이다. 이곳에 정치 운명을 걸겠다.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조금
3: 네네.
2: 지난 일이긴 하지만 이것도 여쭤볼게요. 이광재 후보님은 네. 강원도에서 국회의원 3선 지냈습니다.
3: 네네.
2: 처음에 두 번은 막 지역구 되게 긴 뭐 평창 영월 태백.
3: 태백 영월 평창 정선. 예.
2: 예, 예. 거기서 두 번 지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원주에서 아마 지내셨던 걸로 네네. 기억을 하는데 자. 강원지사까지도 한 삼선의원의 강원도에서 프리미엄이 있는데도 우상

0: 후보에게 전격 양보했습니다. 이유가 그때 뭐였죠?
1: 저는 노무현 대통령 그 서거 이후에 제가 정말 먼지만 펄펄 나는 그 봉화마을에 한 몇 개월 정도 머물면서
0: 네.
1: 제가 이 뉴욕 하나는 완성하고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몇 달째 먹고 자고 했거든요. 그때 네. 제가 떠나면서 결심한 게 있었어요.
0: 네네.
1: 당에서 헌신하거나 나에게 희생을 요구하면 나보다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0: 네.
1: 그래서 각종 어려운 지역에 출마를 하게 된 거고 우상호 선배 양보한 것도 그 우상호 선배와 내가 힘을 합치면 강원도가 더 좋아질 거다라는
0: 네.
1: 마음하고 또 하나는 나보다는 우리 함께 성장하는 게 좋겠다.
0: 네.
1: 이런 생각 때문에 양보하게 된 거죠.
0: 네.
1: 그리고 이번에 또 당의 요청을 하남갑을 저도 봐서 참 힘든 결정이었는데 받아들이고 또 하남에서 제 모든 경험과 모든 역량을 총 투입해서
0: 네.
1: 이거 성과를 내고 싶습니다.
0: 네. 그 저도 이제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하면서 이렇게 정치부 기자들이 또 이렇게 가끔 틀리기도 하지만 상상력을 발휘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그때 양보하시는 걸 보니까 아 이런
1: 네.
0: 어떤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겠다 싶고 하면서도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으로 보면 도지사를 이미 지내셨고 그렇다면 도지사라는 직책은 어떤 지역 현안에 조금 더 이렇게 그 매몰된다 그럴까요?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 그런 자리고 그렇다면 지금 이광재 후보님은 좀 중앙정치에서 더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또 나아가려는 그 전에 사실은 그 잠룡으로 항상 이렇게 거론이 되셨잖아요. 여전히 그런데 그런 좀 뭐 큰 정치라는 표현 도지사가 작은 정치라는 건 아니지만 중앙정치 또 그런 차원의 그런 것들을 좀 어쨌든 양보하면서 동시에 좀 생각하셨던 건 아닙니까?
1: 아니,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정말 강원도를 사랑하거든요.
0: 네.
1: 근데 어쨌든 이재명 정부의 초기 정무수석을 지냈기 때문에
0: 네.
1: 저는 강원도에 대해서 좀 더 전폭적인 지원을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고요.
0: 네네.
1: 그리고 저와 또 우상호 선배가 힘을 합치면 강원도에 더 도움이 될 거다. 나는 그런 생각도 정말 제가 강원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상호 선배도 좋은 분이기 때문에
0: 네.
1: 내 개인의 성공보다는 함께 성공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양보를 한 겁니다.
0: 알겠습니다. 자 판세를 짚어보겠습니다.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서 지난 1일부터 이틀 동안 만 18세 이상 경기 한남갑 선거구 거주 성인 남녀 801명 대상으로 무선 ARS 방식으로 여론조사했습니다.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아 이게 TV는 그냥 자막 한번 깔아버리면 되는데 저희는 이걸 오래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가상 양자 대결에서 전체 응답자 45.6 이광재 37 이용 이렇게 이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격차는 오차 범위 박 입니다. 이 여론조사는 어떻게 좀 의미를 부여하세요? 어떻게 보셨어요?
1: 네, 더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0: 네.
1: 다만 이 정부 이번 선거에서 이 정부를 일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이광재 일을 잘할 것 같다는 그런 주민들 마음하고 또 하나는 이광재가 중도적인 부분에서 안정감이 있다. 크게 이 쏠림이 적은 사람이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그런 여론조사가 나온 거 아닌가 싶고요.
0: 네.
1: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해야죠.
0: 네. 안정감, 쏠림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출연하시는 후보자분들께 꼭 상대 후보 평가하는 질문을 한 번씩 하는데요. 국민의힘 이용 후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저는 그건 국민들이 유권자가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0: 네.
1: 저는 제가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하나 그냥 하루하루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또 네. 내일은 고민정 의원이 오셔가지고
0: 네.
1: 학교가 과밀 때문에 학교를 늘려야 되는데 그 이 학교를 어떻게 신설할 것인가를 노력할 거고요. 박주민
0: 네.
1: 의원이 내일 또 같이 오는데요.
0: 네.
1: 그때는 저는 여기 어린이 병원 같은 것이 필요하고요.
0: 아, 그 교육이 복지위라서 이제 약간 그렇습니다. 협조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 봐요.
1: 네, 저는 어쨌든 선거하는 과정이 표만 얻는 과정이 너무 서글픈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이 일을 해나가면서 구체적으로 희망을 만드는 모자이크를 만드는 게 저는 선거가 되는 게 맞다고 보고 그게 바로 일하는 이광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네. 지금 대답해 주신 거하고 제가 질문을 지금 드리는 거하고 아마 되게 긴밀히 연결돼 있는 것 같은데 대답을 들으면서 제가 다음 질문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출마 선언 때

0: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광재는 하남과 국회, 하남과 정부, 하남과 경기도지사를 연결해서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겠다. 본인이 이렇게 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1: 네.
0: 집권 여당의 네트워크 지금 강조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플랜을 갖고 계세요?
1: 일단 제가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거는 그 국공유지가 뭘 사업을 하려면은 토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0: 네.
1: 근데 제가 와서 조사해보니까 하남시가 감정가가 12조 원, 그다음 940만 평의 국공유지가 있는데 이게 대부분 그린벨트예요.
0: 아, 그렇군요.
1: 그럼 이 땅을 저렴하게 사거나 단기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국가랑 공동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선개발 후 정산하는 방식을 택하면 기업을 유치하기 좋잖아요. 어떤 그래서 이거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당선되고 난 직후에 가장 먼저 그 여기를 방문했을 때 제가 범주를 21개를 제안했습니다.
0: 네.
1: 국유재산법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0: 네.
1: 그래서 이미 21개 법안을 이미 제가 전체로 그 한병도 원내대표한테 드렸고.
0: 네.
1: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거를 검토할 수 있는 특위를 만드는 걸 검토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법적인 부분이 준비가 돼야 땅 같은 걸 확보할 수가 있고.
0: 네.
1: 그 다음에 예산 문제는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한 언론사에서 저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산 폭격기다. 예산을 따기 위해서 굉장히 집요한 노력을 하고 결국 가져온다 이런 표현이었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산을 따가면 되는 거겠죠.
0: 예산 폭격기 되게 좋은 명칭이네요. 그 저기 정치인으로서는 특히 이제 국회의원으로서는 네. 좋은 명칭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남 같은 데는 그린벨트가 그렇게 많으면 물론 이제 지금까지 유지된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이유도 있었는데
1: 그렇습니다.
0: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좀 뭐 이렇게 불합리하게 묶여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풀겠다 그런 말씀 같네요. 제가 들어보니까
1: 그렇죠. 그린벨트는 기본적으로 그 녹색 도시가 제가 지향하는 바인데
0: 네.
1: 유지가 돼야 되는데. 과도하게 그 이게 훼손된 부분은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0: 네네.
1: 또 하나는 이제 군부대 같은 것이 그린벨트로 있는데 막 몇십만 평씩 있거든요.
0: 네.
1: 근데 미군 반환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0: 예예.
1: 그래서 이제 캠프 콜번 같은 경우는 7만 6천 평 정도 있고 주변이 한 50만 평에서 70만 평 정도 있거든요.
0: 네네.
1: 그러니까 그 미군 골프장은 또 하나 27만 평이나 있고요. 그다음에 더 하나 미사라는 이 섬은 그 거의 50만 평 이상의 땅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0: 거기가 다 하남이군요.
1: 다 하남입니다.
0: 예예.
1: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게 강남하고 송파 길 건너면 하남이고요. 그 강동구 명일동 지나면 또 여기 하남이고요. 팔당댐 그 근처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한쪽은 판교 분당이 있기 때문에 인적 리소스가 많죠. 그쪽에 한 9만 명 정도의 젊은이가 일을 하니까.
0: 예, 예.
1: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은 저는 이 토지 부분을 잘하면 보호할 건 보호하고 한편으로는 개발할 건 개발을 확실하게 하면 새로운 미래의 대표 도시가 저는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과 주거에 너무 긴 시간 출퇴가 나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직장과 주거가 근접한 녹색 미래 도시가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거기를 헌신해 보려고 합니다.
0: 네네. 현재 여야의 관계를 뭐 최악이다. 뭐 협치는 실종되고 뭐 정치가 없다. 뭐 이런 저 평가를 하는 분들도 많아요. 여당은 네. 야당이 늘 발목 잡기 한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요. 일단 반대로 또 뭐 야당 입장에서는 협치란 건 힘이 센 쪽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게 기본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중진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만약에 국회 다시 입성을 하게 되신다면 여야 관계 좀 이렇게 서로 건전하게 뭐 경쟁하고 견제하고 좀 그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좀 약간 저 힘을 보탤 생각이 있으십니까?
1: 네. 기본적으로 지금은 제가 당선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요.
0: 네.
1: 다만 당선되고 나면 결국 실용주의자의 목소리가 점점 국회에 좀 많이 퍼져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잖아요.
0: 네네.
1: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면서 한국 경제가 희망이 있는가. 많은 국민들이 지금 주식 얘기하잖아요.
0: 네네.
1: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우리가 하나 그 시스템즈나 뭔가 방산 부분에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을 건가. 뭔가 이런 부분의 목소리를 좀 더 강화하면
0: 네.
1: 좀 더

0: 경쟁력 우선은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국민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1: 네.
0: 아직도 국민의힘을 보면은 윤 어게인과 건전한 보수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있는데 윤 어게인이 지금 건전한 보수를 계속 억누르고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번에서 국민들이 이 건전한 보수의 당으로 국민의힘이 거듭나도록 좀 그런 심판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여야 관계가 좀 더 매끄럽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경제성장과 기술 서민보호, 그래서 남북의 안보와 평화 이런 것이 좀 더 정상적인 논의의 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1: 네.
0: 국민들께 국민의힘이 건전한 보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그래야 민주당도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국민의힘이 건전한 보수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이렇게 저 선택을 해 주시고 회초리를 들어주시고 이러면은 여야 간에 협치랄까 이런 것들도 더 원활하게 될 것이고 또 실용주의적으로 더 국민을 위하는 어떤 정책들이 정치권에서도 생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0: 저는 기본적으로 실용주의자니까요.
1: 네네. 자 그리고 이거를 한번 여쭤볼게요. 그 이번 선거에서 여당은 내란 종식, 야당은 독재타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대위 출범하면서 보니까 이제 내란 종식이 하나 있고 일자라는 지방정부 이 두 가지를 내세운 거 보니까 어쨌든 내란 종식 여당의 이번 선거 프레임 중에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자, 그 야당은 또 독재타도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주로 이제 최근의 현안으로는 조작기소 특검 결국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야당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지방선거 전에는 안 하기로 했지만 그럼 지방선거 후에는 그럼 해도 된다는 것인지 아마 의구심을 느끼는 저 국민들 많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0: 저는 그 하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진상조사 부분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1: 네.
0: 처리 방향을 얘기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는 민주당이 보다 좀 목소리가 경제 성장, K자 성장 때문에 희망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데
1: 네네.
0: 서민들을 좀 더 보호하는 정책. 제가 다녀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 과도한 이자 부분은 갚지 않아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민들이 굉장히 열광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지금 중동전쟁 때문에 물류비하고 물자를 구하지 못해서 애를 먹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런 좀 경제 문제에 대해서 메시지가 훨씬 더 많고 미래지향적인 메시지가 많은 민주당이 되면 훨씬 더 국민들에게 다가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경제 문제, 먹거리 문제, 또 미래의 우리 어떤 청사진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네. 훨씬 더 효과적일 거다 말씀하시고요. 네, 네.
0: 그래서 제가 간담회를 해보면 저의 정당은 식당, 서당, 경로당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1: 식당, 서당, 식당. 경로당이요?
0: 네. 식당은 뭐냐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좀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다.
1: 예, 예.
0: 서당은 아이들 보육, 교육 문제. 그다음에 경로당은 사실 이제 연세 많이 드신 분이 노후가 불안하고 지금 자살률이 1위잖아요.
1: 네.
0: 사실 간병인 구하기도 어렵고 너무 또 비싸요.
1: 네.
0: 요양원에 가면 자식들은 불효하는 것 같고 또 부모님은 그거 굉장히 가정마다 어려움을 겪잖아요.
1: 네네.
0: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의 삶에 대해서 좀 천착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요. 국가는 세계 12 국가라는데 국민의 삶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답하는 정치가 돼야
1: 네.
0: 국민들이 더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지금
0: 저는
1: 후보님
0: 갈려고 합니다.
1: 네네 후보님 지금 말씀 보니까 남편이 병에 걸리는 순간 저도 병에 걸렸습니다 하는 그 부인의 광고 문구 간병 뭐 그 광고 문구가 지금 생각나는데 참 중요한 문제죠. 노인복지 문제 그다음에 어린이 교육 보육 문제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이 세 가지가
0: 그렇죠.
1: 매우 중요하다 말씀해
0: 네네.
1: 주셨고요.
0: 네.
1: 자 그리고 또 이제 수도권에서 중요한 현안이 부동산입니다. 근데 이제
0: 네네.
1: 뭐 오늘 그 오늘부터는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다시 이제 시행이 되고 선거가 끝나면 장특공이라든지 보유세라든지 이런 걸 손보지 않을까 이런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반면에 이제 은퇴한 집 한 채 하우스포어들 1주택자들 중에 아 이게 나도 또 이제 그 세금 강화에 표적이 되지 않을까. 또 이제 자칫 이런 정책 이후에 매물 잠김 현상 생기면 어떨까. 뭐 여러 가지 막 추측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부동산 세제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고
0: 저는
1: 보세요?
0: 기본적으로 이

0: 1가구 1주택
1: 네.
0: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는 확실하게 보호하고 1가구 1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공급을 늘리고 1가구 1주택으로 살아간 사람에 대해서는 보호하고
1: 네.
0: 그다음에 은퇴를 했는데 주택 하나밖에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1: 네네.
0: 그럼 팔고 어디 갈 데도 없잖아요.
1: 팔고 가면은 그 비슷한 걸
0: 그
1: 절대로 살 수가 없죠.
0: 수가 없잖아요. 예, 예. 그렇잖아요. 네, 네, 그랬을 때 이 과도한 세부담에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도록 우리는 1가구 1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이거는 이런 사회학의 통계가 있더라고요.
1: 네.
0: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냐. 일자리가 없을 때,
1: 네.
0: 집이 없을 때 등등이면 집이 없을 때가 가장 고통스러운 걸로 나오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1가구 1주택 부분에 조다 이 정부가 좀 더 과감한 공급 정책을 더 쓰고 또 한편은 1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실거주 부분에서는 확실히 보호하고
1: 네.
0: 세금 부분에 대한 불안감은 1가구 2주택 부분에서는 없어야 된다고 보죠.
1: 좀 고가의 경우에 고가 아파트의 경우에도 그거는 1가구 1주택은 좀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세요?
0: 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소득이 없는데 이거 세금 부담이 있으면 우리가 과세 이연을 하잖아요.
1: 네네.
0: 같은 경우에는
1: 네네.
0: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걸 팔았을 때 우리가 세금을 낼 수도 있잖아요.
1: 네네.
0: 예, 그걸 뭐냐면 소득이 없는데 세금을 매년 낸다는 것도 조금 불합리한 측면도 있잖아요.
1: 네네. 근데 모기지 같은 경우도 미국하고 좀 제도가 달라서 지금
0: 그렇습니다.
1: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정착이 된 이후에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는 게 좋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0: 네.
1: 하겠습니다.
0: 저는 우리 삶을 지키는 주택 문제에 대해서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이 주택 예산에 쓰는 부분이
1: 네.
0: 도로 교통 쓰는 예산하고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1: 네네.
0: 전폭적으로 이 주택 예산에 대폭 늘려야 됩니다. 제가 이런 걸 여러 차례 주장하는데
1: 네.
0: 계속 뭐냐면 기존 공무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 청약한 거
1: 네.
0: 그 돈이 있어서 그걸 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국민들 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1: 그렇죠. 예예. 예.
0: 네. 그래서 오히려 일반 이때 지금 법인세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법인세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1: 그렇습니다. 예.
0: 네, 이런 걸 가지고 오히려 국민들의 주택을 불안하지 않게 과감한 공급을 늘려주는 이것도
1: 네.
0: 함께 하게 되면 그러면 훨씬 더 뭐냐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는 결국은 우리가 주식이나 제가 재산 3분지계라고 하는데
1: 네네.
0: 우리는 지금 자기 자산의 80%가 집 한 채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근데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과 부동산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금이나 보험 이런 걸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로 우리가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경제가 성장하는 새로운 동력이 또한 과감하게 있어야 되는 거겠죠.
1: 네. 자, 하남의 핵심 현안 중 하나가 바로 그 교통입니다. 아까 이제 모두의 말씀하셨던 어떤 부분이에요. 오늘 일정 중에. 이광재 후보님은 GTX 디노선과 위례 신사선 하남 연장 공약했습니다. 무엇보다 속도가 관건일 것 같아요. 어떤 속도를
0: 네.
1: 내기 위한 보관 갖고 계십니까?
0: 네. 저는 이제 경험이 있는데 원주 강릉간 철도도 해본 적이 있고요.
1: 네네.
0: 분당 8호선도 오랜 수관인데 거의 해결의 기미를 걷고 여주 원주 간도 해본 적이 있는데요.
1: 네.
0: 이번에 제가 사실은 출마를 결정하고 나서 바로 맹성위원장한테 연락했어요. 이 GTX-D 문제하고 위례 신사 감일 연장 문제,
1: 예, 예.
0: 3호선, 9호선 문제를 바로 집중 검토를 해달라고 해서 오늘 사실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1: 오늘 방문을 하셨군요.
0: 네. 네네. 상당히 4명의 국회의원하고 같이 왔는데요. 상당히 진전된 것이 있고 저는 이걸 확실히 해낼 수가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네.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정부를 움직여야 되고 국회를 움직여야 되고 국회의원들도 다 경쟁할 거 아닙니까?
1: 네.
0: 지금 제 5차 철도망 계획에 지금 전국에서 요청한 게 600조 원입니다.
1: 600조 원이요?
0: 네네.
1: 예.
0: 전국에서 이 광역 철도망에서 요청한 그 철도 예산 규모가 600조 원인데 결국
1: 네.
0: 이것을 따내려면은 경쟁할 수밖에 없잖아요. 국회의원들도. 그렇잖아요?
1: 네네.
0: 근데 지난 주말에 토요일 날 제가 이 하남에서 개소식할 때 현역 국회의원이 30명 이상 왔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하남에서 생긴 일에도 국회의원이 제일 많이 온 행사라고 많은 분들이 그러시던데 결국 그런 거를 통해서 국회의를 움직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1: 네. 네.
0: 그런 게 바로 또 정부를 움직이는 거고 또 한병도 대표가 원내대표가 당선되자마자 바로 다음 날 여기 와가지고 그 이 법안을 제안을 받고 가서 특위를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결국 이런 일련의 법과 제도를
1: 네.
0: 만드는 거 예산을 만드는

0: 드는 건 결국 이 힘의 원리와 네. 그다음에 정당성, 합리성이 존재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저는 그 부분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합리적인 주장에 근거해서 일을 하니까요.
1: 네. 자, 아까 뭐 그린벨트나 개발제한구역 이게 비합리적으로 돼 있는 것들 이렇게 좋게 활용할 수 있게 말씀하셨는데 국유재산법 개정을 통해서 뭐 직접 활용하겠다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이곳에 어떤 인프라나 산업 뭐 유치할 거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떤 거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이
0: 그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 그 수변 공간이나 이런 거가 많은데 부분에는
1: 네.
0: 건물을 짓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다면 일종의 스포츠나 국가 정원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미래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1: 예.
0: 그죠? 그런 거는 장기 임대가 바람직하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 미군 부대 자리나 이런 데 부분에는 우리가 어떤 시설을 유치하는데
1: 네.
0: 제가 볼 때는 좋은 대학을 유치해야 하단 같은 경우가 지금 없는 게 대학이 없고 병원이 없어요.
1: 아, 그래요?
0: 예, 네, 그러면 뭐든 제가 그 네덜란드 바이닝엠이라는 도시에 가보니까
1: 네.
0: 인구 4만 넘는 도시에서 식품 하나로만 70조 원을 하는데 거기에 바이닝엠 대학 가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1: 네.
0: Today is knowledge, tomorrow is business. 그러니까 결국 지식이 없으면 미래 산업이 안 생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대학교와 세계적인 연구기관을 유치하는데 결국은 이것을 써야만 되는 건데 이 하남의 미군 공여지 반환 부분 이런 부분은 법률적으로 대학이 네. 들어올 때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0: 그렇게 경우에 따라서 이게 토지의 성격에 따라서 결국 우리가 대학이 될지 지역이 될지
1: 네.
0: 아니면 스포츠나 문화시설이 될지 이거는 그 경우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게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고
1: 네.
0: 사실 중앙정부가 이걸 동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중앙정부가 같이 사업을 하면 제일 좋은 거겠죠.
1: 네. 날리지가 미래에는 비즈니스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이제 교산신도시를 AI 대표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이건 어떤 구상입니까?
0: 네. 기본적으로 그 박정희 대통령은 중화학공업을 포항, 울산, 창원, 여수 이 도시를 만들었거든요.
1: 네.
0: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IT의 시대를 판교를 만들었거든요. 작년에 판교가 220조였는데
1: 네.
0: 결국 이 판교에 9만 명의 젊은이가 있는데 약 1만 5천 명 정도만 주변에 살고 7만 5천 명이 출퇴근을 하거든요. 여기에
1: 아, 예.
0: 어마어마한 IT 인력이 있는데 이 인력과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그 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하고
1: 네.
0: 싱가포르 국립대학하고 포스텍하고가 이 교산 신도시에 AI 대학원을 만드는 것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1: 예.
0: 이렇게 되면은 판교와 하남과 강남을 연결하면서 이게 AI 부분에서 우리가 미래로 이 200만 평 정도 되는데 교산이
1: 네네.
0: 여기서 새로운 좀 더 직주 근접의 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원주와 분당 경험 바탕으로. 원 도심을 주민과 상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재개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남 원도심 기존 상권 보호하면서도 슬로마 막으면서 또 재개발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은 뭡니까?
0: 일단 이런 것 같아요. 원주 같은 데는 원도심 개발이 어려워요. 신도시가 쉽지.
1: 네네.
0: 원도심의 이해관계가 복잡한데 이건 결국은 그 경제성을 높여줘야 되거든요.
1: 네.
0: 그러기 위해서는 종상향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신장동 같은 데 보면 그 KT 부지 땅이 2200평이 있습니다.
1: 네네.
0: 그러니까 KT 부지 같은 땅을 같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건 경제성이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도와줘야 될 것 같고요.
1: 네.
0: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결국 이 상권 부분에서의 이 살아야 되는데 이걸 그 그냥 이 높이 짓는다고 상권이 살지 않아요. 요즘에 대부분 상권이 다 어렵잖아요.
1: 네네.
0: 그 속초의 그 대포항을 보면은 과거 이렇게 흥정하고 막 이런 분들이 많을 때는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1: 예.
0: 근데 이걸 옆으로 콘크리트 건물을 해가지고 새로 옆에 바닷가로 해놓으니까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골목길 자본주의라고 해가지고 우리 광장시장이라든지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맛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1: 그렇죠. 예, 예.
0: 그러면 한편으로는 뭐냐면 경제성을 높이는 거라서 이 도심 재개발을 해주고 또 하나는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성수동처럼 모델을 갈 건지 광장시장 모델을 갈 건지 아니면 판교에 있는 그 그 파리 에비뉴처럼
1: 네네.
0: 거기는 이제 유럽 같은 데 보면은 그 중간은 긴 통로가 있고 양쪽으로 올라서 가지고 맨 위에는 사람이 살고 한 몇 층으로 이제 상권이 형성돼 있는 그런 형태로 할 것인데 이건 지역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야 되고 경제성을 평가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다만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1: 네?
0: 이 재개발의 경제성을 높여주는 종상향은 필요한 것이고 KT 같은 거 하면 좋고 다만 상권 부분에서는 이거는 상인들하고 많은
1: 네.
0: 의논을 해봐야 됩니다.
1: 자, 상권 부분은
0: 도시가 예. 멋있는 도시가 되거든요.
1: 네.
0: 살아있는 도시.
1: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3주 특히 어떤 점을 호소하면서 유권자들에게 다가가실 계획이십니까?
0: 예, 저 이광재는 그 일의 성과로 저는 하남에 일하러 왔습니다. 일의 성과를 선거 때 표만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선거 과정 자체가 바로 공약을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이번 오늘 맹성주 국토교통위원장 국회의원들이 오셔가지고 GTX 우리가 GTX-D 문제나 최대 현안 문제에 대해 접근을 했다면
1: 네네.
0: 내일은 고민정 의원이 오셔가지고 우리 가밀지구에 신설학교를 어떻게 만들 건지 통합해서 학군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박주민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이 와가지고는 어린이 병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24시간 약국 애 아프면 정말 갈 데가 없거든요 이게.
1: 네.
0: 그러면 이 부분이 약간 법률적인 보완도 필요합니다. 제가 원주 기업 도시에 어린이 병원을 24시간짜리 만들어내야 되고 진단이 있어야 약국이 열리기 때문에
1: 네.
0: 이게 결국은 상급 병원하고 연대기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 네네.
0: 그런 하나하나 과정 교육, 의료, 주거 이런 한 과정을 저는 국회의원들을 불러서 주민들과 만나고 애로를 듣고 제 혼자 모든 걸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진화하는 거. 그래서 정치는 해준다가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 진화한다는 거.
1: 네.
0: 그 과정을 함께 만들어내는 게 저는 선거라고 생각하고 일하는 이광재를 확실하게 지역 주민들과 나누고 싶고 성공하고 싶습니다.
1: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광재 민주당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후보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박세인 한국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박세인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세요. 박세인입니다.
0: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가 내놓은 세끼 매물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배경이 뭡니까?
1: 예, 지난 9일까지는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에게 집을 넘기는 경우에 네. 이제 실거주 의무를 그 세가 이제 종료될 때까지 유예하는 제도를 이제 시행을 했었는데요. 네네. 사실 이게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다 보니까는 집을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로 살 수 있는 집밖에 못 사는데 다주택자는 저 집을 빨리 내놔야 되니까 5월 9일 이전에. 네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다주택자가 내놓으면은 이제 그 몇 달 아니면 한 최대 2년까지는 유예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네. 실거주를 할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주자. 매물이 풀리는 효과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이렇게.
0: 세입자가 사는 그 매물에 예, 한해서죠?
1: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였는데 이거를 이제 5월 9일로 이제 중과세 유예가 끝났으니까 네. 끝난 상황에서 이제는 비거주 1주택자 그러니까 자신은 다른 집에 사는 그리고 이제 세를 준 주택에 대해서도 이렇게 제도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제 자신의 X에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토지거래 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해줬는데 왜 1주택자는 이런 혜택을 주지 않느냐. 1주택자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집을 빨리 팔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세율이 올라가지고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될 것 같아. 아니면은 집값이 좀 떨어질 것 같아.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데 지금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못 판다.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그럼 이거를 좀 잠깐만 풀어주겠다. 이런 게 있고요. 사실은 이제 다주택자들이

0: 이제 5월 9일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까지 세율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굳이 안 팔고 버티지 않겠냐. 그러면 매물이 더 잠길 거다. 이런 우려도 시장에서 있었어요. 시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그럼 1주택자 매물이라도 좀 풀어가지고 이거를 좀 해소를 해보자고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예측이 있었습니다.
1: 네. 그래서 시장 일각에서는 이게 갭 투자 허용과 뭐가 다르냐 뭐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억지 비판 아니냐 하면서 예.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0: 예, 맞습니다. 사실 당장 입주를 안 해도 되는 물건이다.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집을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간을 좀 벌 수가 있잖아요.
1: 네.
0: 이제 새에 대한 이제 보증금을 완납을 할 때까지요. 그리고 그만큼 이제 좀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킬 수 있다고도 여겨지는 게 지금 네. 집값이 25억 이상 되는 집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억밖에 못 빌리는데 여기에서 새끼 매물이라고 하면 10억 정도는 이제 전세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1: 네.
0: 그래서 조금 이제 부담이 덜하다 당장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갭 투자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토부가 해명 자료를 냈어요. 그래도 입주 후 2년간 7개월 해야 되는 토지거래 허가 제도의 틀은 그대로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기간이 지나면은 어차피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갭 투자가 아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억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까 네. 말씀하셨듯이 억지로 하는 비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년 이내에 어쨌든 보증금을 포함해가지고 매매대금 전액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갭투자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니네 주장이 좀 너무 나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1: 네. 청약 가점 만점을 받아야 아파트에 당첨된다. 이런 로또 청약 얘기 이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정부가 가점 만점. 여기에 대한 좀 전수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해요?
0: 예, 맞습니다. 예전에 이해훈 전 의원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나갔다가 이 논란에 의해서 낙마가 된 한 적이 있었죠.
1: 네네.
0: 그때 이 아파트를 당첨을 하려면 74점이 필요했어요. 만점이 84점인데.
1: 네.
0: 근데 74점을 받으려면은 이제 무주택 기간이나 청약통장 납입 기간 이런 것 외에 이제 5명 이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결혼해서 밖에 살고 있는 아들이 여기에 주소지만 옮겨가지고 이제 청약 만점을 받게, 청약 점수를 받기 위해서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이혜훈 전 이제 의원보다도 더 나아가서 이제 만점을 받아야지만 이제 가점이 청약이 당첨이 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만점을 받아서 이제 아파트에 당첨이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만점을 받으려면은 계산을 해보니까 네. 무주택 기간을 32점을 가득 채우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채운 다음에
1: 네.
0: 부양가족 수가 6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포함해서 7명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그러면은 뭐 자녀가 3명이 있고 부모도 부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전세살이를 하면서 그게 가능하겠냐. 만점 세우려고
1: 네.
0: 이제 좀 뭐 위장전입이나 이런 걸 한 게 아니겠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이제 국토부가 전수점검을 최근 1년치를 전수점검하겠다는 건데요.
1: 네.
0: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이혜훈 전 의원 케이스도 그런데
1: 좀 의심되는 사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0: 예, 예, 맞습니다.
1: 예컨대,
0: 예. 예컨대 이제 성인인 자녀가 만약에 서울에 집이 있었는데
1: 네.
0: 이 사람은 이제 직장이 인천이나 아니면은 저기 멀리 세종 같은 데에 직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1: 예, 예.
0: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산다고 할 수 있냐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을 모신다고 집에다 모신다고 했는데 부모님들이 뭐 자주 병원을 가지 않겠습니까?
1: 네네.
0: 서울에서 모신다고 했는데 저희 비소도권에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더라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케이스들을 몇 개를 공개를 했는데요.
1: 네네. 그중에 제일 대표적인 거
0: 제일 대표적인 게 아까 예. 그 부모님 케이스인데
1: 네.
0: 세종에서 이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4인 가구가 있었는데
1: 예.
0: 보령에 사는 시아버지 그리고 익산에 사는 시어머니가 이 주소지에 있는 거예요. 근데 국토부가 한번 따져보니까 진짜 보령과 익산에서 이 병원이랑 약국을 왔다 갔다 했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따로 사는 거다. 이거는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1: 네, 다음은 삼성전자 파업 관련 소식입니다. 파업 예고한 날짜 열흘 정도 앞두고 노사가 막판 협상에 나서기로 했죠?
0: 예, 맞습니다. 정부가 이제 중재를 한 번 더 하는 모양새인데요.
1: 네.
0: 오늘이랑 내일 이틀 동안 중앙노동위원회가 이제 중재자 역할을 맡아가지고 사후 조정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이제 조정에 아직까지 뭐 진전이 있었다 이런 얘기는 없었고요. 그 삼성전자가 노사가 이미 지난 2월달, 3월달에서 조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합의에 이르지 못해가지고 조정 중단 결정이 났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파업에 이어진 건데 그래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사후 조정을 한 거고
1: 네네.
0: 사실 성과급 재원 그리고

0: 이제 지급 기준,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 이 주장은 아직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네. 마찬가지로 사측 입장에서는 성과급 상한 폐지는 말이 안 된다, 그건 우리한테 부담이 크다, 이 주장을 또 계속하고 있어가지고 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내일 조정 결과가 끝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1: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릴게요. 온라인상에 저녁 6시 이후에 전기를 쓰면 요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이런 정보가 이제 돌고 네. 있다고 해요. 이게 사실이에요?
0: 아닙니다. 이게 정부가 네. 산업용 전기요금, 그러니까 공장이나 아니면 식당 뭐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전기요금을 개편을 해가지고 6시부터 네. 9시까지는 좀 요금을 올리겠다, 이런
1: 그러니까
0: 방안을
1: 산업용
0: 발표를.
1: 전기에 예. 관한 거를 사람들이
0: 일반 전기로 오인을 한
1: 착각한
0: 겁니다.
1: 거군요. 정부가 예. 어떻게 공식 입장을 밝힌 거예요?
0: 예, 정부가 계속 이런 논란이 있자 이제 설명을 했어요. 이제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홈페이지 제일 메인 페이지에다가 네. 이 전기요금 개편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대상이고 가정에서 저녁 6시 이후에 전기를 많이 쓰면은 요금이 더 나온다는 게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근데 전기차 요금은 조금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
0: 전기차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쓰인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밤 6시에서 9시까지니까 이때는 네. 좀 전기차 충전을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통 근데 밤 10시에서 새벽 6시 이 사이가 이제 전기요금이 제일 싼 시간대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전기차 충전하시는 분들도 그때 사용한다고 하니까
1: 네.
0: 예, 그때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박세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정치
3: 전격시사
2: 뉴스
3: 전격시사
2: 인터뷰
3: 전격시사
2: 주식
3: 전격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0: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don't worry.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코스피 지수가 오늘 또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7800선 돌파한 건데 이제 계속 오르니까요.
1: 네.
0: 뉴스라는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매주 월요일마다 또 오르고 또 오르고 뭐 주중에도 오르고 하니까 이제 네. 만선까지 간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오늘 시장 일단 어땠습니까?
1: 네, 일단 코스피 시장은 7822선에서 이제는 마감을 했습니다.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전 거래일보다 4.32% 올랐거든요. 근데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0.03% 내렸어요.
0: 네.
1: 지금 거의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야, 내가 대형주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랠리에 못하신 분들은 진짜 뭐 수익률이
0: 네.
1: 그렇게 좋지 못할 거다. 왜냐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오르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포모 현상이 또 시장에선 일어나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 보면은 개인이 한 2조 8천억 원 정도 매수를 했고요.
0: 네.
1: 외국인들이 또 반대로 2조 8천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 세력이 다툼이 좀 있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강한 랠리를 이끌고 있는 것이 역시나 개인들의 이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막대한 추격 매수라고 해야 될까요?
0: 네.
1: 매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수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0: 네. 자, 8,000 턱 밑에 왔고 9,000 넘어서 만까지 넘을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것.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이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1: 일단 지금 시장을 이끄는 건 다 아실 겁니다. 반도체이거든요.
0: 네네.
1: 그럼 이제 반도체 지수가 오른다 그러면 지수 자체가 끌어올려지게 되겠죠. 그럼 이제 반도체 지수를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0: 네.
1: 그럼 역시나 반도체 하면 떠오르는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그러면 잘 따져보시면은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계속 오른다라고 본다 그러면 지수 자체는 끌어올리게 되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이 금융정보 업체에서 이제는 5월 9일 기준으로 예상을 해본 거예요.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를 339조 5천억 원으로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678% 증가된 수치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영업이익을 추정으로 한 247조 한 3,300억 원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이게 전년 대비 또 423%로 오른 거예요.
0: 아, 그래요.
1: 합산으로 보면은 579조 원입니다. 작년에요. 작년 하반기 때 이런 얘기가 있었죠. 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합산 영업이익이 네. 내년에 200조 원이 된대. 그랬을 때 다들 모든 전문가들이 아, 꿈의 수치다.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0: 네.
1: 실제 작년 한 해의 영업이익이 양사 합쳐서 90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200조 말도 안 된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0: 네.
1: 지금에 와서는 영업이익의 예상치가 합산 579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지금 이 숫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주가가 덜 올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계속적으로
0: 상승 여력 있다.
1: 매수세가 올리는 거고
0: 네.
1: 이 밸류에이션을 따져보더라도요. 지금 현대 주가 기준으로 현재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PER 주가 수익 비율이 6배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5.2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과거에 대비해서 이 퍼도 낮아요. 그러니까 이 더 올라갈 이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영업이익이 워낙 빨리 늘다 보니까 주가가 오히려 못 쫓아가고 있는 지금도 많이 올랐는데 더
0: 그것도 못 쫓아간 수치가 그거다?
1: 맞습니다. 그래서
0: 예.
1: 이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반도체에 투자하게 되고 그게 지수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이런 이제 모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반도체는 엄청 좋다. 근데 실물 경제 영 좋지 않다 이런 걱정이 많이 나옵니다. 자, 나머지 그 반도체 말고 나머지도 그저 그렇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1: 지금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K자 네.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양극화죠. 지금 반도체 랠리를 못 하신 분들은요.
0: 네.
1: 사실 뭐 좋은 흐름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로 실물 경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일단 내가 반도체 랠리와 뭔가 연관이 있어야 돼요. 어떤 거냐면 주식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말 그대로 부동산이라서 그 근처에 내가 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라도 어떻게 반도체랑 연결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 지금의 이 반도체 랠리에 전혀 소외당하고 있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반도체 없으신 분들은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K자 성장 가는 쪽만 가고 안 가는 쪽은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의 뭐 이런 얘기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들썩인다. 뭐 이천 청주 사시는 분들이 동탄 쪽으로 이동한다. 그 다 이제는 성과급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그런 쪽으로 본다 그러면 이 한쪽은 계속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부동산과 그러니까 반도체와 관련 있는 쪽만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K자 양극화 현상이 더욱더 일어날 수밖에 없고 실물 경제 보더라도 물가는 계속 오르거든요.
0: 네.
1: 지금 보면은요. 4월 소비자 물가가 2.6%. 그다음에 21개월 만에 최고치고요. 석유로도 21%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가는 앞으로 계속 오를 거예요. 아무래도 석유류 제품 때문에 아마 물가는 계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고. 그다음에 또 실제 이제는 오늘 이제 또 발표가 됐죠. 하위 네. 70%에 대해서 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 또 막대한 또 자금이 풀립니다. 시장에. 그래서 이런 물가는 자극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는 반도체 랠리에 못 하신 분들은 나의 주머니는 더더욱 얇아지는 거고 물가가 네. 오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반도체 릴레이 타신 분들은 더더욱 자산이 늘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런 양극화 현상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갈수록 더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저는 좀 이런 것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0: 네. 하반기엔 금리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그 네. 배경이 뭡니까?
1: 일단 지금 시장에서 원래 네. 작년 이맘때요. 작년 하반기 때 야, 내년도에 금리 좀 인하할 수 있다. 않겠느냐. 왜냐하면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네. 야 금리 인하해서 하방을 좀 압력을 좀 낮춰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에는 금리를 좀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마찬가지로 반도체가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0: 네.
1: 수출이 너무 잘 되니까 오히려 예상을 깨고 이게 성장률이 올해 우리 성장률이 점점 더 예상치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보면은 한 3%에 근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 물가 오르죠. 성장률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는 당연히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0: 네네.
1: 그래서 한국은행 부총재께서 얼마 전에 이제 슬쩍 흘리셨죠. 시장에.
0: 그렇죠. 예.
1: 예, 금리 인상을 고려해 볼 그런 여지도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아, 야, 이게 금리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금리가 인상된다는 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또.

0: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이제는 금리 상태가 오르다 보니까 또 돈을 벌어요. 그런데 예. 이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자산이 없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그러네요. 더더욱 또 돈이 많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양극화가 더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지금 실물 경제에서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실물 경제 부양도 과제지만 양극화 해소도 과제다. 여기서 이제 금융기관 역할도 중요할 텐데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기관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0: 그러니까 고신용자들에게는 금리를 낮게 책정하는 반면 네. 저신용자분들에게는 너무 고리에 금리를 취하고 있다. 누가? 대부업체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금융업체가. 그래서 이제는 포용적 금융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는 밝힌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상식과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죠. 아니 당연히 이제는 고신용자들은 리스크가 적다 보니까 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금리를 낮춰받는 거고 이제는 좀 연체를 많이 했거나 아니면 리스크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금융기관들이 금리를 높게 부르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지만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실 포용적 금융을 통해서 저신용자들이 어느 정도 계속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정부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 그러니까 이게 되게 논쟁적 그 주제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네. 고신용자에게 가야 될 크레딧 신용을
0: 맞아요.
1: 저신용자한테 좀 나눠주겠다는 건데 네. 그렇다면 신용사회의 원칙이 뭐냐. 만약에 저신용자한테는 다른 방식으로 그걸 해야지 고신용자의 거를 깎아먹어서 글로 준다. 약간 논쟁적인 측면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0: 예, 시장에서 분명히 그런 네. 이슈가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맞는 거냐라고 이제 목소리가 당연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예, 정부에서는 그래요. 그러면 중금리 대출한 상품이 있는데 이 네. 취지에 무색하게 너무 많은 이제 금리를 받고 있으니 그러면 이제 서민들을 위한 이 중금리 대출에 대해서 더 활성화시켜서 네. 어느 정도 포용적 금융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정부의 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아마 사회적인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 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네. 다음에 보험 이야기 짧게 해봅니다. 지난주부터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됐습니다. 이전 실손보험하고 뭐가 다른지 여기 짤막하게 좀 요약을 해주세요.
0: 네. 일단 가격은 내려갑니다. 대신에 보장이 취약해지죠. 아, 네,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필수 보장은 강화되는데 비급여 그다음 비중증 보장은 축소가 된다라는 거 이제 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많이 했던 뭐 도수치라든지 체충격파
1: 안 돼요?
0: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중증으로 이제 빠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가 1세대 보험 초기 2세대 보험 분들이 5세대로 갈아타게끔 해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는 안 갈아타는 분위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1: 그래요. 아까 도수치료 말씀하셨는데 제 주위에 좀 친한 분 중에 도수치료를 엄청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저렇게 받아도 되나 했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좀 바뀌는 거군요.
0: 맞습니다.
1: 자, 방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연결이 되는데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기존에 실손보험 가지고 계시던 분들 갈아타 마라 갖고 있어 이 셈법이 갈릴 텐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가장 큰 부분이 이제 1세대와 초기 2세대 네. 그러니까 사실 갈아탈 의무가 없는 분들이세요. 네. 이제 이런 예, 분들이 이제 갈아타느냐 안 타느냐 이게 문제인데 그냥 간단합니다. 일단 내가 지금 보험료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뭐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뭐 5세대 갈아타는 거 고민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1세대와 초기 2세대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보험료가 감당이 가능한다 그러면 굳이 갈아탈 이유가 전혀 없다. 왜? 보장도 축소가 되고요. 무엇보다 이게 1세대와 초기 2세대는 네. 갱신한 게 없어요. 만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쭉 갈 수 있거든요. 초기에 보장 그 내용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 개인적 생각도 보험료가 감당이 가능한다 그러면 굳이 갈아탈 의무가 뭐 요인이 사실 네.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잘 따져보셔서 뭐가 좋다라는 건 아니고요.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판단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보험료 낼 여력이 있는지를 따져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바네사 칼튼의 A Thousand Miles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아직도 강원과 경북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중북 곳곳에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빗줄기가 가는 곳이 많지만 이제 점차 강해지겠고요. 내리는 지역도 남부지방까지 확대돼 점점 많아집니다. 서울과 인천은 현재 소강상태인 곳도 있습니다. 내일까지 중부와 영남 제주에는 5에서 최대 50mm 안팎, 호남 지역 10에서 7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요란하게 천둥, 번개, 돌풍, 또 우박까지도 동반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매우 강하게 내릴 지역은 충청, 호남, 경남 서부 지역인데 이쪽은 시간당 30mm 안팎으로 그 밖의 지역도 시간당 10에서 20mm의 비교적 강한 비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소강 상태가 많겠고요. 강수량의 지역차가 크겠습니다. 많이 내리는 곳에서는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감속 운행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4도 등 전국적으로 12도에서 16도 사이가 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전주 22도 등 19도에서 23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쪽에서 높겠고 서해상에 안개가 짙어서 이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저녁 종합 뉴스.
1: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7,800선을 돌파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반도체 대형주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시가총액도 7,000조를 넘어섰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남우호가 피격당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용납될 수 없다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지급하는 보육과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하되 고액 자산가는 제외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불안한 휴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측의 종전 협상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상이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7,800선을 돌파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영향인데 시가총액도 7,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곽우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코스피는 개장과 동시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장 초반 7,800선을 돌파하고 한때 5% 넘게 오르며 7,900선에 근접하기도 했습니다. 종가는 7,822.24, 전 거래일보다 324.24포인트 뛰었습니다. 장 초반 급등세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 6일 이후 3거래일 만이고 올해 8번째입니다. 코스피는 지난 6일 사상 처음으로 장중 7,000선을 넘었습니다. 일주일도 되지 않아 7,800포인트를 돌파하며 8,000포인트를 목전에 두게 됐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의 시가총액도 사상 처음으로 7,0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지난달 27일 시총 6,000조 원을 처음 돌파한 지 8거래일 만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와 반도체주 중심으로 반등하면서 국내 반도체

0: 호텔 업종에 대한 매수세로 이어졌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3조 5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비슷한 규모로 매도에 나섰습니다. SK하이닉스는 11.51% 급등한 188만 8천 원에 삼성전자는 6.33% 급등한 28만 5,500 원에 마감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0.38포인트 내린 1,207.34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7원 오른 1,472.4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KBS 뉴스 곽우진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에서 남우호가 피격당한 걸로 드러난 가운데 청와대는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용납될 수 없다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공격 주체는 아직 식별 중이라며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 조치에 나설 거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희연 기자입니다.
2: 남우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공식 확인된 가운데 청와대는 강력 규탄했습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로서 공격의 주체를 단정하긴 어렵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특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계라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 판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연관됐는지는 미지의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전날 외교부가 주한 이란 대사를 불러 조사 결과를 설명한 것도 항의하는 초치가 아니라 협의 과정이란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비행체 정보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추가 조사를 통해서 공격의 주체, 정확한 기종, 물리적 크기 등을 식별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후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또 인근 해협에서 우리 선박의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도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해양자유연합 참여 가능성엔 그렇게 연결시킬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유사한 피격을 당한 다른 국가 선박들도 있는 만큼 정부는 외교적 항의 등 관련 대응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1: 남우호와 관련해 이란 정부는 아직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공격을 사실상 인정한 듯했던 국영 매체들도 뚜렷한 반응이 없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또 다른 상선이 피격됐고 이란군은 잠수함까지 증강 배치하며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한울 기자입니다.
3: 우리 정부가 남우호 조사 결과를 밝힌 이후에도 이란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선박을 겨냥한 건 이란의 주권 수호 신호라며 공격을 인정한 듯한 논평까지 실었던 국영 매체도 이렇다 할 후속 보도가 없습니다. 대신 이란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잠수함을 증강 배치하고 있다고 반관영 메흐르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의 선박은 해협 통항 자체를 막겠다는 경고도 내놨습니다. 군 최상층 움직임도 분주해졌습니다. 이란군 알리 압둘라히 통합사령관은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만나 새 군사작전 지침을 받았다고 반관영 파르스 통신이 전했습니다. 압둘라히 사령관은 적이 실수를 저지른다면 신속하고 강력하며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선 피격도 이어졌습니다. 현지 시각 10일 카타르 수호 도하에서 약 40km 떨어진 호르무즈 해협 안쪽 해상에선 또 한 척의 벌크선이 정체모를 발사체에 피격됐습니다. 카타르 정부는 항행의 자유 원칙과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란이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수위를 높이는 건 미국과의 협상 막바지까지 호르무즈 카드를 지렛대로 쓰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불안한 휴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재국을 통해 협상안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종전안에 대한 답변을 이란이 파키스탄에 보냈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4: 이란의 국영통신사 IRNA는 이란이 미국의 종전안에 대한 답변을 중재국 파키스탄에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답변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IRNA는 전쟁의 영구적인 종식에 협상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내용을 잘 아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란은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을 미국이 원하는 20년보다 짧게 합의되길 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농축 우라늄 희석과 제3국 이전 방안 등도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방금 이란의 답변을 읽었지만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셜미디어에 썼습니다. 이에 앞선 게시글에선 자신은 전임 대통령들과 다르다며 이란이 47년 동안 미국과 세계를 기만해왔지만 이제 더는 웃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우라늄 농축과 관련한 이견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마이크 왈츠 주 유엔 미국 대사는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에 최대한 기회를 주고 있다면서도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종전 협상에 찬물을 끼얹어온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핵물질 제거를 포함해 아직 할 일이 남은 만큼 이란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전에 잠정 합의라도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1: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 승객들이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에서 하선해 고국으로 향했습니다. 각국이 승객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 전 세계를 동원하는 등 긴박한 수송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5: 현지 시각 10일 오전 한타바이러스 사망자가 나온 크루즈선 MV 혼디우스호가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 인근에 도착했습니다. 20여 개국 140여 명의 승객들은 방호복과 마스크로 무장한 채 크루즈선에서 내린 뒤 소형 보트에 옮겨 탔습니다. 카나리아 제도의 최대 섬 테네리페 주민들의 반발로 크루즈선이 항구에 정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승객들은 부두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이동해 고국으로 향하는 전세기에 탑승했습니다. 앞서 크루즈선에선 항해가 시작된 지 10여일 만에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승객이 숨졌습니다. 이후 추가 사망자가 2명 더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귀국길에 오른 미국과 프랑스 승객 2명이 한타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아 전체 확진자는 8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람 간 감염이 의심되고 있는 가운데 승객들은 고국에 도착한 뒤 최장 45일간 자가 격리와 모니터링 등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크루즈선은 승객들의 짐을 싣고 선적인 네덜란드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는 한타바이러스 상황은 코로나 때와 다르다며 효과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하선에 앞서 남대서양 영국령 섬에 내린 한 영국인 승객이 의심 환자로 확인되면서 영국 공수부대는 군의관 등을 낙하산으로 섬에 투입했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1: 삼성전자 노사가 한 달 반 만에 대화를 재개했는데요. 오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조정 절차에서 노사 모두 일정한 절충안을 내고 이견을 좁히고 있습니다. 노동위의 조정안이 나오는 내일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삼성전자 노사는 오전 10시 사후 조정을 시작해 마라톤 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사 모두 지금까지의 입장에서 조금씩 물러선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성과급 비율과 상한, 적용 기간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는 여전히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후 조정을 주관하는 중앙노동위원회는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전망입니다. 최종 타결까지 필요한 절충 사항을 노사 양측에 각각 주문했고, 이를 토대로 가능하면 내일 안에는 중노위 차원의 조정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중노위 조정안은 권고적 효력입니다. 노사 모두 동의해야 조정이 성립됩니다. 노사는 공익위원이 전달한 의견에 대한 수용 여부를 수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노위는 노사 모두 대화 의지는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중노위의 조정안이 양측에 전달되는 내일이 타결 여부의 분수령이 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1: 삼성전자 노조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 남부경찰청이 관련 IP와 명단 파일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삼성전자 사내 업무 사이트에 100회 이상 접속한 IP 사용자들을 특정해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8일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을 압수수색해 노조 미가입자 명단으로 추정되는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특정된 관련자는 4명 안팎으로 경찰은 이들이 실제 명단 작성과 유통에 관여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하되 고액 자산가는 제외했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7: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다음 주 월요일인 18일부터 시작됩니다. 지급 대상자는 국민 70%인 약 3,600만 명입니다. 지급 금액은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고 인구 감소 지역은 2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입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하는데 기준은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입니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 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인 가구 13만 원, 4인 가구 32만 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1명을 추가한 기준 금액이 적용됩니다. 지역 가입자는 1인 가구 8만 원, 4인 가구 22만 원 이하가 지급 대상입니다. 건강보험료 정보로 파악할 수 없는 고액 자산가는 별도 기준을 통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해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을 신용 체크카드로 받기 원하면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거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기 원하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유일제가 적용됩니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안에 있는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가맹점에서 쓸 수 있고 주유소에선 매출액 관계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1: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최근 국제유가 상승이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최대 1.6%포인트 상승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KDI는 우선 최근 국제유가 급등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원유 운송 차단이 주 요인으로 운송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과거 오일 쇼크 시기와 유사한 수준까지 급등했다고 봤습니다. 특히 원유 운송 차질이 유가를 끌어올릴 경우 단순 경기 변동이나 수요 변화 등에 따른 유가 상승보다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더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6.3 지방선거가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더불어민주당은 강원과 서울에서 새 몰이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주말 대구, 부산에 이어 오늘은 울산을 찾아 보수 민심 결집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박효빈 기자입니다.
0: 민주당 중앙선대위는 출범 뒤 첫 행보로 강원을 찾았습니다. 접경지역 규제 완화와 DMZ 평화관광지구 조성 등 지역 현안 해결과 발전 지원을 약속하며 힘 있는 청와대 출신 후보를 밀어달라고 했습니다. 서울에서도 후보들을 모아 전국에 파란 바람을 일으키자 서울을 탈환하자고 소리 높였습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후보나 범여권 진영 후보에 대한 당내 일부 지지 움직임을 의식한 듯 무소속이나 다른 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면 반드시 징계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른바 부울경의 승부처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해 민주당으로 옮긴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는 배신자, 사기꾼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은 대통령의 죄를 지우는 거라며 이번 선거는 울산의 미래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는 선거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남우호 타격 사건에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은 국민 안전 재산을 지킬 의지도 없다고 견제론을 강조했습니다. 보수 민심 결집 중인 국민의힘은 이번 주 중앙선대위 구성을 출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효빈입니다.
1: 최근 청약가점 당첨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가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등 부정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합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오늘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의 모든 분양단지와 기타 지역의 인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부정청약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청약가점제 만점 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는 7월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오늘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의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고 허위로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397여억 원의 선거 비용 등을 반환해야 합니다. 여당이 제기한 지규현 부장판사의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공수처가 지 부장판사를 소환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7일 지 부장검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장이었던 지 부장판사는 변호사 지인에게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12.3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등을 내란에 가담한 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건 역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호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소환합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란 점을 알면서도 관저 이전 공사 수주를 강행했고 객관적 검증 없이 견적을 내 부처 예산을 불법 집행한 정황 등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전북과 경북권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비가 오겠고 내일부터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으나 충청, 전라권, 경남 서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그 밖의 지역도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저녁 종합뉴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6월 3일 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과 부산 같은 격전지에선 후보 간 초접전이 이어지면서 당보다 인물이라는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헌정수호와 사법파괴 저지를 앞세워 거대한 프레임 경쟁에 돌입했는데요. 민주당은 개헌무산 책임론과 내란 종식을,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대응 TF와 보수결집을 내세우며 중도층 표심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여야를 대표하는 네 분의 패널 모시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을 키워드는 무엇인지 꼼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Lights, camera, action. I see you looking at my PIC. I know. Zoom in. Uh-huh. Zoom out. Okay.
1: Zoom in. Uh-huh. Zoom out. Okay. Zoom in. Uh-huh. 정치권 안팎의 이야기를 두루 들여다보는 시간. 정치 인 앤 아웃. 함께할 네 분의 농격 소개합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2: 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1: 어서 오십시오. 홍석준 전 국민의 의원 나오셨고요.
3: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4: 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함께합니다.
5: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담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토론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KBS 일라드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역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국 단위 정당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우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방선거 격전지에서는 양상이 좀 다르다. 뭐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트텟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4일에서 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한 MBS 즉 전국 지표 조사 결과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영남권 판세 변화가 일고 있다. 아,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김현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뭐 15대 1로 이긴다. 뭐 이런 이야기가 팽배했었는데 네. 지금 분위기는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2: 네, 뭐 국민의힘 후보들이 확정되면서 네. 그 보수 결집 그 흐름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 동안에 이제 구도제 중심에서 후보 중심으로 좀 재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네.
2: 사실은 좀 일정 부분 예정했던 일이기도 하고요. 원래 그쪽이 이제 영남 지역 쪽이 이제 저기 보수의 세가 강한 곳이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도 저희가 상당히 유리한 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광역 16곳 중에서 6곳이 김문수 후보가 이겼거든요.
1: 그렇죠.
2: 그래서 또 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번도 이긴 적 없는 또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도 뭐 총선에서는 그 국민의힘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했던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만히 볼 곳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여전히 국정 그 지지도라든지 정당 지지도에서는 저희가 이제 앞서고 있고 구도는 좋기 때문에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정당 지지도 말씀하셨는데 더불어민주당이 46% 그러니까 전체입니다. 한국 전체. 네. 국민의힘 18%로 아직까지 격차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네. 홍석준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후보로 또 참여하셨는데 대구의 민심을 직접 현장에서 살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대구 현지 민심은 지금 어떻습니까?
3: 예, 대구에서 사실 이제 경선 초반만 하더라도 사실 지금까지 그 못 봤던 그런 어떤 풍경들이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면 네네. 김우겸 후보에 대해서 사실은 그전에는 좀 비판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뭐 예를 들면 큰 행사장에 가서 김우겸 후보가 크게 이제 환호를 받는다든지 네네. 그래서 뭐 여론조사라든지 그런 에서도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들이 많이 좀 나타났었죠. 그 이유가 일단 이제 대구 시민들이 그동안 40년 50년 동안 국민의힘 계열의 우파 보수 정당을 지지했는데도 대구에 돌아온 것이 뭐냐 이런 비판부터 해서 대구에서 너무 많은 의원들 특히 현역 의원들이 나와서 네. 뭐 지금 뭐 하는 거냐 국회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보냈는데 왜 이렇게 대구시가 많이 나오느냐 이런 어떤 비판 또 세 번째는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너무 싸운다 이런 어떤 비판들 때문에 상당히 대구에서 과학이 있을 수 없었던 볼 수 없었던 현상이 많이 나타났는데 네네. 최근에는 확실히 또 흐름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이따 또 이야기했지만 공수치수 특검이라든지 또 민주당의 여러 가지 좀 오만한 그런 어떤 발언들 행동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대구 민심을 특히 영남권의 어떤 민심을 좀 자극함으로써 흐름이 좀 크게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1: 흐름이 바뀌었다면은 아무래도 좀 국민의힘에 좀 많이 유리한 판세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3: 예, 좀 전에 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영남권이 원래는 이제 우파 보수 지역이 좀 강세를 보여준 지역이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1: 알겠습니다. 장윤미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당 지지율과 후보 경쟁력의 괴리가 그러니까 이른바 이걸 디커플링 현상이라고 네. 이야기하잖아요.
4: 그렇죠.
1: 결국 뭐 당보다 인물 경쟁력을 좀 많이 보고 있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고 계십니까?
4: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정당 지지율보다 각 지역에서의 후보 지지율이 좀 높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1: 네.
4: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아마 좀 4분 5열되고 국민의힘이 후보 확정이 되지 않았던 시기와 당연하지만 후보가 대진표가 나오고 1대1 구도로 가는 상황 속에서의 이 지표 변화는 당연하지만 그 후자 쪽이 그 결집을 함으로 인해서 이 선거 국면까지 더 유의미하게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다만 이게 지방선거입니다. 물론 재보궐선거도 있지만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이고 그렇다면 어떤 후보가 특장점을 가진 것일까?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행정부와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의를 이끌면서 지역의 예산을 가져오거나 확보하거나 지역의 아주 수건 사업을 해낼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일 것인가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이 상당히 많이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인물론으로 승부를 갈수록 아마 구도상 또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더 선전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1: 아, 인물로 보는 시선이 더 강해질수록 민주당 후보들이 더 강세를 나타낼
4: 그렇습니다.
1: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네. 강준혜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5: 일단은 이번은 지방선거가 메인이기 때문에 네. 지방선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로부터 예산, 사업을 얼마나 따올 수 있는 것인가가 중요해서 원래는 여당 쪽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최근에 공소취소 특검이라는 것들이 나오면서 뉴 이재명이라고 우리가 불렀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지지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이재명에 대해서 실용적인 이러면서 지지해 주셨던 분들이 좀 마음이 떠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동안에 이번에 뭐 개헌안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법안들을 통과할 때 좀 너무 독선적으로 오만해 보이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번 정부 들어서서 민주당이 주도해서 처리가 되었는데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굉장히 크게 파업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국민들 께서 좋지 않은 시각으로 노란봉투법 같은 것에 대해서도 다시 보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1: 네네.
5: 그리고 민주당이 그동안의 경선 과정에서는 저희 국민의힘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부드럽게 진행이 되는 듯한 모습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그 후폭풍들이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김강현 지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전북지사 출마를 하겠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잖아요.
1: 네네.
5: 당에서 어떻게 보면은 다음 8월에 있을 전당대회까지도 욕심을 내보이는 정청래 대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송영길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부산에 가지 마라. 부산은 그냥 전재수에게 맡기고 정청래는 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5: 물론 오빠 논란 같은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아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 다 이겼다고 생각하고 전당대회 싸움 시작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다시 돌아가면 지방선거는 여당이 당연히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선거판이지만 지금 여당의 독주를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민주당 스스로 대통령 스스로가 국민들께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보수가 집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단순히 보수의 직격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말실수도 나왔고 전체적인 뭐 이제 후보들의 모습이나 이런 것을 보고 아 나온 말들이다라고 좀 아 지지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현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 여당에 대한 아무래도 좀 견제가 좀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판세입니까?
2: 정부나 여당에 대한 그 견제 심리는 네. 일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게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대통령에 대한 국정 그 지지도는 높잖아요. 그리고 대선 지나고 이제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정부 견제 심리는 크게 작동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1: 정부 견제 심리는 아니다.
2: 예, 크게 작동하고
1: 크게
2: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1: 않다. 예.
2: 오히려 이제 국힘에서 공천 내용을 많이 겪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후보가 확정되면서 수습이 된 거잖아요.
1: 네네.
2: 그리고 또 장동혁 대표와의 거리두기. 그리고 또 이제 현역 프리미엄, 현역들이 많이 출마했잖아요. 아무래도
1: 네네.
2: 현역들이 그 지난 4년 동안에 그 지자체장으로서 활동한 분들이 11명인가가 공천이 12명인가요? 공천이 됐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좀 있어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선거가 임박할수록 보수층이 더 결집할 것으로 보십니까? 홍석준 의원님.
3: 예, 이제 보수층이 이제 결집 이제 시작이죠.
1: 이제 시작이라고
3: 예, 이제 시작이죠. 왜냐하면 네. 그동안은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후보 어떤 결정전을 했다면 이제는 후보가 결정됐기 때문에 보수 진영 전체가 결집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좀 전에 강 변호사 말한 것처럼 통상적으로 지방선거는 사실은 정치권에서 어떤 이념 이데올로기라든지 어떤 뭐 그런 보다는 지방 이슈 생활 이슈가 좀 중심이 되는데 이번에는 좀 지방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이슈가 굉장히 좀 크게 작동할 가능성도 있다.
1: 네네.
3: 왜냐하면 이번에 공수취소 특검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에서 시기와 절차는 좀 이제 당에서 좀 수기 과정을 거쳐라. 그렇게 해서 마치 이제 지방선거 어떤 결과를 보고 이제 하자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국민들로 봐서는 정말 이제 헌법을 법치주의와 상권 분립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이런 공수취소 특검이 만약에 이제 지방선거 마저도 민주당이 원사이드에게 이겨버리면 또 추진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스스로 지금 이제 이런 지방선거를 어떤 정치적인 어떤 주요 이슈가 영향을 받도록 그렇게 저는 만들어버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이제부터 보수층의 이제 결집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1: 20일 남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지지율 보면은 46대 18이에요. 사실 예전에 선거를 비춰봤을 때도 지금 좀 많이 낮은 수치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3: 그런데 이제 이거 지금 이제 방금 앵커께서 읽으신 것은 이제 그 엠브레인 이제 서치 이제 전국 지표 조사인데
1: 네.
3: 다른 또 여론 조사에서는 물론 이제 민주당이 앞서고는 있지만 이거보다는 훨씬 붙어 있는 그런 여론 조사도 굉장히 좀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네. 그러니까 이런 이 여론 조사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3: 그렇습니다.
1: 때 국민의힘의 보수가 집결해서 전체적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네. 예상하고 계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공소취소 특검 이슈를 기점으로 영남 지역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바닥민심 요동치고 있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의견들도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특히 영남권에서요. 수도권 판세까지 이게 좀 올라올까요? 어떻게 이 변수 어떻게 보십니까?
2: 저는 일단은 그 공소취소 특검이 아니고요.
1: 네.
2: 정확히는 조작기소 특검이죠.
1: 그렇죠. 여권에서는 조작기소 네. 특검이죠.
2: 공소취소는 프레임이죠. 저희가 네네. 조작 수사가 있느냐에 대해서 밝히는 특검이고요. 공소 유지 여부는 그 이후에 조작 수사가 있었다라고 판정이 되면 그 이후에 그 특검에서 판정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조작기소 특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작기소 특검 관련해서 뭐 보수층 일부 결집하는 효과는 이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1: 네.
2: 그런데 이미 저희 당에서 이 조작기소 특검 관련해서 정리를 했잖아요. 이미 이제 그 시기와 절차 내용 등에 있어서 국민 수기를 걸쳐서 저 하겠다. 그리고 지선 이전에는 이제 처리가 안 될 것은 이제 거의 확정적인 거기 때문에.
1: 네네.
2: 그리고 또 이제 국민들이 대다수 국민들이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회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인식도 상당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계속해서 일단락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정치 쟁점화한다라고 하면 중도 무당층에서는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게 수도권까지 이게 영향을 미친다거나 중도 무당층 뭐 이런 쪽에 있어서는 그 영향력은 전 제한적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가 이번에 국정 안정 논과 이제 내란 심판 이런 구도가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이 이제 네 번 하시면서 10년을 했잖아요.
1: 네.
2: 그에 대한 시정 평가가 또 주요 구도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정치 공세하고 정쟁화하는 것들이 오세훈 후보라든지 수도권에 있는 후보들한테 결코 도움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그런데
5: 이거는 지금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법안 제목을 봤을 때는 조작기소특검법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소취소특검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답정너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소유지에 대한 권한을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에게 준다라는 것 그리고 그 법안 안에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들을 넣어놨었다는 것은 이 법안이 나온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에 민주당의 100명 넘는 의원들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모임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모임의 이름이었어요. 그게 당의 정식 특위로 갔고 이 특위가 활동을 하면서 이번에 국정조사를 하게 됐었던 것이죠.
1: 이른바 공치모라고 했었죠. 그때 당시에.
5: 네. 그래서 이제 국정조사 과정에서 뭐 방용철이라든지 김성태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방용철 전 부회장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호텔 후문에서 만나서 회장이 있는 데까지 에스코트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민주당은 그런 이야기가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싹 다 위증으로 고발을 했어요.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대답을 한 사람들은 선서하고 거짓말했다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요. 이 고발한 사건, 위증 고발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고 이것이 조작 기소가 됐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장해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기다리고 있지 않잖아요.
1: 네네네.
5: 바로 그냥 이 특조 끝나자마자 이런 형태로 법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그냥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빌드업에 불과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이게 너무 또 세부적인 내용까지 가면 말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어떻게 보세요? 이 영향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이제 일단락 시켰잖아요. 선거 전에는 안 한다. 그 내용도 수기에서 어느 정도 수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5: 안 한다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 홍익표 정무수석도 대통령이 특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이 절차나 시기에 대해서는 숙의해달라라고 메시지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도 징검다리 연휴 때 이야기가 나왔어요. 법안이 발의되자마자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을 청와대와 여당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스톱시키고 그리고 상황을 봐서 이제 선거 끝나고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1: 네.
5: 국민들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그 다음에 본인의 이러한 죄들을 지우는 과정들이 있지 않을까 많은 분들께서 우려를 하셨고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진행하지 않겠다. 우리 일반 국민과 똑같이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이상은 네. 국민들께서 이것은 정권에 대해서 좀 견제해야 된다라는 심리가 강해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더 강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장윤미 대변인님께서 여기서 좀 반론 있으신가요?

0: 좀 한 말씀 해주세요.
1: 저는 국민의힘이 뭐 김영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유령과 싸우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용, 형식, 시기 다 열어놓고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시민분들, 유권자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완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의견을 한번 모아가는 수기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습니다. 열려있고 어떤 것도 확정된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공소취소의 수순이다. 이건 셀프 면제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걸 프레임화하는 부분이고 유권자들이 이 부분을 알아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정해진 거 없다. 이따 이제 선거가 지나고 나서 그때 다시 수기하자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요거 마무리 해주시겠습니까? 홍석준 의원님도 하실 말씀 많으신 것 같은데.
2: 아니 국조라든지 그동안 뭐 지나온 어떤 사항들을 보면은 뭐 공소취소를 전제로 해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워낙 반발이 크니까 결국은 한 발짝 물러났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지방선거를 두고 만약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하면 이제 계속해서 하겠다 뭐 이런 어떤 의도로 국민들이 읽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너무 지금 그 민주당이 이렇게 독주하면은 우리나라가 법치주의라든 상권분립이라든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좀 위험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영남권보다도 오히려 더 서울에서 공소취소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이슈가 굉장히 영남권 서울 지금 이제 좀 경합이 일어날 만한 어떤 지역일수록 더 큰 영향을 미치리라 봅니다.
0: 아, 서울까지 이 영향이 밀고 올라올 거라고 보십니까?
2: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게 영남권보다도 이 이슈만 본다면 더 반대하는 시민들의 여론이 크니까요.
0: 네네,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이야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활동 자제하던 장동혁 대표가 선거지원 행보에 속도가 좀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의 이선 후퇴론을 딛고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장 대표의 움직임 홍석준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 말씀 해주시죠.
2: 예, 뭐 당연하다 볼 수밖에 없는 게 뭐 당 대표가 물러나지 않은 이상 뭐 선거에 열심히 뛸 수밖에 없는 거죠.
0: 당 대표니까요.
2: 예, 그리고 지금 시간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면 더 당이 더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대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한데 단지 이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중앙선대위가 꾸려졌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빨리 지금 중앙선대위가 꾸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선대위원장들이 저는 공동선대위 체제로 와서 좀 채움으로서 이런 어떤 선대위를 통해서 후보들을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을 국민의힘이 빨리 이제 구축돼야 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반면 국민의힘 주광덕 남양주 시장 예비 후보가 장동혁 대표 이선 후퇴와 대통합 선거 대책위원회 출범 요구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후보 등록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주광덕 예비 후보의 발언은 이거는 김종인 님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3: 이거 장동혁 대표가 후보의 짐이라는 현실을 또 다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내란 청산이라는 그 인식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 계속 윤호개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또 최근에는 또 이제 철제나 색깔론에 푹 빠지셔가지고 막 매국적 행위까지 막 하시더라고요. 뭐 구구 미국의 구구 매체에다가 기고해서 뭐 대한민국이 친중 친북 뭐 사회주의 국가다면서 한미 간의 동맹을 막 균열하는 그런 일도 서슴지 않고 있는데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0: 네.
3: 그런 상황에서 그 저기 또 그 주광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의 상황도 좀 불리하거든요. 구도도 불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정 대표한테 그런 요구들을 한 것 같아요. 다만 정 대표가 사퇴할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사퇴할 일 만무하고 또 저 새로운 저 뭐 선대위를 꾸리는 것도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광덕 후보가 14, 15일이 이제 후보 등록일인데 진짜 뭐 그 후보 등록을 안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0: 네. 어떻게 보세요? 강준희 변호사님 후보 등록 진짜 안 할까요?
4: 후보 등록을 안 할 리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오세훈 시장이 처음에 저희 당의 후보로 등록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때도 사실은 기간 안에 안 했었죠. 네네네. 그리고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비슷한 형태의 요구들을 했었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저희 당의 지지율보다도 각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는 현상들. 그러니까 우리 플레이어로 뛰고 있는 후보들은 조금 더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당의 지도부는 107명이 연서한 결임은 이후로 아무런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 부분에서 국민들께서 실망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 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광덕 후보 입장에서도 예비 후보 입장에서도 본인이 결국에는 당이 답답하니까 본인이 좀 더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결국 지도부가 저는 미국에 갈 것이 아니라 대구가 그때 경선 과정 때문에 굉장히 민심이 안 좋았었거든요. 네. 당 지도부가 대구에 가서 자원봉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도부가 지금 뭐 개소식도 가고 현재로서는 조금씩 정상적인 활동 궤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의 메시지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서 사과의 메시지, 그리고 계속적인 저희가 반성하고 쇄신하는 모습들을 선거 캠페인을 넘어서서도 계속 보여드리고 드려야 된다. 그것이 당의 지지율도 끌어올리는 그런 수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0: 홍석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아직까지도 장동혁 대표에 대한 원성이 좀 남아 있는 편입니까, 당내?
2: 그렇죠. 아직까지 뭐 잔불이 남아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아, 그런데 네네. 지금 결국 이제 시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지도 체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를 건드린다는 것은 마치 큰 전쟁을 앞두고 장군을 사령관을 이제 바꾸는 것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네. 결국은 이제 당의 어떤 시스템 부족한 것은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하면서 당연히 이제 대표의 어떤 거취 문제랄까 또 대표의 어떤 뭐 평가 문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또 장동혁 대표만의 또 책임이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든 당원부터 후보들까지 정말 그 일치 단결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그 이후에 또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장동 대표도 밝혔고 사퇴는 안 할 거라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2: 그렇죠.
0: 네. 장용희 대변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1: 네. 대안이 없으니까요.
0: 대안이 없다?
1: 일단
0: 네.
1: 뭐 여러 비토가 있지만 지금은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얼굴로 치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열고 본격적인 선거체제 이제 돌입했습니다. 선대위 명칭이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선대위입니다. 김현정 의원님. 네네.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3: 네, 일단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1자라는 지방정부로 이제 구호를 정했거든요.
0: 네.
3: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가 단순하게 이제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그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또 대한민국의 대도약의 길을 당당 열어낼 중요한 선거다라는 측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번에 뭐 국민의힘의 공천도 실제로 뭐 윤석열 그 윤어게인 공천을 넘어서 윤아바타 공천이라는 비판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0: 네네.
3: 그래서 아직 여전히 내란 잔재들은 청산되지 않았고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내란 세력이 곳곳에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이런 내란의 싹까지 잘라내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겁니다. 그래서 중앙당 선대위는 아주 슬림하게 했고요. 현장을 두텁게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골목골목 선대위를 중심으로 해서 골목골목 소외된 곳 없이 찾아다니면서 민생을 살피는 선거운동을 해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0: 알겠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민주당은 이렇게 선대위 했는데 국힘은 언제 선대위 발족합니까?
2: 예, 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후보들과 어떤 지도부가 여러 가지로 이제 논의를 해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동익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좀 원내외 좀 그 우리 국가적으로 많은 존경을 받는 분들을 좀 중심해서 공동 선대위원장 체제로 가는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0: 그러니까
2: 알겠습니다.
0: 장동욱 대표와 외부의 네. 인사를 모셔서
2: 당 내외에 합쳐서
0: 네, 당 내외 합쳐서 네네.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네네. 가신다는 네네. 체제로 가신다는 네네. 말씀이겠죠. 알겠습니다. 장윤미 대변인님, 정총리 대표가 이렇게 출범식 마치고 바로 영남행으로 이제 향했거든요.
1: 네.
0: 근데 개인적으로 당분간 영남 안 가실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제 거기서 이제 말이 좀 퍼지는 예. 말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영남이 이제 중요한 선거다라고
1: 그렇죠.
0: 생각하겠죠.
1: 예. 예,
0: 동남풍을 좀 의식한 행보다.
1: 맞습니다.
0: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1: 민주당의 험지 인건 기정 사실이고요.
0: 네.
1: 그리고 대진표가 완성되면서 지지율이 더 바짝 붙고 있는 양상이 또 드러나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희는 반드시 좀 승리를 견인해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
0: 네.
1: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해수부 이전이 됐고 그 후속 작업으로 해수부 관련된 대기업들 이전해야 되는 HMM이나 이런 기타 회사들 기업들 유치해야 되는 그 업무 그 현안 누가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대구 시민분들의 어떤 이런 민생과 직결된 부분이 있고 대구 더할 나위 없습니다. 33년째 GRDP 최하위권의 대구를 누가 살릴 수 있을 것인지 계속 표를 드렸지만 주었지만 경제 성장 견인해내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의 국민의힘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더 공을 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0: 지금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 부산 부산 쪽에 이제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재수 후보랑 두 분이서 그냥 돌아다니고 이제 선거운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 보여요.
1: 네.
0: 그럼 당대표는 이제 더 이상 부산 방문 안 하십니까?
1: 아니 당대표가 또 전재수 이 후보 개소식에는 네네. 얼마 전에 또 다녀오기도 했고요.
0: 네네.
1: 저희가 뭐 이제 여러 언론에서는 하정우 수석 그 개소식에는 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여러 질문을 받았는데
0: 네네.
1: 기본적으로 그날은 이제 김현정 의원님 말씀 주신 중앙당 선대위 일정이 오전 중에 있었고 그리고 예전부터 계획됐었던 또 광주 전남 통합 특별시장의 개소식 민영배 후보의 개소식에 있었습니다. 당대표 일정이 매우 좀 타이트하게 그 일정부터 확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0: 네.
1: 그래서 그런 것이지 어떤 뭐 이 지역을 피한다 이 지역을 뭐 한다 이런 그런 컨셉은 아니고 다만 이제 대구 지역 오셨을 때는 했던 발언이 있으세요. 이제 언론에서 지은 제목입니다만 낄낄빠빠 하겠다. 그러니까 낄 땐 끼고 빠질 땐 빠지겠다. 또 네. 이렇게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0: 그럼 앞으로 계속 빠지신다는 얘기도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1: 필요하면 또 언제든 등장할 수 있다는
0: 언제든지
1: 건.
0: 언제든지 끼겠다.
1: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0: 예, 그렇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좋은 말이네요. 낄낄빠빠. 근데 그게 낄낄빠빠가 그 호흡 싸움인데 그 호흡을 잘 맞출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가 제일 궁금해요. 요즘에 이제 평택 을인데 격전지 중에 한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한 조국 혁신당 후보와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 설전이 지금 격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김용남 후보가 SNS상 과거 세월호 발언 관련해서 사과와 함께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대변인 활동 이력에 대해서도 사과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사과라고 봐야겠죠.
3: 네.
0: 김 후보의 사과에 대해 조국 후보 측은 사과는 너무 당연하고 다행스럽다면서도 너무 늦은 것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지적과 함께 SNS로 사과한 것은 형식면에서 좀 아쉽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김현정 의원님이 또 평택에 계시잖아요.
3: 네.
0: 또 김용남 후보 같이 선거운동을 네. 도와주고 계실 텐데 일단 사과를 했습니다.
3: 네.
0: 이거 사과를 왜 한 겁니까 갑자기?
3: 아니 저도 사과할 거 있으면 하라고 그랬어요.
0: 아 사과하라고 하셨어요?
3: 네. 아니 뭐 과거에 있었던 발언들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하고 민주당 입당했는데 그거에
0: 네.
3: 대해서 지적하는 지점이 있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는 게 뭐 그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고요. 관련해서 이제 그 세월호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와 관련된 것과 그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대변인 맡아서 그쪽을 대변했던 거
0: 네.
3: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요. 다만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뭐 그 계엄 이후에는 자기가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 계엄이 잘못됐고 그 탄핵해야 된다 내려야 된다고 했다라는 것까지 덧붙여서 했는데
0: 네.
3: 저는 앞으로도 뭐 예를 들어서 사과할 일이 있으면 뭐 과거에 어떤 많은 발언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또 뭐 사과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사과 계속하는 게 뭐 문제인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저는 좀 아쉬운 측면은 뭐냐면 선거 전략상 이제 그 조국 후보께서 김영남 후보를 이제 공격하는 건 좀 이해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과도한 측면도 있다라는
0: 네네.
3: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 특히 이제 뭐 국힘 제로를 내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유희동 후보는 공격 안 하고
0: 유희동 후보는 저희에서 이야기 안 한 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3: 저도 지금 유희동 후보의 존재를 잘 모르겠어요.
0: 예, 후보의 그러니까요. 어떻게 잘 이야기가 안 나오기 네. 때문에 그런 거겠죠. 아무래도.
3: 김영남 후보가 너무 표적 삼아서 나서고 있는 점은
0: 네네네.
3: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지금 가장 민주당스러운 후보 이 캠페인을 하고 계신데 사실 민주당이 후보는 아니시잖아요.
0: 네네네.
3: 조국 혁신당의 후보로 나오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다라더라도 우리 민주당에서 이제 중도 확장과 전국 정당화 그리고 국민 통합 차원에서 영입하고 공천했던 민주당 후보가 있는데 그 후보보다 더 민주당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면 조국 혁신당의 당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그러니까요.
3: 예, 네, 그러면 그런 측면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그 평택의 그 유권자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이런 민주진보 진영 내부를 향한 이런 너무 과도한 그 공방 이런 거 대신에 평택 발전을 위해서 누가 더 청사진을 내세우냐 이거를 좀 그 바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0: 이제 정책의 큰 그림을 이야기해야 된다.
3: 그런 차원에서 네. 선의 경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0: 그런데 김용남 후보 상처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방송에서 나온 거 보면 민주당이 내 표를 안 들어주는 것 같다 뭐 이런 말도 좀 한 것 같은데. 근데 김용남 후보만 사과해서 이게 일단락이 되는 문제입니까 지금?
3: 아니 지금 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그리고 이제 우리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당에서 안 도와준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이제 이번 주에 개소식 하는데 네네. 많은 분들이 개소식에 참여하기로 했고요.
0: 또 후원회장도 정청래 대표가 맡기로
3: 네, 그렇습니다.
0: 했죠.
3: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저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는 당 차원에서 아예 그냥 뭐 당 차원에서 거의 그 파상 공세를 하고 있는데
0: 비례 의원들이 다 이제 공격을
3: 네,
0: 하고 있는 상황이죠.
3: 저희 당에서도 지금 이제 관련해서 당의 대변인 이름으로 논평도 내고 있고.

0: 했고 경기도당에서도 대변인 명의로 이제 지적할 것들은 지적하면서 반박할 네. 것은 반박하면서 이제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내용들은 이제
1: 그리고 또 김현정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
0: 네, 그렇습니다.
2: 근데 저는 옆에서 보면서 네.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김용남 후보가 과거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곱지 않게 봤었던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사과하는 거는 저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국 대표, 조국 혁신당이 너무 늦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스럽거든요.
1: 그러니까 사과를 했는데 네. 사과를 받아주는 게 너무 좀 형식에 맞지 않다.
2: 그러니까 지금
1: 보인다.
2: 조국 혁신당에서 김용남 후보를 대하는 행동이 저는 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영입을 한 사람이고 그리고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해왔던 분이거든요. 오히려 이분은 민주당이고 조국 혁신당은 이번에 합당도 결국에는 무산이 된 거잖아요. 그럼 조국 혁신당은 조국 혁신당 나름대로의 선거 캠페인 전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더 민주당스럽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김용남 후보의 사과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지 의문이고 그렇다면은 조국 대표는 본인과 본인 가족들의 그런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 사과했습니까? 저는 기억나는 게 없거든요. 본인이 국가대표 뭐 국회의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평택에서 출마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본인이 어쨌든 구속도 됐고 들어갔다가 나온 상황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에 대해 국민들께서 나라를 두 쪽을 냈었던 분이잖아요. 조국 대표라는 분은. 여기에 대해서 사과 메시지가 진정성 있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본인은 사과 메시지 나온 게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는 사과가 이랬네 저랬네 얘기하는 거 맞지 않다 생각하고 네. 조국 혁신당은 이번에 조국 대표가 원내에 진입을 못한다면 당 자체가 소멸할 위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평택에서의 지역을 정해서 비례의원으로 들어가 있는 국회의원들이 지역 사업 같은 것들을 지역 일들을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례대표 의원 그냥 내려놓으시고 평택 시의원으로 출마하시면 됩니다. 전국에 있는 일들을 하라고 비례대표로서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신 것인데 국민들께서 뽑아주신 것인데 본인들은 전국 일을 할 것이 아니라 평택에 집중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결국 평택에서 조국이라는 한 명이 출마한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그리고 오늘은 뭐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진보당까지 이 민주진보연합이라는 이분들의 민낯이 보여지고 있는 선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1: 시간 많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석준 의원님,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렇게 지금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유희동 의원이 여기서 이런 분위기 상황이면은 반사 이익을 좀 얻을 만도 하거든요.
3: 반사 이익을 얻을 부분도 있죠. 네. 왜냐하면 이제 진보 좌파 분야가 이렇게 막 정말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하면은 이제 평택에 계신 유권자들이 굉장히 좀 실망을 하고 또 상대적으로 또 유희동 의원도 여기서 삼선을 하셨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좀 나름대로 단단한 지지 기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사적 이익도 있지만 또 반대로 또 언론의 포커스가 또 유희동 의원을 또 비껴가는 또 그런 어떤 문제도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김명남 의원과 김영남 후보가 오랫동안 뭐 방송에서 해서 뭐 본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하남을 가고 싶어 했죠. 왜냐하면 이제 또 뭐 밈도 그렇죠. 만들어가지고 영남 하남 가능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1: 맞아요. 예.
3: 결국은 이제 평택 가게 됐는데 왜 평택을 좀 더 부담스러워 했냐면 결국은 평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판에 가면 갈수록 어떤 단일화의 압력을 특히 지금 조국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더 민주당스럽다고 참 희한한 논리를 가지고 이제 오면 올 정도로 사실 민주당 내에서 친문 세력이 굉장히 뿌리 깊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분들이 끝까지 단일화를 할 어떻게 그 압력을 행사할 그럴 가능성도 있어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 했는데 그런데 이 평택 선거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게 일단 굉장히 후보들 간의 경쟁도 치열한 것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울산 같은 경우도 그렇죠. 진보당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1: 단일화 문제가 있죠.
3: 이 평택의 단일화가 울산이라든지 다른 지역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조국 후보가 이야기하는 더 민주당스럽다 이런 것이 바로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했던 소위 말해서 ABC였던 그런 어떤 유형으로 봤을 때 조국 본인은 이제 뿌리부터 이제 A 유형이다. 이 김용남은 B 유형 유 이재명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갈라치기를 통해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좀 유권자들의 어떤 그런 어떤 그 표를 지금 이제 얻으려는 그런 어떤 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네. 결국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도지만 민주당

0: 본인이 더 민주당스럽다, 그러니까 내가 더 민주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긴 하더라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분들이 정확하게 좀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1: 민주당스러운 거는요, 민주당의 당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 민주당의 구성원이 민주당스러운 겁니다. 네네. 지금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민주당 후보로 추천된 유일한 사람은 평택에서 김용남 후보고요.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 조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일각에서는 뭐 단 한 번도 민주당 당원인 적이 없었다라고 그 부분을 비판의 지점으로 삼습니다만, 그게 본질은 아니고 지금 현재 서 있는 이 정치적 지형의 기반, 그걸로 판단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네. 판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김현정 의원님 어떠십니까? 그 직접 이제 평택 지역 쪽에 계시니까 주민분들에게 많이 들으실 텐데, 지금 현재 분위기에 대해서만 한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요즘엔?
2: 지금 그 시민분들 같은 경우는 볼거리는 풍성하죠. 네. 그 유명하신 분들이 거리에 막 계속 네. 다니시니까
0: 또 관심도 많아지고요.
2: 네. 네. 그리고 사실 근데 평택을이 면적이 진짜 넓거든요. 차로 1시간 거리예요.
0: 그리고 아, 그렇군요. 네.
2: 도농복합도시이고 또 신도시도 있고 캠펀프리스라는 주한미군 주둔하는 곳도 있고 또 서부 쪽에는 평택항 있고 항구도시거든요.
0: 그러네요. 네.
2: 그리고 공단이 또 되게 많아요. 노동자의 도시이기도 해요. 그래서 네. 정말 다양한 곳, 면적이 넓어서 선거운동하는 게 쉽진 않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잘 없어요. 그래서 주로 보면 아침, 저녁 인사, 거리에서 인사드리고 뭐 이렇게 상가라든지 이런 거 다니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곳인데.
0: 동선이 겹칠 수도 있겠네요, 후보 간.
2: 그 이제 막 이제 지역에서 행사 같은 거 하는 데는 이제 만나겠죠.
0: 네.
2: 그리고 또 이제 그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 상가들이 다 밀집돼 있어서 거기 가면 이제 또 조우하는 경우도 생기고 막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오자구도인데 그중에 세 분이 당대표시잖아요. 그 두 분이 이제 우리 김용남 후보랑 유희동 후보인데
0: 네.
2: 워낙 다 자기의 확고한 지지층들이 있어요. 꼴찌 후보가 거의 10%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또 오자구도에서 단일화 같은 가능성이 훨씬 더 또 낮은 또 그런 요인이기도 한데
0: 네.
2: 어쨌든 지금 현재 단일화 얘기하는 분은 저 의외로 김재현 후보하고 황교안 후보가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0: 그렇군요.
2: 근데 실제로 그 단일화가 가능할지 여부는 지금 제가 봤을 때 현재로서는 쉽진 않아 보여요.
0: 네, 평택이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엮여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과 또 울산 쪽과도 또 단일화 이야기가 다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판이라.
2: 근데 한 가지만 좀 덧붙이면,
0: 네, 덧붙여주세요.
2: 평택 그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뭐 그 인지도 있는 분들 그리고 당대표급 분들이 이렇게 다자구도에서 경쟁함으로 인해서. 또 공약들도 뭐 엄청 좋게 내시더라고요. 그 제대로 나중에 될지 모르겠는데.
0: 지역 발전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게?
2: 이행이 된다면 도움이 되죠.
0: 아, 이행이 된다면. 안 된다면 도움은 안 되고요.
2: 서로 이제 막 하나 내면 더 좋게 내고 더 좋은 거 내고 막 그러니까.
0: 아, 경쟁이 붙었군요.
2: 그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도 우리 유권자들이 보시지 않을까.
0: 유권자분들이 그런 거 아마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잠시 로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2부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 열린 토론이 새로워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MC 황현희와 함께 모든 것에 물음표를 던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네, KBS 열린 토론 정치인의 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유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택 이야기를 하니까 역시 문자가 많이 옵니다. 지선 관련해서 청취자분들이 바라는 점을 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0184님께서 후보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판세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모든 정치인들의 말의 무게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굉장히 좋은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4672님, 후보들이 선거철 잠시 카메라 앞에서만 좋은 모습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이후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선거 끝났다가 갑자기 막 주거지를 옮긴다거나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막 갑자기 배신감이 들겠죠. 네. 그런 모습은 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조국 대표가 두 달짜리 월세 계약했다는 게 오늘 보여요.
0: 그만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빨리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말도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3732님 여야의 입장이 참 팽팽하게 대립하네요. 생산적인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셨습니다. 오늘 대화, 오늘 토론은 굉장히 좀 생산적인 대화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튜브에서 또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락스님께서

0: 강전의 변호사님 골무스 치는 모습 프로페셔널한 변호사 같으시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골무스 세요 요즘도?
1: 아 저는 항상.
0: 아 지금 쓰고 계시군요. 아, 지금 처음 봤습니다. 예.
1: 네, 항상 쓰고 있어요.
0: 아 저 이게 페이지 넘길 때 침 안 묻히시고 이렇게 넘기는 골무. 네. 생방송을 지금 보고 계시나 봅니다. 네. 골무 끼고 계신 모습을 보고 저에게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아, 골무에 좀 주민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유튜브 방송으로. 네, 한번 보여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여야가 지방선거 프레임 경쟁에 이제 나선 듯 합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구도고 어떤 상황으로 가겠다라고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무산 책임론과 내랑 종식을 이야기했고요.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대응 TF와 헌정질서 수호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개헌안의 이 무산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면서 내란 종식, 뭐 국가 정상화 뭐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요거 한번 김현정 의원님께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2: 즉 국민의힘에서 이제 반대한 이유가 졸속이다, 선거용이다 이렇게 하면서 반대를 하거든요. 그런데 네. 그것은 제가 그 과정을 원내대변인으로 쭉 지켜본 사람으로서 그건 정말 잘못된 주장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그 이 국민투표를 지방선거 같이 하면 투표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이 불리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따져서 이렇게 반대한 것도 아닌가라는 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이게 처음에 제안이 있잖아요. 24년 이제 22대 국회 개원한 24년 7월 재원절 날 처음으로 이제 제안이 된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5.18 헌법전문 수용 같은 거는. 그 이후에도 대통령께서도 그 야당 대표들 저 청와대 초청해서 또 제안도 하셨고.
0: 그렇죠.
2: 수차례 걸쳐서 여야 간의 그 원내 그 지도부 간에 이 관련해서 협의도 했었거든요.
0: 국힘도 국민의힘에서도 어떻게 보면 동의했잖아요. 일정 부분.
2: 그렇습니다. 5.18이라든지 그리고 부마항쟁 이건 넣는 건 뭐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고 지방분권도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계엄의 그 계엄 해제 요건을 강화하는 거. 이것도 당연히 절륜을 선언했고 윤호경을 절륜하겠다라고 했으면 반대할 이유가 사실 내용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없고 그다음에 이 개헌이 1987년 이후에 39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네. 또 개헌을 하려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 권력구조 개편이라든지 기본권 이런 것까지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야 합의가 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하자. 여야 합의가 되고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이라도 원포인트로 개헌을 해서 개헌의 마중물을 좀 만들자라고 해서 한 거거든요.
0: 일단 하나라도 해보자. 네.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마음으로.
2: 내용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0: 네네.
2: 근데 그거를 이제 결국은 저기 당론으로 그 투표를 투표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불성립으로 그냥 무산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게 5월 7일에 한 차례 무산시켜갖고 8일에 한 번 더 열었는데
0: 네.
2: 그때는 이제 민생법안 여야가 합의된 민생법안 50여 가지도 같이 올렸는데 그 개헌법안 개헌안과 50개 민생법안을 모두 필리버스터하겠다고 6월 그 5월 말까지 전부 다 그 당번까지 다 짜가지고 이렇게 제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장께서 울분을 토하면서 16분 동안 격정적인 울분을 토하시면 결국은 이제 상정을 철회한 것이죠.
0: 저 그 망치 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네, 하도 세게 치셔가지고.
2: 제가 맨 앞자리에 앉는데 네. 정말 저 제자리까지 울릴 정도로 세게 치시더라고요.
0: 기억납니다.
2: 그런데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번에 그 지방선거 때 이 관련된 국민적인 심판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알겠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반론 해 주시는데요.
3: 예,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법이자 기본법이 헌법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헌법인데 이번에 네. 개헌안은 절차, 과정과 내용이 전부 다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절차가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9차례 개헌을 했는데 그때마다 다 여야가 철저하게 했던 뭐 특위를 구성하던 협의 절차를 거쳐서 했는데 이번에는 그 흔한 여야 합의했던 기원특위라든지 이런 어떤 논의조차도 사실은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민주당의 어떤 독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그래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상으로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고 내용적으로 보면 뭐 우리 국민의힘도 5.18이라든지 이런 헌법 전문했던 수록 문제라든지 그런 거 다 합의했죠. 그런 거 동시에 또 뭘 주장했습니까? 지난번 대선에서 이제 이야기됐던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국회라든지 또 권력 구조 문제, 기본권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했던 특권 폐지, 예를 들면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여야 간에 다 합의를 했습니다.
0: 네.
3: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하게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국회의원이라든지 대통령의 어떤 특급 폐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내용에도 없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헌법이 이런 식으로 쉽게 고쳐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이 지방선거와 이 맞물리는 문제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심각하게 좀 심도 있게 논의를 기원특위를 구성해서 예를 들면 특권 폐지라든지 이런 문제까지도 같이 이제 논의를 하면서 네. 특히 이제 이번에 국민투표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비해서는 국민투표하는 게 굉장히 좀 쉽습니다. 자유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 이것을 그냥 강행적으로 밀어붙일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0: 네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단 선거 전에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도 하시고 네. 그 안에 있는 내용도 우리랑 협의됐던 걸 다 빼버렸다.
3: 그렇습니다.
0: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다.
3: 네네.
4: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번 개헌안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는 없었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0: 우울식 부장이 그렇게 화가 났는데요.
4: 그러니까 조금 이따 말씀드리면 이번에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개헌안이 올라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었던 공소취소 특검법 이 중에서 국민들께서 뭘 더 잘 알고 계실까요? 저는 개헌안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를 처음 들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국민들도 많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주당이 그동안에 법안 같은 것들을 일방적으로 처리를 했었지만
0: 네.
4: 개헌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절차에 있어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국민의힘도 뭐 대선 공약으로 들어갔던 만큼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않았었던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민주당 전체적인 상황에서 지금 개헌을 진행해야 된다기보다는 그 방망이가 부러질 정도로 때렸었던 우원식 의장 의장께서 본인의 임기 안에 이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좀 무리수를 두셨던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많이 받았어요.
0: 모든 국회의장님의 약간 수건 같은
4: 그렇죠.
0: 느낌이
4: 그러니까
0: 있긴 해요.
4: 본인이 네. 어쨌든 비상계엄 상황에 있어서도 의장으로서 그날 계엄 해제 표결에 있어서도 좀 뭐랄까요. 차분한 모습 보여주시면서 국민들한테 많은 신뢰를 받으셨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0: 네.
4: 그런 것들을 이어가면서 의장의 마지막 임기 동안에 이런 개헌안도 처리하면서 본인의 다음 정치적 스텝을 고려하셨던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들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것을 정말로 이번에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면 국민들께 더 많이 말씀드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못했던 것은 민주당도 지금은 그렇게 큰 의지가 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다. 다만 저희가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제는 반대로 개헌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의장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본회의장에 들어오지도 않았다는 걸 가지고서는 이렇게 조금 서로 간에 상쇄시키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0: 알겠습니다. 장윤미 대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개헌안 무산 책임을 어디에다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 이건 이론의 여지 없이 국민의힘입니다.
0: 국민의힘 쪽입니다.
5: 왜냐하면 네. 이 논의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숙의했고 국민의힘에서 반대하시는 논리를 쭉 한번 지켜봤어요.
0: 네.
5: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국민 합의 그리고 여야 간의 정쟁의 영역이 아닌 헌법 전문의 5.18 이건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0: 네네.
5: 5.18 정신을 넣자. 그리고 보수 일각에서는 그러면 이 반쪽짜리일 수 있다. 부마 항쟁의 정신도 같이 넣자. 아 그래 좋다. 같이 넣자. 그러니까 갑자기 아 이거 안 돼. 우리 새마을 운동 정신도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저는 새마을 운동을 넣자는데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걸 갑자기 들고 나오는 건 의도가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권력구조 개편 문제
0: 네.
5: 전혀 논의하지 않습니다. 연임? 이거는 헌법상 불가능해요. 이 당시에 개헌이 됐을 때 대통령은 연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님부터 계속해서 맡아돌아죠. 이 헌법을 갖고 굉장히 오독하도록 국민을
0: 네.
5: 호도하고 있다. 이런 인상 지울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한 이번 평가 있을 겁니다.
0: 아니 진짜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이재명 대통령 연임에 대한 그 헌법에 대한 걱정이 실제로 있는 겁니까? 당내에서도요?
3: 그게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죠.
0: 그런데
3: 예, 지금 우리 헌법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헌법 개정을 할 때 예를 들면 대통령 지금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뭐 바꿀 때 그 당시의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부칙조항이 있는데 이걸
0: 헌법으로 명시돼 있죠.
3: 예, 예. 그런데 이걸 두고 또 해석이 또 약간은 뭐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하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죠. 예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런 부분이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지금 여야 간에 굉장히 좀 첨예하게 좀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논의했던 숙의 과정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숙의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 봅니다.
0: 숙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다.
2: 그런데 이제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지금 그 장동혁 대표 체제는 당론이 민주당이 하는 건 무조건 반대하는 게 당론 같아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네. 국민투표법 있잖아요. 이게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개헌 못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12년 동안 헌법 불합치 결정 받아갖고 있었던 국민투표법이 저희가 당론으로 네. 발의를 했거든요. 처리를 했는데 그것도 필리버스터 하면서 반대했었어요. 국민의힘이. 개헌에 대해서 아예 그냥 생각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건 한참 전 얘기인데 그때도 뭐 졸속이니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우리 그 정부 여당 대통령이나 우리 민주당이나 의장님이나 다 개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있었고 네. 국민들도 이거는 다 그 공감대가 있었던 내용인데 너무 아쉬운 겁니다. 이거는 정말로.
0: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데 여기서 짚어보고 싶은 건 왜 여야 모두 이렇게 아까 이제 조작해서 특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그냥 넘어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야 모두의 민생보다 헌정질서 이슈를 선거의 중심 의제로 끌어올리고 있는 건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생에 대한 이야기가 예전 선거에 비해서 많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실제 유권자들은 이런 중앙정치 이슈에 더 반응을 하고요. 아니면 지역 후보 개인 경쟁력과 또 생활 밀착 공약에 더 힘을 실어줄지 유권자의 생각은 어떨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홍석준 의원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3: 예, 뭐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 보시겠죠.
0: 두 가지 다 중요하다.
3: 예, 예. 네. 그래서 지역을 떠나서 공통적인 이슈가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 개정이라든지 또 공수취소 특검처럼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상권분립이라든지 법치주의를 기본부터 지금 파괴하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공통적인 상황과 더불어 또 해당 어떤 지역별로 뭐 당연히 관심이 있으신 분야가 많으시죠.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부동산 또 이슈가 그럴 것이고 또 그렇죠.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 어떤 소멸했던 문제 대응에서 어떻게 좀 발전시킬 것이냐 이런 어떤 지역마다 독특한 그런 어떤 생활 이슈, 지방 이슈는 당연히 또 굉장히 또 중요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0: 네네. 강준호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4: 이제 민생 이슈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0: 이제부터 나오는 겁니까?
4: 예, 왜냐하면은 지금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이제 끝났거든요. 네네. 폐지가 됐고 그리고 장특공제 부분들도 정부에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곧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오세훈 시장과 오세훈 후보와 정원호 후보 간의 토론회가 정원호 후보 측에서 거부하고 있다라고 오세훈 시장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정원호 후보 입장에서는 수도권의 민심을 잡기 위해서는 부동산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아직은 정리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토론회를 가능하면 법정 토론회만 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0: 정원호 후보가 피한다라고 생각하고
4: 지금 오세훈 있군요. 후보 측에서는 그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 네네.
4: 그리고 이제 소비 쿠폰 유류 지원금이죠. 이번에는 유류 지원금을 이제 신청하는 기간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혈세로서 지난번 소비 쿠폰 같은 경우에도 나눠준 이후에 얼만큼의 소비 진작이 되었는지 구체적인 명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0: 정확한 어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죠.
4: 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문제 제기하는 형태의 논평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민생을 바닥에서부터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엄발의 오줌누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결국 부동산에 대한 뭐 세금 이슈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고유가 피해 지원금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뭐 아마 이번 주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민생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강정희 변호사님의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아마 민생 그것도 이제 부동산 쪽에 불이 붙어 올라갈지도 네. 모른다. 그 서울 선거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이다.
4: 그렇죠. 그것은 이제 민주당 발로 나오게 되겠죠.
0: 민주당 발로 나올 것이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윤미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민생 현안들에 대해서 이슈가 이제 속속 나오는 분위기인가요?
5: 네. 저희가 지역을 가보면 네. 이 지역민들은 본인들의 경제적인 어떤 상황과 직결되다 보니까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공약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피신다는 인상을 받고 있고 거듭 뭐 말씀 말씀드리면 서울의 부동산 이슈가 상당히 크죠.
0: 그렇죠.
5: 그럼 이제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의 많은 권한을 특히 뭐 500세대 미만의 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이양을 해서 속도전을 펼치겠다 이러면서 매우 구체적인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유권자들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고 경남도지사 후보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부울경 메가시티가 본인이 도지사일 때도 시그니처로 내걸었던 이 정책이었는데 그걸 매우 구체화해가지고 30분 생활권으로 우리가 엮어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0: 있습니다. 중앙당에서는 정책 공약집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 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는 소구력의 하나의 관건으로 대단히 주요하게 기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김현정 의원님 보실 때 민생 현안 어떤 이슈들이 많이 좀 나올까요? 선거에 가까울수록.
2: 그러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에 이제 현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도 계속 이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계속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1: 그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 그런데 네. 예. 이제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후보 중에 12명이 현직 저 자치단체장들이잖아요. 네. 그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심판의 성격도 이번에 그 지방선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보면 부동산 그 안정 대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뭐 부동산 공급이 안 된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윤석열 정권과 본인 오세훈 시장이 지난 4년 동안에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그런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 다들 기억하시는 거지만 토지거래 허가제, 토호제 그거 해제했다가 집값 폭등시키는 것도 본인이고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오세훈 시장의 지난 그 이제 그 사선을 하면서 10년 동안 했던 시정들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는 전시행정이 많이 치중해서 실제로 성과가 없는 용두삼위로 끝난 경우가 많았다. 이런 평가가 대체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서도 신통기획이라고 해서 뭐 신속통합기획해서 화려하게 이제 구호는 붙였지만 실제로 뭐 지구지정조차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는 팩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해서는 좀 전에 장명미 변호사가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정원 후보 측에서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착착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그 500세대 500가구 이하인 곳에서는 그 인허가권 정비구역에 대한 인허가권을 구청장에게 내려줌으로 인해서 네네. 평소에 15년 걸릴 걸 10년으로 단축시키겠다 뭐 이런 구체적인 공약들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그 용산 정비창 부지라고 있거든요.
1: 철도창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2: 완전히 노른지 땅이거든요. 노른자.
1: 용산 국정무단지 말씀하시는
2: 네, 그거를
1: 거죠.
2: 그거를 지금 뭐 네. 그 내보내는 동안 다 그냥 방치해놨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책임론이 오히려 더 클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이슈를 꺼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오세훈 시장의 입장도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3: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 네, 네, 말씀해주세요.
3: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임기하는 동안에 부동산 공급이 충분치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인건비, 자재비 이런 것들이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속도를 올리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1: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안 된 이유는 이제 분담금이 많아지고 인플레이션이 많이 됐기
3: 그렇죠.
1: 때문에
3: 비용 같은 것에 문제들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확 풀어서 31만 호로 공급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것은요. 네. 다른 지역 선거 구도에 대한 얘기보다 우리가 서울에 대한 얘기가 되게 후순이에요. 이 약간 정원우 후보와 오세훈 후보는 서로 네거티브를 하기보다는 이런 뭐 부동산 공급 대책이라든지 그 교통 대책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토론회 자체가 지금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언론에서 뽑기에도 서로 간에 막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서 이렇게 뒤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 뭐 토론회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다시 핵심 이슈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부동산 이슈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권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추미애 후보가 굉장히 뭐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지만 거기서 어느 정도까지 보수 후보들이 따라잡을 수 있을지도 여기에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1: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홍석준 의원님. 그 현직 시장 10년 책임을 정원 후보는 얘기하고 있고 오세훈 후보는 이재명 정부 규제 실패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4: 예,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특히 서울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네. 그 이유는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일단 돈이 너무 많이 풀렸습니다. 우리 앵커께서 잘 아시는 원래 결국은 이제 돈이 많이 풀릴수록 이 실물 자산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 부동산을 부동산 불패 부동산 신화로 해서 굉장히 좀 투자 가치가 높은 걸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있다. 또 두 번째는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사실은 지금 수요 관리, 수요 억제 중심으로 조세를 자꾸 만지고 있고 공급적인 측면은 거의 만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뭐 공급 대책을 발표하긴 했지만 이게 너무 장기적인 것이고 특히 뭐 태릉이라든 이런 데서는 주민들이 어떤 반대가 좀 많이 좀 있어서 굉장히 좀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어떤 그런 비판도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민들에게 특히 이제 수도권 이제 시민들에게는 좌파 정부가 정권을 잡으면 부동산

0: 오른다 하는 네. 이런 어떤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발표된 경실련의 자료에 따르면 이제 20년 동안 이제 서울의 25개구의 30평대 아파트 평균 시세를 분석을 해서 노무현 정부 때 80% 올랐고 이명박 정부 때는 마이너스 10%, 박근혜 정부 때는 21%, 문재인 정부 때는 119%. 윤석열 정부 때 1% 올랐다. 이렇게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왔어도 아파트 개별 공시지가가 18.5% 지금 1년 만에 지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시민들에게도 학습 효과가 지금 이렇게 좌파 정부가 잡으면 결국은 오른다. 이런 학습 효과가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미치고 있는데 결국 과연 이게 이제 정권 잘못이냐 시장 잘못이냐 물론 뭐 완전히 뭐 이분법적으로 딱 잘라서는 할 수 없겠지만 일단은 가장 부동산의 큰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 수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공급이라든지 또 수요라든지 특히 이런 어떤 조세 정책을 결국은 이제 중앙정부가 갖기 때문에 정권의 어떤 영향이 가장 클 수밖에 없고
1: 정권의 영향이 있다.
0: 예, 네. 가장 클 수밖에 없죠. 가장 클 수밖에 그다음에 없다. 네. 이제 결국은 이제 지자체장이 하는 역할은 결국은 네. 이런 어떤 단위 지역별 개발인데 예를 들면 대규모 지역 개발은 또 지자체장이 굉장히 하는데 또 자기 어떤 수단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용산정비창 이런 거는 서울시장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떤 철도청이라든지 국토부라든지 같이 이제 협의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이슈인데 지금 정은호 지금 후보가 이야기하는 부분 너무 좀 한간 이야기를 너무 네. 많이 좀 하고 있다 보이십니다.
1: 알겠습니다. 이거는 장윤미 대변인님이 네. 반론해 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예, 예, 한 말씀 해 주시죠.
2: 일단
1: 예.
2: 오세훈 시장은 공급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에 실패 서울시정과 관련한 부분도 정부 탓을 하시던데요. 그러면 이번에 선거에 나와서 부동산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호언장담하시는 겁니까? 정부 역할이 더 크면 서울시장 이번에도 그 인식대로라면 서울시장으로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매우 제한적이겠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일부터 착착 해나가겠다는 그런 공약을 내걸고 있는 건 정은호 후보라는 점 말씀드리고
1: 네.
2: 이 오세훈 후보는 네 번이나 시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이 직업이라고 할 정도의 어떤 경험치가 축적됐는데 그 경험치가 서울 시민들의 편익으로 이어져 갔는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 않으실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오세훈 후보가 그러니까 정은호 후보가 얘기한 거죠. 오세훈 후보가 연일 정은호 후보 토론 회피한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정은호 후보가 한 라디오 방송 출연해서 얘기했대요. 상황에 따라 말 바꾸면 신뢰 잃는다고 생각한다.
2: 네.
1: 불과 한 달 전에 윤희숙 후보나 이런 분들 토론하자고 할 때 오세훈 시장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란다라는 반응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서울시장 양자 토론 좀 법적 토론 말고
3: 예.
1: 또 이렇게 양자로 하는 토론이 또 열리게 될까요?
3: 아,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이등 후보니까 네. 판을 좀 흔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양자 토론 주장하는 건데 사실은 뭐 좀 전에 정원 후보가 그 저 방송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난번에 윤희숙 후보가 추가 토론하자는데 반대했고요. 22년도 지방선거 때는요. 그 저기 그 본인이 토론 무용론까지 주장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이제 본인이 불리하니까 양자 토론 주장하는 것인데 저는 그 뭐 양자 토론 그리고 법정 토론은 지금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 토론에는 당연히 열리는 거거든요.
1: 그래서 두 번 열리죠. 법정 토론이.
3: 예, 이렇게 이제 양자 토론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장하는 그 내용들 뭐 하나의 이제 정치 공세 하는 거잖아요. 선거 전략이고.
1: 네네.
3: 그렇기 때문에 1등 후보에서 우리가 우리의 공약을 충실하게 그 유권자에게 알리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 저쪽에 그 폐에 말려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 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없습니다.
1: 네, 시간이 이제 20초 정도 남아가지고 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3: 부동산 관련돼서 제가 할 말이 많은데
1: 네네.
3: 하여튼 이게 뭐 저 윤석열 정부와 그 오세훈 시장이 지난 4년 3년 동안에 그 망쳐놓은 게 지금 그 결과가 지금 와서 지금 우리 불과 이재명 정부 1년도 안 됐는데 그리고 정원 후보도 그걸 다 네. 해결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1: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이야기하시죠. 자, KBS 열린토론 정치인의 나웃 이것으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선거가 가까울수록 정치는 더 많은 이름표를 붙이죠. 심판이냐 견제냐 수호냐 저지냐.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름표 뒤에 내 삶을 과연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토론이 그 이름표 뒤에 있는 속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일도 역시 좋은 질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열린 토론회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경기도 망월동에 살고 있는 소율이 지우 엄마 이가람입니다. 큰아이는 학원을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학원에 들어가고 나서 엄마 그 시간 동안 엄마는 뭘 했어?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엄마는 카페 가가지고 책을 읽었어? 아니면 좀 운동을 하고 왔어? 이러면 엄마 그거 할 것 같았어. 잘했어. 이런 식으로 제 혼자만의 시간을 응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다독여주는 아이가 됐지? 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나에게 소율이 지우는 위로다. 아이들을 낳고 나서 되게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힘들 때 오로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밖에 없다고 느꼈어요. 소율아, 지우야, 엄마가 너희가 꽃길을 거둘 수 있게 항상 옆에서 노력해 볼게. 엄마한테 항상 위로가 되어줘서 고마워. 사랑해.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젊은 피 공격수 양현준이 소속팀 셀틱에서 시즌 10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양현준이 동점골을 뽑아내며 역전승의 발판을 마련하는 활약을 펼친 가운데 셀틱은 레인저스를 3대1로 이겼습니다. 국가대표 미드필더 이강인이 선발 출전한 파리 생제르맹이 브레스트를 1대0으로 꺾고 정규리그 5회 연속 우승에 한 발 더 다가섰고,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서는 마인츠의 이재성과 우니온 베를린의 정우영이 나란히 부상을 털고 교체 출전해 맞대결을 벌였는데요. 두 선수 모두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진 못했고 경기에서는 베를린이 3대1로 승리했습니다. 미국 프로축구 LAFC의 손흥민이 휴스턴과의 리그 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팀의 1대4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2선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팀이 0대2로 뒤진 전반 45분 만회골의 기점이 되는 패스를 내줬지만 공격 포인트로 기록되진 않았습니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호가 피츠버그와의 경기에서 두 경기 만에 다시 멀티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연장 12회 접전 끝에 로드리게스의 끝내기 안타로 7대6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대표 출신의 아포지 스파이커 메가가 2년 만에 V리그로 복귀합니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 2위에 올랐던 현대건설은 2023-2024 시즌부터 2년간 정관장에서 뛰었던 메가와 아시아 쿼터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남자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카일러슬이 OK저축은행에 지명됐습니다. 여자 농구대표팀 가드 박지현이 WNBA 개막전에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정선민, 박지수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세 번째로 WNBA 무대를 밟은 LA 스파크스의 박지현은 지난 시즌 우승팀인 라스베이거스와의 개막전에서 경기 종료 1분 52초를 남기고 투입됐고 2점 슛을 한 차례 시도했지만 득점이나 어시스트를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미국 프로골프 투어 특급 대회인 트루이스트 챔피언십에서 임성재가 최종합계 11언더파로 공동 5위를 차지했습니다.

0: 스포츠 스포츠. 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 존 시작하겠습니다. 중앙일보의 김효균 기자, BGN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그 프로야구가 200만 관중 돌파했다고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지난주에 벌써 300만 관중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일 우천 취소된 수원 경기를 제외한 4개의 구장에서 야구가 펼쳐졌는데요. 이날 7만 8,776명의 관중이 입장, 누적 관중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66경기 만이었는데요. 지난해 세운 역대 최소 경기 300만 관중 기록을 9경기 앞당겼습니다. 이 기간 한 경기 평균 관중 수가 1만 8천 명대로 지난해보다 약 10% 정도 증가를 했고, 구단별로는 LG, 삼성 승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또 좌석 점유율은 하나가 가장 높았습니다.
0: 네. 와, 진짜 그 순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그만큼 인기도 더 높아진 것 같아요.
2: 네. 어떻게 보면 오늘 좀 순위표를 보니까 아, 왜 이렇게 치열한가 딱 확 네.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1위부터 1위 KT, 2위 LG, 3위 삼성이 두 경기 차 안에 세 팀이 몰려 있고요. SSG 기아까지 이제 두 경기씩 조금 떨어져 있지만 또 공동 5위 기아 두산부터 9위 롯데까지 불과 두 경기 차거든요. 매일 순위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팬들 입장에서는 계속 야구에 몰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뭐 팀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삼성 이야기부터 하고 싶은 게 연승 연패가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번에 7연승입니다. 최영우 선수의 대기록도 나오고 7연승도 하고 삼성은 지금 분위기가 최고조예요.
2: 네, 삼성 팬들이 지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대요. 7연승, 7연패, 네. 다시 7연승. 뭐 어쨌든 기분이 좋은 뭐 경기라고 할 수 있겠고 특히 최영우 선수 말씀해 주신 대로 9일 창원 NC파크에서 열린 경기에서 2루타 2개를 때려내면서 KBO 최초로 2루타 550개 고지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경기 또 1회 구창모 상대로 2루타를 치면서 개인 통산 4,500루타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최다 안타와 타점 이미 통산 1위잖아요. 기록을 점점 늘려가고 있습니다. 올 시즌 삼성 유니폼을 다시 입은 최영우 선수 35경기에서 타율이 3할 7푼 1리 홈런 7개 타점 27개 출루율 4할 9푼 4리 장타율 5할 9푼 7리 거의 모든 부분에서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거든요. 이 선수 나이가 그렇죠.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활약이고 또 마운드에서는 요즘에 오러클린 선수 활약이 대단합니다. 5일 어린이날 키움 상대로 6이닝 1실점 시즌 첫 승을 따냈고 10일 NC전 6이닝 무실점 2승을 올렸습니다. 이 선수가 사실 맨 매닝의 6주짜리 대체 선수였잖아요. 네. 겨우 5만 달러 1억도 안 되는 돈으로 데려왔는데 4주 또 연장을 했거든요. 이 삼성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그 심지어 이 기록들이 삼성이 부상 선수가 꽤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연승을 하면서 상위권 3위까지 치고 올라온 거잖아요.
1: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부상 리포트가 정말 빼곡히 적혀져 있는 삼성인데요. 얼마 전에는 이 내야수 김영웅 선수가 이 왼쪽 햄스트링 부상이 재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6일 2군 경기 도중에 좀 불편함을 느껴서 검진을 실시했는데요. 이 그레이드 1 손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일단 3주 정도 지난 후에 몸 상태를 체크해 볼 예정인데 이 부상자들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던 삼성으로서는 다소 좀 힘이 빠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인데 저는 무엇보다 이 삼성의 색깔이 최근 이 7경기에서 정말 극명하게 잘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선발 야구가 되고 거기에 삼성표 장타가 터지면서 기분 좋은 승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0: 네. 반면에 주말 3연전에서 삼성에게 수입패를 내준 NC 같은 경우에는 구창모가 나왔는데도 수입을 내줬어요.
2: 네, 올해 NC가 사실 구창모 선수에게 정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 중이거든요. 올해 7번 선발로 나왔는데 투구수를 90개를 넘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보통 이제 또 시즌 중반에 로테이션 휴식을 주는데 지난달 29일 기아전에 한번 말소를 했죠. 그런 상황에서 어제 복귀전을 치렀는데 4와 3분의 1이닝 6실점 했습니다. 아무래도 구창모 선수가 구위보다는 제구나 타이밍을 빼앗는 능력으로 좀 승부를 하는 타입인데 공이 좀 몰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지없이 장타를 허용을 했어요. 그래도 아프지 않고 3점대 평균 자책점에 3승 1패 그래도 NC 팬들로서는 다행이고요. 또 삼성전 수입을 당하면서 8위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정상 로테이션을 구축하게 됐어요. 지난 6일 지난해 17승을 올린 라일리 톰슨 선수가 복귀를 했습니다. 5이닝 4실점을 했긴 했는데 그래도 무난하게 투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불펜진만 조금 안정을 찾고 박민우 선수를 제외한 타자들이 좀 부진해서 회복을 하면 중위권과 격차는 아직 크지 않기 때문에 NC도 해볼 만한 상황입니다.
0: 네. 자, 그리고 주말 3연전 중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또 가장 명승부? 재미있는 승부가 펼쳐졌던 건 LG와 한화의 대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LG가 유리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한화가 위닝을 가져갔습니다.
1: 네, 양팀 팬분들은 정말 이마를 탁 치면서 네.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시리즈 첫날부터 정말 혈전이 펼쳐졌습니다. 지난 8일 연장 11회까지 가는 접전 끝에 일단 LG가 9-8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때 경기 시간이 5시간이 넘었습니다. 9일 경기는 또 바로 낮 경기였거든요. 선수들의 피로도가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홈팀인 한화가 힘을 냈습니다. 두 경기 모두 잡음의 반전을 꾀했습니다. 방망이의 힘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인데요. 9일에는 14안타 2홈런을 때려내며 11-3 대승을 거뒀고요. 11경기에선 13안타 2홈런으로 9-3 또 웃었습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하나는 이 타선에 힘을 제대로 줬거든요. 이 부분이 좀 터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에만 10개의 대포를 쏘아 올렸거든요. 이 기간 노시환 선수가 4개, 강백호 선수가 3개 이렇게 기대했던 중심 타선이 터트려줬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좀 긍정 시그널이 아닐까 싶습니다.
0: 네. 자, 이번 한화의 위닝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깊은 게 사실 뭐 타선이 살아나고 있다는 징조는 있었습니다만 팀 자체의 분위기가 주중 3연전 치르면서 그렇게 썩 좋진 못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상대는 LG였습니다. 근데 이 LG를 상대로 위닝을 가져갔다는 거는 한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위기를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 활용점정이 박준영 선수죠.
1: 네, 맞습니다. 네. 11경기에서는 말씀하신 박준영 선수라는 이 원석을 발견하기도 했는데요. 96번 아니고 68번 박준영 선수입니다. 이 육성 선수 출신인데요. 지난해 진행된 신인 드래프트에서 지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야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을 좀 알렸고요. 9월에 입단 테스트를 통해 한화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이날 깜짝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5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며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게 KBO 리그 최초의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역대 최초로 육성 선수 출신 데뷔전 선발승 따냈습니다. 든든한 득점 지원도 물론 뭐 큰 몫을 했겠지만 9위 자체가 정말 좀 좋았다라는 평가고요. 초반 위기를 극복하면서 본인이 좀 빠르게 안정을 찾은 부분도 고무적이었습니다.
0: 네. 마운드 특히 이제 뒷문이 불안하다라는 평가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새로운 얼굴이 등장해 주면은 한화가 이러면은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생깁니다.
1: 맞습니다. 사실 이날 한화가 파격적인 승부를 어떻게 보면 펼쳤는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부상 악재가 끊이지 않았거든요. 지금 웨인 원투펀치가 모두 자리를 비웠었고 또 문동주 선수는 어깨 부상으로 아예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이 선발 로테이션 자체가 좀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박준영 선수에게 기회가 갔습니다. 얼마 전 이제 박스민 코치가 2군에서 1군으로 올라왔는데 이 박준영 선수를 추천했다 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초반에 흔들린다면 하나는 곧바로 불펜진을 가동할 생각이었는데요. 박준영 선수가 안정적으로 5이닝을 버텨주면서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지금 웨인 원투퍼치 모두 복귀 수순을 밟고 있거든요. 박준영 선수가 앞으로도 이러한 피칭을 보여준다면 하나의 선택지는 좀 더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LG 입장에서 보면은 잘 던지던 웰스가 이번엔 주춤했어요.
2: 사실 그 전까지 평균 자책점 1.00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충격적이었고 특히 웰스가 4회 도중에 스스로 벤치에 교체를 요청했다는 점이 놀라웠는데요. 그래도 개막전에 이게 웰스에 대한 기대치를 생각해 보면은 한 번 정도 무너질 수는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2: 드라마 스토브리그에서도 강두기가 1년에 한 3번 정도

0: 무너진다고 네. 단장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다만 이제 한화의 대결이 이번이 좀 두 번째였어요. 그러니까 타자들 눈에 웰스의 공이 어느 정도 좀 익은 편이고 웰스 선수가 9위로 압도하는 선수가 아니죠. 한화 그날 경기를 좀 다시 보니까 이 높은 직구를 잘 대비해서 좀 빠르게 공략을 했더라고요. 이런 점이 주요를 했던 걸 다른 팀들도 분명히 생각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웰스와 박동원 배터리도 좀 이런 다음 등판에서 이런 거에 대비를 좀 잘 해야겠죠.
1: 네. 아 그리고 치리노스 선수가 복귀를 했는데 지난 시즌에도 약간 그 부침이 좀 있지 않았나요? 잘할 때 잘하고 못할 때 못하고 이번에도 좀 불안합니다.
0: 치리노스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2선발인데 좀 압도적인 유형이라고는 할 수가 없죠. 이 한화 상대로 3.2이닝 동안 안타 4개, 볼넷 3개, 4실점을 했는데요. 그래도 치리노스 선수는 그날 9위나 구속을 보면 조금 회복될 가능성은 보여요. 어쨌든 팔꿈치 통증 후에 3주 정도를 쉬고 나왔는데 문제없이 82개를 던졌고요. 구속도 잘 나왔고 2회까지 문제가 없었고 3회에 페라자에게 내준 홈런은 뭐 염경엽 감독도 설명을 했지만 좀 페라자가 잘 친 거라고 봐야겠고요. 다만 이제 4회에 볼넷 2개를 준 게 조금 아쉬웠거든요. 영경혁 감독도 힘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다고 했고 유리한 볼카운트에서 승부를 못했단 말이에요.
1: 네.
0: 좀 이런 부분들은 좀 LG로서도 치레노스 선수로서도 고민이 될 거고 이 LG가 치레노스에게 바라는 좀 어느 정도 수준이 있잖아요. 정말 이걸 감안해서도 계속 좀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저는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LG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운드의 빈자리가 큽니다. 근데 기존의 선수들마저 혹시 복귀하는 선수들마저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면 안 될 텐데요. 고우석 선수가 국내 무대로 돌아오는 것도 사실상 무산됐잖아요.
2: 네 맞습니다. 뭐 계속 부상 이슈를 얘기 드리는 것 같은데 LG 역시 피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LG 경기를 보면 좀 뒷문이 불안하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역시나 이 마무리 유영찬 선수의 공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차명석 단장이 직접 미국으로 날아가서 이 고우석 선수와 마주했는데요. 복귀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조금 더 도전하고픈 의지를 전했고 구단도 이를 존중토록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뿐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린이날이었죠. 문보경 선수가 수비 과정에서 공을 밟고 이 발목을 좀 접질렀는데요. 당시에도 좀 상당한 고통을 호소했거든요. 이 검진 결과 왼쪽 발목 인대가 손상이 됐습니다. 복귀까지 뭐 4주에서 한 5주 정도 내다보고 있는데요. 지금 LG가 굉장히 좀 잔루가 많은 어떻게 보면 해결사가 굉장히 없는 상황인데 이 문보경 선수의 빈자리가 좀 크게 느껴지는 한 주였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다른 경기 선두 KT와 최하위 키움의 주말 3연전도 있었는데요. 여기도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0: 저는 좀 이번에 고척도 다녀오고 이 3연전을 좀 지켜봤는데 사실 1위가 12에게 또 3연승을 하지 못하는 게 또 야구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번 주말 3연전은 키움이 2승 이상도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키움은 선발진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번 주말 3연전에도 안우진, 알칸타라, 박준현이 선발이었거든요.
1: 네.
0: 이럴 때는 키움도 무서운 팀이에요. 실제로 이제 1승 1무 1패로 끝났는데 반면에 KT 같은 경우는 마지막 경기에서 지금 소영준 선수가 어깨 통증이 있어서 배재성 선수를 올린 불펜데이였거든요. 그러니까 KT 입장에서는 1승 1무 1패도 최악의 결과는 아니었다고 봐야겠죠. 실제로 9일 경기도 하마터면 질 뻔했거든요. 그래도 힐리어드 선수의 활약으로 우승구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1: 딱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키움의 선발이 안우진, 알칸타라 그리고 박준현이 이어서 나온다. 그러면은 장담할 수가 없는 거네요.
0: 네, 그렇죠.
1: 예. 야, 이러면은 그 우리가 시즌 전에 키움을 많은 분들이 1야구로 평가를 했는데 1야구에 대한 평가는 살짝은 재고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0: 그러니까 이게 키움이 결국 방망이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선수들의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선발 투수 자원은 또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에 사실 무시할 수 없는 팀이에요. 특히 박준현 선수 같은 경우가 이제 어제 경기가 시즌 세 번째 선발 등판이었는데요. 최고 시속 157km 빠른 공에 예리한 슬라이더로 5이닝 2피안타 4볼넷 무실점했습니다. 확실히 1순위 신인의 역량을 보여줬고요. 최근에 또 박준현 선수가 이 원정 룸메이트가 안우진 선수예요. 그래서 둘이서 대화를 많이 나누고 좀 노하우도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장 속도가 생각보다 더 빠를 수도 있어요.
1: 네.
0: 박준현 선수가 정말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해주면 최강의 국내 선발진을 가진 팀이 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하영민 선수도 있기 때문에.
1: 자 그리고 뭐 KT 선두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뭐 위닝 시리즈를 기록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흔들림은 없어 보여요.
0: 네. KT가 어쨌든 마운드가 정말 강하잖아요. 이 팀 평균 자책점 3.97로 LG에 이은 2위거든요. 보실리와 사우어 이 두 외국인 선수가 압도적이진 않아도 무난하고요. 고영표, 소영준, 오원석 뭐 국내 선발진 수준급이죠. 소영준 선수도 뭐 2주 정도면 돌아올 수 있다고 하고요. 불펜 자원도 굉장히 풍부해요. 이강철 감독이 최근에 이제 한 심판위원과 대화를 좀 소개를 했는데 그 심판분이 KT는 다 필승조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름을 들어보면 마무리 박영현, 한승혁, 손동현, 스기모토, 우유민, 전용주, 김민수. 그러니까 뭐 굉장히 강하진 않아도 다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투수들이잖아요. 이게 KT가 좀 1위를 달리고 있는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여기에 이제 만약에 지금 부상으로 빠져있는 허경민, 안현민까지 복귀한다면은 더욱더 금상첨화겠네요.
2: 맞습니다. 지금 KT가 기대하는 것 중 하나가 이 부상자들의 복귀거든요. 네. 당장 주전 3루수 허경민 선수가 이르면 내일 SS전부터 뛸 수 있다라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되고요. 실제로 좀 많은 선수들이 돌아왔습니다. 오윤석 선수도 돌아왔고요. 또 배재성 선수도 돌아왔고 류현인 선수도 이달 안으로 1군에 합류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안현민 선수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달 말에 다시 한번 건강검진을 해보고 이 구체적 시기를 다시 잡을 듯합니다. 이 주축 자원들이 대거 빠진 상황에서도 KT가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들이 모두 돌아와서 완전체가 되면 좀 더 탄탄한 전력을 가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롯데 박세웅 선수가 280일 만에 승리 투수가 된 것도 화제였는데요.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돌아와서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1: 야구계 이슈부터 논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 존. 비젠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 중앙일보의 김효경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롯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박세웅 선수가 팀의 연패 탓으로 도우면서 시즌 첫 승도 드디어 거뒀습니다.
2: 네, 박세웅 선수가 정말 좋은 피칭 보여줬는데요. 12일 부산 기아전에서 6이닝 2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시즌 첫 승을 수확하는 순간이었는데 롯데 선발진 가운데 유일하게 승리가 없었거든요. 마침내 물꼬를 텄습니다. 그러니까 박세웅 선수가 이렇게 1승이 고팠을 때가 있을까 싶은데요. 그동안 좀처럼 승리와 연을 맺지 못했습니다. 이 박세웅 선수가 흔들린 경기도 있었고 또 잘 던지고도 빈손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11연패에 빠져 있었는데요. 이날 승리가 8월 3일 키움전 이후 무려 280일 만이었다라고 합니다. 현재 롯데의 선발 로테이션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만 스프링 캠프 기간 좀 사행성 오락실에 방문해서 논란이 된 이 4인방 가운데 3명이 돌아왔습니다. 징계가 끝나자마자 지난 5일 1군에 등록이 됐고 힘을 곧바로 불어넣어주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좀 퍼즐이 맞춰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1: 그렇습니다. 지난주 성적을 쭉 보면은 2승 3패. 성적만 보면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겠지만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3: 그러니까 이 복귀 3인방 선수 기록을 제가 좀 봤는데 네. 놀라워요. 지난 5경기에서 팀 홈런 2개를 이 두 선수가 기록을 했고요. 팀 안타의 3분의 1 가까운 15개를 쳤고 타점도 22개 중에 10개입니다. 와. 그러니까 롯데가 선발진이 되게 좋았는데 타선이 좀 아쉬웠잖아요. 그렇죠. 좀 두 선수의 복귀로 좀 타선이 확실히 살아나긴 했어요.
1: 네, 확실히 이제 연결고리가 생기면서 득점을 올리는 숫자 자체가 절대적으로 좀 높아진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기아는 사직에서 위닝 시리즈를 거르고 광주로 가게 됐습니다.
2: 네, 금요일 토요일 영거푸 승리를 거두며 기세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싹쓸이까지는 실패를 했는데 11일 경기에서 3대 7로 패했습니다. 이 앞서 황동화 선수도 내일 선수 이렇게 선발 투수로 정말 잘 던져줬는데요. 마지막 날 이일희 선수가 다소 아쉬웠습니다. 2.1이닝 4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이날 경기 전에 이범호 기아 감독이 이일희 선수에 대해서 차라리 좀 노래를 부르면서 피칭을 하는 건 어떻겠느냐 이렇게 장난스럽게 제안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신의 피칭을 좀 못 보여주는 거 아니냐 거기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좀 낸 건데요. 좀 단순하게 피칭을 하라고 했지만 아쉽게도 조기 강판 되면서 기대엔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1: 네. 기아 같은 경우도 이의리 선수가 선발에서 몫을 제대로 못해주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못하면 현재 지금 중위권에 위치하고 있는데 치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의리 선수는 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볼넷이나 좀 실투가 많아서. 근데 이날 텐덤을 썼거든요. 기아가. 바로 김태형 선수를 붙였는데 김태형 선수도 똑같잖아요. 구속은 좋은데 제구가 안 돼서 둘이서 지금 대량 실점을 한 건데 좀 어쨌든 선발 카드로 쓸 수 있는 카드들이 여러 장 있는데 모두 똑같은 이슈를 겪고 있다는 게 기아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기아의 또 한 가지 이슈는요. 그 외국인 대체 선수로 온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데를린인데 마치 야구 만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캐릭터예요. 맞으면 한 방.
2: 그렇죠.
1: 네. 그렇습니다.
3: 그 게임에서 맡아자.
1: 그렇습니다. 초반에 거둔 4개의 안타가 모두 홈런이었어요.
3: 네. 이거 KBO 리그 역대 최초였는데요. 5월 5일 이제 데뷔 타석에서부터 홈런을 치더니 6일 경기에서는 류현진 선수한테 홈런을 치고 또 쿠싱한테 홈런을 치고 7일에 이제 삼진 3개 실책을 하면서 잠시 쉬어갔다가 다음 날 또 대형 홈런을 때려냈거든요. 참 이 선수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갈포라고 하잖아요. 네. 정말 무시무시한 스윙을 하는데 걸리면 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은 확실히 들어요.
1: 그렇습니다.
3: 보면. 뭐 어쨌든 9일에도 또 결승 적시타를 쳤고 10일에는 또 안타 희생플라이도 기록했거든요. 타율은 2할 5푼인데 어쨌든 기아 입장에서는 김도용 선수를 제외하면 장타를 때릴 선수가 많지는 않잖아요. 나성범 선수도 조금 주춤하고 이 아데를린 영입 효과 어쨌든 첫 번째 주에는 확실했습니다.
1: 확실히 이런 타자가 타석에 서면은 그 뭐 맞을지 안 맞을지 떠나서 일단 위압감은 확실할 것 같아요.
2: 그렇죠. 상대 배터리를 좀 압박할 수 있고 네. 또 기아 입장에서는 김도용 선수를 이제 상대가 걸렀을 때 또 다른 또 장타자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SSG 대 두산의 주말 3연전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3: 네, 8일 경기에서는 베니지아노 선수의 호투를 앞세워서 SSG가 4대 1로 이겼고요. 9일 경기에서는 SSG 화이트의 이제 대체 선수로 온 긴지로 선수가 무너지면서 두산이 9-6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11경기 잭 로그의 호투 그리고 박준순의 솔로포가 나오면서 두산이 2승 1패 위닝 시리즈를 챙기면서 5위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임시 마무리인 이영하 선수가 8회 2점 차 1사 1루에 올라왔는데 아웃카운트 5개를 막는 세이브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시리즈의 별명이 하나 있었죠. 김재환 시리즈였어요.
1: 네.
3: 김재환 선수가 처음으로 두산을 방문했는데 두산 팬들의 야유가 굉장히 컸어요.
1: 아.
3: 그럼에도 첫 경기 멀티히트 그리고 두 번째 경기 홈런까지 때렸거든요. 뭐 아직 일할 때 타율이긴 한데 확실히 2군에 다녀온 뒤에 좀 살아난 모습입니다.
1: 그렇습니다. 두산은 슬금슬금 올라온 듯한 모습이고 SSG가 조금 주춤한 모양새입니다.
3: 이게 아무래도 두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력은 사실 시즌 전에 평가할 때 좀 좋은 편이라는 그렇죠.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플렉센 선수의 좀 부상이 좀 타격이 컸고 야수진이 조금 중심을 흐트러진다? 박찬호 선수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예전에 두산 분위기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아예 이제 직접 후배들을 이끌고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만들어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1: 네. 자, 반면에 SSG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불펜이 강한 팀인데 불펜의 부하가 더 많이 가중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2: 그럼에도 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상대 팀들도 아 SSG는 좀 뒷문을 뚫기가 정말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선발에서 좀 확실한 중심을 잡아줄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불펜 쪽에 좀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SSG는 불펜의 어떤 선택지 자체가 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직까지는 슬기롭게 잘 꾸려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3: 이승용 감독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연투를 많이 시킨다거나 투구수를 많이 가져가진 않더라고요.
1: 네.
3: 최대한 좀 길게 시즌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주 일정을 마친 프로야구 내일부터 다시 주중 3연전을 시작을 합니다. 어떤 대결들이 예정돼 있나요?
3: 아무래도 삼성과 LG 올 시즌 전에 2강으로 꼽혔던 두 팀의 대결이 잠실에서 벌어집니다. 이번 주중 3연전에서 삼성의 경우에는 최원태, 원태인, 좌완 이승현 선수가 나설 것 같고요. LG는 임찬규, 토러스트, 송승기입니다. 좀 선발진 카드로 보면 LG가 살짝 좀 우세해 보이긴 하죠. 그리고 1위의 KT가 SSG를 만납니다. 말씀드린 대로 SSG가 선발진이 조금 약한 편이긴 한데 그래도 김건우 선수가 나서는 내일 경기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롯데와 NC가 시즌 두 번째 대결을 합니다. 롯데 입장에서는 올해 NC와 첫 3연전이 굉장히 뼈아팠어요.
1: 맞아요.
3: 개막 2연승을 하고 스윕을 당하면서 좀 무너졌거든요. 이번에 설욕을 할 수 있을지 좀 귀추가 주목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스트라이크 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의 김효 기자, 비주얼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0: 제주에는 5에서 50mm, 호남에는 최대 70mm 정도 예상됩니다. 봄비 치고는 많은 양이 되겠고요. 천둥, 번개, 돌풍, 우박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간당 10에서 20mm, 충청 호남과 경남 서부는 시간당 3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 감속 운행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지역의 강수가 소강 상태인 시점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4도 등 12도에서 16도 사이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전주 22도 등 전국적으로 19도에서 23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대부분 지역에 비가 그치겠고요. 저녁까지 일부 동쪽 지역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바람이 강하게 불 텐데요. 중부와 전북, 경북으로 꽤 광풍이 불 것으로 보이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해상, 남해 서부해상에 안개가 짙겠고 일부 섬 지역도 안개가 매우 짙을 것으로 보여 이 점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1: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청와대가 남호 공격 행위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민간 선박 공격은 용납될 수 없다며 필요한 대응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다만 신중한 입장은 유지했습니다. 누가 공격했는지 또 기종은 뭔지부터 추가 조사로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2: 직경 약 50cm 구멍이 뚫린 남호 선체의 외부입니다. 충격에 선체 내부도 한쪽으로 크게 휘었습니다. 남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공식 확인되자 청와대는 강력 규탄했습니다.
3: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4: 위성낙 청와대
3: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서 필요한 대응 조치도 고려해 나갈 것입니다.
2: 다만 현재로서 공격의 주체를 단정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특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계라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 판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연관됐는지는 미지의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전날 외교부가 주한 이란 대사를 불러 조사 결과를 설명한 것도 항의하는 초치가 아니라 협의 과정이란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비행체 정보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추가 조사를 통해서 공격의 주체, 정확한 기종, 또 물리적 크기 등을 식별해 나가고자 합니다.
2: 청와대는 인근 해협에서 우리 선박의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도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의 해양자유연합 참여 가능성은 그렇게 연결시킬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5: 해당 지역에서 유사한 피격을 당한 다른 국가 선박들도 있는 만큼 정부는 외교적 항의 등 관련 대응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0: 남호 공격 수단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폭 드론이나 순항미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격 위치와 파손 형태 등을 우선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부가 확보한 엔진 자료는 결정적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진 기자입니다.
6: 7m 깊이로 찢겨져 나간 남우호 선미 모습입니다. 바깥으로 크게 휘어진 파손 부위의 형상. 이란이 지원하는 예멘 후티반군 공격을 받은 벌크선의 피격부와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태국 화물선 파손 부위와 매우 흡사합니다. 두 배 모두 지대함 미사일 공격으로 추정되는데 남우호 역시 미사일 피격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직경 50cm의 구멍과 파손 부위가 해수면에서 1에서 1.5m로 낮은 고도의 비행이 가장 큰 근거입니다.
7: 저고도로 들어와서 깊이 구멍을 내고 내부에서 폭발한 흔적까지 보이는 걸 봐서는 지대함 미사일의 특징을 가진 빠른 비행체로 일단 추정됩니다.
6: 하지만 미사일 공격에 비해선 폭발력이 크지 않았다는 점도

0: 주목할 부분. 비행체 두 개가 동일 지점을 차례로 타격했는데 이 같은 정밀 타격은 인공지능과 항법 기술을 탑재한 자폭 드론이 가능합니다. 이미 이 지역에서 드론의 함선 공격 사례가 있는 데다 중형 드론은 폭탄 양을 조절해 단순 경고부터 기관 작동 불능, 선박 침수까지 원하는 공격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1: 드론을 가지고 때린 데 또 때리는 것들 재파식 공격이라고 합니다. 순항미사일로 재파식 공격했다면 더 크게 부셔졌겠죠.
0: 정부는 현장에서 수거한 비행체의 엔진 잔해를 분석 중인데 전문가들은 공격 수단과 주체를 특정할 핵심 증거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2: 정부는 남후 공격 주체까지 확인해야 한다며 아직은 규탄 수준까지만 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란 소행으로 확인된다면 행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대응 시나리오들이 있을지 김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지난 2월 전쟁 개시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당한 민간 선박은 모두 30여 척. 국적도 다양합니다. 여기엔 이란의 주요 우방국인 중국 선박도 포함돼 피격 당시 중국 외교부는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인도는 자국 주재 이란 대사를 초치했고 프랑스는 강력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이란 공격으로 결론 날 경우 우리 정부의 대처가 다른 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력한 규탄, 재발 방지 요구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등이 거론됩니다.
4: 남아있는 26척의 선박들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보장하라는 오히려 우리는 명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3: 다만 우리 정부는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 행위 자체는 규탄하면서도 당장은 후속 대응에 나서진 않을 전망입니다. 아직 공격 주체를 특정할 수 없는 데다 이란의 내부 사정,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우리 선박의 안전 등을 감안했을 때 기존의 신중한 자세를 유지한 게 낫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5: 외교부의 말과 혁명수비대의 말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이 전쟁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밑에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란 쪽의 사과를 받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3: 이번 피격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의 군사적 기여 요구 압박은 더 커질 거로 보이는데 이번 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중동 사태도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2: 네, 남우호 피격 발표 이후 이란 정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박이 항행 규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던 이란 국영 매체들도 조용합니다. 두바이 김계영 특파원입니다.
6: 어제 우리 외교부로 호출된 주한 이란 대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이란 정부의 입장을 묻자 자국 외교부로 문의하라는 답변만 남겼습니다.
7: Korean vessels was attacked. As I said, Iran is a Hangu Sambaki, Iran is a Hangu Sambaki. Iran is a
6: Hangu Sambaki. Iran is a Hangu Sambaki. Iran is a Hangu Sambaki. Iran is a Hangu Sambaki. Iran is a Hangu Sambaki. Iran is a Hangu Sambaki. Iran is a Hangu Sambaki. Iran is a Hangu Sambaki. Iran is a Hangu Sambaki. Iran is a Hangu Sambaki. Iran is a Hangu Sambaki. Iran is a Hangu Sambaki. 한국 선박의 규칙 위반을 주장하며 강경한 논조를 폈던 이란 국영 매체도 후속 보도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모르쇠 행보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우선 강경파인 혁명수비대와 외교라인 사이에서 입장 조율이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 공격을 인정할 경우 한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한데 이를 관리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 최근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은 한국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에 불참한 건 현명한 결정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8: 저희가 이제 이란 측이 요구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거고 그리고 재발을 우선 방지해야 되겠죠.
6: 남우호 피격 당일 함께 피해를 입은 중국 선박에 대해서도 이란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2: 남호가 공격당한 걸로 확인되면서 중동에 있는 우리 배들은 한층 더 불안해졌습니다. 오만 연결해서 자세히 듣겠습니다. 자, 이도윤 기자, 지금 우리 선원들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3: 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쪽엔 160여 명의 우리 선원들 발이 묶여 있는데요.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중소선사 관계자는 이런 무한 대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남우호가 외부 비행체의 공격을 받은 거로 드러나면서 선원들 불안도 커지고 있는데요. 남우호 피격 이후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우리 선박들의 이동을 제한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선박들은 호르무즈 인근을 벗어나서 카타르 앞바다 등으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2: 네, 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공격받는 배가 계속 나오고 경고 방송도 계속되고 있죠.
3: 네, 특히 어제 카타르 앞바다에서 있었던 선박 피격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상의 발사체 공격으로 기관실에 불이 난 점 등이 남우호 피격과 유사한데요. 특히 우리 선박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어서 추가 공격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선원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란군과 미군의 경고 교신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엔 미군이 이란 항구로 향하는 모든 선박을 공격하겠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7: This blockade of Iranian ports. 미군 경고 교신, 이란 해상 봉쇄는 선적에 상관없이 모든 선박에 강화돼 적용될 것이다.
2: 네, 이 해협 봉쇄가 길어지면서 어렵긴 중동 산유국들도 마찬가지죠. 어두운 전망이 계속 나오는군요.
3: 네, 맞습니다.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최고 경영자가 경고를 내놨는데요. 오늘 당장 호르무즈에서 교역이 재개되더라도 원유시장이 균형을 찾는 데는 수개월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또 해협 봉쇄로 지금까지 세계 원유 공급이 10억 배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9: 네, 거듭 신기록을 쓰고 있는 코스피가 오늘은 7,800선을 돌파했습니다. 반도체 투톱의 질주 속에 우리 증시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7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코스피가 쉬어가는 주말 사이 뉴욕 증시에서는 인텔, 마이크론 등 반도체 업종이 급등했습니다. 강한 상승세를 기대하는 분위기 속에 개장한 코스피. 곧 7,800선을 돌파하더니 한때 5% 넘게 급등하며 7,900선에 근접하기도 했습니다. 종가는 7,822.24. 급격한 매수세에 장 초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6일 7,000피 고지를 넘은 코스피. 8,000피까지 이제 200포인트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 기술주 강세 속에 국내 증시도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6% 넘게 올랐고 SK하이닉스는 11% 이상 급등해 190만 닉스를 눈앞에 뒀습니다. 두 기업의 시가총액은 계속 불어나며 코스피 전체 시총의 47%에 육박합니다.
11: SK하이닉스에 대한 대형 기술주들의 투자 제안 빌려줄 테니까 우리를 위한 램을 만드는 공장을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10: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한 우리 증시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7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27일 6천조 원을 돌파한 지 8거래일 만입니다. 반도체 열기에서 한 발 떨어진 코스닥 지수는 오늘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9: 이렇게 우리 증시 강세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 종목. 이런 초호황기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국내외 업계에선 당분간 상승세가 지속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지 송락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12: 수출에서도 반도체 효과는 두드러집니다. 1분기 수출은 2,199억 달러,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올해 일본도 넘어설 수 있는 수준.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 비중은 3분의 1을 넘어섭니다. 전 세계적 AI 투자 열풍이 메모리 칩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DRAM 수출은 3.5배, NAND 플래시는 4.7배로 늘었습니다.
13: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 이렇게 해서 기업용 소비가 확실하게 비중을 크게 차지하게 되었고 지금은 그러한 기업용 소비가 늘어나면서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오게 된 겁니다.
12: 세계 3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주가는 올해 초에 비해 반년도 되지 않아 모두 2배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런 성장세가 언제까지 지속될까? 업계에선 올해 말까지는 확신하고 내년도 가시권에 있다는 표현으로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구글 등 빅테크들이 메모리 사용을 줄이는 AI 기술을 개발한다지만 메모리 수요를 쉽게 줄이긴 힘들 거라는 게 국내외의 전망입니다.
14: So the bottom line is
7: 존 유퍼 미국 반도체 산업 협회장. 핵심은 시장 전체 파이가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파이의 각 조각 역시 더 커질 것이고 새로운 참여자들이 시장에 들어오더라도 업계는 충분히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12: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설비 증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양산 가능한 시기는 일러도 내년 하반기입니다. KBS 뉴스 송락구입니다.
9: 이런 반도체 호황기 속에 중국과 미국의 추격도 거셉니다. 우리 메모리, 나아가 반도체 산업의 우위를 지키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이재희 기자입니다.
15: 메모리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입니다. 이번 초호황이 1, 2년 뒤 다시 꺾일 수 있다는 우려와 AI로 인해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구조적 성장이 이어질 거란 관측이 엇갈립니다.
16: AI라고 하는 게 새로운 산업이기 때문에 가격 갈 텐데 그 다음에 이제 CPU가 충족이 되니까 떨어질 거예요.
17: 그 전처럼 메모리가 CPU나 GPU의 보조인 그런 상황으로 가지는 않고.
15: 더 큰 변수는 시장이 커지면서 생기는 경쟁 구도 변화입니다. 특히 중국이 국가 보조금과 거대한 AI 생태계를 앞세워 범용 D램 분야에서 빠르게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창신 메모리의 글로벌 D램 점유율이 현재 5% 안팎에서 3년 뒤 15% 수준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18: 5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과 중국 사이의 뭐 D램 기술 격차는 적어도 한 3세대에서 4세대 정도 차이 난다고 봤거든요. 최근에는 1, 2세대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늦어도 2030년대 후반 사이에는 아마 따라잡히겠다.
15: 메모리 최대 소비국 미국은 이제 생산 주도권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D램 업계 3위인 마이크론은 뉴욕주에 최대 1000억 달러가 투입되는 초대형 메모리 메가팹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7: 존 유퍼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장. 앞으로 세계 경제는 AI와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갈 겁니다. 미국에는 데이터 센터가 많습니다. 제가 메모리 회사라면 고객 가까이에 있고 싶을 겁니다.
14: I might want to be closer to my customer.
15: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선 끊임없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특히 메모리 칩 시장에서 나아가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까지 적극적인 주도권 쟁탈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2: 정부가 주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다음 주에 시작됩니다. 국민 70%가 대상입니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기준을 이세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19: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1차 지급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294만 명이 1조 6,700억 원을 받았습니다.
20: 평상시에는 잘 못 사잡고 물어만 보고 가다가 그래도 쿠폰이 있을 때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19: 오는 18일부터 2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사는 곳에 따라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 감소 지역은 최대 2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별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위 70%인 국민 3,600만 명이 대상입니다. 외벌이 직장 가입자는 4인 가구일 때 건보료가 32만 원 이하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4인 가구에는 5인 가구 기준을 적용해 납부액

0: 1인가구 기준 22만 원 이하가 지원금 대상입니다. 건보료 기준에 들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2024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 250만 명가량입니다.
1: 1주택자 같은 경우는 한 26억 이상이
2: 신경주
1: 되는
2: 행정안전부 그런
1: 자산으로 판단을 하고 배당 수익률은 연 2%를 또 가정했을 때 10억 원의 투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0: 지원금은 주소지 소재 지자체에 매출액 30억 원 이하 가게에서 쓸 수 있고 주유소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정부는 3차 지원금 지급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3: 중동전쟁이 우리 물가를 얼마나 올릴지 국책연구기관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가 없다면 올해 물가 상승률이 3% 후반까지도 기록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김수현 기자입니다.
4: 편의점 업계는 이달부터 국제 택배 요금을 7% 올렸습니다. 급등한 유류 할증료 때문입니다. 국제 유가 상승은 이렇게 생활 물가 전반을 밀어올립니다.
5: 기름값이 오르면 딴 거 다 오르겠죠. 모든 게 다 뭐 올랐으니까 사는 게 뭐 아무튼 힘들지.
4: 국책연구기관 KDI가 최근 고유가 상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4월 수준의 고유가가 연말까지 지속된다면 올해 물가 상승률을 최대 1.6%포인트, 내년에는 1.8%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반기에 국제유가가 안정되더라도 물가는 1%포인트 오른다고 했습니다. 원유 운송이 차단되는 초유의 사태인 만큼 물가도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분석입니다. 전쟁 발생 전인 2월, KDI가 전망한 올해 물가 상승률은 2.1%. 분석을 반영하면 올해 물가 상승률이 3% 후반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석유 최고 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효과를 뺀 계산값입니다.
6: 3까지는 이제 예측을 하지 않고 맞춰서 있는 이유가 KDI 최고 가격제 효과가 배제된 상태로 그 측정을 하였는데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제 3까지는
4: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중동 정세가 안정될 때까진 석유 최고 가격제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솟구치는 물가를 강력한 정책으로 누르는 상황인데 상황이 길어지면 정유사 손실보전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3: 어제 경북 청송에서 초등학생이 혼자 주황산에 올라갔다가 실종됐습니다. 헬기와 구조견을 동원해서 대대적으로 수색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가 없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종 기자, 지금도 수색 중인가요?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7: 네, 어제부터 경찰과 소방대원 등 400여 명이 투입돼 수색을 벌였지만 이틀째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오늘 현장엔 비가 내리지 않아 헬기와 구조견 등이 투입됐는데요. 추가로 들어온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실종된 어린이는 초등학생 6학년 11살 강모군입니다. 어제 낮 12시쯤 가족과 함께 주황산 대전사를 찾았다가 홀로 등산길에 올랐는데요. 이때 휴대전화는 챙기지 않았고 조금만 올라갔다가 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나섰다고 합니다. 강군 부모는 지난해 대전사에서 주봉까지 가족과 함께 오른 적이 있는 길이어서 이 말을 믿고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주봉까지는 2.4km, 성인 기준으로는 왕복 3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하산 예정 시간이 훌쩍 지난 오후 4시까지도 아이가 돌아오지 않자 부모가 공원 사무소에 신고했습니다. 어제 강군이 주봉 쪽으로 올라가는 걸 봤다는 등산객이 있었지만 이후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산세가 험한 데다 나무가 우거져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오늘도 늦은 밤까지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띄워 야간 수색 작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다만 밤사이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예보돼 있어 수색 작업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강군은 키 145cm의 마른 체격으로 실종 당시 파란색 삼성 라이온즈 유니폼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당국은 인근 주민들과 등산객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색본부가 차려진 주황산 국립공원에서 KBS 뉴스 김지용입니다.
3: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으로 사망자가 잇따라 나온 크루즈선 승객들이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에서 간신히 배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었습니다. 승객들은 방호복을 입은 채 전 세계로 격리돼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이랑 기자입니다.
0: 스페인령 카나리아제도 인

0: 근해 도착한 크루즈선 MV 혼디우소. 방호복과 마스크로 무장한 승객들이 크루즈선에서 내려 소형 보트에 옮겨 탑니다. 부두에 도착하자마자 공항 가는 버스에 오릅니다. 20여 개국 140여 명의 승객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 각국이 전세기를 동원했습니다.
1: 모니카 고메스 스페인 보건부 장관. 내일 오후가 끝날 무렵이면 모든 승객이 떠나게 되고 선박도 출항할 수 있게 됩니다.
0: 귀국 전세기 안에서 미국과 프랑스 승객 두 명이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 확진 판정을 받아 전체 확진자는 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미 항해 중에 탑승객 3명이 잇따라 숨지면서 사람 간 감염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승객들은 고국에 도착한 뒤 최장 45일간 자가격리와 모니터링 등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크루즈선은 승객들의 짐을 싣고 선적인 네덜란드로 돌아갑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 상황은 코로나 때와 다르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2: Doesn't mean that there are no issues here.
1: 테드로스 가브레요세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문제가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0: 남대서양이 영국령 섬에 내린 뒤 의심 환자로 확인되면서 군의관이 포함된 영국 공수부대가 낙하산을 타고 섬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3: 아파트 한 집에서 한 달 동안 두 번이나 불이 났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전기와 가스가 끊기자 촛불을 켜고 살다가 불이 난 겁니다. 첫 사고 때 이웃들이 당국에 상황을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박은영 기자입니다.
4: 창문 사이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불길을 피해 매달린 사람이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탈출합니다. 지난 1일 불이 났던 대전의 한 아파트입니다.
5: 불이 난 곳의 외벽은 이렇게 시꺼멓게 그을렸고 안에는 집기류가 모두 탄 채 방치돼 있습니다.
4: 화재 원인은 집안에 켜둔 촛불. 혼자 살던 70대 노인이 요금을 못 내 가스와 전기가 끊기자 촛불을 켜고 지내다 그만 불이 번진 겁니다.
6: 이 집에 전기하고 가스가 여기 이사 와가지고 한 번도 요금 안 낸 것 같아요.
4: 이 집에선 3주 전에도 불이 났습니다. 당시 화재 원인은 촛불과 휴대용 부탄가스. 사고 재발을 우려한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까지 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했습니다.
7: 우리 주민들이 불안하니까 어떻게 처리 좀 해달라고 그랬지. 경찰이 이제 자기들이는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4: 집에 돌아온 노인은 다시 촛불을 켰고 결국 두 번째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지자체는 이 노인이 기초 수급자라면서도 전기와 가스가 끊긴 것은 불이 나고서야 알았다고 말합니다.
8: 신청만 하도록 기다린 게 아니라 사회복 전담 공무원들이 직군을 신청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4: 2014년 송파 새 모녀 사건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됐지만 빈곤의 사각지대는 여전한 상황. 경찰은 실화 혐의로 노인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은영입니다.
9: 비거주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세입자가 있으면 매수자가 실거주를 꼭 바로 안 해도 되는 쪽으로 정부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 추가 매물을 끌어내기 위한 조치인데 이게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란 지적이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이 억지 비난이라고 직접 반박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10: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후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물이 줄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매도할 때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매물 잠김을 막겠다는 건데 이를 두고 갭투자 허용이란 지적이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이 억지 비난에 가깝다며 반박했습니다. 자녀 임대 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갭투자 허용이라는 건 과해 보인다고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들이 매도가 가능하도록 퇴로를 마련하자는 취지란 겁니다.
11: 지금 상황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10: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가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냐며 엄단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청약통장 가점을 부풀리는 등 부정청약 행위와 관련해 전수조사에 착수합니다.
12: 25년 7월 이후에 분양한 서울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하고 그 외에 다 지역 인기 분양단지를 모두 포함하는데
10: 조사 결과는 다음 달 발표할 예정으로 부정 청약자는 계약금 몰수와 청약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9: 이런 부동산 문제, 지방선거에서도 뜨거운 감자죠. 특히 서울이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인공지능 공약을 띄우면서도 부동산 문제 책임을 상대 후보에 돌렸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묻지마 공급을 내세우며 거듭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여소연 기자입니다.
0: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서울을 인공지능 실증의 장소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동네 15분 AI, 소상공인, 노인, 장애인 맞춤형 AI 서비스로 삶을 뒷받침하겠다고 했습니다. 구로 일대엔 피지컬 AI 생태계 구축을 공약했습니다.
13: AI가 전시용이 아니고 시민의 삶을 실제로 향상시킬 수 있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구축되는 것.
0: 부동산 신경전도 잊지 않았습니다. 과거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상대 오세훈 후보 실책으로 꼬집으면서 재개발, 재건축, 절차 단축을 다시 약속했습니다.
14: 토지를 거의 충동적으로 푸신 거죠.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은 큰 실수였죠.
0: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부동산 지옥 공세 오늘도 이어갔습니다. 토지 해제, 재지정은 실책이었다면서도 한두 달 해프닝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부동산 문제, 진짜 원인은 전임 민주당 시장의 공급 부족이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15: 닥치고 공급. 서울은요. 유휴부지가 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유일한 해법 중에 전체 공급의 한 80%를 차지해요.
0: 이런 문제 직접 다퉈보자며 공개 토론을 요구했습니다.
16: 서울시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토론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요 책임이라고.
0: 국민의힘에선 정 후보의 30여 년 전 경찰관 폭행 사건 판결문을 공개하며 장애 공세에도 나섰습니다. 앞서 정 후보는 당시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며 미숙함을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9: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물 외벽에 붙어있는 커다란 선거 현수막 많이 보실 텐데요. 이런 현수막이 감싸고 있는 건물들, 내부 생활은 괜찮을까요? 현장 K 김보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7: 선거사무소가 들어선 5층짜리 건물. 외벽에 여야 구청장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2개층 높이의 거대한 현수막이 창문을 통째로 가립니다. 건물 안은 어떨까? 대낮에 전등을 켰지만 사무실은 어둡습니다.
18: 아, 죽겠어요. 네, 들어오는데 이게 안 들어오면 불편하잖아요.
17: 다른 건물도 사정은 마찬가지. 현수막이 다른 층 창문까지 전부 덮어버리고 1층 슈퍼마켓 간판을 통째로 가리기도 합니다.
1: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텔레비전과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성공이 보장된 길을 과감히 버리고 불확실하고 거칠지만 자신이 믿는 길을 선택해 좋은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이비리그 영국의 명문대학 명문 로스쿨 타이틀을 뒤로하고 로큰롤 밴드를 결성해서 풍요와 혁명을 노래하고 동물권 보호, 환경운동, 사회운동뿐 아니라 역사를 바로 알리기 위한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쳐오고 있습니다. 폐업 위기였던 인문사회과학서점을 인수해서 책방 주인으로도 살아가고 있는 로큰롤 밴드 양반들의 리더 전범선 씨 지금 만나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전범선 씨.
1: 반갑습니다.
0: 네. 네. 아유, 하시는 일이 진짜 많은 분이시더라고요. 무슨 동물권 그 주장하시는 동물 해방 물결 이사장님이시고,
1: 네.
0: 네, 또 서점 주인이시고,
1: 네.
0: 그렇죠? 또 작가이시고,
1: 네.
0: 또 밴드 리더라고 지금 소개를 해 드렸는데.
1: 맞습니다.
0: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요? 이력이 너무너무 화려하셔서 본인의 정체성은 주로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0: 가지만 꼽는다면?
1: 한 가지로 꼽기 어려워서 항상 소개할 때 네. 글 쓰고 노래하는 전범선입니다.
0: 아.
1: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딱딱하게 얘기하면 가수 겸 작가죠.
0: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네. 주력 사업인 셈이네요.
1: 그렇죠. 저한테는 둘 다 사실 다 쓰는 일이고 창작하는 일인데
0: 네.
1: 어쨌든 글을 써서 책을 내고
0: 예.
1: 음악을 만들고 노래를 해서 음반을 내는
0: 예.
1: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방송 오기 전에도 바쁜 일정을 하는 소화를 하고 오셨다고 예, 들었습니다.
1: 아침에는 저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0: 네.
1: 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동물해방물결이라는
0: 네.
1: 단체에서 청도 소싸움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0: 청도 소싸움 하면은 되게 전통적으로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그런 거죠. 예.
1: 그렇죠. 우리나라의 뭐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예외적으로 원래는 동물을 이용해서 오락이나 유기로 이용하면 안 되는 것이
0: 네네.
1: 동물보호법의 기본인데요. 청도 소싸움만은 예외적으로 제가 법이 허락을 하고 있어요.
0: 네네.
1: 네, 이것도 사실 전통이라는 어떤 미명하에 너무 폭력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오랫동안 이 반대 의견을 내왔습니다.
0: 네. 그래도 이 오랫동안 내려온 데는 무슨 또 이유가 있을 텐데 또 네. 반대하시는 입장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취지에서 네. 이 소싸움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1: 사실 일단 기본적으로 얼마 전에 저희 개식용종식법도 통과가 됐고
0: 네네.
1: 뭐 개고기도 사실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사실 문화잖아요.
0: 예.
1: 민족의 문화였고 전통이었는데 국민의 여론이 1500만 명의 어떤 반려인구가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0: 네.
1: 이제는 굳이 개를 먹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어떤 질문에서 전통도 바뀔 때가 되었다라는
0: 아.
1: 차원으로 우리가 국민적 합의가 이런 것 같은데요.
0: 네.
1: 소싸움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사실 강원도 사람이라 청도에서 소싸움이 있는지도 몰랐고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대부분 세금으로 청도 소싸움이 유지가 되고 있고
0: 약간 그 규칙도 있고 좀 스포츠처럼 이렇게 맞아요. 룰도 있고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 맞아요. 네. 상설 경기장이 있고 거의 네. 되게 매주 가까이 이제 그 소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거기 안에서 저희가 3개월 동안 그 조사를 해봤는데 저희 동물해방 네. 물결에서 알고 보니 미성년자가 있는 상황에서 불법 도박도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소들이 사실 소싸움을 한다고 하면 되게 자연스럽게 소들이 싸우는 것 같잖아요. 근데 소들은 평소에 뭐 이렇게 그 영토 싸움, 그 영역 싸움을 하기 전까지는 굳이 싸우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보니까 한 40% 가까운 소들이 싸움을 거부하고 있었고 굉장히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그런 광경도 보았고요.
0: 그러니까 싸움을 붙이는 거다.
1: 억지로 저희 붙이고 뭐 약물 주입도 하고 하면서
0: 네.
1: 억지로 붙이는 그런 것이 당연히 교육적이지도 않으면서 불법 어떤 사행산업처럼 보이는 어떤 그 도박까지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장을 과연 청도 지역의 세금만이 아니라 전 국민의 세금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지역의 여론도 사실 60% 70%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이거를 과연 2026년에 대한민국 네. 선진국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문제 제기를 네. 했습니다.
0: 일리 있는 지적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저희가 이제 반대쪽의 의견은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1: 그렇죠.
0: 예. 예, 우리 전범선 씨
1: 네.
0: 그리고 그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의 또 의견이라는 걸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1: 네네네네.
0: 만약에 그럼 그런 일들이 좀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좀 잘 관리가 되면서 행해진다면 어떨까요?
1: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행해진다고 해도 저희의 입장에서는
0: 네.
1: 어쨌든 동물을 오락과 유희의 목적으로
0: 네.
1: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활용하는 것이 그러한 폭력이 과연 국가가 뭐랄까 지원할 만한
0: 네.
1: 것인가 교육적인 것인가 이런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지금 네. 동물권을 지키려고 운동을 하시는 운동가의 입장에서
1: 네네네.
0: 사실 이제 밴드 보컬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1: 음반 홍보로 온 건데
0: 그렇게 됐습니다.
1: 네네네네네.
0: 예, 그 사실 굉장히 스펙이 화려하셔서 데뷔할 때부터 화제가 됐어요. 그렇죠.
1: 그렇죠. 제가 여기 처음 왔던 게 5년 전에.
0: 아.
1: 첫 책 나왔을 때
0: 예.
1: 지금 이 사람에 나왔었습니다.
0: 그러셨군요.
1: 네네네.
0: 저는 그때 못 뵀습니다만은
1: 네.
0: 진짜 부러워할 만한 스펙을 가지셨어요. 뭐 민사고 아이비리그 뭐 옥스퍼드 국제 로스쿨 변호사 뭐 그래서 뭐
1: 변호사가 되진 않았죠.
0: 변호사 합격은 안 했어요?
1: 아니, 로스쿨에 합격을 했는데.
0: 아, 로스쿨 합격은 했는데.
1: 입학을 안 한 거죠.
0: 아.
1: 가려고 하다가.
0: 근데 그 로스쿨 들어가면 대부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 뭐 그렇겠죠. 예.
0: 그렇죠. 예. 예. 혹시 이제 한 10년 정도 이렇게
1: 네.
0: 제야에서 활동하셨잖아요.
1: 맞습니다.

0: 내가 그때 눈 감고 글로 갈 걸 그랬다 이런 미련 같은 건 없으십니까?
1: 아, 제가 최근에 좀 크게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제 네. 고등학교 동기 결혼식이었어요.
0: 예.
1: 결혼식 때마다 사실 보게 되잖아요. 이런 그렇죠. 동기들은. 근데 곰곰이 제가 보니까 결혼을 안 한 게 저밖에 없더라고 이제.
0: 이제 30대 중반 정도 되신 거죠?
1: 그렇죠. 막 34인데 네. 와 이제 진짜 다들 그리고 그러니까 민사고 동기들이니까 네. 다들 뭐랄까 내로라하는 그런 뭐 번듯한 전문직 고소득 네. 직업을 갖고서
0: 가정을 이루고
1: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주류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반갑기도 하면서 약간 저도 나만 너무 소외되었다.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0: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맞습니다.
0: 예. 왜냐하면 20대 한참 막 패기가 있을 때랑 또 30대 중반 정도 되면은 네. 또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1: 맞습니다. 네. 현실을 좀 더 느끼게 되죠.
0: 그런데 본인은 내가 원하는 거를 네. 내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또 괜찮지만 약간 부모님 입장에서는 진짜 엄친아였는데 그런 마음이 좀 드실 것 같아요. 저는 엄마 입장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1: 예. 저희 아마 어머니가 듣고 계실 거라. 네. 그렇죠.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네. 네, 걱정도 되긴 합니다.
0: 네. 하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는 뭐 부럽기도 합니다.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보장된 길을 놔두고 네. 내 신념을 따라서 간다라는 게 살아보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1: 맞아요. 네.
0: 자, 그러면 밴드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밴드 네. 양반들. 네. 제가 지향하시는 걸 보면 네. 뭐 밴드 머슴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렇잖아요.
1: 왜요?
0: 아니 뭐 어쩜 사회 정의라든가 뭐 이런데 양반이라는 거는 어떤 기득권을 쥐고 있는 집단 그렇죠. 아닙니까? 왜 양반들입니까?
1: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제가 양반들이라 이름을 지었던 게 미국에서 대학 생활을 할 때였어요.
0: 네.
1: 그래서 미국에서 락밴드를 하려고 하니까 락음악이라는 게 미국음악이잖아요.
0: 그런데 그렇죠.
1: 미국 친구들보다 멋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제가 미국 뭐 영어 이름을 쓰거나 뭔가 미국식 이름을 지으면 좀 따라하는 것 같잖아요.
0: 네.
1: 그래서 뭔가 한국적인 이름을 짓고 싶다. 그런데 일본 하면은 사무라이는 아는데 한국 하면 양반을 잘 모르더라고요.
0: 예.
1: 그때만 해도 네. 한 10년 전이니까. 그래서 그때 양반들 할까 선비들 할까 한량들 할까 뭐 화랑들 할까 뭐 이런 거 하다가
0: 네.
1: 양반이 가장 좀 뭐랄까 범용성이 있는 것 같아서 양반들이라고 지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양반이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뭐 재수 없는 뭐 그런 느낌일 수 있지만 저는 상인의 자식이기 때문에
0: 네.
1: 일종의 양반 탈을 쓴 거죠. 양반 행세를 하는 거죠.
0: 약간 뭐 그러네요. 좀 풍류적인 것도 있고 반업적인 것도 있고
1: 네.
0: 예
1: 풍류를 즐기는 삶을 꿈꿨습니다.
0: 네, 네. 그렇게 지금 살고 계신데 이게 로큰롤 밴드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약간 보면은 뭐 전통 음악하고도 좀 많이 겹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쪽의 음악을 지향하시는 거예요?
1: 저희가 뭐 당연히 이제 서양 락 음악의 작법을 가져와서 서양 악기를 네. 쓰니까 그걸 부정할 수는 없는데 저희도 하다 보니까 이게 저 안에 있는 어떤 그 한국적인 정신,
0: 네.
1: 저의 뭐 DNA겠죠.
0: 네.
1: 그거를 숨길 수가 없어서 락큰롤이라는 이름을 쓰다가도 최근부터는 저희가 우리는 록큰롤도 아니고 뭐 R&B, 리듬 앤 블루스도 아니고 윈드 앤 플로우다.
0: 윈드 앤 플로우?
1: 네. 풍류다. 바람과 흐름이다.
0: 윈드, 바람, 플로우, 흘러간다.
1: 풍류.
0: 풍류. 풍류를 그렇게 번역할 수 있군요. 윈드 앤 플로우.
1: 네. 우리는 예. 로큰롤이라는 것도 이제 장르라는 것도 이제 록 앤 롤에서 온 거고 리듬 앤 블루스, R&B. 그러니까 미국의 음악의 장르를 이야기할 때 사실 어떤 한 장르에도 저희가 속하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양반들 멤버들이 사실 워낙 출중한 또 연주자들이라서 온갖 장르들을 다 구사하거든요.
0: 네네.
1: 뭐 락, 펑크, 소울, 뭐 R&B, 가스펠, 뭐 힙합 다 하는 친구들이라.
0: 몇 인조예요?
1: 저 6인조입니다.
0: 6인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1: 제가 노래를 하고요.
0: 네.
1: 그다음에 드럼, 기타, 베이스, 건반 그리고 퍼커션 치면서 기타 치는 친구까지.
0: 예.
1: 그래서 6명 양반들이 풍류를 즐기고 있는데 다들 정말 수준급 정상급 이제 연주자들이라서 외국인들한테 저희가 외국에서도 최근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공연을 했는데 장르를 종잡을 수가 없다. 너네는. 그랬을 때마다 저희는 윈드 앤 플로우다.
0: 풍류.
1: 풍류다. 양반들이니까.
0: 근데 어떻게 네. 모으셨어요? 그분들도 다 전범선 씨 같이 어떤 뭐 동물권이라든가
1: 네.
0: 예, 뭐 이런 사회적인 것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모이신 건가요?
1: 그건 아니고요.
0: 네.
1: 원래 저는 전범선과 양반들이라는 이름으로
0: 네.
1: 그 3집 라이브까지 발매를 하고 활동을 20대 때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원년 멤버들은 저의 이제 민족사관고등학교 동문들이었어요.
0: 네.
1: 제가 2016년에 그때 이제 광화문에서 촛불 네. 문화제가 있을 때
0: 그때 좀 화제가 됐었죠.
1: 맞아요. 예. 그때 아래로부터 혁명이라는 노래로.
0: 저는 좀 제목이 좀 보시무시해요.
1: 보시무시 한 제목이죠. 네. 제가 그 옥스퍼드에서 혁명사를 주제로 석사 논문을 썼는데
0: 그걸 전공하셨군요.
1: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 그 음박을 쓸 때는 실제 촛불 뭐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전혀 생각 안 했고
0: 네.
1: 그냥 제 논문 주제랑 관련된 음악을 만들었던 거고 근데 그게 정말 묘하게도 적절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그 상황과 맞아 떨어져서 그때 광화문에서 100만 명이 있는 앞에서 네. 공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인생의 전환점이었죠.
0: 아, 그 길로 나는 전업으로 밴드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셨습니까?
1: 그죠. 솔직히 100만 명 앞에서 공연을 하면은 그거보다 재밌는 게 어디 있습니까?
0: 그렇죠.
1: 그거보다 의미 있고 재미있다고 느껴지는 게 많지 않고 네. 그때 음악으로 내가 직업을 삼아보겠다 결심을 했고 그때 원년 멤버들은 다 떠났고요.
0: 네.
1: 아무래도 쉽지 않은 결정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군대 갔다 오면서 수소문에서 예. 영입한 친구들이고요. 지금의 멤버들은.
0: 그 이제 전문 음악인들이군요.
1: 완전히 전공생들이고 아주 대단한 연주자들입니다.
0: 그러니까 음악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겠다라는 열망이 가득해 보여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뵈면은.
1: 네. 뭐 욕심이지만 예. 네, 음악을 통해서 세상과 교류하고 싶다. 어떤 이 특히 한국의 흐름이 저는 한류가
0: 네.
1: 정말 재밌어요. 격동의 네. 역동적이고 격동의 어떤 그 흐름이 있어서 그거를 좀 흐름을 즐겨보고 싶다.
0: 네.
1: 라는 어떤 꿈이 있죠.
0: 그렇군요.
1: 네.
0: 제 차림새도 굉장히 뭐랄까요? 이렇게 자유로워요. 예.
1: 정장을 차려입고 왔는데.
0: 오늘 나름대로 차려입고 오신
1: 네,
0: 거군요.
1: KBS 예. 온다 그래서 제가 격을 갖추고 왔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예. 수염도 멋지게 기르셨고 머리도 저보다 조금 더 기시고.
1: 그러네. 비슷하네요.
0: 네. 길이도 저랑 비슷하고.
1: 네네.
0: 저희가 이제 동물권 관련해서 지금 운동을 하신다는 말씀을 아까 이제 드렸잖아요.
1: 네.
0: 동물 해방 물결, 동해물이라고 줄여서
1: 맞습니다.
0: 이렇게 하더라고요.
1: 네, 애국가의 첫 소절이죠.
0: 예. 왜 동물권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1: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철학사를 공부를 했고요.
0: 네.
1: 서양 철학사를 공부를 했는데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냥 우연히 영국 철학을 공부하다가 동물 해방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0: 네.
1: 피터 싱어라고 하는 호주의 철학자가 쓴 책인데요. 그 책에 설득을 당했습니다. 네, 그 책의 주장이 저한테 고기를 먹으면은 종차별주의자라는 거예요.
0: 예.
1: 종차별이라는 말 좀 처음 들었거든요.
0: 네.
1: 영어로는 스피시시즘이라고 하는데.
0: 뭐 인종차별은 들어봤지만.
1: 그러니까. 네. 근데 제가 그때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미국에 그 유학을 가서 소수 인종으로서 약간 서름? 인종차별이 공기 중에 있는 은연한 그 인종차별에 대한 좀 화가 있었던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양반들이란 이름도 지었고 약간 저의 어떤 정체성
0: 네.
1: 뭐 민족 정체성이라고 하면 좀 거창하지만 그런 뿌리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인종차별에 되게 민감했고 뭐 성차별이나 이런 다른 어떤 차별에 대한 좀 저의 고민이 많았는데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소수자가 되어보니까 근데 어떤 백인 철학자가 나한테 뭐 개인적으로 저한테 그러신 건 아니지만
0: 네.
1: 종차별주의자라는 거야.
0: 네.
1: 그 저한테 너무 좀 충격이고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그거를 반박하려고 열심히 발버둥을 쳐봤는데 도저히 제가 반박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채식을 시작하고
0: 네.
1: 동물권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0: 책 한 권이 이렇게 사람의 인생을 바꿨네요.
1: 맞아요. 그래서 저는 책의 힘을 지금도 믿고 그래서 책방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네.
0: 그래서 지금 채식주의자라고 들었어요.
1: 맞아요.
0: 예. 네. 이 이후로 이제 채식주의자가
1: 그렇죠.
0: 되신 건가요?
1: 네. 네. 채식을 한 지가 지금 한 13, 4년이 됐네요.
0: 13, 4년.
1: 네.
0: 그 이 동해물에서는 네. 어떤 일을 합니까?
1: 동물해방 물결은 저희가 2017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저희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이제 비거니즘을
0: 네.
1: 전면에 내세우고, 그러니까 비거니즘이라고 하면은 이제 동물에 대한 착취와 살생을 반대하는 차원에서 동물성 제품들에 대한 불매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0: 네, 그러면 반드시 먹는 것뿐만 아니라
1: 네, 입는 것, 그다음에 뭐 이제 동물원이나 수족관처럼 이제 즐기는 것,
0: 네,
1: 혹은 이제 의약품이나 화장품에 들어간 동물 실험 이런 전반적으로 산업에서 동물을 이용해서 인간의 편의를 위해
0: 네.
1: 착취하거나 이제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을 반대하는 네. 그런 운동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 8년째 운동을 네. 하고 있는데 가장 주력했던 거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도살 종식 개고기 문제를 없애는 것을 가장 집중을 했고 근데 개뿐만 아니라 저희는 모든 그 동물에 대한 착취를 없애고자 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0: 우리가 먹고 입고 또 뭐 바르고 뭐 즐기고 하는 것에 동물을 다 배제시키면은 사실 우리 산업을 완전히 홀딱 뒤집어서 다시 세우지 않으면 힘들지 않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드네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떠나서.
1: 그렇죠. 네. 큰 일이죠. 예. 큰 변화죠.
0: 네. 그렇죠. 네. 같이 하는 분은 어떤 분이세요?
1: 사실 그거가 저를 좀 덜 불안하고 덜 외롭게 하는 네. 요인인 게 저희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0: 아, 그분은 원래 이렇게 동물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던 분인가요?
1: 저와 함께 이제 관심을 갖게 되어서 네. 지금 벌써 20년 지기네요. 네. 그 아까도 기자회견도 같이 하고 왔던 동물의 박물결의 이지연 대표. 대표님이 이제 단체를 창립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끌고 있고요. 네. 함께 하니까 오랜 친구이자 동지가 함께 하니까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0: 동물 보호소를 폐교 부지를 활용해서 네. 이

0: 이제 해외에서는 센추얼이라고 해서 이쪽에 네. 성역이자 안식처죠. 그러니까 동물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평생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 2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축산동물을 위한 보금자리는 뭐 개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위한 보호소나 보금자리는 있었는데 저희가 우연치 않게 인천에 있는 어떤 불법 개농장을 2021년에 네. 만나게 됐어요. 어떤 그 계양산의 어떤 그 대기업 재벌 회장님의 사유지에 불법 점유를 하고 개를 키우시던 농장주분이 계셨는데 그게 이제 인천시에 대해서 강제 철거가 될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소도 키운 거예요.
1: 네.
0: 유구라고 부르는 이제 홀스타인 종 흔히 젖소라고 젖소. 생각하는 예. 소의 이제 남자 소들이었고요.
1: 네. 수소를 키우셨고.
0: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근데 저희 같은 이제 비건 단체에서는 동물 해방을 주장하는 단체에서는 개는 구조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손을 못 쓰는 게 너무 슬픈 거죠.
1: 아.
0: 그래서 저희가 그
1: 법의 사각지대 같은 데 있는 건가요?
0: 법의 사각지대 있기도 하고 사실 이제 시민분들이 그때 마음을 모아서 돈도 모으고 해서 이제 구조를 했거든요. 개들은.
1: 예.
0: 근데 소들은 어떻게 구조를 해도.
1: 그러니까.
0: 개들은 뭐 해외 입양도 마지막에 갈 수도 있고 뭐 그냥 가정으로 입양도 할 수 있는 건데 예. 소들은 갈 데가 없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그런 게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종차별, 그러니까 사람과 다른 동물을 차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와 고양이나 다른 뭐 이런 소돼지닭을 차별하는 것도 좀 가슴 아프다. 소들만 해도 사실 원래 우리나라가 개고기를 먹었던 거는 소가 가족이라서
1: 네.
0: 개는 동네에 돌아다녀서 소는 우리 집안에 살았고 소가 어떻게 보면은 그 가족의 재산 1호였던 문화였잖아요. 농경 그렇죠.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 그런 나라에서조차 소를 이제 구할 수도 없다. 불법 철거가 그러니까 불법 점유 농장이라 강제 철거가 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철거를 하는데도 도살장으로 보내줘야 된다는 상황이 좀 안타까워서 저희가 그 국민 모금을 했고요.
1: 그래서 그 소를 거기서 키우는 거예요? 그 유구를?
0: 거기서 구조를 해서.
1: 구조해서.
0: 그런데 이제 전국을 저희가 돌아다녔어요. 네. 소를 살릴 수 있는 땅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정말 뭐 울릉도, 뭐 전라도, 고흥, 평창 뭐 안 가본 데가 없었는데 연이 닿아서 얘기가 잘 통했던 곳이 강원도 인제군
1: 네.
0: 남면 신월리라고 하는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었고요. 자 삼고초려해서 찾아가서 이장님들을 설득하다가 저희를 받아주시기로 한 마을이 신월리
1: 네.
0: 갈뜨는 마을이라는 마을이고 거기에 마침 폐교가 하나 있었어요.
1: 네.
0: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만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참 묘한 게 또 역설적인 게 알고 보니까 거기 마을이 소농사 짓는 마을이에요.
1: 아.
0: 사람보다 소가 많아요. 근데 인구가 완전 소멸 위험 지역인 것이 청년들이 없고 다 60대 이상.
1: 네.
0: 인구도 한 80분이 안 되는 굉장히 작은 뭐 가게도 아무도 없어요.
1: 네.
0: 편의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버스도 안 가고
1: 예.
0: 그런 마을이었는데 이장님을 뵙고서 제가 소를 저는 살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같이 도시에서 자란 청년이 소를 모르잖아요. 안 키워봤으니까. 네. 근데 어르신들이 소를 잘 아시니 소를 살려주시면 저희가 마을을 살리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경계하시다가 동물 해방 뭐 비건 이러니까 경계하시다가
1: 그렇죠. 농사 짓는 분들은 아유 소농사 지어가지고 지금 내가 자식 대학도 보내고
0: 그렇지.
1: 결혼도 시켜야 되는데 뭔 맞아요. 소리를 하는 건가 하시죠.
0: 맞아요. 네. 저희도 맨날 막 시위도 하고 뭐 이렇게 네. 캠페인도 하고 하다가 막상 농촌의 현실을 보니까 너무 솔직히 보면 가슴이 아팠고요.
1: 예. 아,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들이시고 대신에 그러면 농촌을 어떻게 살리셨어요?
0: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저희가 이제 요새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로컬 브랜딩 사업이라고
1: 네.
0: 지역 재생을 하기 위한 이제 사업들에 저희가 지원도 하고 인제군과 함께 사업을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해서 지난 저희가 3년 동안 이 사업을 수행을 했고 그래서 폐교에다가 북카페도 만들고
1: 아.
0: 지역 축제도 만들고 네. 작년에 저희가 1회 축제를 뉴문 페스티벌이라고 신월이라서 뉴문이거든요.
1: 네네.
0: 뉴문 페스티벌이라고 제가 또 음악을 하잖아요.
1: 그렇죠.
0: 제 원래 본업이 네. 문화기획이다 보니까 이 마을에서 굉장히 성대한 축제를 만들어서 청년 인구들이 지금 벌써 10명 넘게 이주를 했고
1: 동물 해방과 지역재생이 어떻게 조화를 이룬
0: 맞아요.
1: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0: 맞습니다. 네.
1: 예. 아, 근데 동물을 살리는 것도 좋은데 사람도 참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0: 맞아요.
1: 이 동물을 살리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0: 동물을 살리는 게 뭐 동물권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동물을 살리는 것 자체에 어떤 저는 생명을 살린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이 방금 말씀드린 저 인제군에서의 사례를 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1: 네.
0: 소를 키우시고 농사

0: 짓는 것도 먹고 살라고
1: 그렇죠.
0: 하는 거였고 소들이 뭐 소싸움을 하기 싫어서 막 몸부림치고 눈물을 흘리는 것도 소가 살고 싶어서
1: 네.
0: 그러는 거고 그래서 제가 곰곰이 고민했었어요. 이 비건이즘이라는 말을 전 사실 영국에서 처음 배웠던 거고
1: 네.
0: 비건이라는 말이 요새 뭐 우리나라도 많이 쓰긴 하지만 영국에서 만들어진 영어잖아요.
1: 네.
0: 근데 이 비건이즘의 본질을 어떻게 한국어로 번역할까를 제가 거의 지난 10년간 고민을 했는데 그리고 책도 많이 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비건이즘 하면은 완전 채식주의.
1: 네.
0: 뭐 베지테리아는 채식주의. 비건이즘은 완전 채식주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게 아니 더라고요. 왜냐하면 비건이즘의 본질은 육식 반대가 아니라 죽임 반대예요.
1: 아.
0: 그러니까 저희는 고기가 싫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고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기 맛있게 먹었거든요.
1: 네.
0: 그리고 콩고기도 지금 잘 먹고
1: 네.
0: 요새는 뭐 식물성 대체육, 배양육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고기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고기를 만들기 위해 동물을 죽이는 것을 반대하다 보니까 근데 그거는 죽임 반대고 죽임 반대는 살림이잖아요.
1: 네.
0: 결국에는 이게 동물을 살리라는 마음이 지역을 살리라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게
1: 네.
0: 옛날에는 동물 해방이냐 지역 재생이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다른 거였는데
1: 뭐든지 다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0: 그렇죠.
1: 시작을 하셨다.
0: 살리고 살리고.
1: 예. 이 얘기만 해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0: 네네.
1: 또 음반도 지금 나왔다고요.
0: 네. 양반들 2집 저희 붕새의 날개라고 하는 네. 2집이 나왔습니다.
1: 붕새는 뭔가요?
0: 붕새는 그 장자에 나오는
1: 네.
0: 그 신화 속의 새인데
1: 아, 예, 예, 예.
0: 제가 이제 동양적인 철학을 이런 서양 현대적인 사운드로
1: 네.
0: 풀어내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서
1: 네.
0: 이 집의 제목은 붕새의 날개로 정했습니다.
1: 자,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0: 이 집의 타이틀곡인 제멋이라는 노래입니다.
1: 제멋.
0: 네.
1: 예, 제멋에 산다 할 때 제멋입니까?
0: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를 보면은 한국 사회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너 참 제멋대로 산다.
1: 그렇죠.
0: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사실 칭찬은 아니잖아요.
1: 예. 아, 그게 여러 가지 뭐 의미가 있죠. 예, 양쪽에 의미가 아마 있을 겁니다.
0: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 저는 그거를 제멋이라는 것, 이 마치 우리가 된장이 잘 익으면은
1: 네.
0: 제맛이 난다.
1: 예.
0: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멋이라는
1: 네.
0: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1: 양반들의 새곡 제멋 들으면서 네. 오늘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양반들의 보컬 겸 리더이자 동물 해방 물결의 이사장인 전범선 씨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는 밤에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충청권과 전라권, 경남 서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시설물 및 농작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전국이 19도에서 23도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전권역이 좋음 수준을 유지하며 무척 청정하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17.3도, 현재 습도는 79%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0시 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HMM 남우호가 미상의 비행체 타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데 대해 청와대는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 행위는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추가 조사를 통해 공격 주체와 정확한 기종 등을 식별해 나가고자 하며 그에 따라 필요한 대응 조치도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어느 국가의 소행인지와 관련해서는 예단을 갖거나 미리 단정해 조치를 하겠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주한 이란 대사관은 HMM 남우호 화재의 원인이 미상의 비행체에 의한 외부 공격으로 밝혀진 데 대해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사관 측은 오늘 한국 정부의 남우호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묻는 KBS의 서면 질의에 현재로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주한 이란 대사관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제유가 상승과 체감 물가 불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관계부처에 물가와의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로 정책을 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강 실장은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국제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과도한 가격 인상을 차단하고 서민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오늘 사후조정 형태로 한 달 반 만에 대화를 재개한 가운데 양측 모두 절충안을 내며 입장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노사 양측은 성과급 비율과 상한액, 적용기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모두 해소하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물러선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삼성전자 노사 양측 모두 대화 의지는 있는 상황이라며 각자 준비한 절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노위는 타결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절충사항을 노사 양측에 각각 주문했고 이를 토대로 가능하면 내일 안에 중노위 차원의 조정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카카오 노동조합이 오는 20일 단체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카카오 공동체 노동조합 크루 유니언은 오늘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등 5개 법인의 올해 임금 협상이 최종 결렬됐으며 오는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단체 행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오늘 SNS에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30여 년 전 폭력, 공무집행 방해 혐의 사건 판결문을 공개하고 후보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지난 1995년 10월 당시 서울 양천구청장 비서였던 정 후보가 민주자유당 국회의원의 비서관에게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과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내용 등이 나와 있으며 이 사건으로 정 후보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정 후보는 지난해 12월 SNS에서 해당 사건을 선거 때마다 선관위에 신고하고 공개해 왔으며 지금도 당시의 미숙함을 반성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 후보 측은 오늘 판결문 공개에 대해 과거 정 후보가 SNS에 올렸던 것과 동일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다면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

0: 정당에서 대통령 사건 공소를 특검이 취소할 수 있는 법안은 위헌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비판을 없애는 방식으로 조문 구성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여자축구팀 내고향 여자축구단의 우리나라 방문 허가 신청서가 제출됐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축구협회가 전날 남북교류협력 시스템을 통해 내고향 여자축구단의 방남 허가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전북과 경북권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비가 오겠고 내일부터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6도로 오늘보다 2에서 6도 정도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3도로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과 내일의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이 최대 40mm입니다. KBS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오늘 밤 일라디오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남우호의 화재 원인이 외부로부터의 공격으로 드러나자 정부와 청와대는 그간의 신중한 자세에서 강력 규탄으로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공격 주체에 대한 판단에는 여전히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6.3 지방선거는 23일 앞으로 다가왔고 사전투표일까지는 2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각각 강원 지역과 울산에서 지원 유세에 나섰고요. 코스피 지수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오늘 7,800선을 돌파했습니다. 꿈의 코스피 8,000까지는 몇 걸음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의 주요 뉴스는 잠시 후 뉴스픽에서 살펴보고요. 정부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비롯한 화제의 뉴스는 이 작가의 뉴스 한 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지식 충전소 오늘 밤 일라디오 5월 11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0: 오늘 밤 꼭 알아야 할 뉴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뉴스픽 오늘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했던 한국 선박 남우호의 화재 원인이 어떤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의한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됐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정부 합동조사 결과 브리핑이 어제 있었는데요. 조사 결과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체 두 대가 이 남우호 선미를 약 1분 간격으로 타격하면서 화재가 발생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0: 예.
1: 이번 피격으로 남우호는 폭 5m, 깊이 7m가 훼손이 됐고요. 하지만 이번 조사에선 남우호를 타격한 비행체가 드론인지 미사일인지 또 어느 국가나 또 단체 소행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 예.
1: 정부 얘기를 들어보면 폐쇄로 그러니까 CCTV TV 영상에 해당 비행체가 포착이 됐지만 발사 주체 정확한 기종 물리적 크기 등을 확인하기에는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현장에서 수거된 비행체 엔진 잔해 등을 추가 분석할 예정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 현장에서 수거된 비행체 엔진 잔해, 이 남우호 공격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실체적으로 규명할 핵심 단서로 여겨지는데요. 이번 공격에 동원된 비행체는 자폭 드론 또는 대함미사일의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데 이게 비행체 종류에 따라서 사용되는 엔진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0: 네.
1: 왕복 엔진이면 이란의 그 샤헤드 드론일 가능성이 있고
0: 네.
1: 터보팬 엔진이면 지대함미사일 또는 다른 종류의 드론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1: 아울러 이 잔해에서 발견된 부품의 원산지 등도 중요한 분석 대상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좀 밝혀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단서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공격 수단을 실체적으로 밝혀내는 것은 곧 공격 주체에 대한 규명과도 직결이 됩니다. 정부가 아직 공격 주체를 이란으로 단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정부의 외교적 대응 방향과 수위 등에도 영향을 미칠 중요 변수가 될 수가 있는 건데
0: 네.
1: 이런 배경에서 정부는 전문기관을 통해 엔진 잔해에 대한 정밀 분석에 나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수거한 잔해를 두바이 현지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기에는

0: 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국내로 이 잔해를 옮겨서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엔진 잔해 분석은 현장 조사 당시처럼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형태가 될 걸로 보여요.
1: 예.
0: 향후 엔진 잔해 분석 과정도 정부 차원의 합동 조사가 진행이 되고 군에서 전문적인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는 형태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1: 네. 아무튼 국내로 잔해를 옮겨서 조사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0: 네.
1: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소요가
1: 예.
0: 됩니다.
1: 예. 자, 이번 이제 피격과 관련해서 청와대도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이제 내놨습니다.
0: 네.
1: 뭐 또 여야 간에 이 사안을 두고 공방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0: 네, 일단은 청와대가 어제까지만 해도 NSC 이제 회의에 대해서 구체적인 결과 브리핑 이런 게 없었는데요.
1: 예.
0: 오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우리 정부는 남우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일반 상선에 대한 공격이 규탄의 대상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정부는 지금 공격의 주체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특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다.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판단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여전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1: 예.
0: 이 관계자는 같은 맥락에서 어제 외교부가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조사 결과를 설명한 거 여기에 대해서도 뭐 이거는 초치라는 게 아니라 협의란 거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이란이 관련이 있는지 역시 이제 미지의 영역이고 이란에 대한 지원 조치에 대한 검토를 또 재고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 관계자는 설명을 했습니다.
1: 예.
0: 아울러 위성락 실장은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번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관국들과 소통을 하고 인근 해협에 위치한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강화하는 노력을 배가할 거다. 또 한국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안전 보장과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성락 실장의 발언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1: 예.
0: 강력한 규탄 의지를 밝힌 점 여기다가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행동에 동참할 가능성을 좀 한층 더 열어놓은 점 그러니까 이 청와대 입장 정부 입장이 조금 좀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예.
0: 그리고 여야의 이제 입장도 지금 여러 가지로 맞서고 있는데요.
1: 네.
0: 특히 오늘은 국회 상임위원회 소집 여부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이 사실관계를 은폐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이게 관련 상임위 개최를 촉구했어요. 국민의힘 국방위 수석 의원들은 국방부는 분쟁 지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피격당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대응 없이 손 놓고 있었고 또 국방위원들의 보고 요구에도 전혀 응답하지 않았다면서 대한민국이 이 공격당했음에도 은폐하게 급급했던 것이다 라고 꼬집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외통위 소속 의원들도 이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난 어제 그러니까 일요일 저녁에서야 정부는 뒤늦게 외부 피격 사실을 발표했다면서도 여전히 공격 주체는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뭐 지연이 선거를 의식해서 좀 불리한 외교안보 이슈를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민주당의 이 전체의 개최를 예, 빨리 해라 이게 협조를 촉구를 했습니다.
1: 예.
0: 반면에 민주당 입장 국민의힘이 오히려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자의적인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맞섰는데요. 이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조만간 미상비행체 기종과 또 주체를 특정하기 위한 조사를 면밀하게 한다고 해서 특정되는 대로 바로 상임위를 개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국민의힘의 의견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19일에서 20일쯤 회의를 여는 게 적당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런 모습, 이런 뭐 이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 마치 민주당이 상임위 개최를 피하는 것처럼 하는 거. 이게 사실 왜곡이자 거짓이다. 이게 바로 지방선거용이고 정쟁용 소재로 활용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냐. 이게 국민의힘을 오히려 이제 반대로 또 겨냥을 했습니다. 그런데
1: 예.
0: 이런 가운데 결국 국민의힘 소속인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했는데요.
1: 네.
0: 성 위원장은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이 공격받은 이 전시 상황이나 다름없는 사태가 벌어진 거다. 그런데도 오늘 이 자리에 정부 여당이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또 강하게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1: 네. 6.3 지방선거 이제 2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선거 전까지 계속 또 이슈화 될 것 같습니다.
0: 결국 안보 이슈가 또 예. 크게 작용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1: 자, 어쨌든 뭐 여야 지도부는 지금 민심 잡기에 계속해서 나서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야 각각 강원 지역과 울산을 찾았다면서요?
0: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강원 춘천에서 첫 선대위 회의를 주재하고 이재명 정부 초대 정무수석이었던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 지원에 나섰는데요.
1: 예.
0: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낸 남자 우상호가 강원 대도약의 행운의 열쇠가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했고 우상호 후보도 승리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울산을 찾아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 그리고 김태규 울산 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는데요. 장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는 울산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전쟁이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탈당한 뒤에 민주당으로 간 김상욱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세게 친다고 해서 함께 있던 배에 불을 지르고 혼자 구명보트 타고 도망간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예. 국민의힘 후보 지지 지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1: 예. 자, 그리고 이제 재보궐선거도 이번에 치러지게 되는데
0: 네.
1: 지금 뭐 여야도 대립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지역에서 어떤 이제 범보수
0: 네.
1: 또 이게 또 뭐랄까 이제 범진보 후보가 이제 또 두 명씩 나오니까요. 이 후보들 사이의 공방도 지금 치열하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네. 이 부산 북구 갑으로 먼저 가보면요. 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범보수 후보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어제 같은 시각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두 후보 사무소가 6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1: 예.
0: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데 어제도 신경전이 있었고 오늘도 공개 설전을 이어가면서 이틀째 정면 충돌을 했는데요. 박민식 후보는 SNS에 글에서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 정말 이 북구 주민과 함께했다면 전국에서 동원한 많은 버스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외부 팬클럽을 동원하고 이걸 북구 시민들의 축제라고 부르는 행태 이건 결코 북구의 민심을 꺾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 네.
0: 또 박 후보는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한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은 정영근 전 의원을 겨냥해 젊은 소장 개혁파들이 우리 보수에서 가장 먼저 퇴출해야 할 인물로 주목했던 분이다. 이렇게 또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1: 네.
0: 반면에 한동훈 후보 역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민식 후보 개소식을 두고 장동혁 당권파들이 와서 무력 시위를 했다. 중앙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들 위주의 행사였다라고 꼬집었고요. 이어서 경남지사도 같은 시간에 개소식을 했던 것 같은데 다 여기로 몰려왔다. 이걸 보니까 민주당을 꺾으려고 온 것 같지는 않고 저를 막으려고 온 것 같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한동훈 후보가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1: 예.
0: 단일화 가능성, 그러니까 보수 진영,
1: 그렇죠.
0: 박민식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 여기에 대한 질문에 세상에 절대 안 되는 것은 없다.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다. 지금은 민심의 열망을 우선할 때다라고 답을 했는데
1: 예.
0: 이걸 두고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단일화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한동훈 후보가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좀 진전된 언급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일각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제 여론 지금 추이를 보면 어쨌든 보수 진영 단일화가 돼야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와 좀 맞설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1: 여론조사 분위기는 그런 거죠.
0: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단일화 관련된 두 후보의 워딩 발언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1: 예.
0: 자 이제 범보수 후보 맞서고 있는 지역을 봤고요. 이어서 이제 범진보 진영 후보가 맞붙어 있는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 바로 경기 평택을 재선거입니다. 김용남 민주당 후보와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의 경쟁이 치열한데요. 특히 이제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시절 세월호 진상규명 특조위 활동을 세금 낭비라고 했던 김용남 민주당 후보는 오늘 이제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길지 헤아리지 못했다면서 고개 숙여 사죄한다 이런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1: 예.
0: 하지만 조국 후보 측은 사과를 한 것은 다행스럽지만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여론조사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자 그제야 사과를 하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상황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후보에 대해서는 평택 출마를 위해 두 달 단기 월세 계약을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거든요. 의혹이.
1: 예.
0: 이에 조 후보 측은 매물 사정에 따라 두 달 계약을 했고 다시 1년 계약으로 바꿨다.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평택 곳곳에 이사 다닐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1년도 좀 뭐 짧은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도 있고
1: 예.
0: 두 달 계약을 한 거 이게 좀 이해가 좀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일각에선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1: 예. 자, 코스피가 연일 지금 뭐 기록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4%

0: 넘게 올랐고 뭐 장중에는 뭐 5%도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8,000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고 이 기세대로라면 뭐 당장 내일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까지 지금 온 것 같은데.
1: 그렇습니다.
0: 시가 총액이라고 하죠. 전체 네. 시가 총액. 6천조 넘어선 지 얼마 안 됐는데 일주일쯤 넘었나요?
1: 네.
0: 7천조 원을 또. 야 이게 진짜 너무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고 있어요.
1: 정말 뜨겁습니다. 예. 그러니까 언급하신 것처럼 코스피 급등세에 힘입어 국내 증시 시가총액 사상 처음 7천조를 돌파를 했는데요. 이 오늘 보니까 지수가 이제 상승 출발해서 장 초반에 7,800선을 돌파했고 장중한 때 7,890선까지 이제 오르면서 8,000선 텅 비까지 올라섰습니다.
0: 예.
1: 이후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도 했지만 상승폭을 대부분 지켜내면서 전장 대비 4.32% 오른 이 7,822.24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부분이 수급인데요.
0: 예.
1: 개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에 나서면서 지수를 끌어올렸고 외국인은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매도 우위로 네. 보였습니다.
0: 오늘 3조 넘게 팔았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예.
1: 그동안 코스피를 보면 외국인이 이렇게 팔고 나가면은
0: 보통 지수가 좀 떨어지거나 뭐 보합권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은 개인이 이걸 다 사가면서 오히려 4% 넘게 폭등했다는 거.
1: 그렇습니다. 예. 역시 최고치 랠리의 중심에는 반도체 주가 있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장중에 28만 원을 돌파를 했고
0: 예.
1: SK하이닉스도 장중에 194만 원까지 치솟으면서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 물론 예. 그 뒤에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기세가 무섭고요.
0: 예.
1: 이게 미국 시장도 지금 반도체 메모리 뭐 중심으로 뜨겁기 때문에 오늘 또 밤 뉴욕 증시를 봐야겠지만은
0: 예.
1: 이 반도체 중심의 이 급등세 이게 쉽게 꺼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문가들의 예.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0: 뭐
1: 있습니다.
0: 전쟁 이슈도 끝나지 않았고 유가도 지금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 발언으로도 많이 뛰었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오늘은 좀 조정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던 분들도 있는데
1: 네.
0: 보기 좋게 그냥 폭등을 도했습니다 오늘.
1: 네.
0: 예. 자 그리고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검찰 수사 당시에 연어 술 파티를 해가지고 이제 핵심 피의자들을 좀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1: 네.
0: 박상용 검사가 있죠. 오늘 해명할 기회를 달라면서 대검 청사를 찾았다면서요.
1: 네. 박상용 검사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대검 감찰위원회가 오늘 오후부터 열렸습니다.
0: 예.
1: 심의 대상 혐의는 이 조사실 술 반입, 또 서민석 변호사가 공개한 통화 녹취록, 또 반복 소환, 서류 기재 미비, 외부 음식 취식 등인데요. 언급하신 것처럼 박 검사가 직접 소명할 기회를 달라면서 한 3시간 정도 대검 민원실에서 대기한 끝에 오후 5시쯤 감찰이 출석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출석을 해서 소명한 다음에 오후 6시 17분쯤 밖으로 나왔는데요. 기자들과 만나서 감찰위에서 오늘 처음으로 혐의를 알려줬고 어떤 혐의가 문제되는지 들었고 여기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0: 예.
1: 또 박 검사는 만약 징계 처분이 최종적으로 내려졌는데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런 입장도 내놨습니다. 사실 이제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에 대한 이 대검 감찰위 결정은 권고사항이에요.
0: 예.
1: 검찰총장에 따라 의무는 없는데요. 다만 지금까지 검찰총장은 대부분 감찰의 의견을 존중해서 징계 수위를 결정해 왔습니다.
0: 예.
1: 그래서 구자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박 검사의 징계 시효인 오는 17일 이전에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할지 어떤 수준으로 청구할지 계속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0: 네. 뉴스픽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주요 국제 이슈와 함께 세계의 다양한 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외신 캐스터 전주연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이 종전 협상안에 대해서 이란이 뭘 이렇게 좀 답신을 보냈다고 해서
1: 네네.
0: 아, 여기에 뭐가 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전쟁이 좀 끝날 수 있는 좀 기틀이 되지 않을까 좀 기대도 했었는데
1: 네.
0: 트럼프 대통령은 발언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이란의 답변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
1: 네.
0: 강력한 메시지가 나오면서 종전 협상이 또다시 교착 상태에 빠지는 분위기입니다.
1: 네, 현지 시간으로 10일에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린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보내온 답변을 읽었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0: 예.
1: 그러자 이란 국영방송은 이란은 트럼프의 과도한 요구 앞에 굴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미국의 제안을 거부했다라면서 이란의 계획안은 미국이 전쟁 피해를 배상해야 할 필요성, 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내용이 이제 이렇다라고 소개를 했고요.
0: 예.
1: 또 제재 종료와 함께 자국의 동결, 또 압류 자산과 재산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이란 선박과 항구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는 데 맞춰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상업 선박 통행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0: 예.
1: 이란이 핵 문제를 앞으로 30일간 협상을 하자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또 우라늄 농축은 미국은 20년 유예하자라고 제안을 했지만 이거보다 짧은 기간을 원한다라고 이제 전달을 했다라는 거고요. 핵시설을 해체하라는 요구는 거부했다고 합니다. 또 고농축된 우라늄 일부는 희석을 하고 나머지는 제3국으로 이전을 하되 협상이 실패하거나 미국이 앞으로 합의해서 이탈하면 이 제3국으로 보낸 우라늄을 돌려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보장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앞서 6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핵을 포기하는 데 동의를 했다. 또 농축 우라늄도 미국에 보내기로 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었는데요.
0: 완전 사실과 다르네요.
1: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핵물질 관련 제안 내용,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내용은 또 사실이 아니다. 또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2주간 더 공격할 수 있다라고 발언한 인터뷰도 함께 공개가 됐는데요. 이제 사전에 녹화를 한 것이긴 했습니다. 우리가 2주 더 이란에 들어가서 모든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 우리가 원했던 특정 목표물들이 있었고 그중에 70% 정도는 수행을 마쳤지만 다른 목표가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0: 예.
1: 추가 공격이 언제든 가능하다. 이런 뜻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쟁이 또 재개될 가능성은 낮을 거다. 이런 관측이 많은데요.
0: 예.
1: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11월에 있을 중간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란이 오랜 제재를 버텨온 노하우가 있어서 앞으로 3, 4개월은 충분히 버틸 수 있다라는 미국 정보기관의 분석도 나온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미국이 다시 공격을 해오면 강경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일부터 15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기간 동안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란 문제가 다뤄지지 않겠느냐 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0: 뭐 안 다뤄질 수는 없을 것
1: 그렇습니다.
0: 같고요.
1: 그렇습니다. 네.
0: 어느 수준까지 다뤄지게 될지가 지금 사실 이제 관심사인데 아무튼 뭐 이란의 답변을 쭉 읽어보니까 뭐 그동안
1: 네.
0: 기대와는 완전 다르고
1: 그러니까요.
0: 뭐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1: 네.
0: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별로 변동이 없기 때문에
1: 좁혀진 게 예. 있나 약간 이런
0: 그러니까
1: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똑같은 내용인 것
1: 네.
0: 같아서요. 예. 자, 이렇게 되면서 뭐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지금 두 나라 모두 경제적인 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1: 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 장관이요 10일에 주유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연방 휘발유세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0: 예.
1: 지금 이날 10일 기준으로 그 미국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52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휘발유의 갤런당 18센트, 경유에는 갤런당 약 24센트의 연방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0: 네.
1: 뉴욕타임스는 당장 유류세 부과를 중단해도 휘발유의 평균 가격은 갤런당 $4.34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란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평균 가격인 갤런당 $2.98보다 훨씬 네. 높다 이렇게 지적 그랬는데요.
0: 뭐 이거 몇 백은 안 되는 돈인 것 같은데 이거 깎는다고 뭐 기름값이 내려갈 것 같지
1: 그러니까요.
0: 않습니까?
1: 네.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가격이 소폭만 하락하면 치솟는 휘발유 가격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저소득층의 재정적 고통을 완화하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투자 운용사 핌코가 이란 전쟁이 연방 준비 제도의 금리 인상을 촉발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핌코는 연준의 금리 인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오히려 대출 비용을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한편 이란 쪽에서도 경제가 안 좋습니다. 대량 해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쟁 초기에 이제 이란의 주요 원자재 생산 시설과 핵심 기반 시설이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지난달에 휴전한 이후로 미국이 역봉쇄를 취하면서 이란의 석유 수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또 다른 상품 수입도 차질을 빚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란 정부 관계자가 타스님 통신에 전쟁으로 인해서 1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즉 간접적으로 200만 명이 실업 상태에 놓인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특히 이란 정부가 지금 인터넷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부문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라고 뉴욕타임스가 분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인터넷 차단으로 인한 업계의 직간접적 손실이 하루 최대 8천만 달러, 이게 약 1177억 원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이런 민간 부분의 어려움은 세수 급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 이란 정부 위기도 심화될 수밖에 예. 없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0: 예. 자, 사실 이제 이란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들 이렇게 좀 석유로 벌어들인 돈으로 네. 좀 부흥을 시켜서 어떤 그 관광 도시도 세우고 이렇게 좀 미래의 청사진을 내지 않았습니까?
1: 네, 네, 그렇습니다.
0: 그런데 이번 전쟁 때문에 그런 전략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 이걸 워싱턴 포스트가 분석을 한 건데요. 예. 이란 전쟁이 부유한 걸프 왕정 국가들의 장기 경제 미래를 시험하는 중대한 위기가 되고 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이 지역의 화석 연료 경제 전망을 어둡게 만들었던 구조적인 안보 취약성, 지리적 한계가 이제는 신흥 산업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예. 지금 뭐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걸프 국가들이 예전부터 이제 석유가 다 떨어질 것에 대비해서 금융이나 관광 중심지로 전환하는 걸 좀 대거 추진을 해왔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 성공을 거뒀고요. 그런데
0: 예.
1: 이란 전쟁 과정에서 이란이 미군 기지가 있는 주변국들을 향해 계속 보복성 공격을 가하니까 이 걸프 국가들의 이미지가 이번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0: 요즘 사실 좀 가기는 쉽지는
1: 그렇죠.
0: 않죠.
1: 그렇죠. 안전하지 네. 않다라는 인식이 퍼졌기
0: 그렇죠.
1: 때문인데요. 이 두바이의 경우 이란발로 추정된 는 드론 공습 때문에 허브 공항 역할을 하던 두바이 국제공항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부르즈 알 아랍 호텔 같은 주요 랜드마크도 타격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세계 여행 관광 협의회가 전쟁 초기 몇 주 동안 걸프 지역의 관광 수입 손실 규모가 하루에 6억 달러, 약 9천억 원에 달한다 이런 추산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객들이 많았던 호텔들이 문을 닫았고요. 레스토랑들도 폐업 위기에 몰린 곳이 많다고 하는데요.
0: 예.
1: 또 금융회사들도 걸프 지역에 마련했던 사무실이 드론의 표적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사업을 확장하는 걸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 수요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도 지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더 큰 문제는 걸프 국가들의 경제 다변화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왔던 석유 산업도 흔들리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호르무즈협이 봉쇄되면서 피해를 입은 국가들이 걸프 국가들과의 무역 관계를 재검토하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탈석유 움직임도 지금 빨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수 있는 송유관을 그 아랍에미리트랑 사우디아라비아가 보유하고 있는데
0: 예.
1: 쿠웨이트나 카타르, 바레인은 뚜렷한 대안이 그마저 없는 상황입니다.
0: 아, 예.
1: 그래서 지금 바레인이 수출이 중단이 되면서 무디스로부터 국가 신용등급 전망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강등이 되기도 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지금 석유 수입이 줄어들었으니까 경제 다변화 투자보다 이란의 공격으로 훼손이 된 자국의 석유 인프라를 복구하는 데 먼저 재원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도미노로 영향을 받아서 외국 기업들도 지금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 약속했던 2억 달러, 약 3천억 원의 기부금을 지난달에 철회를 했고요.
0: 예.
1: 리브 골프대회 후원도 중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동 또 미국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사우디의 자금에 의존해왔던 대형 IT 기업들이 이제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야 될 수도 있다. 이런
0: 예.
1: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중동 국가들의 경제적 타격은 아무래도 뭐 다른 나라들 전
1: 네.
0: 세계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0: 거기서 나오는 돈이 많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중국을 이제 방문합니다. 네. 예, 공식 일정이 나왔죠.
1: 네, 중국 정부가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가는 건 집권 1기 첫 해였던 2017년 11월 이후에 약 8년 6개월 만입니다. 또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저녁에 베이징에 도착해서 14일에 공식 환영 행사에 참석을 한 뒤에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두 정상이 같은 날 베이징의 대표 명소인 천당공원을 함께 둘러본다고 합니다. 국빈 만찬도 하고요. 그리고 15일에 이제 중국을 떠나는데 시 주석과 티타임과 업무 오찬도 하게 돼서 이틀간 최소 6개 공식 일정에서 두 정상이 대면을 한다

0: 라고 백악관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 집권 2기의 미중 관계 틀을 다시 정비하는 외교 무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는데요. 작년 10월에 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때 네. 열렸던 미중 정상이 예,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무역전쟁 휴전 연장안을 조율하는 자리였다면 이번에는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전반을 관통하는 미중 관계의 규칙을 정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해 관세전쟁으로 촉발된 양국의 무역 갈등 이슈를 재점검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란 전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의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미국 쪽은 중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대이란 우회 지원 가능성을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란의 자금줄 차단에 협조하라 이렇게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반면에 중국은 미국의 이란에 대한 압박이 중동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에너지 시장을 흔든다 라면서 맞설 수 있는데요. 그래서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시 주석의 협상력이 오히려 높아졌다라는 네. 분석을 내놨습니다.
1: 시 주석이 좀 유리할 수 있다.
0: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대만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의 대만 정책에 일단 변화는 없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단하지는 않겠지만 하나의 중국 기조를 흔들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이제 유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반면에 중국은 이란 문제 해결을 두고 대만 문제에서 미국의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뭐 무역 휴전 연장, 첨단 기술과 희토류 수출 통제도 다뤄질 것 같고요.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까 이게 우리로서는 좀 관심사인데요. 그렇죠. 예. 백악관 사전 브리핑에서 북한 문제는 일단은 거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두 정상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북핵 문제나 한반도 정세가 다뤄질 수는 있거든요. 네. 지금 북미 정상의 회동 일동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 방문을 계기로 돌발 제안을 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네.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자. 아무튼 이제 이번에는 중국에서 의전을 네. 어느 정도로 할지 예전에 이제 1차 방문 때는 아주 극진하게 했다는 네, 걸로 네.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뭐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0: 지금 예전만큼 성대한 수준의 환대를 중국이 연출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AP통신이 예상을 했는데요. 예. 그때는 2017년 때는 파격 예우를 받았습니다. 예. 그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에 처음으로 외국 정상과 자금성 만찬을 함께 시진핑 중국 주가주석이 열어줬습니다.
1: 황제들이 살던 곳이잖아요.
0: 네. 황제 의전이다. 네, 그래서 그 자금성을 완전히 비우고 맞이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베이징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테난먼도 통째로 다 비웠습니다. 그래서 예. 환영을 해줬는데, 그래서 당시에 추이텐카이 당시 주미 대사가 이건 일반적인 국빈 방문 수준을 넘어선다라는 의미로 국빈 방문 플러스라는 예.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1: 이로 치면은 광화문 앞을 다 비운 거 아니에요?
0: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예. 경복궁도 비웠고요.
1: 그러니까요.
0: 하지만 이번 방중에서는 이란 전쟁 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열리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이란을 압박해라 이렇게 요구를 할 걸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전과 같은 화려한 환대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시 주석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 행정부의 국가 안보 전략 또 국방 전략도 중국을 거의 동급 경쟁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이 덜한 환대를 해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중간 선거를 위해서 성과가 빨리 나와야 되고. 근데 중국은 작년에 미국이 부과한 관세안이 연방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은 오히려 급할 게 없어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오히려 미국에서 중간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중국은 더 많은 지렛대를 갖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자,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을 때 V자를 많이 하잖아요.
0: 네.
1: 예. V자.
0: 즐겨하죠. 네.
1: 많이 하는데 이거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이게 개인정보 유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인데요.
1: 아, 왜
0: 그렇습니까? 이 중국의 한 금융 전문가가 예. 이 V포즈를 한 채 찍은 유명인의 셀카 사진을 예로 들면서 설명을 했는데요. 예. V자를 한 그 유명인의 손가락에 이제 생체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를 정면으로 향한 상태에서 예. 1.5m 이내 그러니까 굉장히 좀 가까운 거리에서 촬영이 됐다라면 예. 지문 정보가 추출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1: 손가락의 지문이
0: 네 뚜렷하게 요즘 사진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1: 그럴 수도 있겠네요.
0: 확대하면 보일 수 있다라는
1: 뭐
0: 거죠.
1: 영화 같은 데서 뭐 확대해가지고 네, 그걸로 뭐 진짜
0: 얼마든지
1: 하니까.
0: 복제하니까요.
1: 지금은 뭐 불가능한 게 없는 또 시대가 됐으니까
0: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1.5m 이내는 굉장히 위험하고요.
1: 가까우니까.

0: 네.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지문이.
1: 1.5에서 3m 거리에서도 손 모양이나 일부 지문의 특징이 상당 부분 복원될 수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출연한 방송에서 사진 보정 프로그램과 AI 기술을 이용해서 사진 속의 손가락 부분을 확대하고 보정을 하니까 실제로 지문선이 드러나는 장면을 좀 보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전문가도 고성능 카메라로 촬영한 인물 사진이라면 V포즈 손가락 형태만으로도 손의 세부 특징을 재구성할 수 있다라는 지적을 내놨는데요. 다만 조명 상태나 초점, 화질 등에 따라서 실제로 복원하는 건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함께 내놨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고해상도 기기를 많이 쓰니까 여러 장의 관련 사진이 같이 유출이 되면 위험성은 얼마든지 커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유출된 지문 정보는 금융사기나 신원 도용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장성 항저우에서는 한 남성이 손가락이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범죄 조직이 이 사진을 내려받아서 지문을 복제했습니다. 그래서 주택 스마트 도어록 해제를 시도한 사건이 실제로 있었고요.
0: 이건 무슨 007 같은 사건이네요.
1: 영화 같죠. 또 다른 사례에서는 한 회사 직원이 출퇴근 시스템에 등록된 동료의 지문을 몰래 확보해서 실리콘 지문 복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약 58만 위안,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을 절도를 해간 걸로
0: 실제로 이런 게 있네요.
1: 네, 전해졌거든요. 그래서 중국 네티즌들이 지금 중국에서 최근에 AI 관상 테스트나 무료 손금 분석 앱 등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 얼굴이나 손바닥 생체 정보가 얼마든지 사나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셀카를 SNS에 올릴 때는 손 부분을 흐리게 처리하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하면 도용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출처가 불분명한 기계는 함부로 지문 등록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또 수상한 영상 통화를 받을 경우에 화면만 믿지 말고요. 직접 다시 전화를 하거나 당사자만 알 수 있는 질문은 하는 방식으로 신원을 꼭 확인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SNS에서 네티즌들이 앞으로 셀카 찍을 땐 주먹만 쥐어야 될 것 같다. 휴대전화 화면에 남은 지문도 자주 닦아야겠다.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 아마 정보보안 전문가들은 지나친 공포심은 경계를 해야 되지만 주의를 할 필요는 있다.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0: 뭐 손금 봐드립니다. 이런 것도 있고 하잖아요.
1: 그렇죠. 얼마든지.
0: 야, 이것도 이제 조심해야 될 시대가 됐네요. 알겠습니다. 세계 이면이었습니다. 위신캐스터 전주연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바쁘게 지나간 하루.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0: 오늘 있었던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소식들 한입 크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작가의 뉴스 한입. 오늘 밤 일라디오 이병욱 작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고유가 피해 지원금 이제 1차 지급이 이제 시작이 됐었고 이제 곧 이제 2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1: 네.
0: 예. 2차 지급부터가 사실 이제 진짜 일반 사람들도 많이 네. 신청을 하게 될 텐데 대상 기준 뭐 한번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1: 네. 2차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를 선별해서 지급을 하는데
0: 예.
1: 그러니까 외벌이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네. 1인 가구는 월 13만 원, 2인 가구는 14만 원, 3인 가구 26만 원, 4인 가구는 32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0: 그 건강보험료 이하.
1: 네. 예. 이하. 예. 근데 맞벌이 가구는 그렇죠. 기준이 조금 완화가 됩니다.
0: 예.
1: 그래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39만 원 이하까지 인정이 되고요.
0: 예.
1: 그러니까 맞벌이 가구는 이제 보험료를 합산하는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좀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예. 기준을 예. 높인 거고요. 예.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만 충족을 한다고 모두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0: 아니고.
1: 예.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예.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액 자산가로 판단을 해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0: 예. 아, 뭐 본인이 이제 받게 될지 안 받게 될지
1: 네.
0: 여기 경계선에 있으신 분들은 아마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가구 구성 기준도 세분화됐다고 하는데
1: 네.
0: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1: 그러니까 올해 3월 30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을 같은 가구로 보는데 일단 주소지가 달라도
0: 네.
1: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인정을 합니다.
0: 네.
1: 반면 주소지가 다른 부모나 형제 자매는 피부양자라도 별도 가구로 분류를 하고요.
0: 네.
1: 그리고 또 지원금은 지역에 따라서도 차등 지급되는데요. 수도권은 1인당 10만 원이고요.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 감소 지역, 우대 지원 지역은 20만 원, 특별 지원 지역은 25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4인 가구는 최대 40만 원을 뭐 받게 되고요. 비수도권 4인 가구는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0: 예.
1: 그래서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이
0: 다음
1: 되고.
0: 다음 주부터인 거죠. 그러니까.
1: 네. 지급수단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가 있고
0: 예.
1: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0: 예. 그 청송, 경북 청송에 있는 주황산 국립공원에서 이 초등학생이 실종이 됐습니다.
1: 네.
0: 예. 빨리 좀 찾아야 될 텐데 야간 수색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고요.
1: 네. 수색당국이 낮에는 헬기와 드론 인력 한 90여 명을 동원을 했고요.
0: 예.
1: 해가 진 뒤에도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과 수색 인력 60여 명을 투입해서 야간 수색을 하고 있는데
0: 예.
1: 이게 산악 지형이다 보니까 밤에는 헬기 운항이 어려워서 드론 수색 비중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1: 이 초등학생이 가족과 함께 주황산을 찾았다가 잠깐 내가 저쪽에 산에 다녀오겠다면서
0: 네.
1: 혼자 그 주봉 방향으로 올라간 뒤에 연락이 끊긴 네. 것으로
0: 이게 어제 됐는데. 일이었던 거죠.
1: 그렇습니다. 그런데
0: 네.
1: 가족들이 그냥 보냈던 것도 지난해 함께 같은 곳으로 올랐던 경험이 있어서 아
0: 네.
1: 금방 돌아오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0: 네.
1: 실종 당시 이 초등학생은 삼성 라이온즈 유니폼을 입고
0: 야구
1: 뭐
0: 점퍼,
1: 맞습니다.
0: 유니폼
1: 입고 유니폼. 있었고
0: 예.
1: 그리고 키가 한 145cm 정도라고
0: 예.
1: 하고요.
0: 예.
1: 현재까지 하지만 범죄 연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0: 예.
1: 경찰은 설명을 했습니다.
0: 예. 아, 이제 무사히 좀 빨리 찾아야 될 텐데
1: 네.
0: 문제는 지금 이제 하루가 지났고 이게 요즘 낮에는 좀 따뜻하긴 한데 이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고 더더군다나 이제 또 경북 내륙 산이어서 기온이 좀 많이 떨어질
1: 그렇습니다.
0: 것 같거든요.
1: 네.
0: 걱정해요.
1: 그 청송 지역에는 오늘 밤부터 또
0: 예.
1: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 예보가 또 내려진 상태입니다.
0: 예, 예.
1: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더욱더 체온이 내려갈 위험이 커지고요.
0: 예.
1: 수색 작업도 훨씬 어려워질 수 있는데
0: 예.
1: 특히 산에서는 작은 길을 이탈만 해도 위치 파악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0: 예.
1: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악 실종 사고는 뭐 휴대전화 배터리 문제나 또 통신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급격한 기상 변화가 겹치면서 장기 수색 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현재 수색 당국이 야간 수색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0: 예.
1: 꼭 무사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0: 예. 아무튼 최대한 빨리 찾아야겠습니다. 네. 이거 좀 밤을 좀 오늘 밤을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예. 뭐 앞서 뭐 주식 얘기 좀 했습니다만은 그 개인 투자자 10명 가운데 8명이 네. 80%네요. 그러니까 네. 올해 1분기에 주식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요. 예. 요즘 네. 같은 뭐 주식 시장에서 그래도 상당수 많은 분들이 이익을 보지 않을까 충분히 뭐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1: 네. 근데 이게 1분기에 올 1분기. 매도한 예. 그러니까 주식을 판 개인 투자자의 한정에서 분석을 한 건데요. 한 예. 증권사에서.
0: 팔아야 또 이게 통계 잡히는 거니까.
1: 맞습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8명이 수익을 낸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예. 그러니까 수익을 낸 그럼 투자자의 평균 수익금이 얼마냐? 848만 원. 이었고요. 아, 예. 또 손실을 본 투자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손실을 본 투자자의 평균 손실액인 496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예. 특히 1월에는 평균 수익액이 692만 원으로 가장 높았는데 이후로 3월로 갈수록 이제 수익 규모는 줄고 손실 규모는 커졌습니다.
0: 3월에 좀 큰 폭의 조정이 또 있었기 그렇습니다. 때문이겠죠.
1: 그러니까 중동 전쟁 등 대변수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시기였고요. 예. 그래서 또 이제 종목별로 살펴보니까 가장 많은 투자자에게 수익과 손실을 동시에 안긴 종목은 삼성전자였고요.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매도한 고객 중에 수익을 낸 고객은 평균 714만 원의 수익을 기록했고요. 예. 손실을 본 고객은 평균 173만 원을 잃었습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 참여가 가장 활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0: 예.
1: 삼성전자 다음으로 수익을 안겨준 종목.

0: 기업은 SK하이닉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예. 반도체나 원전 관련 대형주가 상위권에 올라 있었습니다.
1: 예. 요즘은 뭐 만나서 질문이 뭐
0: 주식하냐?
1: 삼성전자가 있느냐, 네. 하이닉스가 너 보유하고 있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안부를 묻는 정도라고 하는데 그래도 또 이 손실을 보신 분들도 뭐 적지 않게 있긴 있네요.
0: 예. 그렇습니다.
1: 또 눈여겨볼 만한 분석 결과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0: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같은 종목이라도 누군가는 거기서 수익을 얻었고
1: 예.
0: 또 다른 누군가에게 손실을 안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이밍과 매매 전략에 따라 그 결과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종목을 샀느냐보다 언제 사고 그걸 언제 팔았느냐가 훨씬 중요해졌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겠고요.
1: 예.
0: 또 연령대별로 수익 격차도 눈에 띄었는데요. 연령대별로 보니까 70대 이상은 한 1,800만 원 정도 수익을 냈고요.
1: 예.
0: 점점 이 수익이 내려갑니다. 연령대에 따라서.
1: 예.
0: 그래서 30대는 한 221만 원 정도, 20대는 143만 원 정도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그러니까 70대 이상의 투자자의 평균 수익이 가장 높았는데 상대적으로 투자 규모가 더 크기도
1: 아무래도
0: 하고요.
1: 아무래도 이제 예. 뭐 나이에 따라 그럴 수밖에 없죠.
0: 그렇죠. 장기 투자의 경험도 많기 때문이다
1: 예.
0: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20, 30대는 금액도 적고 단기 매매 비중이 높아서
1: 예.
0: 평균 수익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습니다.
1: 예. 최근에 오후 6시가 넘어서 전기를 사용하면 요금이 더 나온다. 이런 얘기가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0: 일단은
1: 예.
0: 틀립니다. 가짜 뉴스고요.
1: 응.
0: 예. 최근 온라인 그 상에서 이런 얘기 많이들 보셨을 텐데 퇴근하고 세탁기 돌리면 전기세 폭탄을 맞는다라든가
1: 예.
0: 저녁에 전기를 쓰면 요금이 두 배로 뛴다. 뭐 이렇게 시간대별로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된 이런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퍼진 건데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시간대별 전기요금 체계가 개편이 되긴 했는데
1: 아, 그래요?
0: 이거는 산업용 전기에 적용되는 내용이지.
1: 가정용이 아니군요.
0: 예.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택용 전기요금과는 관계가 없고요.
1: 예.
0: 그래서 가정에서 뭐 오후 6시 이후에 전기를 쓴다고 해서

0: 적으로 하도 이게 온라인에서 퍼지다 보니까 네. 가정용 전기 요금에는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1: 아니다.
0: 허위 정부에 주의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네.
1: 그래도 이 가정용 전기 요금에서 좀 주의해야 될 것도 있긴
0: 그렇죠.
1: 있죠.
0: 그렇죠. 네. 가정용 전기 요금은 시간대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사용량
1: 많이 쓰면 문제죠. 안 되잖아요.
0: 그렇죠. 누진제라고 네. 하잖아요.
1: 에어컨 같은 거.
0: 예, 네. 전기를 적게 쓰는 구간과 많이 쓰는 구간의 차이가 한 두 배 이상도 차이가 나는데 여름과 겨울처럼 냉난방 사용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네. 사용량이 일정 기준을 넘는 순간 이제 전기 요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전기 요금을 좌우하는 게 몇 시에 사용했냐보다는 얼마나 많이 사용했냐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뭐 에어컨이나 건조기, 뭐 전기 난방기처럼 소비 전력이 큰 가전제품 사용량이 예. 늘어나면 이 누진 구간을 넘기 쉽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 그렇습니다. 보입니다.
1: 저도 지난 겨울 그 보일러비를 좀 아껴보겠다고 네. 전기 난방기를 좀 싸서 사용을 했는데
0: 누진제
1: 전기 요금 폭탄이 나와서 계산해 보니까 그냥 보일러를 쓰는 게 그렇습니다. 약간 덜 드는 셈이더라고요.
0: 네.
1: 예, 잘 확인하고 쓰셔야 됩니다.
0: 네.
1: 예. 그 군 장병들이 휴가를 내고 나와서 이제 친구 만나고 이렇게 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형 수술을 하는 경우가 요즘 있다면서요?
0: 아니 저 이 뉴스를 네. 보고 너무 놀랐는데.
1: 아 그래요?
0: 근데 이 과거에도 전역을 앞둔 일명 말년 병장이라고 네. 하잖아요. 휴가가 길잖아요, 마지막에.
1: 예, 예, 예, 예.
0: 그때 성형 수술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1: 아 예.
0: 근데 최근에는 예. 복무 중인 병사들이 휴가를 이용해서
1: 아, 말년도 아닌데.
0: 말년도 아닌데
1: 예.
0: 쌍꺼풀 수술을 한다거나 뭐 코, 눈매 교정 같은 시술을 받고 예. 복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아, 얘기 들어보면 예. 일주일에 군인들이 와서 상담하는 게 한 두세 명씩 꾸준하다. 이런 성형외과 관계자들의 증언도 있고요.
1: 예.
0: 실제로 이렇게 많다 보니까 군인 대상 할인 광고도 있고요. 실손보험 상담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아, 있다고 합니다.
1: 타겟 마케팅까지 하는 거예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사들 월급이 또 많이 좀 올랐잖아요.
1: 예,
0: 그래서
1: 예.
0: 수술비 부담이 좀 줄었고.
1: 아, 월급으로 수술까지 할 수 있는.
0: 네. 아. 외모 관리에 좀 적극적인 MZ세대 문화가 예.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 아, 글쎄요. 이걸 뭐 어떻게 뭐 바라봐야 될지 판단이 잘 안 서는데. 네. 그 문제가 아예 없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0: 그러니까 네. 성형 수술 자체도 전 잘
1: 뭐
0: 모르겠지만.
1: 하지 말로 할 수는 네. 없습니다.
0: 그런데 네. 복귀 이후는 문제입니다.
1: 아 갔을 때 이게 네. 좀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그죠?
0: 네. 회복이 좀 덜 된 상태로 부대에 네. 돌아오면 네. 뭐 훈련을 한다거나.
1: 예를 들어서 뭐 좀 피부 미용을 받았다.
0: 아, 맞습니다.
1: 이게 좀 자외선 받으면 안 되거든요. 훈련 자외선 받아야 되는데.
0: 그래서 경계 근무라든가
1: 예.
0: 그러니까 기본적인 임무 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1: 예.
0: 쌍꺼풀 수술 뒤에서 눈이 좀 부으니까 아, 너 경계 근무 안 되겠다. 좀 빼주는 경우까지 나온다고
1: 아,
0: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어허. 빠지면 결국 이 인원의 몫은 다른 병사들이
1: 예.
0: 대신을 해야 하고
1: 자기도 불만이 나가서 그냥 나도 그러니까요.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0: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간부들 입장에서도 난감하다고 하는데 근데 현재 군에서는 이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1: 당연히 없겠죠. 이거는 예. 뭐 하지 말라고 할 기준 없을 것 같은데.
0: 그래서 군 안팎에서는 아, 최소한의 기준 마련이 좀 필요하지 않냐
1: 예.
0: 이제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1: 예. 이게 뭐 국방의 의무에 좀 지장을 초래하게
0: 그렇습니다.
1: 된다면 이건 한번 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이병욱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오늘 밤 일라디오 여기까지고요. 앤 모레이의 You Needed Me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는 밤에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충청권과 전라권, 경남 서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시설물 및 농작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로 강원 동해안과 경북권의 건조함은 차차 해소되겠지만 비가 내리는 동안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만큼 교통안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4도, 전국이 12도에서 16도,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전국이 19도에서 23도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의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작은 서점.
1: 내 인생이 산산이 부서진 날, 나는 도망치듯 파리로 갔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더글라스 케네디의 장편 소설 파리 5구의 여인 첫 문장으로 열었습니다. 잘 나가던 영어학과 교수가 제자와의 스캔들로 모든 것을 잃고 파리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서 미스터리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자, 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에서 들어보고요. 작은 서점 그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이번 한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부터 책임과 자부심까지 소설가 14명이 평범한 사람들의 일과 삶을 보고 듣고 그려낸 인터뷰집입니다. 일하는 사람의 초상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멋진 직원이죠. 장강명 작가님이 기획하고 참여한 책입니다. 또 우리 작은 서점 이야기도 나오니까요. 책 받고 싶은 분들은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작은 서점 참여 방법은요. 문자번호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은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독이들의 사연도 좀 소개해드리자면요. 8864님께서 작은 서점을 들으며 자는데 잠결에도 재미있을 것 같은 책이 나오면 눈을 번쩍 뜨고 듣습니다. 뭘 읽을지 몰라 헤맬 때 작은 서점 생각이 났어요. 이런 비슷한 문자들을 제법 봤습니다. 잠자기용으로 시작을 했는데 책 내용이 재미있어서 잠이 다 달아났다는. 자, 오늘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 거죠?

0: 요즘 서점에는 어떤 책이 나오고 있을까요?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네, 교보문고 구한의 MD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1: 안녕하세요. 교보문고 구한의 MD입니다.
0: 오늘 들고 오신 책은 제법 두껍고 네. 표지 느낌이 전과는 좀 많이 다른 그런 책이 어떤 분야 책인가요?
1: 네, 오늘은 소설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휴먼 어디에 있나요? 라는 제목의 SF 소설입니다. 제가 오늘 이 책에서 SF를 소개하는 건 처음인데요.
0: 그럴 것 같네요.
1: 이 책이 신간 미팅 시간에 출판사 네. 영업자분이 강력 추천한 책이에요.
0: 네.
1: 그래서 저도 바로 읽어봤더니 정말 재미있고 네. 매력적인 이야기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오늘 바로 준비해봤습니다.
0: 아, 참 우리 구한의 MD께서는 정말 장르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모든 장르를 다 다룰 수 있는 우리 MD 구한의 MD. 네. 장서점에서 저희가 SF 소설을 뭐 다룬 적은 있습니다만 자주 언급이 되는 분야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 오늘 SF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귀 기울여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SF 마니아는 물론이고요. 네. SF를 안 보시는 분도 이 책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과장하면 그냥 SF가 아니라

0: 그 1년에 한번 만날까 말까 한 걸작 SF고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리고 재미는 물론이고 굉장한 철학적 깊이와 약간 존재론적인 메시지까지 담은 문명 풍자극입니다.
1: 네.
0: 약간 어려운 말을 쓰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책이 어렵지는 않고요.
1: 네.
0: 그러니까 또 하나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이 책을 읽고 이 책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와, 이런 책도 있다니 하고 감탄할 만한 굉장히 독특한 개성을 지닌 그 문제작입니다.
1: 좋은 책을 항상 가지고 오시지만 이렇게까지 극찬을 하면서 시작하는 경우는 드문데 1년에 한 번 나오기 힘든 SF 걸작이라고요. 아니 근데 그만큼 뛰어나서인가요? 아니면 그동안 너무 SF 소설이 좀 출간이 드물어서 그런 건가요?
0: 정확히는 둘 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우리 독자들이 읽는 소설을 크게 네 분류로 나누면 한국 소설, 외국 소설, 고전 문학, 장르 문학이 있는데요. 그 장르 문학 안에서도 주류는 미스터리 스릴러고 SF 과학 소설은 점유율이 약간 낮아요. 게다가 출간 종수도 비교적 작은 편인데요. 이번에 그 모처럼 굵직한 대작이 나왔으니까 SF 팬들이 갈증을 시원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바로 책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줄거리가 있는 소설이죠, 지금?
0: 네, 장편 소설이에요. 표지를 보시면요. 그 로봇 한 대가 그 찻잔을 들고 서 있어요. 그 이 로봇의 이름은 찰스고요.
1: 네.
0: 그는 오직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설계된 시종 로봇입니다. 그 영화 스타워즈에 보시면은 그 3PO라는 금색 로봇 아시죠? 그 친구를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이 찰스는 주인의 일정 관리, 요리, 집 정리, 그리고 드라이브까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고사양 로봇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형 사고를 하나 쳐버립니다.
1: 대형 사고라니 뭐 전산 오류로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대형 사고라 그러면 뭔가 끔찍한 큰 사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0: 네, 이 찰스가 주인님에게 면도를 해주다가요.
1: 네.
0: 그러니까 일시적인 오류가 생겨서 칼을 몇 센티미터 잘못 휘두른 거예요.
1: 어떡해요?
0: 아이고 너무 그래서? 끔찍한데. 그래서 주인은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파악한 찰스는 그저 담담하게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경찰에 통보를 해요. 감정이 없는 로봇이니까 당황하지도 않고 도망치지도 않고 그저 이 상황에 맞는 절차에 따라서 행동을 한 거예요.
1: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많이들 상상하잖아요. AI, 뭐 휴머노이드 로봇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우리 일상에 다가오면서 우리가 한 번쯤은 걱정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거 단지 소설 속 이야기만 아니란 느낌이 지금 확 드는데요.
0: 맞아요. 일상에서 요즘에 매일 AI와 로봇을 사용하는데 지금 시대의 시사점이 큰 이야기고요. 우선 로봇에게 면도는 시키면 안 되겠다.
1: 그러니까요.
0: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줄거리를 이어나가면 찰스는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오류를 일으켰는지 그냥 순순히 궁금해서 알고 싶어해요. 그전까지는 맨날 면도를 잘 해냈는데 왜 갑자기 잘못을 저지른 걸까. 이 기계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폐기 처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네, 폐기 처분 되기 전에 진단조사처라는 곳에 가서 원인을 알아내기로 합니다. 이 찰스가 저택을 떠나서 진단조사처로 향하면서 1부가 끝납니다.
1: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1, 2부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2부에서는
0: 총 5부.
1: 5부가. 그러면 이제 1부는 이렇게 끝났고 그럼 2부에서는 진단조사처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겠네요.
0: 네. 찰스는 진단조사처가 있는 센트럴 서비스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1: 네.
0: 그곳에 가보니까 자신과 비슷한 오류 로봇들이 줄지어서 진단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찰스는 그 진단을 해주는 진단사 로봇을 하나 만납니다. 그런데 이 로봇은 왠지 말투가 딱딱하지도 않고요. 행동도 왠지 특이해요. 네, 그 진단사 로봇은 이제 그 범죄를 일으켜서 기존의 이름을 상실한 찰스에게 너는 이제 언찰스야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요.
1: 언찰스예요? 찰스가 아니다 뭐 이런 뜻이죠?
0: 맞아요. 그리고 자신은 더 웅크라고 부르라고 말합니다. 언찰스와 더 웅크. 이 둘이 작품의 주인공 콤비입니다. 그들에게는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더 윙크는 로봇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1: 인간이에요. 한 쌍의 그 로봇과 인간이 펼쳐내는 모험담 같은 그런 이야기인가 보죠.
0: 맞아요. 둘이 흩어졌다 뭉쳤다 하면서 결말까지 나아가는 이야기인데 그 엄청난 죽을 고생, 그 로봇의 입장에서는 폐기될 고생을 하면서도 서로 협력하고 목적을 달성해가는 과정이 굉장한 감동과 함께 그려집니다. 아마 두 명의 주인공이 먼 길을 떠나는 로드무비나

0: 버디무비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네. 이 책도 재미있게 읽으실 거예요.
1: 근데 지금 더 원크가 인간인데 진단사 로봇으로 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람 인간인데
0: 로봇인 척?
1: 왜 그런 위장을 하는 거예요?
0: 먼저 작품의 배경에 대한 중요한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1: 네.
0: 작품 속의 세상은 인간이 거의 사라져버린 시대예요.
1: 아,
0: 왜냐하면 로봇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1: 네.
0: 그래서 대부분의 인류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1: 네.
0: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 중에 대다수는 황야를 떠돌면서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고요.
1: 네.
0: 찰스의 전 주인과 같이 극소수의 부유층만 안전한 벙커 저택에서 로봇들의 시중을 받으면서 삶을 이어온 거예요.
1: 네.
0: 그리고 더 원크는 그 몇 안 되는 생존 인간이잖아요.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왜 로봇들이 프로그래밍된 행동 기준을 벗어나서 인간들을 공격하고 죽음으로 내몰았지? 그 이유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요. 이렇게 그 오류가 발생한 로봇들이 모여있는 진단조사처가 그 이유를 파헤치기 정말 알맞은 곳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런 행세를 하고 있었던 거죠.
1: 그러니까 그러던 와중에 이제 인간 주인을 죽인 로봇이 들어왔으니까 이 더 원크에게는 아주 훌륭한 자료였겠네요.
0: 맞습니다. 그 더 원크는 그 전부터 하나의 가설을 품고 있었어요.
1: 예.
0: 그 로봇이 그 자아를 인식하고 자신을 인간이라고 여기는 주인공 바이러스가 퍼진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인간 주인을 죽였다는 언찰스가 들어오니까
1: 네.
0: 너 역시 주인공 바이러스에 걸린 거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1: 네.
0: 하지만 오직 기계적 논리에만 따르는 언찰스는 그건 아니라고 이 주장을 부인합니다.
1: 그럼 결국 진단 조사처 여기서 언찰스는 왜 오류가 발생했는지 알아내나요?
0: 아니요. 이 진단 조사처가
1: 네.
0: 이름만 잃었고요.
1: 네.
0: 사실은 로봇을 진단하는 곳이 아니라 이제 쓸모가 다한 로봇을 그냥 폐기 처리만 하는 그런 약간의 위장 시설이었어요.
1: 그렇군요. 네네네.
0: 그래서 이 사실을 안 뒤에도 언찰스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 그러면 난 그냥 정해진 수순대로 폐기되어야 하겠다 하고 폐기 대기줄에 기다리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돌변합니다.
1: 어떡해요.
0: 이 바깥에서 네. 그 기병대 로봇들이 난입을 해서 이 로봇을 폐기하는 압축 기계를 다 부숴버려요.
1: 갑자기 들이닥친 네. 거예요? 기병대 로봇이요?
0: 네네.
1: 얘네들 정체가 뭐예요? 뭐 이게 로봇 군대인가요?
0: 얘네는 군대는 아니고요.
1: 네.
0: 이들의 정체는 도서관의 사서 로봇들이에요.
1: 사서 로봇들이요?
0: 네. 그래서 언차스가 너네 뭐하냐고 물어보니까 로봇들이 굉장히 씩씩한 기계음으로 답을 해줍니다.
1: 예예.
0: 정보의 파괴라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데이터 압축처에 심판이 내려졌음을 알라. 정보는 우리의 전부다. 정보는 우리가 가진 전부다.
1: 네.
0: 정보는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 사서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그 인류가 남긴 지식과 정보를 보존하는 것이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 그 진단조사처의 로봇들이 파괴가 되면 이 로봇의 그 메모리에 축적된 정보들도 다 사라지게 되니까
1: 네.
0: 이 사서들이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물리력을 써서 이걸 저지한 거예요.
1: 근데 또 다른 직업도 아니고 사서 네. 로봇들이 부대를 이끌고 쳐들어온다. 이거 좀 황당하지 않나요?
0: 실제로 저도 이 부분에서
1: 네.
0: 무슨 사서들이 이렇게
1: 그러니까
0: 폭력적이지?
1: 우리가 아는 사서의 이미지랑 네.
0: 너무 반대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이 작품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서로 전혀 안 어울리는 것들을
1: 네.
0: 거칠게 붙이고 네. 끼어 넣어서 이런 예외성과 파격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정말 큰 웃음을 만들어내는 요소입니다.
1: 네.
0: 그리고 이런 황당한 상황과 설정이 작품 안에서 계속 이어지는데요.
1: 계속 이어져요, 심지어.
0: 네, 그리고 이 사서들의 등장에서 중요한 지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1: 네.
0: 이 사서 로봇들에게 수단과 방법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1: 네.
0: 그들은 오직 정보를 보존한다는 최상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그 물불 가리지 않고 쓸 수 있는 수단은 다 씁니다. 사서들인데도요.
1: 네.
0: 대체 왜 이러는 건지 혹시 짐작이 가실까요?
1: 그러니까 뭐 그것만 이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보는 거겠죠.
0: 맞아요.
1: 네네.
0: 이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로봇이 오직 인간이 프로그래밍한 내용, 알고리즘대로만 작동을 해요.
1: 이런 거에 좀 뭔가 이렇게 좀 철학적인 내용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네요. 그렇죠.
0: 약간 허점 같은 게 드러나는
1: 그쵸.
0: 거죠.
1: 네네.
0: 그래서 인간은 모두 사라졌는데도 로봇들은 멈추지 않고 임무를 계속 수행해요. 게다가 심지어 서로 막 전쟁까지 벌이거든요. 그 이유 역시 아직 인간들이 심어놓았던 매뉴얼이 작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로봇은요. 그 용도뿐만 아니라 말투, 매너, 태도 역시 뭐 상냥하다, 무뚝뚝하다, 쾌활하다 이렇게 설정이 다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차이가 그 로봇인데도 개성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이게 인간으로 치면 성격으로 성격이죠.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에 정말 다양한 로봇들이 나오는데 네. 이 책의 가장 재미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런 그 다양한 캐릭터들의 로봇을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소설을 영화로 만들어서
1: 재밌겠다. 그쵸? 영화로 만들면
0: 네.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3PO처럼 시각적으로 구현을 하면은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로봇은 오직 프로그래밍 된 내용대로 이제 움직이는 건데 작품 속에서 인간은 지금 거의 사라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프로그래밍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 되지 않나요?
0: 네, 그게 아주 정확한 지적이고요. 네, 네. 그리고 이 책이 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이기도 합니다.
1: 네.
0: 인간들은 당연히 철저하게 연구하고 분석해서 로봇을 설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인간들에게도 오류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1: 그렇죠, 네.
0: 아니면 반대로 어쩌면 인간이기 때문에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죠. 그래서 요즘은 그 앞으로 갈수록 AI와 기계 로봇이 인간의 생활에 개입하는 부분이 커질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 네.
0: 그런데 실제로 일을 하는 건 AI, 기계, 로봇이지만 일을 뒤에서 관리하는 건 결국 사람이죠. 사람이에요.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만약에 인간이 AI를 현명하게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인간 고유의 영역을 적절하게 남겨놓지 않는다면 그 인류의 멸종과 같은 디스토피아가 펼쳐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저자는 암시하고 경고합니다.
1: 요즘에 그 AI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이런 어떤 AI가 관련돼서 좀 철학적인 얘기들은 좀 그런 담론들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거기에 부합하는 책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0: 딱 들어맞는 시기의 책이에요.
1: 아, 인류의 네. 마지막 발명품은 AI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던데 뭔가 좀 이렇게 소름이 확 끼치는 이 상황 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가 이제 진단조사처 파트까지 진행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0: 네. 진단조사처의 그 사서들이 난입하는 부분까지 이야기했고 여기서 2부가 끝나고요.
1: 네.
0: 그리고 3부, 4부, 5부가 남았는데 지금부터는 짧게만 정리해드릴게요. 물론 스포일러는 피해가면서요.
1: 네.
0: 그 진단조사처가 파괴되고 밖으로 나온 언찰스는 여전히 인간들을 찾아다녀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언찰스는 그 인간에게 봉사하라고 프로그래밍된 로봇이기 때문에
1: 네.
0: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책 제목처럼 그 휴먼을 찾아다녀야 하거든요.
1: 네. 아, 이 책 제목이 휴먼 어디에 있나요? 였죠? 네. 네.
0: 그래서
1: 네.
0: 언찰스는 3부에서는 그 인간 문명을 보존하는 농장이 있는데
1: 네.
0: 여기에 찾아가서 그 미치광이 박사에게 잠깐 봉사를 해요.
1: 네.
0: 이 부분 뭐 짧게 넘어가지만 굉장히 코믹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웅크와 다시 재회합니다. 그리고 4부에서는 더 웅크와 함께 도서관을 찾아가요.
1: 네.
0: 그 더 웅크는 이 모든 지식을 모아놓은 이 도서관에서 인류 멸종의 비밀을 풀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1: 도서관에서 원하는 답을 찾나요?
0: 왠지 도서관이니까
1: 네.
0: 진실이 드러나지 않을까? 저도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수수께끼는 도서관 밖을 나와서
1: 네.
0: 최종장인 5부에서 풀립니다. 이 5부의 무대는 혼란만 가득한 황야입니다. 그 영화 혹시 매드맥스 아시나요?
1: 아, 네네네.
0: 네, 그런 매드맥스와 같은 그러니까 암울한 세계관을 상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단테 신곡에 나오는 그 천국과 지옥을 마구 합쳐놓은 듯한
1: 네.
0: 그런 느낌도 듭니다.
1: 네.
0: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요. 이 마지막 5부에서 흥분과 충격과 감동이 몰아치는데
1: 네.
0: 이 부분이 정말 대단해요.
1: 왜요?
0: 심지어 마지막에는 그 로봇들의 신까지 나오거든요.
1: 신이도 존재한다고요?
0: 네.
1: 로봇 사회에서요?
0: 네. 웃음만 주는 신이 아니라
1: 네.
0: 정말 근엄하고 약간 공포스럽기까지 한 신이에요.
1: 네.
0: 그래서 신의 입을 통해서 이 모든 비밀이 풀리는 지점에서는 약간 닭살 돋는다고 하나요?
1: 네.
0: 오싹하기도 하고 긴장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휴먼 어디에 있나요를 그냥 뭐 로봇과 인간의 무난한 모험담이겠지 이 정도로 생각하면 너무 아쉽고요. 네. 이거 정말 어디까지 밀고 나가는 건가? 네. 이런 놀라움을 주는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 지금 막 몰아치듯 이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재미는 뭐 물론 이건 이와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책이네요. 굉장히 성숙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0: 네. 그런데 동시에 굉장히 경쾌하고 경쾌하다. 신선하고 또 웃기다는 게 또 한편으로 네. 대단합니다. 네. 제가 오늘 너무 진지한 단어를 많이 써가지고 그러니까 오해하시지 않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 영국 개그라고 하잖아요. 네. 이 작가가 영국 출신 작가인데 굉장히 날카롭게 풍자하면서도 네. 엉뚱하고 괴짜 같고 네. 게다가 그 은근히 톡 쏘는 유머를 구사하는 정말 생동감 넘치는 작품이에요. 네. 우선 이 작품의 작가의 이름이 에이드리안 차이콥스키인데 이 이름부터가 왠지 범상치가 않습니다.
1: 예명이에요?
0: 본명이에요.
1: 본명이요. 네. 아 근데 지금 이 책 재밌겠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솔깃한 귀로 이제 듣고 계실 텐데 이 책의 한 줄 요약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오늘은 네. 이 책의 한 줄 요약 네. 하나 그리고 이 책의 한 문장 하나로 이렇게 마무리해볼게요. 네. 우선 한 줄 요약입니다. 저는 이 책을 황당하면서 지적인 이과 개그와 우아한 로봇 오페라의 만남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네. 그리고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문장은 마지막 페이지에 나옵니다. 모든 상황이 다 끝나고요. 이 더 웅크가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 이제 정의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그러니까 언찰스가 정의는 중요하지 않다고 반문을 해요. 대신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더 나은 목표는 다정함과 질서 정연함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1: 이거를 지금 인간이 아닌 로봇이 얘기를 한다고요?
0: 그렇죠. 주인공인 언찰스가요.
1: 와.
0: 그래서 이 대사를 보고 네가 네. 인간보다 더 인간 같다 이런 그러게요. 느낌을 받았는데요. 네. 만약에 오늘 책 소개 들으시고 혹해서 한번 이 책을 끝까지 읽어보신 분이라면은 네. 이 마지막 대사 부분에서 정말 깊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조금 두껍지만 네. 너무나 네. 추천하는 강추하는 아까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걸작이라고 하셨잖아요.
0: 사실은 3년에 한 번.
1: 아 그래요?
0: 그 정도까지 될 것 같아요. 저는.
1: 우와. 네. 1년에서 갑자기 우리 방송하면서 3년으로 늘었는데요. 자, 궁금하신 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이드리언 차이콥스키의 휴먼 어디에 있나요? 우리 구한 MD의 소개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작은 서점.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우리의 마음을 저미는 명작.
1: 오랜 시간 살아 숨쉬며 여전히 불타오르는 명작.
2: 앞으로 그런 명작이 될 거라 여겨지는 작품까지
1: 최민석 작가가 아끼는 명작 이야기 작은 서점에서 풀어봅니다. 소설가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네,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소설가 최민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저희가 지난번 방송 때 그 데저트 스타 포토라는 분께서 그 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어디 사시는 왜 이런 아이디가 있으실까 뭐 이렇게 했는데 진짜
3: 그렇죠. 제가 궁금해했었죠.
1: 오늘 방송에서 제가 쓴 댓글 읽어주셔서 듣다가 깜놀했습니다. 미국 남가주 시골 사막에서
3: 남가주
1: 그러니까
3: 사우스 캘리포니아
1: 네.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늘 이 방송 들으시고 또 깜놀하시기를
3: 따뜻한 데 사시네요.
1: 그리고 문자로 홍이상님께서 오늘 처음 듣는데 너무 재밌어요. 저장해두고 들으려고 KBS 라디오 회원 가입도 드디어 해봤습니다 해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또 유독 이 시간이 재밌죠. 네. 네. 네.
3: 점차 이제 우리 다독이님들이 늘어나고
1: 네.
3: 있네요.
1: 네.
3: 반가운 일입니다.
1: 저는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던 정지아의 아버지 해방일기 연휴에 네. 이거 저 혼자 보면 또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친구들 두 명과 같이 스타트를 했어요. 이제 세 명이 읽기 시작했는데 한
3: 대학 친구들
1: 맞아요. 네, 한 녀석은 네. 이제 읽다가 그 저희 뭐 반응이 없고 한 녀석이라 한 친구는 너무 재밌다고 막 어떻게 이렇게 좋은 책을 또 소개해 줬냐 그러면서 뭐 좋은 뭐 바삭바삭 메마른 50대 아재 가슴에 가습기를 들여놓은 듯하다고 뭐 그 저기 책에 나오는 네. 네, 표현인데 난리 났습니다. 반응이 너무 좋아요.
3: 아, 소개할 때 읽고 이렇게 또 풍성한 네. 의견을 주시면 좋았을 걸.
1: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3: 한 주 늦게
1: 순서가 자꾸 바뀌고 있죠. 제가 초반에는 항상 읽고 네. 우리 최민석 작가

0: 얘기를 나누는데.
1: 그럼 오늘 작품도 네. 읽으시고 다음 주에 의견을 주시는 걸로.
0: 숙제처럼. 네. 네. 얼마큼 재미있게 설명해 주시냐에 따라 다르죠. 저는 이렇게 약간 예습보다는 복습을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하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책이죠?
1: 오늘은 사실 저는 제가 굉장히 평소에 즐겨 읽는 작가이기 때문에 이 작가를 소개한 줄 알았어요.
0: 오.
1: 제가 이 코너를 맡은 지 1년이 넘었으니까.
0: 네.
1: 그러면서 이제 늘 이제 제가 소개해 놓은 그 원고들을 파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고 있는데 딱 보니까 이 작가의 작품을 한 번도 소개 안 했다는 걸 알고 스스로 경악을 했습니다.
0: 그렇게 놓친 작가들이 지금 한둘이 아닐 거예요. 그죠?
1: 꽤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소개할 작가는
0: 누군가요?
1: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이야기 마술사인 더글라스 케네디입니다.
0: 더글라스 케네디. 어떤 작가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1955년 뉴욕 맨하탄에서 태어난 뉴요커고요.
0: 네.
1: 다수의 소설과 여행기를 출간했습니다. 그 더글라스 케네디는 그 미국 사람인데 네. 이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작가로 유명해요.
0: 네.
1: 한때 제가 과거에 SNS를 하던 시절에 이 더글라스 케네디랑 페이스북 친구였는데
0: 진짜로요?
1: 별 거 없어요. 그냥 신청하면 다 받아줘요.
0: 네. 뭐 네. 또 작가와 작가끼리의 교류.
1: 아니, 그런 거 아니고 더글라스 케네디는 제가 작가라는 거 전혀 모르고
0: 아, 네.
1: 그냥 신청하니까 받아줬는데 그래서 게시물을 보면 늘 그 쓰는 글이 공화당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국에서는 좀 그 논쟁적인 작가겠죠.
0: 그렇겠네요.
1: 예. 그 당연히 한 절반 정도는 공화당 지지자고 또 지금 대통령 트럼프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이런 좀 논쟁적인 작가이다 보니까 오히려 자국인 미국에서보다 프랑스에서 인기가 더 많습니다.
0: 아, 네.
1: 프랑스 사람들은 원래 좀 삐딱한 거 좋아하잖아요.
0: 약간 방문이지의 작가.
1: 네. 그래서 프랑스 문화원으로부터 문화공로 훈장을 받았고
0: 아, 네.
1: 2009년에는 프랑스의 그 삐가로지라고 하죠. 보통 르 삐가로에서 네. 주는 그랑프리 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또 르
0: 네.
1: 삐가로는
0: 네.
1: 프랑스의 굉장히 보수적인 일간지인데
0: 아, 그래요.
1: 그건 또 상관 안 하나 봐요.
0: 좀
1: 해외의 보수적인 거는 상관 안 하나 봐요. 굉장히 자유분방한 작가죠. 실제로 삶도 그렇습니다. 뭐 그 호주의 오지에서부터 시작해서 파타고니아, 뭐 서사모아, 베트남,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 60여 개국을 여행을 했고요.
0: 네.
1: 그래서 처음에는 기행문이 섞여 있는 여행 책자를 쓰다가 나중에 아이참에 소설을 한번 써볼까? 그러면서 이제 소설가로 돌아선 거죠.
0: 그러니까 여행 경험들 아주 많은 곳을 다니면서 그 경험이 좀 작가적 바탕이 된 거네요.
1: 네. 다시 제가 또 그 패친으로 지내던 시절 좀 얘기해 보자면
0: 네.
1: 그때에도 늘 미국이 없었어요. 막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노마드처럼 그 유목민처럼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 시절엔 주로 이제 유럽에서 지내던데
0: 네.
1: 뭐 아일랜드에 지내고 막 그러던데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0: 네.
1: 거의 1일 1게시물 정도?
0: 아.
1: 뭐 뜸하면 이틀에 한 번 정도 쓰는데 어린 시절에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0: 네.
1: 아직도 싼 방을 찾아다닌다.
0: 네네.
1: 그게 이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심리적인 유전 같은 것이다. 유산 같은 것이다.
0: 그래서 근거만?
1: 자기는 뭐 비싼 방에서 지내는 걸 못 견뎌 한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그런 면도 있고요. 아무튼 이제 작품 얘기로 돌아와서 작품은 굉장히 구성이 치밀하고
0: 네.
1: 그 읽다 보면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어요. 그만큼 스토리가 굉장히 촘촘하게 쓰여진 그런 작품을 쓰는 작가고요. 지금 현재 전 세계 한 30여 개국에서 이 더글라스 케네디의 작품이 출간되고 있죠.
0: 더글라스 케네디 가장 대표작 그러면 빅피처인가요?
1: 빅피처죠. 예, 이게 2010년에 출간이 됐는데 한국의 경우만 얘기하자면
0: 네.
1: 국내 주요 서점에서 200주 연속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을
0: 200주요?
1: 했습니다.
0: 네. 4년
1: 그렇죠.
0: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베스트셀러였다고요?
1: 그렇죠. 그래서 제 기억에 2010년대 초반은
0: 네.
1: 사실상 더글라스 케네디가 서점가를 독식했던 것 같아요.
0: 네.
1: 아무튼 굉장히 다작하는 작가고 지금은 1년에 적어도 한 권 뭐 좀 왕성할 때는
0: 네.
1: 1년에 한 두 권 정도는 꾸준히 소설을 내는 작가입니다.
0: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0: 작품은 빅피처는 아니고 어떤 소설인가요?
1: 오늘은 로맨스 스릴러로 준비를 네. 해왔는데요. 이 작품은 그 아마존이 프랑스에도 있어요. 아마존 프랑스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고 그 여파를 몰아서 굉장히 또 문학적인 그 배우죠. 소설도 쓰는 에단 호크가 주연을 해서 영화로도 나왔어요.
0: 에단 호크의 주연 영화 제가 이거 본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1: 아, 보셨나요?
0: 네. 아무튼 계속.
1: 그래서 유럽에서 2011년에 개봉을 했고 네. 한국에는 2013년에 개봉을 했는데 뭔가 좀 느낌이 오죠. 유럽에서 개봉하고 2년 뒤에 한국에서 개봉했다.
0: 네.
1: 이거는 흥행이 잘 안 됐다는 거죠.
0: 안 됐다. 근데
1: 최원정 아나운서께서 찾아보셨다? 흥행이 네. 잘 안 됐다는
0: 아니,
1: 거죠.
0: 제가 이거를 그걸로 본 것 같아요. 왜 이제 유튜브 같은데 영화 네. 이제 요약해 주는 거 있잖아요. 제가 에단 호크를 검색을 좀 많이 했더니 이제 네. 네, 저 에단 호크 진짜 좋아하거든요.
1: 그러면 영화 전체를 보신 게 아니라 이렇게 그쵸, 토막토막으로.
0: 네, 그런 것 같아요.
1: 아, 네, 보셨군요.
0: 네, 네. 네. 근데 이렇게 흥행을 좀 실패했던 영화의 네. 원작인데 근데 이제 원작은 좋다는 얘기죠?
1: 그렇죠. 우리는 소설을 소개하는 코너니까 영화가 망했다고 해서 원작이 별로라는 법은 없습니다. 둘 다 이제 이야기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각자의 매력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속한 거죠. 그래서 영화를 보고 실망했을지라도 이 소설은 재밌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습니다.
0: 줄거리 들어가 보죠.
1: 네, 주인공은 해리 릭스라는 영화학과 교수입니다. 네. 그런데 이 소설은 일종의 피카레스크 소설이라서 주인공이 절대로 선한 인물이 아닙니다.
0: 아, 피카레스크 소설이라 이거 뭔가 좀 학교 다닐 때 배운 것 같은데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1: 네,
0: 같습니다.
1: 기억이 안 나겠죠.
0: 네.
1: 이게 보통 뭐 좀 흘러가서 뭐 액자식 구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설명이 너무 간략하게 된 거고 좀 근원부터 알면 이게 범주가 되게 넓어요. 네. 일단은 16세기에서 17세기 정도에 스페인에서 유행한 형태의 소설입니다.
0: 네.
1: 뭐 악한 소설, 건달 소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 피카레스크에 쓰이는 그 레스크는 이제 형용사잖아요. 뭐뭐 스러운.
0: 네.
1: 그러니까 에스크 뭐 이게 이제 픽처레스크 그러면 그림다운이고 그래서 이건 삐까레스크는 삐까로라는 명사에서 이제 형용사로 바뀐 거죠. 이 삐까로가 뭐냐 스페인어로 악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당이 주인공인 소설인 거죠.
0: 네.
1: 그래서 주로 이제 무직자나 불량배가 떠돌아다니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떠돌아다니면서 겪는 일을 쓰는 사회풍자 소설이에요.
0: 네.
1: 그래서 주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벌어지는 일들을 쓰는데 이후에 돈키호테 같은 기사도 문학이 이러한 형태에서 발전된 겁니다.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는 네. 이제 주인공이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결혼을 하면서 끝나는 거죠.
0: 돌아온 이제, 탕자 같은 느낌이군요.
1: 그렇죠. 이제 뭐 불량배직 그만하고 한량직 그만하고 집에 돌아와서 정착해서 결혼한다. 이걸 옛날 사람들은 네. 착한 행동이라고 여겼던 거죠.
0: 그렇죠. 아니 근데 지금 이 주인공이 지금 긴 설명을 저기 이렇게 들어보니까 나쁜 인물이란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개과천선을 하는 그 어떤 한 남자의 이야기?
1: 일단 뭐 그럴 수 있는데 좀 더 제가 설명을 이어볼게요.
0: 네.
1: 그래도 이제 설명을 시작했으니까 마무리 짓자면 그래서 이 피카레스크 소설은 각 챕터들의 사건이 독립적이에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긴밀한 연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독립된 여러 이야기가 하나의 계통을 이루는 방식을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라고 해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0: 그러니까 뭐 원래 의미에서 좀 변질이 되겠다고 봐야 되네.
1: 그렇죠. 좀 확대된 거죠, 의미가.
0: 확대됐다.
1: 네. 그래서 뭐 예컨대 허클베리 핀의 모험. 매 챕터마다 하나의 모험이 있는 거죠.
0: 네.
1: 뭐 호밀밭의 파수꾼. 심지어 원미동 사람들. 이런 것까지 폭넓게 보자면 피카레스크식 구성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0: 네. 그래서 주인공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1: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0: 네.
1: 줄거리로 돌아가
0: 네.
1: 볼게요. 자, 그래서 이 영화학과 교수인 해리는 네. 첫 장에서 제자와의 스캔들로 인해서 학교에 추방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0: 그러니까
1: 이야기가.
0: 이제 사회적 규범상으로는 나쁜 사람 카테고리에 들어가야 되네요.
1: 나쁜 놈 맞습니다.
0: 네. 네.
1: 아무튼 해리는 아내와의 이혼을 겪고 딸과는 교제를 단절당합니다.
0: 네.
1: 네, 의절당하죠. 그리고 재산 역시 위자료로 몽땅 아내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자기한테 남은 돈은 한국 돈으로 치자면 한 몇백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평판이 나빠져서 일자리도 구할 수 없게 된 거죠.
0: 아, 근데 정말 이혼으로 거의 모든 걸 다 잃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냥 어떻게 그래도 주인공이니까 뭐가 극복을 하는 건가요?
1: 네.
0: 이런 상황에
1: 일단 더글라스 케네디 소설의 공통점은 주인공이 늘 추락을 해서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네. 모든 소설이 다 그래요.
0: 그래요.
1: 네. 완전 딱 헐리우드식 작법에서 기인한 일단 위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인공은 미국에서 평판이 나빠져서 이제 취직을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엎어진 김에 원래 늘 옛날부터 살고 싶었던 파리로 갑니다. 거기에 가서 소설을 쓰면서 인생의 재기를 노리죠.
0: 파리도 그냥 파리가 아니라 파리 5구로 좀 구체적으로 그쪽으로 가나 보죠. 책
1: 그거는
0: 제목처럼?
1: 이제 줄거리가 진행되면서 19에서 6구를 거쳐서 5구로 가는데 아, 일단은 파리 19에 가요. 그 파리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구부터 1, 네. 2, 3구가 이제 중심이고 이게 그 방사형 모양으로 점점 퍼져서 19, 13 이렇게 가면 변두리거든요.
0: 변두리요. 네.
1: 일단 이제 돈이 없으니까 19에 가는데 거기에 이제 도착하자마자 정말 너무 심한 몸살을 겪으면서 치료를 받고 그 와중에 또 치료비로 바가지를 써요.
0: 아이고,
1: 그래서 수중에 돈은 이제 막 점차 바닥이 나죠. 그래서 이제 그 호텔 직원의 권유로 단칸방을 얻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 19에 있는 파라디스가입니다.
0: 파라디스, 파라다이스 네. 같은 뜻이에요?
1: 네.
0: 천국?
1: 이 이름은 네. 천국인데 사실은 네. 여기 전혀 천국이 아니죠.
0: 왜요?
1: 여기가 빈민가입니다. 막 그 이민자들이 사는 곳인데 네. 주로 이제 뭐 터키나 레바논, 뭐 중동 아프리카 이민자들이 사는 곳인데 슬프게도 여기가 또 범죄 소굴이기도 해요. 그 파리의 게토 같은 곳이죠. 네. 아무튼 해리는 여기에서 이제 소설을 쓰려고 하는데 이 정체가 수상한 집주인 세제르가 계속 이 사람을 그 주인공을 괴롭히고 네. 이 세제르의 부하인 마무드 역시 그를 괴롭힙니다. 게다가 옆방에 사는 오마르와도 계속 다투게 됩니다.
0: 뭔가 글 쓰는 지금 사람인데 그렇죠? 그게 안정적인 환경이 돼야 되는데 뭐 불안정한 일상이 계속 이어지네요.
1: 네. 이런 가운데 이제 해리는 돈까지 다 떨어져 가죠.
0: 네.
1: 그러던 어느 날 단골 인터넷 카페 직원인 까말에게서 뜻밖의 제안을 받죠.
0: 무슨 제안이죠? 아르바이트 제안?
1: 네. 건물을 지키는 경비를 맡아주면 일당으로 65유로를 준다는 거예요.
0: 괜찮은데요?
1: 네. 괜찮죠. 그래서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CCTV로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면 된다고 합니다.
0: 네. 이건 당연히 해야죠.
1: 그렇죠.
0: 돈도 좀 다 떨어졌는데.
1: 네. 네. 모니터로 이제 바깥 상황을 지켜보면서 틈틈이 소설을 쓸 수 있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해리는 이게
0: 아니고.
1: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락을 했겠네요.
1: 네. 그래서 이제 해리는 밤에는 일을 하면서 소설을 쓰고 네. 낮에는 수면을 보충하는 그런 부엉이 생활을 하죠.
0: 네.
1: 이렇게 생활의 문제는 해결했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0: 무슨 문제요?
1: 바로 고독의 문제입니다.
0: 아, 이건 뭐 모든 사람에게 문제죠. 네. 네.
1: 그는 여전히 외롭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국의 동료 교수인 그 더그 스탠리가 파리에 왔다가
0: 네?
1: 이 사람한테 솔깃한 제안을 하죠.
0: 솔깃하다 하면 어떤 일이죠?
1: 네. 네가 사는 게 그렇게 외롭고 고독하면 나를 따라와라.
0: 나를
1: 이런
0: 따라와라.
1: 거죠.
0: 네.
1: 그래서 더그를 따라가 보니까 거기는 육구에 있는 한 사교 살롱입니다.
0: 아직 5구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이제 좀 더 중심으로 간 거죠.
0: 네,
1: 19에서 6구니까 좀 더 중심으로 간 거예요.
0: 그런 긴장감도 좀 있네요.
1: 네.
0: 숫자를 계속 줄여가면서
1: 네.
0: 중심으로 향하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1: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제목을 떠올려 보면 5구로 가야 되고 또 한 여인을 또 만나야겠죠.
0: 그렇죠,
1: 제목이 파리 5구의 여인이니까. 해리는 이 모임에서 한 매력적인 여인 마지트를 만납니다.
0: 육구의 여인입니다. 네.
1: 그 요 살롱에서 만나는 거죠.
0: 그렇죠. 그러니까
1: 예.
0: 네.
1: 이 마지트는 헝가리 태생으로 7살 때 파리에 와서 시민권을 획득한 네. 번역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는 이제 50을 넘겼는데
0: 네.
1: 그 여전히 관능적이면서도
0: 50을 넘겼는데 관능적이에요.
1: 예. 지적인 매력을 발산합니다.
0: 그러면 이제 해리와 어떻게 연인 관계로 발전이 돼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리는 마지트와 연인이 되고 마지트의 아파트로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랑을 나눕니다.
0: 혹시 그 아파트가 5구에 있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2: 아, 일정이
1: 마침내 오구로 왔습니다.
2: 아, 이제 왔다. 네네.
1: 그래서 제목이 파리 오구의 네. 여인인 거죠. 네. 아무튼 그 남녀가 만나서 연애하고 사랑을 나누면 무슨 말을 할까요?
2: 아, 근데 이제 이 나이 정도 되면 뭐 본인의 뭐 옛날 얘기들 하지 않겠어요? 살아온 이야기들.
1: 네. 그렇죠. 네. 네.
2: 나 힘들다, 외롭다. 네.
1: 만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네. 둘은 각자 가슴 속에 묻어둔 비밀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2: 해리는 어떤 비밀을 털어놔요?
1: 아까 해리를 괴롭히는 인물이 많다고 했잖아요. 네. 그 관리인인 세제르도 못 살게 굴고 옆방에 사는 그 오마르. 이 사람 직업이 주방장인데 네. 아무튼 주방장 오마르도 해리를 괴롭힌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 중에서 오마르가 정말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해리는 그냥 솔직하게 그 마지트한테 아, 오마르가 내 삶에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죠.
2: 자,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를 정말 애인 간에 은밀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1: 그렇죠. 네네. 그냥 한 말이에요.
2: 그러니까 나 쟤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어. 예. 뭐 이러네.
1: 그런데 진짜 사건이 이제부터 발생합니다.
2: 진짜 없어지는구나. 누구 살해당해요?
1: 너무 진짜 너무 잘 맞추시네요.
2: 네. 네네.
1: 그러니까 마디타한테 이렇게 말하고 나서 얼마 후에 오마르가 네. 갑자기 살해된 채로 발견이 되는 겁니다.
2: 우연이겠죠? 아니면 마디트가 살인 교사를 한 건가? 직접 죽인 건가?
1: 그건 아직은 알 수 없죠. 네. 그리고 이제 해리가 그 관리인 세제르가 자신을 볼 때마다 아, 너무 위협해서 나는 좀 무섭다, 저 사람이. 네. 그런 말도 마지트한테 털어놓죠.
2: 뭐가 좀 불안한데요.
1: 그렇죠.
2: 감이 그러니까 안 좋은데요.
1: 신기하게도 이 말을 마지트한테 네. 하니까 네. 얼마 후에 관리인 세제르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사람들도 세제르가 어디로 갔는지 네. 그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네,
2: 한 사람은 지금 죽었고 한 사람은 행방불명되고 근데 아직도 더 큰 사건이 남았다고요?
1: 네.
2: 자, 얘도 더글라스 케네디가 이 독자를 갖고 노는 그 이제 이 능력이 또 이런 데서 발휘되네요. 그렇죠?
1: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독자를 갖고 놀아요.
2: 그러게.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되나요?
1: 그 옆방에 살던 주방장 오마르가 죽었다고 했잖아요. 예. 해리가 오마르의 살인 용의자로 몰려버린 겁니다.
2: 이게 참 그쵸. 아니 그 굉장히 싫다는 얘기를 뭐 그 싫은 거를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렇게 막 내색하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1: 네.
2: 근데 이제 아니 이게 해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제 억울한 상황인데 누명을 벗어야 될 텐데 그쵸?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리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네. 받는데 네. 자기는 뭐 진짜 너무 억울하고 오마르의 죽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2: 네.
1: 만에 하나 내가 지피는 게 있다면 그거는 사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애인이 그 마디트라는 여인인데 그 사람한테 내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 오마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것뿐이라고 항변을 하죠.
2: 그 얘기는 괜히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둘이 그러면 여태껏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만난 건가요?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디트가 해리와 연애를 시작할 때 내걸었던 조건이었어요.
2: 아, 조건이었어요.
1: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만나야 되고 그것도 매번 자신의 아파트 안에서만 오구에 있는 그 아파트 안에서만 만나야 된다는 거였죠.
2: 이거 뭔가 이렇게 좀 신비에 쌓인 여인?
1: 그렇죠.
2: 여인이네요.
1: 네, 신비의 여인인 거죠.
2: 여자가 의심이 많이 가네요.
1: 미스테리한 네. 여인입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해리가 지금 이제 아직도 경찰서에 있어요.
2: 네. 네.
1: 그래서 정말 억울하다면서 이 마디티 얘기를 하니까 경찰이 그래? 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주소, 뭐 이름 이렇게 불러봐라고 해서 조회를 해봐요.
2: 네.
1: 근데 조회를 하니까 정말 그 해리 입장에서는 믿을 수 없는 말을 경찰이 합니다.
2: 존재하지 않는 사람 아니에요 혹시?
1: 아 진짜 이쯤 되면 읽으신 거 아니에요?
2: 전 진짜 못 읽어봤는데 왜요?
1: 맞습니다. 마디트가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2: 죽은 사람이에요?
1: 네. 존재는 했으나
2: 네.
1: 해리는 뭐 의심은 가지만 증거가 없잖아요.
2: 네.
1: 그래서 경찰서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이제 해리는 정말 혼란에 휩싸여서
2: 네.
1: 마지트를 다시 만나러 가죠.
2: 마지트를 만나러 간다고요? 그럼 거기서 너는 누구야 하면서 이제 신분을 밝혀 뭐 이러는 건가요?
1: 거기서부터 이제 오늘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데
2: 네.
1: 제가 스포일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2: 아니 지금부터 네. 이제 막 얘기를 시작했는데 죽은 여인 그 파리 5구의 여인은 결국 존재하지 않은 이미 죽어버린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과의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1: 궁금하시면 네. 직접 읽어보셔야죠. 알겠습니다. 사람은 선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2: 네. 그래요.
1: 이 책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그 소설의 골전은 스릴러예요. 네.

0: 그리고 이제 주로 인간관계의 갈등을 다루기 때문에 여기 위에 로맨스가 추가가 된 거죠.
1: 네.
0: 사랑도 갈등이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더글라스 케네디가 주로 스릴러를 써오다가 판타지를 넣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출판사는 어차피 소설은 논픽션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에 기반한 판타지라는 농담을 했는데 저는 이게 아무리 봐도 기욤미소의 영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욤미소는 프랑스 작가인데 미국에서 사랑받고 더글라스 케네디는 미국 작가인데 프랑스에서 사랑을 받거든요. 심지어 웃긴 게 더글라스 케네디는 미국 작가인데 소설 배경이 거의 다 파리예요.
1: 파리고.
0: 기욤미소는 프랑스 작가인데 소설 배경이 초창기에 거의 다 뉴욕이었어요.
1: 그래요.
0: 둘이 바톤터치한 거예요. 그래서 더 웃긴 게 기욤미소는 점차 더글라스 케네디의 영향을 받아서 스릴러 작가가 되어가고 지금은 스릴러 작가예요. 더글라스 케네디는 기욤미소의 초창기 작품에 영향을 받아서 점차 판타지 작가가 되어가는 겁니다.
1: 아, 재밌네요.
0: 심지어 공교롭게 두 작가의 책은 한국에서는 같은 출판사에서 나와요.
1: 아, 그래요?
0: 네.
1: 오, 재밌는 사실이네요. 이 소설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0: 이 작품의 이야기가 지금 이제 안 읽으셨지만 뭐뭐 아니에요? 뭐뭐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마다 계속 맞추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스토리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결론만 궁금해하는 독자한테는 이 작품이 사실은 좀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서점 리뷰를 제가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느끼는 독자들도 몇몇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작품의 매력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상과 같이 전개되더라도 사건의 디테일들, 즉 치밀한 구성 요소들을 확인해가는 재미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르 소설이 예상대로 읽히면서도 독자의 호기심을 잃지 않게 만든다는 게 대단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매력으로 이 작품을 읽는 거죠.
1: 지금 이 해리는 소설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0: 네.
1: 소설가의 소설이잖아요.
0: 그렇죠.
1: 이게 어떻게 좀 이 결말을 다 예상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단서인가요?
0: 아, 그거는
1: 네. 그러니까 있구나. 제가 또
0: 아니에요? 그거는
1: 아니에요?
0: 사실 이 작품의 매력 요소로 작용을 하고 소설의 줄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1: 그래요?
0: 근데 이게 왜 소설과 소설 이 요소가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이 소설을 읽는 재미는 두 가지 재미예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위기에 빠진 주인공이 위기를 극복하는 스토리인 거죠. 초반에 이제 이혼하고 딸이랑 관계가 깨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회복을 하고 나중에 범죄 조직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막 살인 용의자로 몰리다가 그 혐의를 벗는 과정이 첫 번째로 제가 말한 위기 극복의 스토리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스토리로서는 긴장감이 조금 떨어지지만 독자들한테 끊임없이 독서의 매력을 전해주는 바로 주인공이 소설을 쓰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소설 속의 또 다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을 읽다 보면 해리가 소설을 쓰는 자세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거든요. 어떻게 주인공이 소설을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어떤 식으로 소설을 쓰는 보람을 얻고 또 어떻게 해서 그 소설을 쓰기 위한 열정을 간직하는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를 해요.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글 자체의 매력을 느끼게 만들죠.
1: 이게 책 읽는 사람에게 굉장히 또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을
0: 하거든요. 독자는 이미 독서의 매력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독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작가가 글쓰기의 매력에 대해서 설파를 할 때 독자는 또 새로운 자극을 받는 거잖아요. 이때 이제 독자들이 책을 덮고 뭐 즉각적으로 글쓰기를 실천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은 지금 읽고 있는 책에 더 몰입해서 빠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책 속에 그 글쓰기의 매력 혹은 독서의 매력을 심어놓는 거는 언제나 효과적이거든요. 저는 사실 그래서 시중에 글쓰기 책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1: 그렇게 생각하면 그 더글라스 케네디가 이런 어떤 장치들을 해놓은 거 보면 굉장히 명민하다고도 봐야 되겠네요.
0: 그렇죠. 굉장히 명민한 작가입니다. 일단 독자가 뭘 원하는지 확실히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독자들이 흥미를 느끼는 요소를 정확히 깨고 있다는 게 작가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건데 더글라스 케네디는 얄미울 만큼 이런 면을 잘 알고 활용을 해요. 그리고 작가 자신이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간관계 등에 굉장히 폭넓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제가 한때 패치

0: 이었기 때문에.
1: 아, 그 아마 너야.
0: 맨날 이런 걸 올리거든요. 일일이 인포스트 하면서.
1: 내 패친이야, 더글라스 케네디.
0: 뭐. 알겠습니다. 롱타임 오고. 아무튼 그래서 그 더글라스 케네디의 책을 읽다 보면 이 소설에 이런 그 작가가 알고 있는 다양한 상식과 정보들이 굉장히 풍성하게 등장을 하죠. 네. 그리고 또 늘 여행을 하니까 그 여행을 하면서 겪은 그 경험들이 집필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삶 자체에 스스로 갖고 있는 거죠.
1: 네. 제가 다음 주에 이 주인공의 살인 혐의를 어찌 벗어나는지 또 파리 5구의 그 여인의 정체는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서 오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0: 또 뒷북치시려고 또.
1: 자, 끝곡은요.
0: 네. 그 해리가 소설을 쓰잖아요. 네. 그래서 소설이 이제 불어로 이제 호망 그 뭐 외래어 표기법식으로 읽으면 로망인데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제목으로 들어간 곡으로 골라왔습니다. 네. 한때 정말 시대의 아이콘이었죠. 네. 그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1: 글렌 메데이로스.
0: 글렌 메데이로스. 네, 글렌 메데이로스가 네. 프랑스의 여가수인 엘자와 부른 듀엣곡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요 곡은 그 글렌 메데이로스 부분은 영어로 불리고 엘자 부분은 불어로 녹음이 됐습니다. 네네. 제목은 앙호망 다미티에.
1: 무슨 뜻이죠?
0: 우정의 소설.
1: 우정의 소설.
0: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이야기가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선 끊는 거죠. 내용 들어보면 사랑과 우정 사이 그런 거예요.
1: 아, 네. 알겠습니다. 엘자와 글렌 메데오스의 우정의 소설.
0: 네. 앙호망 다미티에.
1: 아, 네. 그거 듣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글라스 케네디의 장편 소설 파리 5구의 여인 함께했습니다. 최민석 작가님 보내드리죠.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그리고 작은 서점도 오늘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입니다. 칼릴 지브란은 1883년 레바논의 작은 산골 마을 브샤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했고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미국 보스턴으로 이민을 떠났으며 어머니와 누이, 형제를 잇따라 잃는 깊은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은 그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슬픔이 그를 빚었습니다. 마치 도공이 흙을 빚듯 고통이 그의 영혼을 빚어 시인으로, 화가로, 철학자로 만들었습니다. 1923년에 발표된 이 책은 출간된 지 100년이 넘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시집 중 하나입니다. 알 무스타파라는 예언자가 오르팔레스라는 도시에서 12해를 살다가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가 떠나려 하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들은 그에게 묻습니다. 사랑에 대해 말해주세요. 결혼에 대해 말해주세요. 자녀에 대해, 일에 대해, 기쁨과 슬픔에 대해, 죽음에 대해 말해주세요. 그리고 알무스타파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책 예언자입니다. 먼저 사랑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웃고, 사랑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섭니다. 지브란은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그들을 부를 때 그를 따르라. 비록 그 길이 험하고 가파를지라도 사랑의 날개가 그대를 감쌀 때 그에게 몸을 맡겨라. 비록 그 날개 속에 숨겨진 칼이 그대를 상처 입힐지라도 사랑이 그대에게 말할 때 그를 믿어라. 비록 그 목소리가 그대의 꿈을 산산히 부숴 북풍이 정원을 황폐하게 만들지라도. 얼마나 솔직한 말인가요? 사랑은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고. 사랑에는 상처가 있고 사랑에는 두려움이 있고 사랑에는 때로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부수는 힘이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라고, 몸을 맡기라고, 믿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브란에게 사랑이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가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기상통보.
2: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11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는 밤에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특히 충청권과 전라권, 경남 서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강한 비로 인해 지반이 약해진 곳에서는 축대나 옹벽 붕괴 등 해빙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으며 이번 비로 강원 동해안과 경북권의 건조특보는 차차 해제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4도, 전국이 12도에서 16도,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전국이 19도에서 23도입니다. 모레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으나 강원 산지는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 늦은 오후에는 강원 산지에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 비가 그친 뒤에는 전국 내륙의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다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짧아지는 섬 지역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해상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며 해상교통 이용객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또한 모레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유지하며 무척 청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4도, 인천 15도, 수원 14도, 파주 13도.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인천 21도, 수원 22도, 파주 22도. 강원 영서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철원 13도, 춘천 14도, 원주 14도, 대관령 11도. 낮 기온은 철원 22도, 춘천 22도, 원주 22도, 대관령 18도. 강원 영동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속초 16도, 강릉 16도, 동해 16도. 낮 기온 속초 21도, 강릉 22도, 동해 21도입니다. 충청남북도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청주 15도, 충주 12도, 대전 14도, 세종 14도, 천안 13도, 보령 14도. 낮 기온은 청주 23도, 충주 21도, 대전 22도, 세종 22도, 천안 22도, 보령 22도입니다. 전라남북도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 15도, 군산 15도, 광주 15도, 목포 15도, 여수 14도, 순천 13도. 낮 기온은 전주 22도, 군산 21도, 광주 22도, 목포 20도, 여수 19도, 순천 19도. 경상남북도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 14도, 포항 16도, 안동 13도, 부산 15도, 울산 14도, 진주 12도. 낮 기온은 대구 22도, 포항 23도, 안동 23도, 부산 20도, 울산 22도, 진주는 19도입니다. 제주도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6도, 낮 기온 21도. 울릉도와 독도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 낮 기온은 19도 예상됩니다. 서해 5도는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1도, 낮 기온은 15도. 북한 지역은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평양 14도, 신해주 10도, 개성 14도. 낮 기온은 평양 23도, 신해주 22도, 개성 22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변건영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6.2도, 현재 습도는 83%, 내일 서울 쪽에 뜨는 시각은 5시 26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염대준입니다.

KBS 자정 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정박중 발생은 HMM 남우호의 화재 원인이 미상의 비행체 타격으로 확인된 데 대해 청와대는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 행위는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추가 조사를 통해 공격 주체와 정확한 기종 등을 식별해 나가고자 하며 그에 따라 필요한 대응 조치도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 공격 주체를 특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때까지는 어떤 예단을 갖거나 미리 단정해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는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들이 남우호 외부 타격 관련 야당의 현안 질의 요구에 정부 조사를 마친 뒤 외통위를 개최하는 게 국익에 더 부합된다며 반대를 밝혔습니다.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어제 신중한 팩트체크가 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외통위 회의는 미상 비행체의 기종과 주체가 특정되는 대로 개최하는 게 좋겠다며 오는 19일에서 20일이 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민감한 외교 안보 정세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 특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남우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 위원들이 어제 오후 전체 회의를 단독으로 열었습니다. 정부 여당이 응하지 않으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미국, 이란이 얘기했는데도 지금까지 모른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용원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해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 망신시키겠다는 글을 올렸다며 단호한 의지를 밝혔던 이 대통령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다시 불투명해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2주 동안 더 공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공개된 시사 프로그램 풀 메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원했던 특정 목표물들 가운데 70% 정도는 수행을 마쳤으며 미국이 공격할 수 있는 다른 목표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사후 조정 형식으로 대화를 재개한 첫날인 어제 11시간 넘게 협상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어제 오전 10시에 시작한 삼성전자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1차 사후 조정 회의가 11시간 반 만인 오후 9시 30분에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노사 양측은 성과급 비율과 상한액, 적용 기간 등에 대한 입장차를 모두 해소하지는 못했지만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노위는 절충 사항을 노사 양측에 각각 주문했고 이를 토대로 가능하면 오늘 안에는 중노위 차원의 조정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카카오 노동조합이 오는 20일 단체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카카오 공동체 노동조합 크루 유니언은 어제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등 5개 법인의 올해 임금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조는 사측이 노조가 영업이익 10% 성과급을 요구해 임금 교섭이 결렬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영업이익 10% 성과급 안은 교섭 과정에서 논의된 여러 방안 중 하나라고 반박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가운데 박 검사가 대검 청사를 방문해 소명했습니다. 박 검사는 오늘 오후 6시 17분쯤 소명을 마치고 나와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으며 제출한 의견서도 꼼꼼히 봤다고 말해 절차적으로 많은 보장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내십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의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산발적인 비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남부지역으로 확대되겠으나 오후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이 최대 40mm, 강원 내륙 최대 30mm, 전라권 최대 70mm가량입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6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높겠습니다. KBS 자정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문단 데뷔 10년 이하의 젊은 작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젊은 작가상은 우리 문학의 미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올해 17회째를 맞는 젊은 작가상은 32편의 작품이 본심에 올라 7편이 선정됐습니다. 심사 기준으로는 동시대의 문제의식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담아냈는가가 관건이었다고 하는데요. 문학이야기 오늘은 제17회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에 실린 수상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문학평론가 허희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재즈 이야기 재즈평론가 황덕호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로이킴의 할아버지와 카메라.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읽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오늘 감상할 작품 제17회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에 실린 수상작 두 편 만나보겠습니다. 강남대학교 글로벌 문학부 교수 허희 씨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젊은 작가상이 벌써 17회째를 맞았군요. 네. 어떤 작가들이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나요?
2: 네, 저도 젊은 작가상 매번 소개할 때마다 아,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구나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1: 네.
2: 젊은 작가상 이번에 또 수상한 작가들의 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채원, 길란, 남의연, 서장원, 위수정, 이미상, 함윤희 작가예요.
1: 네.
2: 좀 익숙하게 들어본 이름도 있고 아, 처음 들어봤다 싶은 작가들도 있으실 텐데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또 젊은 작가 말 그대로 이 등단 10년 이하의 젊은 작가들이기 때문에 이제 미래가 더 기대되는 작가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올해 대상은 김채원 작가의 별 세 개가 떨어지다를 수상작으로 선정을 했고요.
1: 네.
2: 그리고 오늘 함께 다룰 작품이 서장원 작가의 히데오라고 하는 단편 소설입니다. 두 작품이 계속 끝까지 경합을 벌이다가 결국 김채원 작가의 작품으로 선정이 됐는데
1: 네.
2: 그만큼 서장원 작가의 히데오 역시 대상작에 준하는 또 좋은 작품이기 때문에 오늘 또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1: 네. 해마다 젊은 작가상 작품집이 독자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젊은 작가상의 특별한 이유를 꼽는다면 어떤 걸 들을 수 있을까요?
2: 아무래도 동시대 한국 문학의 가장 첨단의 감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독자들에게 어필하는 것 같습니다. 젊은 작가상이라고 했을 때 그 젊은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특히 좀 눈에 들어오잖아요.
1: 맞아요.
2: 우리나라의 뭐 유명한 작가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우리 문학의 선두에 서서 이제 앞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작가들의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이기도 하고요. 또 작가들의 작가 노트도 이 작품집 안에 실려 있습니다.
1: 네.
2: 보통 소설집이나 장편 소설을 읽을 때 작가의 말이 없는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어떻게 이해해야지?
1: 그렇죠.
2: 라고 하는 힌트를 좀 주는데도 이 작품집이 도움이 되고요. 또 작품에 대한 해설도 실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독자들에게 이 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네. 자, 오늘 감상할 작품 올해 젊은 작가상 대상을 수상한 김채원 작가의 별 세 개가 떨어진다. 우선 김채원 작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요?
2: 네, 이 작가가 1992년생이고요. 2022년에 신춘문예 단편 소설 현관은 수국 뒤에 있다가 당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소설집 서울 오아시스라고 하는 작품을 펴냈는데요. 이번에 별 세 개가 떨어지다로 이제 처음으로 이 문단의 중요한 상을 받으면서 또 이름을 알리게 됐습니다.
1: 네. 어떤 내용인지 줄거리부터 살펴볼까요?
2: 겉으로 보면 두 젊은 여성이 연락이 끊긴 할아버지를 찾아서 시골 종묘원으로 내려가는 이야기입니다. 화자인 나 그리고 외사촌인 해임이 석 달째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는 할아버지가 이제 걱정이 되어서 그 집을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1: 네. 근데
2: 막상 도착해 보니까 할아버지가 편찮으신 게 아니라 혼자 식물들을 기르면서 조용히 지내고 계신 거죠.
1: 네.
2: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또 기묘한 말씀도 하시는데 나는 오래전에 죽었고 혼자 재미있는 걸 그냥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이상한 말씀을 또 하셔서
1: 네.
2: 아, 이게 뭐지? 예, 고개를 갸웃하게 좀 만들게 하기도 합니다.
1: 네.
2: 그리고 할아버지가 가꾸는 종묘원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곳이 울창한 식물들이 자라난 뭐 그런 숲처럼 보이는 공간인데 나와 해임이 이곳을 둘러보다가 흙 밖으로 빠져나온 사람의 발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되게 놀랍잖아요.
1: 맞아요.
2: 아니, 여기 지금 사람이 묻혀 있는 건가? 이게 호러 소설로 변할
1: 네.
2: 수 있는 장면인데
1: 그러게요.
2: 이 작품은 그렇게 분위기를 이끌어가지 않고요. 할아버지가 아주 담담하게 아니 거기에 누가 이렇게 세상을 떠난 채 있었는데 내가 그 사람 발견해서 묻어준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왜 여기에 와서 죽음을 맞았는지 이런 것들은 끝까지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채 이 소설이 흘러가게 됩니다.
1: 네. 할아버지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이제 외손녀인 나와 친손녀인 혜임이 할아버지를 찾아가는 걸로 이야기가 시작.

0: 되는데 보통 할아버지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했을 때그 이유에 대해서 해석하는 가족들의 생각이 좀 평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1: 네. 보통, 아, 그래도, 한 3일? 일주일 정도 지나면, 아, 왜 연락이 안 되시지? 라고 하면, 특히나 혼자 지내고 계시다면,
0: 네.
1: 내려가 볼 법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무려 석 달이나 지난 다음에, 그것도, 너 요즘 시간 많지? 라고 하면서, 나하고, 그 외사촌에게, 그걸 좀 다녀와 봐라, 라고 하는 것도, 아, 좀 평범한 가족 서사하고는 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0: 네.
1: 이 김채원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 절창을 쓴 구병모 작가가 뒤에 이런 코멘트를 했는데요. 현실 세계에서는 있을 법하지 않은 인물들의 사고와 반응과 정서들이 낯선 감각을 일깨우며 순수하게 읽는 즐거움을 주는 동시에 분명하고도 강렬한 서사 대신 이심점심에 가까운 감정의 공명을 일으킨다. 네, 이렇게 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현실 세계에서는 있을 법하지 않은 인물들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저는 좀 독특하게 여겨졌는데
0: 네.
1: 소설의 미덕이라 함은 현실에 그런 인물들이 분명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 법하게 꾸며내는 핍진성이 있거든요. 그게 소설의 미덕이라고 보통 일컬어지는데
0: 네.
1: 김채원 작가의 작품은 오히려 이런 인물들이 현실에 있을까? 라고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0: 맞아요.
1: 아주 낯설게 인물들을 그려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는 즐거움, 어떤 감정의 진폭을 좀 다루는데 능한 작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그 할아버지를 따라 종묘원 둘러보다가 이제 발을 보게 되는데 그 손녀들은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할아버지 입장에서 좀 생각하게 되죠.
1: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이상한 장면이기도 한데요. 아니,
0: 그러니까요.
1: 할아버지가 계신 곳에 왔는데 거기 웬 시체가
0: 네.
1: 묻어져 있다.
0: 보통은 신고를 하지 않을까
1: 맞습니다.
0: 싶은데.
1: 당연히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이 변사체를 이제 묻어준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태어난 얼굴로 아니 내가 묻었어. 근데 죽어도 너무 죽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라고 말을 해요.
0: 그렇죠.
1: 아니 도대체 죽어도 너무 죽었다는 느낌은 도대체 뭔가. 이거는 독자 여러분들께서 해석해야 되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0: 그렇죠.
1: 그러면서 이제 아우 그럼 발을 마저 묻어줄까요? 라고 하면서 이 화자가 묻기도 하고
0: 네.
1: 할아버지가 그래야지 하시면서 안 그러면 후회할 거야 라고 이제 그 시체를 완전히 묻어주는 그런 장면이 또 이어지게 됩니다.
0: 네.
1: 그러니까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게 보통이라면 좀 숨기거나 좀 당황하거나 아니면 변명을 해야 할 상황인데 그냥 그저께 거기에 사람을 묻었다라고 식물을 이제 막 심은 것 같은 그런 범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아, 할아버지가 이 사람을 뭔가 해친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사람이 종묘원에 와서 스스로 뭐 목숨을 끊었구나라고 하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두 손녀의 반응도 좀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라면 신고를 할것 같아요.
0: 네, 그러게요.
1: 할아버지를 의심하면서도 할아버지가 혹시나 진짜 잡혀가면 어떡하지?라고
0: 네.
1: 걱정하면서 나 같은 경우는 그날 밤 잠을 못 이루고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를 변호하는 말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설을 읽는 재미를 또 만들어내죠.
0: 네. 정말 특이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독특한 일을 겪었는데도 이렇게 질문 없이 혼자 생각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까
1: 네.
0: 하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1: 그게 이 작품이 젊은 작가상 대상으로 수상을 이제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 작품의 해설을 안세진 평론가가 썼습니다.
0: 네.
1: 별과 무가의 윤리라고 하는 제목을 달아두었는데요. 보면 여기에 그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 죽은 사람을 세상 앞에 다시 노출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결단에 가까운 태도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정상적인 뭐 법치 그리고 뭐 도덕적인 관점으로 보면 좀 위험하고 불편한 태도죠. 하지만 이 작품은 그런 불편함을 정면으로 통과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그의 죽음을 끝까지 파헤쳐서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진짜 애도이냐, 아니면 묻지 않고 조용히 덮어주는 것이 애도이냐, 이런 것들을 묻는 것인데요.
0: 네.
1: 그래서 이 특이한 윤리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작품에서 아 그래, 때로 어떤 것들은 이렇게 우리가 담담하게 묻어주는 것이 어쩌면 진짜 그 사람을 위한 길일지도 몰라라고 하는 어떤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이 작품의 그런 태도가 저는 젊은 작가상 대상으로 꼽히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0: 네. 마지막 부분에 시체를 묻은 자리 너머로 별 세 개가 떨어진다라는 문장으로 끝이 나는데 제목인 별 세 개가 떨어지다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1: 네. 할아버지와 또 화자인다. 이 해임이 그 종묘원을 떠나려는 순간에 시체를 묻은 자리 너머로 별 세 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이 그 장면을 함께 보게 되는 건데 화자는 그걸 너무 환하고 또 너무 무거운 것으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제목은 기본적으로 죽은 이를 묻어준 자리 위로 떨어지는 별똥별의 이미지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이 별은 그냥 자연현상인 게 아니라 실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읽다가 저는 또 특이하게 여겨졌던 것 중에 하나가 웬 사진이 하나 실려 있어요.
0: 네. 네
1: 그게 모가가 이렇게 바닥에 떨어진 거였는데
0: 그러게요.
1: 그게 하필이면 내 머리 위로 네. 둥근 모과나무 열매가 떨어졌고 그게 이제 길에 이렇게 놓여 있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실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쿵 말줄임표가 네. 되어 있거든요.
0: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차 뒤에 누워서 자다가 네. 향기 좋으라고 모가 올려놓잖아요.
1: 아, 네.
0: 그게 떨어져서 머리 맞은 적이 있거든요.
1: 아, 실제 경험이
0: 정말
1: 있으시군요.
0: 아프거든요.
1: 아.
0: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모가 사진을 보면서 네. 이거를 봐야 사람들이 거의 실감할 것 같아서 올려놨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1: 확실히 그렇군요. 아, 저는 그런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0: 네.
1: 아, 정말 네, 아팠겠구나 싶고.
0: 맞아요.
1: 그러니까 이게 소설에서는 일반적으로 잘 쓰이지 않는 방식입니다.
0: 그러게. 네,
1: 그림, 사진은 잘 안 넣는데 이 김채원 작가가 이걸 넣어서 뭔가 시각적인 좀 네. 전환을 꾀하고요. 그리고 내 머리 위로 모가가 하나 떨어진 장면이 초반에 나오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 장면에 별이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상의 어떤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 초반에 이렇게 모가라는 형태로 주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시체를 묻어준 일을 겪고 난 뒤에 별이 떨어지면서 마치 그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듯한 네, 이런 장면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별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누군가의 죽음을 가리키면서도 그 죽음이 완전히 어둠 속에 버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시처럼 저는 읽혔습니다. 또 세 개라고 하는 숫자도 의미심장한데요. 이 장면을 함께 보는 사람이 할아버지, 나, 그리고 해임 이렇게 세 사람인 거잖아요. 이 별 세 개가 이 세 인물,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보내는 세 명의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별로 표현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0: 네. 김채원 작가는 작품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1: 어떤 죽음 앞에서는 집요하게 캐묻는 것이 아니라 더 다치지 않게 묻어주는 일이 애도일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작가 노트가 실려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가가 이 소설을 내 시체를 두고 세 사람이 웅성거리는 이야기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쓰기도 했어요.
0: 그러니까 네.
1: 이 작품의 메시지가 낯선 시신을 묻은 기이한 사건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내가 죽은 뒤에 누군가 나를 끝까지 추궁하지 않고 말없이 숨겨주고 묻어준다면 어떨까? 이런 상상에 대한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이 작품 읽어보시면서 한국 소설이 이렇게 되게 기묘하게도 어떻게 보면 좀 스릴러처럼 전개되어야 할 소재를 이렇게 좀 따뜻하게 풀어내기도 하는구나를 실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0: 네. 한 편 더 만나볼게요. 서장원 작가의 히데오. 대상 작품과 아주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고 하셨죠?
1: 네. 그래서 두 번째 작품을 골랐는데요. 예, 서장원 작가가 저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0: 네. 예,
1: 아주 좀 조용조용하고 차분하고 그리고 와 확실히 어떤 작가의 이미지가 강하게 풍겨 나오는 사람이었는데요. 서장원 작가의 작품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들도 계속 읽어나가고 있는데 이 히데오라고 하는 작품도 와 저는 이번에 이렇게 수상 작품집에 실렸다고 했을 때 대상작인 줄 알았어요.
0: 네.
1: 당연히 저는 히데오가 워낙 예전에 제가 읽었을 때 좋은 작품이어서 이렇게 지지를 보냈는데
0: 네.
1: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서정원 작가는 앞으로 또 더 좋은 작품을 쓸 것으로 기대가 되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0: 네. 히데오 줄거리 짚어볼까요?
1: 연극원 선배인 이 화자인 나가 주인공인데요. 조용하고 말수적은 신입생 히데오를 만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히데오는 일본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서요. 어린 시절 교토에서 자라났어요. 하지만 이제 한국인의 피가 섞였다. 진짜 일본인이 아니다 라는 이유로 일본에서 심한 괴롭힘을 당했고요.
0: 네.
1: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일본 이름 그리고 그런 과거를 숨기고 살아왔던 겁니다. 주인공인 나는 그런 히데오에게 이제 끌리면서 이 히데오를 나름대로 좀 무해하고 안전한 사람으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히데오가 이제 내가 그 낭독극을 하나 쓰게 되거든요. 이 따기 게임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여기에 이제 배우로 출연하면서 자기의 억울함 그리고 좀 폭력적인 충동 같은 것도 드러내면서 내가 그간 히데오를 잘 아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 나는 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히데오가 유명한 배우가 되었는데요.
0: 네.
1: 이제는 자신의 과거를 인터뷰에서 좀 되풀이해서 말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트라우마였던 것이 이제는 자기 배우의 아우라, 일종의 고생담으로 미화되는 네. 것으로 언급이 되면서 이 히데오라고 하는 인물을 어떻게 봐야 하나라고 고민하는 나의 이야기가 이 작품에 담겨 있습니다.
0: 주인공이 내가 따기 게임의 주인공이 이제 히데오가 되는데 히데오가 연극을 선택한 이유와 그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과 연관이 돼 있죠.
1: 네. 서장원 작가가 서울예대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사창작 전공을 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 연극원이라고 하는 곳이 저도 읽으면서 이곳이 한예종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짐작하게 됐는데 이 한국예술종합학교가 보면 인원이 많지 않아요. 되게 소규모로 이렇게 운영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기들이 이제 희곡을 쓰고 그것을 연기할 배우들을 연기 전공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함께 협업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 히데오가 이 따기 게임이라고 하는 내가 쓴 낭독극에 출연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따기 게임이라고 하는 작품이 소설 안에 설명된 것으로 보면 학교 폭력 위원회 현장을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여기에 모범 소년 또 불량 소년 이렇게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모범소년과 불량소년은 그러니까 제가 붙인 명칭이 아니라 실제 희곡 작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범소년이 불량소년에게 매일 따귀를 맞았다고 신고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불량소년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폭력이 내가 저지르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모범소년의 요청에 따른 거래였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0: 네.
1: 모범소년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 사람만이 좋은 글을 쓸 수 있다라고 믿었고 불량소년은 자신이 아버지에게 학대받은 이야기를 들려준 뒤에 그 고통을 따귀의 횟수로 환산해서 때렸다. 그러니까 나는 학교폭력을 한 게 아니라 이 친구와 거래를 한 것뿐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이런 또 흥미로운 연극인데 이 히데오가 불량소년 역으로 오디션을 보고 낭독극에 함께하게 됐던 거죠.
0: 네.
1: 그런데 히데오가 이 역할을 선택한 이유가 배역이 좋아서만은 아니고요. 나중에 이 화자인 나에게 고백하기를 어린 시절 일본에서 살 때 이제 또래 아이들에게 맞아서 코뼈가 부러진 적이 있다는 겁니다.
0: 네.
1: 그래서 이 배역을 꼭 맡아서 나도 사람들을 좀 때려주고 싶었다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이 히데오 안에 오래 눌려있던 억울함, 분노를 드러내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따귀 게임이라고 하는 작품의 불량 소년은 히데오에게는 연기 대상이면서도 자기 상처를 옮겨서 담을 수 있는 역할이기도 한 거죠.
0: 네.
1: 일본에서는 맞았고 한국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겨야 했던 히데오가 무대 위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맞은 사람이 아니라 때리는 사람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걸 듣게 되면서 화자인 내가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0: 네.
1: 나는 히데오가 되게 조용하고 무해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런 속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또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하죠.
0: 네. 그런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면서 자라왔다면 또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1: 네. 맞습니다.
0: 작가가 작품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까요?
1: 한 사람을 안다고 믿는 순간 오히려 그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0: 네.
1: 화자인 나는 히데오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그를 이해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히데오가 화자가 생각한 그 틀 안에서만 머무는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0: 네.
1: 그리고 후반부에 히데오가 유명한 배우가 되고 또 자기가 숨겨왔던 일본에서의 그런 어두운 과거를 인터뷰에서는 되풀이해서 말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 아니라 배우 히데오를 설명하는 서사가 되는 건데 화자가 그런 히데오를 보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제 더는 히데오가 아닌 히데오라고 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 결말이 저는 의미심장했는데 우리가 한 사람을 너무 쉽게 내가 다 이해했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어떤 균열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입체적인 면모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하는 작품이 저는 히데오라고 봅니다.
0: 네, 자 오늘은 제17회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에 실린 두 편의 이야기 문학평론가 허희 씨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재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재즈 음악적 깊이를 만나보는 시간 재즈 이야기. 오늘은 클래식의 거장들에게 영향을 준 재즈 연주자들의 음악 만나보겠습니다. 재즈 평론가 황덕호 씨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네, 클래식 연주자에게 영향을 준 재즈 연주자들의 음악 준비하셨다고요?
2: 예, 그렇습니다. 그 사실 좀 생각해 보면요.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는 음악은 말 그대로 고전이고 정말 오래된 음악 아닙니까?
1: 네.
2: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 뭐 어떤 한 뮤지션이 어떤 음악을 하고 있든 간에 애초에 음악 시작할 때부터 이 탄탄한 소위 어떻게 보면 교육 방식의 노하우를 이미 터득해 놓고 있는 클래식을 통해서 음악을 악기를 배우고 음악을 배운 뮤지션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1: 네.
2: 지금 뭐 대중음악을 하든 재즈를 하든 어렸을 때 다 클래식 피아노로 이제 음악을 시작했던 분들이 참 많은데요.
1: 맞아요.
2: 그게 사실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뒤늦게 이거 만들어진 재즈라는 음악이 반대로 그 이전에 클래식 작곡가나 연주자들에게 그 영향을 끼친 경우도 사실 종종 있거든요.
1: 네.
2: 오늘은 좀 그런 음악들을 좀 찾아볼까 합니다. 한 가지 좀 그 예를 말씀드리면요. 작년에 이제 보도가 되었던 한 신문 기사였는데요. 이민찬 우리 지금 현재 정말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의 피아니스트죠.
1: 네.
2: 이민찬 피아니스트와 산타 체칠리아 오케스트라가 라벨 피아노 협주곡 G장조를 연주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이제 12월 달 공연이었는데
1: 네.
2: 이때 이제 제목들을 보면 이민찬 손끝에서 퍼진 재즈 선율 뭐 이런 제목들의 기사가 여러 편의 기사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이제 그날 연주했던 이 레퍼토리 바로 라벨의 1931년 작품 피아노 협주곡 G장조인데요. 이 라벨은 뭐 당연히 이 프랑스의 작곡가이고 또 재즈가 탄생하기 이전부터 활동했던 작곡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즈랑 관련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찍이 이 작곡가 라벨은 1910년대 후반에 이 바로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쯤에 미국에서 건너온 군악대들의 음악을 듣고서 이때 흑인 군악대가 있었습니다. 제임스 리즈 유럽이라고 하는 흑인 군악대장이 연주하는 특유의 어떤 보게 보면 흑인들 아프리카계 사람들의 리듬이 섞인 행진음악을 듣고서 재즈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특히 이제 1928년도에 미국 여행을 갔는데 이때 이제 바로 미국을 대표하는 작곡가죠. 조지 거신을 만나게 되고 이때 랩소디 인 블루를 듣게 됩니다. 랩소디 인 블루는 이미 1924년도에 작곡이 되었죠. 근데 사실 랩소디 블루는 뭐 엄밀한 재즈 작품이라기보다는 재즈 스타일을 좀 빌려온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이제 일종의 그 광시곡인데
1: 네.
2: 이 라벨을 듣고서 아주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지 거시인이 라벨에게 얘기를 하죠. 이런 아이디어는 내가 만든 게 실은 아니고 그 뉴욕 할렘에 흑인 피아니스트들이 연주하는 걸 보고서 자기가 얻었던 영감을 이렇게 교향악 스타일로 만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1: 그렇군요.
2: 그런데 이때 조지 거시인에게 바로 영감을 직접적인 영감을 주었던 인물이 바로 그 할렘 스트라이드 피아노의 명인 제임스 피 존슨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거시인과 이 제임스 피 존슨은 아주 가깝게 지냅니다. 그래서 친구로 서로 지내고 있었고요.
1: 네.
2: 이 제임스 피 존슨은 또 거시인의 랩소디 인 블루를 듣고서 아 나도 저런 작품 썼으면 좋겠는데 생각해서 훗날 이 조지 거시인과 같은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하는 클래식 무대에 올릴 수 있는 작품들도 다수 작곡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27년도에 흑인 광시곡 옘 크로우라는 곡도 썼고요. 또 32년도에 할렘 교향곡, 또 34년도에는 미국의 교향적 모음곡이라는 곡도 썼고 교향시 드럼 뭐 이런 작품들을 써서 재즈 피아니스트였습니다만 또 그것을 활용한 클래식 작품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던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였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임스 피 존슨의 음악을 들려드릴 텐데요.
1: 네.
2: 이 조지 거시인이 1929년도에 쓴 리자라고 하는 그런 뮤지컬 넘버를 제임스 피 존슨이 이제 재즈 피아노로 연주하는데 정말 화려한 즉흥 연주가 일품인 그런 곡이 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1: 네.

0: 네. 아, 정말 손이 안 보이겠네요.
1: 예. 스트라이드 피아노라고 해서 네. 왼손이 마치 베이시스트의 그 베이스 현이 움직이듯이 특히 한 옥타브 이상을 계속 좌우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정확한 템포로 연주해야 되는 그런 기교가 필요한 연주인데요. 이 네. 제임스 피존스는 이 스트라이드 피아노의 대가로 20~30년대에 불렸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0: 그렇군요. 예. 다음은 어떤 연주자의 곡인가요?
1: 다음 만나실 연주자는요. 바로 피아니스트 아트 테이텀입니다. 이분은 1909년도에 태어나서 1956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아까 제임스 피존슨이 1894년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아트 테이텀이 바로 이 제임스 피존슨으로 보자면 좀 후배격인 연주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1930년대 이 아트 테이텀이 등장하면서 이 앞섰던 그 할렘 스트라이드 피아노의 그 선배들이 모두 다이 아트 테이텀에게 무릎을 꿇었던 그 정도로 아주 화려한 테크닉을 갖고 있는 연주자였습니다.
0: 네.
1: 1930년대 재즈 피아노의 어떻게 보면 최종 승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때 이제 이 20~30년대에 바로 그 유럽의 대작곡가죠. 러시아 출신의 라흐마니노프 그리고 호로비츠가 이제 미국에서 생활을 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0: 네.
1: 모두 다이 아트테이텀의 연주를 보고서 정말 감탄을 했다라는 기록이 아주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 아트 테이텀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었고
0: 그렇군요.
1: 어린 시절에도 시각장애인 학교에서 이제 음악을 배웠는데 그래서 아주 예민한 귀를 갖고 있어서 악보는 볼 수 없었습니다만 정확하게 피아노를 통해서 음들을 다 이렇게 체부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였고요. 특히나 이제 그 재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즉흥 연주의 정말 달인으로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인물이고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오스카 피터슨은 평생에 걸쳐서 이 아트 테이텀을 자신의 정신적 스승으로 모시고 있었던 인물이 오스카 피터슨이었습니다. 이 호로비츠가 아트 테이텀의 밤늦게 이제 연주하는 클럽을 매일매일 방문해서 이 아트 테이텀의 그 손 움직임을 계속해서 유의 있게 예, 지켜봤다는
0: 한편으로 부러웠던 점도
1: 그렇죠.
0: 있었나 봐요.
1: 어떻게 악보 없이 저렇게 연주를 할 수 있을까 이 점이 굉장히 그 신기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아트 테이텀이 클래식 피아노를 쳤다면 나는 그 다음날 당장 은퇴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0: 네.
1: 호로비츠도 아주 아트 테이텀을 극찬해 마지 않았던 정말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오늘 그 아트 테이텀의 연주를 들어보시겠는데요. 바로 프랑스의 작곡가 마스니의 작품 그 엘레지를 연주해 할 텐데요.
0: 네.
1: 여기에 당연히 아주 그의 현란한 즉흥 연주가 가미가 되어 있는 그런 연주입니다. 아트 테이텀의 연주 한번 들어보시죠.
0: 네.

0: 네. 호로비츠가 그 시각장애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도 되게 놀랐을 것 같은데 예, 좀 절망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부분에서는.
1: 그렇습니다. 사실 그 지금 들으신 것처럼 양손의 테크닉이 너무 화려해가지고
0: 그러니까요. 이렇게 정확하게
1: 정말 예. 뭐 정말 불세출의 인물이었는데 그래서 사실 이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아트헤이튬을 또 존경했던 사람이 또 같은 시각장애인이었던 레이 찰스였는데 그 어느 날 이제 그 매니저가 레이 찰스를 데리고서 아트헤이튬이 연주하는 장소에 이제 데려갔다고 합니다. 오늘 아트헤이튬 공연했으니까 한번 같이 듣자고 하면서 이제 데려갔는데
0: 네.
1: 아트헤이튬이 연주하는 걸 들어보시면 마치 두 사람이 건반에 앉아서 이렇게 연탄으로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네. 정도거든요. 그래서 에이 내가 앞을 못 본다고 날 지금 속이는 거지. 그 두 사람이 연주하면서 아트헤이튬이라고 하는 거지라고 말했을 정도로 아트헤이튬의 양손의 움직임이 정말 뭐 현란했습니다. 뭐
0: 네.
1: 비슷한 느낌. 이 피아니스트 헹크 존스도 아트헤이튬 음반 들으면서 이거 오버더빙한 녹음인가? 뭐 이렇게 예, 말할 정도로 맨 처음에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고 하는데요.
0: 그렇군요.
1: 그 정도로 정말 대단한 테크닉을 갖고 있던 아트헤이튬이었습니다.
0: 네. 이번에는 어떤 뮤지션인가요?
1: 바로 클라리넷의 1인자였고 또 스윙의 왕이라고 불렸던 베니 굿맨입니다.
0: 네.
1: 베니 굿맨은 이제 그 1930년대 스윙 시대 때 빅밴드를 이끌면서 재즈의 주위를 정말 격상시켰던 주역이었죠.
0: 맞아요.
1: 카네기 홀에서 처음으로 재즈 콘서트를 열었던 게 베니 굿맨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재즈라는 음악은 늘 좀 술집에서 연주하는 좀 뒷골목의 음악 같다는 그런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이 음악의 중심 무대에 재즈를 끌고 왔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또 자신이 원래 이제 어렸을 때부터 클라리넷을 클래식을 통해서 이제 익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즈 연주자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 우리는 즉흥 연주만 하는 게 아니라 악보도 제대로 볼 줄 알아라는 거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유명한 재즈 뮤지션이 된 이후에도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고 또 모차르트 클라리넷 그 오중주 이것들을 또 음반으로 녹음해서 아주 호평을 받았던 그런 연주자이기도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뭐 벨라 바르토, 파울 힌데미트, 에런 코플랜드, 모턴 굴드, 레너드 번스타임, 멜컴 아널드 등 20세기 아주 중요한 작곡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클라리넷 작품을 써서 베니 굿맨에게 헌정하고 꼭 초연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으니까요. 베니 굿맨은 정말 어떻게 보면 재즈 뮤지션의 어떻게 그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는데 큰 공헌을 세웠던 그런 연주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레너드 번스타인 하면 뉴욕 필하모닉의 상임주자로 오랫동안 활동했고
0: 네.
1: 지휘자뿐만 아니라 또 작곡가로도 굉장히 유명한
0: 그렇죠.
1: 인물이죠. 그리고 역시 이제 베니 굿맨에게 헌정한 곡이 있는데요. 사막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연주 시간은 한 7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곡입니다. 전주곡 푸가와 리프라는 곡인데 물론 이 곡은 재즈적인 느낌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거시인의 랩소디인 부른처럼 모든 음들이 다 악보의 기재가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재즈풍의 클래식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재즈 빅밴드하고 또 이 베니 굿맨이 클라리넷 독주자로 나서는 그런 녹음이고요. 레너드 번스타인이 직접 이 빅밴드를 지휘한 전주곡 푸가와 리프 오늘 끝곡으로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0: 네, 오늘은 클래식 거장들에게 영향을 준 재즈 연주자들의 곡들을 만나봤습니다. 황덕호 씨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나를 찾아가는 길. 이상집. 나를 찾아가는 길. 잠자는 것 빼고 모두가 수행이다. 모든 게 수행이라는 말에 깊이 공감이 되네요. 이상집 시인의 나를 찾아가는 길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격전지에선 후보 간 초접전이 이어지면서 당보다 인물이라는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헌정수호와 사법학의 저지를 앞세워 거대한 프레임 경쟁에 돌입했는데요. 민주당은 개헌무산 책임론과 내란 종식을,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대응 TF와 보수결집을 내세우며 중도층 표심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여야를 대표하는 네 분의 패널 모시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을 키워드는 무엇인지 꼼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Lights, camera, action. I see you looking at my PIC. I know. Zoom in. Uh-huh. Zoom out. Okay. Zoom in. Uh-huh. Zoom out. Okay. Zoom in. Uh-huh. 정치권 안팎의 이야기를 두루 들여다보는 시간. 정치 인 앤 아웃. 함께할 네 분의 능력 소개합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1: 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0: 어서 오십시오. 홍석준 전 국민의 의원 나오셨고요.
2: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함께합니다.
4: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담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토론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역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국 단위 정당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우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방선거 격전지에서는 양상이 좀 다르다. 뭐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트텟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4일에서 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한 MBS 즉 전국 지표 조사 결과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영남권 판세 변화가 일고 있다. 아,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김현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뭐 15-1로 이긴다. 뭐 이런 이야기가 팽배했었는데 네. 지금 분위기는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1: 네, 뭐 국민의힘 후보들이 확정되면서 네. 그 보수 결집 그 흐름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 동안에 이제 구도제 중심에서 후보 중심으로 좀 재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네.
1: 사실은 좀 일정 부분 예정했던 일이기도 하고요. 원래 그쪽이 이제 영남 지역 쪽이 이제 저기 보수의 세가 강한 곳이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도 저희가 상당히 유리한 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광역 16곳 중에서 6곳이 김문수 후보가 이겼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또 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번도 이긴 적 없는 또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도 뭐 총선에서는 그 국민의힘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했던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만히 볼 곳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여전히 국정 그 지지도라든지 정당 지지도에서는 저희가 이제 앞서고 있고 구도는 좋기 때문에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정당 지지도 말씀하셨는데 더불어민주당이 46% 그러니까 전체입니다. 한국 전체.
1: 네.
0: 국민의힘 18%로 아직까지 격차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네. 홍석준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후보로 또 참여하셨는데 대구의 민심을 직접 현장에서 살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대구 현지 민심은 지금 어떻습니까?
2: 예, 대구에서 사실 이제 경선 초반만 하더라도 사실 지금까지 그 못 봤던 그런 어떤 풍경들이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면 네네. 김우겸 후보에 대해서 사실은 그전에는 좀 비판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뭐 예를 들면 큰 행사장에 가서 김우겸 후보가 크게 이제 환호를 받는다든지
0: 네네.
2: 그래서 뭐 여론조사라든지 그런 에서도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들이 많이 좀 나타났었죠. 그 이유가 일단 이제 대구 시민들이 그동안 40년 50년 동안 국민의힘 계열의 우파 보수 정당을 지지했는데도 대구에 돌아온 것이 뭐냐 이런 비판부터 해서 대구에서 너무 많은 의원들 특히 현역 의원들이 나와서
0: 네.
2: 뭐 지금 뭐 하는 거냐 국회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보냈는데 왜 이렇게 대구시가 많이 나오느냐 이런 어떤 비판 또 세 번째는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너무 싸운다 이런 어떤 비판들 때문에 상당히 대구에서 과학이 있을 수 없었던 볼 수 없었던 현상이 많이 나타났는데
0: 네네.
2: 최근에는 확실히 또 흐름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이따 또 이야기했지만 공수치수 특검이라든지 또 민주당의 여러 가지 좀 오만한 그런 발언들 행동들 그런 것들이

0: 결국은 어떤 대구 민심을 특히 영남권의 어떤 민심을 좀 자극함으로써 흐름이 좀 크게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1: 흐름이 바뀌었다면은 아무래도 좀 국민의힘에 좀 많이 유리한 판세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0: 예, 좀 전에 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영남권이 원래는 이제 우파 보수 지역이 좀 강세를 보여준 지역이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1: 알겠습니다. 장윤미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당 지지율과 후보 경쟁력의 괴리가 그러니까 이른바 이걸 디컬플링 현상이라고 네. 이야기하잖아요.
2: 그렇게
1: 결국 뭐 당보다 인물 경쟁력을 좀 많이 보고 있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고 계십니까?
2: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정당 지지율보다 각 지역에서의 후보 지지율이 좀 높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1: 네.
2: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아마 좀 4분 5열되고 국민의힘이 후보 확정이 되지 않았던 시기와 당연하지만 후보가 대진표가 나오고 1대1 구도로 가는 상황 속에서의 이 지표 변화는 당연하지만 그 후자 쪽이 그 결집을 함으로 인해서 이 선거 국면까지 더 유의미하게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1: 네.
2: 다만 이게 지방선거입니다. 물론 재보궐선거도 있지만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이고 그렇다면 어떤 후보가 특장점을 가진 것일까?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행정부와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의를 이끌면서 지역의 예산을 가져오거나 확보하거나 지역의 아주 수건 사업을 해낼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일 것인가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이 상당히 많이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 네.
2: 이런 인물론으로 승부를 갈수록 아마 구도상 또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더 선전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1: 아, 인물로 보는 시선이 더 강해질수록 민주당 후보들이 더 강세를 나타낼
2: 그렇습니다.
1: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2: 네.
1: 강준혜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3: 일단은 이번은 지방선거가 메인이기 때문에
1: 네.
3: 지방선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로부터 예산, 사업을 얼마나 따올 수 있는 것인가가 중요해서 원래는 여당 쪽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최근에 공소취소 특검이라는 것들이 나오면서 뉴 이재명이라고 우리가 불렀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지지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이재명에 대해서 실용적 이러면서 지지해 주셨던 분들이 좀 마음이 떠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동안에 이번에 뭐 개헌안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법안들을 통과할 때 좀 너무 독선적으로 오만해 보이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번 정부 들어서서 민주당이 주도해서 처리가 되었는데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굉장히 크게 파업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좋지 않은 시각으로 노란봉투법 같은 것에 대해서도 다시 보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1: 네네.
3: 그리고 민주당이 그동안의 경선 과정에서는 저희 국민의힘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부드럽게 진행이 되는 듯한 모습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그 후폭풍들이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김강현 지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전북지사 출마를 하겠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잖아요.
1: 네네.
3: 당에서 어떻게 보면은 다음 8월에 있을 전당대회까지도 욕심을 내보이는 정청래 대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송영길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부산에 가지 마라. 부산은 그냥 전재수에게 맡기고 정청래는 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3: 물론 오빠 논란 같은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아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 다 이겼다고 생각하고 전당대회 싸움 시작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다시 돌아가면 지방선거는 여당이 당연히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선거판이지만 지금 여당의 독주를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민주당 스스로 대통령 스스로가 국민들께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보수가 집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단순히 보수의 집결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말실수도 나왔고 전체적인 뭐 이제 후보들의 모습이나 이런 것을 보고 아 나온 말들이다라고 좀 지지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현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 여당에 대한 아무래도 좀 견제가 좀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판세입니까?
4: 정부나 여당에 대한 그 견제 심리는
1: 네.
4: 일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1: 네.
4: 그게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대통령에 대한 국정 그 지지도는 높잖아요. 그리고 대선 지나고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정부 견제 심리는 크게 작동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1: 정부 견제 심리는 아니다.
4: 예, 크게 작동하고
1: 크게
4: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1: 않다. 예.
4: 오히려 이제 국힘에서 공천 내용을 많이 겪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때도 후보가 확정되면서 수습이 된 거잖아요.
1: 네네.
4: 그리고 또 장동혁 대표와의 거리 두기. 그리고 또 이제 현역 프리미엄, 현역들이 많이 출마했잖아요. 아무래도
1: 네네.
4: 현역들이 그 지난 4년 동안에 그 지자체장으로서 활동한 분들이 11명인가가 공천이 12명인가요? 공천이 됐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좀 있어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선거가

0: 반박할수록 보수층이 더 결집할 것으로 보십니까, 홍석준 의원님?
1: 예, 이제 보수층이 이제 결집 이제 시작이죠.
0: 이제 시작이라고 예, 이제 보시군요. 시작이죠.
1: 왜냐하면 네. 그동안은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후보 어떤 결정전을 했다면 이제는 후보가 결정됐기 때문에 보수 진영 전체가 결집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좀 전에 강 변호사 말한 것처럼 통상적으로 지방선거는 사실은 정치권에서 있던 이념 이데올로기라든지 어떤 뭐 그런 보다는 지방 이슈, 생활 이슈가 좀 중심이 되는데 이번에는 좀 지방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이슈가 굉장히 좀 크게 작동할 가능성도 있다. 네네. 왜냐하면 이번에 공수취소 특검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에서 시기와 절차는 좀 이제 당에서 좀 수기 과정을 거쳐라. 그렇게 해서 마치 이제 지방선거 어떤 결과를 보고 이제 하자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국민들로 봐서는 정말 이제 헌법을 법치주의와 상권 분립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이런 공수취소 특검이 만약에 이제 지방선거마저도 민주당이 원사이드에게 이겨버리면 또 추진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스스로 지금 이제 이런 지방선거를 어떤 정치적인 어떤 주요 이슈가 영향을 받도록 그렇게 저는 만들어버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이제부터 보수층의 이제 결집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0: 20일 남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지지율 보면은 46대 18이에요. 사실 예전에 선거를 비춰봤을 때도 지금 좀 많이 낮은 수치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1: 그런데 이제 이거 지금 이제 방금 앵커께서 읽으신 것은 이제 그 엠브레인 이제 서치 이제 전국 지표 조사인데
0: 네.
1: 다른 또 여론 조사에서는 물론 이제 민주당이 앞서고는 있지만 이거보다는 훨씬 붙어 있는 그런 여론 조사도 굉장히 좀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0: 네네. 그러니까 이런 이 여론 조사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1: 그렇습니다.
0: 때 국민의힘의 보수가 집결해서 전체적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네. 예상하고 계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공소취소 특검 이슈를 기점으로 영남 지역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바닥민심 요동치고 있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의견들도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특히 영남권에서요. 수도권 판세까지 이게 좀 올라올까요? 어떻게 이 변수 어떻게 보십니까?
2: 저는 일단은 그 공소취소 특검이 아니고요.
0: 네.
2: 정확히는 조작기소 특검이죠.
0: 그렇죠. 여권에서는 조작기소 네. 특검이죠.
2: 공소취소는 프레임이죠. 저희가 네네. 조작 수사가 있느냐에 대해서 밝히는 특검이고요. 공소 유지 여부는 그 이후에 조작 수사가 있었다라고 판정이 되면 그 이후에 그 특검에서 판정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조작기소 특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작기소 특검 관련해서 뭐 보수층 일부 결집하는 효과는 이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0: 네.
2: 그런데 이미 저희 당에서 이 조작기소 특검 관련해 정리를 했잖아요. 이미 이제 그 시기와 절차 내용 등에 있어서 국민 수기를 걸쳐서 하겠다. 그리고 지선 이전에는 이제 처리가 안 될 것은 이제 거의 확정적인 거기 때문에.
0: 네네.
2: 그리고 또 이제 국민들이 대다수 국민들이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회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인식도 상당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계속해서 일단락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정치 쟁점화한다라고 하면 중도 무당층에서는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도권까지 이게 영향을 미친다거나 중도 무당층 뭐 이런 쪽에 있어서는 그 영향력은 전 제한적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가 이번에 국정 안정 논과 이제 내란 심판 이런 구도가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이 이제 네 번 하시면서 10년을 했잖아요.
0: 네.
2: 그에 대한 시정 평가가 또 주요한 구도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정치 공세하고 정쟁화 하는 것들이 오세훈 후보라든지 수도권에 있는 후보들한테 결코 도움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법안 제목을 봤을 때는 조작기소특검법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소취소특검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답정너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소유지에 대한 권한을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에게 준다라는 것 그리고 그 법안 안에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들을 넣어놨었다는 것은 이 법안이 나온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에 민주당의 100명 넘는 의원들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모임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모임의 이름이었어요. 그게 당의 정식 특위로 갔고 이 특위가 활동을 하면서 이번에 국정조사를 하게 됐었던 것이죠.
0: 이른바 공치모라고 했었죠. 그때 당시에.
3: 네. 그래서 이제 국정조사 과정에서 뭐 방용철이라든지 김성태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방용철 전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호텔 후문에서 만나서 회장이 있는 데까지 에스코트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민주당은 그런 이야기가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싹 다 위증으로 고발을 했어요.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대답을 한 사람들은 선수하고 거짓말했다면서

0: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요, 이 고발한 사건, 위증고발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고 이것이 조작 기소가 됐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장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기다리고 있지 않잖아요.
1: 네네네.
0: 바로 그냥 이 특조 끝나자마자 이런 형태로 법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그냥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에 불과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이게 너무 또 세부적인 내용까지 가면 말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어떻게 보세요? 이 영향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이제 일단락 시켰잖아요. 선거 전에는 안 한다. 그 내용도 수기에서 어느 정도 수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안 한다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 홍익표 정무수석도 대통령이 특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이 절차나 시기에 대해서는 수기해달라라고 메시지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그것도 징검다리 연휴 때 이야기가 나왔어요. 법안이 발의되자마자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을 청와대와 여당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스톱시키고 그리고 상황을 봐서 이제 선거 끝나고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1: 네.
0: 국민들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그 다음에 본인의 이러한 죄들을 지우는 과정들이 있지 않을까 많은 분들께서 우려를 하셨고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진행하지 않겠다. 우리 일반 국민과 똑같이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이상은
1: 네.
0: 국민들께서 이것은 정권에 대해서 좀 견제해야 된다라는 심리가 강해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더 강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0: 네.
1: 장윤미 대변인님께서 여기서 좀 반론 있으시면 한 말씀
2: 네.
1: 해주세요.
2: 저는 예. 국민의힘이 뭐 김영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유령과 싸우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용, 형식, 시기 다 열어놓고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시민분들, 유권자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완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1: 네.
2: 이 의견을 한번 모아가는 수기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습니다. 열려있고 어떤 것도 확정된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공소취소의 수순이다. 이건 셀프 면제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걸 프레임화하는 부분이고 유권자들이 이 부분을 알아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정해진 거 없다. 이따 이제 선거가 지나고 나서 그때 다시 수기하자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요거 마무리 해주시겠습니까? 홍석준 의원님도 하실 말씀
3: 예.
1: 많으신 것 같은데.
3: 예, 예. 아니 국조라든지 그동안 뭐 지나온 어떤 상황들을 보면은 뭐 공소취소를 전제로 해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워낙 반발이 크니까 결국은 한 발짝 물러났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1: 네.
3: 지방선거를 두고 만약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하면 이제 계속해서 하겠다 뭐 이런 어떤 의도로 국민들이 읽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너무 지금 그 민주당이 이렇게 독주하면은 우리나라가 법치주의라든지 상권분립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좀 위험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영남권보다도 오히려 더 서울에서 공소취소 특검에 대해서는
1: 네.
3: 반대 여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이슈가 굉장히 영남권 서울 지금 이제 좀 경합이 일어날 만한 어떤 지역일수록 더 큰 영향을 미치리라 봅니다.
1: 아, 서울까지 이 영향이 밀고 올라올 거라고 보십니까?
3: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게 영남권보다도 이
1: 네.
3: 이슈만 본다면 더 반대하는 시민들의 여론이 크니까요.
1: 네, 네,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이야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활동 자제하던 장동혁 대표가 선거지원 행보에 속도가 좀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의 이선 후퇴론을 딛고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장 대표의 움직임 홍석준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 말씀 해주시죠.
3: 예, 네. 뭐 당연하다 볼 수밖에 없는 게 뭐 당 대표가 물러나지 않은 이상 뭐 선거에 열심히 뛸 수밖에 없는 거죠.
1: 그렇죠. 당 대표니까요.
3: 예, 그리고 네. 지금 시간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면 더 당이 더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대안도 없습니다. 그렇기
1: 네.
3: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한데 단지 이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중앙선대위가 꾸려졌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빨리 지금 중앙선대위가 꾸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1: 네.
3: 장동혁 대표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선대위원장들이 저는 공동선대위 체제로 와서 좀 채움으로서 이런 어떤 선대위를 통해서 후보들을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을 국민의힘이 빨리 이제 구축돼야 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반면 국민의힘 중앙독 남영준 시장 예비 후보가 장동혁 대표 이선 후퇴와 대통합 선거 대책위원회 출범 요구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후보 등록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중앙독 예비 후보의 발언은 이거는 김종인 님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4: 이거 장동혁 대표가
1: 네.
4: 후보의 짐이라는 현실을 또 다시 보여주고 있는 거죠.
1: 네네.
4: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내란청산이라는 그 인식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계속 윤호개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또 최근에는

0: 또 이제 철제는 색깔로 푹 빠지셔가지고 막 매국적 행위까지 막 하시더라고요. 뭐 구구 미국의 구구 매체에다가 기고해서 뭐 대한민국이 친중 친북 뭐 사회주의 국가다면서 한미 간의 동맹을 막 균열하는 그런 일도 서슴치 않고 있는데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1: 네.
0: 그런 상황에서 그 저기 또 그 주강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에 상황도 좀 불리하거든요. 구도도 불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정 대표한테 그런 요구들을 한 것 같아요. 다만 정 대표가 사퇴할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사퇴할 리 만무하고 또 저 새로운 저 뭐 선대위를 꾸리는 것도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강도 후보가 14, 15일이 이제 후보 등록일인데
1: 네.
0: 진짜 뭐 그 후보 등록을 안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1: 네. 어떻게 보세요? 강준희 변호사님 후보 등록 진짜 안 할까요?
2: 후보 등록을 안 할 리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1: 네.
2: 오세훈 시장이 처음에 저희 당의 후보로 등록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때도 사실은 기간 안에 안 했었죠.
1: 네네네.
2: 그리고 장도연 대표에 대해서 비슷한 형태의 요구들을 했었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저희 당의 지지율보다도 각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는 현상들. 그러니까 우리 플레이어로 뛰고 있는 후보들은 조금 더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당의 지도부는 107명이 연서한 결임은 이후로 아무런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 부분에서 국민들께서 실망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 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강덕 후보 입장에서도 예비 후보 입장에서도 본인이 결국에는 당이 답답하니까 본인이 좀 더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결국 지도부가 저는 미국에 갈 것이 아니라 대구가 그때 경선 과정 때문에 굉장히 민심이 안 좋았었거든요.
1: 네.
2: 당 지도부가 대구에 가서 자원봉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도부가 지금 뭐 개소식도 가고 현재로서는 조금씩 정상적인 활동 궤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의 메시지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서 사과의 메시지 그리고 계속적인 저희가 반성하고 쇄신하는 모습들을 선거 캠페인을 넘어서서도 계속 보여드리고 된다. 그것이 당의 지지율도 끌어올리는 그런 수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1: 홍석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아직까지도 장동혁 대표에 대한 원성이 좀 남아 있는 편입니까? 당내.
3: 그렇죠. 아직까지 뭐 잔불이 남아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1: 네네.
3: 지금 결국 이제 시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지도 체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를 건드린다는 것은 마치 큰 전쟁을 앞두고 장군을 사령관을 이제 바꾸는 것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1: 네.
3: 결국은 이제 당의 어떤 시스템 부족한 것은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하면서 당연히 이제 대표의 어떤 거취 문제랄까 또 대표의 어떤 뭐 평가 문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또 장동혁 대표만의 또 책임이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네네.
3: 지금은 정말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든 당원부터 후보들까지 정말 그 일치단결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그 이후에 또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장동 대표도 밝혔고 사퇴는 안 할 거라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3: 그렇죠.
1: 네. 장유 대변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4: 네. 대안이 없으니까.
1: 대안이 없다.
4: 일단
1: 네.
4: 뭐 여러 비토가 있지만 지금은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얼굴로 치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어제 저 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열고 본격적인 선거체제 이제 돌입했습니다. 선대위 명칭이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선대위입니다. 김현정 의원님.
0: 네네.
1: 그거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0: 네.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자라는 지방 정부로 이제 구호를 정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번 지방 선거가 단순하게 이제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그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또 대한민국의 대도약의 길을 당당히 열어낼 중요한 선거다라는 측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번에 뭐 국민의힘의 공천도 실제로 뭐 윤석열 그 윤어게인 공천을 넘어서 윤아바타 공천이라는 비판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1: 네네.
0: 그래서 아직 여전히 내란 잔재들은 청산되지 않았고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내란 세력이 곳곳에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이런 내란의 싹까지 잘라내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겁니다. 그래서 중앙당 선대위는 아주 슬림하게 했고요. 현장을 두텁게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골목골목 선대위를 중심으로 해서 골목골목 소외된 곳 없이 찾아다니면서 민생을 살피는 선거운동을 해나갈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1: 네, 알겠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민주당은 이렇게 선대위 했는데 국힘은 언제 선대위 발족합니까?
3: 예, 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네. 후보들과 어떤 지도부가 여러 가지로 이제 논의를 해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동익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좀 원내외 좀 그 우리 국가적으로 많은 존경을 받는 분들을 좀 중심해서 공동 선대위원장 체제로 가는 것을 지금

0: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1: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동욱 대표와 외부의 네. 인사를 모셔서
0: 당, 예, 당내외 합쳐서
1: 네, 당내외 네네. 합쳐서 네네.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네네. 가신다는 네네. 체제로 가신다는 네네. 말씀이겠죠. 알겠습니다. 장윤미 대변인이 정총리 대표가 이렇게 출범식 마치고 바로 영남행으로 이제 향했거든요.
2: 네.
1: 근데 개인적으로 당분간 영남 안 가실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제 거기서 이제 말이 좀 퍼지는 아이. 말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영남이 이제 중요한 선거다라고 그렇죠. 생각하겠죠.
2: 예. 예,
1: 동남풍을 좀 의식한 행보다.
2: 맞습니다.
1: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2: 민주당의 험지 인건 기정 사실이고요.
1: 네.
2: 그리고 대진표가 완성되면서 지지율이 더 바짝 붙고 있는 양상이 또 드러나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희는 반드시 좀 승리를 견인해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
1: 네.
2: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해수부 이전이 됐고 그 후속 작업으로 해수부 관련된 대기업들 이전해야 되는 HMM이나 이런 기타 회사들 기업들 유치해야 되는 그 업무 그 현안 누가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대구 시민분들의 어떤 이런 민생과 직결된 부분이 있고 대구 더할 나위 없습니다. 33년째 GRDP 최하위권의 대구를 누가 살릴 수 있을 것인지 계속 표를 드렸지만 주었지만 경제 성장 견인해내지 못했습니다.
1: 네.
2: 지금의 국민의힘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더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 지금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 부산 부산 쪽에 이제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재수 후보랑 두 분이서 그냥 돌아다니고 이제 선거 운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 보여요.
2: 네.
1: 그럼 당대표는 이제 더 이상 부산 방문 안 하십니까?
2: 아니 당대표가 또 전재수 이 후보 개소식에는
1: 네네.
2: 얼마 전에 또 다녀오기도 했고요.
1: 네네.
2: 저희가 뭐 이제 여러 언론에서는 하종훈 수석 그 개소식에는 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여러 질문을 받았는데
1: 네네.
2: 기본적으로 그날은 이제 김여정 의원님 말씀 주신 중앙당 선대위 일정이 오전 중에 있었고 그리고 예전부터 계획됐었던 또 광주 전남 통합 특별시장의 개소식 민영배 후보의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당대표 일정이 매우 좀 타이트하게 그 일정부터 확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1: 그렇군요. 네.
2: 그래서 그런 것이지 어떤 뭐 이 지역을 피한다 이 지역을 뭐 한다 이런 그런 컨셉은 아니고 다만 이제 대구 지역 오셨을 때는 했던 발언이 있으세요. 이제 언론에서 지은 제목입니다만 낄낄빠빠 하겠다. 그러니까 낄 땐 끼고 빠질 땐 빠지겠다. 또 네. 이렇게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1: 그럼 앞으로 계속 빠지신다는 얘기도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2: 그렇진 않습니다. 필요하면 또 언제든 등장할
1: 언제든지
2: 수 있다는 건.
1: 언제든지 끼겠다.
2: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그렇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좋은 말이네요. 낄낄빠빠. 근데 그게 낄낄빠빠가 그 호흡싸움인데 그 호흡을 잘 맞출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가 제일 궁금해요. 요즘에 이제 평택 을인데 격전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한 조국 혁신당 후보와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 설전이 지금 격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김용남 후보가 SNS상 과거 세월호 발언 관련해서 사과와 함께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대변인 활동 이력에 대해서도 사과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사과라고 봐야겠죠.
3: 네.
1: 김 후보의 사과에 대해 조국 후보 측은 사과는 너무 당연하고 다행스럽다면서도 너무 늦은 것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지적과 함께 SNS로 사과한 것은 형식면에서 좀 아쉽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김현정 의원님이 또 평택에 계시잖아요.
3: 네.
1: 또 김용남 후보 같이 선거운동을 네. 도와주고 계실 텐데 일단 사과를 했습니다.
3: 네.
1: 이거 사과를 왜 한 겁니까 갑자기?
3: 아니 저도 사과할 거 있으면 하라고 그랬어요.
1: 아 사과하라고 하셨어요?
3: 네, 아니 뭐 과거에 있었던 발언들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하고 민주당이 입당했는데 그거에
1: 네.
3: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지점이 있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는 게 뭐 그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사과할 일 있으면 다 사과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고요. 관련해서 이제 그 세월호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와 관련된 것과 그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대변인 맡아서 그쪽을 대변했던 거
1: 네.
3: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요. 다만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뭐 그 계엄 이후에는 자기가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 계엄 잘못됐고 그 탄핵해야 된다 내려낸다고 했다라는 것까지 덧붙여서 했는데
1: 네.
3: 저는 앞으로도 뭐 예를 들어서 사과할 일이 있으면 뭐 과거에 어떤 많은 발언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또 뭐 사과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사과 계속하는 게 뭐 문제인가 싶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좀 아쉬운 측면은 뭐냐면 선거 전략상 이제 그 조국 후보께서 김용남 후보를 이제 공격하는 건 좀 이해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과도한 측면도 있다라는
1: 네네.
3: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 특히 이제 뭐 국힘 제로를 내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유희동 후보는 공격 안 하고.
1: 유희동 후보는 저희에서 이야기 안 한 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3: 저도 지금 유희동 후보의 존재를 잘 모르겠어요.
1: 예, 후보의 그러니까요. 어떻게 잘 이야기가 안 나오기 네. 때문에 그런 거겠죠. 아무래도.
3: 김용남 후보가 너무 표적 삼아서 나서고 있는 점은 좀 그렇고.

0: 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지금 가장 민주당스러운 후보 이 캠페인을 하고 계신데 사실 민주당의 후보는 아니시잖아요.
1: 네네네.
0: 조국 혁신당의 후보로 나오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저 그렇다라더라도 우리 민주당에서 이제 중도 확장과 전국 정당화 그리고 국민통합 차원에서 영입하고 공천했던 민주당 후보가 있는데 그 후보보다 더 민주당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면 조국 혁신당의 당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그러니까요.
0: 네, 그러면 그런 측면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그 평택의 그 유권자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이런 민주진보 진영 내부를 향한 이런 너무 과도한 그 공방 이런 거 대신에 평택 발전을 위해서 누가 더 청사진을 내세우 주냐 이거를 좀 그 바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1: 이제 정책의 큰 그림을 이야기해야 된다.
0: 그런 차원에서 네. 선의 경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1: 근데 김영남 후보 상처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방송에서 나온 거면 민주당이 내 편을 안 들어주는 것 같다 뭐 이런 말도 좀 한 것 같은데. 근데 김영남 후보만 사과해서 이게 일단락이 되는 문제입니까 지금?
0: 아니 지금 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그리고 이제 우리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당에서 안 도와준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이제 이번 주에 개소식 하는데 네네. 많은 분들이 개소식에 참여하기로 했고요.
1: 또 후원회장도 정청래 대표가 맡기로
0: 네, 그렇습니다.
1: 했죠.
0: 그리고 네. 지금 우리 저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는 당 차원에서 아예 그냥 뭐 당 차원에서 거의 그 파상 공세를 하고 있는데
1: 비례 의원들이 다 이제 공격을
0: 네,
1: 하고 있는 상황이죠.
0: 그런데 저희 당에서도 지금 이제 관련해서 당의 대변인 이름으로 논평도 내고 있고 경기도당에서도 대변인 명의로 이제 지적할 것들은 지적하면서 반박할 네. 것은 반박하면서 이제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내용들은 이제
1: 그리고 또 김현정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
0: 네, 그렇습니다.
2: 근데 저는 옆에서 의원님. 보면서 네.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김용남 후보가 과거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곱지 않게 봤었던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사과하는 거는 저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국 대표, 조국 혁신당이 너무 늦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스럽거든요.
1: 그러니까 사과를 했는데 네. 사과를 받아주는 게 너무 좀 형식에 맞지 않다.
2: 그러니까 지금
1: 보인다.
2: 조국 혁신당에서 김용남 후보를 대하는 행동이 저는 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영입을 한 사람이고 그리고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해왔던 분이거든요. 오히려 이분은 민주당이고 조국 혁신당은 이번에 합당도 결국에는 무산이 된 거잖아요. 그럼 조국 혁신당은 조국 혁신당 나름대로의 선거 캠페인 전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더 민주당스럽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김용남 후보의 사과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지 의문이고 그렇다면은 조국 대표는 본인과 본인 가족들의 그런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 사과했습니까? 저는 기억나는 게 없거든요. 본인이 국가대표 뭐 국회의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평택에서 출마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본인이 어쨌든 구속도 됐고 들어갔다가 나온 상황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에 대해 국민들께서 나라를 두 쪽을 냈었던 분이잖아요. 조국 대표라는 분은. 여기에 대해서 사과 메시지가 진정성 있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본인은 사과 메시지 나온 게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는 사과가 이랬네 저랬네 얘기하는 거 맞지 않다 생각하고
1: 네.
2: 조국 혁신당은 이번에 조국 대표가 원내에 진입을 못한다면 당 자체가 소멸할 위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평택에서의 지역을 정해서 비례의원으로 들어가 있는 국회의원들이 지역 사업 같은 것들을 지역 일들을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례대표 의원 그냥 내려놓으시고 평택 시의원으로 출마하시면 됩니다. 전국에 있는 일들을 하라고 비례대표로서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신 것인데 국민들께서 뽑아주신 것인데 본인들은 전국 일을 할 것이 아니라 평택에 집중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1: 네.
2: 이거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2: 결국 평택에서 조국이라는 한 명이 출마한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그리고 오늘은 뭐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진보당까지 이 민주진보연합이라는 이분들의 민낯이 보여지고 있는 선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1: 시간 많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석준 의원님,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렇게 지금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유희동 의원이 여기서 이런 분위기 상황이면은 반사 이익을 좀 얻을 만도 하거든요.
3: 반사 이익을 얻을 부분도 있죠.
1: 네.
3: 왜냐하면 이제 진보 좌파분 분야가 이렇게 막 정말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하면은 이제 평택에 계신 유권자들이 굉장히 좀 실망을 하고 또 상대적으로 또 유동호 의원도 여기서 3선 하셨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좀 나름대로

0: 단단한 지지 기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사적 이익도 있지만 또 반대로 또 언론의 포커스가 또 유동 의원을 또 비껴가는 또 그런 어떤 문제도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김영남 의원과 김영남 후보와 오랫동안 뭐 방송에서 해서 뭐 본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하남을 가고 싶어 했죠. 왜냐하면 이제 또 뭐 밈도 그렇죠. 만들어가지고 용남 하남 가남 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1: 맞아요. 예.
0: 결국은 이제 평택 가게 됐는데 왜 평택을 좀 더 부담스러워 했냐면 결국은 평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판에 가면 갈수록 어떤 단일화의 압력을 특히 지금 조국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더 민주당스럽다고 참 희한한 논리를 가지고 이제 오면 올 정도로 사실 민주당 내에서 친문 세력이 굉장히 뿌리 깊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분들이 끝까지 단일화를 할 어떻게 그 압력을 행사할 그럴 가능성도 있어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했는데 그런데 이 평택 선거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게 일단 굉장히 후보들 간의 경쟁도 치열한 것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울산 같은 경우도 그렇죠. 진보당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1: 단일화 문제가 있죠.
0: 이 평택의 단일화가 울산이라든지 다른 지역 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조국 후보가 이야기하는 더 민주당스럽다 이런 것이 바로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했던 소위 말해서 A, B, C 어떤 그런 어떤 유형으로 봤을 때 조국 본인은 이제 뿌리부터 있던 A 유형이다. 이 김용남은 B 유형, 유 이재명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갈라치기를 통해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좀 유권자들의 어떤 그런 어떤 그 표를 지금 이제 얻으려는 그런 어떤 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네. 결국은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관계도지만 민주당 내에서의 앞으로의 당대표 선거에서도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영향을 끼치리라 생각합니다.
1: 장용민 대변인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과의 사진을 뭐 이제 업로드한다라든가 네. 뭐 여론조사 발표할 때 이제 본인을 이제 파란색으로 쓰고 김영남 후보를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다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더 민주당스럽다. 그러니까 내가 더 민주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긴 네. 하더라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분들이 정확하게 좀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셔야 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2: 민주당스러운 거는요. 민주당의 당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 민주당의 구성원이 민주당스러운 겁니다. 네네. 지금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민주당 후보로 추천된 유일한 사람은 평택에서 김용남 후보고요.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 조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일각에서는 뭐 단 한 번도 민주당 당원인 적이 없었다라고 그 부분을 비판의 지점으로 삼습니다만 그게 본질은 아니고 지금 현재 서 있는 이 정치적 지형의 기반 그걸로 판단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네. 판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신 거. 같습니다. 김현정 의원님 어떠십니까? 그 직접 이제 평택 지역조에 계시니까 주민분들에게 많이 들으실 텐데 지금 현재 분위기에 대해서만 한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요즘엔?
3: 지금 그 시민분들 같은 경우는 볼거리는 풍성하죠.
1: 네.
3: 그 유명하신 분들이 거리에 막 계속 네. 다니시니까.
1: 또 관심도 많아지고요.
3: 네. 네. 네. 그리고 사실 근데 평택을이 면적이 진짜 넓거든요. 차로 1시간 거리예요.
1: 그리고 아 그렇군요. 네.
3: 도농복합 도시이고 또 신도시도 있고 캠프원프리스라는 주한미군 주둔하는 곳도 있고 또 서부 쪽에는 평택항 있고 항구 도시거든요.
1: 그러네요. 네.
3: 그리고 공단이 또 되게 많아요. 노동자의 도시이기도 해요. 그래서 네. 정말 다양한 곳 면적이 넓어서 선거운동하는 게 쉽진 않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잘 없어요. 그래서 주로 보면 아침 저녁 인사 거리에서 인사드리고 뭐 이렇게 상가라든지 이런 거 다니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곳인데
1: 동선이 겹칠 수도 있겠네요 후보간.
3: 그 이제 막 이제 지역에서 행사 같은 거 하는 데는 이제 만나겠죠.
1: 네.
3: 그리고 또 이제 그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 상가들이 다 밀집돼 있어서 거기 가면 이제 또 조우하는 경우도 생기고 막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오자구도인데 그 중에 세 분이 당대표시잖아요. 그 두 분이 이제 우리 김용남 후보랑 유희동 후보인데
1: 네.
3: 워낙 다 자기의 확고한 지지층들이 있어요. 꼴찌 후보가 거의 10%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또 오자구도에서 단일화 같은 가능성이 훨씬 더 또 낮은 또 그런 요인이기도 한데
1: 네.
3: 어쨌든 지금 현재 단일화 얘기하는 분은 저 의외로 김재현 후보하고 황교안 후보가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1: 그렇군요.
3: 근데 실제로 그 단일화가 가능할지 여부는 지금 제가 봤을 때 현재로서는 쉽진 않아 보여요.
1: 네, 평택이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엮여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과 또 울산 쪽과도 또 단일화 이야기가 다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판이라.
3: 근데 한 가지만 좀 덧붙이면.
1: 네, 덧붙여주세요.
3: 평택 그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뭐 그 인지도 있는 분들 그리고 당대표급 분들이 이렇게 다자구도에서 경쟁함으로 인해서 또 공약들도 뭐 엄청.

0: 좋게 내시더라고요. 그 제대로 나중에 될지 모르겠는데.
1: 지역 발전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게?
0: 이행이 된다면 도움이 되죠.
1: 아, 이행이 된다면. 안 된다면 도움은 안 되고요.
0: 서로 이제 막 하나 내면 더 좋게 내고 더 좋은 거 내고 막 그러니까.
1: 아, 경쟁이 붙었군요.
0: 그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도 우리 유권자들이 보시지 않을까.
1: 유권자분들이 그런 거 아마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잠시 로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2부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 열린 토론이 새로워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MC 황현희와 함께 모든 것에 물음표를 던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1: 네, KBS 열린 토론 정치 인앤아웃 함께하고 계십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전해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유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택 이야기를 하니까 역시 문자가 많이 옵니다. 지선 관련해서 청취자분들이 바라는 점을 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0184님께서 후보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판세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모든 정치인들의 말의 무게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굉장히 좋은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4672님, 후보들이 선거철 잠시 카메라 앞에서만 좋은 모습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이후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선거 끝났다가 갑자기 막 주거지를 옮긴다거나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막 갑자기 배신감이 들겠죠. 네. 그런 모습은 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조국 대표가 두 달짜리 월세 계약했다는 게 오늘 보여요.
1: 그만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빨리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말도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3732님 여야의 입장이 참 팽팽하게 대립하네요. 생산적인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문자 보내셨습니다. 오늘 대화, 오늘 토론은 굉장히 좀 생산적인 대화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튜브에서 또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락스님께서 강전의 변호사님 골무스 치는 모습 프로페셔널한 변호사 같으시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골무스세요 요즘도?
3: 아, 저는 항상.
1: 아, 지금 쓰고 계시군요. 아, 지금 처음 봤습니다. 예. 아, 저 이게 페이지 넘길 때 침 안 묻히시고 이렇게 넘기는 골무. 네. 생방송을 지금 보고 계시나 봅니다. 네. 골무 끼고 계신 모습을 보고 저에게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아, 골무에 좀 주민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유튜브 방송으로. 네, 한번 보여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여야가 지방선거 프레임 경쟁에 이제 나선 듯 합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구도고 어떤 상황으로 가겠다라고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무산 책임론과 내랑 종식을 이야기했고요.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대응 TF와 헌정질서 수호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개헌안의 이 무산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면서 내란 종식, 뭐 국가 정상화 뭐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요거 한번 김현정 의원님께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0: 즉 국민의힘에서 이제 반대한 이유가 졸속이다, 선거용이다 이렇게 하면서 반대를 하거든요. 그런데 네. 그것은 제가 그 과정을 원내대변인으로 쭉 지켜본 사람으로서 그건 정말 잘못된 주장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그 이 국민 투표를 지방선거 같이 하면 투표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이 불리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따져서 이렇게 반대한 것도 아닌가라는 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이게 처음에 제안이 있잖아요. 24년 이제 22대 국회 개원한 24년 7월 재원절 날 처음으로 이제 제안이 된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5.18 헌법전문 수용 같은 거는. 그 이후에도 대통령께서도 그 야당 대표들 저 청와대 초청해서 또 제안도 하셨고.
1: 그렇죠.
0: 수차례 걸쳐서 여야 간의 그 원내 그 지도부 간에 이 관련해서 협의도 했었거든요.
1: 국힘도 국민의힘에서도 어떻게 보면 동의했잖아요. 일정 부분.
0: 그렇습니다. 5.18이라든지 그리고 부마항쟁 이건 넣는 건 뭐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고 지방분권도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계엄의 그 계엄 해제 요건을 강화하는 거 이것도 당연히 절륜을 선언했고 윤호경을 절륜하겠다라고 했으면 반대할 이유가 사실 내용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없고 그다음에 이 개헌이 1987년 이후에 39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네. 또 개헌을 하려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 권력구조 개편이라든지 기본권 이런 것까지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야 합의가 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하자. 여야 합의가 되고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이라도 원포인트로 개헌을 해서 개헌의 마중물을 좀 만들자라고 해서 한 거거든요.
4: 일단 하나라도 해보자. 네.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마음으로.
0: 내용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4: 네네.
0: 근데 그걸

0: 를 이제 결국은 저기 당론으로 그 투표를 저 투표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불성립으로 그냥 무산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게 5월 7일에 한 차례 무산시켜갖고 8일에 한 번 더 열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민생 법안 여야가 합의된 민생 법안 50여 가지도 같이 올렸는데 그 개헌 법안 개헌안과 저 50개 민생 법안을 모두 필리버스터하겠다고 6월 그 5월 말까지 전부 다 그 당번까지 다 짜가지고 이렇게 제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장께서 울분을 토하면서 16분 동안 격정적인 울분을 토하시면서 결국은 이제 상정을 철회한 것이죠.
1: 저 그 망치 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네, 하도 세게 치셔가지고.
0: 제가 맨 앞자리에 앉는데 네. 정말 저 제자리까지 울릴 정도로 세게 치시더라고요.
1: 기억납니다.
0: 그런데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번에 그 지방선거 때 이와 관련된 국민적인 심판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반론 해주시네요.
2: 예,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법이자 기본법이 헌법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헌법인데 이번에 네. 개헌안은 절차, 과정과 내용이 전부 다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절차가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9차례 개헌을 했는데 그때마다 다 여야가 철저하게 했던 뭐 특위를 구성하던 협의 절차를 거쳐서 했는데 이번에는 그 흔한 여야 합의했던 기원특위라든지 이런 어떤 논의조차도 사실은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민주당의 어떤 독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그래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상으로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고 내용적으로 보면 뭐 우리 국민의힘도 5.18이라든지 이런 헌법 전문의 했던 수록 문제라든지 그런 거 다 합의했죠. 그런 거 동시에 또 뭘 주장했습니까? 지난번 대선에서 이제 이야기됐던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국회라든지 또 권력 구조 문제, 기본권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어떤 특권 폐지, 예를 들면 불체포특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여야 간에 다 합의를 했습니다.
1: 네.
2: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하게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국회의원이라든지 대통령의 어떤 특급 폐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언급하지도 않고 내용에도 없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헌법이 이런 식으로 쉽게 고쳐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이 지방선거와 이 맞물리는 문제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심각하게 좀 심도 있게 논의를 기원특위를 구성해서 예를 들면 특권 폐지라든지 이런 문제까지도 같이 이제 논의를 하면서
1: 네.
2: 특히 이제 이번에 국민투표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비해서는 국민투표하는 게 굉장히 좀 쉽습니다. 자유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 이것을 그냥 강행적으로 밀어붙일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1: 네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단 선거 전에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도 하시고 네. 그 안에 있는 내용도 우리랑 협의됐던 걸 다 빼버렸다.
2: 그렇습니다.
1: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다.
2: 네네.
3: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번 개헌안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는 없었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1: 우울식 부장이 그렇게 화가 났는데요.
3: 그러니까 조금 이따 말씀드리면 이번에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개헌안이 올라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었던 공소취소 특검법 이 중에서 국민들께서 뭘 더 잘 알고 계실까요? 저는 개헌안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를 처음 들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국민들도 많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주당이 그동안에 법안 같은 것들을 일방적으로 처리를 했었지만
1: 네.
3: 개헌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절차에 있어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국민의힘도 뭐 대선 공약으로 들어갔던 만큼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않았었던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민주당 전체적인 상황에서 지금 개헌을 진행해야 된다기보다는 그 방망이가 부러질 정도로 때렸었던 우원식 의장. 우원식 의장께서 본인의 임기 안에 이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좀 무리수를 두셨던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많이 받았어요.
1: 모든 국회의장님의 약간 수건 같은
3: 그렇죠.
1: 느낌이
3: 그러니까
1: 있긴 해요.
3: 본인이 네. 어쨌든 비상계엄 상황에 있어서도 의장으로서 그날 계엄 해제 표결에 있어서도 좀 뭐랄까요. 차분한 모습 보여주시면서 국민들한테 많은 신뢰를 받으셨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1: 네.
3: 그런 것들을 이어가면서 의장의 마지막 임기 동안에 이런 개헌안도 처리하면서 본인의 다음 정치적 스텝을 고려하셨던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들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것을 정말로 이번에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면 국민들께 더 많이 말씀드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못했던 것은 민주당도 지금은 그렇게 큰 의지가 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다. 다만 저희가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제는 반대로 개헌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의장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본회의장에 들어오지도 않았다는 걸 가지고서는 이렇게 조금 서로 간에 상쇄시키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0: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장윤미 대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개헌안 무산 책임을 어디에다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 이건 이론의 여지 없이 국민의힘입니다.
1: 국민의힘 쪽입니다.
2: 왜냐하면 네. 이 논의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숙의했고 국민의힘에서 반대하시는 논리를 쭉 한번 지켜봤어요.
1: 네.
2: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국민 합의 그리고 여야 간의 정쟁의 영역이 아닌 헌법 전문의 5.18 이건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1: 네네.
2: 5.18 정신을 넣자. 그리고 보수일각에서는 그러면 이 반쪽짜리일 수 있다. 부마 항쟁의 정신도 같이 넣자. 아 그래 좋다. 같이 넣자. 그러니까 갑자기 아 이거 안 돼. 우리 새마을 운동 정신도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저는 새마을 운동을 넣자는데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걸 갑자기 들고 나오는 건 의도가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권력구조 개편 문제
1: 네.
2: 전혀 논의하지 않습니다. 연임 이거는 헌법상 불가능해요. 이 당시에 개헌이 됐을 때 대통령은 연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님부터 계속해서 맡아 돌아죠. 이 헌법을 갖고 굉장히 오독하도록 국민을
1: 네.
2: 호도하고 있다 이런 인상 지울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한 이번 평가 있을 겁니다.
1: 아니 진짜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이재명 대통령 연임에 대한 그 헌법에 대한 걱정이 실제로 있는 겁니까? 당내에서도요?
3: 그게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죠.
1: 그런데
3: 예, 지금 우리 헌법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헌법 개정을 할 때 예를 들면 대통령 지금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뭐 바꿀 때 그 당시의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부칙 조항이 있는데 이걸
1: 두고 헌법으로 명시돼 있죠.
3: 예, 예. 그런데 이걸 두고 또 해석이 또 약간은 뭐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하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죠. 예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런 부분이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지금 여야 간에 굉장히 좀 첨예하게 좀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논의했던 숙의 과정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숙의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 봅니다.
1: 숙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다.
4: 그런데 이제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지금 그 장동혁 대표 체제는 당론이 민주당이 하는 건 무조건 반대하는 게 당론 같아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1: 네.
4: 국민투표법 있잖아요. 이게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개헌 못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12년 동안 헌법 불합치 결정 받아갖고 있었던 국민투표법이 저희가 당론으로
1: 네.
4: 발의를 했거든요. 처리를 했는데 그것도 필리버스터 하면서 반대했었어요. 국민의힘이. 개헌에 대해서 아예 그냥 생각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건 한참 전 얘기인데 그때도 뭐 졸속이니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우리 그 정부 여당 대통령이나 우리 민주당이나 의장님이나 다 개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있었고
1: 네.
4: 국민들도 이거는 다 그 공감대가 있었던 내용인데 너무 아쉬운 겁니다. 이번에 정말로.
1: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데 여기서 짚어보고 싶은 건 왜 여야 모두 이렇게 아까 이제 조작해서 특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그냥 넘어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야 모두의 민생보다 헌정질서 이슈를 선거의 중심 의제로 끌어올리고 있는 건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생에 대한 이야기가 예전 선거에 비해서 많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실제 유권자들은 이런 중앙정치 이슈에 더 반응을 하고요. 아니면 지역 후보 개인 경쟁력과 또 생활 밀착 공약에 더 힘을 실어줄지 유권자의 생각은 어떨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홍석준 의원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3: 예, 뭐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 보시겠죠.
1: 두 가지 다 중요하다.
3: 예, 예.
1: 네.
3: 그래서 지역을 떠나서 공통적인 이슈가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 개정이라든지 또 공수취소 특검처럼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상권분립이라든지 법치주의를 기본부터 지금 파괴하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공통적인 상황과 더불어 또 해당 어떤 지역별로 뭐 당연히 관심 있으신 분야가 많으시죠.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부동산 또 이슈가 그럴 것이고 또
1: 그렇죠.
3: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 어떤 소멸했던 문제 대응에서 어떻게 좀 발전시킬 것이냐 이런 어떤 지역마다 독특한 그런 어떤 생활 이슈, 지방 이슈는 당연히 또 굉장히 또 중요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1: 네네. 강준호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이제 민생 이슈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 이제부터 나오는 겁니까?
0: 예, 왜냐하면은 지금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이제 끝났거든요.
1: 네네.
0: 폐지가 됐고 그리고 장택공제 부분들도 정부 정부에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곧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오세훈 시장과 오세훈 후보와 정원호 후보 간의 토론회가 정원호 후보 측에서 거부하고 있다라고 오세훈 시장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 네.
0: 정원호 후보 입장에서는 수도권의 민심을 잡기 위해서는 부동산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아직은 정리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토론회를 가능하면 법정 토론회만 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1: 아, 정원호 후보가 피한다라고 생각하고
0: 지금 오세훈 있군요. 후보 측에서는 그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네네.
0: 그리고 이제 소비 쿠폰 유류 지원금이죠. 이번에는 유류 지원금을 이제 신청하는 기간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혈세로서 지난번 소비 쿠폰 같은 경우에도 나눠준 이후에 얼만큼의 소비 진작이 되었는지 구체적인 명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1: 정확한 어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죠.
0: 네. 유가 예. 고유가 피해 지원금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문제 제기하는 형태의 논평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민생을 바닥에서부터 살리는 것이 아니라 언발은 오줌누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결국 부동산에 대한 뭐 세금 이슈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고유가 피해 지원금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뭐 아마 이번 주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민생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강철희 변호사님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아마 민생 그것도 이제 부동산 쪽에 불이 붙어 올라갈지도 네. 모른다. 그 서울 선거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이다.
0: 그렇죠. 그것은 이제 민주당 발로 나오게 되겠죠.
1: 민주당 발로 나올 것이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윤미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민생 현안들에 대해서 이슈가 이제 속속 나오는 분위기인가요?
2: 네, 저희가 지역을 가보면 네. 이 지역민들은 본인들의 경제적인 어떤 상황과 직결되다 보니까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공약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피신다는 인상을 받고 있고 거듭 뭐 말씀드리면 서울의 부동산 이슈가 상당히 크죠.
1: 그렇죠.
2: 그럼 이제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의 많은 권한을 특히 뭐 500세대 미만의 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이양을 해서 속도전을 펼치겠다 이러면서 매우 구체적인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유권자들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고 경남도지사 후보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부울경 메가시티가 본인이 도지사일 때도 시그니처로 내걸었던 이 정책이었는데 그거를 매우 구체화해가지고 30분 생활권으로 우리가 엮어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앙당에서는 정책 공약집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
1: 네.
2: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는 소구력의 하나의 관건으로 대단히 주요하게 기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김현정 의원님 보실 때 민생 현안 어떤 이슈들이 많이 좀 나올까요? 선거에 가까울수록.
4: 그러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에 이제 현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도 계속 이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계속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1: 그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4: 그런데 네. 예. 이제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후보 중에 12명이 현직 저 자치단체장들이잖아요.
1: 네.
4: 그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심판의 성격도 이번에 그 지방선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보면 부동산 그 안정 대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뭐 부동산 공급이 안 된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윤석열 정권과 본인 오세훈 시장이 지난 4년 동안에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그런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 다들 기억하시는 거지만 토지거래 허가제, 토호제 그거 해제했다가 집값 폭등시키는 것도 본인이고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오세훈 시장의 지난 그 이제 그 사선을 하면서 10년 동안 했던 시정들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는 전시행정에 많이 치중해서 실제로 성과가 없는 용두삼위로 끝난 경우가 많았다. 이런 평가가 대체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1: 네네.
4: 그리고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서도 신통기획이라고 해서 뭐 신속통합기획해서 화려하게 이제 구호는 붙였지만 실제로 뭐 지구지정조차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는 팩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해서는 좀 전에 장명미 변호사가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정원 후보 측에서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착착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그 500세대 500가구 이하인 곳에서는 그 인허가권 정비 구역에 대한 인허가권을 구청장에게 내려줌으로 인해서
1: 네네.
4: 평소에 15년 걸릴 걸 10년으로 단축시키겠다 뭐 이런 구체적인 공약들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그 용산 정비창 부지라고 있거든요.
1: 철도창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4: 완전히 노른지 땅이거든요. 노른지
1: 용산 국정무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4: 그거를 지금 뭐 저 그 네. 내보내는 동안 다 그냥 방치해놨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책임론이 오히려 더 클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이슈를 꺼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오세훈 시장의 입장도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0: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 네, 네, 말씀해주세요.
0: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임기하는 동안에 부동산 공급이 충분치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인건비, 자재비 이런 것들이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속도를 올리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1: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안 된 이유는 이제 분담금이 많아지고 인플레이션이 많이 됐기 그쵸? 때문에.
0: 비용 같은 것에 문제들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확 풀어서 31만 호로 공급하겠다 이런 이야기들.

0: 정원호 후보라는 점 말씀드리고
1: 네.
0: 이 오세훈 후보는 네 번이나 시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이 직업이라고 할 정도의 어떤 경험치가 축적됐는데 그 경험치가 서울시민들의 편익으로 이어져 갔는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 않으실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오세훈 후보가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가 얘기한 거죠. 오세훈 후보가 연일 정원호 후보 토론 회피한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정원호 후보가 한 라디오 방송 출연해서 얘기했대요. 상황에 따라 말 바꾸면 신뢰 잃는다고 생각한다.
2: 네.
1: 불과 한 달 전에 윤희숙 후보나 이런 분들 토론하자고 할 때 오세훈 시장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란다라는 반응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서울시장 양자 토론 좀 법적 토론 말고
2: 네.
1: 또 이렇게 양자로 하는 토론이 또 열리게 될까요?
2: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이등 후보니까 네. 판을 좀 흔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양자 토론 주장하는 건데 사실은 뭐 좀 전에 정원 후보가 그 저 방송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난번에 윤희숙 후보가 추가 토론하자는데 반대했고요. 22년도 지방선거 때는요. 그 저기 그 본인이 토론 무용론까지 주장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이제 본인이 불리하니까 양자 토론 주장하는 것인데 저는 그 뭐 양자 토론 그리고 법정 토론은 지금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 토론에는 당연히 열리는 거거든요.
1: 그래서 두 번 열리죠. 법정 토론이.
2: 예, 이렇게 이제 양자 토론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장하는 그 내용들 뭐 하나의 이제 정치 공세 하는 거잖아요. 선거 전략이고.
1: 네네.
2: 그렇기 때문에 1등 후보에서 우리가 우리의 공약을 충실하게 그 유권자에게 알리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 저쪽에 그 폐에 말려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 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없습니다.
1: 네, 시간이 이제 20초 정도 남아가지고 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부동산 관련돼서 제가 할 말이 많은데
1: 네네.
2: 하여튼 이게 뭐 저 윤석열 정부와 그 오세훈 시장이 지난 4년 3년 동안에 그 망쳐놓은 게 지금 그 결과가 지금 와서 지금 우리 불과 이재명 정부 1년도 안 됐는데 그리고 정원 후보도 그걸 다 네. 해결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1: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이야기하시죠. 자, KBS 열린토론 정치인의 나웃 이것으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선거가 가까울수록 정치는 더 많은 이름표를 붙이죠. 심판이냐 견제냐 수호냐 저지냐.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름표 뒤에 내 삶을 과연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토론이 그 이름표 뒤에 있는 속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일도 역시 좋은 질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열린 토론회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주민 수가 100명 남짓한 전라남도 고흥군 한 농촌마을에 작은 실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폐교 위기에 놓였던 마을 시설을 리모델링해 지역 주민들이 함께 운영하는 가공 공방으로 탈바꿈시킨 건데요. 이곳에는 60, 70대 주민 10여 명이 참여해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활용한 수제식품을 만들고 온라인 판매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전국의 소비자들과 직접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마을은 청년층 유출과 고령화로 인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곳이었죠. 빈집이 늘고 공동체 기능도 약해지던 상황이었는데요. 주민들이 직접 나선 이 프로젝트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SNS를 활용한 홍보 덕분에 젊은 세대 방문도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역 자원을 활용해 일자리와 소득을 동시에 만들어낸다면 인구 소멸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작지만 의미 있는 시도들이 다양한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서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로 시작합니다.

0: 갈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북한 사회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NK투자개발 강미진 대표 전화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북한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죠. 자력갱생. 오늘은 이 자력갱생, 북한 주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짚어주신다고요?
2: 네. 자력갱생. 북한에서는 그냥 자력갱생이라는 말보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이런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자력갱생이라는 말 자체가 모든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여기에 혁명정신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으면서 혁명가들이 혁명가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 힘으로 해결해 나간다 이런 뜻으로 인식을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한 40여 년 좀 넘게 살았는데 그 생활 속에서 인식된 자력갱생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제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을 믿고 오로지 내 힘으로 모든 뭐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이게 이제 살아가는 방식이 자력갱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특히나 90년대 중반의 고난행군 시절의 자력갱생은 정말 그야말로 누가 시켜서 하는 자력갱생이 아니라 스스로가 결정하고 실행해야 하는 그런 자력갱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북한은 말하자면 건국 초기부터 어떻게 보면 그보다도 훨씬 전부터 백두산 그 빨치산 시절부터 자력갱생을 목숨처럼 여기고 실행했던 것 같습니다. 또 3년간의 그 한국전쟁이라든가 그 이후에 폐허 속에서 전후복구 건설을 할 때도 그렇고 또 90년대 고난행군 시기에도 자력갱생을 정말 노래처럼 이으면서 주민들 스스로가 자신에게 채찍을 들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1: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을 통해서도 이 자력갱생이란 말을 흔히 듣는데 북한의 자력갱생 역사 한번 살펴볼까요?
2: 사실 북한의 그 역사 교과서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혁명 역사 교과서인데요. 연길폭탄이라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 연길폭탄에 대해서 북한은 자력갱생의 산물이다 이렇게 선전을 하거든요. 1932년 백두산 지구에서 산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 빨치산 생활을 하는 과정에 일본군과 싸우기 위해서 화약제조법을 창안해서 만든 수류탄이 연길폭탄입니다. 연길폭탄이란 말은 그때 당시 빨치산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일본군이 붙여준 이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길폭탄은 1호탄, 2호탄, 뭐 3호탄, 투코탄, 연발탄 이렇게 있는데 3호탄이 가장 작은 수류탄으로 32년 북한이 이제 그 항일 빨치산 대원들 중에 이게 주로 정치 공작을 하거나 통신원들을 이제 그 연결할 때 그런 통신원들이 휴대용으로 이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그 연길폭탄 같은 거는 이제 그 만드는 방법을 한번 이제 성공을 하니까 지구별로 이제 유격대원들을 모아놓고 강수패를 열고 전수받도록 했다고 알려져 있고 이때 만들어진 작탄의 위력이 정말 대단했다고 알려집니다. 그 이후에도 보게 되면 건국 시기에도 한국전쟁 이후에도 자력갱생은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늘 곁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광복 이후에도 주민들은 다른 나라 건국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하기보다는 북한은 자체의 힘을 믿고 건국을 하겠다고 이제 나섭니다. 그때 유명했던 것이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이 말인데 이 말은 김일성 주석이 평양시 이민 한영대회에서 한 연설의 한 대목입니다. 이거는 뭐가 있는 사람은 그 있는 것을 가지고 공국에 참가해라 이건데 이렇게 보면 북한의 자력갱생은 그 역사가 좀 오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뭐 1930년대에 이어서 50년대의 자력갱생이 있었다면 90년대 중반 이 고난의 행군 시기의 자력갱생 사례도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2: 사실 90년대 자력갱생은 자강도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강도는 흔히 북한 주민들 인식에는 산하고 돌밖에 없다 이렇게 그 척박한 고장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 시기 자강도 사람들은 그 이탄이라는 그 석탄의 종류의 그 종류 안에서 분류가 되긴 하는데 이탄이라고 이제 미끌미끌한 그 떡가루 같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보통 때는 포도에다가 이제 내서 땅을 걸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이탄을 캐 먹으면서 발전소를 세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자강도가 왜 발전소 건설이 중요했을까 이렇게 보게 되면 자강도는 군수공장이 많고 군수공장이 도 전체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정도로 군수공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공급되지 못하니까 생산을 못하게 되고 외국에서 받은 여러 발주권도 실행하지 못할 상황에 놓였던 거죠. 실제 당시 자강도에서는 식량도 없고 뭐 수력 발전소 건설 자재도 부족한 상황이지만 자력갱생의 힘으로 그때 당시 19개의 중소형 발전소를 만들어냈거든요. 이걸 북한은 자강도 정신이라는 그런 그 새로운 구호로 전국의 자력갱생을 일반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강도 사람들을 통해서 북한은 북한 체제가 자기의 서사의 회복을 위한 가정으로 선전하기도 했죠. 이외에도 권한행군 시절을 배경으로 한 여러 영화들이 있는데요. 권한행군 시기에 이제 유류가 이제 그 잘 공급되지 않고 없으니까
1: 네.
2: 진짜 한 방울의 휘발유라도 절약을 해서 부대의 싸움 준비에 그 이바지하겠다. 이런 자력갱생의 강고분투 혁명 정신을 발휘해 나가는 인민군대 한 운수대대 지휘관의 모습을 보여준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 운수대대 대대장이 이건 실화입니다. 그 이 운수대대 대대장이 영화에서 한 그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뭐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 안겨주신 자력갱생이 복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력갱생은 뭐 군인이나 일반인이나 뭐 학생이나 노인이나 누구에나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생활의 지팡이가 된 셈이죠. 그 시기에 부족한 휘발유를 대신하기 위해서 가스를 이용해서 이제 자체로 차 운전을 시험하는 군인들의 모습은 정말 그때 안쓰럽기도 하고 당시 북한 주민들은 그 자극을 받아서 영화 시료 모임을 통해서 따라 배우기를 실천하기도 했습니다.
1: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북한 주민들에게 자력갱생은 면역력을 키우는 일종의 예방주사가 아닐까 싶어요.
2: 맞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오고 있는 자력갱생은 어려운 시기에도 있었지만 좋은 성과를 가져오는 어쩌면 아프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변화도 가져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010년대에는 이팔 비난을 연합기획서 에서 이제 그 비날론 섬유가 생산이 됐고 또 CNC와 실현으로 주체초를 뽑아낸 그런

0: 더불어도 재탄생하면서 북한의 기계공업에 새 역사를 써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립경쟁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북한은 대북제재와 국제사회 여러 제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립경쟁을 예방주사로 면역력을 키워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북한은 어려울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자력갱생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구호를 즐겨 사용합니다. 그만큼 자력갱생이 북한이 지탱하고 있는 지지대 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1: 북한 주민들에게 정말 자력갱생은 필수 덕목이겠어요?
0: 네. 북한의 이름 있는 마그네사 크림가 생산지 용량강산이 있는데요. 이 용량강산의 한 그 소대를 주제로 한 드라마 백금산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사실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선전물이거든요.
1: 네.
0: 이 드라마에서도 자력갱생으로 채굴장을 확보하고 뭐 생산과제를 수행해서 전 소대원이 영웅이 된 그런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라마로 형상을 했는데요. 북한의 자력갱생은 2010년대 후반에는 자강력이라는 또 다른 말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 이 시기에는 수입품에 의존하는 수입병을 근절하고 국산 제품을 원료라는 그 대부분 생산품을 생산할 때에 대한 북한의 국산화 정책이 강조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북한의 자력갱생은 건설 분야에까지 확대되면서 건설 마감재 수입이 중단되더라도 국내에 자재로 건설을 마감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추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대부분 지역에 있는 건설 건재 공장들이 건설 마감재 공장으로 이름을 바꾸었고요. 마감재 생산을 하는 시스템으로 바뀐 것도 다 자력갱생이 덕이라고 북한 주민들은 노래하고 있더라고요.
1: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NK투자개발 강미진 대표와 함께 자력갱생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에픽하이의 Love Love Love 듣고 올게요.

0: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언론이 주목한 경제 이슈를 한눈에 짚어보는 외신으로 읽는 경제 뉴스, 전주현 외신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인도에서는 그 차량의 경적 소리가 국가 성장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2: 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최근에 인도 도시의 만성적인 경적 소음이 공중 보건과 노동 생산성, 도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네. 어느 정도냐면 델리의 거리의 평균적인 소음이 약 75데시벨이라고 합니다. 이게 세계 보건 기구 권고 기준의 4배 많은 수준이라고 그래요. 오. 일부 도시에서는 100데시벨을 넘기기도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바로 옆에서 전기톱 소리를 듣는 거랑 비슷한
1: 옆에서요?
2: 수준. 네.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시겠죠. 그런데 인도 운전자들이 시간당 평균 130번이 넘게 경적을 울리는 걸로 조사가 됐으니까 이게 한 대만 그런 거잖아요. 이게 동시에 울려 퍼지면 정말 엄청난 수준의 소음이 되는 겁니다. 일단 소음이 건강 악화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생산성 손실로 연결이 되는 건데 청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심혈관 질환, 수면장애, 만성 피로도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의 청력 손실 인구 숫자가 6천만 명 이상으로 추산이 된대요. 그 유럽에서도 좀 비슷하게 조사를 해봤더니 이 소음에 따른 건강 비용이 국내 총 생산의 0.6%에 달한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인도는 이거보다 소음이 훨씬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잠재적인 손실은 훨씬 더 클 거다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소음이 기억력, 집중력, 문제 해결 능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2022년에 바르셀로나 아동 2,600여 명을 추적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교통 소음이 5데시벨 증가할 때마다 작업 기업 기억 발달이 11%나 늦어지는 걸로 나타났어요. 장기적으로 쭉 추적을 해봤더니 교육 효과, 고급 인력 양성, 혁신 역량에도 부담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 흐름이 비효율적이니까 이렇게 소음이 심하다라는 얘기인데요. 그쵸. 인도 도시 소음의 약 75%가 도로 교통 상황에서 발생을 하는데 혼잡한 도로에서 이렇게 경적을 울리면 단순하게 경고를 하는 수준을 넘어서 방향 전환, 재촉, 존재 표시 같은 의사소통 수준으로 이제 쓰이게 되는 거예요. 비켜라, 해서 빵빵, 뭐 이런 거 이제 나간다, 빵빵, 뭐 이렇게. 그래서 결국 신호, 차선, 교통규칙에 대한 신뢰 부족이 경적을 울리는 것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 그렇죠.
2: 또 교통 문화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도 당국이 병원, 학교 주변을 좀 정숙한 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실제 소음이 기준치의 두 배를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뭔가 규제를 내놔도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리고 인도 트럭 뒤에 추월할 때는 경적을 울려달라면서 경적을 부탁해요라는 문구를 또 적고 다니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자동차 제조사가요. 아예 인도 시장에 차를 내놓을 때는 내구성이 강한 경적을 쓴다고 합니다. 워낙 많이 울리니까요. 근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소음이라는 건 결국 국가 이미지, 투자 환경에도 부담을 주게 되거든요.
1: 그럼요.
2: 네, 그 외국인 인재를 유치한다거나 기업 근무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지가 그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인도에서 만성적인 소음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생산

0: 산성 비용이자 도시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1: 일본의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이 승진을 벌칙으로 보는 인식이 퍼지면서 네. 승진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일본 기업에서 책임 대비 보상이 부족하다 이런 인식이 사원들 안에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진을 기피하는 현상이 이어지니까 기업들이 임금 인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항공이 2027년까지 부장급의 연봉을 현재보다 약 30% 인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600만에서 2,500만엔 약 1억 4,800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고 하는데요. 네. 상한선인 2,500만에는 일부 임원급의 기본 보수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려준다는 얘기인데 이 자리 이미 2026년부터 관리직 전반을 대상으로 임금 인상 정책을 펴고 있어요. 그래서 부장급이 최대 15%, 과장급은 최대 10%가 인상이 됐고요. 또 핵심 프로젝트를 맡은 부장에게는 월 10만엔, 약 92만 원의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답니다. 그러니까 연봉만 그냥 올려주는 게 아니라 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도 도입을 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임금을 그렇다면 왜 인상하게 됐느냐.
1: 그러게요.
0: 구조적인 인력 문제가 꼽혔습니다. 저출산이 일본도 심해요. 인력 공급이 감소하면서 기업들 간의 채용 경쟁이 심화됐습니다. 그래서 초임 젊은 층의 임금이 특히 빠르게 상승을 했는데요. 반면에 전체 인건비 총량은 제한된 상황이기 때문에 중견직이나 베테랑 층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본 후생 노동성 자료를 보니까 2020년에서 2025년 임금 상승률이 20대는 한 15%, 30대는 10에서 12%였는데 반면에 40대는 5에서 8%밖에 안 됐대요. 50대 초반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 관리층 처우를 개선하는 움직임이 이제 업종 전반으로 확산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세콤은 관리직 수당을 30% 정도 올려줬고 후코쿠 생명보험도 부장급의 연봉을 평균 15% 올려줬다고 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순하게 임금만 올려주는 걸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요. 관리직의 권한과 역할이 기존과 동일한 상태에서는 부담만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조직의 구조, 의사결정 권한을 재설계하는 게 꼭 병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했고요. 그래도 보상 격차를 줄이는 조치는 승진하면 손해다라는 인식을 완화하는 첫 번째 단계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1: 네. 그 미국의 Z세대죠. 1997년부터 2012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 5명 가운데 3명이 지난 1년 사이에 뭐 가족이나 친구랑 연락을 끊은 걸로 나타났다고요.
0: 네. 미국 폭스뉴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미국 시장조사기관 토커 리서치가 조사를 해본 결과 지난 1년 새 가족이나 친구와 연락을 끊었다고 답한 이른바 노 콘택트 응답자 비율이 38%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연령대별로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 더니 Z세대는 60%, 밀레니얼 세대는 50%, X세대는 38%, 베이비붐 세대는 20%로 집계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연락을 끊는 비율은 낮아진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관계를 왜 끊었을까 물어봤더니 상대가 자신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응답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 상대가 지나치게 부정적이었기 때문 이렇게 순이었고, 가치관 차이, 정치, 사회적 의견 충돌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SNS를 이제 끊어버리는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전체 응답자의 41%는 지난 1년 새 가족이나 친구를 SNS에서 언팔로우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차단한 경우도 36%, 단체방에서 스스로 나간 경우는 32%, 30%는 단체 채팅방에서 지인을 삭제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끝냈다라는 사람이 31%였는데 근데 한 번 끊으면 59%의 사람은 그 뒤로 연락을 다시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려고 온라인 주문이나 셀프 계산대, 챗봇이나 자동화 고객 서비스 같은 기술을 쓴다라는 사람도 많았고요. 아는 사람과 만나서 5분간 대화하느니 내가 일부러 길을 건너서 피하고 간다라고 답한 비율도 40%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관계에서 좀 어려운 경향이 생기면 대화로 풀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그냥 거리를 둔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70%가 넘어갔는데 그래서 전문가들은 관계에서 갈등을 회피하는 경향이 점점 일

0: 일반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접근 방식은 의미 있는 관계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이것이 결국 더 큰 외로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생각하고 있는 건강한 관계는 어떤 건가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내 생각과 의견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관계가 건강하다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성취를 같이 축하해 주는 관계,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는 관계, 일관성과 신뢰성이 있는 관계, 개인의 경계가 존중되는 관계 이런 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소통을 우선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불편하더라도 관계에 계속 참여하려는 태도가 정신건강을 지지하는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조언했습니다.
1: 그렇군요. 지금 이제 언급했던 그 미국의 Z세대와 또 네. 밀레니얼 세대 사이에서 문신 반지가 유행하고 있다는데 왜 그런가요?
0: 값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는 대신에 손가락에 직접 문신을 새기는 게 바로 문신 반지인데요. 이 문신 반지가 새로운 약혼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미국 뉴욕포스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결제 플랫폼 기업인 차임이 조사를 해봤어요. Z세대의 4분의 1은 실물 반지 대신에 문신 반지를 선택할 뜻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사이즈를 따로 맞출 필요가 없잖아요. 잃어버릴 위험도 없습니다. 그리고 비용 부담에서도 자유롭다 이런 것들을 이유로 꼽았는데요. 이런 변화가 그냥 단순하게 문신 반지에 그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약 30%의 사람들이 값비싼 다이아몬드 대신에 다른 보석을 반지로 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26%는 반지를 아예 건너뛰고 여행이나 특별한 경험 같은 추억의 비용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과정이 나타나게 된 데는 SNS 영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SNS 플랫폼에서 반지 대신에 지금 손가락 문신을 공유하는 콘텐츠가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응답자의 61%가 이런 플랫폼이 프로포즈 문화를 변화시켰다라고 답을 했는데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은 단순하게 취향이 변한 게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가치관이 이동했기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전통을 따르기보다 자신들에게 실제로 의미가 있는 선택을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도 역시 정해진 형식이 아니라 개개인이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 이거 재밌겠네요. 중국에서는 반려동물로 닭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0: 애완닭, 반려닭이라는 건데요.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지금 SNS에서 반려닭에 대한 게시물 또 영상이 굉장히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이 중국 도시 지역의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 기사를 냈는데요. 실제로 한 여성이 친척에게 달걀 3개를 받아서 병아리를 부화시키고 계속 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닭들은 조금 특이해요. 중국에서 식용, 약용으로 가치가 높은 희귀하고 독특한 품종인 타이어 흑골 비계라고 하는데요. 온순하고 몸집이 작아서 키우기가 쉽다. 사료비가 별로 안 든다. 그래서 완벽한 반려동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반려동물로 키워도 되나 좀 걱정되잖아요. 네. 수의사들은 이렇게 시골 닭장에서 많이 키우면 조류독감이 걸릴 수 있는데 그냥 가정에서 한두 마리 키우는 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닭과 함께 잠자고 목줄 기저귀도 맞춤하고 유모차에 태워서 산책을 즐긴다고 하는데 실제로 키우는 사람들에게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고양이나 개처럼 냄새가 강하지 않대요. 그래서 털갈이도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그래서 추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료비 병원비 많이 들이잖아요. 애완묘 애완견에는.
1: 그렇죠.
0: 근데 닭은 조용하게 잠자고 새벽에 정확히 일어나고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중국에서는 좀 이색적인 반려동물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네. 재미있는 외신 소식 잘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어요.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클레오가 부릅니다. Ready for love.

0: 새로운 남북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돈 버는 특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부자 되는 특허 이야기, 특허법인 다나의 조정우 변리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2: 네, 최근에 이 어린이들이 노는 놀이터도 이 단순한 놀이공간을 넘어서 다양한 기술이 경합된 스마트 놀이터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센서, 인공지능이나 안전, 그리고 교육, 스마트 시티 개념과 융합되는 이 스마트 놀이터라는 기술에 대해서 특허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럼 먼저 이 스마트 놀이터가 어떤 개념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2: 네, 스마트 놀이터는 이 전통적인 놀이시설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서 놀이와 안전 그리고 교육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능형 놀이 환경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는데요. 기존 놀이터가 구조물 중심의 정적인 공간이었다면 이 스마트 놀이터는 사용자의 행동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이 동적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센서나 IoT 그리고 AI와 인터랙티브 미디어 그리고 데이터 분석 기술이 결합돼서 이 어린이의 위치나 움직임, 활동 패턴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이에 맞춰서 컨텐츠가 변화하는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바닥에 있는 센서가 아이의 발걸음을 인식해서 LED 패턴이 변한다거나 특정 동작을 수행하게 되면 이 게임 요소가 활성화되는 방식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 단순 반응형 시스템을 넘어서 사용자의 행동을 학습하고 맞춤형 컨텐츠를 제공하는 이 인공지능 기반의 놀이 환경으로도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는 놀이 공간이 단순한 물리적인 환경이 아니라 하나의 디지털 인터페이스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안전 측면에서도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충격흡수 바닥재와 같은 수동적인 안전 구조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낙상 위험이나 충돌 가능성, 이상행동 등을 감지하는 이 능동형 안전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스마트 놀이터는 이 디지털 기술과 공공 인프라 그리고 교육 기능이 결합된 융합 공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이 스마트 놀이터 관련 시장이 최근에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을까요?
2: 네, 초기에는 이 공공복지시설 중심으로 시작됐지만 현재는 이 스마트 시티, 에듀테크, 그리고 키즈 콘텐츠 산업이 결합된 플랫폼 시장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 부분에서는 이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안전과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스마트 놀이터를 적극 도입하고 있고요. 특히 이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기존 놀이터를 스마트화시키는 사업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민간 시장에서도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키즈카페나 쇼핑몰, 테마파크 등에서 이 스마트 놀이터 기술을 도입하면서 놀이공간이 체험형 콘텐츠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 세대의 인식 변화도 중요한 요인인데요. 이 단순히 놀이터를 재미있는 공간이 아니라 안전하면서도 교육적이고 그리고 신체 활동을 유도하는 공간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디지털 콘텐츠 산업과의 결합도 중요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놀이 콘텐츠를 업데이트하거나 시즌별 테마를 변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운영 측면에서도 이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단순한 시설 설치 사업이 아니라 콘텐츠와 데이터 그리고 서비스가 결합된 이 플랫폼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그럼 이 스마트 놀이터의 핵심 기술 요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2: 네, 스마트 놀이터 기술은 크게 센서 인식 기술과 인터랙티브 제어 기술, 안전 모니터링 기술과 데이터 분석 기술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센서 기술의 경우에는 이 모든 시스템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별도의 압력 센서나 카메라, 적외선 센서 등을 이용해서 이 어린이의 위치와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요. 이 기술의 핵심은 이 단순 감지가 아니라 다수 사용자 환경에서도 정확하게 개별 행동을 추적하는 기술입니다. 두 번째 인터랙티브 기술은 이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명이나 영상 그리고 음향 등을 제어하면서 이 놀이 경험을 생성시키는데요. 즉 사용자의 행동이 곧 콘텐츠가 되는 구조이고요. 이는 기존 놀이 시설과 가장 큰 차별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안전 기술은 이 최근 가장 중요한 분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낙상을 감지하고 또는 충돌 위험 분석이나 위험 행동 인식 등 이 사고를 사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예방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기술도 중요한데 이 놀이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어떤 시설이 많이 사용되는지 어떤 구간에서 위험이 발생하는지 연령별 이용 패턴이 어떻게 다른지 등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향후에 이 놀이터 설계 개선이나 맞춤형 콘텐츠 개발에 활용될 수 있고요. 결국 이런 스마트 놀이터는 센서와 콘텐츠, 데이터가 결합된 이 지능형 공간 시스템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1: 이 최근에 스마트 놀이터가 인터랙티브나 AI 기술 등과 접목이 되고 있다면서요?
2: 네, 인터랙티브 바닥형 놀이터는 가장 대표적인 스마트 놀이터 형태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바닥에 설치된 센서나 LED를 통해서 이 아이들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구조입니다. 아이들이 뛰거나 걷는 위치에 따라서 색상이 변하거나 또는 게임 요소가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신체 활동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한 게임 요소가 결합되기 때문에 이 반복 이용률이 높고 운영 측면에서도 콘텐츠 업데이트를 통해서 지속적인 사용자 유입이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도 이 다수 사용자의 동시 입력을 처리하는 시스템과 실시간 반응 속도가 중요한 요소인데요. 최근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이 인공지능 기반의 놀이터입니다. 아이의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구조로 예를 들어서 활동량이나 반응 속도, 패턴 등을 분석해서 적절한 난이도의 놀이를 제공할 수 있고요. 이는 이 놀이와 교육을 결합한 에듀테크 기반의 놀이 시스템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1: 관련된 특허 경쟁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2: 네, 스마트 놀이터 특허는 크게 위치 인식 기술과 인터랙티브 콘텐츠 제어, 안전 모니터링 그리고 분석 기술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특히 위치 인식 정확도와 반응 속도는 핵심적인 경쟁 요소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아이가 동시에 사용하는 환경에서 이 정확한 인식이 가장 중요한 필요 기술이기 때문인데요. 두 번째로 안전 기술도 중요한데 이 충돌 예측이나 위험 행동 분석 기술이 최근에 주요한 특허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행동 분석과 맞춤형 콘텐츠 제공 기술도 최근에 특허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특허 경쟁은 이 단순한 장비에서 벗어나서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시스템 경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1: 최근에 그 스마트 놀이터 기술 관련한 이슈들도 좀 정리해 주시죠.
2: 네, 가장 최근의 이슈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안전 중심 설계입니다. 사고를 예방하는 기술이 이 핵심 경쟁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데이터 기반의 운영 기술인데요. 이 놀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시설을 개선하고 콘텐츠를 최적화시키는 방식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교육과의 융합입니다. 놀이를 통해서 학습 효과를 제공하는 방향인데요. 결론적으로 스마트 놀이터는 이 미래형 교육 도시 인프라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오늘은 스마트 놀이터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다나특허의 조정우 변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경제로 통일로 파파야가 부르는 내 얘기를 들어봐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요즘 길을 걷다 보면은 민들레 씨앗이 날리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분이 이 민들레 씨앗에 대해서 얘기한 게 떠올랐습니다. 민들레 씨앗이 바람 부는 대로 날아가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은 저마다 자기가 날아갈 방향을 미리 정해두고 있다는 겁니다. 동쪽으로 가기로 한 씨앗은 서풍이 불 때만 몸을 실어 움직이고 다른 바람이 불면은 꿋꿋이 버틴다는 얘기였지요. 물론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는 얘기지만 민들레 씨앗조차 자기 가야 할 곳을 알고 묵묵히 기다릴 줄 안다는 그 비유가 참 재밌었습니다. 누구나 가야 할 인생의 큰 방향이 있겠지만 해마다 달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방향이 조금씩 바뀔 수 있을 겁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이 가고 싶은 쪽으로 기분 좋은 순풍이 불어주길 바라면서 노래 띄워드리지요. 박미경의 노래입니다. 민들레 홀씨 되어.

네, 오늘은 1970년에 노벨문학상을 받은 러시아 작가 알렉산드라 솔지니친의 글 자연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 중에서 한 대목을 골라봤습니다. 간밤에는 비가 왔었다. 아직도 하늘을 지나는 구름이 때때로 빗방울을 뿌린다. 막 꽃이 피기 시작한 사과나무뿐만 아니라 둘레의 잔디도 빗물을 담뿍 빨아들인다. 대기에 가득 피어오르는 그 훈기는 무어라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감미롭다. 나는 허파가 터지도록 훈기를 들이마신다. 그리고 가슴으로 온통 느끼며 숨을 쉰다.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 이것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박탈당한 자유만큼이나 값진 것이다. 이렇게 여기서 숨을 쉰다는 일, 이 세상 어느 음식도 이보다 더 맛있을 수는 없으리라. 비록 5층 건물의 우란에 갇혀있는 조그마한 마당이지만

꽃과 물기와 싱그러움에 젖은 이 공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오토바이의 소음도, 축음기의 시끄러운 소리도, 확성기의 쉴 새 없는 잡음도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 비가 오고 난 뒤 사과나무 밑에서 숨을 쉴 수 있는 동안은 아직은 살 수 있는 것이다. 하남석의 노래입니다. 바람에 실려.

네, 멋진 풍경이나 기념하고 싶은 순간에 우리는 사진을 찍어 그 모습을 간직하고 싶어 합니다. 사진을 찍어 순간을 남겨왔고 이제는 바로바로 타인과 공유하는 시대가 됐는데요. 사진의 역사는 어떻게 변해왔을까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카메라와 사진에 얽힌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양식 사진술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은 1880년대 초중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운영, 황철, 김용원 등 개화파 인사들이 청나라와 일본을 통해 사진술을 배워왔다고 전해지는데요. 특히 지운영 선생은 고종 임금의 사진을 최초로 찍은 사진가로 알려져 있지요. 이 무렵부터 사진이 전통적인 초상화를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촬영국이라는 사진 전담기관이 생기기도 했지만 이 시절만 해도 사진은 특정 계층만 접할 수 있는 특별한 신문물이었습니다. 붓으로만 그리던 사람의 얼굴을 기계를 통해 똑같이 구현해냈으니 당시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그래서 별의별 이상한 소문이 나돌기도 했고 그 중에는 사진을 찍히면 혼을 빼앗긴다고 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07년 서울 소공동에 천연당 사진관이 문을 열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세운 최초의 전문 사진관이었지요. 이전까지는 지체 높은 남성들만 찍을 수 있었지만 이 사진관은 여성 사진사를 두고 여성들의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1910년대에서 20년대로 넘어오면서 사진관이 전국적으로 등장했고 가족사진이나 결혼사진, 졸업사진 같은 기념사진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광복 이후 1950년대와 60년대로 들어서면서 사진은 일상의 기록수단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됐지요. 자, 그럼 여기서 노래 몇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혜송과 남일현의 노래 활동사진 강자 준비했고요. 이어서 조미미의 사진첩, 김정구의 뒤져본 사진첩.

뒤져본 사진첩 김정구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노래들 김혜성과 남일현의 활동사진 강자 그리고 조미미의 사진첩 들으셨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카메라와 사진 이야기입니다.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사진기, 카메라가 조금 더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아무나 쉽게 살 수 있는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카메라 한 대 값이 일반 직장인의 몇 달치 월급과 맞먹었으니까요. 카메라는 그야말로 집안의 보물기로였습니다. 가장 아끼는 귀중품이다 보니 아버지들은 카메라를 항상 애지중지하며 부드러운 천에 감싸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자녀의 입학이나 졸업식 같은 특별한 날에만 꺼내셨지요. 카메라 없는 집이 훨씬 많다 보니까 학교 운동회나 소풍날엔 동네 사진관 사장님이 커다란 카메라를 들고 출장 촬영을 다녔습니다. 또 대학생들은 MT나 여행을 갈 때마다 사진관이나 전당포에 가서 카메라를 빌려오기도 했지요. 실과 바늘이 항상 같이 다니듯이 카메라엔 항상 필름이 빠질 수 없었습니다. 아날로그 방식 사진기 시절 필름 한 통에 보통 24장, 많으면 36장짜리여서 필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셔터 누를 때마다 아주 신중할 수밖에 없었지요. 지금이야 사진을 찍고 바로바로 확인하고 지울 수도 있지만 그때는 사진이 어떻게 찍혔는지 알려면은 며칠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 찍은 필름통을 동네 사진관에 들고 가서 현상과 인화를 맡겨야 했습니다. 며칠 후에 설레는 마음으로 사진을 찾으러 갔는데 초점이 안 맞았거나 손이 흔들렸거나 또는 눈을 감아서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도 참 많았지요. 때로는 필름 전체가 시커멓게 나오기도 했는데 알고 보니 렌즈 뚜껑을 열지 않고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가족이든 친구든 모든 이의 질타에 한동안 시달려야 했지요. 자, 이번에 들어보실 노래는 한동일의 당신의 사진이란 노래 준비했고요. 이어서 이미자의 그리움은 가슴마다, 홍성원의 행복한 순간, 그리고 김미성의 먼 훗날 네 곡입니다.

네, 노래 네 곡 들으셨는데요. 한동일의 당신의 사진, 이미자의 그리움은 가슴마다, 그리고 홍성원의 행복한 순간, 김미성의 먼 훗날까지 들으셨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카메라와 사진 이야기입니다. 80년대 중반 이후 경제 사정이 좋아지면서 집집마다 근사한 카메라 한 대씩은 보유하게 됐지만 사실 크고 무거운 카메라보다는 가볍고 사용이 간편한 휴대용 카메라가 인기였습니다. 그리고 일회용 카메라도 선풍적인 사랑을 받았는데요. 직장에서건 학교에서건 소풍이나 야유회를 갈 때마다 일회용 카메라를 가방에 챙겨오는 경우가 많았지요. 동네 문방구나 슈퍼마켓, 매점 같은 곳에서 몇천 원이면 쉽게 구입할 수 있었는데 필름이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한번 찍을 때마다 와인더라고 하는 플라스틱 톱니를 손가락으로 드륵드륵 감아줬는데 찍을 때 나는 소리가 참 싱겁다 보니까 그 와인더를 감는 손맛이 더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다 찍고 나면은 카메라를 통째로 사진관에 맡기면 됐지요. 재밌는 게요. 이것도 레트로 열풍 때문인지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일회용 카메라와 옛날 필름 사진이 다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필름 카메라의 전성기를 지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카메라는 혁신적인 변화를 맞게 되는데요. 바로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이었지요. 필름을 따로 구입할 필요가 없었고 동영상까지 찍을 수 있고 무엇보다 방금 찍은 사진을 즉석에서 확인 가능했으니 정말로 획기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렇게 한참 디지털 카메라, 디카가 전성기를 누리다가 또 한 번 큰 변화가 찾아오는데요. 휴대전화에 카메라가 부착되면서부터였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카메라보다 화질도 떨어지고 기능도 단순했지만 휴대전화가 스마트폰으로 진화하면서 거기 달린 카메라의 성능도 일취월장해서 이제는 디지털 카메라의 영역을 완전히 잠식해버렸습니다. 사진을 찍어 필름을 맡기고 며칠을 기다리다가 바로바로 확인 가능한 디지털 카메라 시대를 거쳐서 이제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게 가능한 시절이니 사진의 의미도 많이 달라진 것 같지요. 예전에는 한 장 한 장 의미를 기록하고 아끼는 기록이었다면은 이제는 너무나 쉽게 만들고 지워버리는 일상의 메모처럼 돼버렸습니다. 누구나 스마트폰 사진 앱을 열면 수백에서 수천 장의 사진이 저장돼 있을 텐데요. 과연 그 사진들을 다시 들여다보는 기회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카메라와 사진 이야기를 잠시 나눠봤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노래들 이선희의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 유익종의 그리운 얼굴, 혜은이의 향수에 젖어서,

네,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78년 5월 11일자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제목은 82년까지 가정용 전압 모두 220V로. 정부는 전국 가정용 전기의 전압을 오는 82년 말까지 현재의 100V에서 220V로 높이기로 확정하고 우선 올 하반기 중에 서울의 강남, 도봉구 및 경기도 양주군 전역과 서울의 성북, 성동, 동대문구 일부 지역에 승합을 단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220V용 가전기기의 생산 보급을 위해 TV, 라디오, 녹음기, 전축 등 음향기기 5종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100V용 생산을 금지시키고 220V와의 겸용 또는 220V 전용만 생산키로 했으며 소형 전동기류는 79년 7월 1일부터 그 밖에 선풍기, 냉장고 등 대부분의 전자기기는 80년 1월 1일부터 100V 생산을 각각 금지시키기로 했다. 네, 지금이야 220V 콘센트가 당연하지만 80년대 초만 해도 돼지코라고 불리던 모양의 110V 콘센트가 많았습니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텔레비전,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이 가정마다 많이 보급되면서 전기 사용량이 폭증했고요. 기존의 110V 전압으로는 그 용량을 감당할 수 없어서 정부에서 전력 손실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220V로 승합하기로 결정을 내렸지요. 하이어로비의 노래입니다. 밤은 우리의 친구.

밤은 우리의 친구 하야로비의 노래였습니다. 지금 이 계절엔 걷는 만큼 또 눈에 담는 만큼 다 내 것이 된다. 어떤 분이 이 얘기를 듣고 부지런히 동네 산책을 시작했는데요. 눈에 닿는 풍경과 발길이 닿는 장소가 모두 자기 재산이 된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정말 부자가 된 기분이었다고요. 요즘 참 걷기 좋은 계절이죠. 기분 좋은 바람과 햇살, 한층 가벼워진 옷차림에 발걸음 경쾌하게 계절이 주는 값진 선물들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이현의 노래 춤추는 첫사랑 띄워드리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단종과 함께한 사람들. 강은규 지음, 성우 김정훈 읽음. 광풍원 이주와 물리적 부음학의 상실. 그의 여름, 홍수가 영월을 덮쳤다. 강물이 범람하자 청룡포의 물리적 봉쇄가 불가능해졌다. 관하는 즉시 단종을 객사인 광풍원으로 옮겼다.

자연지형이 제공하던 천연의 보호막이 사라지자 그 빈자리를 사람의 촘촘한 감시가 채우기 시작했다. 강물은 가두는 벽인 동시에 외부의 접근을 차단하는 성벽이었다. 그러나 고의 중심부인 광풍어는 달랐다. 담장 너머의 소음이 가까워진 만큼 내부의 기밀도 쉽게 노출되었다. 강물이 막아주던 것들을 이제는

0: 처음 강을 건너 만났을 때보다 얼굴이 더 여유여 있었다. 영월의 남성들이 노동으로 검게 마르는 동안 궁궐에서 자란 소년의 얼굴은 이질적일 만큼 희고 말이 없었다. 광풍원으로 옮긴 뒤 그 주변에는 늘 누군가의 눈이 있었다. 어흥도는 예전처럼 왕의 곁에 다가갈 수 없었다. 10월 24일 도착한 왕명과 연좌의 공포. 그해 9월 단종 복위 시도가 발각되자 관청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아전들의 움직임은 분주해졌고 수령의 명령은 단호해졌으며 기록의 손길은 더 신중해졌다. 고을 전체가 팽팽한 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10월 24일 금부도사가 영월 관아에 도착했다. 사약이라는 단어는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소문이 되어 퍼졌다. 실록과 민간에 전해오는 이야기는 죽음의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그날 고을을 지배한 공포는 하나의 질서로 작동했다. 사건이 벌어지던 그때 영월 사람들은 모이지 않고 흩어졌다.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고을을 덮었다. 단종의 시신을 강에 던진 것은 처분의 편의를 넘어 흔적을 지우기 위한 행정적 선택이었다. 그날의 침묵은 잔인함의 산물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었다. 그날 저녁, 어흥도는 밥상을 마주하고도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호장인 어흥도에게 하달된 명령은 명확했다.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내용이었다. 삼족은 단순한 형벌의 명칭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식의 생존과 아내의 안위, 집안의 절멸을 뜻했다. 조사와 연좌, 재산 몰수로 이어지는 그 절차를 어흥도는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평생 그 서류를 작성해온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한참 만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 앞으로 걸어갔다.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보따리를 꺼내 상위에 올려놓았다. 어머니를 위해 미리 마련해둔 수의와 관이었다. 조선의 자식된 도리로 부모의 임종을 준비하는 것은 효의 첫 번째였다. 그는 그것을 품에 안았다. 어머니께는 새로 마련하면 된다. 지금 이 밤 이것이 필요한 사람은 따로 있었다. 그 움직임을 지켜보던 집안 사람들이 울며 그를 만류했다. 하지만 어흥도는 떨리는 손으로 갓을 고쳤으며 나직하게 답했다.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입는 것이라면 그것이 정녕 내가 원하는 바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다. 그는 그날 밤 잠들지 않았다.
1: KBS 오디오북!
0: 금기를 깨고 왕의 시신을 수습하다. 새벽이 되자 어흥도는 아들들을 깨워 강가로 향했다. 문턱을 넘는 남편과 아들들의 발소리를 들으며 어흥도의 아내 또한 깨어 있었을 것이다. 강물은 차가웠다. 한겨울 동강의 물살은 무릎을 넘어 허리까지 밀어붙였다. 어흥도는 이를 악물고 강을 건넜다. 발이

0: 감각을 잃어도 멈추지 않았다. 그는 강물 속에서 시신을 건져올렸다. 17의 소년이었다. 곡소리를 듣고 강을 건너던 날 마주했던 그 희고 조용한 얼굴이 지금 자신의 팔 위에 있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늙은 그림자 하나가 어음도 앞을 막아섰다. 평생 왕의 지척을 지켰던 환관, 안신이었다. 관리들이 모두 달아난 그 밤, 홀로 남은 안신은 어흥도를 보고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품 안에서 왕의 작은 유품들을 꺼내놓았다. 저승에서도 자취를 잃지 않게 이것들을 함께 묻어주시오. 어흥도는 말없이 받아들였다. 두 사람이 나눈 것은 짧은 눈맞춤이었으나 그것은 비극의 한복판에서 인간의 도리를 지키기로 한 자들끼리의 무언의 연대였다. 관을 메고 겨울에 산비탈을 오르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역이자 공포였다. 눈보라가 몰아쳤고 길은 없었다. 관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고 발은 눈 속에 빠졌다 나왔다를 반복했다. 게다가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끝이었기에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다. 숨소리조차 조심했다. 그렇게 어흥도와 아들들은 말 한마디 없이 그 비탈을 올랐다. 묻을 자리를 찾지 못해 헤매던 그때 노루 한 마리가 일행 앞에서 달아났다. 노루가 앉았던 자리에는 눈이 녹아 맨땅이 드러나 있었다. 어흥도는 그 자리에 삽을 댔다. 민간에 전해오는 이야기인데 사실 여부를 떠나 그날 밤 그 산비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그만큼 절박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어흥도가 왕의 시신을 모신 곳은 관아의 눈길이 닿지 않는 험준한 동을지산의 기슭이었다. 봉군도 없이 낙엽으로 덮어 위장해야 했던 그 산비탈이 어흥도가 왕에게 바칠 수 있었던 마지막 자리였다. 강물에서 손을 씻고 증거를 인멸하는 일까지가 그날 장례의 완결이었다. 어흥도가 단종을 모신 자리에 대해 기록들은 조금씩 다르게 전한다. 실록은 동을지산 기슭이라고 했고 영월 일대의 구전은 강물이 내려다 보이는 가파른 비탈이었다고 전한다. 그것은 그 장례가 얼마나 은밀하고 급박하게 치러졌는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한다. 훗날 숙종이 단종을 복위시키고 장릉을 조성할 때 그 자리를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은 공식 기록 덕분이 아니었다. 240여 년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온 영월 사람들의 기억 덕분이었다. 가문의 절멸을 피해 영월을 떠나다. 시신 수습과 장례가 끝났다고 해서 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니었다. 그 시점부터 어흥도는 호장이라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신분이 노출되는 즉시 가문 전체가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었다. 후환이 두려워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금기를 실행한 자가 가족을 살리기 위해 치러야 할 몫이었다. 강물에서 건져올린 것은 왕의 주검이었으나 그 대가로 지불한 것은 안정된 기반과 이름이었다. 장례를 마친 어흥도는 단종이 입고 있던 옷을 품에 안고 계룡산 동학사로 향했다. 그곳에는 사육신의 시신을 수습하고 은거 중이던 김시습이 있었다. 두 사람은 단을 쌓고 제를 올렸다. 말이 필요 없었다. 같은 밤을 견뎠던 사람끼리의 침묵이었다. 그것이 어흥도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공식적인 행적이었다. 지금도 동학사 숙모전에는 단종과 사육신, 생육신과 함께 엄흥도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세월이 흐르며 기록의 방향이 바뀌었다. 1698년 숙종 24년, 단종이 복이 되면서 엄흥도가 파낸 언땅이 장릉이라는 이름을 얻으며 왕릉이 되었다. 당대의 대역주로 분류되던 행위가 240년 만에 국가가 공인하는 충절의 기록으로 바뀐 것이다. 실록의 기록에는 단 한 줄이 남았다. 후안이 두려워 시신을 거두는 사람이 없었는데 호장 엄흥도가 장사를 지냈다. 엄흥도가 영월에 떠난 뒤 그의 가족이 어디로 흩어졌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다만 후손들이 신분을 숨긴 채 여러 그을에 나뉘어 살았다는 전승이 영월 일대에 전해온다. 야반도주한 가문의 후손이라는 사실은 평생 입 밖에 낼 수 없는 비밀이었다. 그 침묵이 몇 대에 걸쳐 이어졌다. 그 밤에 엄흥도가 겨울에 차디찬 강물에서 건져올린 것은 왕의 주검이었으나 강물 속으로 가라앉은 것은 한 가문의 이름이었다. 엄흥도는 그것을 알고서 강물로 기꺼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의 선택은 순고하다기보다 처연하다.
1: 오디오
2: 최고의 클립.
0: 2장 매화. 왕의 부탁을 품고 왕비의 64년을 지키다. 매화 생년 미상. 정순왕후를 모신 궁녀이자 민간 전승 속 인물. 1457년 6월 단종 유배길에 동행해 청령포에서 왕의 마지막 부탁을 받음. 1457년 10월 단종 승하 후 자결 대신 정업원으로 복귀해 왕비를 보필함. 1521년 이후 추정. 정순왕후의 임종을 지킨 후 82세 전후에 생을 마감함.

죽음이라는 장식 대신 64년의 일상을 선택하다. 영화 속 매화는 비극의 정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관객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화면 속 그녀의 죽음은 단종의 고립을 완성하는 극적 장치일 뿐 실존의 매화는 그 비장한 마침표를 거부한 인물이다. 영화적 상상력은 매화의 죽음을 의리의 끝으로 정의하나 실제 민간 전승 속 매화에게 의리는 죽은이 사라진 뒤 시작되는 지독한 일상 그 자체였다. 역사는 그녀의 이름을 공식 기록인 실록에서 지워버렸다. 승자의 기록에 패배한 왕의 곁을 지킨 이름 없는 궁녀의 자리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록이 지운 이름을 사람들의 기억은 지우지 않았다. 남양주와 영월, 그리고 동대문 밖 숭인동 일대에는 매화 혹은 시녀 권씨라 불리는 여인의 이야기가 600년 넘게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정순왕후가 시장에 나갈 때마다 앞을 가로막는 무례배들을 호통쳐 물리쳤고 모든 고된 일을 도맡았다. 매화의 그 헌신은 왕후를 의존적인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었다. 고립된 정업원 안에서 왕비가 인간의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외부의 위협을 몸으로 막아낸 것이었다. 매화라는 이름이 실명인지는 알 수 없다. 매화는 절개와 인내를 상징하는 꽃 이름으로 후대 사람들이 그녀의 삶을 기리며 붙인 이름일 가능성이 높다. 영화는 그 이름에 극적인 죽음을 입혔지만 실제 전해오는 이야기 속 매화는 죽음 대신 삶을 택한 여인이다. 화면 속 비장한 마침표가 아니라 이름조차 불분명한 채로 64년을 버텨낸 것이 그녀의 진짜 서사였다. 매화를 다시 불러내는 이유는 하나다. 죽음이라는 선언보다 끈질긴 삶의 의리가 무엇인지 그녀가 증명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매일 새벽 정업원 마당의 서리를 제일 먼저 밟으며 하루를 열었고 시장 바닥에서 장꾼들과 실랑이를 벌이며 왕비의 끼니를 확보했다. 찰나의 결기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고단한 노동. 그것이 매화의 의리였다.

여러분은 지금 강영규 작가의 단종과 함께한 사람들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단종과 함께한 사람들은 우리 역사의 비극인 단종회사에서 가장 정직한 신의를 보여준 11명을 엄선에 담았습니다. 한국사에서 가장 빛나는 순수한 신의의 기록, 단종과 함께한 사람들. 지금까지 성우 김정훈이었습니다.

0: 그렇지만 서인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그 미래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은 사방이 막힌 것처럼 보여도 서인은 계속 걸어나갈 거고 곧 넘어가 보일 거예요. 원하는 곳에 생각보다 금방 도착할 거예요. 기억해요. 서인은 길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옳다고 믿는 대로 하면 돼요.
1: 딸의 죽음 이후 담임은 학생들을 주의 깊게 보는 버릇이 생겼다고 했다. 딸 같은 아이들을 무심하게 바라볼 수가 없었다고 말이다. 담임이 세상을 감옥처럼 느끼는 학생들을 알아보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각별히 애써왔다는 사실은 후에 바인을 통해 알게 되었다. 말을 마친 담임은 엄마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 자퇴에 대한 내 굳은 결심을 재확인한 뒤에 필요한 절차가 있지만 자신이 최대한 해결해보겠다고 걱정하지 말고 지내고 있으라고도 했다.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하라고도. 나는 그 말에도 네 했다.

0: 지윤.
1: 언니, 이번 주말에는 파티다.
2: 바인에게서 온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서인의 자퇴 소식을 들은 바인은 자신이 파티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1: 언니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비밀로만 해주면 돼.
2: 라면서 두근두근이라는 글자가 작아졌다 커졌다 하는 이모티콘을 보내왔다. 그걸 읽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다. 다시 읽고 조금 웃고. 바인이 말한 이번 주말이 벌써 오늘이라는 걸 확인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바인은 말했지만 나는 뭐라도 하고 싶었다. 바인을 데리러 서인이 집을 나간 사이 냉장고를 열어 자투리 채소들을 죄에 꺼내보았다. 양파, 대파, 당근이 전부였다. 나는 오므라이스를 만들기로 했다. 양파와 당근을 잘게 썰고 밥과 함께 잘 볶은 뒤 달걀 오믈렛을 만들어 올렸다. 그 위에 케첩으로 축 자퇴라는 글씨도 빗돌게 새겼다. 다시 바인의 두근두근 이모티콘이 떠올라 조금 웃었다. 이제 곧 두 사람이 올 것이었다.
3: 이게 무슨 냄새야?
2: 요란하게 킁킁대며 냄새 맡는 신용을 하는 바인이 들어섰고 그 뒤로 눈이 동그래진 서인이 보였다.
1: 언니, 설마 요리를 했어요?
2: 서인은 평소보다 두 단계는 올라간 톤으로 내게 물었다.
1: 언니가 음식 만드는 거 나 처음 봐!
2: 하면서 바인의 어깨를 여러 번 두드렸다. 바인은 비밀로 하기로 했던 파티 준비를 서인에게 다 들켜버렸다면서
3: 에이, 서프라이즈는 됐고 그냥 놀자!
2: 하며 양손에 한가득 들고 있던 짐을 풀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와 눈이 마주친 서인은 바인을 못 말리겠다는 듯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절레절레했다. 알록달록 별이 잔뜩 박힌 고깔 모자가 3개, 50개입이라고 적힌 풍선 봉지가 하나, 직접 만든 게 분명한 축하해 사랑해 서인장이 한 글자씩 적힌 갈런드 뭉치와 치즈케이크가 식탁 위에 어지럽게 놓였다. 바인이 갈런드를 벽에 붙이는 동안 서인과 나는 풍선을 분다.
3: 아이고, 설마 이거 다 불어야 하는 건 아니지?
1: 언니 왜 이렇게 풍선을 못 불어요?
3: 아우, 이봐 봐.
2: 수다를 떨면서 웃는다. 묵다가 놓치는 바람에 방귀 소리를 내며 어지럽게 날아가는 풍선을 보면서도 우리는 크게 웃는다. 풍선 불기에 영 실력이 없는 나는 그만 포기하고 방 한가운데에 상을 차리기로 한다. 치즈케이크와 까눌레와 오므라이스와 배추김치와 아이스티라는 이상한 조합에 우리는 다시 웃는다. 고깔 모자의 턱끈에 얼굴이 잔뜩 조인 채 케이크에 초를 붙인 우리는 노래를 시작한다.
4: 자퇴 축하합니다. 자퇴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서인을 자퇴 축하합니다.
1: 아, 세상에 자퇴를 축하하는 사람이 어딨어.
2: 서인이 깔깔 웃으며 초를 후 불자 연기와 함께 매키한 탄 냄새가 방을 채운다. 서인과 바인은

0: 다 식어버린 오므라이스를 한 입씩 먹으며 너무 맛있다는 말을 연발한다. 좀 짠 것 같은데 내가 말하자 바인이 짜긴 짜다 하며 아이스티를 한 모금 마신다. 우리는 또 웃는다. 어설프고 이상하고 어딘가 어색하면서도 묘하게 어울리는 이 방의 모든 것이 웃겨서 우리가 웃는다. 그때 바인이 호들갑을 떨며 서인을 향해 담임에게 연락했느냐고 물었다. 서인이 아직이라고 말하자 바인은 지금 같이 하자 하고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서인은 모두가 있는 데서 인사를 할 것이 민망한지 나중에 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서인의 손목을 살며시 쥐고 말했다.
1: 우리 고마운 마음은 바로 전하자.
0: 나는 나에게 말하듯 서인에게 말하고 서인은 그런 나를 알아차렸다. 그러고는 바인을 향해 어리광을 부렸다.
2: 근데 뭐라고 하지? 덕분에 자퇴할 수 있었습니다. 왜?
0: 바인의 말에 우리는 다시 크게 소리내 웃었다. 한참을 우리는 메시지 작성에 몰두했다. 서인은 함께 완성한 문구에 자기만 아는 말, 미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를 덧붙여 담임이라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답장이 놀랍도록 빠르게 도착했다. 곁에서 함께 걷고 있다는 걸 기억해줘요. 라는 문장을 보자 따뜻한 차를 마신 것처럼 몸이 따뜻해졌다. 함께 걷고 있다. 걷는다. 함께.
1: 이런 날만 있으면 좋겠다.
2: 그러게.
0: 이어 우리는 말이 없었다. 말이 없는데도 괜찮았다. 나는 엉덩이를 조금 밀어서 TV 앞으로 갔다. 서랍장을 열어 흰색 직사각형의 길쭉한 상자를 꺼냈다. 브랜드 로고가 깔끔하게 음각된 상자 안에는 고급스러운 천에 감긴 펜이 들어있었다.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아빠가 선물로 준 것이었다.
3: 많이 쓰고 많이 배워.
0: 보기보다 묵직한 펜을 만지작거리자 아빠가 말했었다.
1: 이걸 주고 싶었어.
0: 이 펜이 이제야 제대로 된 주인을 찾아가는 것 같다. 서인은 공중에 떠다니는 나비의 날개처럼 손바닥을 파닥거리면서 극구 사양했다. 이런 건 갖고 다니기도 무섭다면서 한사코 마다했다. 펜이 담긴 상자가 서인에게 갔다가 다시 나에게 왔다가 했다. 상자가 그렇게 몇 차례 이동하다 결국 서인의 손에 들렸다.
1: 많이 쓰고 많이 배워.
0: 나는 아빠에게 들은 말을 함께 건넸다. 서인은 나를 똑바로 보며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2: 고마워요
0: 했다. 펜을 받았을 때보다 건네는 지금이 더 기쁘다고 나는 말하고 싶어졌다. 함께 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고. 대신 이렇게 말했다.
1: 잃어버리면 안 돼. 꼭 붙잡아.
0: 펜이 아니라 바인을. 네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놓지 말라는 이야기를 서인은 알아들었을 것이었다. 서인은 곁에 내려놓은 가방에 상자를 넣고 거기서 무언가를 꺼냈다. 서인 대신 바인이 말했다. 이 다정한 아이가 반달론을 하고서 말했다.
2: 우리가 주는 거야. 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잖아.
0: 나는 사양하지 않고 받았다. 상자를 단정하게 감싸고 있는 리본을 조심히 풀고 포장지가 찢기지 않도록 천천히 테이프를 뜯었다. 포장을 모두 벗기자 상자 속에 자그마한 단지가 들어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는 열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좋은 향이 나고 있었다. 봄의 향기. 크림 제형의 고체 향수가 담겨있는 단지의 몸에는 이런 이름이 적혀있었다.
1: 이리스 매그놀리아. 그러니까 이것은 봄꽃이 담긴 단지.
0: 나는 향기를 늘 지니고 다닐 수 있는 게 좋다고, 잘 쓰겠다고 말하면서 손안에 들린 봄을 꽉 쥐어보았다.

0: 바인. 기말고사를 마친 바인이 오랜만에 서울에 오기로 한 주말이었다. 서둘렀는데 지각이었다. 역으로 바인을 마중하러 나가는 길에 몇 번이나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지갑을 두고 나왔고 나가다 보니 하늘이 흐려 우산을 챙겨 나왔다. 우산을 챙기다가 신발장 옆에 휴대폰을 두고 와 다시 집에 갔을 때는 집에 지윤 언니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겨우 도착한 역에는 사람이 많았다. 바인을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과 아무것도 닥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자꾸 뒤섞였다. 대합실 벤치에 앉아있다가 나를 발견하고는 긴 팔다리를 휘저으며 걸어오는 바인을 보자 마음이 여기 있는 사람들만큼이나 와글거렸다. 내 쪽을 향해 기운차게 인사하는 바인도 보아하니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았다. 바인을 둘러싼 구름이 어지간히 무거워 보였으니까. 이 모든 게 우리가 오늘 기사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연락하기로 했기 때문이었다. 바인과 나는 내심 일이 잘 안 풀릴 경우를 걱정했다. 그 마음을 몰아내기라도 하려는 듯 잘 될 거라는 말을 반복해서 서로에게 건넸다. 덥고 습한 날씨를 피해 사람들은 실내에서 실내로 다니고 있었고 덕분에 우리는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한산한 공원 벤치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1: 아무 반응이 없으면 어쩌지?
2: 이런 연락 많이 받지 않을까?
1: 연락한 다음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0: 주변에 아무도 없었지만 우리는 속삭였다. 하얀 나비 두 마리가 원을 그리며 우리 곁을 지나갔고 잠시 우리는 말없이 그 춤을 지켜보았다. 언제 비를 쏟아낼지 모르는 먹구름 아래에서 이마에 송골송골 솟은 땀을 달고 바인이 말했다.
1: 일단 해보자. 해봐야 뭐라도 알게 되지.
0: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기사에 안내된 이메일 주소를 복사했다. 그걸 받는 사람 칸에 붙여놓고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제목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건 제보합니다 라고 적고 본문에 안녕하세요 까지 쓰고는 바인을 쳐다보았다. 바인은 눈짓으로 계속하라고 말했다. 그때부터 지금껏 망설인 것이 무색하게 이야기가 실타래처럼 풀려나왔다. 비동의 불법 촬영, 유사 사건, 가해자 색출, 피해 회복 같은 단어를 넣어 내용을 채우고 마지막에 연락 기다리겠다는 인사를 적을 때까지

0: 한숨이 걸린 기분이었다. 내용을 최종 확인하기 위해 내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바인이 건네받았다. 바인이 그걸 읽는 동안 고개를 젖히고 굳은 어깨를 풀었다. 눈앞에 하늘을 조각낸 나뭇가지들이 보였다. 거기에 매달린 짙푸른 잎사귀들도 보였다. 정지된 화면을 재생하듯 이름 모를 작은 새들이 여기에서 저기로 날아다녔고 그때마다 나뭇가지가 짧은 춤을 췄다. 모든 것이 생생하게 살아있었다. 공기마저도 그랬다.
1: 이 세계가 지은 언니에게도 재생되었으면 좋겠다.
0: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다시 바인을 보았다. 바인은 문장을 조금 만졌다며 휴대폰을 내게 돌려주었고 조금 더 단단해진 메일을 읽은 뒤 나는 망설이지 않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동시에 견딜 수 없이 허기가 졌다.
2: 소설 극장 신현선 장편 소설 구름이 겹치면 핀드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오은수 주예진 2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습기가 적고 건조해지기 쉬운 계절에는 화재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평소 가정에서는 알코올이나 휘발유, 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담뱃불이나 성냥불 등 작은 불씨도 철저히 단속합니다. 또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전기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이 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 알리고 119에 신속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초기 진화가 중요한 만큼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진화에 힘씁니다. 하지만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는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대피할 상황이라면 엘리베이터 이용은 삼가고 복도와 계단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데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건물이 밀집해 있는 도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만큼 화재 예방은 물론이고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로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실내외 화재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12일 새벽 4시 발표업 기상통보입니다. 각 해상의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 앞바다. 오전 남해에서 남서풍, 오후 남서해서 풍이 조속 3에서 10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

1미터를 긋습니다. 서해 중부 먼바다. 오전 남에서 남서풍, 오후 동해에서 남동풍이 초속 4에서 12미터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미터를 긋습니다. 서해 남부 앞바다. 남해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9미터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미터를 긋습니다. 서해 남부 북쪽 먼바다. 남해에서 남서풍이 초속 7에서 11미터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미터로 긋습니다. 서해 남부 남쪽 먼바다. 남해에서 남서풍이 초속 7에서 12미터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를 긋습니다.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에서 남풍이 조속 5에서 9미터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미터를 긋습니다.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 오전 남동에서 남풍, 오후 남에서 남서풍이 조속 6에서 9미터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미터를 긋습니다. 남해에서 부동쪽 먼바다. 남해에서 남서풍이 조속 7에서 12미터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를 긋습니다. 제주도 전해상. 오전 남동에서 남풍, 오후 남해에서 남서풍이 조속 6에서 12미터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를 긋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오전 남에서 남서풍, 오후 남동에서 남풍이 조속 3에서 7미터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미터를 긋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 남동에서 남풍이 조속 4에서 8미터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미터를 긋습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 남해에서 남서풍이 조속 3에서 8미터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미터를 긋습니다. 동해 남부 남쪽 먼바다. 오전 남해에서 남서풍, 오후 동해에서 남동풍이 조속 3에서 8미터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미터를 긋습니다. 동해 남부 북쪽 먼바다. 남해에서 남서풍이 조속 6에서 11미터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미터를 긋습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 오전 남서에서 서풍, 오후 남해에서 남서풍이 조속 4에서 9미터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미터를 긋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 안쪽 먼바다는 오전 남해에서 남서에서 풍, 오후 남해에서 남서풍. 바깥 바다는 남해에서 남서풍이 조속 4에서 10미터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미터를 긋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 오전 남에서 남서풍, 오후 서해에서 북서풍이 조속 3에서 10미터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미터를 긋습니다. 서해 북부 먼바다. 오전 동해에서 남동풍, 오후 남해에서 남서풍이 조속 4에서 13미터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미터를 긋습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남서의 서풍이 주속 4에서

10m로 물고 구름만 큼한테 비우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오겠습니다. 동해 후먼 바다. 오전 남서에서 풍, 오후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오겠습니다. 대화퇴. 오전 남서에서 풍, 오후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오겠습니다. 연해주. 남서에서 풍이 초속 4에서 12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오겠습니다. 동중국해. 오전 남동에서 남풍, 오후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8에서 12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오겠습니다. 주슈해. 오전 남동에서 남풍, 오후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8에서 13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로 오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의 어업 기상 실황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신의주. 풍향은 남동풍. 풍속은 초속 1m. 기압은 1011헥토파스칼. 기온은 13.6도. 평양은 북동풍 1m, 1011헥토파스칼 15.5도. 백령도 남풍 2m, 1009헥토파스칼 13도. 해주 남동풍 2m, 1011헥토파스칼 15.4도. 서울 북서풍 2m, 1011헥토파스칼 16도. 인천 남동풍 3m, 1011헥토파스칼 15.8도. 서산 남서풍 1.5m, 1011헥토파스칼 15.6도. 군산 남동풍 2m, 1011헥토파스칼 16.5도. 목포 남동풍 2.5m, 1011헥토파스칼 17.5도. 여수 바람 없습니다. 1011헥토파스칼 17도. 제주 남동풍 1.5m, 1011헥토파스칼 18.4도. 서귀포 남서풍 1.5m, 1012헥토파스칼 19.4도. 통영 남동풍 1m, 1012헥토파스칼 16.1도. 부산 북서풍 3m, 1011헥토파스칼 16.9도. 포항 남서풍 2.5m, 1011헥토파스칼 19.5도. 울릉도 북서풍 2m, 1011헥토파스칼 18.1도. 울진 남서풍 1.5m, 1011헥토파스칼 18.6도. 동해 남풍 1m, 1010헥토파스칼 17.6도. 강릉 남서풍 1.5m, 1011헥토파스칼 19.9도. 속초 북동풍 1m, 1009헥토파스칼 19도. 다음은 일본 지역입니다. 이시가카섬 북동풍 1.5m, 1008헥토파스칼 24.4도. 나하 남동풍 3.5m, 1009헥토파스칼 22도. 미나미 다이토섬 남동풍 3.5m, 1009헥토파스칼 21.7도. 나세 남서풍 1m, 1011헥토파스칼 19.5도. 가고시마 북동풍 2m, 1013헥토파스칼 18.1도. 후쿠오카 남동풍 1m, 1013헥토파스칼 17.4도. 이치하라 북풍 1.5m, 1013헥토파스칼 15.2도. 사이고 북서풍 1.5m, 1013헥토파스칼 12도. 마쓰에 동풍 1m, 1014헥토파스칼 13.6도. 시미즈 북동풍 1m, 1014헥토파스칼 17.7도. 시오노미사키 곶 북동풍 3m, 1015헥토파스칼 17.1도. 오사카 남동풍 1m, 1014헥토파스칼 18.4도. 와섬 남서풍 2.5m, 1014헥토파스칼 11.9도. 아오모리 남서풍

남서풍 4m, 전시메이터 파스칼 16.7도. 삿포로 남서풍 남동풍 3m, 전시메이터 파스칼 13도. 와카나이 남풍 5.5m, 전시메이터 파스칼 10.8도. 네무로 남서풍 6.5m, 전시메이터 파스칼 12도. 센다이 북서풍 1.5m, 전시메이터 파스칼 15.7도. 도쿄 남서풍 1.5m, 16m 파스칼 17.4도.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이영호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5.4도, 현재 습도는 92%. 오늘 서울 적게 뜨는 시각은 5시 26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연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0: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5시 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정박중 발생한 HMM 남우호의 화재 원인이 미상의 비행체 타격으로 확인된 데 대해 청와대는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 행위는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추가 조사를 통해 공격 주체와 정확한 기종 등을 식별해 나가고자 하며 그에 따라 필요한 대응 조치도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 공격 주체를 특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때까지는 어떤 예단을 갖거나 미리 단정해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석유기업인 아람코가 에너지 쇼크의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 아민 나세르 아람코 최고 경영자는 현지 시간 11일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시작된 에너지 위기를 역사상 최악의 공급 충격으로 규정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될 경우 시장 정상화는 내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나세르 최고 경영자는 해협 봉쇄가 이대로 지속되면 시장은 매주 약 1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 공급량을 잃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재고가 본격적으로 바닥나기 시작하는 5월과 6월에는 공급난의 고통이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이란과의 휴전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며 중단된 해방 프로젝트의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백악관에서 취재진이 이란과의 휴전 상황에 대해 묻자 믿을 수 없이 약하고 가장 약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 전쟁을 끝낼 아주 단순한 계획이 있고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넘기기로 했다가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사후 조정 형식으로 대화를 재개한 첫날인 어제 11시간 넘게 협상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어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1차 사후 조정 회의가 오후 9시 30분에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중노위 주관으로 열린 사후 조정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11시간 30분 동안 이어졌으며 노사 양측은 성과급 비율과 상한액, 적용 기간

회를 개최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충북 청주에서 충청 지역 공천자들을 모두 모아 승리를 결의합니다. 이어 오후에는 전남 강진에서 호남 지역 후보자들을 모두 모아 공천자 대회를 열고 새해 결집에 나섭니다. 내란 청산과 지역 발전 구호를 전면에 내세운 민주당은 어제 강원과 서울에서 연이어 공천자 대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충북도당과 경북도당을 방문해 지지층 결집 행보를 이어갑니다. 충남 보령 서천이 지역구이기도 한 장 대표는 오늘 오전 충남 천안시 충북도당에서 열리는 당직자 회의 및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해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등 당 소속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장 대표는 오후에는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열리는 선대위 발대식 및 선거대책회의에 참석해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 등 지원에 나섭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해군 지휘정에서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 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어제 김 여사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사이 중부지방에 산발적으로 내리던 비는 남부지역으로 확대되겠으나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남권과 제주도에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비가 올 때 돌풍과 천둥, 번개, 우박을 동반하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KBS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은경입니다. 골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으로도 불립니다. 퇴행성이라는 말 때문인지 노인들에게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원인은 다양합니다. 무릎, 손가락, 고관절과 같은 여러 곳에서 골관절염의 위험은 있고요. 통증으로 힘들어집니다.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골관절염의 원인과 증상, 또 치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약이 되는 약 이야기에서는 많이 사용하시는 인공 눈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잭스키스의 이해감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케이비에스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관절 사용이 많거나 노화로 인한 관절의 염증 질환을 퇴행성 관절염으로 설명합니다. 골관절염을 뜻하는 건데요. 완치라기보다 관리를 목표로 하는 골관절염의 치료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한양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 남보라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퇴행성 관절염과 골관절염은 같은 의미인 거죠? 이름에 대한 뜻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 네, 같은 의미입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은 일상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고 네. 의학적으로는 골관절염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닳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실제로는 연골이 닳는 것뿐만 아니라 뼈의 변화나 염증까지 함께 생기면서 골관절 전체 구조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입니다.
0: 원인을 얘기할 때 이제 일반적으로 연골 손상을 지적을 하잖아요. 연골의 역할이 완충 작용인 거죠?
1: 네, 맞습니다. 연골은 우리가 걸을 때나 계단을 오를 때 뼈와 뼈가 부딪히지 않도록 도와주는 구조인데요. 네. 쉽게 말하면 관절에서 쿠션처럼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네. 쿠션처럼 충격을 흡수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완충작용을 하는 연골이 손상이 되면 뼈와 관절 사이에서 마찰이 일어나는 건가요?
1: 연골이 손상이 되면 이제 뼈와 뼈 사이의 보호막이 이제 점점 얇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마찰도 증가할 수 있고 관절의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연골 자체에는 신경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골이 닳는 것 자체가 바로 통증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대신 그 아래에 있는 뼈의 마찰에 누적으로 손상이 생기거나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기거나 압력이 증가하면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0: 흔히 골관절염이라고 하면 무릎 관절염을 떠올리는데요. 그런가요?
1: 네, 골관절염

0: 하면 가장 먼저 무릎을 떠올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1: 네.
0: 실제로 무릎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부위 중 하나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릎에만 생기는 질환은 아니고
1: 네.
0: 무릎처럼 체중을 많이 받는 고관절이나 많이 사용하는 손가락 관절에도 흔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네. 손가락 관절도 포함이 되는군요.
0: 네.
1: 그런데요. 특히 손가락 관절에 통증이나 증상이 생기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떠올리게 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과 골 관절염은 전혀 다른 질환인 거죠?
0: 네. 그 질환이 이름은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완전히 다른 질환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 이상으로 생기는 자가면역성 염증 질환입니다.
1: 네.
0: 그래서 발생 원인부터 치료 방법까지 완전히 다른 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체계 이상으로 오는 거라고 하셨는데 증상의 차이도 있을까요?
0: 네, 증상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1: 네.
0: 골관절염은 주로 관절을 많이 사용할수록 통증이 심해지고 쉬면 좋아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1: 네.
0: 반대로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뻣뻣한 증상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는
1: 네.
0: 통증이 생기는 관절의 위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1: 네.
0: 골 관절염은 주로 손가락 끝마디나 중간마디처럼 손가락의 말단 관절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1: 네.
0: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의 가운데 관절이나 손목, 그리고 발목이나 팔꿈치처럼 골 관절염에서는 비교적 잘 생기지 않는 관절에도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1: 네. 염증의 정도로 보자면 골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교할 때 어느 쪽이 더 큰가요?
0: 염증의 정도로 보면 보통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훨씬 더 강한 염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그러면 통증도 더 심한가요?
0: 네. 통증도 더 심하게 호소하실 때도 있고
1: 네.
0: 관절의 붓기나 열감 그리고 통증의 강도도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곤 합니다.
1: 네. 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불리는 골 관절염은 다른 전신 증상 없이 관절 손상만 일으키는 건가요?
0: 기본적으로 골관절염은 사실 전신질환이라기보다는
1: 예.
0: 관절이 국한된 질환입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발열 같은 전신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는 드물고요.
1: 네.
0: 주로 통증이나 뻣뻣한 움직임 제한처럼 해당 관절의 문제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통증이 오래 지속되면 아무래도 활동량이 줄어들고
1: 네.
0: 근력이 약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입니다.
1: 진행 정도에 따라서 단계가 구분되기도 하나요?
0: 보통 무릎 골관절염의 경우에는 진행 정도에 따라서 단계를 나누기도 하는데요.
1: 네.
0: 보통 엑스레이를 기준으로 1기부터 4기까지 구분합니다. 초기인 1, 2기에서는 뼈 가장자리에 작은 돌기, 즉 골극이 생기기 시작하고
1: 네.
0: 3기로 가면 뼈와 뼈 사이 간격이 눈에 띄게 좁아지면서 연골이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고요.
1: 네.
0: 그리고 4기가 되면 관절 간격이 거의 사라지고 뼈의 변형까지 동반되는 상태로 가장 진행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일단은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되는 거네요?
0: 네. 엑스레이로 이제 다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는 한데요.
1: 네.
0: 사실 이런 방사선학적, 영상학적 소견과 환자의 증상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는 있긴 하지만 반드시
1: 네.
0: 일치하지는 않긴 합니다.
1: 네. 골 관절염이 의심돼서 엑스레이를 찍어봤을 때 연골의 마모 정도가 보이는 거네요.
0: 그걸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연골이 모두 닳아 없어진 경우는 이제 4기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많은가요?
0: 네. 종종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요.
1: 네.
0: 그 연골이 모두 닳았다고 해서 이제 인공관절이 필요하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 네.
0: 네. 네, 연골이 많이 닳았다고 해서 무조건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치료를 결정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단계보다도 환자분의 증상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환자분이 느끼는 통증의 정도와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더 중요합니다.
1: 네.
0: 예를 들어 4기라고 하더라도 통증이 심하지 않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면 비수술적 치료를 유지할 수도 있고요.
1: 네.
0: 반대로 이제 방사선학적으로는 단계가 아주 심하지 않은데 환자분이 호소하는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환자분의 통증 정도와 이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본다고 하셨는데 연골이 모두 다른 상태에

0: 자기 정도면 인공관절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닌 거네요.
1: 네.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은 이제 관리하면서 지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수술을 결정할 때는 사실 환자의 전신 상태나 동반 질환도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개개인에 맞춘 치료 방침이 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그러면 환자분들이 통증의 정도를 잘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환자들이 증상에 대해서 잘 말씀들을 하시나요?
1: 불편해서 이제 병원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 되면은 증상이 어느 정도 발현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0: 네.
1: 그리고 생활 습관 교정이랑 약물 치료를 먼저 시도하게 되는데 이러한 노력으로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이제 저희가 점수화해서 여쭤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0: 네. 근데 통증을 참는 정도도 개인차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수술이 필요한 것 같은데 또 많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어요?
1: 그런 경우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0: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1: 그런 경우는 일단은 증상이 심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다면은 관리하면서 지켜보는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0: 네.
1: 근데 반대로 너무 이제 그 방사선학적으로 손상이 심해 보인다라고 하면은 수술적 치료를 어느 시기에 좀 고려를 할지 당장은 아니더라도
0: 네.
1: 수술하는 병원과 상의를 해서 좀 추적 관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 네. 그럼 비교적 초기인 1기부터 3기까지는 어떤 치료가 진행이 되나요? 수술적 치료가 우선은 아니고 지켜보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1: 네, 초기의 경우는 이제 수술보다는 비수술적 치료가 기본인데요.
0: 네.
1: 특히 생활 습관 관리와 그 약물 치료가 치료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중을 줄여서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고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꾸준히 운동을 권고해드리고 있습니다.
0: 네. 뭐 여러 부위로 골관절염이 올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무릎, 손가락, 고관절까지 모두 골관절염으로 오는 경우도 있을까요?
1: 같은 시기에 모든 증상이 한 번에 발현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네. 사람마다 더 많이 불편한 관절이 다를 수는 있긴 하지만
0: 네.
1: 뭐 하나의 관절에 고관절이나 다른 관절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면은 잘 생기는 다른 관절에도 같이 골관절염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0: 네. 한 곳에만 관절염이 있어도 일상이 많이 불편할 텐데요.
1: 네.
0: 이렇게 골관절염이 있으시면 걷는 일은 물론이고요. 물건을 짚거나 힘을 주는 일도 힘들 것 같고요. 단추 끼는 일도 사실 힘들지 않을까요? 손가락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그러실 것 같은데요.
1: 아주 심한 경우는 이제 불편하시는 경우가 있겠지만 이 골관절염 같은 경우는 이제 증상의 경중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0: 네.
1: 그래서 방사선학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문제가 있더라도 본인은 통증이 심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0: 네.
1: 그리고 많이 불편하셔서 이제 단추 같은 것을 끼는 일상생활에도 제한을 느끼시는 분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0: 네. 비수술적인 치료를 이제 우선적으로 해본다고 하셨는데요. 초기에는 그럼 처방 없이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으로도 통증 완화라든지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1: 파라핀 마사지 같은 이제 보조요법을 좀 사용하기도 하고요.
0: 네.
1: 그리고 체중을 좀 조절해서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오래 쓰는 자세를 좀 피하고
0: 네.
1: 활동을 무리하지 않게 나누어 하는 것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통증이 완화되고 기능이 좋아지는 경우도 많기는 한데
0: 네.
1: 이러한 방법으로도 조절이 충분하지 않거나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면 약물치료를 추가해야 합니다.
0: 네. 파라핀 마사지 같은 보조요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1: 그 따뜻하게 촛농 같은 것을 이제 녹인 파라핀이 있는데요.
0: 네.
1: 그 부분에다가 손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따뜻하게 마사지를 하는 것입니다.
0: 그럼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이런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으로도 안 될 때 처방이 되는 건가요?
1: 네. 생활 습관을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불편한 경우는 약물 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타이레놀이나 소염 진통제라고 보통 부르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사용해서 통증과 염증을 조절하게 되고요.
0: 네.
1: 파스처럼 붙이는 이제 소염 패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라고 불리는 이제 소염 진통제가 쓰인다고 하셨는데 이걸 장기간 복용하는 건 아닌 거죠?
1: 네, 일반적으로는 소염 진통제를 장기간 계속 복용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0: 네.
1: 이 약들이 통증 조절에는 효과적이지만 위장관 출혈이나 심장 기능 저하, 심혈관계 부작용 같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0: 네.
1: 네, 모든 약이 그러하듯이 진통 소염제도 가능한 한 필요한 기간 동안 최소 용량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따라서 통증이 심할 때 간헐적으로 사용하거나
0: 네.
1: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병행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주사치료도 있지 않나요?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1: 통증이 심하거나 염증이 심하게 동반된 경우에는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빠르게 완화시키려는 목적으로 관절 안에 스테로이드를 주사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0: 네.
1: 다만 이 치료는 이제 근본적인 치료라기보다는 단기적인 통증 완화 목적의 치료이고 효과도 일정 기간에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또 같은 관절에 반복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스테로이드의 장기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드물지만 관절 내 감염 같은 합병증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0: 네.
1: 권고 수준이 높지는 않고요. 필요한 경우에만 신중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0: 네. 이게 효과가 좋아서 주사 치료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얼마나 자주 맞을 수 있나요?
1: 이게 주기적으로 맞는 것을 권고하고 있지는 않고요.
0: 네.
1: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골 관절염이라면 스테로이드 관절강내 주사는 권고 수준이 높지는 않습니다.
0: 네.
1: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0: 네.
1: 같은 관절 내에는 3개월 이내에 맞는 것은 이제 최대한 지양하는 쪽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0: 네. 소염 진통제를 이제 복용하는 경우 노인들은 특히 만성 질환으로 복용 중인 분들도 많아서 약물 치료에 부담을 갖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1: 그죠. 아무래도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다른 약제를 많이 드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심장이나 간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약제 복용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0: 네. 그런데요, 골 관절염이 방치될수록 뭐 걸음걸이나 일상에 많은 불편을 주지 않습니까?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적극적인 치료 의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1: 골 관절염은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관절 변형이나 보행 장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조기에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화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참고 넘기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질환은 잘 관리하는 병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1: 초기에 적절한 생활 습관과 치료를 시작하면 진행을 좀 늦추고 일상생활도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있다고 참고 넘기는 것보다는 조기에 진료를 받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생활 습관 개선 말씀하셨는데요. 피해야 하는 자세도 있지 않을까요?
1: 많이 쪼그려 앉거나 이제 무릎을 오래 쓰는 자세는 피하는 게 좋고요. 어떤 활동을 할 때 급작스럽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무리하지 않게 나누어서 하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0: 네. 여러 가지 생활습관 개선이나 약물치료 같은 이런 치료법을 안 되면 인공관절 수술이 고려된다고 하셨는데요. 교수님은 류마티스 내과이시잖아요. 그럼 인공관절
1: 네.
0: 수술이 필요하면 환자들은 그때부터 주치의가 정형외과로 바뀌는 건가요?
1: 약제 치료를 이제 류마티스 내과에서 하면서 수술은 정형외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정형외과를 다니시면서 그곳에서 약제 치료를 하면서 수술적 치료를 하고 경과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네.
0: 자, 오늘은 골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한양대병원 류마티스 내과 남보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유재하의 텅 빈 오늘 밤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케이비에스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약사이신 이주영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0: 인공 눈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인공 눈물이 필수품인 분들이 많잖아요.
1: 네, 요즘 다 가지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요.
0: 네.
1: 워낙 이 대기오염에 노출되기도 하고 또 에어컨이 계속 작동하는 이 밀폐된 사무실에서 건조하고 또 다양한 모바일 기기, 컴퓨터 등 일상적인 모니터 사용, 그렇죠?
0: 그래요.
1: 잠시도 눈이 쉬지가 않죠.
0: 네.
1: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읽고 봐야 되는 이런 생활 패턴이 안구 건조증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고요.
0: 네.
1: 특히 청소년들의 이 안구 건조증 증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근데 안구 건조증은 되게 비교적 흔한 안과 질환이거든요. 주변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0: 네.
1: 전 세계 인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발병률이 5에서 73%까지 엄청 높게 이렇게 다양하게 분석되어 있는데 한국인에 대한 분석 연구에서는 전체 인구의 약 9%가 안구 건조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타났습니다. 한 10명 중에 1명쯤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중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높은 유병률을 보였고요.
0: 네.
1: 그러니까 여자 환자 2명이면 남자 환자 1명 정도인데 그중에서도 또 특히 70세에서 74세 고령층에서는 5명 중 1명 21.96%가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르신들이 꽤 많이 이 안구 건조증 때문에 안약을 쓰고 계십니다.
0: 그렇네요. 그 안구 건조증으로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1: 네.
0: 처방을 받아야 하는 안약이 있죠?
1: 네. 제일 많이 안과 가서 받아오시는 처방이 있습니다.
0: 네.
1: 이 안구 건조증 진단을 받거나 그다음에 눈의 각 결막 이 맨 끝에 부분에 상피장에 사용되는 안약의 성분이 있는데요.
0: 네.
1: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입니다.
0: 네.
1: 이 히알루론산 성분의 안약은 농도별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0.1%, 0.15%, 0.18%, 0.3%. 이렇게 약간의 차이인데 이렇게 농도별로 세분화되어 있어서 이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게 나오는 약입니다.
0: 그렇군요.
1: 네. 눈물을 잡아주는 히알루론산이 이제 자신의 몸의 200배의 수분을 잡는다라고 하는데요. 눈물을 붙잡아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안구 건조증으로 인해서 눈 표면에 생긴 상처를 치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0: 네. 뭐 0.1, 0.15, 0.18, 0.3 이렇게 단계별로 세분화가 됐다면 단계가 높을수록 좋은 건가요?
1: 네. 이렇게 다양한 단계가 있다고 하면 높은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싶지만 사실 낮은 농도에서 높은 농도로 증상을 보면서 처방을 받고 가는 약입니다. 이게 그럼 제일 센 게 제일 높은 게 수분을 제일 잘 잡아주는 거 아니냐 효과가 제일 좋은 것이 아니냐 싶지만 이게 넣으면 실제 눈에 넣었을 때 더 뿌옇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고농도 0.3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농도거든요. 이 0.3%의 고농도의 히알루론산은 드물지만 눈 표면의 수분을 빼앗아서 세포 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제재가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게 된 게 이 정말 드물지만 혹시라도 나타나면 안 되는 세포 독성 때문에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또 이 안구 건조증 안약은 사실 수시로 사용하잖아요. 불편할 때마다 쓰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방을 받으시면 한두 통 이렇게 30개, 60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한두 통이 아니라 10통을 넘게 받아오시는 분도 있어요.
0: 그렇군요.
1: 쌓아두고 이제 쓰시는 그런 케이스인데 그런데 작년부터 이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보험급여 기준이 강화되어서 일반적인 안구 건조증 환자의 경우에 일회용 인공눈물 처방약을 하루에 1일 최대 6관 6개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를 초과해서 많은 양을 처방받을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했는데 그러다 보니 안약 약감이 비싸졌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하루에 6개까지 제한했다라는 것은 하루에 6개를 쓰면 단순 계산으로도 4시간마다 한 번씩 썼다는 거잖아요.
0: 그렇네요.
1: 예. 네. 근데 자는 시간 있잖아요. 자는 시간 빼면 두세 시간마다 하나를 썼다는 얘기인데, 예. 이러면 사실 너무 자주 쓰는 거고요. 근데 이게 나는 자주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증상이 불편해서 그렇게 더 자주 써야 돼요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네. 이때는 이 인공눈물만이 아니라 다른 치료제를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걸로 해결이 안 되는 다른 원인. 이게 인공눈물이 꼭 눈물이 적어서 많이 아니거든요. 빨리 날아가는 그런 안구 건조증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다른 기전의 약을 써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고, 네. 이거 약값을 올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인공눈물, 사실 안약이지만 눈에만 잠깐 머무는 약이지만 적정한 사용량이 하루에 6번 이내라고 알려주면서, 네. 좀 오남용을 막겠다는 의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처방이 필요한 것도 있고요.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인공 눈물도 있지 않나요?
1: 네, 아마 병원 가는 것보다는 먼저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을 사서 써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의 인공 눈물은 장기간 자주 저만해도 별 부작용이 없고요. 그리고 불편함을 느낄 때 수시로 저만할 수 있도록 일반 의약품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0: 네.
1: 일반 의약품은 성분이 약간 달라서 대표적인 성분이 카복시 메틸셀룰로즈나 트레알로스 그리고 포비돈 등이 있습니다.
0: 네.
1: 공통적인 거는 이 성분들이 친수성 고분자이기 때문에, 주변의 물을 잘 끌어당겨 잡아두는 겁니다.
0: 아.
1: 그래서 물을 잡아두면 안 그래도 안구 건조증의 증상이 완화됩니다.
0: 네.
1: 그런데 이 성분에 따라서 효과 지속 시간과 그리고 저만했을 때 불편한 정도가 약간씩 다릅니다.
0: 네.
1: 점도가 높으면 효과 완화는 좀 증상 완화 효과는 큰 반면에 눈이 끈적거리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불편함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카복시 메틸셀룰로즈는 사실 눈에 넣었을 때 편안하고 거부감이 적지만, 점도가 좀 낮아서 효과 지속 시간이 짧은 편이고요. 반대로 포비도는 점도는 높지만 눈이 이렇게 좀 시원해지는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게 개인별로 차이가 참 큽니다. 그래서 이건 저랑 안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넣었을 때 그 느낌의 차이, 지속 시간 그런 것들이 많이 관여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인공

0: 각 손상에 사용되는 안약도 있던데요.
1: 아, 네. 안약 중에서요. 인공눈물이 진열된 약들 중에서 예. 크게 각막, 결막, 미세 손상, 뭐 영양 공급 이런 말이 적혀 있는 일반 의약품이 있습니다. 요건 또 성분이 좀 다릅니다. 주성분이 폴리데옥시 리보클레티드 나트륨이라는 아주 긴 성분인데요. 그래서 세계는 줄여서 PDRN, 앞자만 따서 PDRN이라고 합니다. 이 PDRN 성분의 안약은요. 성분이 연어의 생식세포에서 뽑아낸 조직 재생 활성 물질이어서 사실 요거는 눈에만 쓰는 게 아니라 피부에도 쓰고 골격계 질환에도 다양하게 사용되는 성분입니다. 안약에서 이 PDRN 성분이 적용됐을 때는 각막 및 결막에 영양을 공급해주고 보습작용을 나타내주고 항염증 효과를 지니고 있어서 이 각막의 상피세포 치유에 도움을 주는 그런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안약은요. 주로 어떤 분한테 권해드리냐면요. 그 눈물을 잡아주는 그 안구건조증을 완화하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습관적으로 건조감 때문에 눈을 많이 비비는 분들이 있습니다.
0: 아, 그런 분들 계시죠.
1: 네. 눈을 자꾸 비비시면 이게 안 그럴 것 같지만 미세하게 눈의 각막 결막에 상처가 납니다.
0: 아.
1: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제품을 썼을 때 훨씬 눈이 편안하게 되죠. 그러니까 안에 성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제품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인공 눈물에도 종류가 많네요.
1: 네.
0: 또 다른 안약도 있나요?
1: 아, 예. 완전 기전이 다른 안약이 또 있는데요. 이게 눈물의 문제가 아니라 점액층에 문제가 생긴 안구건조증의 경우에는 디쿠아 포솔이라는 성분을 써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인공눈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디쿠아 포솔 성분은 점액층의 주요 구성 성분인 뮤신의 분비를 돕습니다. 이 점액층이 맨 아래층인데 여기와 눈물을 이렇게 붙잡아주는 뮤신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부족한 분들은 이 안약을 쓰면 딱 빨리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층 맨 위에 덮어주는 눈물을 덮어주면 좀 덜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기름층이 생기는데 이 지방층에 문제가 있으면 눈물이 빨리 날아가서 안구건조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지방층을 보충해주는 카보머나 글리세린, 글리콜 성분이 함유된 인공눈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다만 이거는 약간의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인공눈물이 겔 타입으로 나오고요. 액체보다는 점도가 좀 높아서 자기 전에 보통 쓰도록 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안약들로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또 완전 다른 계열의 약을 써야 되는데요. 단기간 스테로이드 점안제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면역 조절제가 들어간 그 안약을 쓰기도 하고 자가혈청 안약이라고 해서 자기 혈청을 뽑아서 안약을 만드는 그런 약들 만들어서 안구건조증에 치료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0: 눈의 건조한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안약을 사용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안약이 일회용으로 돼 있는 게 있잖아요. 이유가 있는 건가요?
1: 예전에 안약은 원래 작은 용기였죠. 5mm, 10mm 정도의 이 작은 용기 안에 물처럼 생긴 약이 들어가 있는 형태가 보편적이었는데 최근에는 모두 일회용으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이유는 약에 포함되어 있던 보존제의 자극성 때문입니다. 이게 작은 투명 용기에 들어가 있는 일회용 인공 눈물은 보존제가 들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개봉 후 바로 사용하고 재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요. 이 보존제가 없으니까 자극성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또 단점도 있어서 이미 뚜껑을 딴 이후에 만에 하나라도 세균이 들어간다면 순식간에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깝다고 두었다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게 이 일회용입니다. 원래 이제 일회용이 처음 나왔을 때는 그 안에 그 약물의 양이 0.8mm였는데요. 이 0.8mm는 사실 넣고 나면 절반 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약이 남으니까 아까운데 왜 버려? 뒀다가 써야지. 이런 일이 초기에는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재사용 문제 때문에 용량이 다 0.3mm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 0.3mm면 넣고 나면 남는 게 없어서 그나마 재사용의 위험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0: 그렇네요. 그렇게 일회용이 많이 쓰이고

0: 있는데요. 또 네. 일회용 안약의 용기가 미세 플라스틱 논란이 좀 있지 않나요?
1: 아, 네, 있었습니다. 시중에 유통 중인 일회용 인공 눈물 제품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보고가 있었는데요.
0: 네.
1: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 이 안약의 제조 과정에서 들어간 건 아니고요. 이 인공 눈물의 용기 자체가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0: 네.
1: 용기를 개봉하거나 압력을 가할 때 발생한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이 특히 열과 압력이 취약해서 쉽게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약을 사용할 때 일회용 안약을 사용할 때 미세 플라스틱이 걱정되신다면
0: 네.
1: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이 용기를 조그만 용기를 거꾸로 든 상태에서 마개를 개봉합니다.
0: 예.
1: 거꾸로 든 상태에서 아래쪽에서 마개를 개봉하고요.
0: 네.
1: 처음에 나오는 한두 방울을 버립니다.
0: 아.
1: 그리고 그 다음 방울을 점안하시면 돼요.
0: 네.
1: 그래서 식약처가 이런 문제도 있어서 이제 일회용 점안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냈는데
0: 네.
1: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자른 곳에 유철이 생길 수 있어 용기 파편을 제거하기 위해 네. 사용 전에 살짝 눌러 한두 방울을 버린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런데 현실에서는 네. 이 한 방울도 안 버리고 아까워하세요. 네. 이거를 한 방울도 네. 안 버리고요. 이거 한 방울만 딱 넣고 남은 거를 냅뒀다가 몇 시간 뒤에. 왜냐, 아까 아. 짧은 4시간 정도, 2, 3시간 간격으로 쓰다 보니까
0: 네.
1: 여기 책상 앞에 이렇게 딱 세워놨다가
0: 네.
1: 이렇게 또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0: 네.
1: 아, 일회용 안약의 올바른 사용은 뒤집어서 아래에서 뚜껑을 개봉하고 한 방울 버리고 눈에 점안하고 점안이 끝나면 폐기. 이게 맞습니다.
0: 네. 사용 전에 살짝 눌려서 한두 방울을 버리고 쓰시면 되는 거네요.
1: 네.
0: 그런데 인공 눈물뿐 아니라 또 다른 질환에 필요한 안약을 써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네. 개 사용하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
1: 네. 안과에서 안약 처방 받아오실 때 하나만 받아오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두세 가지를 같이 받아오거나
0: 네.
1: 아니면 다른 치료제와 인공 눈물을 같이 받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0: 네.
1: 그런 경우에 인공 눈물은 가장 마지막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장 마지막에. 두 종 이상의 안약을 점안할 때는 어쨌든 처음에 안약을 1번을 넣고 3분에서 5분을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 안약을 넣어야 됩니다. 안약을 연달아 동시에 투여를 하게 되면 먼저 점안한 약이 나중에 점안한 약에 의해서 희석이 되거나 아니면 눈 밖으로 또르르 흘러나와서 적용이 안 되는 그런 그리고 눈 주변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항상 안약은 하나 넣고 5분 기다렸다가 그 다음 거 넣고 5분 기다렸다가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뭘 먼저 쓰고 뭘 뒤에 쓰고 이걸 또 물어보시거든요.
0: 네.
1: 그래서 보통은 항생제, 항균제를 1번 그다음에 소염 성분이 있는 스테로이드제를 2번
0: 네.
1: 그리고 소염 진통제 안약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것을 3번.
0: 네.
1: 그리고 인공 눈물은 맨 마지막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넣고요.
0: 네.
1: 여기에 안연고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안연고는 또 제일 마지막.
0: 네.
1: 인공 눈물보다 더 끝에 맨 마지막에 사용하는 것이 옳은 사용법입니다.
0: 네. 그러니까 항생제, 스테로이드, 소염 진통제, 인공 눈물. 마지막에
1: 네.
0: 안연고 이 순서대로
1: 네.
0: 점안하면 되는 거군요.
1: 네.
0: 안약의 보관도 신경 쓰입니다.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죠.
1: 네. 안약 중에는 냉장 보관 안약이 있습니다.
0: 네.
1: 몇 가지 많지는 않은데요. 일단 녹내장에 사용하는 안약 중에 냉장 보관이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소염 진통제 성분 중에 디클로페낙이라는 결막염이나 뭐 라섹 수술 전후에 사용하는 안약이 있는데
0: 네.
1: 요 약도 냉장 보관입니다. 근데 성분을 확인하기는 어려우시잖아요. 약국에서
0: 네.
1: 약을 줄 때 냉장고에서 꺼내서 시원한 상태로 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냉장 보관이다.
0: 아.
1: 일반 그냥 약장에서 꺼내줬으면 네, 상온 보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네.
1: 근데 이게 냉장 보관한 안약을 냉장고에서 꺼내서 바로 사용하면요.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차가운 안약이 들어가면 눈에 네. 닿으면서 그래서 바로 쓰지 마시고 손으로 잠시 쥐고 있거나 실온에 잠깐 놔뒀다가 쓰세요 하거든요. 그런데
0: 네.
1: 이게 원칙인데 원칙과 반대로 또 냉장고에 넣었다 쓰세요 할 때는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안약을 그냥 눈에 넣었을 때 이게 적당한 양이 점안되었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0: 그러시군요.
1: 네. 어르신들이 자꾸 여러 번 늦게 되고 예. 나는 왜 이렇게 안약이 빨리 닳는지 모르겠다. 네, 이런 느낌 하시는 분들이 과도하게 약을 근데 본인이 이제 느낌이 안 나서 그렇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렇게 약을 너무 빨리 소진하시는 분들은 아 이분이 잘 느낌을 못 느끼시는구나라고 네. 알고 그때는 차라리 냉장고에 넣어서 이제 약간 시원한 상태에서 넣으면 제대로 점한데 한 방울만 떨어져서 딱 아시잖아요. 아, 그렇게 알려드리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0: 네. 안약 사용법을 잘 알고 쓰셔야 되겠네요. 자, 오늘은 인공 눈물과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약사이신 이주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콜드플레이의 비바라비다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12일 새벽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는 밤에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특히 출근길 충청권과 전라권, 경남 서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곳곳에 따라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시설물 및 농작물 관리와 낙뢰 사고 등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상권과 제주도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 소강 상태를 보이며 지역별 강수량 편차가 매우 크겠으니 실시간 기상정보를 수시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지반이 약해진 산지나 절개지에서의 도사 유출 및 낙석 사고, 축대나 옹벽 붕괴 등 해빙기 이후의 위험 요소가 없는지도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 주셔야겠습니다. 비로 인해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도로가 매우 미끄러운 만큼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며 교통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동해안과 경북권에 발효 중이던 건조특보는 오늘 비가 내리면서 대부분 해제되겠으나 비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어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또한 서해상과 남해서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 일부 섬 지역은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해상교통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2도, 전국이 20도에서 24도입니다. 비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평년보다 조금 낮아 선선하게 느껴질 수 있겠으니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지만 일교차가 다시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12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반면 낮 기온은 다시 28도까지 치솟으며 기온 변화가 급격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옷차림에도 신경 쓰여야겠는데요. 내일 늦은 오후에는 강원 산지에 한때 비 소식이 있다는 점도 미리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전국 모든 권역이 좋음 수준을 유지하며 무척 청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로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1도, 수원 22도, 파주는 22도. 강원 영서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철원이 22도, 춘천 22도, 원주 22도, 대관령 18도. 강원 영동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 21도, 강릉 22도, 동해 21도. 충청남북도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청주 23도, 충주 22도, 대전 23도, 세종 23도, 전원 22도, 보령 20도. 전라남북도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23도, 군산 22도, 광주 23도, 목포 22도, 여수 20도, 순천은 22도. 경상남북도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낮 기온 대구 24도, 포항 23도, 안동 23도, 부산 20도, 울산 23도, 진주 22도. 제주도 한때 비 오겠습니다. 낮 기온 22도, 울릉도와 덕도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19도. 서해오도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15도. 북한 지역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낮 기온 평양 23도, 신의주 22도, 개성은 22도입니다. 예보에 담당한 기상청 이영호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5.5도, 습도는 94%. 오늘 서울적 해 뜨는 시각은 5시 26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염대준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한미 국방장관이 회담을 열고 전작권 전환 등 안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상호 안보 이익의 영역에서 협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이 관심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시 중단한 프로젝트 프리덤 재개도 시사했습니다.
0: 삼성전자

0: 노사가 주요 쟁점을 놓고 여전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중노위 조정안이 나오는 오늘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1: 12.3 계엄 당시 내란 가단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1심에선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화요일 아침 뉴스광장입니다.
0: 오늘 새벽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미 국방장관 회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두 나라 모두의 이익에 협력하자는 공동 보도문도 나왔습니다.
1: 두 장관의 회담은 6개월 만인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성수 특파원, 전시작전 통제권부터 중동 정세까지 현안이 많은데요. 어떤 내용이 논의됐습니까?
2: 네, 앙규백 국방장관과 해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워싱턴 인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약 1시간가량 만났습니다. 해그세스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중동 정세를 언급하며 동맹국들이 미국에 협력해 주길 바란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3: In this current global threat environment,
4: PT 해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현재 글로벌 위협 환경 속에서 우리 동맹의 힘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우리는 파트너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나무 화재가 외부 공격 탓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미국이 요청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재개 기여 등이 논의됐을 걸로 보입니다. 한국에 대해 방위비 분담을 실천하는 사례로 꼽고 미국의 모든 파트너가 본받아야 한다 치켜세웠습니다. 앙규백 국방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에 발맞춰 우리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화답했습니다. 양측은 회담 뒤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전작권 전환과 동맹 현대화 등을 논의하고 상호 안보 이익의 영역에서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밝혔습니다.
0: 네, 그런가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오늘 새벽에도 이란 전쟁과 관련한 압박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2: 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이란과의 휴전이 믿을 수 없이 약한 상태라며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5: I would say it's one of the weakest.
4: 지금 상황은 가장 취약한 상태 중 하나라고 봅니다. 사실상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2: 미국의 종전안에 대한 이란의

트럼프의 이 발언을 전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선박 유도가 더 큰 군사작전의 작은 일부분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도 했습니다. 군사작전 재개 카드를 꺼내들며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란 측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모든 옵션

0: 했습니다.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며 트럼프가 공언했던 미중 정상회담 전 협상 타결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남우호 폭발 화재 원인은 외부의 피격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에 대해서 청와대는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공격 주체를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2: 직경 약 50cm 구멍이 뚫린 남우호 선체의 외부입니다. 충격에 선체 내부도 한쪽으로 크게 휘었습니다. 남우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공식 확인되자 청와대는 강력 규탄했습니다.
3: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4: 위성락
3: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서 필요한 대응 조치도 고려해 나갈 것입니다.
2: 다만 현재로서 공격의 주체를 단정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특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계라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 판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연관됐는지는 미지의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전날 외교부가 주한 이란 대사를 불러 조사 결과를 설명한 것도 항의하는 초치가 아니라 협의 과정이란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비행체 정보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추가 조사를 통해서 공격의 주체, 정확한 기종, 또 물리적 크기 등을 식별해 나가고자 합니다.
2: 청와대는 인근 해협에서 우리 선박의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도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의 해양자유연합 참여 가능성은 그렇게 연결시킬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유사한 피격을 당한 다른 국가 선박들도 있는 만큼 정부는 외교적 항의 등 관련 대응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1: 누가 어떤 방법으로 남우호를 공격한 것인지 정부는 정밀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대함 순항미사일이나 자폰 드론 공격이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윤진 기자입니다.
5: 7m 깊이로 찢겨져 나간 남우호 선미 모습입니다. 바깥으로 크게 휘어진 파손 부위의 형상. 이란이 지원하는 예멘 후티반군 공격을 받은 벌크선의 피격부와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태국 화물선 파손 부위와 매우 흡사합니다. 두 배 모두 지대함 미사일 공격으로 추정되는데 남우호 역시 미사일 피격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직경 50cm의 구멍과 파손 부위가 해수면에서 1에서 1.5m로 낮은 고도의 비행이 가장 큰 근거입니다.
6: 저고도로 들어와서 깊이 구멍을 내고 내부에서 폭발한 흔적까지 보이는 걸 봐서는 지대함 미사일의 특징을 가진 빠른 비행체로 일단 추정됩니다.
5: 하지만 미사일 공격에 비해선 폭발력이 크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 비행체 두 개가 동일 지점을 차례로 타격했는데 이 같은 정밀 타격은 인공지능과 항법 기술을 탑재한 자폭 드론이 가능합니다. 이미 이 지역에서 드론의 함선 공격 사례가 있는 데다 중형 드론은 폭탄 양을 조절해 단순 경고부터 기관 작동 불능, 선박 침수까지 원하는 공격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7: 드론을 가지고 때린 데 또 때리는 것들 재파식 공격이라고 합니다. 순항미사일로 재파식 공격했다면 더 크게 부셔졌겠죠.
5: 정부는 현장에서 수거한 비행체의 엔진 잔해를 분석 중인데 전문가들은 공격 수단과 주체를 특정할 핵심 증거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1: 남우호가 피격을 받은 건 확인됐지만 공격의 주체가 규명되진 않은 만큼 우리 정부는 규탄 입장을 내면서도 후속 대응 수위를 놓고는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소행으로 결론 난다면 우리 정부도 강경 대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8: 지난 2월 전쟁 개시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당한 민간 선박은 모두 30여 척. 국적도 다양합니다. 여기엔 이란의 주요 우방국인 중국 선박도 포함돼 피격 당시 중국 외교부는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인도는 자국 주재 이란 대사를 초치했고 프랑스는 강력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이란 공격으로 결론 날 경우 우리 정부의 대처가 다른 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력한 규탄, 재발 방지 요구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등이 거론됩니다.
7: 남아있는 26척의 선박

0: 것들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보장하는 오히려 우리는 명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1: 다만 우리 정부는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 행위 자체는 규탄하면서도 당장은 후속 대응에 나서진 않을 전망입니다. 아직 공격 주체를 특정할 수 없는 데다 이란의 내부 사정,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우리 선박의 안전 등을 감안했을 때 기존의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는 게 낫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2: 외교부의 말과 혁명수비대의 말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이 전쟁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밑에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란 쪽의 사과를 받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1: 이번 피격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의 군사적 기여 요구 압박은 더 커질 거로 보이는데 이번 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중동 사태도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3: 남우호의 폭발 화재 원인이 외부 피격 때문이라는 우리 정부 발표에 대해서 이란 정부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선박이 항행 규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던 이란 국영 매체도 이후로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지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우리 외교부로 호출된 주한 이란 대사. 이란 정부의 입장을 묻자 자국 외교부로 문의하라는 답변만 남겼습니다.
5: 사이드크 제치 주한 이란 대사, 한국 선박이 공격을 받았는데 이란 측의 설명은 없습니까? 질문이 있으면 이란 외교부로 문의해 주세요.
4: KBS 취재진이 주한 이란 대사관에도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주한 이란 대사관은 남우호 폭발 직후 이란군 연루설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란 정부 역시 아직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 선박의 규칙 위반을 주장하며 강경한 논조를 폈던 이란 국영 매체도 후속 보도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이란의 행보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우선 강경파인 혁명수비대와 외교라인 사이에서 입장 조율이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 공격을 인정하면 한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한데 이를 관리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 최근 아지지 이란의회 국가안보 외교정책위원장은 한국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에 불참한 건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6: 저희가 이제 이란 측이 요구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거고 그리고 재발을 우선 방지해야 되겠죠.
4: 남우호 피격 당일 중국과 프랑스 선박 등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해를 입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란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3: 주체를 알 수는 없지만 추가 피격이 벌어지는 건 아닐지 해협 인근에 발이 묶인 선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간밤 국제 유가는 3%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7: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관련 선박은 피격된 남우호를 포함해 26척, 한국인 선원은 161여 명 정도입니다. 남우호가 외부 비행체의 공격을 받은 걸로 드러나면서 선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남우호 피격 이후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우리 선박들의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선박들은 호르무즈 인근을 벗어나 카타르 앞바다 등으로 배를 옮긴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한국 선박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협 봉쇄가 풀리는 것 외에 확실한 안전담보책은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적 긴장감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국제유가는 또 상승했습니다.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4.21달러로 전거래일 대비 2.9% 올랐고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98.07달러로 2.8% 상승했습니다. 두 달 넘게 이어진 에너지 동맥 경화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아민 나세르 최고 경영자는 오늘 당장 호르무즈에서 교역이 재개되더라도 원유 시장이 균형을 찾는 데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봉쇄가 몇 주 더 이어진다면 2027년까지도 정상화가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나세르 최고 경영자는 해협 봉쇄 이후 지금까지 세계 원유 공급은 10억 배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8: 이란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중국을 방문합니다.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시진핑 주석과 최소 6차례 만날 예정인데요. 이번 만남에서 주요하게 논의될 현안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9: 미중 정상회담 일정을 함구하던 중국 당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10: 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중 관계와 세계 평화와 발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들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9: 잠정 휴전 상태인 고율의 상호 관세와 대중 반도체 기술 통제, 대미 희토류 수출 제한 등이 거론됩니다.
5: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텔레비전과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KBS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진현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꼭 사간다는 인기 품목이 흥미롭더라고요. 바로 참기름, 들기름이라고 합니다. SNS에서 한국에 가면 전통시장 방앗간 현지 체험을 꼭 해봐라 라면서 깨를 직접 볶고 그 자리에서 눌러 짜고 병에 담아주는 과정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건강한 식재료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적으로 높죠. 참기름엔 항산화 성분이, 들기름엔 오메가3까지 들어있는데요. 실제로 뉴욕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올리브오일 대신에 한국산 참기름을 쓰는 사례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나물을 무치고 비빔밥을 비비는 우리 평범한 밥상이 사실은 꽤나 대단한 식문화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되더라고요. 방앗간에서 그 신선함과 풍미까지 직접 느낀 외국인들에겐 한국을 기억하게 하는 가장 강렬한 향이 될 테고요. 한류가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콘텐츠를 보는 것에서 직접 먹고 만지고 냄새 맡는 것으로 이제는 방앗간이 관광지가 되는 시대가 됐어요. 참기름, 들기름, 다음엔 또 어떤 우리의 일상이 세계인의 여행 코스가 될까요? 평범한 것이 강한 콘텐츠가 되는 시대인 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을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5월 12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다시 듣기는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해당 날짜까지 검색하시면요 쉽게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 시간은 농수산 뉴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텃밭 가이드 시간에는요, 물과 잡초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주는 유기농 멀칭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에는 쓸데없이 진심인 브랜드들의 과몰입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9730, 샵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국내산 축산물 가격이 오르면서요, 지난 1분기 수입량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돼지 생산자 단체인 대한한돈협회가 출하할 때 돼지 체중을 지금보다 늘려서 시장에 내보내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농수산 뉴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그러니까 지금보다 돼지를 더 키워서 시장에 출하하는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요? 간단히 한번 짚어주시죠.
3: 그렇습니다. 이게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국내산 축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이 중에서 돼지 같은 경우는 조금은 좀 더 키울 수도 있고 좀 덜 키워서 시장에 내보낼 수도 있는데요. 이걸 도체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도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제외하고 실제 지육의 양만을 말하는 건데 이 도체중이 한 3kg 정도 늘어날 수 있도록 돼지를 조금 더 키워서 시장에 내보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무게를 키워서 내보내면 아무래도 생산자 입장에서는 생산비가 좀 절감될 것 같아서 수익성이 오를 것 같은데요. 근데 생산자 단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돼지를 무게 더 키워서 출하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0: 한우와 달리 이제 돼지는 도체중하고 등지방 두께를 사실 중심으로 해서 1차 등급이 내려지고 그리고 또 외관과 육질에 대한 평가가 또 추가 또 내려지기도 하는데요.
1: 예.
0: 이 협회의 입장은 도체중 상한선을 한 3kg 정도 높이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연간으로 따져서는 정형락이 한 2만 6천 톤 정도 늘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도 있는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등급 판정 기준이라는 게 생산자 단체가 바꾸고 싶다고 해서 그냥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농식품부 그리고 실물을 담당하고 있는 축산물 품질 평가원과의 논의가 좀 추가적으로 또 필요한 상황입니다.
1: 그렇군요. 해외 축산국들은 우리보다 돼지를 좀 더 크게 키워서 내보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국내 생산자 단체도 이런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지금보다 더 크게 키우면 지방 함량이 더 많아지는 건 아닐지 걱정하는 소비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키우더라도 등지방 두께, 그 지방 함량과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인데요. 이 등지방 두께와 관련된 현행 등급 함정 기준은 바꾸지 않겠다는 게 현재까지 협회 입장입니다. 이 같은 입장을 바탕으로 만약에 논의를 진행을 한다면 과지방 문제로 사실 몸살을 좀 앓았던 정부 그리고 또 이를 우려하는 가공 유통업계도 설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물론 이전 기준대로도 출하하는 농가도 등급 판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협회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안건을 통과시킨 사안인 만큼 추후 확대된 논의 과정도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예, 생산자 단체가 이런 안을 내는 거 보니까 축산물 수입이 많이 늘었나 봐요.
0: 그렇습니다. 많이 늘기도 했는데요. 원래 1분기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된 축산물 양이 평균적으로 한 20% 이상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예.
0: 예, 우선 소고기가 전년 1분기 대비 16.7% 증가를 했고요. 돼지고기는 22.6% 그리고 닭고기는 무려 26.9%나 증가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수입 단가도 모두 상승했다는 점이 주목이 됩니다. 소고기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당 8.47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 정도 올랐고요. 돼지고기 같은 경우도 4.67% 그리고 닭고기도 15.5%나 상승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축산물 가격 상승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반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도 한번 짚어볼게요. 118년 전에 제정된 어업법의 뿌리를 두고 있는 현행 어구 어법 규제가 단계적으로 개선된다는 이야기 들었는데요.
0: 그렇습니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해양수산 관련 법안들이 여러 개 통과가 됐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지속가능한 연근의 어업발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의 어선업 그러니까 거물이나 낚시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경우에는 이 어떤 모양의 어구를 이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잡을 것인지 그리고 또 잡아서는 안 되는 시기와 잡아도 되는 시기 그리고 잡아서는 또 안 되는 물고기 크기까지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1: 예.
0: 이런 것을 통칭해서 투입 규제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게 1,500여 건이나 된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민들의 불편이 사실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이걸 이번에 개정해 나가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된 겁니다.
1: 규제가 그동안 1,500여 건이나 됐다니 어민분들의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바뀌는 거죠?
0: 사실 이제 어떤 종류의 어류를 얼마나 잡을 것인지가 사실 어족 관리, 어족 자원 관리 차원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간에는 이게 잘 조사 또는 집계가 되지 않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은 거물의 코 크기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되고 또 거물의 모양과 길이는 어떠해야 되고 몇 개의 거물만 운영해야 하고 뭐 이런 등등의 규제가 중첩적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고쳐서 어선이 어디에서 조업을 하는지 또 어종별 어획량이 얼마나 되고 특히 양육 그러니까 잡은 어류를 배에서 육지로 올릴 때 그 실적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원을 관리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여러 규제는 좀 풀어주면서 실제 잡는 양은

0: 을 관리하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런 규제는 풀어주면서 실제 얼마나 잡느냐를 중심으로 관리책을 전환하겠다는 것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에 대해서는 뭐 규제 개선 요구가 사실 어제 오늘 있었던 것은 아닌데 이번에는 해양수산부에서도 절반 정도는 폐지하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또 전환이 될지도 관심을 끄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무엇보다 현실에 맞게 개선되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0: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전국 씨앗 도서관 협의회 박영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0: 네, 김수연님께서 대표님을 많이 기다리셨어요. 씨앗 도서관 관장님 나오실 때는 보라 생방 꼭 해야 된다고, 궁금한 게 많으시다고. 네, 이렇게 궁금한 점 많으신 분들 텃밭 농사에 대해서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9730으로 샵9730으로 보내주시면 박영재 대표님께서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 겁니다. 대표님께서 기다리시던 비가 좀 네. 왔습니다. 지금도 부슬부슬 오고 있는 곳이 있는 것 같고요. 텃밭 농사에 좀 도움이 될 정도로 내렸나요?
3: 예보보다는 좀 충분하지가 않아가지고 풀만 키우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도 이번 비로 좀 작물들이 그간에 좀 갈증을 해소하게 좀 되었고요. 더구나 예년에 비해서 낮았던 최저 기온 탓에 심지 못하고 있던 고추, 토마토와 같은 열대 작물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밭에 심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물 문제와 함께 잡초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안 그래도 9264번 쓰는 분께서 잡초 제거 방법 좀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오늘 방송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농사에서 물 문제가 중요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기후변화 때문에 요즘 농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3: 네, 맞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또 있는데 보통 이제 봄철은 좀 감은 편이죠. 제 밭은 물이 귀한 밭이라서요. 이웃들도 그렇고 모두 다 관장을 파도 물이 잘 안 나와서 이밤 비가 와서 좀 이웃들과 함께 좀 정말 주름살이 펴지는 그런 좀 기분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농가 사정이 이래서 좀 서로 다툼이 좀 심한 편입니다.
0: 물이 귀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3: 영어에서도 라이벌이란 말이 원래 강을 사이에 두고 물 가지고 다투는 사이를 라이벌이라고 하거든요.
0: 예.
3: 우리나라 사자성어에도 아전인수라는 말이죠. 이런 말이 보통 내 논에만 물을 끌어들인다라는 뜻에서 자기의 이로운 것만 추구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요. 좀 이런 농업이 서로 협력하고 그렇게 되려면 이제는 물을 좀 아끼는 농사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봄에는 항상 가뭄이 좀 심하고 또 장마철이 지난 뒤에는 또 가을 장마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요즘의 기후 패턴인데요. 이런 기후 패턴에 맞춰서 농사 방법 같은 경우도 아주 좀 정밀하게 이렇게 바뀔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0: 강을 뜻하는 단어 리버가 라이벌에서 어원이 네. 왔다고요?
3: 네.
0: 오, 새로운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봄, 가을, 곰, 가뭄, 또 가을, 장마 네. 이렇게 바뀐 기후 패턴에 맞춰서 농사 방법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좀 바꾸면 좋을까요?
3: 일단 방법보다는 방법은 뒤에 잡초하고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0: 예.
3: 비가 오지 않는 가뭄과 비가 자주 오는 장마를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요. 바로 10일입니다. 10일 이상 비가 오지 않으면 가물다고 하고요. 10일 안에 비가 자주 그리고 많이 오면 장마들었다고 합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물을 줘야 할지 아니면 자연 강우에 맡겨야 할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0: 10일을 기준으로 하면 편하군요.
3: 네.
0: 근데 요즘 잡초도 잘 자라는 시기여가지고 이 잡초 관리도 중요할 것 같은데 잡초는 네. 나면 그냥 다 뽑아주면 되는 겁니까?
3: 잡초도 날이 따뜻해지면서 슬슬 작물을 위협하기 시작하는데요. 보통 5월 단오 이전에 나오는 풀은 모두 먹을 수 있다. 나물로 이렇게 먹을 수 있다고 하지만 밭에서는 심겨진 작물을 약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거름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햇볕을 가리기도 하고 또 통풍을 막아서 작물이 병해충에 더 취약해지게 합니다. 월동잡초인 냉이, 소리쟁이 같은 풀들은 이미 지금 꽃이 피고 씨앗을 맺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이제 망초가 아주 열심히 자라고 있습니다.
0: 망초는 저도 아는 풀인데 이렇게 계란 후라이 같이 귀엽게 네. 생겼잖아요. 근데 망초도 잡초예요?
3: 네, 망초는 구한말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래잡초입니다.
0: 외래잡초예요?
3: 네. 나라가 망해가던 시절에 이렇게 들어온 풀이라고 해서 망초라고 불리고요. 또 농가에서는 망초가 꽃이 피면 그의 농사는 망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계란 후라이처럼 꽃 중심은 노랗고 꽃잎은 하얗기 때문에 흔히 이제 계란꽃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꽃이 피면 다음 세대로 이어질 씨앗을 맺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잡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망초가 귀엽다고만 생각했지 이런 이름이 왜 이렇게 붙여졌는지에 대해서까지는 생각을 못해봤는데 오늘 네. 대표님 덕분에 알게 되네요. 잡초 그럼 해결법 좀 알려주시죠.
3: 네. 오늘은 그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멀칭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볼 텐데요.
0: 예.
3: 흔히 이제 덮기라고 흙을 덮어주는 것을 멀칭이라고 얘기합니다.
0: 그 검정 비닐로 밭들에
3: 네네 맞습니다.
0: 메꿔져 있는 게 멀칭인 거죠?
3: 예. 요즘은 검정 비닐로 덮어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지만 저는 풀을 베어 덮기도 하고요, 낙엽을 모아 덮기도 합니다. 이른바 비닐이 아닌 유기물로 멀칭하는 방법입니다.
0: 네.
3: 유기물 멀칭은 몇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풀이 자라지 못하게 햇볕을 가려주고요. 또 토양의 수분이 쉽게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장마철처럼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때에는 너무 많은 물이 토양 속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완충제 역할을 해주기도 해서 극단적인 건조와 극단적인 과습 상태를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0: 검정 비닐 대신에 이렇게 유기농 멀칭을 해주면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잡초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뿐더러 또 환경 오염도 줄일 수 있으니까 일석삼조 효과가 있겠다 싶어요.
3: 네. 유기농 멀칭이 아니라 유기물 멀칭.
0: 유기물 멀칭. 네. 예.
3: 수분 밸런스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열매 채소나 뿌리 작물에 균열이 생기는 열과 현상이 나타납니다. 저는 일정 높이까지 자란 풀을 계속 베어서 멀칭 재료로 활용하는 방식을 쓰고요. 가끔은 이제 제가 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낙엽이나 또 예초한 풀무더기를 이렇게 모으면 저한테 연락을 합니다. 가져가시라. 그래서 그것을 가져와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것만으로 부족할 때는 아파트 재활용하는 날에 골판지 상자나 신문지 등을 모아서 멀칭 재료로 씁니다. 신문지는 보통 두 겹에서 세 겹 정도 포개서 쓰고요.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일항 주변에 흙으로 눌러줍니다. 골판지 상자는 핀이나 말뚝으로 이렇게 고정해서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굉장히 두툼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신문지나 이 골판지는 흙 속에서 모두 분해가 돼서 토양으로 돌아갑니다. 비닐을 쓰지 않고도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멀칭 재료는 이 외에도 좀 다양할 텐데요. 조금만 눈여겨보면 밭과 환경 모두에 도움이 되는 재료를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열매 채소를 심었으면 또 이제 지주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할 차례인 것 같은데요.
0: 지주대.
3: 네.
0: 그러면 요즘에 또 이제 작물들 심는 것들 중에는 지주대에 필요한 것들도 많잖아요.
3: 네. 고추, 토마토, 가지 같은 작물은 열매가 달리면 쉽게 쓰러집니다. 지주대는 장마와 태풍에도 견딜 만큼 단단하게 박아 세워줘야 하는데요. 작물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지주대를 세우기도 하고요. 여러 포기를 모아서 한 번에 지주대를 세우기도 합니다. 하나씩 세울 경우에는 개체마다 이렇게 끈을 묶어주고 자라면서 위쪽으로 묶어 올려가는데요.
0: 예.
3: 또 여러 포기를 모아 세울 경우에는 두 포기 또는 세 포기 사이에 지주대를 세우고 앞줄과 뒷줄을 묶어서 작물을 함께 지탱해 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물이 자라면서 키에 맞춰서 위쪽으로 끈을 올려 묶어주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오이와 호박 같은 넝쿨 작물들은요, H자 모양으로 지지대를 세우고 그물망 같은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설치해주면 넝쿨 줄기들이 잡고 올라가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올려 세워 키우면 이런 오이나 호박 같은 작물들을 올려 세워서 키우게 되면 공간을 절약할 수는 있지만 좀 뿌리 주변에 토양이 금세 말라서 물감음을 쉽게 겪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물을 공급해 줘야 하는데요. 반대로 좀 공간 여유가 있다고 하면 넝쿨 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올리지 말고 땅 위를 포복해서 키우게 되면 토양 수분을 좀 덜 잃어서 물감음을 상대적으로 좀 덜 겪게 됩니다. 올여름은 엘니뇨 영향으로 무척 무더운 여름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통풍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작물에게 적당한 그늘을 들이올 방법도 연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곳곳에 좀 키가 큰 해바라기라든지 옥수수와 같은 이런 키 큰 작물들을 좀 드문드문 심어주면 직사광선을 적당하게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0: 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망초 이야기 했었는데 계란꽃이라고 하는 8118번 네. 쓰는 분께서 망초나물이 너무 맛있다고 적극 홍보해 주시면 농부분들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망초 새순을 살짝 데쳐서 간을하고 참기름 살짝 넣어 먹어도 너무 맛있다고 이렇게 추천해 주셨는데 드셔보셨어요? 대표님?
3: 네. 맛있습니다.
0: 저도 먹는 거는 처음 알았는데 나중에 망초 새순을 또 발견하게 된다면 네. 해먹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3: 주변에서 새순만 잘 나가고요. 그 대롱 그대로 다 두어서 또 처치 곤란이기도 합니다.
0: 망초 새순을 가져가실 때는 망초도 잡초니까 대도 이렇게 뽑아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네요.
3: 네.
0: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농사 관련한 궁금한 질문들도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지난주에 1758번 쓰는 분께서 오이 호박 모종을 심어둔 지 10일 정도 됐는데 오이 모종이 좀 노랗게 변해서 잘 자랐는지 걱정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셨습니다.
3: 어느 지역이신지 모르겠는데 너무 일찍 심으신 게 아닌지 싶어요. 사실은 오이는 최저기온 10도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0: 예.
3: 네, 근데 너무 일찍 심으면 추위 때문에 추위를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랗게 변했다는 얘기는 아직 뿌리가 활착을 제대로 못한 경우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그 뿌리에 영양제가 될 수 있는 좀 칼륨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적당히 주시고요. 좀 뿌리가 활력이 되고 좀 활착이 제대로 되면 이후에 또 이제 따뜻한 기온을 받아서 또 열심히 자라주니까요.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잎이 노랗게 변한 잎들은 대개 이제 아랫잎들이니까 이렇게 잎들을 좀 따서 따주는 게 이후로 이런 이제 그 전면으로 윗잎이 이렇게 노랗게 변하는 현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758번 쓰는 분 그리고 8937번 쓰는 분도 비슷한 질문을 주셨었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8937번 쓰는 분은 오늘도 질문 주셨어요. 땅콩 질문입니다. 이번엔 땅콩잎에 노란 점이 생기고 잎이 자꾸 없어진다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3: 잎이 왜 없어질까요?
0: 벌레가 있는 건가요?
3: 예. 이제 잎을 이렇게 잎이나 줄기를 이렇게 갉아먹는 벌레가 있어요. 그런 벌레들이 주변에 있는지 땅을 살짝 이렇게 헤집어 보면 구데기처럼 이렇게 생긴 좀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길이의 검정색 또는 갈색의 이제 벌레가 있거든요. 그 벌레는 거세미나방 애벌레라고 해서
0: 예.
3: 멀리 가지 않거든요. 반드시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땅 속을 살살 긁어서 그런 벌레가 있으면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잎을 따먹을 수, 잎을 가해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통째로 모종을 또 이렇게 잘라먹기도 하거든요.
0: 열심히 키웠는데 그러면 정말 네, 마음이 아프잖아요.
3: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반드시 주변을 좀 잘 긁어서 확인해서 제거해 주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0: 그렇군요. 6869번 쓰는 분, 우리 방송 들으시고 이 텃밭을 발견하셨나 봐요. 직장 외벽 아래에 조그만 땅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활용하면 좋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하면서 문자 주셨어요. 지저분하게 방치돼 있는데 흙을 사서 어떻게 텃밭으로든 살려서 방울토마토라도 심고 싶습니다.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하고 문자 주셨습니다.
3: 제 절차를 따라가는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도 직장에다가 텃밭을 뒀다가 결국은 이제 농사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0: 대표까지 되셨군요. 직장에 네. 처음 텃밭 만들었다가.
3: 네네. 땅 토심을 좀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흙이 만약 있다면 토심이 어느 정도 깊이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 토심이 없이 이렇게 좀 보도블록이나 아니면 이렇게 시멘트로 돼 있는 경우는 상자 텃밭을 구매를 하셔서 거기에다 상토, 경량토라고 하는 인공흙을 이렇게 넣고.
0: 상자 텃밭이라고 하면은 이제
3: 화분인데,
0: 상자의 화분이에요?
3: 화분인데 예, 좀 큰 화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부피도 있고 그다음에 깊이도 30cm 정도 이상이 돼야 이렇게 방울토마토라든지 열매채소들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토심이 바로 토심이 있는 땅이면 바로 토심만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흙이 어느 정도 깊이인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흙이 없다면 이렇게 상자 텃밭을 만들어서 이렇게 재배를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예. 그리고 1269번 쓰는 분, 작년에 완두콩 심은 자리에 거름을 놓고 2주 후에 완두콩을 두 봉 심었는데 싹이 몇 개 안 났습니다. 원인이 뭔지 궁금해요. 안산 지역입니다고 문자 주셨어요.
3: 네. 콩 작물이라고 해도 보통 지속적으로 같은 작물들을 심게 되면 연작 피해라고 해서 이어짓기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작물로 이렇게 돌려짓기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완두콩을 심었는데 이렇게 싹이 안 난 경우는 너무 과습해서 씨앗이 썩지 않았는지, 또는 이제 파종한 것을 주변에서 새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날름 먹지 않았는지 한번 좀 땅을 파종한 자리를 한번 파서 확인을 해보시면 씨앗이 썩어서 골았는지 아니면 씨앗이 아예 보이지도 않는지 이런 걸 한번 너무 깊게 파지 마시고 살짝 들춰보시면, 또 싹이 중간에 나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살짝 들춰서 씨앗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영재 대표님 조언 들으시고 올해는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269번 쓰는 분.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지금 시스템 오류로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보이는 라디오 영상이 안 나가고 있었나 보네요. 그래서 생방송이 아닌 줄 착각하신 청취자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KBS 1라디오 채널에서는 잘 나오고 있다니까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분들은 유튜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305번 쓰는 분, 고추 순지르는 방법 좀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3: 네. 순지르기는 이제 전반적으로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추는 순지르기를 방아다리라고 해서 처음 가지가 벌어지는 그 밑에만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밑에 방아다리 밑에 잎이 나오면 잎 겨드랑이에 새로운 이제 고갱이가 생기겠는데요. 그것만 이제 질러주시면 되고요. 잎은 좀 아무래도 좀 놔두시는 게 필요해요. 잎은 뿌리에 영향을 보내니까 겨순만 좀 제거해 주시다가 나중에 좀 고추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때는 이제 방아다리 밑에 있는 잎들도 이렇게 제거하는 게 필요합니다.
0: 예, 김수현님께서는 화분 5개 상추 심어 먹는데요. 장마철에 구멍도 나고 녹아내려서 장마 끝나고 심을지 고민이라고 하십니다. 장마에 강한 상추도 있나요, 대표님?
3: 장마는 원래 이제 저온성 작물이라서요. 좀 장마철에는 살짝 그 그늘을 만들어주면 이렇게 좀 더위를 피해서 이렇게 녹아내리는 부분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0: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수현님. 그러면 시간상 오늘은 또 여기서 마무리하고, 답변 못 드린 질문들이 참 많은데 다음 주에 이어서 또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텃밭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전국 씨앗 도서관 협의회 박영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4: 오늘 아침 일라디오.
0: 다음 코너 트렌드를 읽고 마케팅 전략 세워보는 마케팅 아이디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쓸데없이 진심인 브랜드들의 과몰입 마케팅 사례들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0: 주신다고 하네요.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맞아요. 진짜 요즘 브랜드들이 제품도 잘 만들지만 정말 이런 디테일까지 뭐 이런 사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뭐 제품 서비스에 과몰입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굳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쓸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제품의 성능이나 기능을 중심으로 경쟁했다면 요즘 브랜드들은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기억에 남는 경험을 만드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드는 것만으로는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 특히 요즘같이 SNS가 활발할 때는 사람들이 이거 봤어? 라고 하면서 공유하고 싶어지는 포인트가 가장 맞아요.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브랜드들도 과하게 디테일에 몰입하거나 또 굳이 여기까지 하나 싶은 설정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도 이런 과몰입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완벽한 브랜드보다 이 취향에 진심인 브랜드들에 더 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꼭 필요하지는 않아도 브랜드가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 쓴 모습을 보면서 여기 진짜 진심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능보다는 감정적인 애착이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러니까 기업들이 본인들이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에 본인들이 팬이 되는 거죠.
1: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내가 만든 제품이 아니라 그냥 나 자신으로 투영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소비자들도 브랜드를 하나의 캐릭터나 인물처럼 소비하는 경향도 강해져서요. 이렇게 브랜드의 유머 코드, 취향까지 함께 소비하면서 기업들도 우리 브랜드가 재밌다. 우리 브랜드가 좀 이상해도 매력 있다라는 반응을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의 세계관 그리고 태도를 소비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이 정도까지 진심이면 이 서비스를 소비할 수밖에 없겠다. 제품을 살 수밖에 없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죠. 소비자 네. 입장에서도. 그래서인지 제품 출시할 때 이제는 새로운 감각을 첨가해서 만드는 곳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CES에서 또 재밌는 제품이 있었다면서요.
1: 네. 올해 공개된 제품 가운데서 가장 재밌고 독특한 사례들 중 하나였는데 이름이 롤리팝스 타라는 제품입니다.
0: 막대 사탕인가 봐요?
1: 네, 맞아요. 겉보기에는 그냥 사탕처럼 보이는데 이 사탕을 깨물어 먹으면 음악이 들리는 제품이었어요.
0: 음악이 들린다고요?
1: 네, 네.
0: 어디서 음악이 나오는 거지?
1: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막대 안에 작은 전자 모듈이 들어있어서 예. 내가 어금니로 살짝 깨물면 이 진동이 턱뼈를 타고 나에게만 이제 들리는 골전도 방식의 디바이스였어요.
0: 우와.
1: 네, 그래서 스피커처럼 밖으로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만 음악이 들리는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탕 맛에 따라서 음악 장르와 아티스트도 다르게 연결해 둔 점이 재밌었는데 그래서 브랜드가 이걸 맛과 음악이 만나는 경험이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사탕을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먹는 순간을 하나의 공연이나 놀이처럼 만든 겁니다.
0: 이거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음악이 나올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뭐 어떤 아티스트의 음악이라든지
1: 네.
0: 멜로디일까요? 뭘까요?
1: 맞아. 아티스트를 뭐 블루베리 맛은 어느 아티스트, 왜 딸기 맛은 또 다른 아티스트.
0: 뭐 이를테면 뭐 K-POP이라든지 네. 뭐 이런. 팝 아티스트?
1: 네, 맞아요. 그래서 뭔가 좀 강렬한 맛이 나는 사탕이라고 하면은 네. 뭐 콜라 맛이다라고 하면 래퍼의 음악을 틀어준다던가 이렇게 브랜드가 나름대로 매칭을 해서 음악을 틀어주더라고요. 근데 이 음악이 나오는 사탕을 생각해보면 꼭 필요한 제품은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네, 음질이 다른 스피커에 비해서 뛰어난 것도 아니고 사탕을 다 먹은 후에도 막대 본체를 계속 골전도 디바이스로 사용할 수 있다곤 하지만 이 한 번 먹으면 끝나는 일회용 제품이라는 인식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CES 현장에서 이 신제품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였고요. 이 바로 이 지점이 브랜드들의 과몰입 마케팅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인데 이 제품 자체보다도 소비자들이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SNS에 올릴 만한 이 이상하고 재밌는 경험을 이제 소비하고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이 신제품을 선보이는 데 충분히 효과가 있었다. 화제가 됐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0: 그렇군요. 오경미 네. 님께서도 사탕 좋아하는데 저에게 딱인 사탕인 것 같다고 또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먼저 경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멋지고 유행에 민감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도 굉장히 소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새롭게 정말 재밌는 사례가 나온 것 같습니다. 또 파스타 삶을 때마다 고민하는 것들이 이제 파스타를 얼마나 삶아야 하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거를 음악으로 또 해결해 준 브랜드가 있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저도 파스타를 만들 때 고민되는 게 두 가지인데 1인분이 얼마만큼일까? 그리고 몇 분 삶아야 되는가 이런 게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타이머를 맞추고 면이 다 익었는지 몇 번이나 먹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탈리아의 파스타 브랜드 비사에서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과 함께 플레이리스트 타이머라는 캠페인을 선보였습니다.
0: 네.
1: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파게티 면이 가장 맛있게 익는 시간이 9분이면 이 음악을 하나 만들어서 정확하게 9분 길이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음악이 끝나는 순간 가스불을 끄면 가장 맛있는 상태가 완성된다라는 캠페인을 선보였습니다.
0: 근데 스파게티가 면도 종류가 다양해서 네. 또 시간도 다를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그래서 이 플레이리스트가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도
0: 진심이네 정말.
1: 네. 믹스테이프 스파게티 그리고 무드데이 링기니 이렇게 면 종류마다 곡 이름도 다르게 만들고 그리고 시간만 맞춘 게 아니라 음악 장르와 분위기까지 요리 감성에 맞춰서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또 생각해보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휴대폰 타이머를 맞추면 되거든요. 근데 소비자들이 이렇게 쓸데없는 진심에 열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리하는 시간을 하나의 감성적인 경험으로 바꿔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인기 있었던 믹스테이프 스파게티는 수만 개의 좋아요를 모으기도 했고요. 그래서 브랜드가 물건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물건을 사용하는 시간까지 이제는 이제 디자인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그 음악만 들어도 이제는 그 스파게티 브랜드가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즘 브랜드들은 소비자들이 겪는 사소한 불편까지도 콘텐츠화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먹을 때 불편함 중에 하나죠. 케첩을 뿌리다가 흘리는 사고를 보장해주는 보험을 또 출시한 케첩 브랜드가 있다고요.
1: 네, 우리가 뭐 케찹뿐만 아니라 여러 소스를 먹다가 옷이나 혹은 뭐 신발에 튄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0: 전 자주 그래요.
1: 네, 그리고 케찹병이 유리병이라고 하면 흔들다가 갑자기 확 쏟아지는 순간도 종종 있고요. 그래서 세계적인 케찹 브랜드 H사가 이 세계 최초로 케첩 보험을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셔츠에 묻은 케첩 얼룩, 소파에 튄 케첩까지 실제로 보상 대상에 포함을 시켰는데 굉장히 현실적인 보상을 해줬어요. 잘 지워지지 않는 케첩 얼룩이 묻은 옷을 세탁해주는 서비스. 그리고 케첩 얼룩이 남아있는 가구나 바닥을 세척해주는 청소 서비스를 보험의 보장으로 제공했습니다.
0: 발상이 재밌네요.
1: 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불편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다는 점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보통 기업들은 제품의 긍정적인 면만 계속 이야기하지 제품 때문에 생기는 불편들을 굳이 또 언급하려고 하진 않잖아요.
0: 그렇죠. 그 소비에 아무래도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1: 네. 근데 이 H사는 우리 케첩이 너무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짜다가 사고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장해 줄게 라는 재미있는 포인트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케첩을 그냥 맛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실제로 겪는 경험이나 이 감정을 브랜드 스토리로 바꿨다는 데 여기 그 포인트가 있고요. 이 신선한 스토리로 사람들한테 더 강한 인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제품을 섭취하는 모든 과정에 브랜드가 신경 쓰고 있다라는 세심함까지 챙길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0: 이런 유쾌한 태도 덕분에 그 브랜드 이미지가 제고되지 않을까
1: 네.
0: 싶어요. 또 한 초콜릿 브랜드 이야기도 해보죠. 제품 도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걸 또 콘텐츠로 만들었다면서요?
1: 네. 이게 만우절쯤에 생긴 일이라서 저도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거든요.
0: 예.
1: 그래서 유럽에서 이동 중이던 12만 톤, 40만 개가 넘는 초콜릿이 사라졌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 기업이라면 이런 사건을 최대한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을 건데 이 K사는 이 사건을 공개하면서 하나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도난 초콜릿 추적기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이 초콜릿을 산 다음에 뒷면에 시리얼 번호가 있잖아요. 이걸 추적기 사이트에 입력하면 이 초콜릿이 도난된 제품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해요.
0: 범인을 그럼 함께 추적하는 거예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사건의 탐정인 것처럼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이 사건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초콜릿을 먹으면서 휴식을 가지라고 했더니 누군가가 우리 제품을 통째로 가져가 버렸다라는 언어 유희 농담을 섞으면서 홍보를 했고요. 사람들도 그래서 도난 뉴스가 아니라 좀 재미있는 놀이처럼 반응을 했습니다.

0: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코드 확인해 봐야 되겠다. 또 진짜냐라는 반응들이 이어지고 다른 브랜드들도 사실 우리가 초콜릿을 가지고 있다라는 패러디 광고까지 하면서 SNS상에서 엄청나게 화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기가 될 수 있는 물류 사고를 숨기지 않고 또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하게 만들고 또 콘텐츠로 만들어서 강하게 소통하는 이 자체가 진정한 과몰입 마케팅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지금까지는 제품들에 의한 뭐 진심 마케팅을 좀 살펴봤다면 영화나 드라마 같은 콘텐츠도 있다면서요. 저는 이거 재밌게 봤어요. 살목지에 고라니 관을 만들었다면서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공포 영화를 보면 너무 무서우니까 소리를 지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배급사에서 이걸 그냥 해프닝으로 넘기지 않고 고라니처럼 마음껏 비명을 질러도 된다. 라고 고라니 관을 만들었어요.
1: 네.
0: 좌석에 실제로 고라니 인형까지 배치를 해서 끌어안고 영화를 보면서 마음도 안정시키고 소리도 질러라 라는 이벤트 관을 만들어서 굉장히 화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콘텐츠를 그냥 만들기만 하는 거 아니라 그리고 내가 직접 이 영화 속에 참여하는 것처럼 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래서 좋은 제품이나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만드는 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지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이 완벽해 보이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것에 진심인 덕후처럼 행동을 해야 소비자들과 더 깊게 연결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고라니 관에 가보고 싶어서라도 살목지가 궁금해지네요. 이렇게 정말 내가 마케팅하는 제품의 진심이고 그 마음을 전해주는 게 진정한 소통법의 핵심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스포츠 관련 기사를 읽으면서 표현이 적절하지 않게 사용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승부를 위해 양팀이 일전을 벌인다 같은 문장을 예로 들어보면 여기서 잘못된 표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승부를 위해 일전을 벌인다 라는 문장에 나오는 승부의 원래 뜻은 이김과 짐, 즉 서로의 실력을 겨뤄서 이기는 것과 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축구에서 승부가 나지 않을 때 하는 것이 바로 승부차기죠. 따라서 승부를 위해 일전을 벌인다라는 말은 승리와 패배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 한바탕 겨룬다는 이상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양팀이 이기기 위해 열심히 싸운다는 뜻을 나타내려는 것이기 때문에 승부 대신에 승리라는 표현을 써서 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승부란 말은 보통 승부가 나다, 승부를 가르다, 승부를 걸다와 같이 씁니다. 예를 들어 아직도 승부가 나지 않았다. 야구 경기에서 9회 초에 홈런으로 승부가 갈렸다. 오늘 축구 시합은 측면 돌파로 승부를 걸 생각이다. 같이 쓸 수 있죠. 또 다른 오류의 예로 누구누구 선수가 마치 물 만난 고기 마냥 제 기량을 발휘했다 라는 표현을 들 수 있는데요. 고기 마냥이란 말에서 나온 마냥은 조사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처럼으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충남 부여와 서천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충청과 호남을 중심으로 시간당 10에서 20mm가 넘는 세찬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충청과 호남, 경남 서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 그 밖의 지역에도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비의 양은 호남에 20에서 70, 충청과 영남, 제주도에 10에서 50mm 정도로 많겠고요. 경기 남부와 강원 내륙에 5에서 30,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동해안에 5에서 1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요.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게 나겠습니다.

0: 있습니다. 비의 양이 적은 강원 동해안과 경북 지역은 여전히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산불 나지 않도록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후에는 비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남과 제주도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수도권과 강원도는 밤에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3도, 춘천 22도, 광주 23도, 대구 2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 모레는 29도까지 올라 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5.6도입니다. 조환일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11일 이란과의 휴전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며 중단된 해방 프로젝트의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백악관에서 취재진이 이란과의 휴전 상황에 대해 묻자 믿을 수 없이 약하고 가장 약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 전쟁을 끝낼 아주 단순한 계획이 있고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넘기기로 했다가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전쟁의 휴전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모든 대응 준비를 마쳤다는 이란 측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현지 시각 11일 소셜미디어 X에 우리 군은 어떠한 침략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썼습니다. 또 그들은 우리의 대응에 깜짝 놀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산 원유에 대중국 수출을 지원한 개인 3명과 기업 9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현지 시각 11일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규제가 느슨한 국가들에 설립한 위장 기업을 이용해 원유 판매 과정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은폐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수익을 이란 정권으로 흘려보내고 있다며 이 같은 신규 제재 내용을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 3명은 이란 국적이며 기업 9곳 가운데 4곳은 홍콩, 4곳은 아랍에미리트, 1곳은 오만 기업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11일 연방 휘발유세를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연방 휘발유세 중단에 대해 훌륭한 생각이라고 본다면서 일정 기간 연방 휘발유세를 없앴다가 유가가 하락하면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뉴욕타임스는 미 전역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5를 넘은 상황에서 휘발유세 부과가 중단된다고 해서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정박 중 발생한 HMM 남우호의 화재 원인이 미상의 비행체 타격으로 확인된 데 대해 청와대는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 행위는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추가 조사를 통해 공격 주체와 정확한 기종 등을 식별해 나가고자 하며 그에 따라 필요한 대응 조치도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사후 조정 형식으로 대화를 재개한 첫날인 어제 11시간 넘게 협상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어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1차 사후 조정 회의가 오후 9시 30분에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중노위는 절충사항을 노사 양측에 각각 주문했고 이를 토대로 가능하면 오늘 안에는 중노위 차원의 조정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 6.25 전쟁 참전국들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광화문 광장에 감사의 정원 준공식을 엽니다. 감사의 정원은 참전국에서 기증한 석재를 활용해 만든 지상 조형물과 지하 미디어 전시공간입니다.

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1부는 오늘 오후 3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엽니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소방청에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사이 중부지방에서 산발적으로 내리던 비는 남부지역으로 확대되겠으나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남권과 제주도에는 저녁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소현정입니다. 중국 국빈 방문을 하루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시 중단된 해방 작전 재개를 시사하며 이란을 압박하자 이란도 모든 대응 준비를 마쳤다고 응수했습니다. 워싱턴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선 헤그세스 장관이 대이란 군사작전을 언급하며 파트너 국가가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전격 인터뷰 일부에선 민주당 6.3 지방선거 선거대책위원회 강준현 공보단장과 선거 현안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어 전격 인터뷰 2부에선 호르무즈 해협 정박 중 발생한 남우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국회 국방위원장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격 인터뷰 3부에선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인터뷰합니다. 전격 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5월 10일 화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0: 화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한미 국방장관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만나서 전시 작전 통제권 문제 그리고 동맹 현대화방을 논의했죠. 구체적인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1: 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부터 미국에서 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을 비롯한 여러 안보 현안과 관련해 이 한미 간 조율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뤄진 회담이다 보니 의미가 큰데요. 양 장관은 공동 보도문을 내고 이 전작권 전환과 동맹 현대화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군이 전시의 군 지휘권을 넘겨받는 문제와 이 미군의 역할을 북한뿐 아니라 중국 견제까지 확대하는 문제를 함께 논의한 겁니다. 양측은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이 민감한 현안이 많은 만큼 일단 대화를 이어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걸로 보입니다.
0: 오늘 공동 보도문에서 언급된 동맹 현대화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1: 네, 미국이 말하는 동맹 현대화는 단순히 북한 대응에 머무르지 않고 한미 동맹의 역할을 인도태평양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국방비를 더 늘리면서 더 큰 역할을 맡아주길 기대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전면에 나서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만큼 향후 조율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그 공식 보도문에는 이제 담기진 않았지만 한미 정상이 합의했던 핵 추진 잠수함 협력 문제와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이 공격받은 사건과 관련해 이 미국이 한국의 해상안보 기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걸로 관측이 됩니다.
0: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9년 만에 중국을 방문하는데 우리 시간으로 모레 14일에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갖죠.
1: 네. 지난 3월 말에서 한 차례 연기된 미중 정상회담이 이틀 뒤인 14일에 이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이틀간 최소 6차례 이상 만날 예정인데요. 중국은 올해 2월에 중국 로봇이 집단적으로 무술 시범을 보였던 티에탄 공원에서 이 미중 이제 환영 만찬을 열면서 중국의 로봇과 AI 굴기를 과시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0: 네.
1: 중국은 최고의 의전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접대하겠지만 이 회담에선 상당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미국은 이란 원유의 60%를 구매하고 있는 그 중국

0: 중국에 대해 이제 압박하겠다고 이미 공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자,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우리 선박 H&M 남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놨죠.
0: 네, 위성나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H&M 남호에서 발생한 화재의 사고 원인이 이 외부 타격으로 밝혀진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남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폭발 압력으로 인한 이제 파손 패턴과 관통당한 모습이나 부위를 고려할 때 이 기뢰나 어뢰로 인한 피격 가능성은 낮은 걸로 보인다면서 정확한 비행체 관련 정보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추가 조사를 통해 공격 주체와 정확한 기종 같은 걸 파악한 뒤에 필요한 대응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공격 주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란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현재 미지의 영역이라면서 이틀 전에 외교부가 한국에 있는 이란 대사를 우리 정부 청사로 불러서 설명을 들은 것도 이 공식 항의 차원이라기보다 상황을 파악하는 차원의 소통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선박이 공격당한 것에 대해 강하게 규탄을 하면서도 공격 주체는 특정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신중한 태도로 보인 겁니다.
1: 네, 정부가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건 결국 미국과의 공조뿐만 아니라 이란과의 관계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겠죠?
0: 네, 그렇습니다. 만약 공격 배후에 이란이나 친이란 세력이 있다는 정황이 확인이 되면 미국은 우리나라에 강경한 대응이나 군사적 협조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은 데다 현지에 우리 기업과 선박도 아직 많기 때문에 이란과 관계를 완전히 악화시키는 것도 우리로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란 공격으로 결론이 날 경우 우리 정부도 다른 나라들처럼 이 재발 방지 요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는 우리 선박의 안전을 감안했을 때 지금으로선 후속 대응에 바로 나서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적 기여 요구는 더 세질 수 있어서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1: 네. 자, 지금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9일을 앞두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 성과급 제도 둘러싼 입장차 여전히 크죠.
0: 네, 삼성전자 노조는 정부의 중재로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사후 조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1: 네.
0: 21일로 예고한 총파업 전에 사실상 마지막 대화의 기회를 갖는 건데 어제 오전 10시부터 11시간 30분 정도 협상을 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진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성과급 규모를 얼마로 할지랑 또 성과급 상한을 없앨지인데요.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상한 없이 성과급으로 지급을 하고 이걸 제도화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회사 측은 메모리 사업부에 경쟁사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상을 하겠다면서도 당장 제도화하는 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노조의 요구대로라면 성과급 규모가 수십조 원대로 커질 수 있는데 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의 경우 1인당 6억 원 정도를 받게 될 걸로 추산이 됩니다. 사측이 노조의 요구를 부담스러워하는 건 당장 금액 문제도 있지만 이 반도체가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의 수조 원에서 많게는 수십조 원이 필요한 산업이다 보니 이 성과급 상한을 완전히 없애면 실적이 좋을 때 현금 지출이 급격하게 늘기 때문에 향후 투자 여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조는 성과급 상한 제도를 아예 폐지하지 않으면 합의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삼성전자 노사가 다시 논의를 시작하는데요. 오늘도 합의를 보지 못하면 다음 주 목요일부터 삼성전자 창사 이래 두 번째 파업이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1: 네. 지금 삼성전자 총파업 가능성에 외국계 기업들도 우려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0: 네,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는 어제 삼성전자에서 생산 차질이나 운영 불확실성이 발생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의 고객사인 글로벌 빅테크들도 공급 차질 여부를 문의하면서 이 파업의 영향을 받을까 봐 우려하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김영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 노사 모두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조정에 임해달라면서 타협을 촉구했습니다.
1: 네. 자, 지금 정부가 세입자에게 빌려준 집을 갖고 있는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 놓고 사실상 갭투자 허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반박했습니다.
0: 네,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집을 사면 새 집주인이 바로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이미 세입자

0: 사용자가 살고 있는 집은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당장 입주할 수가 없어서 집을 팔고 싶어도 거래가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이유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못 파는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주택자들에 한해 토지거래허가제 2년 실거주 의무 규정을 유예해주는 보완책을 내놨었습니다. 물론 아무에게나 허용해주는 건 아니고요. 집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하고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는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걸 다주택자에게만 허용해주다 보니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고요. 그러자 1주택자가 세입자를 낀 집을 팔 때도 이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걸 정부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런데 또 이걸 놓고도 이번에는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면 결국 갭 투자의 길을 열어주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반박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서 형평성 보장을 위해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매도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건데 이걸 사실상 갭 투자 허용이라는 걸 그러니까 억지로 비난하는 거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면서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의무를 이제 유예해 주는 걸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1: 예.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다음 주 월요일 18일부터 시작되는데 누가 받을 수 있고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좀 정리해 주시죠.
0: 네, 정부는 18일부터 소득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 2차 지급을 시작합니다. 지급액은 거주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수도권 주민은 1인당 10만 원이고요.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 감소 지역은 20만 원에서 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전체 지급 대상은 3,600만 명 정도인데요. 올해 3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소득 하위 70%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 1인 가구는 월 납부액이 13만 원 이하일 때 이 지급 대상에 해당이 되고요.
1: 네.
0: 외벌이 4인 가구는 32만 원 이하, 맞벌이 2인 가구는 26만 원 이하일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낮아도 이 가구원 합산 재산세 과세 표준이 12억 원을 넘거나 2024년을 기준으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을 경우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 그리고 은행 영업점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이후에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고 합니다.
1: 예. 뉴스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7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2: 출근길 사고 구간 중심으로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인천 문해미로 서창분기점 방면으로 인천 대공원 지하차도 안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지하차도 진입이 전면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여파바다 넘말 사거리부터 아예 서 있다시피 하고 있고 수도권 제일 순환고속도로에서도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계양부터 정체 심해져 있습니다.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장수에서 송내 사이와 이후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남양주에서 강일 부근 다시 광암터널에서 서하남 사이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수원에서 신갈분기점 사이와 이후로는 달래내곡에부터 반포 사이로 정체되고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부터 서초 사이와 더 가서는 남사 일대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그 밖에 서울 시내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도봉터널 안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1: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화요일에는 LSK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십니까.
1: 방금 끝난 미국 증시 보니까 S&P 500이 사상 첫 7,400대를 마감했다. 이 제목이 딱 눈에 띄었어요. 계속해서 지금 나스닥까지 최고가 경신하고 있죠.
3: 네, 일단 뭐 미국 증시, 한국 증시. 모두 다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1: 예, 예.
3: 근데 이제 어제 미국 증시는 살짝 좀 변동성은 있었습니다. 예.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어떤 제시안 이 부분을 거부하겠다라는 어떤 언급이 좀 나오면서 예. 미국 증시는 하락 출발했습니다만 일부 반도체 기업들이 또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주면서 지수 자체가 좀 전환되는 상승 전환되는 모습이 좀 보였고 네. 다만 이제 장중에 여러 가지 좀 소식들이 좀 전해졌는데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젝트 프리덤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예. 국가안보팀과 회의를 참석한다는 얘기. 여기에 또 이제 영국의 국채금리가 지방선거구에 좀 크게 상승을 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미국 금리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어떤 이런 자극적인 좀 뉴스들이 좀 전해지면서 지수 자체는 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만 그래도 막판에 반도체 기업들이 좀 어떻게 보면 옵션 거래 힘으로 인해서 좀 지수를 올리는 좀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사실 어제 미국 증시 신고가를 좀 기록했습니다만 변동성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반도체 섹터는요. CPU 관련 기업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3: 네. 일단은 뭐 메모리에 이어서 이제 CPU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지금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내에서 약간 키워드 싸움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AMD, 퀄컴, 인텔에 대해서 한 증권사가 AI 인프라 성장과 관련된 서버 CPU가 이제 슈퍼 사이클을 이제 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AI 학습에서 이제 추론, 에이전트형 이제 AI로 전환되면서 CPU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더 커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서버 CPU 시장의 어떤 급격한 성장을 얘기를 했는데 2025년에 260억 달러였습니다만 2030년에 1350억 달러 약 한 6배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지금 이제 보고서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관련된 수혜주로서 뭐 AMD라든지 인텔이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좀 지목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AMD 인텔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집중이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 네.
3: 여기에 또 이제 엔비디아가 다음 주 실적 발표를 하는 제가 볼 때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끝판왕의 등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 네네네.
3: 엔비디아가 이제 다음 주 실적 발표를 하면 아무래도 지금 가장 빅테크들 중에서 주가가 좀 덜 오른 측면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밸류에이션의 어떤 리레이팅 계기도 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CPU 관련된 뭐 AMD, 퀄컴, 인텔 관련된 부분에서 주가의 어떤 상승대도 좀 높였습니다만 인텔도 좀 엔비디아도 대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아 그런데요. 소비 관련 주들은 지수에 부담을 줬습니다.
3: 아 이게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이 섹터 간에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극과 극 쏠림 현상이 좀 상당히 미국도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1: 네.
3: 특히 이제 소비 관련된 종목들 뭐 이제 월마트라든지 타겟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1: 예.
3: 이게 이제 미국도 유가가 상당히 좀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1: 그렇죠.
3: 지금 이제 미국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지금 4.56달러. 그러니까 보통 1달러에서 2달러를 좀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뭐 2배 이상 넘어가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나오는 것이 2022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지금 미국 가솔린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통계가 있고요.
1: 네.
3: 여기에 또 이제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가솔린 생산이라든지 공급량에 대한 부분에서 좀 감소했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면서 공급이 좀 줄어들면서 수요는 그대로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가솔린 가격이 급등을 하면 당연히 소비 여력이 감소되는
1: 그렇죠.
3: 예 이러한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이클로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소비에 대한 어떤 감소 경향 확대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 경기 불확실성을 높이는 좀 이러한 좀 악순환의 반복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재 기업들 실적이 좀 위축될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아무래도 반영이 되면서
1: 네.
3: 오히려 지금 이제 메모리라든지 CPU 같은 반도체는 이런 키워드가 돌겠습니다만 소비자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악순환에 조금은 좀 놓여 있는 그러다 보니까 지수 자체는 상당히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미국 증시도 정말 종목별로 차별화가 굉장히 분명하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3: 네 그렇습니다.
1: 예. 국제 유가는 오늘 어떻습니까?
3: 아, 일단 이 국제 유가 참 안 잡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 네.
3: 지금 브렌트유는 이제 104달러, 그다음에 이제 WTI는 지금 98달러를 좀 기록을 하면서 전거래일 대비 한 2%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1: 네.
3: 이게 브렌트유도 $100 이하로 좀 내려와야 되고 WTI도 지금 $90 이하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고 있는 모습. 이제 앞에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트럼프의 이란 어떤 제한 거부에 따른 소식과 함께 또 군사행동 재개 가능성도 좀 논의가 되는 부분이 유가에 좀 상승의 트리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1: 네.
3: 여기에 또 이제 아람코 CEO가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좀 장기화될 경우 지금 원유 시장 같은 경우는 2027년 정도에 돼야 그러니까 내년 정도가 돼야 좀 정상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부분에서 또 어떻게 보면 수심이 좀 악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 그러다 보니까 유가는 계속해서 좀 상단이 좀 높여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지난주에 7,000선을 넘어섰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던 코스피가 화요일 밖에 안 됐어요.
3: 네. 네.
1: 그런데 벌써 8,000포인트를 넘보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3: 네. 지금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어제 7,800선을 처음 넘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8,000선까지는 지금 177포인트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라고
1: 네네.
3: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 네네.
3: 지금 지난주 7,000선 넘었고 뭐 이번 주에 8,000선을 돌파를 한다라는 어떤 새로운 이정표에 대한 지금 시장에서의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 네네.
3: 지금 어제 지금 장 중에 7,822까지 지금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
1: 네.
3: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때는 매수 사이드카가 그렇죠. 좀 발동이 되는 모습
1: 예,
3: 그러다
1: 예.
3: 보니까 이 코스닥과 달리 코스피에 너무 이제 시장이 집중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시가총액 같은 경우도 사상 처음으로 7천조 원을 좀 돌파를 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합이 지금 7,084조 원. 이 집계가 됐습니다.
1: 네.
3: 그래서 1월 기준으로 1월 2일에 지금 4천조 원이었는데 지금 7천조 원을 넘었었으니까 지금 상반기가 다 안 끝났죠. 그런
1: 그렇죠.
3: 상황에서 3천조 원이 늘어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아, 정말 너무 빨리 오르니까 사실 과열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3: 네.
1: 드네요. 1등 공신은 역시 뭐 반도체겠죠.
3: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상승의 각도가 너무 가파르다.
1: 경사가 너무
3: 네, 가파르죠. 라고 보시면 될 것
1: 네,
3: 같고
1: 네, 네.
3: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오늘도 지금 시장에서 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계속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1: 네.
3: 삼성전자가 어제 지금 28만 5,500원 종가 기준 신고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어제 장중한 때 194만 9천원. 그러니까 이제 SK하이닉스는 거의 200만 원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1: 네.
3: 볼 수 있을 것 같고
1: 네, 네, 네.
3: 특히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미국도 보면 지금 이제 메모리, 뭐 CPU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업사이드를 올려가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거의 이제 커플링이 되어가면서
1: 예.
3: 서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서 그런 거겠죠. 지금 목표치를 만 피, 1만 피, 시간 문제다 이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3: 예, 일단은 코스피가 이달 들어서 5거래일 만에 1200포인트 상승했고 역대급 랠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만스피의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1: 그러니까
3: 지금 지난달에 6500선이었는데 지금 7800선이니까 지금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1: 네.
3: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투자 은행들 같은 경우도 이 코스피의 상단을 계속 올리고 있는. 그래서 이제 JP모건은 뭐 만 포인트,
1: 네.
3: 현대차 증권은 만 2천 포인트, 유한타 증권은 만 1,600 포인트를 코스피 상단을 올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제가 볼 때는 역할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7,800포인트에서 봤을 때
1: 네네.
3: 업사이드를 20에서 25% 이상 보고 있다라고 계산이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국내 증시는 어떻게 보세요?
3: 아, 일단 코스피 지금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수급이 계속 몰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1: 네.
3: 약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vs 그다음 모든 섹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모든, 그 외 모든 섹터요?
3: 그 외 모든 섹터.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쉬어가면 이제 다른 섹터가 움직이는 거고 아니면 이 반도체 대형주가 다 수급을 빨아가는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속 게임이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화요일에 LSK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0: 네,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출근길에 비 많이 내리진 않으셨나요?
1: 네, 서울도 비가 좀 왔죠.
0: 네네.
1: 지금은 이 전북 서해안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강한 비구름이 충남 남부에 이어 전라도 서해안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현재 이들 지역에는 천둥 번개가 치면서 시간당 2, 3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0: 네.
1: 또한 천둥 번개가 함께 쌀악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0: 네, 출근길에서 이라서 운전 또 통행에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비가 언제까지 얼마나 더 내리는 건가요?
1: 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이 경상도와 제주도는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0: 네.
1: 그 사이 예상 강수량은 전라도에 20에서 70, 충청과 경남, 제주도에 10에서 50,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경북에 5에서 30mm 정도입니다. 이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부딪혀 대기가 불안정해 이번 비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스럽게 지나겠습니다.
0: 네.
1: 또한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충청과 전라도, 경남 서부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0: 네. 오늘까지는 비, 바람, 뭐 우박까지 다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1: 네.
0: 이번 비가 내리고 난 후에는 날씨가 더워진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오늘은 23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높아 평년 수준과 비슷하겠습니다.
0: 네.
1: 내일은 25도, 모레 목요일과 금요일은 29도, 토요일과 일요일은 30도까지 올라가 6월 하순에 해당하는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0: 네.
1: 내일부터 전국 내륙 지역에서는 아침과 낮,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내일은 늦은 오후에 강원 산지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0: 네.
1: 여전히 강원 동해안과 경북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남아있는데요. 오늘 비가 내리면서 경북의 건조주의보는 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0: 네,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0: 본격 인터뷰 1부에서는 강준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과 전화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1: 아,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네. 반갑습니다. 선대위 예. 공식 출범을 한 후라 이제 굉장히 바쁘시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눈에 띄는 게 어제 첫 회의를 강원도 춘천에서 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1: 뭐 굳이 의미 부여를 하면 저희들 뭐 이재명 정부가 뭐 이제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방주도 성장이잖아요.
0: 예예. 예.
1: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우상호 후보님이 아마 민주당 지방선거 1호 공천 지역이거든요.
0: 네네.
1: 예. 네. 뭐 굳이 의미 부여를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네.
0: 네. 이제 공보단장으로서 이번 선거 민주당 목표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1: 선거라는 게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1: 전 지역을 골고루 네. 다 승리한다는 목표 아래 네. 전략을 짜고 분석을 하고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예.
0: 선대위 이름이 대한민국 국가정상화 선대위 이렇게 네. 장명을 하셨어요.
1: 네. 예.
0: 장명의 의미는 뭔가요?
1: 윤석열 정부가 모든 분야에서 비정상 아니었나요? 뭐 내란이 있었고
0: 네.
1: 또 뭐 경제, 민생, 외교 전반적으로 불안했었죠. 또 요즘에 또 선거 과정을 보면 국민의힘이 정쟁화에만 몰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근데 이 또한 저도 비정상이라고 보고요. 하여튼 요점은 경제나 또 사회, 문화, 정치 모든 시스템을 정상화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0: 네. 내란 심판론이라고 이제 해석이 되긴 하는데 근데 이 비중을 어느 정도까지 가져가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캠프 내에서 선대위 내부에서 오가고 있을까요?
1: 내란 심판론도 저희들이 그 염두에 두고 있지요.
0: 네.
1: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아직도 지금 뭐 진행 중에 있는 거니까.
0: 네.
1: 일단 국가 정상화라는 게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0: 네. 네. 지금 사실 국민의힘 덕분에 민주당이

0: 이런 지지율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반사이익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자 반사이익이라고 해석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1: 반사이익이라는 표현은 안 썼으면 좋겠고요.
0: 그렇습니까?
1: 그동안에 뭐 저 국민의힘의 당대표님의 그 행보를 보면 예. 뭐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겠죠.
0: 네.
1: 뭐 그동안에 지선을 앞두고 뭐 미국을 방문한 거라든가 또 뭐 당내 분열 또 요즘에 또 뭐 내부 이선 후퇴론 또 얘기가 되고 있어요.
0: 네.
1: 또 공천 과정에 또 잡음도 있었고 공천 내 후보들 보면은 또 윤어겐 인사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0: 예예.
1: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당내나 또 우리 시민들께서 냉철하게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예. 네.
0: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이 이제 정청래 대표시고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의 한병도 원내대표 이시종 전 충북지사 두 분이세요. 이 두 분을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위촉하신 때는 뭐를 고려했다 봐야 될까요?
1: 보통 선대위를 구성하게 되면은 인원들을 많이 집어넣잖아요.
0: 예.
1: 근데 저희들 요번에 민주당 선대위 구성 기조가 중앙은 좀 슬림하게, 지역은 두텁게, 이게 기조입니다.
0: 네.
1: 중앙선대위는 실무 중심으로 좀 슬림하게 구성을 하고, 특히 이시종 지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북지사를 3선을 하셨고, 국회의원도 뭐 두 번 하셨고, 예. 충주시장도 하셨고,
0: 그렇죠.
1: 또 선교 경험도 풍부하시고, 또 시민들로부터 또 신망도 두터우시고, 민주당의 상징적 인사라고 봅니다.
0: 그 외에도 보면은요, 뭐 안선화, 예. 세계보건기구 기후 AI 건강 분야 자문관이라던가, 또 예. 대구 출신의 외과의사이신 금희정 씨.
1: 예, 금희정.
0: 또, 네. 네. 이보나 씨, 이분은 또 미얀마에서 예, 예. 우리 한국으로 귀화하셨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어떻게 또 이런 분들을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위촉하셨나 좀 궁금했어요. 많이 추천을 받으셨습니까 주변에서요?
1: 추천도 있었고요.
0: 예.
1: 이제 시민 밀착형 위원장을 찾다 보니까
0: 네.
1: 했는데 이분들이 보면은. 나름의 진정성과 사명감이 있어요. 이재명 정부라든가 우리 네. 민주당에 대한 어떤 가치, 목표에 대해서 상당히 사명감을 갖고 계세요.
0: 네.
1: 그런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0: 네.
1: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네. 그 대변인님 지금 상임선대위원장 한 분을 더 찾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1: 그건 어제 발표했는데.
0: 아, 네. 혹시 그 유충원 씨. 네, 유충원 위원장님이라고 해야 되겠죠.
1: 어제 발표했습니다.
0: 네네네. 이분이 또 이 위원, 유충원 위원장은 또 국회 앞에서 장갑차 진입을 막았던.
1: 그랬었죠. 네.
0: 네네. 그래서 참 제가 아까 추천을 받았냐는 말씀을 질문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아주 좋은 선대위원장을 모시기 위해서 열심히 찾으셨겠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여러 분야에서 그 지금 민주당의 선거 전략에 맞는 분들을 또 추천을 많이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면들이 굉장히 또 특징이 강해 보였고요. 네.
1: 이번에 선대위원장을 보시면 네. 소수잖아요. 많지 않잖아요. 예전 같으면 뭐 20명, 30명 두고 했는데요.
0: 맞습니다.
1: 서민적이시고 네. 일반 국민이고
0: 네.
1: 또 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좀 인사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0: 네.
1: 예, 예. 굳이 뭐 화려한 인사보다 서민적이고
0: 네.
1: 시민 밀착형이고
0: 네.
1: 현장 중심적이고 하는 분들을 선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은 배우 이원종 씨가 맡으셨더라고요.
1: 예. 예. 이분은요.
0: 예.
1: 정말 에너지가 있어요. 저희 민주당에 대해서. 또 뭐 매번 선거 때마다 느끼는 건데 친근감도 탁월하고
0: 네.
1: 대중성도 있고
0: 네네.
1: 뭐 이분 또한 제가 볼 때는 사명감이나 진정성이 있다고 보고요.
0: 예예.
1: 우리 국민들로부터 많은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0: 네. 네. 그 구성 중에 좀 눈에 띄었던 게 공정선거조사특위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조승래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아예 맡으셨어요. 그러면서 네. 이제 선거 과정 중에서 해당 행위를 엄정 조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네.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이 특위를 가동을 하시는 건가요?
1: 지방선거하고 재보궐선거가 있다 보니까

0: 후보가 2,000명이 넘어요.
1: 아.
0: 근데 당연히 우리 민주당의 당원 단계에 보면,
1: 네.
0: 민주당 당원이 타당이나 아니면은 무소속을 돕는 거는 이거 해당이거든요.
1: 아, 네.
0: 그걸 방치할 수가 없죠.
1: 네네네.
0: 그러니까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1: 예예.
0: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특위에서.
1: 네.
0: 6.3 선거에서 적극 이제 활동하거나 기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발굴하는 거예요.
1: 아.
0: 그 나중에 지선 이후에 포상하려고요.
1: 아, 네.
0: 이런 기능을 같이 합니다.
1: 네. 예. 그 주말에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조승래 총괄선대본부장이 전북지사 선거를 콕 집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지금 전북지사 선거에서 김관영 지사가 무소속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는 좀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0: 저는 김관영 지사님이 정당 정치를 해오신 분이잖아요.
1: 예.
0: 뭐 이렇게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1: 네.
0: 어찌됐든 우리 당원이 무소속을 돕는 거는 좀 원칙적으로 배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우리 당의 원칙입니다.
1: 네. 예. 그 공천 과정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종승래 사무총장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당의 입장을 그 표명을 하셨더라고요.
0: 당시에 그 상황이 명백한 근거가 있었잖아요.
1: 네.
0: 뭐 그거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한 건데.
1: 네.
0: 지사님도. 네네. 네. 그래서 저희 당이 그렇게 신속하게 결정을 내린 거고요.
1: 네.
0: 네.
1: 김관영 지사에 대해서 영구 복당이 불가하다는 주승래 본부장의 입장은 당의 입장인 거죠?
0: 당원 당비 나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1: 네. 알겠습니다.
0: 어느 이제 김관영 지사님 특정인을 두고서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1: 아,
0: 원칙이에요.
1: 네.
0: 예, 예.
1: 당원 당규상의 원칙이다.
0: 예, 예.
1: 예, 알겠습니다. 자, 지방선거가 오늘로 2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앞에 제일 먼저 네. 목표는 뭐 모든 선거, 지금 뭐 16개 광역단체장, 14개 재보궐선거, 그 외 광역 기초단체 의원들 2,000명이 넘는 후보라고 말씀하셨는데,
0: 예. 자,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0: 예.
1: 그 상징적으로 반드시 민주당이 선거에서 예. 이겨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 전략적이라고 표현할까요? 네.
0: 다 신경 쓰이죠. 한 군데라도 소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1: 네.
0: 저희들이 이제 당에서
1: 예.
0: 이제 전체를 보고 이제 여론 지형이나 판세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원인 분석도 하고 전략도 짜고 또 이제 지원책도 마련하고 이런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데.
1: 예.
0: 특히 영남 같은 경우는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좀 많이 커진 것 같아요.
1: 네.
0: 예. 네. 전 이제 신경 쓰이는 거지요. 또 공을 들여야 되는 거지요.
1: 네.
0: 그 기대만큼.
1: 네.
0: 민들의 기대만큼.
1: 네.
0: 더 공을 들이고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네. 이번 선거를 가지고 또 이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정청래 대표 체제의 안정화 시험대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정당이 당대표 입장에서는 선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1: 예.
0: 지금의 활동들이나 모든 프로세스가 당대표 자격으로서의 역할인 거지 어떤 목적을 두고서 하지는 않아요.
1: 네.
0: 예.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자, 예. 벌써 일정이 14일 목요일, 15일 금요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이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일정인데
0: 네.
1: 이 일정상 더 지금 시점에서 범 여권 내 단일화 여부가 관심사로 많은 언론에서도 기사를 쓰고 있는데 지금
0: 네.
1: 보니까 어제 창원시장 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의 심규탁 후보가 사퇴를 하고 민주당의 송순호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했어요. 그런데 지난달 네. 말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 세종시장 선거에서도 황운하 의원이 선거 네. 불출마 선언하고 또 민주당 조상호 후보 지지를 약속하고 좀 이렇지 않습니까? 이게
0: 네네.
1: 지금 민주당에서는 각 지역 선거연대는 지역 판단에 맡긴다고 했는데 그 기조대로 지금.
0: 네. 그 기조 맞습니다.
1: 네.
0: 그 각각의 우리 저. 시도당 위원회가 있거든요. 시도당이 있거든요.
1: 네.
0: 시도당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단일화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 네. 그럼 단일화 딱 결정되면 그냥 중앙당에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0: 아, 맞습니다. 네네.
1: 네. 일각에서는 그래도 컨트롤타워 기능을 중앙당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다가 또 전략적으로 혼선이 빚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보이는 곳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0: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시도당 위원장이 한 게 낫다. 왜냐하면 그 시도당 위원장이 그 지역 실정을 잘 알고 협상 단계나 그 절차들을 잘 알 거다.
1: 네.
0: 그래서 중앙당은 잘 모르거든요. 그 세부적인 거를.
1: 아.
0: 물론 소통을 합니다. 시도당 위원장과 저희 당과
1: 네.
0: 소통을 합니다.
1: 네네. 네. 소통은 하지만 그러면 최종적인 과정 관리와 결정은 지역에서 시도당에서 한다.
0: 지역에서 하는 걸로요. 네네.
1: 아, 예. 알겠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또 실제적으로 또 5파전 양상 최소 5파전 양상이어서 경기 평택을은 역시 여기에 예. 단위라도 만약에 뭐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시도당에서 평택을 당협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0: 후보의 생각과 그다음에 경기도당에서 이제 상황을 지켜보고 예의주시하고 네. 하겠죠.
1: 중앙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경기도당이라든가 평택을 하고 계속 소통을 좀 하시는 상황인가요? 어떨까요?
0: 중앙당은 상황에 대해서 이제 보고받기도 하고
1: 예.
0: 소통도 하고 있습니다. 예.
1: 네. 개인적으로 의원님께서는 평택을은 네. 단일화 가능성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0: 지금 상황을 보니까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1: 예.
0: 예. 쉽지만 않을 것 같아요.
1: 아.
0: 어찌됐든.
1: 예.
0: 뭐 노력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0: 네,
1: 선거가 이제 약 3주 앞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이때쯤 되면 또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말 실수하지 말아라. 설화 논란 잘 관리해야 된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때쯤 되면 선거 메시지 관련해서는 어떻게 선대위에서는 좀 조율한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0: 저희들이 그동안에 한참 전부터 후보들이나 이제 경선 과정에서
1: 네.
0: 이제 말 실수가 좀 있었잖아요, 그죠?
1: 네.
0: 그 말 실수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언행을 좀 주의 좀 했으면 좋겠다고 몇 차례 공문도 나갔었고요.
1: 예.
0: 당연히 언행을 조심해야죠. 뭐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또 후보들이나 또 후보를 돕는 우리 민주당원이나
1: 네네.
0: 다 조심해야 되겠죠.
1: 네. 그 워낙 요새는요 플랫폼들이 다양해서요 현장뿐만이 네. 아니라 뭐 SNS에 올린 글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혹시 중앙당 선거 선대위에서 뭐 이런 부분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모니터링을 하고 계실까요?
0: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1: 네.
0: 하고 이제 사무총장 명의로 이제 공문도 내보내기도 하고요.
1: 아,
0: 네.
1: 그렇게 하고 계시는군요. 네.
0: 네.
1: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마 목요일 후보자 등록 이전에 중앙선대위 발족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대표인 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관례대로 되냐 안 되냐를 놓고도 많은 그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0: 네.
1: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장동혁 대표의 근자의 행보를 보면
1: 예.
0: 그 근자의 행보를 보면 리더십이 탁월한지에 대한 여부? 좀 의심이 가요?
1: 네.
0: 예. 그래도 공당의 대표신데.
1: 예.
0: 예. 근데 타당의 대표님을 두고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린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1: 네.
0: 어쨌든.
1: 네네.
0: 다 알고 계시잖아요, 국민들께서.
1: 네.
0: 냉철하게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1: 예. 예. 알겠습니다.
0: 예.
1: 지금 계속 현안 중에 하나가 지금 호르무즈협에서 발생한 나무 피격 사건이지 않습니까?
0: 네.
1: 어제부터 특히 이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를 네. 또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부 대응의 네.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이제 상임위를 열게 되면은 정부도 참석을 하거든요.
1: 네.
0: 근데 아니 사실관계는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고
1: 네.
0: 우리 정부에서 지금 확인하려고 공격 주체와 기종이 무엇인지 정확히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1: 네.
0: 네, 우리가 저희 외통위에서 상임위를 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1: 아,
0: 다만,
1: 네. 네.
0: 다만 데이터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데이터도 없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상임위 열게 되면
1: 예, 예.
0: 그냥 단순하게 정부 혼쭐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제 저희 외통위도 보면 다음 주 중에는 정부의 판단을 보고
1: 네.
0: 지금 상임위를 열겠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쯤에는 상임위를 열어서 정부로부터 다양한 그런 얘기들을 설명들을 들으실 예정이실 텐데
0: 예.
1: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실 피격을 했다고 정부가 밝혔고 어제 또 청와대에서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피격의 주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입증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신중하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왜 공격의 주체를 밝히지 않느냐. 라는 또 책임론을 회피하는 거 아니냐, 책임을. 예.
0: 아, 그렇지 않습니다.
1: 네.
0: 이게 공격의 주체는 외교적인 문제거든요.
1: 네.
0: 이게 섣불리 정확히 판단하지 아니하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 파장이 더 크죠.
1: 네네네.
0: 이게 2, 3일 차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1: 예.
0: 뭐 2, 3일 정도 기다리시면은
1: 네.
0: 저희 정부 조사기관이
1: 예.
0: 굉장히 디테일하거든요. 조만간 뭐 공격 주체, 그다음에 기종, 규모 다 파악이 될 겁니다.
1: 네.
0: 네.
1: 지금 이 선거를 앞두고 사실 이게 안보 현안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서요. 네. 이게 지금 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선대위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0: 늘 선거 때마다 야당은 안보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는 중요한 거는 우리 선원들의 안전도 중요하고요.
1: 네네.
0: 그러니까 이걸 수습을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우리 정부에서 지금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네. 아마 지금 외교 안보 라인이 총동원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1: 네네.
0: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대응하는 속도를 보세요. 굉장히 빠르거든요.
1: 예예.
0: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안에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나올 거라고 보고 그 결론을 보고
1: 네.
0: 여전히 국회에서 따지고
1: 예, 예.
0: 또 후속 조치가 뭔지
1: 네, 네.
0: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그 선거구에 따라서는 이런 안보 현안이 좀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크게 좀 미치는 것도 사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한 게 예. 선대위에서 이 선거구별로 이런 현안이 생겼을 때 어떻게 전략을 좀 세부적으로 마련을 하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0: 안보 이슈는 선거구별로 대응할 논제는 아닌 것 같아요.
1: 네.
0: 되게 안보 이슈는 보통 국민의힘이
1: 네.
0: 이거를 좀 선거용으로 좀 이용하는 거는 전 절차 않다고 보고 색깔론이나 안보론 이렇게 내세우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는 안보 이슈는 중앙당에서 좀 대응을 해줘야 되겠죠.
1: 네네.
0: 각 지역별로 선거구별로 대응하기에는 거기는 이제 민생을 살피고 경제를 살피고 여기
1: 네.
0: 집중을 해야 되고
1: 예.
0: 안보 이슈는 중앙당에서 챙기는 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국민의힘에서 또 계속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의제 중에 하나가 이제 조작 기소 특검과 관련한 건데 그래서 국민의힘은 TF까지 발족시킨 상황이지 않습니까?
0: 네.
1: 민주당에서는 지난번에 이제 한병도 원내대표가 대표적으로 신임 원내대표가 되시면서 지방선거 이후에 예, 뭐 시기 내용 뭐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후에 또 추가로 대응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게 있으실까요?
0: 한병도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게 그게 이제 기조예요.
1: 네.
0: 그러니까 내용과 시기와 절차 모든 거를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1: 네.
0: 또 우리 국회 안에서 논의 숙의 절차를 거치겠다. 이게 원칙이에요.
1: 네.
0: 근데 지금 본질은 망각해서는 안 되겠다. 이 본질이 특검의 본질은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자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그 본질은 빼고 공소 취소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선거를 앞두고.
1: 네네.
0: 본질을 항상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1: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1: 감사합니다. 민주당 강준영 수석 대변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8시 전격 인터뷰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좋다.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0: 얼쑤 신난다.
1: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여보, 3, 4, 5월 하면 떠오르는 거?
3: 봄?
2: 공익직불금 신청하는 달.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 어떻게?
2: 휴대폰 문자가 오면 신청하는 간편 신청.
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대면 신청.
2: 새롭게 추가 농업 이지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온라인 신청.
3: 신청이 불가한 농지도 있으니 공익직불제 콜센터 1334나 읍면동에 꼭 확인하세요.
2: 본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합니다.
4: 여행 떠나요.
5: 안녕하세요. 슈퍼라디오 DJ 가비입니다. 오늘 사연은 영식님께서 보내주셨네요. 햇살 좋은 5월에 친구들과 청보리밭을 찾았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다 보니 일반 차량은 타기 어려웠는데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은 차 문이 옆으로 넓게 열려 혼자서도 쉽게 오르내릴 수 있었죠. 여느 때보다 편안했던 고창 학원농장 여행길. 친구들과 청보리밭의 푸른 물결을 바라보며 농담을 주고받던 시간이 눈부신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4: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잘 출발해요.
5: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6: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7: 58분 날씨.
8: 오늘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종일 이어지진 않고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는데요. 지금 서울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충청과 호남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 7시 35분에 기해서 전남 신안군에는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이 지역에는 시간당 2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충청과 호남, 경남 서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기상상황도 자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비의 양은 호남에 20에서 70, 충청과 영남, 제주도에 10에서 50, 경기 남부와 강원 내륙에 5에서 30,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 동해안에 5에서 1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이 적은 강원 동해안과 경북 지역은 여전히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산불 나지 않도록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후에는 비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남과 제주도는 저녁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시각 기온 서울 15.9도로 어제보다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3도, 대구 2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의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네, 전격 인터뷰 2부에선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셨습니까?
0: 네.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남호 피격 사건에 대해서 정부가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내용이신 건가요?
1: 저는 정부가 왜 이거를 신속하게 발표를 안 하고 계속 미루고 은폐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 그 국민들한테 신뢰를 잃는지 모르겠어요.
0: 네.
1: 이 남호가 피격된 게 4일이잖아요.
0: 네.
1: 자, 그런데 이 남호에는 15개에서 20개의 CCTV가 있습니다. 외관에 한 10개가 되어 있고요.
0: 네.
1: 특히 이번에 피격을 받았었던 그 하단부는 엔진 부분이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아주 의무적으로 거의 모든 배들이 설치가 돼요. 그러니까 안과 밖으로 다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격이었었을 때 남호에서는 이러한 피격이나 긴급적 상황에 대해서 늘 보고하는 그 매뉴얼이 있다고요.
0: 네.
1: 바로 보고가 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최초에 세 번에 걸쳐서 피격 추정이라고 하는 말을 썼거든요.
0: 네.
1: 그 이후에 화재 폭발로 썼어요. 응? 그다음에
0: 네.
1: 미상의 발사체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지금. 저는 왜 이 팩트를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이거를 왜 숨기냐는 거지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0: 네.
1: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0: 네.
1: 국가의 존재의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25년도 6월 5일 날 이 안전 치안 점검 회의 때 얘기를 하셨고
0: 예.
1: 25년 7월에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25년 7월에도 얘기를 하셨어요.
0: 네.
1: 그러면 우리 국민과 또 우리 재산이란 말이죠. 특히 이 남호에서 처음에 뭐라고 그랬느냐.
0: 네.
1: 인명피해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목에 부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 눈 주위로 멍이 들어가지고 심각한 부상을 입은 이 중차대한 사건을
0: 네.
1: 아니 사람이 먼저라고 늘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 재산 이것들이 피격을 받았는데 아, 이것을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전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보고 또 대통령께서 그 캄보디아의 스캠과 관련돼가지고 일이 있었을 때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을 시킨다고 그랬습니다.
0: 네.
1: 아니 한국인이 지금 다치고 배가 지금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예인에서 갔잖아요.
0: 예.
1: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 배도 항해한 게 아닙니다. 정박이 돼 있었습니다. 정박한 것을 이 저 미사일인지 아니면 드론인지 모르겠는데 먼저 때리고 네. 1분 뒤에 또 때린 거거든요. 이 이야기는 아주 계획적으로 계산돼서 때렸다는 거예요.
0: 정박 중인 배를.
1: 그렇습니다.
0: 네.
1: 정박 중인 배를 표적을 정확하게 인식을 했고.

0: 또 부인하고 이런 건 있었지요.
1: 네네네.
0: 자, 그런데 그 뭐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뭐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왜 이 어마어마한 국민들이 다치고 우리 배가 공격을 받고 대한민국이 공격을 받은 겁니다. 이거를 왜 숨깁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어제 보면 사실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방위까지 단독 개최를 하셨는데 그전에 국방부에 보고를 요청을 또 하셨죠?
0: 그렇습니다. 예.
1: 근데 지금 일정상 안규백 장관이 한미 국방장관 때문에 미국에 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장관이 없는 상황이라는 어떤 좀 상황도 있었긴 한데 민주당 쪽에서도 어제 사실 그 단독 상임위 개최를 놓고 민주당 쪽에서는 또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한 또 기자회견까지 해서요. 어제 국방위를 하신 이유도 궁금합니다.
0: 우리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우리 국민이 다치고 또 우리 배가 공격을 받았으면 민주당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저는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에 그 북한의 드론이 우리 한강 어귀를 타가서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이때 뭐라고 그랬냐면 정부는 비행금지 구역 침투를 극구 부인하고 심지어 야당의 합리적인 문제제기마저 이의적 행위라고 매도하고 있다 그랬어요. 지금 야당이 이 명확하게 대한민국 그것도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국제수역에
1: 네.
0: 정박해 있던 그 배를 공격을 받았는데 지금 이런 그 국회가 우선 열어야지요. 열자라고 하는 거를 보이콧하고 안 나오는 게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정상입니까 이게? 여당 의원들이 더 나서가지고요. 이거를 빨리 밝혀달라고 요구를 해야 그게 정상이지요.
1: 네네.
0: 이게 왜 정쟁입니까? 지금 여당에서 그래요? 정쟁을 하자는 거라고 그러는데
1: 네.
0: 우리 야당 보고 정쟁한다고 그러는데
1: 예.
0: 아니 국민이 다쳐가지고요. 목이 다쳤고 배가 지금 다 이게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파손이 되어 있는데 그 문제를 다루자고 하는 상임위를 열자고 하는 건데 그게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방부 장관 지금 외국 나가 있는 거 압니다.
1: 예.
0: 그 전에 국방부 장관 일정이 있으면 차관이 나오곤 했어요. 지금 차관 나오면 됩니다. 왜 안 나옵니까? 국방부 실무자들 불러도 오질 않습니다. 오질 않습니다. 외교부 또 해수부 불러도 별 얘기를 못합니다. 실무자들이 와서 얘기를 못해요. 심지어 이 남우호의 일대 주주가
1: 네.
0: 이 남우호의 이게 해양공사가 갖고 있잖아요.
1: 네.
0: 해양공사의 지분의 일대 주주가 산업은행입니다. 그러면 일대 주주인 국가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산업은행도 이거를 당연히 파악을 했을 거예요.
1: 네.
0: 불러서 물어보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국가 일을 누가 하자는 겁니까 지금 정부도 모르고 밑에 모든 부처도 모르고 은행도 모르면
1: 네.
0: 이게 나랍니까? 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4일 발생했고요. 오늘이 12일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대응 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0: 우선 숨긴 게 문제지요.
1: 네.
0: 왜 숨겼는가? 우리 국민이 다치고 배가 정말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상황까지 와 있고
1: 네.
0: 이거는 대한민국 선상은요. 배나 이런 것은 그 나라 영토로 칩니다. 국가 국제법에서. 우리 국민이 우리 영토가 공격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어째 정부가 숨기고 있는 것이지요. 당당해야 합니다. 프랑스는 함대를 그 항모를 파견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프랑스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항모를 파견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사적으로 대응하기는 우리가 어렵다는 거 저희도 잘 알아요.
1: 네.
0: 왜냐하면 이게 너무 멀고 할 수가 없지요. 그럼 외교적으로도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라도 국가의 이 공격받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공격받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지요. 이거 그냥 놔두고선 다음에 일요일 날 그 발표하기 전에 이란 대사를 초치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이 사실을 4일 날 보고받고 다 파악이 됐습니다. 그걸 파악을 못하면 국가가 아닙니다.
1: 네.
0: 그래 놓고 나서 지금 와가지고 이게 야당이 문제 삼으니까 정쟁이다.

0: 전쟁하자는 거냐 그럽니다. 지금 이러한 선동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대한민국 이게 공격받은데 받은 거에 대해서 정부가 제때제때에 대응도 못하고 파악도 못하고 발표도 못하고 네. 은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야당이 정쟁을 하자고 하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선동으로 뒤집어 씌우면 되겠습니까 또?
1: 네.
0: 저는 있을 수 없는 정부의 대응이고 이것을 지금 그 왜냐 이 부분이 공격받고 이런 부분들이 다 알려서 은폐된 것이 나오면 선거에 불리하겠지요.
1: 네.
0: 저는 지방선거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당이 이것들을 발표를 안 했다가
1: 네네.
0: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리니까
1: 예.
0: 지금 와가지고 야당 보고 정쟁하자는 거냐 전쟁하자는 거냐 그러는데 그거야말로 아주 선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지금 시점에서요. 그럼 정부가 해야 될 대응은 뭐가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0: 그게 바로 정부의 일입니다. 정부가 그래서 비난을 받는 겁니다. 이 사건이 나자마자 바로 발표를 하고
1: 네.
0: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란의 이 국영TV에서 이 정도 얘기했으면요.
1: 네.
0: 자기들 시인한 겁니다. 시인한 겁니다. 그러면 이란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라도 하고
1: 네.
0: 모든 외교적 수단을 다 강구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1: 네.
0: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이 일을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했어야 된다고요. 여러 대응 방안이 있을 겁니다. 그건 정부의 목이지요.
1: 네.
0: 왜? 야당부 정권을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정보도 가지고 있고 국제 여러 기구하고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하고 모든 게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게 정부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대처를 안 하고 숨기려고 했다고는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1: 네.
0: 저는 이게 정부가 정말로 이거를 은폐하려고 했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1: 네.
0: 옛날에 아마 국민들께서 사회 공무원 피살 사건을 네. 기억을 하실 겁니다.
1: 예, 예.
0: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진월북이라고 했잖아요. 그거하고 뭐가 틀립니까 지금?
1: 네.
0: 전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예. 어제 이제 단독으로 상임위를 개최했지만 뭐 정부에서는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설명을 들을 수는 없었고 지금 여당 쪽에서는 여당 외통위 위원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 다음 주쯤에 뭐 19일 정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임위를 개최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예. 그 정도 시점이면
0: 4일 날 네. 보십시오.
1: 네.
0: 4일 날 사건이 났는데 19일 날 한다. 다 버스 떠나고
1: 네.
0: 잠잠해진 다음에
1: 네.
0: 여당은
1: 네.
0: 이 이슈가 좀 가라앉고 다른 이슈가 나와서 또 뉴스를 뒤덮을 때쯤 그때 슬그머니 넘어가기 위해서 이걸 빼는 겁니다. 이 사건은 한시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1: 궁금한 게 있습니다. 피격됐다고까지 지금 정부에서는 밝혔는데 피격의 주체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피격의 주체를 정하는데 확정하는데 뭐가 더 조사가 돼야 되는 건가요?
0: 지금 호르무즈에서
1: 네.
0: 첫 번째 이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영 그 프레스 TV가 국영 이 TV잖아요.
1: 네, 네.
0: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주권 행사를 강행할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1: 네.
0: 그러면 다 얘기한 겁니다. 국영 TV에서 나가는 거는 정부의 이야기는 다름이 없지요. 그리고 그럼 미국이 수확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수확했습니까? 아랍에미레이트가 수확했습니까? 명확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건 뭐 지금 현재 거기에서 이 피격을 시킬 만한 주체가 어디 있어요? 저는 이미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러면 국영 TV가 이런 얘기를 했으면 정부가 국영 TV가 네가 했잖아. 너희 방송국이 보도한 거다 말이야.
1: 네.
0: 그럼 확인해라. 너희 그럼 너희 국영 TV가 방송한 것도 그럼 부인할 거냐라고 얘기라도 해야지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아니, 이런 보도가 있어서 민주당 외통위원인 이용선 의원이 김석기 외통위원장이 7일 날 에브라임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 외교정책위원장으로부터 한국 선박 폭발 화재는 이란군과 무관하다는 설명을 직접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해서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이란 프레스 TV 이야기도 일찌감치부터 보도가 나왔지만 사실 그 일요일 오후에 늦은 오후에 정부 외교부가 발표할 때까지 모든 언론들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0: 이제 어쨌든 TV, 국영 TV라 하더라도 매체고 정부 기관이 이란 정부 기관이 아니니까 이란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금 공식적인 입장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그럼 지금 정도의 팩트만 갖고 피격 주체를 이란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뭔가 무엇을 더 확인해야 되는 건가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을
1: 제가 이 부분을 좀 하나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그 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0: 네.
1: 그런데 미국은 정부 대국이에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0: 예, 예.
1: 그런데 미국은 드론 항적 정보 데이터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드론이 쏘아지면 그 항적을 그대로 보는 이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0: 예.
1: 이 레이더 같은 걸 갖고 있다고요.
0: 네.
1: 미국 대통령이 우방국에 정말 또 거기 봉쇄하고 있는 전쟁의 한복판에 호르무즈가 지금 전쟁의 가장 큰 중심입니다. 전 세계 석유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드론 항적 정보 데이터를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으로 보여져요. 이것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 김석기 위원장하고 통화한 건 맞습니다.
0: 네.
1: 그러면 그 네. 부분에 대해 있어서도 네, 네. 저희가 이걸 봐야지요. 당연히 부인하겠죠. 정치인들이니까. 그리고 지금 셀 조직으로 혁명수비대가 나눠져 있고 명령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쐈는지 그런 것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0: 네네.
1: 그런데 거기에 이란 아니면 누가 쏠 주체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저 그 포인트를 두는 지점이 지금 구성을 정동영 장관이 지목하는 바람에 한미의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0: 네.
1: 그러면 지금 미국하고 이런 정보 공유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동맹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다면 대통령께서 얘기한 그 근거가 뭐냐라고 서로 물어봤으면 이거 드론 항적 정보 데이터 있다는 거 우리 합참 다 알 겁니다. 그럼 이런 거를 받아볼 수 있지요.
0: 네.
1: 왜 이 주체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규정을 못합니까?
0: 네. 오늘 지금 끝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의 공동 보도문 내용을 봤는데 지금 전작권하고 동맹 현다 문제를 논의했다고 나왔거든요.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서 나온 이 공동보도문 내용을 보고 지금 한미의 이 전작권이라든가 동맹현대화 부분의 문제들이 잘 지금 조율되고 논의되고 있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1: 저는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동상이몽이요?
1: 예.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자주국방하면 좋지요. 아니 어느 국민이 자주국방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에서 자주국방한다고 혼자 하겠다고는 나라가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미국도 동맹이 필요해서 대한민국, 일본, 다른 나라하고 협력을 하는 겁니다. 세계 최강의 나라도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혼자 못하니까 손 벌려가지고 북한 같은 데서 지원 받잖아요. 아니 누가 자주국방을 모릅니까? 또 두 번째. 자주국방 다 좋은데 지금 북한이라고는 존재가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으로 무장 다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 간다면 북한하고 충분히 우리가 대응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핵 앞에 절대 무기 앞에 비대칭 무기에서 우리가 되지가 않는데
0: 네.
1: 어떻게 우리가 자주국방을 할 수가 있습니까? 미국하고 동맹관계가 맺지를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성 자산이 우리가 얼마 없어요. 이스라엘도 7개가 있고 우리나라 5개밖에 안 됩니다.
0: 네.
1: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2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위성 자산이나 이런 것들로 다 함께 쓰고 있으면서 AI로 연결이 돼 있어서 이란의 미사일이 이게 론치가 되면 쏘아 올리게 되면 크게 계산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방공망에 가서 탄도탄끼리 맞추게 돼 있는 거거든요.
0: 네, 네.
1: 아니 이스라엘도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핵도 없는 나라에서 무슨 자주국방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자주국방이라고 혼자 하겠다는 나라가 없습니다. 동맹을 맺어서 서로가 함께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는 핵이라고는 절대 무기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너무너무 이 국방 정책 분야에서 이재명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 정직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0: 네. 자, 의원님 지방선거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남권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힘 지지세 회복되고 있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1: 그 선거가 가까울수록 역대 선거에서는 원래 그 전통의 지지층들이 이렇게 결합을 하지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제가 볼 때

0: 공소 취소라고는 전대미문의 일들이 집권층으로부터 벌어진 겁니다. 공소 취소라고 하는 거는 예. 있을 수가 없는 게 사법 시스템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붕괴돼 버리는 겁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억울하고 증거가 조작이 됐다 그러면 그 자료를 재판부에 내면 그 사건 자체를 아예 그냥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재판관이 판단해서
1: 네.
0: 정말로 거기서 공소 기각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왜 그 절차를 놔두지 않고 그 절차대로 가지를 않고 왜 이 저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기 전에 재판 다섯 개를 받고 있잖아요.
1: 네.
0: 이거를 없애려고 그러죠. 만약에 이게 그러면 대통령이 안 됐으면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그랬고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공소 취소를 본인이 재임 중에 이거를 왜 없애겠다는 거죠?
1: 네.
0: 이거를 만약에 대통령이 본인 죄를 본인이 임명한 특검에 의해서 이 사건을 아예 지워버리게 되면 대한민국 모든 감옥문을 다 열어야 합니다.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죄수들 중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1: 네. 근데 당에서 이 공소취소 대응 TF를 이제 띄우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특검법 자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냐 이런 부분 하나. 두 번째는 선거를 앞두고 과연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냐. 이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이 문제는 여당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야당이 뭐 요구한 것도 아니고요.
1: 네.
0: 여당이 스스로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해서 여당이 스스로 기획을 했고 심지어 여기에 전과 그 8범까지 갖고 가가지고 연하우 술 파티하고 뭐 이런 거 다 봤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1: 네.
0: 제가 얼핏 여기 저 들었는데.
1: 네. 예.
0: 이러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여당이 만들어 놓은 사건이지 야당이 제기한 게 아닌데 야당은 선거를 앞두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이 국가의 시스템을 허물고 있는 이 정권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지요. 저는 뭐 TF가 아니라 그 이상도 모든 당력을 또 모든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심판을 해주고
1: 네.
0: 경고를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 권력이 오만해지지 않지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고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해서 증거를 내면 재판부가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다 무시하고 지금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임명, 대통령께서 임명하는 특검에 의해서 이 죄를 지우겠다? 그러니까 야당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되고 또 국민들께서도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 분명히 경고를 해야지 이렇게 오만한 권력이 어디 있습니까?
1: 네. 지금 그 상임선대위 구성을 갖고 중앙선대위 구성을 갖고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 맡게 되는 건가요?
0: 그거는 뭐 전략적 판단이 좀 있겠지요. 장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국민적인 측면, 국민적인 정서적인 전통 지지층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1: 네.
0: 호불호가 좀 있잖아요.
1: 네.
0: 좀 그런 부분은 뭐 이미 다 그 노출된 부분이니까
1: 예, 예.
0: 그런 것들이 표에 어떻게 좀 도움될 거냐라고 하는 판단들은 정치적으로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1: 네네네.
0: 그 부분은 제가 지도부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뭐라고 좀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1: 네.
0: 또 본인께서 또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1: 네. 그 지금 주광덕 남양주 시장 후보가 예비 후보 잠시 내려놓고 얘기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분열을 반복하는 상황이다. 장 대표에게 2선으로 후퇴해달라. 이런 지금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았기 때문에.
0: 그 전에도 이 이야기는 여러 차례 나왔던 것이죠. 예, 그 전에도 장 대표께서 조금 2선에 물러나 계시고
1: 네.
0: 중도층에 더 소구할 수 있는 분들로 좀 이렇게 전면에 배치를 하면 어떻겠느냐라고는 이야기는 여러 번 나왔었는데
1: 네네.
0: 이제 어제 주광덕 시장께서 네.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1: 네. 의원님의 생각은 중도층 소구 부분을 더 방점을 둬야 될지 아니면은 그 결집이 돼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보수층 유권자들을 더 우위에 놓고 봐야 될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0: 선거는 항상 중도층을 중심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중도를 놓치고는 뭐 중도가 어디 있느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1: 네.
0: 그러나 선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이고 심판을 해야 되는데 특히 공소

0: 취소 같은 이러한 국가 허물기의 아주 정점에서 국가 권력자에 의해서 지금 국가 허물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국민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1: 네.
0: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전진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단일화에 대한 관심이 많은 지역이 사실 부산이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 전에 그 박형준 후보가 부산 북구갑 단일화를 꺼내들면서 예. 부산시장 선거까지도 지금 다 잡아먹힐 수 있다.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또 내놨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단일화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1: 네.
0: 또 각각 후보들의 캐릭터가 또 있고 또 의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또 큰 판을 보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또 이 선거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큰 생각을 좀 가지고 임한다고 한다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단은 좀 이를 것 같습니다.
1: 예단이 이를 것 같다는 말은 아직 이제 오늘 22일이 남았는데 충분히 또 단일화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도 좀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0: 있을 수도 있고 없을 네. 수도 있지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서 그거는 누구도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1: 네. 지금 제가 이제 부산시장 선거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게 이전보다 여론조사상 추이가 좀 접전 양상을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지금 부산시장 선거하고 부산 북구갑 재보궐선거가 같이 묶여있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선거 판세에서 그 두 선거는 다 중요한 거 아닌가요? 국민의힘에서.
0: 이제 그게 왜 그런 주목을 받냐면 그 지역에 나와 있는 인물들에 대한 관심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평택 같은 데라든지
1: 네.
0: 이제 이런 쪽에 관심을 더 두기 때문에 그런데
1: 네.
0: 그러다가 보니까 그러면 부산시장 선거보다도 이게 더 국민적 관심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
1: 네.
0: 사실 그 부분은 일정한 적은 지역의 보선이지요. 지금 핵심 선거는 지방선거입니다.
1: 핵심 선거는 지방선거다. 네, 내일 지금 그 민주당의 국회의장 경선 결과가 나오고 이제 22대 후반기 국회 운영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 지금 국회의장 새로 선출이 되고 난 후에 국회 운영 좀 달라질 걸로 기대하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0: 지금의 민주당의 형태로 봐서야 뭐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저는 일당의 힘에 의한 국회 운영은
1: 네.
0: 그 의회의 독재 같은 현상은 그 쉽게 치유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1: 네.
0: 공소 취소를 하고 있는 이 당에서 아니 민주당에 정말 의인 한 명이 없잖아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뭉개지고 있는데
1: 네.
0: 다 붕괴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옳은 소리 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데 지금 옛날에 83석이었었을 때 DJ 대통령이 그 야당 대표일 때도 야당한테 법사위원장을 아름답게 넘겨주면서 일정 부분 야당이 견제를 좀 해라.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한 230석 가까웠었던 당시의 여당이 DJ 그 평민당인가요? 거기한테 법사위원장을 주지 않았습니까?
1: 네.
0: 지금 107명인데도 안 줍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게 그런 네.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그 민주적인 운영이 되겠습니까?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잠시 후 글로벌 톡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0: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환율은 흔들리고 주식은 요동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장. 이럴 때 경제쇼는 당신의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수치 너머의 숨은 흐름을 읽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KBS 1라디오 경제쇼.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1: 정치
3: 전격시사
1: 뉴스
3: 전격시사
1: 인터뷰
3: 전격시사
1: 주식
3: 전격시사
1: 맥락 해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1: 와 전격적이네.
3: 전격시사.

0: 놓치지 말아야 할 글로벌 소식, 맥락이 있는 국제 뉴스를 전해드리는 글로벌 톡톡,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 이란이 보낸 종전안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핵심 내용이 뭐 때문인데 이렇게 화가 난 걸까요?
1: 네, 이제 처음에는 공개가 되지 않아서 몰랐는데요. 이제 네. 보도가 계속 나오니까 이제 추정컨대 핵 문제 때문일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네. 그리고 나서 에스마일 바가이 그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주례 브리핑을 하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0: 네.
1: 이란은 미국과 전쟁을 끝내고 호르무즈 협을 다시 여는 방안과 관련해서 제안했고, 이거 굉장히 합법적이고 관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변인 얘기는 일단 첫 번째 전쟁 종식, 네. 두 번째 미국의 봉쇄와 해적 행위 중단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예. 미국의 압력으로 해외 은행에 부당하게 동결되어 있는 이란 자산을 해제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르무즈 협의 안전한 통행과 영내 그리고 레바논의 안보 확립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핵 문제 얘기는 아예 없습니다.
0: 없어요.
1: 네. 네. 그러니까 이란이 이번에 종전안에서 얘기하는 것이 핵 문제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고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시작 이후 지금까지 줄기차게 이란이 핵능력을 가져선 안 되고 우란 농축도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양측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가 전혀 다릅니다.
0: 예.
1: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0: 네네.
1: 특히 핵심 쟁점 중에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식이 있는데 이란은 자국 내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일정 비율 이하로 희석을 하고 나머지는 3국으로 보내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이게 전쟁 전에 2월 26일 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핵 협상을 했었을 때 나왔던 얘기였고 이제 일단 이란 지금 미국으로 우라늄 보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0: 예.
1: 미국은 우라늄 미국으로 다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나왔던 것이 그러면 제3국 러시아가 우리가 받겠습니다고 말했거든요.
0: 예.
1: 전부가 아니더라도 반 정도는 가져가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은 지금 우라늄 농축에 대해서 20년 동안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란 측에서는 5년 얘기를 하다가 지금 최종적으로 12년에서 15년 정도는 농축 기간을 이제 그동안은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는 이것도 못 받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0: 네.
1: 네,
0: 가장 큰 문제인 핵을 맨 앞에 놓고 이미 얘기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다.
1: 맞아요.
0: 네. 네. 이렇게 되면 교착 상태에 더 길어지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1: 네. 이제 이번 주에 미중 정상회담도 있고 그 전까지 트럼프는 뭔가 결론을 내고 싶었지만 결국은 좀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0: 예.
1: 특히 이제 페지스키안 대통령은 그나마 협상이 좀 적극적인 인물이었는데요. 결코 적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 밝혔고 대화나 협상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항복이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강경 입장 밝혔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란 의회 부의장도 미국이 강력한 이란 상대로 운을 시험했으니까 이제 그 결과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외무부 대변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미국이 먼저 규칙을 어겼다. 왜냐하면은 2015년 바이든 오바마 정부 때 JCPOA 그때 이제 핵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일방적으로 탈퇴를 했었고 그리고 작년에도 협상하다가 일방적으로 이란 공격했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무대변인은 결국은 미국이 먼저 신뢰를 잡아버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뭐 미국이 원하는 대로 절대 이란은 움직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0: 네. 네. 자, 내일 저녁이면 트럼프 대통령 베이징에 도착해 있을 텐데
1: 네, 맞습니다.
0: 중국의

0: 역할 뭐 있을까요?
1: 지금은 조금 기대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좀 중간에서 움직여주길 바라고 있고 네. 그리고 이란 측에서는 이란과 중국세가 지금까지 좋았기 때문에 예. 원유도 많이 수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란 측에서는 중국이 이란이 유리한 쪽으로 얘기를 해주길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상이몽인 거죠.
0: 네.
1: 미국은 중국이 중간에서 이란 측에 뭔가 압력을 가해주길 바라고 이란은 중국이 중간에서 미국 측에 뭔가 말을 해주길 바라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중국이 뭔가 역할하기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크게 기대할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이제 이란 측에서 말하는 것이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최근에 중국을 방문 얘기를 하면서
0: 그렇죠. 예.
1: 그때 이란의 견해와 고려사항을 잘 전달했기 때문에 중국이 이란 입장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한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 편을 든다? 그건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0: 네.
1: 물론 양측 간에 굉장히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긴 한데 일단 이란 측에서는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중국에 전달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중국이 여기서 뭔가 행동하기에는 운신의 폭이 좀 좁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굳이 중국이 이 전쟁 난리통에 휘말리고 싶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0: 예.
1: 네.
0: 자, 2월 28일에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1: 네.
0: 그동안 모습을 한 번도 드러내지 않고 있는 모즈타바
1: 네.
0: 이란 최고 지도자. 근데 이란군 사령관에게 새로운 지침을 내렸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1: 네.
0: 또 지난주에는 대통령인 페제스켄 대통령이 모즈타바를 직접 만났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온다. 어떻게 봐야 되나요?
1: 일단 이란 측에서는 모즈타바를 중심으로 이란은 굉장히 굳건하다. 이걸 이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0: 예.
1: 그래서 지금 앞에 보신 것처럼 그 한 장짜리 MOU를 가지고 트럼프는 뭔가 얘기를 시작을 해서 그걸 이제 발판으로 그 협상을 끌고 나가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란 측에서는 지금 그럴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0: 네.
1: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란군 통합지휘부 사령관을 모스타바가 직접 만나서 군사작전 수행에 대해서 새로운 지침을 내렸다고 이란 반관영 통신이 전했습니다.
0: 네.
1: 압둘라의 사령관이 모스타바를 직접 만나서 군사작전을 지속해야 되고 그리고 적들에게 단호히 맞서기 위해서 새로운 지침을 모스타바로부터 전달받았다라고 밝혔는데요.
0: 예.
1: 결국은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라는 것을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고
0: 네.
1: 그러면서 이 사령관이 말한 것이 적들이 실수를 저지를 경우에 이란의 대응은 좀 더 신속하고도 강력하고 그리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밝혔습니다.
0: 네.
1: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직접 만났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0: 네.
1: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말하는 것이 직접 만나봤더니 굉장히 온화한 인물이더라라고 말을 하면서 회담이 굉장히 다정한 분위기에서 만남이 진행이 됐고 거의 2시간 반 동안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중간에 중계자 없이 직접 만남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인 것처럼 페제스키안 대통령도 적들에게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 봐서는 지금 현재 뭐 협상파 아니면은 이제 강경파 이렇게 나눠졌다고 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 분위기는 약간 하나로 뭉치는 듯한 그런 인상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0: 네. 네. 자, 지금 우리 하월선 남호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금 피격을 받은 사실 확인이
1: 네,
0: 됐고
1: 맞아요.
0: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해방 프로젝트 재개를 검토 중이란 보도가 나와서요.
1: 네.
0: 이거 우리도 자꾸 이쪽 참여를 요구받는 상황인 거 보이는데
1: 네.
0: 예, 어떻게 될까요?
1: 네, 이건 이제 폭스뉴스 기자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0: 네, 네.
1: 이 해방 프로젝트는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상선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4일부터 시작한 작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36시간 만에 중단이 됐는데
0: 네네.
1: 이 폭스뉴스 기자 얘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0: 네.
1: 이 로버츠 기자 얘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안내하는 것을 그 계획의 일부라고 보는 것이고 아마 이 작전을 확대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 건데
0: 네.
1: 지금 전쟁도 계속 사실 휴전이라고 말하긴 합니다만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0: 네.
1: 그리고 협상도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통해서라도 이란 측에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0: 네.
1: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이란 정권이 다시 바뀌기를 원하냐는 질문을 받았거든요.
0: 네네.
1: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합의를 할 때까지 일단은 상대는 해주겠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0: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 캐스터였습니다. 날씨 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2: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나가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지금은 충청과 호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0mm가 넘는 세찬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충청과 호남, 경남 서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 그 밖의 지역에도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남과 제주도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그 사이 호남에는 20에서 70, 충청과 영남, 제주도에는 10에서 50, 경기 남부와 강원 내륙에는 5에서 30,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동해안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현재 시각 기온 서울이 16.6도, 대구 19.5도로 어제보다 쌀쌀함이 덜한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3도, 춘천 22도, 대구 24도로 평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하늘이 맑아지고 낮 기온도 점점 더 올라서 주 후반에는 30도에 육박하는 7월 중순에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조하늘이었습니다.

0: 네, 정적인 TV 3부에서는 개혁신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김정철 예비후보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아, 안녕하십니까.
0: 네. 자, 서울시장 출마 결심을 언제 하신 거예요?
1: 작년에 제가 개혁신당의 최고위원 선거에 나갔어요.
0: 예, 예.
1: 그때 출마를 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당원들한테.
0: 예.
1: 제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겠다.
0: 아, 예.
1: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네. 나왔습니다. 정치는 원래 약속 지켜야 되잖아요.
0: 네. 그래서. 아니, 최고위원 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서울시장까지 약속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1: 네.
0: 서울에 당연히 서울 시민이실 테고요.
1: 네.
0: 서울시장 선거에 꼭 나와야 되겠다. 그것도 이번에 나와야 되겠다 생각하신 구체적 이유가 있으실까요?
1: 서울이 너무 바뀌지 않고요.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저 어제 전세 사기 피해자들하고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0: 네.
1: 서울시에서 그들에게 해준 게 없습니다. 안심주택이라고 했는데 전혀 안심하지 못하고요. 다 그런 청년들이 피해를 입고.
0: 예.
1: 그런데 서울시가 다 방치하고 있고요. 행정 너무 불편하잖아요. 서류 떼고 뭐 이런 것도 너무 불편하고요.
0: 네.
1: 저는 이번에 이제 그런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겠다.
0: 네.
1: 바꿀 사람 저밖에 없을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만나시면서요. 시민들
1: 네.
0: 만나실 때 제일 많이 듣는 얘기는 어떤 말씀을 들으시나요?
1: 처음에는 도대체 무슨 당이야?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0: 예, 예.
1: 이제 제가 살갑게 인사드리고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응원을 많이 해주세요. 잘해보십시오.
0: 네.
1: 이러면서 그래서 물론 이제 아마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실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0: 네.
1: 그렇지만은 또 실제 보시고는 또 그래도 굉장히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뭐 엄지척도 해주시고.
0: 네.
1: 근데 요즘 너무 경기가 어렵다고 정치 좀
0: 네.
1: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0: 네.
1: 네.
0: 사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1: 네.
0: 그 지지율이 높지는 않으세요.
1: 네.
0: 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네. 선거의 목표가 뭐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저는 뭐 후보가 나면 당연히 당선이죠. 그런데 지금 처음에 지지율이 낮은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인지도가
0: 네.
1: 없는 건 사실이고.
0: 네.
1: 그런데 이제 결국은 여기에 나와서 제가 오늘 같이 방송도 나오고 또 TV 토론에 나가서 양두 거대 양당의 두 후보보다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면 금방 바뀔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0: 네.
1: 그런데 무대가 없습니다. 아니, 제가 나가면 노래를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0: 예.
1: 얼마든지 더 요리도 잘할 수 있는데 뭐 흑백 요리사 가면은 요리는 하게 해주잖아요. 근데 요리를 하지 못하게 하니까 뭐 선보일 기회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0: 네.
1: 그런 측면이 안타까운데
0: 예, 예.
1: 요리 맛만 보시면
0: 네.
1: 이제 다 저한테 너무 오실 겁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무대 얘기는 잠시 후에 하고요.
1: 네.
0: 공약이 궁금합니다.
1: 네, 네. 뭐 뭐든지 물어보시죠.
0: 네, 5대 서울 비전으로 성장의 도시, 1인 가구 중심 도시, 시민
1: 네.
0: 안전 문제 해결, 공정하고 청렴한 행정, 복지 패러다임 전환
1: 네.
0: 다섯 가지거든요.
1: 네.
0: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요. 서울 시민 중에 왜 하필 1인 가구 중심 도시 재설 계획을 낸 것인 건가요?
1: 이게 이제 어떻게 보시면 1인 가구만 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0: 네.
1: 그런데 실제로 가구 수가
0: 네.
1: 1인 가구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줄면서 1인 가구가 굉장히 늘어 있거든요.
0: 네.
1: 이번에 지금 공보물도 찍는 걸 보니까
0: 예.
1: 가구 수가 많이 늘었어요. 인구는 줄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450만에서 490만으로 가구 수가 늘어나는 걸 보면 인구는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가구 구조가 지금 개편되고 있는데 거기에
0: 네.
1: 맞는 수요가 부족합니다.
0: 네.
1: 그래서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하자는 것이고
0: 네네.
1: 그렇다고 해서 뭐 3인 4인 보통 우리 일반적인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자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더해서
0: 네.
1: 수요를 1인 가구에 맞는 수요들을 좀 충족시켜줘야 된다. 거기에 좀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0: 네네. 네. 후보님께서 가장 실현하고 싶은 공약 이 다섯 가지 중에 제일 1순위는 뭔가요?
1: AI 행정인데요. 제가
0: 네.
1: 가난을 증명하지 마세요라는 캡치프레이즈를 냈습니다. 꼭 가난이라는 걸 표현하는 이유는 이제 보통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 또는 뭐 꼭 가난이 아니더라도 너무 많은 걸 증명해야 돼요.
0: 네.
1: 혜택을 받으려면요.
0: 네.
1: 그래서 뭐 장애인 같은 경우 장애인 가정 같은 경우에 본인이 요즘은 장애인이자 노인인 계층이 50%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서류도 너무 많이 떼야 되고.
0: 네네.
1: 그런데 뭘 돈을 떼갈 때는 전혀 물어보지 않거든요. 뭐 국민연금 같은 거, 뭐 보험, 건강보험 같은 거, 보험료 같은 거 할 때
0: 네.
1: 알아서 재소득도 파악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꼭 누군가가 뭐 신청해서 뭐 혜택을 받으려고 조금 신청을 하려면 제 가난을 증명해야 돼요. 제가 얼마나 가난한지.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미 모든 행정의 시스템이 다 돼 있기 때문에
0: 네.
1: 자동으로 파악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복지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겠다.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은
0: 네네.
1: 서울 시민들은 불편함이 없어질 겁니다.
0: 네. 네. 서울시장 선거에서 단골 이슈가 사실 부동산인데요. 네. 후보님은 부동산에 대한 공약은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1: 저는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전면적으로 자유화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봐요. 그래서 규제가 원칙적으로 없는 것이
0: 네네.
1: 부동산의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궁극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오르고 내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시장의 자유화에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0: 네.
1: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1인 가구 문제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요에 맞는 공급들을 해나가면 네, 그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수요가 약간 네. 과수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수요들이 좀 있어요.
0: 아, 네네.
1: 그러니까 집을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여서 유튜브를 보면 이제 집을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0: 네.
1: 저도 보고 있으면 나 지금 멀쩡하게 지금 월세 잘 살고 있는데 전세 잘 살고 있는데 지금 집 안 사면 나 혼자 거지 되는 것 같은데 이 생각을 없애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게 약간 주가 조작 같죠. 부동산 시장도 주가 조작 같은 부동산 조작 세력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없애고 나머지는 자율에 맡기고
0: 네네.
1: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규제 완화의 신호가 국민들한테 가면 공급 진짜 공급이 되겠네. 재개발 재건축 이거 엄청 빠르게 정말 완화해서 해두면 되겠구나. 얼마 뒤면은. 집 다 나오겠는데
0: 네네.
1: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를 주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 부분에 집중해서 부동산 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네. 그 토론회 때문에 지금 네. 개혁신당에서는 부산시장 후보인 정의한 네. 후보가 지금 단식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서울시장도 지금 토론회가 지금 제 기억에도 최근에 별로 본 기억이 없어요.
1: 그러니까
0: 예.
1: 지금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예. 이준석 대표가 작년에 단일화를 거부해가면서 끝까지 완주를 해서 8.34%를 얻었기 때문에 네. 대선에서요.
0: 예.
1: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서 그리고 원내 정당으로서
0: 네.
1: 중앙선관위에서 정해진 토론은 반드시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0: 그렇죠.
1: 한 번은 무조건 하게 돼 있는데요.
0: 네네.
1: 그 이상을 더 하기 위해서는 후보자들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저도 당연히 출전권이 있는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0: 네.
1: 거대 양당의 두 후보들은 이제 의도적으로 저를 배제하려고 하는 거죠.
0: 그러니까
1: 일단 저를 만나면 굉장히 무서울 것 같긴 합니다. 그분들도. 그런데
0: 네.
1: 그 두 사람은 그런 검증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0: 네네네.
1: 문제는 국민들의 선택권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말한 정책,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의도와 정책을 본인의 입으로 정확히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0: 네네.
1: 보좌관의 입으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토론을 통해서 서로 간에 제가 중간에 검증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두 후보에 대해서.
0: 네.
1: 오세훈 후보의 잘못, 정원 후보의 잘못. 제가
0: 네.
1: 잘 검증해가지고
0: 네.
1: 국민들한테 보여주면 아, 저 사람들의 공약이 뻥도 많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 수도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제가 할 수 있음에도
0: 네.
1: 지금 토론의 장이 안 열린 건 두 후보가 겁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0: 아, 어제 사실 보면 방송기자 클럽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가 네.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것도 그냥 오세훈 후보 단독 그 네. 토론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회견처럼
1: 그렇죠.
0: 예, 됐더라고요.
1: 그러니까 이게 예. 저 같은 다른 정당의 경쟁 후보가 나서서 예, 예. 검증을 해줘야 됩니다. 오세훈 후보가 뭘 잘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질문 한 다섯 가지만 던지면 금방 검증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기자단 물론 날카롭게 하신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이미 다 준비된 질문지에 준비된 답변으로 이루어진 거라서 이거는 네. 국민들한테 별 의미도 없고 이미 언론을 통해서 기자분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지면을 통해서 다 나왔던 내용들에 불과해서 실질적인 검증의 대상이 됐다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0: 네. SNS를 통해서는 후보님이 네. 그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토론을 회피한다. 네. 대리인과도 토론을 하겠다. 네. 다소 도발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네. 뭐 라임이라고 하죠 요새. 네. 원호 없는 원호팀과도 네. 토론하겠다. 네. 뭐 이런 맞습니다. 취지인데 이게 1대1. 양자 토론 하자는 얘기신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아니요, 뭐 저는 오세훈 후보, 뭐 권영 후보, 뭐
0: 양자 다 상관없다.
1: 다 나와서 네. 토론을 해가지고 후보들이 나와서 경쟁을 하면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0: 토론을 통해서.
1: 그리고 정원 후보가 이번에 뭐 짤 동거나 제가 그거에 봤을 때 왜 그걸 보좌관한테 정책을 얘기하기야? 본인이 정책이잖아요. 본인이 서울시를 지금 기획하고 본인이 서울의 비전을 얘기해야 될 사람이 보좌관 입을 통해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혹시 말을 잘 못해서 그런가? 그렇다 그러면 좋다. 그러면 본인의 정책 보좌관들 다 데리고 나와라. 나랑 같이 토론하자. 그렇게라도 본인의 정책을 보여줄 수 있으면 나는 그렇게 하는 거라도 타당. 저는 무조건 응대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0: 네. 네. 지금으로서는 중앙선관위가 하는 딱 한 번의 토론 말고는 지금 토론의 네. 기회가
1: 없습니다.
0: 거예요?
1: 28일 날 있는
0: 28일이더라고요. 네. 예.
1: 그것도 거의 뭐 사전 투표 전날이라서.
0: 아 그러네요.
1: 뭐 결국은 일정상 검증할 기회가 없고요.
0: 아.
1: 아마 그때쯤 가야 아, 김정철이라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상태가 되니까.
0: 네네.
1: 저는 이제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0: 아, 예.
1: 사람이 적어도 경연대에 나갔으면 네. 뭐 슈퍼스타 K에 나가거나 네네. 뭐 나가면 싱어기에 나가면 노래는 부르게 해줘야 되잖아요.
0: 네.
1: 그리고 그걸 보고 선택하는 건 국민들 마음 아니겠습니까?
0: 네. 어제 개혁신당에서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시켰는데 네. 후보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 일단 선거운동을 하는데 개혁신당 후보로서 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고 있다라는
1: 네.
0: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0: 강조하신
1: 네,
0: 것 같아요. 그러면 개혁신당은 도대체 무슨 선거 전략으로 임해야 네. 되는 건가요?
1: 저희가 이번에 선거운동을 쭉 하면서 다니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0: 네.
1: 아, 사람들이 변하는구나. 약간 개혁신당을 바라보는 눈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비후보 등록하고도 돌아다녔는데 한 달 전부터 또 예. 계속 돌아다녔는데요. 예, 예. 지금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이렇게 해보면 생각을 약 좀 바뀌신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0: 예, 예.
1: 저한테 얘기하시기를 그래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 나는 개혁신당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봤었는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진정성 있게 계속 와서 이렇게 인사하고 뭐 다른 후보들은 아무도 인사 안 오는데 어? 여기 와서 이렇게 90도로 인사하면서 열심히 인사하는 거. 근데 저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개혁신당 후보들이 그러고 있거든요.
0: 예.
1: 그런 측면에서 개혁신당의 진정성을 이제 조금씩 알아주시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점이 저는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이준석 대표가 이제 부산 갔다 오신 건 네.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어제 그 출범식에서
1: 네.
0: 수도권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라는 네. 얘기를 하신 게 이제 보도가 됐어요.
1: 네.
0: 그러면 선거 전략에 좀 큰 변화가 있는 건가요?
1: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0: 네.
1: 부울경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있는 지역들의 선거를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0: 네.
1: 그 지역들도 초기에 어떤 선거 구도를 잡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영역을 확장하는 데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0: 예.
1: 새로 창당을 한 지역당도 있기 때문에
0: 아,
1: 그러면 이제
0: 네네네.
1: 그렇게 확장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저희 쪽으로 넘어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 동작구청장 같은 분들이나 중구청장
0: 네,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1: 나오시죠. 그러니까
0: 예.
1: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0: 예.
1: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서 조응천 후보께서 이번에 경기도 지사를 나가셨잖아요.
0: 네.
1: 후보를 나오셨잖아요.
0: 네네.
1: 그러니까 경기도와 서울이 같이 합쳐서 어떤 교통공약, 부동산공약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국민께 내보일 수 있는 중요한 기점이 생긴 거예요.
0: 아.
1: 그리고 이제 중앙에 집중할 때가 됐기 때문에 아마
0: 네.
1: 이준석 대표와 함께
0: 네.
1: 3명이서
0: 네.
1: 수도권을.
0: 아.

0: 한번 열심히 네. 뛰어보겠습니다.
1: 그 시선이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그 시선 달라진 시선이 표로까지 연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0: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걸 저도 알고 있고
1: 예.
0: 그리고 국민들께서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와 표로 찍어주는 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렇다 그러면 완벽하게 차별화된 또 완벽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 예.
0: 다른 두 후보들 저를 예를 들면 정원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다른 것 같아도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동산 공약도 보면 거의 비슷하거나 차용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본질을 꿰뚫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회만 있다면
1: 네네.
0: 그들과 함께 만나서 뭐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만 있다 그러면
1: 네네.
0: 거기에서 제가 그 본질을 뚫어내는 걸 얘기를 하면 아마 시끄러운 소수에 의해서 좌우되던 분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소외되던 조용한 다수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조용한 다수들이 저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으로 바뀔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1: 네.
0: 지금 최근에 뭐 천하람 의원이 운동장 네, 이야기 기억나시죠?
1: 네.
0: 그 소수의 몇 명의 민원 때문에 학교 운동장을 못 쓴다는 게 말이 되냐는 말이죠. 소풍을 99%가 가다가 지금 20몇 프로밖에 안 간답니다.
1: 서울시는 그렇게 네. 나오더라고요.
0: 그게 바로 시끄러운 소수의 문제예요. 그것이 결국 지금 거대 양당도 똑같습니다. 민주당도 시끄러운 소수에 의해서 움직이고 국민의힘도 시끄러운 소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
1: 네.
0: 굉장히 조용한 다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세상이 어떻게 좋아지길 바라는 분들.
1: 네.
0: 네.
1: 시간이 1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한번 해주시죠.
0: 네. 세상이 바뀌시길 원하시고 정치가 바뀌시길 원하고 깨끗한 정치를 바라신다면 선택을 바꿔보십시오. 감사합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혁신당의 김전철 서울시장 예비후보였습니다. 5월 10일 화요일 전격시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소연정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58분 날씨.
2: 나가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는 종일 이어지진 않고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충청과 호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가 넘는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충청과 호남, 경남 서부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안팎, 그 밖의 지역에는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남과 제주도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그 사이 호남에는 20에서 70, 충청과 영남, 제주도에 10에서 50, 경기 남부와 강원 내륙에는 5에서 30,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동해안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현재 시각 기온은 서울이 17도, 대구 20도로 어제보다 쌀쌀함이 덜한데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3도, 춘천 22도, 광주도 23도, 대구 24도로 평년 이맘때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하늘이 맑아지고 낮 기온도 점점 더 올라서 주 후반에는 3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

0: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11일 이란과의 휴전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며 중단된 해방 프로젝트의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백악관에서 취재진이 이란과의 휴전 상황에 대해 묻자 믿을 수 없이 약하고 가장 약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 전쟁을 끝낼 아주 단순한 계획이 있고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넘기기로 했다가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전쟁의 휴전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모든 대응 준비를 마쳤다는 이란 측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갈리바프 이란의회 의장은 현지 시각 11일 소셜미디어 X에 우리 군은 어떠한 침략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썼습니다. 또 그들은 우리의 대응에 깜짝 놀라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이 핵잠수함의 위치를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유럽과 아프리카를 담당하는 미 해군 제6함대는 현지 시각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이 10일 스페인 남부 해안의 영국령 지브롤터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미국 핵잠수함의 위치는 극비로 전략적 억지력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드물게 공개됩니다. 이번 핵잠수함의 위치 공개를 두고 이란에 대한 압박성 메시지를 담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산 원유에 대중국 수출을 지원한 개인 3명과 기업 9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현지 시각 11일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규제가 느슨한 국가들에 설립한 위장기업을 이용해 원유 판매 과정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은폐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수익을 이란 정권으로 흘려보내고 있다며 이 같은 신규 제재 내용을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 3명은 이란 국적이며 기업 9곳 가운데 4곳은 홍콩, 4곳은 아랍에미리트, 한 곳은 오만 기업입니다. 한미 국방부 장관이 현지 시각 11일 워싱턴 DC 미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등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국방부는 회담 이후 공동 보도문을 배포하고 한미 양측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상호 안보 이익의 영역에서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장관은 전작권 전환, 동맹 현대화 등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1시 10분쯤 인천시 남동구 인천대공원 앞 지하차도에서 차량 4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사고 여파로 트럭에 실려있던 물건들이 도로에 떨어져 일대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인천 남동구청은 오전 5시에 재난 문자를 통해 인천대공원 지하차도 방향으로 전면 교통 통제 중이라며 교통정보 확인 및 우회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 6.25 전쟁 참전국들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광화문 광장에 감사회 정원 준공식을 엽니다. 감사회 정원은 참전국에서 기증한 석재를 활용해 만든 지상 조형물과 지하 미디어 전시 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서울시는 사업비 207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11월 감사회 정원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오늘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감사회 정원 준공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1부는 오늘 오후 3시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엽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오다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호남지방 20에서 70mm, 충청과 경남, 제주 10에서 50mm, 수도권과 강원, 경북권에 5에서 30mm 정도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등